3의 y분의 g.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식을 정리하고 났더니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ab제곱이니까 a 3의 x분의 g 곱하기 b의 제곱이어서 얘한테 양쪽에 제곱을 해주면 3의 y분의 2g가 돼요. 그럼 바로 계산할 수 있죠? 그럼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는 3의 x분의 g 더하기 y분의 2g가 되는데 얘는 통분해서 정리하면 3의 xy분의 gy 더하기 exg가 돼요. 통분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보여요. 얘가 지금 여기 숨겨져 있다. 이 식을 정리해보면 yg 플러스 egx가 3xy가 되거든요. yg나 gy나 똑같고 egx나 exg나 똑같아요. 곱셈에 대해서 교환법칙이 성립하고 덧셈에 대해서도 교환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3xy가 됩니다. 그럼 끝났네. xy, xy 지워지고 나면 3의 세제곱이니까 정답은 2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되게 쉽죠? 그래서 복잡하게 갈 필요 없이 AB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B를 똑같은 밑을 가지는 지수 형태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3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판별식 D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B제곱에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크다. 자, 그럼 이거 어차피 똑같은 세제곱근이라는 거듭제곱근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그냥 그대로 계산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이 부분은 세제곱근의 8. 세번 곱해서 8이 되는 수는 2죠. 얼마예요? 네, 2죠. 아, 그럼 이 식을 간단히 정리하면 세제곱근의 k제곱 빼기 4 곱하기 이어서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다구나 라는 걸알수 있고요.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 세제곱근의 k제곱이 8보다 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8로 세제곱근의 형태로 비교해주면 세제곱근의 8의 세제곱이 돼서 똑같은 종류로 만들어 놓으면 k제곱이 8의 세제곱보다 크게끔 하면 되는 거죠. k제곱이 8의 세제곱, 즉 2의 9제곱이 되죠. 2의 세제곱에 3제곱이니까 2의 9제곱 512보다 크게 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금방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2에 제곱하면은 484가 나오고 23에 제곱을 하면은 23 곱하기 23하면 얼마죠? 69, 46, 529가 나오죠. 그러면 512보다 바로 크게 되는 숫자는 20 3이 될 거니까 자연수 K의 최소값은 23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37번 이렇게 쭉다 계산을 해봤고요. 38번 보도록 할게요. 38번. 넓이가 S인 그림 A를 일정한 비율로 6번, 8번 축소 복사하였더니 그림의 넓이가 이렇게 됐대요. 그럴 때 K 세제곱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일정한 비율만큼 축소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 축소된 것 비율만큼 계속해서 곱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 비율을 저는 X라고 둔 겁니다. 그러면 6번을 곱하게 되면 넓이에다가 6번을 곱하게 되면 6제곱한 게 2분의 1S가 됐단 얘기고 8번을 했다고 하면은 8번 X에 8제곱한 게 KS가 됐단 얘기예요. 그럼 두 식만 비교해 봅시다. X의 세제곱이 x의 제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k가 돼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 x 제곱이 2k가 돼야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 와중에 x 6제곱은요, 2분의 1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네, x 제곱은 그러면 2분의 1의 3분의 1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 식을 정리를 해봅시다. 그럼 얘가 2의 마이너스 1제곱에다가 3분의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그게 2k가 될 거고요. k의 값은 그러면 2의 마이너스 3분의 1에 2를 나눴으니까 지수로 따지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을 곱한 거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2의 마이너스 3분의 4. 근데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K 세제곱이니까 양쪽에다가 세제곱을 씌워줘요. 세제곱, 네, 세제곱, 세제곱. 그럼 K 세제곱의 값이 나오겠죠? K 세제곱은, 아, 얘는 2의
마이너스 4제곱이구나. 그럼 얘는 2의 4제곱분의 1이 돼서 정답은 16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8번은요, 얘네들이 일정한 비율로 6번, 8번 축소 복사했다는 거는 그 비율만큼 계속해서 곱한다는 뜻이에요. 즉, 거듭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x의 6제곱에 해당하는 게 2분의 1, 그리고 x의 8제곱에 해당되는 게 k가 돼서, 그럼 요거 두개 가지고 미지수 두 개에다가 식두 개니까 계산해서 정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k에 대한 식으로 최대한 정리한 다음에 세제곱해서 계산만 해주시면 정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38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어요. 지금 지수 법칙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꾸준히 하던 방식으로 됐는데,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 약간 실생활 활용처럼, 어떤 비율로 해서 축소 복사한다고 했는데 그 비율이 뭔지 모르네? 하면서 약간 조금 겁먹었을 겁니다. 그러면 항상 뭔가 모르면은 그 모르는 거를 문자 X로 두고 계산을 해주시면은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비율이 구체적으로 뭔지 막 찾아가지고 풀려고 하면은 이게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문자로 두고 푸는 게 훨씬 좋고,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여기에 문자가 이미 S랑 K가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 문자들을 또 쓰게 되면은 이 다른 문자들하고 충돌을 해서 헷갈려서 다른 걸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미 조건으로 제시된 문자는 활용하지 않고 그 외에 다른 문자를 활용해서 식으로 작성해서 단순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38번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39번은 한 문제가 남았는데 풀이가 조금 길어서 다음 시간 로그에 이어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복습 문제로서 39번 한번 마지막까지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 로그에 정의로 진도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환영합니다.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인류와 사상 8강의 문이 힘차게 열렸습니다.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지난 우리 7강에서요. 드디어 서양 철학 포문을 열었습니다. 소피스트들의 상대주의적 입장 살펴보았고요. 그런 소피스트들의 상대주의를 비판했었던 그렇죠. 소크라테스의 보편주의적인 윤리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소크라테스를 또 충실하게 계승하면서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상을 전개했던 플라톤의 이데아론 그리고 그의 덕론, 또 이상 국가에 대한 입장까지 모두 다 살펴보았죠.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플라톤의 또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까지 공부하면서 고대 그리스 아테네 사상들을 한번 총정리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헬레니즘 시대로 넘어가서 에피크로스파와 스토아파 입장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도 너무 중요했지만 이번 시간도 만만치 않지, 얘들아. 아리스토텔레스 당연히 우리 수능 시험뿐만 아니라 내신 시험에서도 굉장히 굉장한 내 강조점을 가지고서 출제가 될 것으로 거의 명백하게 드러난 사상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굉장히 사상이 방대하고요. 그 내용이 디테일한 내용이 하나하나 쪼개져서 다 대신에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 그치, 눈 동그랗게 뜨고 늘 그래왔던 것처럼 선생님과 함께 꼼꼼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에피크로스와 스토아파의 사상도 역시나 우리 중요한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사상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플라톤은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굉장히 사랑하면서 그 스승의 입장을 잘 계승해서 자기만의 색깔을 가진 사상으로 또 발전시켰어요. 그런데 오늘 공부할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인 플라톤을 이렇게 막 동경하고 마냥 존경하기만 하진 않았죠. 사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인 플라톤 입장에 대해서 계속 선생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전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계속 비판을 했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인 플라톤의 어떤 입장을 비판하면서 또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상을 전개해 나갔을지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그렇죠? 이런 세계관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플라톤은 현상계와 무엇을 좋아요, 이데아계를 이제 구분하는 이런 이원론적인 입장, 이분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서 플라톤은 이런 진정한 어떤 참된 세계, 참된 원형은 이데아계에, 그렇지, 이데아로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플라톤은 현실 세계에 있는 각각의 사물들, 그런 현실 세계에 있는 각각의 사물들에는 완전한 그렇죠? 그런 영원한 그러한 원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현실 세계에 있는 사물들의 매칭되는 각각의 원형, 이데아는 있어. 그런데 그것이 현상계의 사물들 속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데아는 현상계와 똑 떨어져서 이데아계에 따로 떨어져서 존재한다. 이게 플라톤의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공부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입장에 대해서 무엇했다는 거야? 비판했다는 거죠.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은 하나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의 세계다. 이 하나의 세계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의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이다. 그런데 이런 하나의 세계는 개별적인 실체들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얘들아 잘 보자. 선, 즉 좋음이라고 하는 것도 스승인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이데아의 세계가 아니라 어디에서 좋아요. 현실 세계에 존재하고 어디에서 현실 세계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본 거야.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봐. 플라톤은 선의 이데아, 좋음의 이데아, 다른 말로 선 자체, 좋음 자체라고 자주 출제가 된다고 했었어요. 이런 선의 이데아, 좋음의 이데아가 최고의 이데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건 이데아계에 따로 떨어져서 존재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공부하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닙니다. 좋음이라고 하는 건 이데아의 세계가 아니라 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고 현실 세계에 있는 그 좋은 것들 속에 다 이미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선이라고 하는 건 현실 세계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면모를 드러냈다는 거죠. 자, 이런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합니다. 모든 존재는 자,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야. 모든 존재는 나름의 고유한 무엇을 그렇죠. 목적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얘들아. 모든 것은 그냥 존재하는 건 없다는 거야. 다 나름의 어떤 고유한 목적이 있다는 거야. 당연히 인간의 모든 행동도, 인간의 모든 행위도 그냥 이루어지는 건 없어. 다 나름의 뭐가 있다는 거야. 목적을 추구한다는 거야. 아, 이런 목적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을 읽다 보면 목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돼요. 자, 인간의 모든 행동도 다 나름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라는 거야? 그렇죠. 좋음, 선이라는 거야. 한마디로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할때 나름의 목적을 추구하는데 안 되려고 나빠지려고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다 나름 들여다보면 인간의 모든 행동은 다 선, 즉 좋음을 나름의 좋음을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것이죠. 얘들아 생각해봐. 너희들 왜 이렇게 열심히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 이렇게 보라쌤 만나서 열심히 윤사 공부하니? 그렇지 나름의 목적이 있는 거잖아. 자 어떤 목적이 있어? 나름의 선, 나름의 좋음이 목적이 있어. 어떤 선, 어떤 좋음? 그렇지. 성적 올리고 싶어요. 저 윤사 성적 좀잘 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목적을 추구한다는 거야. 근데 얘들아, 너네 왜 윤사 성적을 잘 받고 싶니? 그러면 보다 더. 아, 이 좋음이라고 하는 건그 자체로만 추구된다기보다는, 보다 더 상위의 좋음, 상위의 목적을 향해서 추구되죠. 아, 쌤, 저왜 윤사 성적 잘 받고 싶냐면요. 그걸로 좋은 대학교 가고 싶거든요. 아, 보다 더 상위의 선, 보다 더 상위의 좋음, 보다 더 상위의 목적을 향해서 추구되는구나. 그럼 이거 다시 물어볼 수 있겠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 그럼 뭔가 또 얘기하겠지. 아, 전 좋은 직업을 갖고 싶거든요. 이렇게, 아하. 이 좋음이라고 하는 것, 이런 선이라고 하는 것, 이런 목적이라고 하는 건 보다 더 그렇지 상위의

좋음, 상위에선 상위의 목적을 위해서 추구될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그렇지, 마지막 파이널, 궁극적인, 최종적인, 가장 높은 위계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너네 근데 왜 좋은 직장 가고 싶어? 너네 왜 하고 싶어? 왜? 계속 물어보다 보면 결국은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온다는 거야. 행복해지려고요. 이런 말이 나오잖아. 아하, 그런 의미에서 얘들아 잘 보자.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위계에 해당하는 가장 좋은 목적, 가장 최고의 선, 가장 최고의 좋음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한 거야. 그렇지,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얘들아, 그런 의미에서 이런 행복은요, 모든 선들 중에서 어때? 최고의 선이 되겠다. 최고의 좋음이 되겠다. 최고의 목적이 되겠다. 가장 궁극적인, 최종적인, 가장 마지막 단계의, 가장 최상의 단계의 목적. 가장 최고의 선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다? 행복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결국 그는 인간 행동의 가장 궁극적인 최고의 목적, 즉, 최고의 선은 무엇이다? 행복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설득력 있지 않니, 얘들아? 그치? 우리의 모든 행동은 보다 더 상위의 목적, 상위의 좋음, 상위의 선을 향해서 추구가 되는데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가장 최종적인 단계의 최고선이 존재하더라. 그것이 무엇이더라? 행복이더라. 그런 의미에서 행복은 그렇지, 모든 선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선인 최고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텐데요. 에우다이모니아 이렇게 써 있는데, 얘들아, 우리는 흔히 행복하면 어떻게 생각해? 소파에 들어 누워서 감자칩 먹으면서 막 너튜브 보고 막내 이런 거 보고 우리는 그런 걸 행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은 조금 더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었어.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덕에 따르는 정신의 활동이다.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얘들아, 이건 진짜 얘들아 피할 수 없어. 그냥 이 자리에서 이해하고 암기까지 해야 돼. 쌤이 이렇게 대놓고 외워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많지 않아요. 물론 이제 윤산은 다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암기해야 되지만 이건 진짜 가져가야 돼. 자, 누누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스카에서 깜빡 잠이 들었어.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여러분의 옆구리를 덕치면서 물어보지. 행복이 뭔가? 그럼 여러분 자다가 깨서도 바로 얘기해야 돼. 덕치면서 물어봤지.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 행복은 덕에 따른 정신의 활동. 다시 해봐.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 행복은 덕에 따른 정신의 활동이에요. 반드시 가져가세요. 자, 여기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다. 덕에 따르는 어떤 활동? 영혼. 즉, 정신의 무엇이야? 활동이야. 활동. 자, 덕을 그냥 가지고만 있어. 근데 활동하지 않아. 그걸 발휘하지 않아. 그럼 그거 행복 아닌 거야. 덕을 가지려고 노력은 했어. 근데 덕을 가져서 발휘하진 않았어. 그럼 그거 행복 아니야. 다시 해봐. 행복은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 덕에 따르는 정신의 활동이야. 덕을 단지 소유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발휘해야 한다. 덕을 반드시 무엇해야 돼? 발휘하는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 그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쌤, 알겠어요. 중요한 거 알겠고, 보라쌤이 지금 열 올리는 거 알겠는데요.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라는 게 도대체 뭔 소리예요? 이게 왜 행복이에요? 자, 지금부터 한번 차분히 조금 더이 비밀을 밝혀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덕이라고 하는 표현이 눈을 사로잡는다, 얘들아. 덕. 우리는 이제 유교 문화권에서 대부분 자랐기 때문에 덕 하면 어떤 게 떠오르냐면 인의 예지 이런 유교의 덕이 딱 떠올라. 그치? 윤사 그동안 공부했으니까 도가의 덕도 떠오른다. 겸허의 덕, 부쟁의 덕, 무지, 무욕, 순수, 소박 막 이런 거. 이런 덕 떠올리면 아주 여러분 훌륭한 친구들이야. 그런데 지금 공부하는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인물이잖아. 얘들아, 이 당시에 고대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덕이라고 하는 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기능을 가장 탁월하게, 가장 엑설런트하게 발휘한 상태. 그게 바로 덕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덕은 뭐야?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을 가장 엑설런트하게, 가장 탁월하게 발휘한 상태를 덕이라고 규정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랑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에 언뜻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얘들아, 그냥 쉽게 생각해봐. 얘들아, 말은 어때? 말의 고유한 기능은? 갈기를 막 휘날리면서 막 달리는 거잖아. 그 말에 자신의 고유 기능을 가장 탁월하게 발휘하는 상태, 그게 바로
덕이다. 그리고 그럴 때 그 말은 가장 행복한 말이 되는 거잖아. 누누이 얘기하지만 쇳.

쇳똥구리의 가장 고유한 기능은 쇳똥을 불리는 거지. 쇳똥을 불릴 때 쇳똥구리는 자신의 고유한 기능을 가장 탁월하게 발휘하고 그럴 때 그렇지. 그 쇳똥구리는 가장 행복할 거야. 그렇다면 인간의 고유한 기능은 뭘까? 그렇지. 이성이잖아. 인간의 고유한 기능은 이성이기 때문에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그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영혼의 상태를 우리는 한 글자로 뭐라고 부를 수 있어? 덕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러한 덕에 따라서 정신이 활동하고 그 덕을 발휘하는 정신의 상태를 바로 무엇이라고 본 거야? 행복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들아, 앞으로 시험 문제 풀 때 덕이라고 하는 표현도 자주 나오지만 선생님들이 이걸 좀 어렵게 내고 싶다라고 하면 이걸 어떤 단어로 바꿀 수도 있어. 아, 엑설런트 아니라 탁월성. 탁월성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표현하실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정리해보자. 덕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무엇이 좋아요?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영혼의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덕을 크게 두 종류로 구분했어. 첫 번째는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과 관련된 덕이야. 얘들아,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과 관련된 덕이니까 당연히 이런 덕은 우와, 지적인 덕이겠다. 지성적인 덕이겠다. 어렵지 않지? 좋아요? 자, 이성과 관련되는 부분과 이성적인 부분과 관련된 덕에는 그렇죠. 지성적인 덕, 지적인 덕이 있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영혼에서 그 자체는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성의 지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감정이나 욕구 부분이야. 그렇지? 감정 또는 욕구 이런 부분입니다. 자, 감정 또는 욕구 부분은 그 자체가 이성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성의 지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자, 이러한 감정이나 욕구 부분과 관련된 덕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그렇죠. 품성적인 덕이라고 불러. 얘들아, 생각해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품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 즉,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고 하는 건그 사람이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어떻게 드러내느냐와 관련되어 있잖아. 아, 그러니까 이런 덕을 품성적 덕이라고 했구나. 그리고 이것은 그 사람이 도덕적인 생활과 관련된 덕이기 때문에 도덕적 덕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야. 얘들아, 천천히 보자. 이성적인 부분과 관련된 덕이니까 우리 이거 뭐라고 불렀어? 그렇죠. 지성적인 덕이라고 불렀어요. 지성적인 덕을 딱 보니까 역시 끝에가 아니나 다를까? 지성 맞네. 지혜로 끝나죠. 자, 지혜는 당연히 이성적인 부분과 관련된 덕이 되겠지? 그러니까 지성적인 덕의 종류에는 철학적인 지혜와 실천적인 지혜가 있는 거야. 이런 철학적인 지혜와 실천적인 지혜는 무엇을 통해서 길러져? 그래,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고 길러지는 거구나. 즉, 교육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구나. 당연하지. 지혜니까 교육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야. 아,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두 가지의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는 둘다 너무너무 중요해. 삐뽀, 삐뽀. 다 중요해. 사실 다 중요한데요.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 반드시 가져가세요. 자, 이 철학적 지혜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신, 자연, 진리 등과 같이 고귀한 대상, 이러한 고귀한 대상을 파악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이런 것들을 관조하고, 이런 것들을, 그렇죠? 알수 있게 해주는 것이야. 자, 이런 고귀한 대상인 신, 자연, 진리 등을 파악하고 관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걸 무슨 지혜라고 불러? 좋아요. 철학적 지혜라고 부르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는 이런 많은 덕들 중에서 이런 철학적 지혜야말로 최고의 덕이다라고 보았기 때문이죠.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덕이다. 그리고 이러한 철학적 지혜가 최고의 덕이기 때문에 이러한 철학적 지혜, 즉, 최고의 덕을 통해서만 우리는 최고의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보았어요. 얘들아, 생각해봐. 행복 자체가 이미 최고선이야. 행복 자체가 최고선인데 그 행복 중에서도 최고의 행복이 있대. 이런 최고의 행복은 무엇을 통해서? 좋아요. 최고의 덕인 철학적 지혜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아, 철학적 지혜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철학적 지혜와 더불어서 또 하나 우리 대표적인 지성적인 덕, 실천적인 지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실천적인 지혜, 앞에 실천이 붙어 있다. 아, 뭔가 우리 어떤 도덕적인 실천과 좀 관련된 그런 지혜라고 하는 것알수 있겠는데요. 이런 실천적인 지혜라고 하는 건 결국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그것을 잘 숙고하게 해주고 그것을 잘, 그렇죠, 헤아리게 해주는 그러한 지혜야. 아, 조음을 잘 헤아리게 해주는 그러한 지혜구나. 한마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를 잘 헤아릴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야. 아, 한마디로 마땅함과 혹은

적절함.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것이 마땅하고 적절한 것인지 그것들을 헤아릴 수 있게 도와주는 지혜가 실천적 지혜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쌤, 근데 왜 여기 이렇게 좀 띄워놓고 쓰셨어요? 예리해. 너무 예리해. 자, 여기에 어떤 말이 비밀스럽게 들어갈지는 조금 이따가 알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지성적인 덕은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고 길러지는데요. 이러한 지성적인 덕은, 그렇죠. 좋음에 대한 숙고, 즉 철학, 죄송해요. 실천적 지혜를 의미하겠죠? 실천적 지혜. 그리고 진리를 파악하는 것, 즉, 그렇죠. 철학적 지혜가 되겠네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반면에, 감정이나 욕구 부분과 관련된 덕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 좋아요. 품성적 덕이라고 불렀어. 품성적인 덕의 대표적인 종류는요, 용기, 절제, 온화, 이런 것들을 줄수 있어요. 얘들아, 그런데 잘 보자. 이런 품성적인 덕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중용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얘들아,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자. 여기 보니까 용기, 절제, 온화 같은 게 있는데, 우리 위에 있는 것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용기라고 하는 이제 품성적인 덕을 좀 생각해 보자. 자, 용기는 아까 보니까, 중용에 해당한데, 중용의 속성이 있대. 중용이라고 하는 건 뭐야? 너무 과도하지도 않고, 그렇지.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과도함과 부족함 사이의 중간을 의미하잖아. 자, 그럼 생각해 보자. 용기가 만약에 너무 투머치야.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지?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 얘들아, 이건 만용에 불과해. 우리 누누 얘기하지만 또 나왔네. 63빌딩에서 안전장치 안 하고 뛰어내렸던, 그치? 그 사람 생각해 봐. 이건 어디까지나 만용에 불과하지. 근데 이번에 용기가 너무 없어. 그럼 어떤 사람이 되지? 그래, 이런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 되겠다. 얘들아, 너무 투머치, 너무 많아도 무모하고 만용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 되고요. 너무 부족해도 비겁한 사람이 돼. 그런데 너희들 아는 것처럼 이러한 과도함과 부족함은 다 어때? 이건 다 악덕이잖아. 이건 다 나쁨이잖아. 과도함과 부족함은 둘다다 악덕이야. 그렇다면, 중용의 상태인 무엇이야말로, 그렇죠. 용기야말로, 이것이야말로 좋음이네. 이것이야말로 품성적인 덕이네. 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마찬가지죠. 절제도 너무 심하면 스크루지 할아버지처럼 인색한 사람이 될 거야. 근데 절제가 또 너무 없으면, 그렇지. 사치하고 방탕한 사람이 될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아, 용기, 절제, 온화와 같은 이러한 품성적인 덕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 중용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품성적인 덕은 중용에 해당하는 행동을 실천할 때 형성되는데, 딱 한번 실천했다고 해서 용기 있는 사람이 되거나 절제 있는 사람이 되거나 온화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겠죠. 이것들을 반복적으로 실천해서 무엇이 될 때, 좋아요. 습관이 될 때, 아,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죠. 한마디로 보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은 모두가 다, 후천적으로 이렇게 얻어지고 길러지는 거구나. 한마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덕이라고 하는 건다 후천적으로 얻어지고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품성적인 덕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올바른 행위,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도덕적 덕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얘들아, 근데 우리 이 중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봐야 되겠다. 중용은 과도함과 부족함 사이의 중간인데, 이 중요함이 정말 단순히 숫자적인 중간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산술적인 평균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얘들아, 여기 가만히 보니까 온화라고 하는 게 있어. 선생님, 전 이제부터 온화 지수를 1부터 10까지 중에 딱 가운데인 5, 5에만 맞춰서 항상 5로만 모든 사람을 대우하겠습니다.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온화한 사람, 진정한 의미에서의 중용을 갖춘 사람이 아니겠지. 어떨 때는 얘들아, 어때? 조금 온화함의 지수를 좀 빼서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그 상황에서는 적절함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한없이 더 온화함의 지수를 더 높여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는 더 적절할 때도 있는 거야. 한마디로 잘 봐봐. 이 중용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숫자의 중간값, 산술적인 평균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각각의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마땅함과 적절함이야. 마땅한 때에 마땅한 사람에게 마땅하게 대하는 것.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대하는 게 중용이라는 거야. 쌤, 근데 그럼 각각의 상황에서의 마땅함과 적절함을 헤아리는 건꽤 어렵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잘 봐봐. 그 중용의 마땅함과 적절함을 헤아려 주기 위해서, 아, 필요한 것이 무엇이야? 실천적 지혜야. 그러니까 실천적 지혜는, 아하, 무엇의 마땅함과 적절함을 헤아리는 거야? 옳지. 중용의
중용의 상태인

그 마땅함과 적절함을 헤아려 주게 하는 것이 실천적 지혜구나. 따라서 품성적인 덕, 이런 품성적인 덕, 이러한 것의 중용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천적 지혜가 필요하죠. 아, 품성적인 덕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성적 덕인 실천적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중요한 포인트로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것, 모자람의 중간 상태이죠. 그런데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이것은 단순하게 숫자의 중간이 아닙니다. 그럼 각각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그렇죠. 다른 말로 좋아요. 가장 마땅한 상태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가장 적절하고 마땅한 상태는 무엇을 통해서, 그렇죠. 지성적 덕인 실천적 지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중용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실천해서 습관이 될때 품성적인 덕을 형성하고 갖출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얘들아, 그 자체로 나쁜 감정이나 그 자체로 나쁜 행동에는 중용의 상태가 성립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나 오늘 중용에 맞게 적절하고 마땅하게 질투했어. 나 오늘 중용에 맞게 적절하게 남의 거 훔쳤어. 이런 건 불가능하잖아. 따라서 시험 문제 풀때 모든 감정과 모든 행동의 중용의 상태를 지향해야 한다. 모든 감정과 모든 행동에서 중용의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 이런 말 너무 틀린 거야. 왜? 그 자체로 나쁜 감정이나 그 자체로 나쁜 행동, 질투나 절도와 같이 그 자체로 악한 감정이나 행동에는 애초에 중용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와는 다르게 안다고 해서 반드시 실천으로, 덕스러운 실천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점도 여러분 잘 정리해 두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소크라테스, 그리고 그의 사상을 이어받은 플라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면 반드시 실천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주지주의적 속성만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선배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안다고 해도 반드시 실천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알아도 뭐가 약하다면, 그렇죠. 실천 의지가 약하다면 자신의 암과는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했다는 거야. 자, 실천 의지가 약한 사람을 다른 말로 그는 자제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한마디로 잘 보자.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선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물론 알아야 돼. 하지만 아는 것만 가지고선 안 돼. 알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그렇죠, 실천하기 위해서 실천 의지까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지주의 플러스 주의주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따라서 잘 보자. 알미, 덕스러운 실천, 행함으로 나타나도록 의지의 힘을 기를 것을 강조하고요. 이런 의지의 힘을 기른다는 이런 맥락이 바로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서 습관을, 그렇죠, 중시했던 그의 주장과 맞닿아 있습니다. 얘들아, 따라서 한번 천천히 생각해봐. 지금 우리가 쭉 문제를 이제 뒤에서 풀게 될 텐데, 이런 문제들을 다양하게 풀때 반드시 여러분 생각해 줘야 하는 포인트가,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요, 알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기억나니?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이유를 그는 뭐라고 생각했어? 소크라테스는 다 무지 때문이야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야.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이유 중에서 몰라서, 무지 때문에 몰라서 악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어. 하지만 때로는 알아도 무엇이 부족할 때, 그렇죠. 의지가 부족하고 자제력이 부족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아, 요런 부분들을 잘 비교해서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각각의 사상들의 입장을 잘 정리했으면 우리 대표 문제 풀또 준비가 된 거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우리 한번 4번 문제 같이 볼게요.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과 을입니다.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얘들아, 비판 문제 풀 때는 항상 괄호 치고, 네, 푸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많은 것들을 좋다라고 말하며 표현상 구별한다. 그러면서도 아름다움 자체, 좋음 자체라고 하면서 각각의 것에 하나의 이데아가 매칭되어 있는 것으로 상정하여 이 하나의 이데아에 따라 각각을 실재하는 것이라고 일컫는다. 한마디로 뭐뭐 자체라는 이데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렇죠, 플라톤의 주장이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을입니다. 인간 자체에 있어서나 현실 세계의 인간에 있어서나 인간에 대한 설명이 적용되는 한 그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다 똑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 자체나 인간 모두 인간인 한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처럼 좋음 자체나 좋음 역시, 즉 좋음의 이데아나 현실 세계에 있는 좋은 것들이나 역시 좋다는 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어때? 그렇죠? 현실 세계로부터 똑 떨어져서 존재하는 이데아계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면서 이론론적인 관점으로 현실주의를 이야기했던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서로가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부터 볼게요. 항상 이렇게 가로를 쳐놓고 풀어야지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좋음의 이데아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며 가변적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이따가 괄호 안에는 게 플라톤의 주장이 아니죠. 플라톤은 좋음의 이데아라고 하는 건 가변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영원한, 영원 불멸한 그런 완전한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음의 이데아는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인식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얘들아 잘 봐봐. 플라톤이 보기에 좋음의 이데아는 인식의 원인이야. 아, 인식과 어때? 존재의 원인이었잖아. 그러니까 인식의 원인인 거 맞아? 그런데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라고 얘기할 순 없죠? 아, 좋음의 이데아는 인식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 즉 좋음의 이데아를 인식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좋음의 이데아 자체도 인식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좋음의 이데아를 인식한 철학자가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플라톤이 이야기한 것을 통해서 좋음의 이데아 자체를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음의 이데아는 인식의 대상도 될수 있어요. 아름다운 것들과 아름다움 자체는 구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아니죠. 괄호 안에 있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 아니죠. 우리 방금 제시문에서 본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 세계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과 아름다움 자체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구분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좋음의 원형은 초월적인 세계에 실재하며 인식 가능하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얘들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어떤 초월적인 세계에 따로 떨어져서 좋음의 원형이 실재한다라고 하는 주장 받아들이지 않았죠? 초월적인 좋음의 이데아가 아니라 현실에 내재하는 좋음을 탐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선생님은 왜 모르십니까? 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에게 좋아요. 비판할 수 있겠네요. 자, 정답은 그렇죠. 5번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이제 우리 헬레니즘 시대의 에피쿠로스 학파와, 그렇죠, 스토아학파 입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피쿠로스의 입장 살펴볼게요. 자, 에피쿠로스 학파는 에피쿠로스의 주장이 이제 주가 되기 때문에 다 에피쿠로스의 주장을 살펴보면 돼. 얘들아, 헬레니즘 시대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원정을 통해서 대제국을 이제 형성함으로써 시작되는 시기잖아요. 대제국이 형성됐다는 건 그만큼 많은 전쟁이 있었고 세상이 혼란스러웠다는 거야. 따라서 헬레니즘 시대에 등장하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학파는 다 이런 혼란기를 지나면서 어떻게 하면 마음이 좀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음이 좀 평화롭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탐구하게 되는데요. 먼저 에피쿠로스는 그러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쾌락을 중시해야 한다라고 보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쾌락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단어 pleasure의 번역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 뭔가 즐거움, 요 정도로 좀 번역해 볼수 있겠죠? 즐거움, 즐거운 삶, 이런 표현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에피크로스는 쾌락이야말로 모든 가치를 평가하는 최고 선이다. 그리고 행복도 결국 시작도 쾌락이고 끝도 쾌락이다. 그런 의미에서 쾌락이 최고 선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따라서 에피크로스는 어떤 쾌락도 그 자체로는 나쁘지 않다. 자, 플레젠트하고 유쾌하고 즐겁고 이런 거는 그 자체로는 어떤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 거야. 따라서 그는 이 쾌락이야말로 선이다. 쾌락은 선이고 그 자체로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얘들아 잘 봐봐. 에피쿠로스가 이렇게 쾌락을 최고선이다, 쾌락은 어떤 쾌락도 그 자체로 나쁘지 않다라고 보았다고 해서 모든 쾌락을 다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본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쾌락은 그걸 추구하면 1만큼 쾌락이 와. 근데 그 이후에 10만큼의 고통이 올 때도 있잖아. 그런 쾌락은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멀리해야 되겠지. 이번에는 어떤 고통은 1만큼 오는데 그 고통을 잘 참으면 그 이후에 10만큼의 쾌락이 와. 그럴 때는 그런 고통도 감내할 수 있는 거잖아. 따라서 잘 봐. 어떤 쾌락도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든 쾌락이 다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그는 감각적이고 순간적인 쾌락이 아니라 어떤 쾌락, 그렇죠, 정신적이고 지속적인 쾌락을 추구했어요. 그리고 모든 욕구를 적극적으로 충족하는 데서 오는 쾌락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제거함으로써 주어지는 쾌락을 추구했어. 얘들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배가 고파. 자, 그런데 짜장라면을 막 5개, 6개, 7개, 8개씩 끓여 먹어. 그러면 어때? 배가 고프니까 내가 짜장라면을 잔뜩 먹어야지. 이렇게 모든 욕구를 막 적극적으로 충족하려고 하지. 그런데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지?
소화불량 걸리고 막

메스꺼리고 토할 것 같고 막 체하고 더큰 고통이 온다는 거야. 난 쾌락을 추구했는데 역설적이게 더큰 고통이 왔어. 우리 이런 현상을 쾌락의 역설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을 에피쿠로스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욕구를 적극적으로 충족하는 데서 오는 쾌락? 이거 위험하다. 오히려 몸만 없으면 돼. 고통만 없으면 돼. 즉, 배고프지 않을 정도로만 딱 절제해서 먹는 것. 그렇게 고통을 제거하는, 배고픔만 면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렇게 추구하는 거예요. 즉, 고통을 제거함으로써 주어지는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따라서 에피쿠로스는 진정한 쾌락,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건 나쁜 것만 없으면 되는 거야. 자, 몸에서 나쁜 건 고통이죠. 마음에서 나쁜 건 불안이죠. 즉,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모두 사라진 상태, 그걸 뭐라고 불렀어? 좋아요. 아타락시아. 한글로 번역하면, 그렇죠. 평정심.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쾌락이다. 즉, 이렇게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모두 다 제거되면 더 이상의 쾌락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면서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말고 이렇게 정신적이고 지속적인 절제하는 그러한 삶을 좀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피쿠로스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아타락시아, 즉 평정심에 이를 수 있다라고 보았을까요? 천천히 생각해보자. 첫 번째는요. 욕구를 잘 구별해서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하는 그런 소박한 절제하는 삶을 살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에피쿠로스의 욕구 구분은 정말 중요하거든. 자, 에피쿠로스는 욕구를 자연적인 것, 즉 타고났냐, 타고나지 않았냐와 필수적인 것, 즉 사람이 살고 죽는 것과 관련된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으로 구분했어요. 자, 이것에 따라서 욕구를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어. 첫 번째는 자연적이고도 필수적인 욕구야. 얘들아, 자연적이고도 필수적인 욕구의 대표적인 건 뭐가 있지? 좋아요. 의식주의 기본 욕구 같은 게 있어. 이런 것들은 부족하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는 어떻게 해야 해? 그렇죠. 충족해야 돼. 그런데 충족할 때도 짜장라면은 그 4개, 5개, 6개 먹으면 안 되지. 체하고 막. 소화불량 걸리지? 그러니까 이런 걸 충족할 때도 어떻게 충족해? 최소한으로 충족하는 절제가 필요한 거야. 자, 두 번째는요. 자연적이긴 하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가 있어. 대표적으로 이런 욕구로 성적 욕구를 에피쿠로스는 들었어요. 또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구가 있어. 이런 건 분화, 명예와 관련된 그런 걸 얻고자 하는 이런 욕구야. 한마디로 이것들은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다 쉽게 이야기하면 헛된 생각에서 비롯된 욕구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헛된 생각을 버리면 이런 욕구들은 그렇지 사라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에피쿠로스는 어떤 욕구만을 좋아요.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하는 소박한 삶을 이야기하죠. 오히려 이런 필수적이지 않은 이런 욕구들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가능한 멀리해라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정리해보자. 자연적이고도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혹은 필수적이지 않은 이런 욕구들을 막 추구하면 오히려 고통과 불안이 생기기 때문에 이성으로서 욕구를 잘 분별하고 절제하는 검소한 삶을 중시했죠. 욕구를 이렇게 구분하려면 아, 이성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이성, 이런 지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했다. 명료한 사고, 이런 것도 중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에피쿠로스가 그 당시 사람들을 봤더니 신과 운명, 죽음에 대한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대. 평정심은 아타락시아였고 아타락시아는 뭐였어? 몸에는 고통이 없고 마음에는 불안이 없는 상태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신과 운명과 죽음에 대한 이런 잘못된 두려움 때문에 늘 마음이 두려움으로 고통받았다는 거야. 에피쿠로스는 이야기합니다. 신, 운명, 그리고 죽음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제거해서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세요. 왜냐하면 신은 다른 존재에게 고통을 주지 않아요. 즉, 신은 스스로 자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봤어. 우리가 잘했다고 상을 주지도 않고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벌을 주지도 않기 때문에 신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다. 게다가 에피쿠로스는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원자론적인 유물론, 원자라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원자론적 유물론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봤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원자들의 우연한 움직임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야. 한마디로 운명 같은 건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그렇죠.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잘못된 운명이 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할수 없어. 고통스럽게 할수 없어. 자, 우리가 일단 죽고 나면 우리를 구성하던 원자가

알아가면 어때? 그렇지, 밤길 걸어갈 때도 아, 누가 나한테 원한을 품고 공격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가질 필요 없을 거 아니겠니? 아, 정의로운 삶을 통해서 안전하게 안전을 도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보죠. 그에게 있어서 정의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서로를 해치지 않고 해침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상호 이득을 위한 협정이었구나. 결국은 에피크로스는 이런 정의라고 하는 덕도, 그렇지, 결국 즐거움, 쾌락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도구로서, 그런 수단으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했다는 것. 결국은 정의도 즐거운 삶, 쾌락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가져다 주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고 보았지. 만약에 얘들아, 이런 쾌락,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면 그런 덕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보았다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에피크로스 사상은요, 이렇게 쾌락을 중시했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적 쾌락을 중시했다라고 하는 좀 비판을 받기도 해요. 하지만 이후에 감각적 경험을 중시했던 근대의 경험론이나 혹은 공리주의에 영향을 준 사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같은 헬레니즘 시대에 역시나 행복과 또 마음의 안정을 추구했었던 스토아파의 목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스토아파는 금욕주의적인 면모를 바탕으로 사상을 전개해 나갑니다. 금욕주의는 말 그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그런 정신 상태, 즉, 정념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추구하는데 그런 상태를 아파테이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방금 공부했던 에피크로스는 아타락시아, 평정심이라고 번역됐죠? 그런데 지금 공부하는 스토아파는 오, 아파테이아, 즉 부동심,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인 부동심을 추구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얘들아, 아파테이아를 이야기할 때 정념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상태, 요걸 생각하면 가장 좋아. 어떤 일이 있다고 호들갑을 떨거나, 그렇지? 막 두려워하거나 이러지 않고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얘들아, 여기 보니까 정념의 지배로부터 벗어났다고 했잖아. 그럼 쌤, 모든 감정을 다 부정한 건가요? 모든 정념을 싹다 제거해야 한다고 본 건가요? 그건 아니야. 왜냐하면 스토아파 사상가들도 자연스러운 감정 자체는 인정하거든요. 예를 들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인류에 대한 사랑, 이런 건 자연스러운 감정은 인정해. 하지만 스토아파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감정에조차도 어때? 초연할 것을 이야기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모든 정념을 제거해야 한다는 아니지만 모든 정념으로부터 초연하게, 의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를 중시했다. 그것이 바로 아파테이아, 부동심이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아파테이아, 부동심에 이르기 위해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당연히 이성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겠죠. 얘들아, 스토아파 사상가들이 이야기하는 이성은 굉장히 스케일이 크지. 자,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이성을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스케일을 키워봐. 그렇지. 자연에도 다 이성이 깃들어져 있다고 생각했어. 얘들아, 자연을 봐봐. 춘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이 돌아와. 낮과 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연은 필연적인 소름 끼치는 그 필연성에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용하고 있어. 우와, 결국은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이러한 자연에도 다 이성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더 넓혀보자. 세계, 우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소름 끼치도록 필연성, 그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우주와 세계에도 다 이성이 깃들어져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러한 이성이 바로 신이다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우리 그 이성에 특별한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데 그걸 바로 좋아요. 로고스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자, 스토아파 사상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로고스, 즉 이성은 인간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속에 다 부여되어 있는 우주 만물의 본질로서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이끌어가는 힘이에요. 자, 그리고 이러한 이성을 신이라고도 표현했고요. 또 자연이라고도 표현했어. 따라서 얘들아, 잘 봐봐. 스토아파 사상가들에 따르면 인간도 어디까지나 자연의 일부야. 그런데 그 자연 안에는 이러한 이성이 다 깃들어져 있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 자연이 바로 무엇이야? 그렇지,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필연적인 자연. 그것이 바로 신이다라고까지 해석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자연의 일부인 인간에게도 신적인 이성이 나누어져서 부여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알수 있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이성, 즉, 로고스라고 하는 끈으로 인간과 자연과 세계와 우주와
신까지 한 번에 엮어서 관통한 사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얼굴은 정리해보자. 이성이라고 하는 건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신과 자연의 공통된 본성이고요. 인간은 이성으로서 자연의 그런 소름 끼치도록 필연적인 그 필연성, 그런 필연적인 질서를 파악하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가 스토아파까지도 다 고대 서양 사상이거든? 그런데 고대 서양 사상을 이제 문제를 풀다가, 이성이라고 하는 표현. 그런데 자연을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것을, 신으로 해석하고 있네? 그리고 그러한 이성, 자연, 신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덕에 따르는 삶이다. 라고 해석하면, 스토아파네. 라고 찾아낼 수 있겠네요. 자, 정리해보자. 그럼 결국, 스토아파 사상가들에게 있어서, 인간, 자연, 우주, 그리고 신의 공통적인 속성은 바로 이성이었어. 그 이성은 한치 오차도 없는, 그렇죠.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필연성이었죠. 한마디로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이 모든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필연적으로 일어날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얘들아, 필연적으로 일어날만 하는 일들이 일어나? 그걸 우린 뭐라고 불러? 데스티니, 운명이라고 부르죠. 따라서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운명은 존재한다. 그리고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삶을 사는 것이 이성적인 삶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천천히 생각해보죠.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신, 즉, 어때? 이성. 그렇지? 이런 신, 자연, 이성에 의해서 이미 일어날 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운명 지어진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바꿀 필요도 없어. 쌤, 그러면요. 인간은 아무것도 못 바꾸는 건가요? 아니, 바꿀 수 있는 게 있지롱. 자, 뭘 바꿀 수 있냐면 잘 봐봐.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생각, 충동, 욕구, 감정, 즉, 자신의 마음과 관계된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조건과 상황은 변화시킬 수 없어. 그건 일어날 만한 일들이 필연적인, 필연성에 의해서 일어날 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바꿀 수 없어. 그러면 주어진 조건과 상황을 변화시킬 순 없지. 그럼 뭘 바꿔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 상황과 조건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내 마음을 바꿔서 살라는 거야. 아, 주어진 조건과 상황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자신의 마음을 바꿔서 살아갈 때, 즉 운명에 순응하면서 살아갈 때 그런 삶이 가장 부동심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정념에 초연할 수 있는 이성적인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연법에 따른 삶을 살아야 한다.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스토아파 사상가들에게 있어서 자연법은 그렇지 필연적인 그런 자연, 필연성인 자연의 법칙이잖아. 그런 자연법에 따라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연법이라고 하는 건 우주를 지배하는 이성의 명령이자 자연의 법칙으로서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이성을 가진 모든 사람은 다 그러므로 평등하다라고 하는 세계 시민주의 사상으로 스토아파 사상은 발전하기도 한답니다. 아, 따라서 이들은 사회적으로 자신의 역할, 책임과 의무를 다해라 라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공동선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것만 딱 봐도 어때? 에피쿠로스랑 좀 차이점이 있죠? 첫 번째 차이점 기억나니? 에피쿠로스는 모든 것이 원자들의 우연한 움직임에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운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봤지. 그런데 지금 공부하는 스토아파는 운명 존재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첫 번째 차이점이 생겼어. 두 번째 차이점. 에피쿠로스는 괜히 쓸데없이 공적인 일에 나서지 말고 소수의 친구들과 은둔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했죠? 하지만 지금 공부하는 스토아파는 아니야. 사회적으로 공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차이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토아파 사상은요. 주어진 운명에 순응할 것을 너무 강조해서 이거 너무 인간의 의지를 간과한 거 아니야? 라고 비판받기도 하지만 이후에 자연법 사상가들, 그리고 스피노자, 그리고 칸트에게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평가받고 있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 바탕으로 같이 한번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고대 서양 사상가입니다. 우리는 쾌락을 첫 번째 선이라고 인식합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고통을 쾌락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고통을 참았을 때더큰 쾌락이 오는 경우에는 그런 고통 감내할 수 있죠. 따라서 쾌락과 고통을 비교해서 이성을 통해서 비교해서 이득이 되는 것과 해가 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누구야? 그래, 에피쿠로스가 되겠네요. 어떤 쾌락이든지 그것에 의해서 휩쓸리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뭔가 이렇게 정념의 초연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쾌락을 즐길 때와 즐긴 후 후회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게 될 때를 비교해야 합니다. 쾌락을 취할 적절한 때가 온 것처럼 보일 때에도 유혹에 굴복하지 않도록 이성에 따라야 합니다. 금욕주의적 면모를 보이고 있는 좋아요. 스토아파 사상가가 되겠네요. 자, 각각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모든 고통이 반드시 회피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1의 고통을 참았을 때 10의 쾌락이 온다면 그런 고통은 감내할 수 있어요. 영혼의 동요를 막는 명료한 사고는 쾌락적 삶을 만들 수 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생각해봐. 에피크로스는 이성의 역할 중시했어. 이성으로 욕구를 잘 분별하여서 쾌락과 고통을 잘 헤아려서 그렇게 쾌락을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 고통을 제거함으로써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혼의 동요를 막는 그런 이성적인 명료한 사고, 이건 즐거운 삶을 만들 수 있다라고 바라보네요.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과 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죠. 스토아파 사상가들의 대표적인 주장이죠. 나에게 주어진 조건과 상황은요, 일어나야만 하는 일들이 필연적인 그런 운명에 따라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어. 이건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히려 그 외부 사건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을 이야기했어요. 자연적인 정념이 아니라 비자연적인 정념에 대해 초연해야 한다? 얘들아, 생각해봐. 스토아파 사상가들은요, 자연적인 정념.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있었어? 부모에 대한 뭐 이런 사랑들, 이런 거 있었죠? 뭐 자식에 대한 이런 부모의 사랑, 뭐 인류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은 자연적인 정념으로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들은 자연적인 정념, 비자연적인 정념 모두 다에 대해서 어때? 초연해야 할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자연적인 정념이 아니라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네요. 평온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성적인 사고가 필요해. 이성을 중시한 건 갑과 을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좋아요. 4번이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도 너무 중요했죠? 형광펜 드시고요. 본인의 수능 두강 꼼꼼하게 밑줄 치면서 개념 내 것으로 완전하게 가져가시면 여러분의 내신 시험 걱정 없이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할게요. 우리 모두 화이팅!

수능 기출의미래 15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수학 실력자로 가는 길에 함께하는 배주영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수능 당일 시험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능 당일에 시험장에 딱 갔어. 어떤 분위기일 것 같나요? 생각보다 엄숙하고 조용한 분위기일 것 같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막상 시험장에 갔는데 생각보다 아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같은 반에. 또 뭐 시험 끝나고 답을 맞춰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시험 보는 중에 기침을 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엎드려서 자고 있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미리 예상하지 않고 딱 시험장에 만약에 가면은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 되게 당황할 수가 있어요. 나는 되게 엄숙하고 조용하고 정말 집중하기 정말 좋은 환경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네? 그러면 갑자기 멘탈이 막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리 정말 다양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예상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집중할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연습을 언제 하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모의고사 때. 그 6번의 모의고사 때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정말 집중해서 내 문제를 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수능 당일 가서도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의고사 6번의 연습 기회 놓치지 말고 정말 수능처럼 열심히 임해봅시다. 어느 시점에 이 강의를 듣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에 첫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 이제 5문제 정도를 풀 거예요. 지난 시간에 6문제를 풀었는데 오늘은 도대체 얼마나 생각할 게 많을지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91번은 상수 A와 근데 A가 3루트 5가 아니다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인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조건이 뭐지? 아,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대요. 그 다음 나번 조건은 X에 대한 방정식 G'X 곱하기 G'X 빼기 4. 자, 우리 다시 앞으로 넘겨야 되니까 일단 써놓을게요. 요거 곱하기 G'X 빼기 4는 0.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수

최근의 개수는 4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G-E 더하기 GE의 값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GX가 일단 첫 번째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했거든요. 그럼 첫 번째로 연속이다. 함수식이 바뀌고 있으니까 연속이다. 0에서 연속이다 활용하면 F0이 7이다라는 정보를 찾아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실제로 미분 가능하다라는 정보로부터 F 프라임 0이 15다라는 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이건 어떻게 찾아낸 거냐? 이 식의 0에서의 미분 계수 15, 그거랑 fx의 0에서의 미분 계수가 똑같아야지만 gx가 0에서 미분 가능할 거예요. 아, 그래서 요두 조건 찾아내야 되고 gx, g'x도 실제로 한번 구해보면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5. 이게 x가 0보다 작을 때, 그다음에 0보다 클 때는 f 프라임 x. 요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x가 0보다 클 때는. 근데 등호가 모두 다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래야지 gx가 0에서 미분 가능한 상황이니까. 자, 그런데 fx가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이차 함수라 그랬는데 요두 조건을 알고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차 함수인데 이두 조건을 알아. 그럼 fx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소리냐? 1차항의 계수는 15, 상수항은 7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최고차항 계수만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최고차항 계수를 b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bx제곱 플러스 15x 플러스 7. 요렇게 설정해도 될까요? 그쵸.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라 그랬으니까 b는 0보다 작아. 자, 그러면 우리 여기 f'x로 써놨었는데, 실제로 f'x 구해서 넣어봅시다. 그러면 2bx 플러스 15. ebx 플러스 15가 f'x구나. ebx 플러스 15. 요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식은이 4개다라는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찾아줘야 되는데, 일단 이 G'X를 그리려고 딱 보니까, 일단 G'X를 그려볼 건데, 일단 0,15를 지나죠? 0,15. 그 다음에 0 이상일 때는 이거 그릴 수 있어요, 우리. 왜냐면, B가 음수였거든요. 아,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구나. 근데 0 이상인 부분만 그려줘야 돼.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고요. 그런데 이걸 그리려고 보니까 A가 0보다 작은지 큰지 같은지 몰라서 그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도 경우를 나눠줘야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경우로는 A가 0보다 큰 경우를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그릴 거거든요. 이걸 그릴 때 그리기 쉽게 제가 조금 완전제곱식꼴로 고쳐볼게요. 완전제곱식 플러스 무언가의 꼴. 그러면 3으로 묶어보면 x 플러스 3으로 묶어보면 x제곱 플러스 3분의 2ax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니까 x 플러스 3분의 a의 제곱 플러스 무언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축이 x는 마이너스 3분의 a니까 마이너스 3분의 a는 음수죠, 음수. x가 양수인 상황에서. 아, 그러면 축이 이쯤에 있는 거구나. x는 마이너스 3분의 a가. 그쵸? 그러면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이 2차 함수인데 0,15를 지나면서 대칭축이 x는 마이너스 3분의 a여야 돼. 근데 최고차항 계수는 또 양수야. 그럼 아래로 블록하면서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겠죠? 그럼 가능성이 3개가 있을 것 같아. 생긴 꼴이 이런 식으로 X축이랑 만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딱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이거 좀 대칭이 아니게 그린 것 같은데 지금 대칭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를 한번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경우는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이 4개여야 되는데, 이 방정식의 실근 찾으려면, G'X가 0이 되는 X 찾아주시면 되고, 또, G'X 빼기 4가 0이 되는 X를 찾아주면 되는데, 이거는 뭐지, 이거?

G'X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러면 1번 동그라미부터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G'X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G'X는 0이 되는 부분이 여기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이거를 X축으로 4만큼 이동하면 또 여기서 4만큼 더해진 이 값이 G'X 빼기 4는 0의 근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이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여기 하나, 여기다 4 더한 애 하나. 그래서 1번 동그라미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2번 동그라미는 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2번 동그라미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 2차 함수가 x축이랑 접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판별식이 0일 때, 즉, 4분의 D로 구해 보면, a제곱 마이너스 45가 0일 때거든요. 2번 동그라미의 그림이. 근데 이거 풀어보면 a가 양수니까 a가 3루트 5가 돼. 그쵸? 근데 이 문제 조건에서 a가 3루트 5가 아니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거든요. 문제에 써 있어요. 그래서 2번 동그라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안 된다. 그럼 이제 3번이 될까 생각해 보면 3번은 지금 G'X가 이렇게 생긴 거니까 일단 G'X는 0이 이렇게 이미 세 개의 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걸 X축으로 4만큼 이동했을 때 새로운 근이 딱 하나만 생겨야 돼. 왜냐면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근이 총 4개인데 이미 G'X가 0이 되는 X가 서로 다른 게 3개가 나타났으니까 G'X 빼기 4는 0이 되는 서로 다른 근이 하나만 추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4만큼 옮겼을 때 새로운 근이 딱 하나만 추가되려면 일단 이셋 중에 제일 큰 요근이 4만큼 더해지면 새로운 근이 생길 텐데 그거 하나만 생겨야 돼. 그 말은 이두 개를 4만큼 옮기면 이미 있던 애들이랑 겹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겨야 되냐? 정확히 이 길이가 정확히 4. 그리고 이 길이가 정확히 4여서 이세 근이 4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이건 정확히 여기로, 이건 정확히 여기로, 이건 정확히 4만큼 더해진 대로. 그래서 총 4개가 되는 거예요, 정확히. 그래야지만 서로 다른 시근이 4개가 된다. 이 방정식이. 되셨나요? 여기가 4, 여기가 4라는 걸 찾아내는 거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3번처럼 생기려면 4분의 D가 0보다 커야 될 거예요.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니까. 아,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45가 0보다 커야 되는데 A가 0보다 큰 전제 조건이 있었으니까 이거 부등식 풀어보시면 A가 3루트 5보다 크다가 나올 거예요. 이거 풀어보시면. 근데 그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제가 만약에 해보자면 알파 베타에서 알파를 뺀게 정확히 4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요거. 그쵸? 근데 이 알파랑 베타는 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니까 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식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구나. 아,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두 근의 합 마이너스 3분의 2a이고 알파 베타가 3분의 15, 즉 5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세 조건 다 활용해 보면 곱셈 공식 변형 활용해 보면 a 값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b 빼기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니까. 그쵸? 그럼 b 빼기 알파의 제곱은 16.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9분의 4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0. 그러면 9분의 4 알파 a 제곱이 36이니까 a 제곱이 81. 근데 a는 양수니까 9. 요렇게 a 값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우리 a 값 지금 찾았는데, 그럼 다시 여기다가 a 자리에 9를 한번 대입해 보면 g'x가 3x제곱 플러스 18x 플러스 15였던 거거든요. 그럼 우리 실제로 알파 베타도 찾을 수 있어. 왜냐면 이거 인수분해하면 3의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5니까 x축과 만나는 이 x좌표가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1이었던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요점은 마이너스 1에서 4만큼 또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3이 되는 거죠, 3. 근데 이 점은 뭐냐면 2bx 플러스 15가 x축이랑 만나는 점에 x좌표가 3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3이 바로 여기 x자리에 넣었을 때 0이어야 되는 거. 3,0을 지나야 되니까. 즉, b 플러스 15가 0. b 플러스 15가 0. 아하, 그래서 b가 마이너스 2분의 5구나. 요거를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경우에 가능한 A와 B를 찾아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첫 번째 경우에서 답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G-2랑 G1을 더하시오거든요. 이 문제가. 지금 볼까요? 문제 여러분들 보시면 G-2 더하기 G2의 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G-2는 자, GX가 아까 전에 뭐였느냐? GX 함수식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8 플러스 4A 마이너스 30 플러스 7. 요게 G-2고요. G2는 FE예요, FE. 근데 FX가 뭐였냐면, BX제곱 플러스 15X 플러스 7이었으니까, 거기다가 2를 대입해보면, 4B 플러스 30 플러스 7. 이게 우리가 구하고 싶은 답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30, 30 날라가고, 4a 플러스 4b 요거 계산해주면 플러스 6 요거 계산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a 자리에 9 대입해보시고 4, 9, 36 b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5 넣으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6 요렇게 되는 거니까 32 요렇게 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되셨죠? 아,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경우에서 답이 나왔어. 근데 우리 A가 0보다 큰 경우만 지금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답은 나왔지만 A가 0인 경우, A가 0보다 작은 경우 안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A가 0인 경우와 A가 0보다 작은 경우만 확인을 해봅시다. 첫 번째로 A가 0인 경우, 아, 두 번째 경우죠. 자, A가 0이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것이냐? X가 0 이상일 땐 마찬가지. 요렇게 생긴 거고, A가 0이면 축이 Y축이 되는 거예요, Y축. 축이 Y축이면서 이 점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하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게 G'X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G'X가 0이 되는 X값이 여기 하나밖에 없어. 그럼 이거 X축으로 4만큼 이동해도 0이 되는 부분 딱 하나밖에 안 생기겠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이 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 세 번째는 A가 음수면 방금 전이랑 비슷한데 0보다 0 이상일 땐 이렇게 생겼을 거고 G'X가. 이번에는 축이 X는 마이너스 3분의 A인데 마이너스 3분의 A가 양수 쪽에 있어요. 그래서 축이 양수 쪽에, X좌표가 양수 쪽에 있으면서 요점을 지나야 되니까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 이렇게 대칭축이 X는 양수 쪽에 있겠죠. 이번에도 아까랑 똑같이 G'X가 0이 되는 부분 하나, 4만큼 이동해도 하나, 총두 개밖에 안 나올 거다. 그래서 이 경우도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첫 번째 거에서 구한 답이 진짜로 맞구나라는 거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도 A값의 범위에 따라서 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A가 양수일 때였다를 찾아내는 문제였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91번 정리해 보시고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92번 넘어왔어요. 92번은 두 양수 PQ와 함수 FX에 대해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P 더하기 Q의 값은? 자, 조건을 봅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곱하기 gx가 이렇게 생겼대요. 자, 일단 우리 gx라는 함수를 찾아내고 싶을 거예요. 찾아내고 싶으면 x를 나눠줘야 되는데 우리 함부로 나누면 안 되고 0이 아닐 때만 나눌 수 있다. 그쵸? 0이 아닐 때만 나눌 수 있다. 그러면 gx는 x분의 절대값 x의 f의 x 빼기 p 더하기 qx. 제가 x로 나눴습니다. 나눌 때는 0이 아닐 때만. 요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분자를 보니까 x로 묶여. 그래서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 f의 x 빼기 p 더하기 q. 분자를 이렇게 생각해도 될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값 x를 풀면 분모랑 약분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볼 거냐면 0보다 클때 작을 때 나눠줄 겁니다. 0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는 절대값 x가 그냥 x로 튀어나올 거기 때문에 바로 약분이 돼서 뭐만 남냐면 절대값 x 빼기 p 더하기 q 요렇게 남고요. 그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로 풀릴 거기 때문에 요 앞에 마이너스만 요렇게 붙게 돼요.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요게 gx다. 근데 g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 그랬어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 그랬죠? 그럼 0을 기준으로 함수식이 바뀌는데 연속이려면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되겠다. 근데 좌극한 우극한이 0에서 같으려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f-p 플러스 q가 0이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만족해야 gx가 0에서 연속이 돼요. 맞죠? 그 다음에 g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a의 개수는 1개다. 이걸 그려봤더니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게한 개밖에 없대요. 그리고 또 하나 더. gx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니까 0에서 함수값은 실제로 0인 겁니다. 이둘 중에 둘다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 상황이에요. 0,0을 지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야 되는데 fx 함수식이 정확히 주어져서 f'x를 일단 구해볼게요.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니까 3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돼서 3에 x 플러스 1 곱하기 x 빼기 3. 요게 f'x인데 그럼 f'x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f'x가 마이너스 1, 3에서 x축이랑 만나고 그럼 f의 그래프 계형은 요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함수값도 한 번만 찾아주면 마이너스 1, f가 얼마 지나냐. 마이너스 1 넣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마이너스 12. 네, 요거 한번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7이 됩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을 지나고 3, 얼마를 지나는가. 3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39. 요렇게 지나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좌표 평면에다가 그리기 시작할 건데 지금 fx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을 지나면서 3, 마이너스 39를 지나는 이런 식으로 생긴 상황인 거예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여기가 3, 마이너스 39. 요게 y는 fx. 여기까지 되셨나요? 근데 우리가 지금 gx를 그리고 싶은 건데 gx는 이 절대값 안에 게 뭐냐면 fx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시킨 다음에 평행이동시킨 다음에 절대값이니까 아래쪽에 있는 거 접어 올린 거예요. x축 아래쪽에 있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이따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x축 위에 있는 거를 아래로 접어 내린 거예요. 자, 그럼 그걸 그리려고 보니까 일단 PQ는 둘다 양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양수 쪽으로 일단 x축으로 옮겨야 되는데 양수 쪽으로 그래프 계형이 이제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또 경우를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p를 기준으로. 첫 번째로는 p가 0과 1 사이일 때. 이 0과 1 사이일 때가 무슨 의미냐? 이 원래 함수의 극대값을 갖는 점이 y축보다 더 왼쪽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 점이 여기를 넘어가지 않는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길이가 1이니까. 그러면 이 극대값을 갖는 이 축을 생각해 보면 이게 한 요쯤밖에 이동을 못한 거고. 근데 gx가 0,0을 지나야 되니까 이거 살짝 오른쪽으로 옮겼을 때 0,0을 지나려면 위쪽으로 올라가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생겼을 거예요. 아, 더 오른쪽으로 옮겨야 되겠죠? 더 오른쪽으로. 대략 개형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겁니다. 0,0을 지나도록 그려준 거예요. 올려준 거예요. 그러면 GX 그래프는 0보다 클 때는 제가 지금 노란색 그린 게 Y는 F의 X 빼기 P 더하기 Q를 그린 거거든요. 그러면 절대값이라는 거는 아래쪽에 있는 걸 접어 올려야 돼, 이렇게. 이게 0보다 클 때고요.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절대값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위쪽에 있는 거를 아래쪽으로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요 분홍색이 GX 그래프가 됩니다. 분홍색이 Y는 GX 그래프. 그럼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몇 개인지 찾아보세요. 여기, 여기 두 개가 있죠.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문제 조건에 따르면. 여기는 미분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 노란색이 지금 미분 가능한데, 이걸 그대로 부호만 바꿔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두 개니까 미분, 그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된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P가 1인 경우. 자, P가 1인 경우. 자, 다시 FX 그래프 개형 그려보면, 요게 fx.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여기가 3, 마이너스 39. 3, 마이너스 39. 자, p가 1이란 소리는 x축으로 1만큼 이동한 거. 그러면 요 점이 정확히 y축 위로 올라오게 되고요. 근데 0, 0을 지나야 되니까, 아, 요 점이 정확히 여기로 이동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y는 f의 x 빼기 p 더하기 q가. 그럼 gx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0보다 큰 부분에서는 요렇게 아래쪽에 있는 거 위로 접어 올리고 0보다 작을 때는 얘 그대로. 요게 gx. 그러면 미분 불가능한 점 여기 하나만 있는 거 맞죠? 여기는 지금 미분 가능해요. 왜냐면 좌미분 계수가 0이고 우미분 계수도 0이기 때문에 분홍색 그래프가 0에서는 미분 가능합니다. 아, 이때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구나. 이때가 언제냐면 P가 1이면서 Q는 얼마일까? Y축으로 얼만큼 이동했을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 0, 0으로 이동한 거니까 Q가 정확히 7이 되겠죠. 그래서 P 더하기 Q의 값은 8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의 답은 8이다. 되셨나요? 자, 근데 우리 하나 더 확인해야 되는 게 P가 1보다 큰 경우를 또 확인해줘야 돼. 이때는 안 되는가? 마지막 확인해주면 이번에도 fx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 요 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요 점이 3, 마이너스 39. 근데 P가 1보다 크다라는 거는 이번에 드디어 이 점이 y축보다 더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x좌표가. 근데 또 원점을 지나야 돼. 그럼 위쪽으로 좀더 올려서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되는 거. 대충 개형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GX가 생길 거니까 미분 불가능한 점이 두 점인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또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에서 나온 P는 1, Q는 7일 때의 8이 정답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되시나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그래프 모양이 변할 때의 경계로 해서 경우를 나눠주는 거예요. X축으로 옮길 때, 그러니까 결국에 그 마이너스 1, 7이 Y축을 기준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 딱 Y축 위에 있는 경우, Y축보다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경우, 이세 가지로 나눠서 그래프 개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P가 0과 1 사이인 경우, 1인 경우, 1보다 큰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풀어준 겁니다. 자, 92번 요렇게 마무리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 9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93번 오늘의 조금 쉬어가는 문제. 자, 이것도 이제 쉽지는 않은데 오늘의 그나마 쉬어가는 문제입니다. 자, a가 0보다 큰 상수 a에 대해서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fx가 오직 한 개의 x 값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대요. 네, 그러면 fx가
함수식을 먼저 정리해보면 절대값에 x 플러스 3 곱하기 x 빼기 3 곱하기 x 플러스 a 이렇게 정리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절대값을 가진 함수는 미분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이 0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값 안의 함수가 그래서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a 이 세 값을 눈여겨봐야 할 거고요.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 3과 같은 경우 다른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마이너스 a는 음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과 같아지는 경우, 달라지는 경우만 생각해 주시면 돼서 첫 번째 경우로는 A가 3과 다른 경우, 두 번째는 A가 3이랑 같은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로 A가 3이랑 다른 경우는 무슨 말이냐면은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A가 전부 다 다른 값이란 소리예요. 그러면 대수관계가 이 세 값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절대값 안의 함수가 어떻게 생겼다는 소리예요? 축이랑 서로 다른 세 개의 점에서 만난다라는 소리. 그러면 절대값을 씌워주면 이렇게 접어 올려지게 되어서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뾰족한 점이 세 개나 생겨버리게 됩니다. 즉 미분 가능하지 않은 값이 세 개나 생겨버리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A가 3일 때를 생각해 보셔야 할 거고요. A가 3일 때는 fx가 어떻게 생긴 함수냐? 절대값에 x 플러스 3의 제곱에 x 빼기 3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 절대값 안의 함수가 마이너스 3에서 접하면서 3이랑 만나는 이런 형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절대값 안의 함수가. 그러면 절대값을 씌워주면 접어 올라가더라도 미분 불가능하지 않은 점이 여기 한계에서만 생기게 돼요. 여기는 미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경우가 맞구나 라는 거 찾을 수 있고요. 극대값은 우리가 여기를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딘지 찾으려면 이 안의 함수를 미분을 해주셔야 되겠죠. 미분. 자, 미분을 해줍니다. 미분을 해주시면 2에 x 플러스 3의 x 빼기 3 더하기 x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되기 때문에 x 플러스 3으로 묶어주고 나면요. 3x 빼기 3이 나오게 됩니다. 즉 여기가 x값이 1이다라는 소리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1인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찾는 값은 F1을 구하는 것이 이 문제의 정답일 거고요. 따라서 1을 대입해보시면 절대값에 16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니까 32가 된다라는 걸 찾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두 번째 경우 A가 3일 때가 정답이었던 거고요. 우리가 그래프를 접어 올려봤더니 극대값을 찾으라라는 문제여서 이 어디서 극대를 갖는 것인가 찾기 위해 이 절대값 안의 함수를 미분을 해봤고 아 1에서 극대를 갖는구나 찾아낸 거예요. 따라서 결국에 극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을 대입해서 F1의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였던 것이고 따라서 F1을 구해봤더니 32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가시면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죠? 되셨나요? 자, 우리 9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94번. 두 정수 AB에 대해서 함수 FX는 이렇게 생겼다. 실수 T에 대해서 Y는 FX 그래프와 직선 Y는 T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는데 GT가 T는 K에서 불연속인 실수 K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두 정수 AB의 모든 순서쌍 A, B의 개수는 대체 무슨 말일까? 대체 자 우리 요 FX 그래프를 일단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려보려면 일단 정확히 아는 요 부분을 먼저 그려보자. 정확히 아는 저 부분. 자, 저 부분을 또 그리려면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5 요거를 미분해야 그릴 수 있겠다. 미분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6x인데 인수분해해보면 3x 곱하기 x 빼기 2다. 자 그러면 도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니까 아 저 y는 저 원래 함수는 증가하다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구나. 요거 일단 찾을 수 있고요. 0, 얼마를 지나느냐 이 함수가 0,5를 지나고 2, 얼마를 지나느냐? 2 대입해보시면 8 빼기 12 더하기 5니까 2, 1을 지나요. 여기까지 되셨죠? 아, 그러면 GX가 어떻게, 아, FX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0보다 큰 부분은 이 함수 그리면 되는 거예요. 0보다 큰 부분. 그러니까,
등호가 포함이 안돼 있으니까 이 노란색 부분을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0보다 큰 부분. 5, 이런 식으로. 여기가 지금 2,1.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fx의 0 이하인 부분을 그리려고 함수식을 쳐다보니까, 자, 여기 함수식 잠깐만 봅시다. 여기 함수식. 요거를 그리려고 보니까, 이제 그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 x 빼기 a의 제곱 빼기 4분의 3a제곱 플러스 b제곱. 요렇게 고쳐주고 나면, a가 이번에도 양수, 음수, 0인지 몰라서 그리기가 어려워요. 이번에도. 0보다 큰 경우, 같은 경우, 작은 경우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0보다 크면 저 축이, 이 참수의 축이 x는 a, 근데 a가 양수, 요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요쪽에 있으면서 아래로 볼록한 이런 함수야. 근데 0보다 0 이하인 부분에만 그려줘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 여기다 표현하면 너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따라오세요. 여기에 축이 있고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하니까 0 이하인 부분은 이렇게만 그려진다. 그러면 그려질 때도 정확히 0,5를 지날 수도 있고 불연속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딱히 fx가 연속이란 조건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0,5보다 더 위쪽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첫 번째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y는 fx 그래프가 지금 요 그래프인데 요 전체 그래프가 y는 fx 그래프인데 y는 t랑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 했을 때 gt가 불연속인 k가 두 개만 있어야 돼. 그러니까 y는 fx랑 y는 t. y는 t는 요렇게 생긴 친구거든요. 이 t를 점점점 움직여 봤을 때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 하는데 만나는 점의 개수인 함수가 불연속인 것이 딱두 개만 있어야 돼. 그러면 t가 만약에 한 요쯤 있다고 해봅시다. y는 t가 만나는 점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 하나도 없다가 딱 t가 1이 되면 y는 1이 되면 만나는 점이 하나. 그러면 조금 올라가면 만나는 점두 개. 그러니까 일단 불연속인 게 여기서 처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GT가 불연속인 T 값이 T가 1일 때. 근데 조금 올라가 보면 만나는 점두 개다가 딱 5일 때 만나는 점 하나. 그러니까 여기서 또 불연속이 돼버리는 거죠. T가 5일 때또 불연속이 되는 거고 또 조금 올라가다 보면 또 여기서 또 불연속이 되겠죠. 왜냐면 여기서 또 이것보다 조금 아래일 때는 하나였다가 정확히 이 값이 됐을 때는 두 개가 되니까.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이 다 같아야 되는데 달라지는 부분이 생기는 지점이 여기, 여기, 여기 세 개나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두 개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그림은 안 된다. 그러면 만약에 이 점이 좀 내려와서 정확히 여기가 되면 어떨까? 그럼 불연속인 점이 여기에서 불연속일 거고요. 그 다음엔 계속 두 개에서만 만나니까 불연속인 점이 하나밖에 없어, 또. 두 개여야 되는데. 그럼 이것도 또안 되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내려와 봅시다. 이것도 잘 보이게 하려고 다시 그려줄게요. 자, 분홍색 그래프가 조금 더 내려와서 한 요쯤에 있으면 또다시 불연속인 점이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 또세 개가 돼요. 만나는 점의 개수 변화를 계속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럼 정확히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 있으면 불연속인 부분이 t가 1일 때, t가 5일 때 이렇게 딱두 개가 돼요. 딱 이때구나. 근데 이것보다 더 내려오면 또 불연속인 부분이 여기, 여기, 여기 또세 개가 돼. 그래서 정확히 이때구나, 정확히 이때 이렇게 생겨야 되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저 때가 언제냐면 이제 0,1을 지날 때. 즉 4분의 a제곱 플러스 b가 1일 때. 4분의 a제곱 플러스 b가 1일 때.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일 때. 요때 가능하구나. 근데 ab가 정수였거든요. 그걸 힌트를 얻는다면 ab 가능한 ab를 실제로 구할 수도 있어요. ab가 정수니까 b제곱은 0 또는 1이겠죠?
이것도 0 이상, 이것도 0 이상이니까. 그럼 b제곱이 만약에 0이면 a제곱은 여기다 0 살짝 넣으면 a제곱은 4가 돼. 그럼 b제곱이 1이면 여기다 1 살짝 넣으면 a제곱은 0이 돼. 근데 a가 양수인 경우 우리 보고 있으니까 이 경우 안 되고, 이 경우에서 이제 a가 2고 b가 0이다. a가 양수니까. 이 가능한 첫 번째를 우리가 찾아낸 거예요. 이때 가능하다. 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로 갑니다. A가 0일 때. A가 0일 때로 가요. 그러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0보다 큰 부분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0 이하인 부분 우리 그려야 되는데, 이번에는 A가 0이니까 축이 Y축이에요, Y축. Y축이면 Y축이면서 0 이하인 부분만 그려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아까랑 조금 비슷해.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기면 불연속인 부분이 t가 1, t가 5, 그리고 t가 2 값일 때 불연속이에요. 계속 개수 변화를 판단해 보시면 달라지는 부분, 조금 작을 때, 같을 때, 클때 달라지는 부분이 여기, 여기, 여기예요. 그래서 이때 안 되고, 정확히 요때, 요때는 또 어떨까? 요때 아까랑 비슷하게 또 여기에서밖에 불연속이 아니겠죠. 불연속인 점이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랑 비슷한 개형이기 때문에 불연속인 점이 딱두 개가 되려면 아까랑 비슷하게 요런 식으로 생겨야지만 불연속인 점이 t가 1일 때, t가 5일 때딱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도 0,1을 지나야 되는 상황이구나. 그래서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이어야 되는구나. 근데 a가 0이니까 b는 어떻게 되는 거죠? b는 1 또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가능성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래서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좀 유사한 경우였어요.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a가 음수인 경우. A가 음수인 경우는 이번에도 0보다 큰 부분 먼저 이렇게 그려주고, 이번에는 대칭축이 X는 A인데 A가 음수야. 그럼 대칭축이 이런 식으로 있는 거거든요. 대칭축이 X는 A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불연속인 점이 딱두 개만 있으려면 어떻게 생겨야 될까? 여러분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려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불연속인 점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총네 개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해보셔야 돼요. 두 개가 되는 지점을. 그럼 이 점을 살짝 정확히 5로 움직여볼까? 5가 좀 특이한 점이니까 이렇게 움직여볼까? 그래도 불연속인 점이 여기, 여기, 여기 세 개나 돼. 그래서 또안 돼. 그럼 이것도 좀 내려볼까? 그래도 세 개가 돼. 아, 네 개가 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이런 식으로 생겨선 안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찾아낼 수가 있을 거고, 또이 점이 너무 아래로 내려가도 또안 된다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려봤을 때또안 되는구나. 그럼 정확히 5일 때는 될까? 이런 식으로 또 해보는 거예요. 그럼 정확히 요 점이 1이 될 때, y좌표가 1이 될 때, 요렇게 될 때는 가능할까? 그럼 달라지는 점이 t가 1일 때, t가 5일 때, 딱두 개가 돼요, 이때. 그리고 이때가 아닌 경우는 좀더 내려와서 뭐 이런 점들 또 해보시면 불연속인 점이 더 많아져요. 두 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시행착오 거치다 보면, 아, 정확히 0,5를 지나면서 이 꼭지점의 y좌표가 1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찾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직접 그려보면서 시행착오 거치셔야 돼요. 그래서 0,5를 지나야 되니까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5여야 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꼭지점의 y좌표가 어떻게 됐었냐면, 마이너스 4분의 3a제곱 플러스 b제곱이었거든요? 요게 1이어야 돼. 아, 요두개 그러면 연립해보면, 요 식에서 요식 빼면 a제곱이 4라는 게 나오겠다.
그리고 비제곱이 비제곱도 4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A가 음수인 경우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고 B는 2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와. 또 가능한 두 가지 경우가 나왔어. 요게 A가 음수인 경우에 가능한 두 가지 순서쌍입니다. 자, 다 했어, 다 했어. 그래서 우리 최종적으로 가능한 순서쌍 총 5개를 찾은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5다, 5. 자, 우리 이 5개를 찾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재밌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너무 그 칠판이 더러워지고 오히려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프 그리는 걸 생략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직접 노트에다가 가능한 경우들 여러 가지 그려보면서 결국에 어떻게 생겨야지 불연속인 부분이 딱두 개만 생기겠는가, 그거를 직접 찾아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94번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 95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95번. 자, 상수 K와 F'0이 6인 3차 함수 fx가 있는데 함수 gx가 이렇게 생겼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라고 나와 있어요. 가본 조건? 가본 조건만 있었겠지? 아, 나본 조건도 있다, 나본. 다음은 쭈꾸미. 그래서 가본, 나본 두개 조건이 있습니다. 자, 가본 조건은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x가 a보다 큰 쪽에서 a로 올때 x 빼기 a분의 gx 빼기 ga의 값이 존재하고 그 값은 0 이하다. 일단 첫 번째로 이 값이 존재하려면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선생님, 분자는 당연히 0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자가 0으로 가는 거는 이거 x가 a보다 큰 쪽에서 갈때이 분자가 항상 0으로 간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건 연속일 때만. 그럼 연속이 그 분자가 0으로 간다라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 진짜로 식으로 써보면 요 말이에요. 리미트 x가 a보다 큰 쪽에서 a로 가까이 올때 gx 빼기 ga가 일단 0이어야 돼. gx 빼기 ga가 0이어야 돼. 선생님, 이거 당연히 0인가요? 0이지 않나요? 이러시면 안 돼요. 야, 항상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 말은 조금 바꿔서 써보면 x가 a보다 큰 쪽에서 a로 가까이 올때 gx가 ga랑 같아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아, gx의 a에서의 우극하는 항상 a에서의 함수값이랑 같아야 되는구나. 좌극하는 굳이 같을 필요 없어요. 근데 오른쪽에서 오는 극하는 반드시 a에서의 함수값과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 일단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값은 0 이하다 그랬어요. 자, 지금 보시면 x가 a보다 큰 쪽에서 a로 가까이 올때 x 빼기 a는 양수지 않을까요? 이 x가 a보다 큰 쪽에서 오니까 거기서 a를 빼면 양수겠죠. x가 a보다 큰 쪽에서 오니까. 근데 이 값이 0 이하가 되려면 이 분자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 분수꼴이 최종적으로 0 이하가 되겠죠. 아, 그래서 A보다 오른쪽에서 정말 근처에서는 GX가 GA보다, GX 빼기 GA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즉, GX가 GA 이하여야 되는구나. 근데 언제냐면, X가 A보다 큰, 조금 큰 근처에서. A보다 정말 큰 근처에서. 요래야 된다. 자, 제가 여기다가는 요렇게만 썼지만, 자, 이게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A 근처에서 조금 클 때, GX가 GA보다 더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GX를 판단해 볼 텐데, GX는 어떤 함수냐면요. fx 플러스 k예요. 언제 요거냐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1보다 클 때. 그다음에 마이너스 fx예요. 언제냐면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일 때. 제가 절대값 보기 귀찮아서 이렇게 풀어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가번 조건에서 아까 전에 그 a 플러스 이렇게 생긴 극한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생긴 꼴이 우미분계수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분 가능하면

엄청 크면 마이너스 1과 1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겼다면 마이너스 1과 1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작은 값을 택하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정말 작은 부분을 보면, 쳐다보면. 근데 모든 점에서의 우미분계수가 0 이하여야 되는데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생기면 이 점에서 우미분계수 0보다 크죠? 이렇게 생기면 안 돼. 그럼 만약에 이렇게 생기면 이번에도 마이너스 1과 1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작은 값에서는 fx 플러스 k의 개형이 이런 식으로 생길 거야. 정말 큰 부분에서도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형태일 거고. 그러면 이번에도 우미분계수가 0보다 큰 부분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안 돼. 비슷하게 이것도 안 돼. 그래서 fx의 최고차 항의 계수가 음수였구나. 요걸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된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최고차 항계수가 음수였구나. 자, 그럼 이제 또이 부분도 생각해 봅시다. 이 부분은 fx를 x축으로 대칭 이동을 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이 그래프가 fx라고 해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1과 1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건 계속 감소하는 형태니까, 개형만 볼게요. 마이너스 1과 1이 대략 요쯤이라고 해보자. 그럼 원래 fx가 이 사이에서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 부분을 x축 대칭 이동을 시켜야 돼. 그럼 이걸 x축 대칭 이동을 시키면 그래프 개형이 뒤집히잖아요? 그럼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뒤집히게 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미분계수가 0보다 큰 부분이 또 생겨버리죠. 그래서 이런 경우 또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뒤집히면 우미분계수가 양수인 부분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그래서 요거다, 요거다. 요거 찾아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요렇게 생겨야 되는 건 찾았는데 딱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만 fx를 뒤집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미분계수가 양수이려면 정확히 이 부분이어야 돼. 정확히 이 부분. 왜냐하면 이때는 fx 개형을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클 때는 이 개형을 그대로 따라가고 이제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는 이 원래 증가했던 개형을 따라갔을 때 그걸 뒤집어야 감소하는 형태가 나오게 된다. 아, 그래서 이 극값을 갖는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1이었구나. 정확히. 요걸 찾아주시면 돼요. 아, 그래서 fx는 지금 3차 함수인데 최고차 함계수를 몰라. 그러면 ax 세제곱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할 건데 f'x는 그러면 3ax제곱 플러스 무언가 이렇게 될 건데 f'-1과 f'1이 0이어야 되니까 이게 정확히 요렇게 생겨야지만 되는 거예요. 되셨죠? 아, f'x가 3ax제곱 마이너스 3a였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개념 공부했을 거니까 적분을 활용해서 fx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fx가 ax세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상수는 모르니까 b, 요런 형태였던 거예요. 근데 이때 a는 음수입니다. 근데 우리 문제에서 f'0이 6이래. f'0이란 소리는 1차 항의 계수, 마이너스 3a가 6이란 소리. 즉, a가 마이너스 2라는 소리예요. 와, fx가 마이너스 2x세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b였던 겁니다. 어쨌든, fx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걸 찾아냈어. 근데 우리가 gx를 생각해 봤을 때, 일단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인 부분은 마이너스 fx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뒤집혀야 돼서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x축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생겨야 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고 1보다 큰 부분은 이 개형을 따라가야 돼. 요 개형. 요 노란색 부분이 k만큼 평행이동해서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생겨야 될까?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될까? 우리 아까 전에 잠깐만 여기 한번 보면 요거 제가 아까 별표 쳤던 요거를 만족해야 되거든요. gx에서 모든 a에 대해서 a의 우극하는 a에서의 함수값과 같아야 돼. 다시 저걸 활용해서

자, 요 노란색 부분이 어디에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반드시 이렇게 생겨야 돼. 왜냐하면 만약에 이 노란색 부분이 여기가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럼 마 1에서의 우극하는 여기인데 함수값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별표 쳤던 걸 만족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정확히 요 분홍색 점과 맞아 떨어지게 생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왼쪽에 마이너스 1 요 부분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이런 식으로 요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뭐가? GX가, Y는 GX가. 자, 그럼 최종적으로 Y는 GX가 요렇게 생기려면 1에서의 함수값이 뭐였냐면 마이너스 F1. 근데 그거랑 1에서의 우극한, 즉 F1 플러스 K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 F1을 한번 구해보면 마이너스 2 플러스 6 플러스 K가 되니까, 아, B가 되니까 4 플러스 B가 되겠죠. 4 플러스 B. 자, 그러면 두 배의 F1이 마이너스 K가 되니까 8 플러스 2B가 마이너스 K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뭐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느냐? B의 값을 찾으려면, B의 값을 찾으려면, 우리 B의 값에서 그 마지막 부분, 나번 조건을 한번 보시면, GX가 Y는 T랑, 자, 우리 지금, 잠깐, 나번 조건을 다시 한번 봐보면, GX는 T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실수 T의 최대값이 13이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13이라는 거죠. Y는 13. 마지막으로 y는 t랑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저기가 13이다. 그 말은 g-1이 13이란 소리니까 g-1, 즉 마이너스 f-1이 13이라는 소리예요. 그쵸? 자, 그러면 요거 한번 구해보면 f-1이 e-6 플러스 b. 요게 마이너스 13이 돼야 되는 거니까 b값이 마이너스 9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B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K는 8 마이너스 18이 되는 거니까 K값이 10이 나와버리는 거죠.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최종적으로는 K 플러스 F 2분의 1을 구하래요. K 플러스 F 2분의 1. 이것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F 2분의 1은 자, FX 함수식 여러분들 보이시죠? 저 끝에. 2분의 1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3 플러스 b가 돼. 근데 b가 아까 마이너스 9였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근데 k 값이 10이었거든요. 그래서 10 빼기 4분의 1 빼기 6 요거 구해주시면 4 빼기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만 최종적으로 해주시면 4분의 15가 답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요 문제 이렇게 풀어봤는데 길었습니다. 그쵸?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어떻게 해서 풀었는가? 어떻게 해서 풀었죠? 우리 첫 번째, 값원 조건에서 이제 우미분 계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걸 활용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불연속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무조건 생각을 해주시고, 하지만 이제 모든 A 값에서 A에서의 우극한이 A에서의 함수값과 같아야 된다. 그거 첫 번째랑, 그다음에 우미분 계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걸 통해서 그래프가 이제 항상 감소하는 형태처럼 생겨야 된다라는 걸 찾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자, 지금 여기 문제가 바뀌었는데 무시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 95번 문제. 너무 어려웠습니다. 결국에는 가능한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 fx가 3차 함수였잖아요. 근데 최고차 한계수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가능한 3차 함수의 경우가 이제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거세 가지, 음수인 거세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음수인 거세 가지가. 이 중에 가능한 거를 찾아보니까 음수인 것 중에서도 요거였다. 요 계형을 찾아내는 게 일단 첫 번째 핵심이었고요. 그 다음

0: 이제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 개형을 찾아서 열심히 나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이번 시간에 다섯 문제지만 정말 어렵고도 복습을 여러 번 해야 되는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강의의 시간보다 여러분들 복습 시간 두배 이상 잘 가져가 주시고요. 우리 다음 16강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강의에서 저는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16강에서 만나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필수 코스, 기출의 미래, 확률과 통계, 함께하고 있는 저는 이국기고요.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독립시행의 확률 파트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난 유형에 대한 문항들 좀몇 문항 남았거든요. 그 문항 해결하고, 그 다음에 독립시행에 대한 유형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결국은 이제 경우의 수, 그리고 거기에 확률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뭐 다양한 유형들이 좀 가미가 된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단원을 구별하지 않고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려워했던 그 유형, 그리고 그 어려워했던 문항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비슷한 문항들이 있는지 좀 찾아보시고요. 갖고 있는 문제집 중에. 그렇게 해서 좀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서 풀다 보면 그 약점들이 좀 극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단원에 연연하면서 푸실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마인드셋 하고 가야 되겠죠? 오늘의 하루 한 줄은 요겁니다. 주사위는 기억하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우리 확률과 통계 문제 풀다 보면 주사위 엄청 많이 나오죠? 왜 그럴까? 주사위는 던질 때마다 그냥 새로운 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지금 만약에 2가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 던질 때에도 2가 나오겠냐? 그건 아니죠. 그죠? 또 새로운 상태에서 던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마다도요, 그렇습니다. 내가 이번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럼 그 다음 시험은 그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비슷하게 못 보나? 그렇지 않죠. 오히려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험을 앞두고서는요, 내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또 새로운 하나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뭔가 나는 잘안 되는 것 같아. 난 성적이 잘안 올라. 지금까지 했는데도 생각보다 오르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 이렇게 해서 좌절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럴 필요 없고요. 지금까지 그랬더라도 마지막 한 번이 정말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의 시험 하나하나가 우리가 수학적으로 말하면 독립시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독립시행인 걸로 인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새롭게 노력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풀었던 것과 그 다음에 푸는 것들 다 새로운 상태로 푸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서 실력을 쌓으시면 될것 같고요. 좌절하지 마시고요. 중간에 모의고사 볼 때마다 성적이 떨어진다고 거기에 일희일비 하다 보면 공부가 잘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그냥 하나씩 털고 가세요. 내가 시험 못 봤어? 털고 가. 잘 봤어? 그냥 그때만 기뻐해.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몰라. 그죠? 자,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드렸던 숙제부터 한번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요거 이제 밑에 보시면 일단 중복조합에 대한 힌트라는 게 눈에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 중복조합이 쓰이긴 쓰일 건데 어떤 상태에서 쓰일 거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 첫 번째, X는 2, 3, 4, 5, 6에 대하여 X에서 X로 가는 모든 함수 F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는

시행을 한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 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이 시행에서 선택한 함수 F에 대하여 F2 곱하기 F4가 뭐일 때래요? 홀수일 때랍니다. 그러니까 얘가 특정한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 상태일 때를 묻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나서 이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은 P분의 Q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건요 사건이에요. 요걸 내가 만약에 사건 A라고 하자. 그리고 요 조건을 사건 B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P에. 뭐요? 어떤 게 조건으로 들어가? A가 조건으로 들어가야죠. 그리고 그 안에서 B가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무슨 확률이에요? 조건부 확률.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일단 첫 번째 A에 대한 걸 따져줘야 되잖아. 그지? F2 곱하기 F4라고 하는 게 뭐가 된대요? F4가 홀수. 두 수를 곱해서 홀수가 되는 건 당연히 뭐야? 홀수 곱하기 홀수가 돼야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이 위에 어떠한 조건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2라고 하는 게갈수 있는 선택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뭐야? 3 아니면 5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 두 가지가 될 거고요. F4라고 하는 것도 갈수 있는 가능성 얼마예요? 두 가지가 될 거야. 자,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것도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3, 5, 6이라고 하는 게몇 가지의 가능성이 있겠냐. 얘가 함수 값을 설정하는 게. 자, 2, 3, 4, 5, 6이에요. 그리고 X가 똑같이 2, 3, 4, 5, 6이야. 예를 들어, F2라고 하는 게 3으로 갔어요. 됐니? 그 다음에 F4라고 하는 게뭐 예를 들어 5로 갔어. 자, 그럼 나머지에 대한 조건은 얘는 이거를 만족한 상태에서 중복조합,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크기 순대로 만족하는 걸 골라내는 거지, 기본적으로 얘를 만족해야 된다가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는 나중 문제고요. 그냥 나머지에 대한 것도 자유롭게 가면 돼.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3이라고 하는 애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곱하기 5가 될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 다섯 가지, 얘도 마찬가지 다섯 가지가 될 거니까 5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2의 제곱에다가요, 5의 세제곱이 될 거야. 이게 뭐야? F2와 F4를 곱했을 때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괜찮지? 자, 그런 다음에 이 위에다가 올려야 되겠죠? 뭘 만족하는 거? 요것도 만족하는 거. 다시 말하면, P에 A와 B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F의 2 곱하기 F의 4가 뭐가 되는 거? 홀수이면서, 그리고 또 뭐도 만족을 해야 돼? 그렇죠. X1보다 X2가 클때 FX1이라고 하는 것과 FX2라고 하는 거는 함수값이 이렇게 되더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판단을 해볼까? 얘들부터. 홀수로 가긴 가야 돼. 근데 이 친구가 갈수 있는 상태는요. 요것도 만족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들이 갈수 있는 건 원래 3 아니면 5였잖아. 그러면 얘는 3. 3으로 가도 괜찮아. 이거 만족하잖아. 됐지? 나머지에 대한 함수값은 이 뒤에 해주는 거예요. 일단 F2와 F4가 중요한 거거든. 그럼 얘는 3과 뭐가 올수 있죠? 5가 올수 있어. 됐니? 또 5와 5가 될수 있겠구나. 선생님, 5, 3은요? 안 되지. 얘가 5고 얘가 3이라는 거는 여기에 위배되잖아. 됐어요? 자, 그럼 케이스가 몇 가지가 있겠다? 1번, 2번, 3번이 있겠구나.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둘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3으로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한번 써볼게요. 2, 3, 4, 5, 6. 그 다음에 여기도 2, 3, 4, 5, 6. 첫 번째는, 자, 2와 4가 둘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3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저절로 3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디로 가야 돼? 그렇지. 얘를 이렇게 가야 될거 아니야. 왜? 이걸 만족해야 되거든. 자, 그럼 나머지에 대한 것도 5와 6. 이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 친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3, 4, 5, 6 중에 몇 가지를 선택하면 되겠다? 중복을 허용해? 두 가지. 그러니까 얘에 대한 거는요, 여기다 쓸까? 서로 다른 4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했어? 자, 첫 번째 거 했고요. 두 번째 케이스. 얘가 어디로 가요, 지금? F2가 3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F4는 5로 갑니다. 이렇게 가요. 괜찮니? 자, 그러면 3의 입장에서 볼까? 3이 갈수 있는 거는요, 3, 4, 5 중에 하나로 가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세 가지가 일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 6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5, 6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뽑는다? 두 개. 그러니까 얘는 2H2가 될 거야. 여기가 좀 공간이 좁은데 2H2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 지우자, 그냥. 여기가 너무 중복이 되니까 2H2 이렇게 됩니다. 괜찮니? 자, 마지막. 마지막 것도 한번 상태를 볼까요? 5에서 5. 그러니까 둘다 어디로 가야 돼? 2도 5로 가야 되고요. 이렇게 가야 되고. 그다음에 4라고 하는 친구도 어디로 가야 돼? 5로 이렇게 가야 돼. 자, 그럼 3이라고 하는 친구는 저절로 이렇게 가야 되겠지. 얘는 고민할 거리가 없다. 그죠? 그러면 나머지는 5, 6 중에 중복을 허용해 몇 개를 선택하시면 돼요? 두 개. 그러니까 얘는 2H2가 되겠지.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OC2가 될 거니까요. 10개가 될 거고, 이 친구는 3C2에다가 3을 곱하니까 9가 되고요. 자, 여기 있는 거는 3C2가 될 거니까 얼마예요? 3이 되겠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22가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넣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죠? 약분을 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얘는 25에다가 오니까 125에다가 2를 할 거니까 얼마예요? 200? 50. 분해. 약분한 거11.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요게 확률이고,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P분의 Q인데 P 더하기 Q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얼마? 26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거에서 당연히 뭐 중복조합이라는 아이디어가 들어올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게 조건으로 들어가냐를 먼저 잘 판단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 중복조합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자마자 이제 전체에 대한 걸 중복조합으로 선택을 해놓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요. 그죠? 여기서의 전제 조건은 요거였다. 됐습니까? 좋아요. 자, 41번입니다. 26번이었고요. 그리고 오답률이 이제 52.2입니다.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의 친구들이 맞췄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 확률과 통계의 오답률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공부를 조금만 더 하면 좋을 텐데.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공부를 내가 다른 친구보다 완전 많이도 아니고 아주 살짝만 더 해도 훨씬 더 앞서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저하고 확률과 통계 하고 있으면 우리 막 엄청나게 목표를 높게 잡아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무조건 1등급 만점 이 이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가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확률과 통계, 기본적인 문항별 오답률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너무 낮아. 아, 그러니까 정답률이 너무 낮아. 선생님은 이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왜 이렇게 낮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좀 있거든요. 자,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더 많이 맞출 수 있었어. 자, 주머니 A에는 흰공두 개, 검은 공네 개가 들어있고요. 주머니 B에는 흰공세 개, 검은 공세 개가 들어있더라. 자, 이런 거는 뭐 그림 보면 알 거니까. 두 주머니 AB와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한다. 자, 보겠습니다. 주사위를 한번 던져 나오는 횟수가 5 이상이면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대부분 두 가지의 형태로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얘도 5 이상인 경우와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뒤에 나온 눈의 수가 4 이하이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구조를 짜야 되겠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첫 번째, 5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5, 6이잖아. 그러니까 확률로 따지면 얼마야? 3분의 1이 되겠죠. 됐니? 그래서 눈은 5와 6이 되겠다. 반대는 뭐예요? 3분의 2가 되겠죠. 주사위의 눈은 1, 2, 3, 4.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주머니 A에서 임의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게 나왔다. 그러면 A에서 몇 개를 꺼내? 두 개를 꺼낸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주머니 B에서 임의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대요. 요 경우는 B에서 두 개를 꺼내는구나. 됐죠? 이 시행을 한번 하여 주머니에서 꺼낸 두 개의 공이 모두 흰색일 때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 베이지 정리야. 그치? 그러니까 말이 뭐 어려워서 그럴 수 있겠지만 결론이 나온 상태예요, 지금. 시점 자체가 이거야. 어떻게 해서 뽑았더니 결국은 모두 흰색이었대. 그런데 그게 5 이상일 때 나왔던 거인지를 따져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흰색 두 개가 나왔을 수 있고,
여기에서도 흰색 두 개가 나왔을 수 있는데, 어쨌든 결론은 흰색 두 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5 이상에 대한 걸 묻고 있으니까 어디 주머니에서 꺼낸 걸 구하여라? A 주머니에서 꺼낸 거를 구하여라 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거는 분모에 여기서 흰색 두개 나온 것과 여기서 흰색 두개 나온 거에 대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됐을까요? 좋아요. 일단 요거는 이제 앞에다가 곱해주면 되겠고, A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죠, 여기? 몇 개야, 전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섯 개 중에서 두 개를 뽑을 건데요. 모두 뭐가 나와야 되는데? 흰색이 나와야 된대. 그러면 흰색이 이제 두 개가 있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얘는 EC, E가 될 겁니다. 됐니? 자, 그 다음 얘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구나. 6, C가 있을 거고, 이 중에 흰 공이 세 개가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얘는 세개 중에 두 개가 나왔을 확률. 자, 그러면 분모. 분모가 어떻게 채워져? 첫 번째 요거. 그러니까 얘는 3분의 1에다가 곱하기, 요거 가시면 돼요. 계산해볼까? 요거 32로 나누면 15죠? 15분의 1입니다. 더하기, 그 다음에 요 사건. 그럼 얼마야? 3분의 2에다가요. 요것도 15분의 3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 중에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예요? 5 이상일 확률. 그러니까 요거지, 요거. 그러니까 분모가 이렇게 두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올려야 되는데, 그 중에 원하는 건 요거더라. 그래서 얘는 3분의 1에다가 곱하기 15분의 1 이렇게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거 분모 다 약분하면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얘는 1 더하기 얼마예요? 6분의 요거 1. 그 따라서 7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죠? 어려운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구조화만 잘하시면 되고요. 그 구조화에서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침을 딱딱딱 주는 거잖아. 미적분과 기하와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이드를 딱 주는 거예요. 그걸 수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쵸? 그래서 이제 문해력, 수해력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확률과 통계는 특히나. 자, 42번으로 가볼게요. 25학년도 9월 모평 28번입니다. 오답률 63.5네요. 이게 좀더 어려웠을까? 아까 거보다? 아니야, 비슷해. 비슷한데 함수값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순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시행에서 선택한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만족시킨 상태에서 F사가 짝수일 확률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도 이런 거예요. 요 조건 자체가 사건 A라고 한번 해보자. 근데 이때 요게 사건 B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건 당연히 조건부 확률 P에 B 바 A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P에 A분의 P에 A 곱 B가 되겠다. 근데 우리가 조건부 확률은 당연히 경우의 수로 해도 상관없다고 배웠잖아. 그러니까 A 곱 B에 대한 걸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도 되겠다. 알겠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얘를 먼저 구하는 거지. 그 중에 문제에서 원하는 요것만 디테일하게 찾아가면 될거 아니야. A가 B의 약수이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원소들 한번 볼까요? 1, 2, 3, 4야. 예를 들어. A가 1이고요. B가 3이야. 그러면 1이 3의 약수이면, 오케이. 그러면 F의 1은 F의 3의 뭐가 된다? 약수가 되더라.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요, 함수값의 후보들도 1, 2, 3, 4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1, 2, 3, 4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1은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모든 수의 약수야. 그치? 그러니까 이 1이라고 하는 게 어떤 숫자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겠구나. 그거에 따라 나머지 그 함수값들이 결정이 날 거니까. 자, 첫 번째.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F의 1이라고 하는 게요, 4라고 한번 해볼게요, 4. 자, 그럼 이거 무슨 소리야? 1이라고 하는 거는 2의 약수이고요, 3의 약수이고, 4의 약수거든요. 그러면 F1이라고 하는 것도 F2와 F3과 F4의 약수여야 돼. 근데 이 F1이 4래, 4. 그러면 얘가 약수가 되려면 F2, F3, F4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될까요? 4가 돼야지. 그지? 그거밖에 없어요. 갑자기 얘가 3이 될순 없잖아. 3의 약수가 4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에 따라 F의 2도 4가 돼야 되고요. F의 3도 4가 돼야 되고요. F의 4도
4가 돼야 합니다.

쉬운 거예요. 요거는. 오케이? 자, 그 다음. 케이스 두 번째. F에 1이 3이 된다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2와 3과 4라고 하는 게 1을 약수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수 값들이 당연히 3이라고 하는 걸 약수로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F의 2가 얼마? 3. F의 3도 3. F의 4도 얼마? 3이겠구나. 됐죠? 자, 이제부터 조금씩 어려워져요. 자, 세 번째는 케이스 3. 어떻게 돼? F의 1이 뭐인 경우도 있겠니? 2인 경우 있겠죠? 됐어? 자, 그럼 보자. F의 2라고 하는 게 가능한 함수값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자. F의 2는요. 얘를 약수로 가져야 돼. 그지? 그러면 2 또는 4 중에 하나여야 돼. 괜찮아요? 자, 그 다음. F의 3이라고 하는 것도 얘를 약수로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가능한 거는 2 또는 4예요. 됐어? 자, 근데 이 다음이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오답률이 높은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F의 4를 한번 볼까요? 얘가 2를 약수로 갖고 있어야 되잖아. F4라고 하는 함수값의 약수가 2여야 돼요. 그러니까 2 또는 4야. 그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얘하고의 관계도 있어. 얘가 2 또는 4이기는 한데 F2와 F4의 관계도 있다고요. 무슨 소리야? 얘가 만약에 2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2 또는 4가 다 돼. 근데 얘가 4가 되잖아요? 그럼 얘는 2가 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4의 약수가 2니까 얘의 함수값의 약수가 요거여야 되거든. 근데 여기가 4야. 그럼 여기서 2가 나오잖아? 2의 약수가 3가? 아니잖아. 그쵸? 그거를 좀 구분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 네 번째. F의 1이 1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F의 2라고 하는 거 한번 따져볼게요. 예. 함수값이 1이죠? 그러니까 F의 2라고 하는 애도 여기에 있는 거를 약수로 갖는 거니까 1, 2, 3, 4다될 거야. 그지? 그래서 얘는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F의 3. 얘도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당연히 중요한 게 F의 4가 되겠다. 얘도 1 또는 2 또는 3 또는 4가 되겠으나 당연히 관계를 맺어줄 때 얘하고 얘를 고려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요두 개를. 됐어? 위에 있는 걸로 연습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선 밑에 있는 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F1이 2로 고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능성이 이제 나눠지겠지? 그치? 첫 번째, F2가 2인 경우가 있겠다. 근데 F의 3은요, 얘는 자유로워. 얘는 2하고 4하고에 얽혀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요거하고만 관계를 보면 돼. F의 1에 대한 것만. 그러니까 얘는 자유로우니까 나중에 그냥 두 가지의 가능성을 곱해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2가 나왔다. 그럼 이때 나올 수 있는 거는 F의 4라고 하는 게 2가 될수 있고요. F의 4라고 하는 게 4가 될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F3도 있잖아. 그래서 얘는 네 가지가 나와요. 됐니? 자, 그 다음에 F의 2라고 하는 게 4가 됐습니다. 그러면 F의 4가 어떻게 된다고요? 2라고 하는 건 돼요, 안 돼요? 안 돼, 얘는. 그치? 그러면 F의 4는 뭐가 돼야 돼? 4가 돼야 돼, 무조건. 자, 그럼 이거 한 가지에 F의 3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잖아. 그래서 이건 몇 가지예요? 두 가지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그 다음, 마지막이 이제 중요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가능한 것들을 따져볼 건데, 여기서는 이제 F4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여기 있는 거에 따라 여기가 또 결정이 날 거거든. 얘는 몇개안 되니까 그냥 F2부터 한 건데, 여기는 지금 가능성이 많잖아. 그치? 그리고 거기에 따라 주의하셔야 될 거, 얘는 자유롭게 갑니다. 얘들의 영향을 안 받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F3에 대한 함수값의 경우의 수 4를 다 곱해주면 돼. 그럼 여기에서 1이라고 한번 해보자. 첫 번째, F의 4가 1이에요. 그러면 이때 F의 2라고 하는 건 자연스럽게 1이 돼야 돼요. 했어? 자, 그럼 요거에 대한 거 따져볼까? F3만 결정지으면 되거든? 네 가지야. F의 4가 2가 올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F의 2가 1, 그 다음 F의 2가 뭐가 되니? 2가 될수 있겠다. 몇 가지의 가능성? 두 가지가 될수 있겠죠. 두 가지. 거기에 F3까지 할 거니까.

그러니까 2 곱하기 4 해가지고요. 얘는 8가지가 나와. 돼요? 그 다음 F의 4? 3이더라. 그럼 F의 2는 1일 수도 있고요. F의 2는 3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얘도 8가지가 나올 겁니다. 됐죠? 그 다음 F의 4는 4. 그러면 F의 2라고 하는 것은 1일 수도 있고요. F의 2가 2일 수도 있고요. F의 3, 아이고, 2죠. F의 2가 뭐일 수도 있어? 4일 수도 있겠구나. 회장님? 그럼 여기에 있는 거 세 가지에다가 곱하기 뭐예요? 4. 마지막에 있는 거. 그래서 얘는 12가지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됐을까요? 자, 이 문제하고 유사한 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연계교재나 이런 거 보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함수값들의 약수, 배수 관계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약수, 배수를 따져줄 때는 약수에 대한, 그러니까 작은 값을 기준으로 할 때도 있고 큰 값을 기준으로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때 어떤 게좀더 논리적으로 심플할까를 고민해 보시면 돼요. 지금 위에 있는 건 F2로 했지만 밑에 있는 건 F4로 했잖아. 이게 더 편하니까. 그치?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경우의 수 한번 세볼까요? 저기 있는 거첫 번째 케이스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될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여섯 가지가 될 거니까 2 더하기 6에다가 요거 네 가지에 요거 12, 20 이렇게 하면 30인가요? 32가 되겠다. 이렇게. 자, 이 중에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뭐야? F의 4가 뭐일 확률이래요? 짝수일 확률. 자, 그러면 F의 4가 짝수인 거 요거는 다 짝수잖아. 2하고 4.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요거 네 가지하고 여기 있는 거두 가지 해가지고 여섯 개가 올라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거에서도 F4가 4인 거 하나 있거든요. 케이스 1번. 그래서 그거 1번 하나 더해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F4가 짝수인 거 요건 아니고 요거니까 요거 몇 개야? 8개가 될 거고요. 여기 있는 거 12개가 될 거니까 더하기 20. 자, 그럼 얘는 27이 될 거고 밑에 있는 건 얼마예요? 8개니까 40인가요? 40. 그러니까 정답은 40분의 27이 되겠다. 뭐 위아래 더하라는 얘기 없으니까 그냥 확률값만 구해주면 됩니다. 됐어요? 되게 장황하게 썼지만 결국 포인트는 그냥 함수값을 내가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케이스 분류해서 각각에 대한 거 논리적으로 맞는지만 구하면 되는 거야. 응? 그죠?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려서 아까 거보단 어렵게 느끼긴 하겠지만 절대 이 아이디어적인 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요. 알겠지? 그래서 복습 철저하게 하시고요. 자, 43번으로 갑니다. 요게 좀 헷갈렸을 것 같아. 응? 그래서 오답률이 67.7이야. 요것도. 여러분들이 흔히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요. 함수값에 대한 어떤 경우의 수나 확률을 구하라고 하잖아? 그러면 나도 모르게 1대1 대응이나 1대1 함수에 대한 걸 먼저 고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중복 순열에 대한 기본적인 그 함수의 개수가 아니라 함수값을 선택할 때 얘가 됐으면 그 다음 거는 얘가 되면 안 되고 다른 게 돼야지라는 생각을 그냥 막연하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그런 식의 형태를 많이 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아까도 말했지만요. 독립시행이야. 하나하나마다 다 다른 문제예요. 그쵸? 그래서 접근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얘도 한번 보겠습니다. X는 8 이하의 자연수고요. X에서 X로의 함수 F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선택한 함수 F가 4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라고 했습니다. 응? 4 이하의 모든 자연수. 그럼 여기다 써봐. 1. 얼마예요? F의 1. F의 2. 또2 넣어볼까? 2 넣으면 F의 3. F의 4. 자, 3 넣으면 얼마예요? 5인가? F의 5. 그 다음 마지막 4 넣으면 F의 7, F의 8이야. 이거를 만족하는 게 조건부 확률에서 이제 사건 A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치? 그럼 이것만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럼 분모에 들어가는 게 뭐냐?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하지만 얘가 의미하는 바는요. F1과 F2만 함수값이 구별되어 있다. 얘두 개가 구별되고, 얘두 개가 구별되고, 얘두 개가 구별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들끼리의 함수값이 중복이 되는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서 나온 1, 5가 여기 1, 5여도 되고, 1, 5여도 되고, 상관없다는 얘기야. 자, 그럼 생각을 해볼까? 8개의 후보군이 있죠, 함수값으로.
그럼 그들 중에 두 개를 뽑기만 하면 저절로 배치가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에 대한 걸 고려하는 거 82가 될 겁니다. 8개 중에 두개 선택하면 여기에 하나 들어가고 여기에 하나 들어갈 거야. 라는 얘기지. 얘는 요 함수 값을 선택해 주는 것도 8개 중에 후복은 2개 이렇게 하면 돼. 얘도 그래요. 얘도 8개 중에 2개고요. 얘도 8개 중에 2개예요. 그래서 분모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 8개 중에 2개를 선택한 게몇 개가 있다? 4개가 있다. 한 쌍, 한 쌍, 한 쌍, 한 쌍, 총 4쌍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 분모에 대한 게 일단 확실하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만족을 하는데 그 상태에서 F1과 F5가 같아야 된대요. 그러면 F1과 F5는 여기에 있잖아. 이두 개만 같으면 돼. 그럼 얘들 두개 같은 경우로 그냥 나누면 되지 않을까? F1과 F5가 같은데 얘들에 대한 함수값의 후복은이 있잖아요. 어떻게 돼? 1 가능하겠지. 2도 가능하겠지. 3도 가능해. 4도 가능해. 5도 가능해. 6도 가능해. 7도 가능해. 맞니? 8은 안 돼. 왜? 8이 돼버리는 순간 요거보다 나머지 6과 2에 대한 함수값이 커야 되거든요. 존재하지 않아. 1일 때 F2와 F6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될수 있는 후보군은 뭐예요? 후보군. 얘가 이제 함수값이야. 그럼 후보군 2, 3, 4, 5, 6, 7, 8. 몇 가지? 7가지. 그지? F의 2. 후보구요. 그 다음에 또 뭐야? F의 6에 대한 후보야. 그러니까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총몇 가지? 7가지. 얘도 총몇 가지예요? 7가지. 그러니까 얘는 7의 제곱입니다. 이해됐지? 자, 두 번째. 얘가 됐다.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 2만 빠질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될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 다음 6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 당연히 5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 얘는 4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 얘도 3의 제곱이겠다. 얘, 2의 제곱, 1의 제곱, 이렇게. 됐습니까? 자, 얘는 각각에 대한 케이스 분류로 할수 있겠죠? 함수값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그러니까 얘들 다 어떻게 한 거야? 더하는 거야. 합. 합에 대한 거 우리 배웠잖아.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가요? 1부터 7까지 간다. K의 제곱이죠. 됐습니까? 자, 그럼 6분의 7, 8, 그 다음에 10, 5, 이렇게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약분해요. 3, 5가 될 거니까, 5, 4, 20, 7 곱하면 140까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가지고 끝내면 절대 안 되고요. 지금 얘 영향을 받는 건 요거야. 요첫 번째 것과 세 번째 것이야. 나머지는 지금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야, 네가 F1이 5든 뭐 3이든 나한테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얘네 상관없는 애들이야. 그럼 얘들이 함수값을 결정지을 수 있는 건 여전히 82가 되겠죠? 그러니까 140에다가요. 82라고 하는 게몇 쌍이 남아있다? 두 쌍이 남아있다. 괜찮지? 그래서 이렇게 약분을 해줘요. 그러면 7, 8에 56이 나눌 거니까 28에 제곱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랑 약분하시면 돼요. 약분해볼까? 28 곱하기 28이거든요. 그러면 7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 해보자. 여기 20, 4 약분하면 5가 될 거예요. 그럼 요거 얼마야? 28분의 5가 되겠다. 괜찮나요?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들이 은근히 실수했을 수 있는 게 함수값에 대한 거를 내가 이걸 80, 80, 80로 다한게 아니라 그냥 뭔가 얘들이 중복돼서 함수값이 선택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했을 수 있어. 8개 중에 2개를 먼저 선택합니다. 그리고 6개 중에 2개를 선택하고요. 그다음 4개 중에 2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2개 중에 2개를 선택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가 흘러가면 안 된다. 알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어떤 상태일 때예요? 1대1 대응일 때. 그래서 요거는 틀렸다. 아시겠죠? 요렇게 한게 아니라 각각에 대한 걸로 가시면 되겠죠. 자, 43번까지 해봤고요. 44번으로 갑니다. 6월 모의평가 27번이었는데 뭐 간단하게 생겼죠. 근데 여러분들이
곱과 합에 대한 게 나오면

그냥 당연히 소인수 분해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문제도 그렇거든. 그러니까 경우에서 문제 풀다 보면 어느 정도의 감각이라는 게 생겨요. 근데 물론 감각, 그 감으로만 문제를 푸는 건 문제가 있지만 어떤 문제를 접근했을 때 이게 곱이 나왔어? 합이 나왔어? 뭐에 배수가 나왔어? 그럼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알고리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뭐 소인수 분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나눗셈을 해서 나머지가 얼마짜리인 것들의 모임이라던가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다고요. 그럼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문제를 풀면서 숙달하셔야 돼요. 그냥 이거 보고 그때그때마다 적용을 해가지고 해석을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적응이 되셔야 되니까. 그쵸? 두번 던진대요.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라고 한대. 그러니까 뭐 순서가 있는 거고 A 곱하기 B가 4의 배수래요. 자, 그럼 요거를 한번 떠올려 봐야 되지 않을까? A 곱하기 B가 4의 배수래요. 그러면 A와 B가 뭐인 경우를 먼저 떠올릴 수 있어? 짝수, 짝수. 그러면 짝수들끼리의 곱은 무조건 4의 배수예요. 어? 최소가 이제 2의 배수일 거니까 각각. 자, 그거 말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 짝수, 짝수 말고는 곱에 대한 형태는 짝홀도 가능하죠. 근데 짝홀이 됐을 때 4의 배수가 되려면 그 짝수는 어떤 거여야 돼? 무조건 4의 배수여야 돼. 알겠니? 그거대로 논리적으로 구조를 짜볼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 짝수 곱하기 짝수. 일단 이 조건에 대한 것부터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따지면 되는 거야. 짝수 곱하기 짝수를 해보자. 그러면 A에 대한 것과 B에 대한 게 순서상 이렇게 나올 건데요. 가능한 것들은 2, 4, 6이 있고요. 여기는 2, 4, 6이 있겠다. 따라서 3 곱하기 3을 하면 9까지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자, 지금 제가 이제 두 가지로 풀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44번이 유형으로 따지면 이제 독립시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독립시행으로 푸는 것도 할 건데 지금 첫 번째는 그냥 경우의 수로 먼저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9가지를 먼저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뭐야? 케이스 2번은 4의 배수니까 근데 여긴 주사위잖아? 그러니까 4와 홀수. 요런 선택지가 있겠다. 그러면 A하고 B하고 선택을 할 건데 여기에서 4가 나왔어요. 여기에 가능한 거 1, 3, 5가 있겠지. 그치? 그럼 요거 몇 가지예요? 세 가지가 있겠다. 근데 그 중에 요거 바꾼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 2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6가지가 될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이거 말고는 또 있나 없나? 없지. 곱하기라고 하는 건 짝짝 아니면은 짝홀이 될 건데 홀홀도 있겠지만 홀홀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그 홀수니까 할 필요가 없고 그냥 4의 배수가 되는 거는 요거 아니면 요거구나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원하는 거는 뭐야? A 더하기 B가 뭐보다 작거나 같대요? 7보다 작거나 같대요. 해보면 되지. 2야 2. 얘가 2일 때6안 되지? 2, 4, 2, 2 가능하죠? 한번 써볼까? 2, 2. 2, 4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요거 뒤바꾼 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4, 2가 되겠다. 됐니? 또 얘는 4, 1, 4, 3 가능하죠? 또 바꾼 거 3, 4. 또 1, 4. 그럼 요거 몇 개야? 4개. 에다가 요거 하게 되면 3개잖아, 3개. 그러니까 요거 몇 개예요? 7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요거 2개 더 해야 되니까 얼마? 15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답은 15분의 7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독립시행 파트인데 선생님 그냥 경우의 수로 푼 거는 약간 이 문제를 왜 여기에 넣어놨을까요?가 될수 있잖아. 그래서 독립시행의 풀이로 한번 접근을 해볼 겁니다. 근데 굳이 굳이 이게 여기에 있기 때문에 선생님도 풀긴 풀지만 요 문제를 독립시행으로 푸는 것보다는 경우의 수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얘는 됐을까요? 좋아요. 자, 그럼 첫 번째 거, 요거 한번 볼까? 짝수, 짝수에 대한 거잖아. 그러니까 분모를 요거 어떻게 하시면 돼요? 짝수가 나오고 첫 번째, 그리고 뒤에도 뭐가 나오면 된다? 짝수가 나오면 된다. 그럼 두 번을 던져. 두번 중에 두 번이 짝수가 나옵니다. 2분의 1짜리가 몇 번? 두 번입니다. 이렇게 하란 얘기야. 알겠니? 그 다음 더하기. 자, 여기 뒤에 있는 거는요. 4가 나왔죠. 그리고 뒤에는 홀수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는 4 하나 나오는 거예요.

얼마? 6분의 1이 올 거고요. 그 다음 뒤에 있는 건 얼마? 2분의 1이 될 거야. 그리고 요게 뒤바꾸는 게될 거니까 2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독립시행에다 넣은 거예요. 이 C에다가 2분의 1에 제곱한 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걸로 갑니다. 요거. 얘들에 대한 건 각각에 대한 그 확률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2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 2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6분의 1짜리가 몇개 있는 거예요? 2개 있는 거지. 2개 더하기 잘 봐. 2, 4, 4, 2. 얘도 6분의 1에 6분의 1, 얘도 6분의 1, 6분의 1이야. 근데 얘는 6분의 1에 제곱에 2가 이렇게 오면 되고요. 됐니? 그 다음 얘는 얘도 똑같아. 6분의 1에 제곱에 그냥 요거 한 번에 하자. 얼마가 오시면 돼요? 4개가 오면 되겠다. 뭐 위치 고려해가지고 EC1에다가 뭐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 그냥 확률로 계산을 하자. 자, 밑에 있는 거 4분의 1이고요. 요거 이렇게 하면 6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는 36분의로 가자. 그러면 여기 1, 2하면 3일 거고요. 여기는 4하면 7이 되겠다. 자, 그럼 여기 있는 거는 12로 통분을 해볼까요? 12분의 요거 3이고 요거 2가 될 거니까 5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약분을 하자. 3. 따라서 15분의 얼마? 7.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확률에 대한 계산을 한 거고요. 특히나 여기에서 두번 했을 때두개다 짝수가 나오는 걸로 처리했을 때, 그리고 얘는 하나는 4가 나오고 하나는 홀수가 나오는 형태로 했을 때 됐나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경우의 수로 해. 경우의 수로 해도 충분히 다 풀리니까. 그쵸?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44번까지 마무리했고요. 45번으로 갑니다. 45번. 이 문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형태예요. 왜 그러냐? 내가 어떤 미지수를 잡아야 되는데 그 미지수를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거든. 처음에 이런 유형을 풀게 되면. 어떻게 접근하는지 볼게요. 수직선의 원점에 점 P가 있대요. 근데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식을 하는데 주사위를 한번 던져 나온 눈의 수가 6의 약수이면 그리고 밑에는 6의 약수가 아니면이 나오겠지. 너무나 뻔하잖아. 그치? 자, 그럼 6의 약수라고 하는 건 1, 2, 3, 6이니까 확률로 따지면 3분의 2야. 그 다음 얘는요, 4, 5가 될 거니까 얘는 얼마? 3분의 1이 될 거야. 어쨌든 두 가지의 큰 틀이 있겠구나. 그리고 나서, 자, 첫 번째, 점 P를 양의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을 시킨대? 1만큼. 그러니까 얘는 그냥 플러스 1이라고 하면 돼. 근데 여기에다가 쓰세요. 좌표. 알겠지? 얘가 나왔을 때는 플러스 1을 한다. 좌표가 1이 플러스 된다. 라는 뜻이야. 두 번째, 6의 약수가 아니면 점피를 이동시키지 않는다. 얘는 뭐야? 그냥 제로야, 제로. 맞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 시행을 몇 번을 반복한대요? 네 번을 반복한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가 있고요. 세 번째가 있고, 네 번째가 있더라. 자, 그럼 첫 번째 거를 내가 뭐 A라고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걸 B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될수 있는 거 아니야? A, B가 됐어. 그럼 이거는요, 1, 1, 1, 0이야. 그러니까 좌표가 3. 오케이? 또, A, 뭐, B, A, B가 됐다. 그럼 얘는 좌표가 얼마란 얘기예요? 2가 됐단 얘기야. 그지? 자, 그럼 잘 봐. 네 번째 시행 후에 점 P의 좌표가 2 이상이어야 된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건 뭐야? 좌표야, 좌표. 이 좌표에 대한 걸 내가 식으로 구현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좌표를 구성하는 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내가 지금 A, A, A, B 했더니 여러분이 3이라고 했거든? 그럼 그거는 어떻게 계산을 한 거지? A라고 하는 형태가 나왔을 때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걸 인지를 했고, 그게 3번이기 때문에 3이 됐더라. 맞아요? 아, 그러면 중요한 건 A라고 하는 게 얘가 몇번 나오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나오는 횟수를 R 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전체 네 번을 했잖아. 그럼 얘는 뭐야? 네 번에서 R 번을 뺀 거죠. 이렇게. 괜찮니? 그러면 우리가 좌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R이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1이니까 여기다 곱하기 플러스 1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더하기. 이동을 안 해. 그러니까 0 곱하기 얘는 4 마이너스 R 회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게
최종적인 좌표가 될 건데, 이 좌표가

좌표가 얼마 이상이어야 된대요? 2 이상이어야 된대요. 그러면 계산해봐. 이거 어차피 0이잖아. 이것만 처리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R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 얘에 대한 독립시행의 확률을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해보자. R은 얼마일 때 있겠니? 2일 때 있겠고요. R은 얼마? 3일 때 있겠고요. R은 4일 때 있어. 이거하고 반대되는 건 뭐야? R은 1일 때. R은 0일 때. 어떤 게더 케이스가 적어요? 요게 더 적잖아.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것 중에 뭘 빼면 되겠다? 요거 구한 다음에 그거 빼버리면 나머지가 나오겠죠. 아니면 요렇게 뭐 3개니까 해봐도 괜찮고. 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 4번 중에 2번입니다. 뭐가요? 뭐가? 그렇지. 저기 위에 있는 걸 내가 A라고 했잖아. 근데 A라고 하는 게 알회 나오는 거잖아. 그럼 저게 확률이 3분의 2였잖아요. 3분의 2가 2번이고요. 3분의 1짜리가 몇 번? 2번이더라. 자, 4컨비네이션 3이고요. 여기에 3분의 2짜리가 3번이고요. 3분의 1짜리가 1번입니다. 또 4컨비네이션 4고요. 3분의 2가 4번이고요. 3분의 1이 0번이더라.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아니면 여기 위에 있는 거 얼마? 4번 중에 0입니다. 그럼 3분의 1짜리가 4개란 얘기고요. 4번 중에 1번입니다. 3분의 2가 1번이고요. 3분의 1짜리가 3번입니다. 라는 뜻이야. 됐어? 자, 요거 뭐 위아래 걸로 하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요거 계산해 보면 81일 거고요. 81에다가 요거 다 하나로 합칠게요. 6에다가 4니까 24가 될 거고, 더하기 여기는 4에다가 8이니까 32가 될 거고요. 더하기 요거 1에다가 16이니까 16 이렇게 되겠다. 그럼 요거 40, 30이니까 72가 될 거야. 그리고 밑에는 얼마예요? 81이 되겠지. 자, 9로 가능하겠죠? 8이 될 거고, 9, 9. 그러니까 정답은 9분의 8이겠다. 아니면, 반대로 구해? 요거 얼마야? 81분의 1에다가요. 요거 밑에 것도 같이 할 거예요. 얼마? 8이야. 그러면 81분의 9가 될 건데, 요걸 어디에서 빼야 돼? 81분의 81에서 9를 빼야 우리가 원하는 답이겠죠? 그러니까 81분의 72, 이렇게 해서 약분해가지고요. 똑같이 얼마 나온다? 9분의 8이 나온다. 처리할 수 있겠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뭐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지만 중요한 건 요걸 식으로 구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됐어요? 좋아.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최근 문제고요. 이 문제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막상 예시를 들어보면 몇개안 됩니다. 겁먹지 마. 그림이 막 복잡하게 나오면 오히려 힌트니까 땡큐 하시면 돼요. 내가 여기에서 좀더 직관적으로 문제의 힌트를 얻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그릴 거 그려놓은 거잖아. 그지? 자, 보자. 첫 번째. 일단 15개가 있고요. 비어있는 세 성자가 있는데 주사위를 한번 던져 나오는 횟수가 3의 배수이면 오케이. 3, 6이야. 그럼 요거에 대한 확률은 3분의 1이 되겠죠. 두 번째. ABC에 넣는 공의 개수가 1, 2, 0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 개, 여기에 두 개, 여기는 넣지 않는다. 자, 두 번째, 나온 눈의 수가 3의 배수가 아니면, 그러니까 얘는 1, 2, 4, 5가 될 거고, 뭐, 요거 여러분들 문제풀 때 직접 쓸 필요 없습니다. 확률만 적으시면 돼요. 이럴 때는 ABC에 넣는 공의 개수가 각각 1, 1, 1이다라는 거야. 자, 근데 문제가 뭐야? 이 시행을 5번 반복한 후에 상자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뭐일 때래요? 홀수일 때야.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야? 5번을 반복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B에 있는 게 홀수개가 됐대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홀수번이잖아. 그러면 홀수번이 몇번 나와야 돼, 홀수가? 홀, 홀, 홀, 홀, 홀. 그럼 합하면 홀수거든. 홀, 홀, 순서는 고려하지 않고요. 짝, 몇 번? 두 번. 응? 홀, 몇 번? 한 번, 나머지, 짝, 짝, 짝, 짝, 요렇게. 아, 세 가지의 케이스가 있겠구나. 됐어? 그러니까 이거부터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홀수가 된다라는 건 뭐냐면요. 요걸로 해서 내가 공을 넣을 수도 있고, 요걸로 해서 공을 넣을 수도 있는데, B를 봐. B, B, B. 얘는 B에서 두 개를 넣는 거야. 얘는 B에다가 몇개 넣어요? 한개 넣어요. 그러니까 얘가 B가 홀수가 되는 경우고요. 위에 게 뭐가 되는 경우예요? 짝수가 되는 경우야. 알겠니?

2라고 하는 게 3번이고요. 3분의 1이라고 하는 게몇 번? 2번이더라. 오케이. 그 다음, 여기 있는 거 홀수 한 번이야. 5번 중에 한번 오면 됩니다. 뭐가요? 3분의 2가 한번 와. 그리고 3분의 1이라고 하는 게 4번 오면 됩니다. 됐지? 이게 어디로 가야 돼? 분모로 가야 돼. 분모. 분모. 이렇게. 자, 그리고 상자 A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와 상자 C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의 합이 8 이상이래요. 어? 8 이상? 자, 그럼 개수를 생각해보면 돼. 잘 봐. A하고 C에 있는 것들을 합했을 때8 이상이거든요. 근데 얘는 홀수에 대한 거잖아. 그럼 홀수에 대한 거는 요 밑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5번이 시행이 됐는데 A와 C에 하나하나씩 들어가. 그럼 이거 처음부터 합쳐줘. 두 개야. 두 개짜리가 5번이 된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A와 C를 합치면 10개예요, 10개.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제 8 이상이니까 되는구나. 됐어? 자, 그다음에 홀수에 대한 거 요거 몇 번이에요? 3번이야. 그러면 A와 C를 합쳐. 2야. 그게 3번 나와. 6이에요. 더하기 짝수일 때 보자. 짝수일 때는 A에다가 1, C에다가는 0이에요. 그러면 A에 하나씩만 들어간 거야. 그래서 얘는 2개니까 얘는 8. 괜찮아요? 그다음 마지막 얘 한번 볼까? 홀수일 때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AC가 하나하나씩 나왔겠지? 2가 되고요. 짝수야. 근데 얘는 A에밖에 안 들어가. 한 개씩. 그치? 그래서 얘는 4개야. 6개야. 어? 내가 원하는 거는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여기와 여기에서 나와야 돼. 이해됐지?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가 120이 들어가고요. 얘가 111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에 따라 그냥 문제의 중심에 되는 포인트를 잡으면 B였잖아요. B. 그러면 이 B에 들어갈 수 있는 공의 개수가 짝수일 때가 있겠고 홀수일 때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5번 시행을 했을 때 뭐가 되는 케이스를 지금 나눈 거야? 홀수가 되는 걸 나눈 거야. 그쵸? 그렇게 해서 분모를 구했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홀홀홀 짝짝이 되는 경우와 홀 짝짝짝짝이 되는 걸로 또 추가를 해가지고요. 요것들 중에서 합이 뭐가 되는 거? A와 C를 합했을 때 8이 넘는 거. 그것만 찾아내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래도 심플한 이유가요. 57.8%. 그러니까 한 42%? 맞췄는데, 심플한 이유가 뭐냐? 이 조건부 확률에서 어려운 거는, 이렇게 분모 구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딱딱 끊어져가지고 다 구할 수 있게 하는데, 분자에 올라갈 때예요. 조건을 디테일하게 주게 되면 그 조건에 따라서 이 내부에서 또 나눠지는 게 있거든. 각각에 대한 걸또이 안에서 구해가지고 그걸 분자에 올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얘는 뭐야? 아니, 어차피 얘는 정해져 있잖아. A에 들어가는 개수와 C에 들어가는 개수가 B에 들어가는 게 홀수일 때나 짝수일 때나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세개 중에 결국은 두 개가 그거에 해당하는 거였다.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결국? 베이지 정리예요, 베이지 정리. 어떤 형태야? P에 B 바 A인데, 우리 오늘 여러 번 확인했으니까, P에 A분의 P에 A 곱 B예요. 근데 이 PA라고 하는 걸 구분한 거지. 뭘로 구분한 거야? 얘가 P에 A 곱 B에 대한 게 있겠고, 또는 P에 A 곱 B에 여사건에 대한 게 있겠죠. 지금은 이제 P의 A와 B에 대한 걸로만 했으니까 두 가지의 가능성으로 분모에 넣고 위에 그 중에 하나를 넣은 거지만 지금 저기서는 몇 가지의 가능성이 있겠다? 요 케이스 1번, 요 케이스 2번, 요 케이스 3번. 그러니까 결국은 합이 홀수가 된다라는 그 사건의 케이스는 1번과 2번과 3번에 대한 거야. 근데 그 중에 합이 뭐가 되는 거? 8 이상이 되는 거는 1번과 뭐였다? 2번을 체크하면 되는 거였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것도 요 중에서 하나를 올린 거니까 결론이 요게 낫지만 이거를 만들어낸 원인에 대한 거를 세부적으로 봤을 때그 원인에 대한 것들 중에 내가 원하는 거, 특별한 거 하나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이 나온다고요, 지금. 아, 우리 조건부 확률 보면 이제 표로 만드는 게 있겠고 아니면 문장이 이제 길게 나왔는데 그걸 표로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는 게 있겠고
아니면 조건부 확률을 그냥 기본적인 뜻에 의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그 뒤에 어떤 사건에 대한 게 동시에 일어나는 걸 구하는 게 있겠죠.

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이 가장 어려운 유형이 요 형태라고요. 베이스 정리. 그래서 케이스를 다 나눈 다음에 그 중에서 유독 문제에서 원하는 것만 찾아내는. 알겠습니까?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자, 요거 한번 해보자. 얼마예요? 요거는, 243. 하나로 그냥 통일하자. 243. 그 중에 요거 얼마예요? 32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5C니까 10일 거고, 요거 8이니까 8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10이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저걸 이제 옆에다가 한번 써보자. 243분의 위에 있는 거32 더하기 80 더하기 10입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거 뭐였다고? 앞에 있는 거였죠? 요게 요거고요. 요게 요거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요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두 개만 계산해서 올리면 되는 거야. 어쨌든 243은 똑같고. 자, 그 위에 올라온 거는 32가 있겠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80. 깔끔하게 처리 되겠죠? 약분해. 얼마야? 90에다가 32 더할 거니까 122가 되겠네요. 122가 되겠다. 그리고 위에 있는 거는 요거 얼마야? 112가 되겠다. 그러면 약분하면 얼마예요? 요거 6, 2로 약분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61분의 요거 하게 되면 56인가요? 더 이상은 약분이 불가능하죠. 근데 여기에서 그냥 확률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독립시행에 있는 이유는 얘들을 계산하는 건 독립시행이긴 하니까 5번을 시행을 했을 때 그들에 대한 각각의 확률들을 계산하는 거는 독립시행으로 가는데 사실은 이거를 구하는 가장 큰 틀은 뭐예요? 조건부 확률이지. 조건부 확률. 그래서 얘는 조건부 확률과 그다음 뭐? 독립시행이 합쳐진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이걸 독립시행에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자면 조건부 확률에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단원에 연연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 문제를 봤을 때 얘가 지금 주된 포인트가 뭐냐? 그걸 찾아내는 거야. 그거에 딸린 개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문제를 접근을 하는 거지. 얘가 독립시행 파트에 있으니까 내가 독립시행으로 접근을 해야지는 아니야. 우리가 확률과 통계 경우 해석 파트가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요? 어떤 도구를 선택해야 될지 몰라. 문제에서 안 줘요. 문제 위에다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 순열, 중복 조합이라고 안 주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딱 나오면 내가 그 도구들, 다양한 도구들 중에 내가 원하는 걸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딱 선택을 해서 하는 거지, 그거를 힌트로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는 시험장에서는 뭐 전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전 모의고사나 이런 거풀때좀 유의미한 게 그냥 문항번호만 있고, 이게 뭐 어떤 단원이다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날것 그대로 내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문제를 해석해 내고 그거에 따라서 문제풀이가 이제 쭉쭉쭉 진행이 되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를 한 7월, 8월쯤에도 좀 풀고요. 그리고 한 10월 그때부터 이제 막 본격적으로 뭐 일주일에 막한두 개, 세개막 이렇게 풀거든요. 그럼 그때 막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다 보면 경우에서 갔다가 통계 갔다가 뭐 확률 갔다가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개념들이 쫙 이렇게 통합돼서 보이는 겁니다. 지금은 조금 분절돼서 기출의 미래이기는 하지만 유형별로 묶어놓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이거를 좀 통합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 46번까지 마무리하고 1등급 도전 문제 남았습니다. 확률 파트에서 1등급 도전 문제가 또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문제 풀어 오시고 뒤에 나가는 퀴즈 풀어서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고난도 대수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절한 사용쌤입니다. 자, 우리 이제 또 뭔가 하나의 산을 넘었는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라는 또 커다란 산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도형의 성질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성질을 안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잘 안 보이는 것이 이 도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걱정도 되고 막 두려워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이제 기준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고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내가 도형에서 어떤 부분을 좀 잘 모르고 있었지? 그리고 아, 이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많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많이 그려보셔야 돼요. 많이 그려보는 것만큼 도움되는 건 없습니다. 그냥 대충 보고 또는 여기에 있는 문제에다가 대충대충 하다 보면은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많이 그려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알려드리는 팁들 같은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반드시 잘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내신 빈출 문제 이번 시간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부터 살펴볼 건데요. 선생님이 지난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선분 A, B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 공식에 넣기가 불편하잖아요. A, B야. B 다음에 C죠. 그러니까 소문자 C가 6인 삼각형 ABC에 대하여 이렇게 가는 거야. 두 번째. 삼각형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뭐냐면 세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A 더하기 B가 나오는데 이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80도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A 더하기 B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파이 빼기 C라고 쓸 수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 자유롭게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코사인의 A 플러스 B는 뭐로 바뀔 수 있냐면 코사인의 파이 빼기 C로 바뀔 수 있고 곱하기 코사인 C 더하기 3분의 2가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코사인의 파이 빼기 C라는 i는 뭐라고 쓸 수 있지? 파이 빼기 C니까 얘는 코사인 C가 될 건데 파이에서 음의 방향으로 예각만큼 오면 얘는 2사분면 제 2사분면에서의 코사인의 값은 음의 값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C죠. 반대로 보내면 코사인 제곱 C가 3분의 2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우선은 여기에서 코사인 제곱 C가 3분의 2가 되는데 문제에서 다시 한번 보면은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야. 외접원의 넓이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아야 되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무슨 법칙? 사인 법칙. 그런데 변이 C라는 i가 나와 있어. 선분이 C의 길이가 6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 우리는 뭐를 찾아내면 돼? 사인의 값을 찾아내면 돼요. 그러면 사인 제곱 C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C가 되어서 3분의 1을 빼면 3분의 1이 됩니다. 선생님이 앞으로 굉장히 똑같은 얘기를 많이 반복할 건데요. 삼각형에서 일어나는 사인의 값은 항상 양의 값이야. 왜? 삼각형은 0과 파이 사이에서만 만들어지죠. 세 내각의 합이 180도 즉 파이이기 때문에 모든 각은 0과 파이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인의 값은 0과 파이에서 항상 양의 값

값을 가져. 그래서 우리는 사인 제곱씨가 3분의 1일 때 무조건 사인 씨는 얼마가 된다? 루트 3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면 사인 씨가 루트의 3분의 1이고 얘가 누구랑 마주 봐? 변 6이랑 마주 보는데 얘가 2r이었던 거야. 얘랑 얘랑 약분하면 3이 되어서 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가 3루트 3이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외접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얘를 제곱하면 27이라서 정답은 27 파이가 되어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선은 삼각형의 특징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삼각형에서 세 내각의 합은 180도라는 사실을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삼각형의 성질 알고 있었어야 되고요.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다양한 것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 3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항입니다. BC의 길이가 3이라고 했어요. BC야. 그럼 이건 뭐야? A가 3. 이렇게 쓰고 다섯 배의 코사인 제곱 A에 마이너스 7 사인 A 더하기 1이 0일 때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R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뭐 알아내면 끝나는 거야? 사인 A만 알아내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코사인 제곱 A가 있어요. 얘는 뭐라고 쓸수 있을까? 1마이너스 사인 제곱 A로 쓸수 있게 되어서 5를 곱하면 5마이너스 5배의 사인 제곱 A에 마이너스 7 사인 A 플러스 2는 0이 되어요 라는 것까지 알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내버릴게요. 5배의 사인 제곱 A 더하기 7 사인 A고요.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6이 돼서 마이너스 6은 0이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사인 A에 대한 뭐가 된 거야? 2차 방정식의 모습으로 바뀐 거죠. 그럼 인수분해할 수 있나 보자. 5, 1이고요. 2, 3인데 얘가 2고 얘가 3이고 7이 되려면 이렇게 되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5 사인 제곱 A 빼기 3에다가 사인 A 더하기 2가 0이 됨을 알아낼 수 있어요. 사인 제곱이 아니라 사인, 그죠? 자, 그러면 사인 A는 얼마가 되는 거죠? 5분의 3이 되거나 사인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 사인의 값은 항상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 게다가 삼각형에서 일어나는 사인의 값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조건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얘는 절대로 될수 없음을 알수 있죠. 그래서 사인 A가 5분의 3입니다. 자,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사인 법칙. 사인 A분의 소문자 A가 2R임을 이용해 볼게요. 사인 A가 5분의 3이고, 자, A는 얼마예요? 3입니다. 얘가 2R이 되면 되고, 얘네들 약분하면 R은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냐면, 2분의 5가 되죠. 그래서 정답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분의 5.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사인 법칙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사인에 관한 2차 방정식 해결을 봤는데 삼각형에서 일어나는 사인의 값은 양의 값이다라는 거 우선 하나 기억하고 게다가 우리 사인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죠. 이러한 일련의 관계들 다시 한번 좀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문제도 이렇게 우리가 해결해 봤고요. 이제 우리 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사인 A가 주어져 있고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둘레의 길이가 P파이, 넓이가 Q파이일 때 P 플러스 Q가 24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선분 BC, 즉 얘는 뭐랑 같아요? A랑 같죠. 소문자 A를 구하는 문제고 얘랑 얘랑은 어쨌든 마주 보는 각과 변의 관계인 것 같아. 그런데 외접원의 둘레의 길이 외접원의 넓이잖아.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면 외접원의 둘레의 길이는 뭐가 돼요? 2파이 R이 되는데 얘가 P파이였던 거야. 외접원의 넓이는요. 파이 R 제곱인데 얘가 Q파이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P는 얼마라고 쓸수 있어? 2R이라고 쓸수 있고 Q는 뭐라고 쓸수 있어요? R 제곱이라고 쓸수 있는데 얘네 둘을 더했더니 24래. P 플러스 Q는 24인데 얘가 2R 플러스 R 제곱이 되는 거죠. 한쪽으로 넘기면 R 제곱 플러스 2R 마이너스 24가 0이 되면서 R 플러스 6,

R-4가 0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R이 뭐예요? 반지름의 길이잖아. 그럼 당연히 길이니까 양의 값을 가져야 되겠지. 그래서 외접안의 반지름의 길이는 4가 됨을 알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나는 선분 BC의 길이가 궁금하고, 그때 외접안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사인 법칙을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A에 관한 코사인의 값을 알고 있으니 우리는 사인 A를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구나. 근데 원래대로 여러분이 계산을 한다면 어떻게 가야 돼? 사인 제곱 A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A가 될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 그대로 대입하면 1 마이너스 16분의 1이 되어서 16분의 5가 되고, 이때 사인의 값이 양의 값이니까 얘의 양의 제곱근인데, 앞으로는 그냥 이렇게 양의 제곱근에 1 마이너스 16분의 1을 하자고요. 그렇게 되면 근후 안에 있는 값이 얼마가 돼? 16분의 15가 되고, 루트 16이니까 얘는 4분의 루트 15가 바로 사인 A의 값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사인 법칙 쓸게요. 4분의 루트 15가 분의 A가 될 것이고, 여기 있는 외접안의 반지름의 길이에 몇배 해주면 돼? 두 배. 8이 되는 거죠. 그러면 A는 우리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8 곱하기 4분의 루트 15가 되어서 얘네들 약분합니다. 따라서 얘는 얼마가 돼? 2 루트 15가 되는구나. 요렇게 우리가 딱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것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요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하면 되겠구나. 항상 내가 아는 데서 출발해서 정답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4번 문제로 우리가 또 다시 한번더 연습을 해봤고요. 또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그림이 주어져 있는데요. 선생님이 시작할 때도 잔소리처럼 얘기했지만 그림에다가 여러분이 막 표시하지 마시고요. 그림 다시 그리세요. 그림을 다시 그린 다음에 그 위에다 표시하는 연습들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림과 같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가 있어서 선분 BC의 길이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 6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코사인의 각 CAB. CAB의 코사인의 값이 2분의 1인데 A를 포함하지 않는 호 BC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호 BC인데 A를 포함하지 않는다. 목표를 적어 놓으면 이렇게 우리가 생기는구나 라는 것은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하나 성질들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의 각 CAB야. CAB죠. 얘를 우리가 각 CAB라고 쓰면 계속 힘들잖아. 그러니까 세타라고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호의 길이를 구해야 됩니다. 당연히 뭐를 알아야 돼? 반지름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원이 있으면 중심이 필요하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이 우선은 여기 있는 R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각은 세타에다 몇배한 거야? 두배한 거야. 그러면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 요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알수 있죠? 자, 그럼 이제 가보자. 세타를 알아야 얘를 알아낼 수 있는데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세타에 대한 코사인의 값은 알고 있고 얘랑 얘랑 지금 마주 보는 모습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삼각형에서 일어나는 사인의 값은 항상 양의 값이라고 했으니까 루트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4분의 1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근호 앞이 얼마가 근호 안이 4분의 3이 되면서 루트 4는 2라서 얘는 2분의 루트 3입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 세타라는 값에 대해서 사인의 값이 얼마라고 주어져 있냐면 2분의 루트 3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여러분 지금 문제 자체가 보니까 얘가 지금 요런 호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 이 세타가 지금 어떻게 돼야 될것 같아요? 당연히 예각을 가질 거야. 그러면 여기에 2분의 루트 3이라는 i가 주어져 있으니 세타는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3분의 파이가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특수각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야. 이해됐죠? 사인의 값이 2분의 루트 3이 되려면 세타는 3분의 파이야. 얘가 3분의 파이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2파이가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고요. 이거 왜 구했어? 실제로는 이 각의 크기도 알고 싶었지만 우리는 외접안의 반지름의 길이가 궁금하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외접안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외접안의 반지름의 길이 구하려고 사인의 값을 구했더니 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3인 거야. 그러면 사인 세타랑 6이랑 마주보고 얘가 2R이다라고 놓을 수 있겠지. 그러면 이만큼이 얼마인 걸 알아? 2분의 루트 3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기는 2, 여기는 2가 약분돼서 R이 루트 3분의 6이 되었어 라는 것까지는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R은 우리가 끝까지 계산해 볼게. 루트 3분의 6인데 여기에 분모 분자에 루트 3, 루트 3 곱하면 얘네들이 3이 돼서 약분되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3이 된 거야.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는구나. 2루트 3이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호 BC의 길이는 얼마가 되죠? 그냥 호 BC의 길이는 뭐를 그냥 생각하면 돼. 부채꼴에 대해서 호의 길이 생각하면 얘랑 얘랑 곱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3분의 4 루트 3이 되는구나. 요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선생님이 하나의 성질을 좀더 알려드릴 테니까 좀잘 기억하고 넘어가세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인데, 여러분이 원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누가 있기 때문에, 반지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질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반지름의 길이는 두 개가 같은 상황이야. 반지름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여러분, 얘랑 얘랑 같은, 얘는 뭐야?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다 보니까, 자, 꼭지점에서 대변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수선의 발은 대변을 수직 이등분합니다. 그러면 3분의 2파이도 반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3분의 파이, 즉 60도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각과 이각이 같다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60도고 직각이니까 얘는 뭐를 쓸수 있냐면 특수가 2 대 1대 루트 3을 쓸수 있어. 그럼 여기는 딱 반이니까 3이 되겠지. 맞아요? 그럼 여기는 루트 3이야. 여기 2루트 3이 나와요. 굳이 여러분이 이렇게 막 사인 법칙을 쓰지 않더라도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바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뭐를 이용한 거야?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은 모습을 이용해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까지 함께 이용한 겁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이 좀잘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 풀때 굉장히 좀 자유자재로 편하게 많이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알려드렸고요. 특수각과 같이 이렇게 3분의 2파이나 3분의 파이가 나오면 항상 특수각을 함께 기억하자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이 함께 잘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올 때마다 알려드릴 테니까 두 가지 방법 모두 잘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사인 법칙에 대한 얘기들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공식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AB라고 쓰기보다는 소문자 C가 E, ACG 누가 빠져 있어? P. 그 다음에 코사인 A가 3분의 2인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입니다. 그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아야 되잖아.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려고 봤더니 얘는 코사인 A만 있는 상황이야. 우선은 그래서 A부터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A는 루트의 코사인 법칙이죠? B의 제곱 9, C의 제곱 2,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2에 코사인 A는 3분의 2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 얘네들이 약분돼서 사라지고 8이죠. 9 더하기 4 빼기 8입니다. 그러니까 A의 값은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낼 수 있냐면 루트 5가 된다라는 거 알아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외접원의 넓이는 반드시 사인 법칙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인 A, A와 마주보는 각인 A에 대해서 대문자 A에 대해서 사인 A도 구해보면 루트의 1 마이너스 3분의 2 몽땅의 제곱 9분의 4예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되냐면 9분의 5가 됩니다. 그럼 루트 9는 3이라서 3분의 루트 5라고 우리가 쓸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대문자 R이라고 하면 사인 A 3분의 루트 5 분의 루트 5가 얼마가 되는 거죠? 2 R이 되어서 얘네들 약분돼서 사라질 것이고요. 따라서 R은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2분의 3입니다. 따라서 외접원의 넓이는 제곱하면 4분의 9 파이가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바로 정답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배운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목표를 잘 보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해 내실 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 여러분이 좀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6번 문항이었고요. 우리 이제 7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삼각형의 특징에 대한 것들은 좀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 선생님이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BC가 예각삼각형인데, AC의 길이가 5고 BC의 길이가 루트 13이고, sin A가 5분의 3일 때, 선분 A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냐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A씨를 우리가 뭐라고 두면 B라고 두면 얘가 5가 될 것이고 BC를 A라고 두면 얘가 루트 13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누가 궁금한 거냐면 C의 값이 궁금한데 얘네들이 지금 뭐냐면 예각 삼각형이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야. 자, 모르겠고 어찌됐든 간에 예각 삼각형이라는 아이가 주어져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변을 두 개를 알고 있고 C의 길이를 알고 싶어 해. 뭐 써야 될것 같아요? 코사인 법칙 써야 될것 같아. 그러면 뭐를 찾아내야 되냐면 코사인 A의 값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잖아. 그런데 코사인의 값은요, 삼각형에서 일어난다 하더라도 0에서부터 파이 사이에서는 0에서부터 90도 사이에 있을 때는 코사인의 값이 양의 값을 가지는 게 맞아. 근데 2분의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에는 코사인의 값이 음의 값을 가지거든. 그래서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근데 좋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게 있어. 뭐가 붙어 있어? 예각삼각형. 예각삼각형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코사인의 값이 양의 값을 가지는구나. 예각삼각형이라는 것은 이 각들이 다 뭐야? 0과 90도 사이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코사인의 값도 양의 값을 가져요. 그러면 코사인 A는 양의 제곱근의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A, 즉 25분의 이렇게 우리가 바로 쓸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근호 안에 있는 값이 얼마가 됩니까? 25분의 25 빼기 9, 16이 돼서 얼마가 된다? 5분의 4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수 있어요. 그래서 코사인 A의 값을 알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는 코사인 법칙으로 C의 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코사인 A가 있으니까 A를 제곱하면 13이야. B를 제곱하면 25. 나 C 몰라요. 2 곱하기 5 곱하기 C의 코사인 A, 5분의 4.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얘네들 사라질 것이고, C 제곱에 마이너스 8C 넘어가면 플러스 12가 0이 되면서, C 마이너스 2에 C 마이너스 6이 0이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C의 값이 얼마이거나 2이거나 C의 값이 얼마가 나와? 6이 나옵니다. 그럼 둘 중에 답을 찾아줘야 되는 상황이 온 거야.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선은 여기에서 앞으로 삼각형의 특징이 들어가는데요. 얘가 우선 예각삼각형이잖아. 우선 첫 번째는 예각이 아니더라도 삼각형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아이들?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는 짧아야 돼. 그게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C가 2라고 해봐. 2보다는 5가 크고 2보다는 루트 13이 크지? 근데 오늘 루트 25니까 얘가 제일 긴 변이야. 그래서 가장 긴변 5가 뭐보다는 짧아야 되냐면 2 더하기 루트 13보다는 짧아야 돼. 이걸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 얘는 3이고 얘가 루트 13이니까 이거는 만족해요. 그쵸? 그런데 문제는 예각삼각형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예각삼각형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은 25고 자,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을 계산해 보면 얘는 얼마가 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나 더알수 있어야 되냐면 가장 긴 변의 길이가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보다는 짧아야지만 예각삼각형이 되거든. 근데 얘는 지금 어때요? 안 되죠. 그래서 C가 2일 때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C가 6일 때에 대해서 한번 똑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C가 6이잖아? 그러면 5보다 6이 더 길어요. 루트 36이니까 얘가 제일 길어. C가 가장 긴 변이야. 그리고 가장 긴 변은 5 더하기 루트 3보다는 짧아야 돼. 당연, 5 더하기 루트 13보다는 짧다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제 제곱할 겁니다. 6을 제곱을 하고요. 5를 제곱을 하고요. 루트 13을 제곱해서 이렇게 되면 되는데 요거는 만족하죠. 그래서 예각삼각형을 만족하려면 C의 값이 얼마여야 돼? 6이어야 돼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삼각형 ABC가 예각삼각형이야. 예각삼각형이야. 그럼 우선 첫 번째는요. 사인 A는 당연히 0보다 큰건 맞아. 그런데 코사인 A가 당연히 0보다도 커야 됩니다. 예각삼각형일 때는. 두 번째는요, 예각삼각형일 때 가장 긴 변, C가 가장 긴 변이라고 해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면, A보다도 C가 크고요, B보다도 C가 커.

그러면 우리가 변의 길이 입장에서는 a 플러스 b보다는 c가 짧은 건 원래 삼각형의 성질이고요. a제곱이랑 b제곱이랑 비교해서 c제곱을 비교를 하는데 누가 더 커야 돼? 이렇게 되면 예각삼각형이야. 같아지면 직각삼각형, 반대로 되면 둔각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다 옆에다가 또 써봐. 그러면 만약에 삼각형 ABC가 둔각삼각형이야. 그러면 첫 번째, 코사인 A는 음의 값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같은 이유로 A보다 C가 크고 B보다는 C가 크면 당연히 두 변의 길이와 C를 비교하면 이렇게 되는 건 맞는데 이번에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리고 C제곱을 비교하면 얘는 이렇게 돼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은 삼각형에서 나오는 조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이야. 코사인 A는 얼마가 돼야 되지? 0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가 되는데? C제곱이 되면 되잖아. 이세 가지를 여러분이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선생님이 나온 김에 다 정리해 드렸고요. 이렇게 나올 때마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머릿속에 쏙쏙 넣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 문항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8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AB의 길이가 루트 19, 각 C의 크기가 3분의 파이, 특수각이네. 삼각형 ABC에 대해서 선분 BC와 선분 CA의 길이의 차가 2일 때두 변의 길이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분 BC와 선분 CA의 길이의 차가 2야. 그러면 BC를 선생님이 A라고 하고 CA를 B라고 한다면 B는 C 플러스 2라고 쓰면 되겠지. 아, A 플러스 2. 그죠? 뭔가 하나가 이만큼 더긴 거잖아. 물론 반대로 해도 되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AB의 길이가 루트 19니까 얘는 C가 얼마예요? 루트 19. 이렇게 우리가 쓰고 두 변의 길이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든 세 변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고 각을 하나 알고 있으니 우리는 뭘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코사인 법칙. 그러면 C와 그리고 마주 보는 변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 얘를 제곱하면 19야. 는 A제곱이죠? 더하기 B제곱이죠? 마이너스 2AB. 그 다음에 코사인의 3분의 파이.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어요. 그런데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얘네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얘를 우리가 전개해보면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고 얘는요,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가 되어서 얘네들도 하나씩 사라집니다. 따라서 a제곱이고 4a 빼기 2a는 플러스 2a가 될 것이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지금 계산을 해보면 얘만 넘어오면 되겠네. 마이너스 15가 0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는 인수분해가 가능해지죠. 그래서 a 플러스 5에 a 마이너스 3이 되고 0인데 얘네들 다 길이에 대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a가 얼마일 수밖에 없어? 3일 수밖에 없어. 그럼 b는 얼마일 수밖에 없어? 5일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반대로 해도 똑같이 어차피 나올 거야. 누가 더 기냐 작으냐를 결정하고 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BC 더하기 CA입니다. BC가 뭐였어? A. CA가 뭐였어? B. 두개 더하면 얼마가 된다라는 거 바로 나와요. 8이 되는구나라는 거 바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8번 문제는 우리가 두 변의 길이의 차라는 거는 두 변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음을 알수 있고 한 변의 길이가 더 나와 있기 때문에 세 변의 길이를 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때 있는 것은 코사인 법칙이 훨씬 더 유용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8번 문제 가지고 우리가 코사인 법칙 활용한 문제도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실제로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수능에서도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는 유형적으로 하나 잡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분 AB의 길이가 7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분 BC의 길이는 3, 선분 DA의 길이는 5인 사각형이 있지만 사실은 잘 보면 삼각형 두 개가 있는 모습이야. 왜? 각 CAB랑 각 DAC가 같거든요. 이때 AC의 길이의 변 AC 선분 AC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어요. 가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7, 얘가 3, 얘가 5.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얘랑 마주보는 변, 얘랑 마주보는 변이죠. 그런데 어차피 원주각이 같아. 원주각이 같고 같은 어디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지금 보니까 같은 원 안에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길이도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각이 같잖아요. 맞죠?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선분 AC의 길이야. 나 얘만 알아내면 돼. 얘를 X라고 줄게요. 두 개의 각의 크기가 같으니 얘도 우리가 세타라고 놓고 바로 문제 해결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봐봐. 세 변의 길이와 그리고 각을 알고 있으니 우리는 각각에 대해서 뭐를 쓸수 있냐면 코사인 법칙을 쓸수 있어. 그러면 첫 번째 아이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보자. 코사인 세타는 뭐라고 쓸수 있어? 7의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을 2 곱하기 7 곱하기 x로 쓸수 있죠. 그런데 같은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얘도 우리가 뭐라고 쓸수 있냐면 5의 제곱 25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고 2 곱하기 5 곱하기 x로 쓸수 있게 되어서 여러분 봐봐요. 얘네 둘이 같은 상황인 거야. 맞죠? 그러면 x는 변의 길이니까 0은 아니잖아. 2도 사라집니다. 그럼 얘는 x 제곱 플러스 40이 분자야. 얘는 x제곱 플러스 16이 분자야. 여기다가 5 곱하면 5x제곱 더하기 200입니다. 여기다 7 곱하면 7x제곱 플러스 16 곱하기 7 이렇게 우리가 쓸게요. 한쪽으로 넘기면 2x제곱이고 200에다가 6, 7에 42, 7, 1은 7 이렇게 쓸수 있게 되네요. 되네요.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냐면 8이고 48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한번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됐나요? 자, 7, 16 곱하기 7. 이상하지? 112죠? 그죠? 그래서 112가 됐어. 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88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2로 나누면 x제곱은 44가 될 거고 x는 루트 44, 즉 2루트 11이 되는구나.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얘를 또다시 대입을 하잖아. 그럼 코사인 세타의 값도 구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가서 다양한 다른 것들도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각이 같아요. 각이 같고 마주 보는 변의 길이가 그럼 같음을 이용해서 여기 사이에 있는 변의 길이 찾기 문제는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9번 문항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이게 조금, 보니까 재밌어요. 지금 보니까. 10번 문제가 모습 자체가 굉장히 목표가 희한하게 생겼거든. 그래서 이럴 때는요, 오히려 목표가 이상한데? 그럼 내가 아는 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고요. 저랑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원을 내접하는데 선분 BC의 길이는 6이라고 주어져 있고, 좋은 거 많아. AD의 길이도, AB의 길이도, CD의 길이도, DA의 길이도 모두 같대요. 그러한 사각형에 대해서 문제가 너무 재밌잖아? AB 곱하기 코사인의 각 ABC야. 굳이 그리고 여기다 2분의 1을 한 이상하게 생긴 이 목표를 찾아내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림으로 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얘가 BC의 길이가 6이라는 거랑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고, AB 곱하기 뭔가를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우선은 기본적으로 AB의 길이가 궁금하니, 얘를 X로 두면, 길이가 다 똑같잖아? 얘도 X, 얘도 X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주어진 목표를 보면, 코사인 각 ABC야. 얘가 나오니까 얘를 세타라고 줄게요. 그럼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거, 뭡니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주어져 있으니 세타랑 마주 보는 각은 뭐가 되죠? 파이 빼기 세타가 될거 아니야.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한번 봐봐요. 그랬더니만 지금 보니 세타랑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있고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알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생기면서 여기 있는 선분 AC의 길이를 공유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입장에서 우리는
이쪽 부분에서 AC의 길이 구하고

하고 이쪽 부분에서 AC의 길이를 구하면 충분히 뭔가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 그러면 AC의 길이의 제곱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쪽 삼각형 입장에서 생각하면 X제곱 플러스 36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쓸수 있게 되고요. 자, 이쪽 삼각형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X제곱 더하기 X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의 파이 빼기 세타가 됩니다. 맞죠? 자, 그런데 코사인의 파이 빼기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와 같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양쪽을 봤더니만 X제곱, X제곱 똑같이 들어있으니 이렇게 우리가 사라지게 될 거고 다시 한번 써보자. 36 마이너스 12X의 코사인 세타가 하나 남아 있고요. 여기는 X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더하기 2x제곱의 코사인 세타가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보이는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저도 상당히 좀 재밌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 지금 x제곱이 있고 2x제곱 코사인 세타가 있고, 얘는 36-12 코사인 세타가 있는데, 내가 지금부터 필요한 걸 찾아봐야 될것 같아. 지금 보면 AB가 x입니다. X고요. 얘가 코사인 세타야. 플러스 2분의 1. 나 얘가 궁금한 거야. X 곱하기 코사인 세타 플러스 2분의 1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얘네들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를 한번 쳐다보는 거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누구로 묶어줘야 될것 같아? 코사인 세타가 있는 걸로 묶어서 해결을 해야 될것 같지? 얘네들끼리 묶는 거야. 그러면 남은 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쳐다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한번 볼게요. 한쪽으로 묶어내면 얘가 이쪽으로 오는 거야. 그러면 얼마로 묶어낼 수 있냐면, 자, x로 묶어낼게요. ex로 묶어볼까? ex로 묶어내면 x 코사인 세타가 남게 되지. 넘어왔어요. 플러스가 됐지. ex 코사인 세타니까 플러스 6이거든요. 얘는 얘가 반대로 넘어가면 36-x제곱.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이고, 선생님이 코사인 세타 어디다 버렸니? 써놓고 다시 갈게. 다시 헷갈린다. ex제곱에 코사인 세타가 있고요. 그냥 다 써드릴게요. 12x 코사인 세타가 있는데, 얘가 36-x제곱인 거야. 맞죠? 자, 그럼 누가 다 똑같냐면 2x 코사인 세타가 다 똑같은 거야. 맞아요? 그럼 여기는 x 플러스 6만 남아요. 근데 얘가 뭐냐면 6의 제곱 빼기 x의 제곱이야. 6 플러스 x에 6 마이너스 x예요. x는 변의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0보다 커요. 그럼 x 플러스 6은 절대로 0이 될수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2x 코사인 세타가 6 마이너스 x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다시. 선생님이 왜 웃냐면, 우리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할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EX 코사인 세타가 6-X거든요? 근데 얘를 보면, X 코사인 세타 2분의 1 X야. 자, 그래서 X 코사인 세타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 X 코사인 세타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로 나누면 3-2분의 X거든? 다시. x 코사인 세타 2분의 1 x야. 2분의 1 x 넘어가는 거야. x 코사인 세타에다가 2분의 x를 하면 3인데 얘를 x로 묶어낸 게 얘잖아. 정답 얼마예요? 그냥 3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계산 과정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뭐야 벌써 답이 나왔어?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아셨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조금은 좀, 이렇게 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충분히 뭐 문제 보면서 목표가 조금 독특하네? 요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10번 문항이었습니다. 이제 11번 문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항에 선생님이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을 알려드릴 테니, 이건 앞으로 그냥 약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 그냥 무조건 적용해야 되는 개념으로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얘를 딱 보면, A와 B와 C의 변의 길이의 비율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게. 사인 법칙 입장에서 보면, sin A 분의 A가 2R이고요.

sin b분의 b가 2r이고요. sin c분의 c가 2r입니다. 그래서 sin a가 뭐랑 같으냐면 2r분의 a와 같고요. sin b는요. 2r분의 b와 같습니다. sin c는요. 2r분의 c와 같거든요.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나왔죠. 쓸게요. sin b 대 sin c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쓰면 2r분의 a 대 2r분의 b 대 2r분의 c가 됩니다. 근데 r은 어차피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기 때문에 세 개의 항에다 2r을 곱해도 아무 문제 없어서 얘가 이거예요. 자, 여러분이 앞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건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나오면 얘는 그냥 자연스럽게 a 대 b 대 c가 3대5대 7이야라고 놓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랑 똑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이래서 a 대 b 대 c가 3대 5대 7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변의 길이를 놓고 가는 게 가장 편하냐면 a는 3k, b는 5k, 그리고 c는 7k로 여러분이 하나의 문자로 나타내려고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 우리가 볼게. sin a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세 변의 길이를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건 sin의 값이 아니라 코사인의 값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사인 a를 구한 다음에 개를 이용해서 sin a를 구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도 여러분 중요한 팁이 하나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우선 선생님이 제대로 풀어드리고 앞으로 빠르게 해결하는 법 알려줄게요. 코사인 a라는 i는 코사인 법칙에 의하면 b의 제곱이야. 25k 제곱이죠. c의 제곱이야. 49k 제곱이죠. a의 제곱이야. 9k 제곱이고요. 2 곱하기 5k 곱하기 7k로 쓸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를 보면은 분자가 얼마가 돼? 65 K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를 보면은요, 무조건 K 제곱을 갖고 있어서 처음부터 여러분 똑같이 K가 곱해져 있을 때 코사인의 값을 구할 때는 어차피 비율 관계거든. 그래서 그냥 A를 3, B를 5, C를 7이라고 놓고 풀어도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 이걸 기억하세요. 그럼 굳이 힘들게 K 제곱을 계속 쓸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우선 약분을 하겠습니다. 5로 약분하면 5, 1은 5, 5, 3, 15예요.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냐면 14분의 13이 바로 코사인 a의 값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사인 a를 구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삼각형에서 일어나는 사인의 값은 항상 양의 값이기 때문에 양의 제곱근의 1마이너스 얘의 제곱이야. 자, 이것도 여러분이 잘 보면 14의 제곱도 계산하고 13의 제곱도 계산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요것을 계산하는 방법을 선생님 좀 알려드릴게요. 얘는요. 분모 자체는 14의 제곱이고요. 분자는 그럼 뭐가 되냐면 14의 제곱 마이너스 13의 제곱이 되거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분모는 루트 14라서 14가 그대로 나와요. 근데 분자는요. 제곱 빼기 제곱으로 계산하면 뭐가 되냐면 합차 공식을 쓰면 계산이 훨씬 더 수월해질 겁니다. 이 d가 얼마야? 1이 됩니다. 그럼 여기는 얼마? 27이죠. 루트 27이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삼각함수 문제를 풀다 보면 계산이 다소 복잡한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여러분이 이렇게 합차 공식을 이용하면 훨씬 더 계산이 수월해짐을 하나 더 알고 넘어가시고요. 자, 코사인의 값을 계산할 때세 변의 길이를 활용할 때는요. 어차피 비율 관계야. 그래서 비율에 관련된 문자가 곱해져 있을 때는 얘가 없다라고 놓고 계산해도 됩니다. 또 마지막 sin a 대 sin b 대 sin c는 변의 길이의 비율 관계와 같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얘는 정말 그래서 내신 필수, 내신 빈출, 그리고 수능 빈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AB의 길이가 5, AC의 길이가 6, 그리고 코사인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코사인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면은 코사인 B를 구하려고 봤더니 얘는 C가 5인 거야. 얘는 B가 6인 거야. 근데 갑자기 코사인 A가 주어져 있는 거야. 자, 그런데 나는 코사인 B의 값을 구해야 돼. 근데 코사인 B의 값을 구하려고 봤더니 뭔가 B의 길이는 주어져 있는데
얘는 C고 얘는 코사인 A잖아. 그러면 할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A의 길이를 구하는 것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우리는 A 제곱은 코사인 법칙 이용하면 B의 제곱, C의 제곱, 마이너스 2, B, C, 코사인 A. 요거 이용해서 우선 A부터 찾아봅시다. 그러면 우선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거고요. 얘네들 요렇게 약분을 하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61에다가 얘는 플러스 20이 되어서 A제곱의 값이 81이 됩니다. A는 변의 길이니까 당연히 9가 되는구나라는 것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얘랑 얘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얘가 지금 B가 나와 있으니 얘에 대한 정보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뭐 다양하게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코사인 B의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세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 사인 법칙까지 갈 필요도 없이 코사인 법칙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B는 B 다음에 C야. 5의 제곱이죠. A는 9의 제곱 81. B의 제곱은 36. 2 곱하기 B 다음에 C. C 다음에 A. 이렇게 여러분이 순서만 잘 기억해서 문제 해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얘네들이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25에서 마이너스 36 하면 마이너스 11이니까 분자가 70이 되네. 그러면 2, 5, 10 사라지죠? 따라서 정답은 9분의 7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딱 정리하면 끝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코사인 법칙 이렇게 두번 연결해서 사용하면 충분히 문제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으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3번 문제로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가 9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가 뭐지? 파이알 제곱이잖아. R제곱이 9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3이라는 거알수 있어. 그럼 코사인 A가 3분의 1이고 AC의 길이는 우리가 B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될 거. 5배의 사인 B랑 3배의 사인 C랑 같대요. 여기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번 가볼게. 앞으로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인 B가 있어. 그러면 2R분의 B란 말이야. 거기에 5배를 한 값이고 3배에 2R분의 C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바로 알수 있는 건 2R, 2R 사라지면서 앞으로는 5B는 3C 이렇게 쓸수 있어야 돼. 그러면 5배의 B를 한 값과 3배의 C를 한 값이 같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는 항상 B 대 C가 3대 5라고 쓰고 가세요. 그러면 B는 뭐가 될 거고, 3K가 될 거고, C는 5K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문자를 하나로 만들어주면 훨씬 더 문제를 풀때 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우선 기억하시고요. 나는 B의 길이, 즉, 3K를 알고 싶은데 우리는 뭐를 알고 있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코사인 A의 값을 알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바로 사인 A를 구해낼 수 있어야 되죠. 사인 A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분의 1의 양의 제곱근이야. 그래서 얘도 또 어떻게 쓸수 있어요? 9분의 8로 쓸수 있어서 3분의 2루트 2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얘가 3분의 2루트이니까 3분의 2루트 2가 A랑 마주보고 얘가 2 곱하기 3이 되겠네라는 것을 바로 알아낼 수 있어서 우리는 A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아. 얘네 둘이 곱하면 4 루트 2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어요. A의 길이를 이제 알아냈기 때문에 B와 C의 길이도 우리가 알고 있고, 뭐도 알고 있어? 코사인 A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뭐를 쓸 거야? 코사인 법칙을 쓸 겁니다. 그래서 얘의 제곱은 32가 되겠지? 왜? 코사인 A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3K의 제곱 플러스 5K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K 곱하기 5K 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3분의 1을 곱해주면 누구의 값이 나올 거야? K의 값이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9K 제곱 더하기 25K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34K의 제곱이 될 거고 얘네들이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10K의 제곱이 돼서 24K의 제곱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냈어요. 따라서 K의 값은 양의 값을 가지겠지? 그렇게 계산하면 K는 얼마가 된다? 3분의 2 루트 3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수 있고요. B가 3K이기 때문에 3배 하면 얼마가 되는구나. 2 루트 3이

1등급 도약을 위한 최고의 선택 올림포스 고난도 확률과 통계 함께하고 있는 저는 이국규고요. 자, 오늘도 역시나 이제 1등급 문제들 풀어갈 겁니다. 한 시간에 한 네 문제 정도 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문제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시간 마지막에 풀었던 문제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솔루션을 두 개로 제시하려고 했는데 문항 풀이 자체가 시간이 좀 오래 걸렸기 때문에요. 두 번째 풀이에 대한 게 사실 좀 핵심인데 여러분들한테 오늘 안내를 좀 하고 그리고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풀이는 다 풀지는 않고요. 이걸 우리가 자연수 분할로 다 해서 경우의 수로 다 체크를 했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제가 좋아하는 중복조합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면서 오늘의 꿈 시작해볼게요. 자, 정보보안학과고요. 보이자는 디지털 전쟁터에서 질서와 신뢰를 수호하는 최후의 방어선이다. 정보보안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컴퓨터 막 이런 것들도 나오고 이 정보보안이라는 거는요. 불확실한 상태를 확실하게 가능한 그러니까 더 확실하다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요. 가능하게끔 이렇게 관리가 가능하게끔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정보보안학과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엄청난 해커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빼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뭐 난수라는 걸 이용해서 정말 다양한 독립시행을 통한 결과값으로 어떤 암호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과 방패 같은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보안학과는 어쨌든 그런 불확실한 침투 같은 것들을 그래도 관리할 수 있게끔 경우의 수나 이런 확률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을 통해서요. 최대한 위험성이 없게끔 줄여가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확률과 통계 파트가 무지무지 중요한 학과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기를 희망하고 있다면 앞으로 또 전망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정보보안학과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 같은 것들이 다 이제 온라인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 65번에 대한 문제 간단하게 두 번째 풀이 설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이거에서 어떤 걸 더 추천하는지 그 얘기까지 해보겠습니다. 65번에서 여러분들 이제 계산이 좀 길었던 게 이런 거였죠. 지난 시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동전이 두 개가 나왔을 때, 세 개가 나왔을 때, 네 개가 나왔을 때 그래서 얘들에 대한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했죠? 그렇지. 주사위를 두 번 던져요. 두 번 던진 다음에 합이 얼마가 되게끔? 8이 되게끔. 얘는 세 번을 던지고 합이 얼마가 되게끔? 그렇죠. 9가 되게끔. 얘는 네 번을 던지고 합이 10이 되게끔 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게 자연수의 분할이라고요. 그 자연수의 분할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두 가지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어쨌든 우리 인강은 좀 딱 한 강마다 제한적인 게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설명을 안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냐. 뭐 이런 거는 별거 아니야. 그지? 두 개 합쳐서 8이 된다는 거. 이런 건 어떻게 할 건지. 지난 시간 방법 떠올려 볼까요? 각각에 대한 케이스들을 일단 써놓고 그것들을 배열까지 해줬죠.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처리해서 다 계산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더해주는 형태로 갔습니다. 얘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냐면 이렇게 할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는 값이 최종적으로 얼마가 돼야 돼요? 9가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A와 B와 C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이기 때문에 자연수여야 되고요. 맥시멈 얼마까지밖에 못 가요? 6까지밖에 못 가요. 알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자연수로 일단 해의 개수를 다 구해버립니다. 그럼 3을 넘겨요. 그럼 어떻게 되겠지? A'B'C'은 6이 된다고요.

얼마야? 3H 6이라는 걸로 우리 기본 중복 조합으로 해결하기 쉽잖아요. 맞아? 자, 근데 여기에 안 되는 게 있어. 그안 되는 건 대부분 이 맥시멈에서 나옵니다. 6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6이 넘는 경우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연수면서 어떤 거 하나가 6보다 큰게 존재하냐? 라고 했을 때 존재하죠. 그게 뭐야? 711. 171. 117. 그걸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8 컨비네이션 2에서 3을 뺄 거고요. 7, 8에 56, 28입니다. 28에서 3을 빼게 되면 얘가 25가지의 가능성이 생긴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더 쉬워. 4개에다가 합이 10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형태에 대한 것들을 집중을 하면 당연히 중복조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항들이 많아진다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나열해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렇게 풀이하는 과정들도 의미가 있고. 근데 조금 더, 한번더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조금 더 편하게 푸는 방법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나머지에 대한 건 여러분들 과제로 맡기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풀이, 두 번째 풀이. 이렇게 두 가지로 기억해 두세요. 자, 오늘 이제 6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1이 적혀 있는 공 3개가 있고요. 2가 적혀 있는 공 2개가 있고 3이 적혀 있는 공 1개가 들어 있는 주머니가 있다. 제가 이거 지난번에 풀었을 때 연결고리가 있다고 했었는데 그게 몇 번이었냐면 50 아니 64번이요. 64번과 이 문제의 차이는 비복원 추출이냐 아니면 복원 추출이냐의 차이예요. 얘는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 꺼낸 공에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어떻게 한대? 넣는데. 이걸 네 번이나 반복해. 64번도 네 번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걔는 공의 개수가 제한되어 있어. 그리고 뽑고 확인하고 버려. 꺼낸 공에 적혀 있는 모든 수의 합이 8이야. 앞에 있는 64도 8이었거든요. 얘도 8이에요. 같은 수가 적혀 있는 공을 연이어 꺼낸 경우가 있을 확률은 P분의 Q더라. 얘가 중요하네. 연이어 꺼낸 경우가 있을 확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숫자들을 분할을 해야 되겠죠. 어떤 숫자들이 먼저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8이라는 게 나오는 상태를 보겠습니다. 합이 8이래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공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8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자고요. 가장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볼까? 1을 채워야 된다고 했죠. 근데 지난번에도 했지만 1, 1, 1 하게 되면 채울 수 있는 게 없어. 그치? 1, 1, 뭐부터 해야 돼? 3, 3. 이렇게 하면 8이 되더라. 그리고 또 1, 2, 2, 3도 가능할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또 뭐도 가능할까요? 지난번 64번이랑 다른 게요 지점이에요. 왜? 얘는 개수가 무제한인 거나 마찬가지야. 물론 하나 뽑을 때의 확률은 다른데, 확률들은 차이가 나 있지만, 한번 시행할 때 내가 2를 뽑는 것, 그리고 그걸 여러 번할수 있다는 건 복원 추출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도 가능해? 2도 가능해.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요세 가지에 대한 걸로 접근을 해볼게요. 됐을까?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합이 8이 되는 경우에 대한 걸 먼저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럼 요것부터 먼저 처리를 해보자. 어떻게 하면 돼? 1, 1, 3, 3이에요. 그럼 순서에 대한 건 고려를 해야 되겠죠? 4 팩토리알, 2 팩토리알, 2 팩토리알. 해주면 되고요. 1이 나오는 건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전체 몇 개야? 6개였습니다. 6개 중에 3개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2분의 1이야. 2분의 1짜리가 2개가 오고요. 그 다음 3은 6분의 1입니다. 6분의 1짜리가 2번 오면 되겠다. 자, 얘는 2개밖에 같은 게 없죠? 그러니까 4팩토리알을 2팩토리알로 나눠주고요. 1이 나오는 건 2분의 1이고. 그 다음 2가 나와야 되는데 2는 6분의 2예요. 3분의 1이야. 3분의 1이 2개. 그 다음, 3이 되는 건 얼마야? 6분의 1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2, 2, 2, 2. 얘는 경우를 체크할 건 없죠. 계속 2니까. 2가 나오는 거 6개 중에 2개예요. 그래서 얘는 3분의 1짜리가 몇개 있더라? 4개 있더라. 이게 일단 분모로 가야 되겠지. 자, 6의 제곱이고요. 여기 4가 있습니다. 4 곱하기 6의 제곱 써놓고, 여기 있는 거 먼저 약분을 좀 할까요? 이렇게, 이렇게 약분하면 6이야. 그러면 위에 6이 이렇게 오겠다. 요거 이렇게 착 먼저 약분을 해 놓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64.

24, 24분의 1. 자, 밑에 있는 건 얘는 처리할 것들부터 먼저 하게 되면 여기 12가 있겠고요. 그리고 12랑 이렇게 하면 2가 남겠고 2랑 또 이렇게 없어지겠구나. 따라서 얼마? 9분의 1이겠구나. 자, 얘는 얼마? 81분의 1이 될 겁니다. 어휴, 통분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형태가 됐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고 이것부터 먼저 한번 바꿔볼까요? 81분의 9가 될 거야. 괜찮지? 그러면 이 친구 더해서 81분의 얼마야? 10이 될 거고요. 24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얼마로 하는 게 좋을까요? 3에 27이고요. 3, 8에 24.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러면 27 곱하기 8이니까 8에 16, 216이 될 겁니다. 그래서 216분의 얘는 얼마가 필요해요? 얘는 얼마가 필요해? 4. 아니면 잠깐만. 216에다가 3을 먼저 곱해야 되겠죠? 216에 3을 또 한번 곱해. 18, 4가 될 거고 6이더라. 그럼 648이 됐는데 8, 8에 64. 8. 그지? 얘는 80이야. 그다음에 얘는 얼마가 필요할까요? 이 친구는 27. 27. 그래서 얘는 648분의 얼마? 100, 아니 97이 되겠구나. 아, 107. 107. 됐습니까? 아유, 분모 구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거 볼게요. 같은 수가 적혀 있는 공을 연이어 꺼낸 경우가 있을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 같은 공이 이제 한번 나오고 두 번째 또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맞니? 그럼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볼까요? 아니, 이거부터 볼까? 이게 제일 쉬울 거니까. 요거 어때요? 같은 공이 연이어서 나오는 거? 맞아요. 그래서 얘 자체를 어디에 올려야 돼? 위에다 올려야 돼. 그래서 이 친구는 어차피 될 거고요. 그다음 저기 있는 1, 2, 3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끼리만 이웃하게 묶어주면 되겠죠. 괜찮아? 그러면 얘를 이웃하게 묶어서 요거에 대한 경우의 수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 얼마 나와요? 3팩토리얼. 6가지가 나올 겁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얘는 1, 1, 3, 3이야. 그러면 이 친구는 1이 이웃한다고 가정을 하고 전개해 놓고, 그 다음에 3이 이웃한다고 가정하고 전개해 놓고, 그리고 1과 3이 동시에 이웃하는 걸 어떻게 하면 돼요? 빼버리면 되겠지. 됐니? 자,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꺼낸 경우가 있을 확률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돼요. 1과 1, 그 다음 3과 3이 각자 어떻게 돼 있는 상태? 이웃하지 않는 상태로 고려를 해도 괜찮더라.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금방 했으니까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1, 2를 묶어요. 이렇게 묶어. 자, 그럼 얘는 3팩토리아를 뭘로 나눠줘야 돼요? 똑같은 거 2팩토리아. 요거 똑같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가능성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또 요거랑 똑같이 3, 3이 이웃하게끔 만들면 그것도 얼마예요? 세 가지야. 그래서 세 가지, 세 가지 한 다음에 요렇게 묶은 상태에서 요거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요3에도 있고 요3에도 있을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게 몇 개예요? 2팩토리얼 하면 되겠지? 두 개예요. 요거 몇 개야? 6개에서 2뺄 거니까 4. 됐습니까? 자, 얘도 경우의 수 6이었고요. 얘는 경우의 수 4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걸 구하는 거야. 이제 위. 4가 경우의 수가 돼요. 여기였던 게 4로 바뀌었다는 거야. 알겠지? 연이어서 붙는 경우만 체크를 했으니까. 확률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래서 그대로 쓸 거야. 2분의 1의 제곱에 6분의 1의 제곱. 그 다음, 두 번째는 요게 6에, 요거였는데 요것만 내가 원하는 거다, 이제. 그럼 6 곱하기. 2분의 1의 3분의 1의 제곱에 6분의 1이더라. 됐죠? 그 다음, 마지막 건 그냥 그대로구나. 3분의 1의 4제곱이구나. 됐어. 자, 여기 있는 거 처리합니다. 요거 약분할게요. 그럼 36분의 1이고요. 없앨 거 없애 봅시다. 9, 2, 18. 좋아요. 얘는 얼마예요? 81분의 1인가? 이렇게 하자. 됐어요? 요거 먼저 해. 36분의 2가 될 거니까. 36분의 3이죠? 그럼 얘는 12분의 1이야. 그럼 12분의 1과 81분의 1을 통분을 또 합니다. 27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27 곱하기 12를 할까요? 그럼 일단 어차피 우리
약분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쓰자. 좀 이따가 계산도 할수 있겠지만요. 27분의 12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얼마 가시면 돼요? 12, 아니 27.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얼마 가면 되겠어? 4가 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얼마예요 이거? 31이겠다. 얘는 27 곱하기 12가 될 거고요. 아까 구했던 거 648분의 107 이렇게 될 겁니다. 약분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있는 거 숫자가 좀 크긴 크지만 일단 6으로 먼저 해보자. 좀 큼지막하게 6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얘가 54예요. 그럼 54 여기 2가 됐다. 아유 다행이에요. 얼마? 107분의 요거 두배 해주면 얼마야? 62가 되겠구나. 근데 문제에서는 더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107 더하기 60이 하게 되면 얼마야? 169가 될 겁니다. 가능해요? 자, 요거는 이제 64번이랑 자연수의 분할하는 것도 똑같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순서 바꾸는 것까지 다 동일한 그 비슷한 형태로 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독립시행에 대한 개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이니까 이 위에 들어가는 것도 또 독립시행 개념 들어가고, 복잡하지만 할 만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67번으로 가요. 쭉쭉쭉. 여러분, 67번 신유형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신유형 맞아요. 신유형입니다. 제가 이걸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아주 간단하게 접근을 할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별표. 한 개의 동전을 7번 던져 다음 규칙에 따라 점수를 얻는 시행을 한대요. 몇번 던져? 7번. 첫 번째 던진 동전이 앞면이 나오면 1점을 얻고요. 자, 이 상황에 대한 걸 제가 이따가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할 겁니다. 근데 일단 읽으면서 하나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동전 앞면 나와서 내가 동전 던졌더니 앞면이야. 몇점 가져와? 1점 가져와요. 뒷면 나왔어? 0점. 나, K인데 이 K가 되게 중요해요.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 던진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직전에 던진 동전이 앞면이면 직전에 던진 점수에 1을 더한 점수를 얻는대요. 자, 예시를 통해 볼 겁니다. 이런 상황이야. 여기도 나와 있기는 한데, 예를 들어 내가 1을 처음에 던지자마자 얻었어요. 그럼 그 다음이 이제 문제예요. 요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앞면이 나왔어. 그러면 이때 얻는 점수는 어떻게 하냐면 요 직전에 얻은 점수에다가 뭐를 더한다고요? 1을 더한다고요. 그게 내가 받을 점수야. 그러니까 한번더 잘했으니까 가산점 1점 준다 이런 느낌이야. 그럼 얘가 2가 될 거예요. 괜찮아? 아, 또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앞면을 나왔어요. 그럼 요 직전 걸 봐. 얘 직전에 몇 점이었어요? 2점. 그럼 내가 받을 거몇 점이에요? 만약에 여기 앞면 나왔다면? 3점이에요. 또, 또, 또. 직전 거에 앞면 나왔어. 몇점 받아야 돼요? 4점 받아야 돼요. 아, 이렇게 숫자들이 커지는구나. 자, 왜 나까지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K-1번째 던진 동전이 뒷면이면 1점을 얻는데요. 자,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이런 거야. 내가 어쨌든 1, 2, 3 이렇게 얻어갔어요. 그랬다가 요 순간에 뭐가 나올 수 있어? 뒷면이 나왔네. 자, 뒷면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점수를 얻지 못해요. 알겠지? 여기 봐봐. 뒷면이 두 번째 던졌을 때, 아니, 첫 번째 던졌을 때 뒷면이 나오면 점수를 얻지 못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에 이렇게 했는데, K-1번째 던진 동전이 만약에 뒷면이면, 1점을 얻는데 요세 번째도 같이 읽어야 돼요. K번째 던진 동전이 뒷면이 나오는 경우는 점수를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점수를 여기 뒷면이 나왔잖아? 그럼 못 얻는다. 이런 얘기야. 간단히 말하면. 근데 얘가 못 얻었어. 얘가 뒷면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이 또 중요해. 그 다음에 만약에 앞면이었다. 그럼 얘몇점 얻어야 돼요? 1점 얻어야 돼. 이해됐지? 근데 만약에 여기가 또 뒷면이에요. 그럼 여기 몇 점이야? 0점이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봐도 느낌이 와야 되는데 잘 보세요. 무조건 숫자가 커지는 방향으로 갈 거면 첫 번째만 제외하고는요. 0, 1, 2, 0, 1, 0, 1, 2, 3,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돼.

번째만 제외해요. 왜? 첫 번째는 딱 던지자마자 앞면이면 1점 주고 뒷면이면 0점 주잖아. 그럼 1부터 딱 출발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 뭐가 와요? 앞면 나오면 2점. 그 다음 또 앞면 나오면 3점. 이렇게 커져가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뒷면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점수를 주는 걸 0부터 다시 초기화한 다음에 올려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점수를 주다가 다시 0 되고 올라가다가 다시 0 되고 올라가다가 0 되고 올라가다가 0 되고 이런 느낌이야. 갑자기 0이었다가 2가 되는 순간은 없다고. 이게 핵심입니다. 자, 여기 가나다 이해했죠, 이제? 예를 들어, 시행의 결과가 앞, 앞, 앞, 뒤, 앞, 뒤, 앞인 경우에는 얻는 점수를 한번 보자. 이거 보지 말고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해를 했다면. 처음에 앞면 나왔네, 이거 1점이야. 그 다음 앞면 나왔네, 이거 앞면이었으니까 2점이야. 이거 앞면 나왔네, 그 전에 앞면 나왔으니까 얘 3점이야. 요 다음에 뒷면이니까 얘 0점이야. 그 다음 얘 앞면인데 요거에 대하여 1점 더 해주면 돼. 그 다음 여기 뒷면이니까 여기 0점이고요. 여기 앞면이니까 그 다음 점수 딸 거니까 1점이야. 편하죠? 아, 그래서 얘몇점 얻은 거야, 지금? 8점을 얻은 겁니다. 이 시행을 한번할때몇 번을 한다고 했어? 한번 시행해서 7번을 하는 거예요. 1회 시행이 7번을 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자, 얘들에 대한 구성을 써놓고요. 그것들이 가능한 것들만 뽑아놓으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저는 어떤 걸로 케이스 분류를 할 거냐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점수로 케이스 분류를 할 거야. 점수가 나왔다라고 가정하고 그게 생기게 되는 과정들을 거꾸로 유추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제일 크게 얻을 수 있는 점수가 몇 점인지 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문제의 조건에 맞게끔 답을 구해야 되겠죠? 이 시행을 한번 할때 얻은 점수의 합이 몇점 이상이어야 된대요? 5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요. 5 이상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지금 봐봐. 0이 두 번이나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얘 8점입니다. 그럼 만약에 0이 한 번으로 줄었을 때에도 숫자들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5 이상에 대한 걸 직접 안구하고요. 6건으로 구할 거예요. 그 점수가 4점짜리인 거할 거고요. 점수 3점짜리인 거할 거고요. 2점짜리인 거할 거고, 1점짜리인 거할 거고, 0점짜리인 것도 해보겠다. 가능하잖아. 0점일 수 있어요. 계속 0,0,0,0일 수 있어. 자, 점수 4점짜리 갑니다. 그러면 4점이라는 게 일반적인 문제로 나왔을 때 우리 자연수의 분할로 했었거든요. 근데 얘는 일반적인 자연수 분할은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가능한 숫자들의 조합을 봐야 돼요. 자, 제일 편한 것부터 할 겁니다. 순서는 나중 문제예요. 1 오고요. 0 오고요. 1, 0, 1, 0, 1. 이렇게 하면 몇 점이야? 4점이야. 됐지? 이거 가능하거든? 왜 가능한지 볼까? 첫 번째 앞면이라 1점 받았고요. 그 다음 뒷면 나와서 0점 나왔고요. 그 다음 앞면 나와서 1점 이렇게 간 거야. 알겠지? 무조건 0이라는 게 내가 점수를 받게 되면 그 중간 어딘가에 들어가야 됩니다. 처음을 제외하곤. 그래서 얘는요, 딱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요거 한 가지야. 자, 그 다음 볼까? 이것만 존재할까? 아니야. 이어지는 숫자도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1, 2, 처음부터 1, 2를 한번 먹여볼게요. 그럼 얘몇 점이야? 3점이야. 자, 그러면 1점 하나만 더 있으면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이 뒤에는 0이 와야 돼. 그리고 어느 순간 1점이 올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몇 점이 돼야 돼요? 0점이 돼야 돼요. 자, 아이고, 여기 8번까지 갔네. 0점. 요거 헷갈리니까 이렇게 자르자. 됐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 선생님,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여기 될 수도 있고, 여기 될 수도 있고, 여기 될 수도 있고, 여기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복잡할 것 같은데요? 아니야. 자, 이걸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처음엔 1, 2가 오죠. 그럼 이 중간 어딘가에 있다고 하면 그저 얘는 무조건 왼쪽에 뭐가 와야 돼? 0이 와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도 무조건 0이 와야 돼. 맞지? 1이 먼저 와도 돼요? 1온 다음에 0온 다음에 0 오고 그 다음 1, 2 오고 0 와도 돼요? 아, 얘는 이렇게 이웃하게끔 하고 얘를 이웃하지 않게 하는구나.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0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 0, 0, 0, 0을 해놓고요.

아, 둘, 셋, 넷, 다섯 개의 빈자리가 있다. 근데 이 다섯 개의 빈자리 중에 줄 세우기가 가능하죠. 1과 1, 2는 다른 거니까. 두 개를 배치하면 돼요. 자, 그냥 아무거나 해볼까? 1, 2 여기 넣었어. 그럼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1, 2 여기 넣었어요. 그럼 0, 1, 2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1 여기 넣으면 되는 거야. 맞지? 1, 1, 2 넣어도 돼. 그럼 0, 1, 0, 1, 2 이렇게 될 거니까. 0, 1, 0, 1, 2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다니까. 그래서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몇 가지예요? 20가지. 자, 4가 되는 건 이걸로 끝났습니다. 왜? 요 다음에 내가 하나 더 해보려고 했더니 3이 되잖아. 그럼 6이 돼. 안 돼. 합 3에 대한 거 한번 해볼게요. 요건 예시니까 이제 지워버리고. 자, 3. 3에 대한 건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겠네요, 얘도. 가장 쉽게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면 돼? 1. 하나 와. 그 다음 무조건 0 와요. 그 다음 하나 1 와. 그 다음 0 와. 그 다음 하나 1 와. 그 다음 0, 0. 이렇게 오면 되는 거야. 자, 여기서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1은 이웃하면 안 된다. 맞지? 결국 내가 1이라는 게 나오려면 무조건 그 왼쪽엔 0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0을 몇 개, 하나, 둘, 셋, 넷 놓고요. 그런 다음 1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하자. 몇개 중에서? 다섯 개 중에서. 세개 선택하자. 그 10개예요. 가능해? 아, 자, 이제 어려운 거 3까지만 하면 쉬워요. 얘만 있겠니? 얘도 있겠죠. 뭐야? 1, 2. 1, 2가 오면 3이 됐죠. 그럼 나머지 싹다 뭐야? 이렇게. 아, 7개.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다 가능한 거잖아. 첫 번째는 1이라서 가능하고요. 두 번째부터는 0, 1, 2니까 가능할 거고. 세 번째도 가능할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하면 돼? 요걸 묶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경우의 수가 생긴다. 이렇게. 괜찮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합을 뭘로 줄일까요? 2로 줄여요. 좀 작게 쓰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해됐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1, 0, 1,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자. 그러면 공이 몇 개가 되고요? 다섯 개가 되고, 1은 이웃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고, 1을 채울 수 있는 공간, 여섯 개 중에 몇개 선택? 두개 선택. 열다섯 개.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두 개짜리에 대한 건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될것 같고, 1에 대한 것도 한번 가볼까요? 1은 쉽잖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렇게 됐다. 그럼 이거 몇 개야? 이게 올수 있는 자리가 그냥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는 일곱 개가 되겠다. 됐지? 그 다음, 0이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예요, 그냥? 쭉 0이야. 이거 몇 가지? 한 가지.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신유형이에요. 이 게임의 어떤 룰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거랑은 좀 다르다.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건 사실 요세 번째랑 네 번째 중에서 1, 2라는 게 왔을 때 이걸 처리를 어떻게 해줄 거냐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웃한 걸로 해서 그냥 숫자 배치하듯이 한 겁니다. 별거 아니죠?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첫 번째 앞면이랑 뒷면으로 다 구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경우의 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2분의 1짜리가 몇 제곱 있는 거야? 7제곱 있는 거야. 그 다음 이 친구는 여기서 앞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뒷면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내가 확률을 계산을 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걸 확률로 계산해서 갈 건지, 아니면 경우의 수로 계산을 해서 갈 건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1, 2에 대한 거나 1에 대한 거나 저 숫자들도 위치나 이런 것들 고려해가지고 한게 여기에 있는 거죠. 맞아? 그럼 나는 굳이 확률로 안 하고 뭘로 해도 된다? 경우의 수로 해도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분자에 올라갈 경우의 수만 일단 써볼게요. 요거 더하면 되겠죠? 37이고요. 그 다음 얘들 더하면 얼마야? 23이죠? 그럼 얘는 60까지. 자, 그럼 분모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럼 분모가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여기 숫자로 제가 막 거창하게 썼지만, 결국 이게 나오게 된 원리는, 1이라는 건 앞면이었던 얘기고, 0이라는 건 뒷면이었던 얘기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게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였다. 앞뒤 중에서 선택을 한 거다. 얘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X, X 이렇게 왔단 얘기죠. 그럼 결국 뭐야? 첫 번째 시행에서 가능한 거 동그라미 X 중에 하나. 두 번째 시행에서 가능한 거 동그라미 X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일곱 번을 했기 때문에 얘는 2의 몇 제곱이 와야 돼요? 일곱 제곱이 와야 되는 거야, 분모에. 그리고 위에 뭐가 와요? 60이 와야 돼요. 자, 계산을 합니다. 얘는 128분의 60인데요. 이 친구 그냥 일단 약분을 해놓고 하는 게좀더 편할 것 같아요. 얼마야? 2로 하게 되면 여기 30이고요. 여기 있는 거 64가 될 겁니다. 또 해요. 15가 될 거고요. 32가 될 겁니다. 괜찮죠? 근데 이거 내가 원하는 거야? 아니야. 지금 선생님 뭐한 거냐면요. 아까 처음에 문제에 썼잖아요. 6건을 구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1에서 뺄 거니까 32분의 얼마를 하면 되겠다? 32분의 17을 하면 되겠구나. 요게 원하지 않는 경우의 수였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아마 요 1, 2를 배치하는 것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한 거대로 1, 2가 이웃하게끔 한 다음에 어디에 넣어도 상관없다. 0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만 빨리 파악했으면 생각보단 수월하게 갔을 거예요. 그래서 신유형이 맞고요. 이런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제 또 68번으로 가요. 68번 원형이 나왔죠? 이거 어디에서 우리 본거 같지 않나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어디? 그렇죠. 앞에 몇 번이었냐면 64번. 64번. 이었던 것 같은데. 아, 55번. 55번. 제가 적어놨어요. 55번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그게 약간 좀더 쉬운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조금 더 어려운 거야. 왜냐면 얘는 두 세트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해볼게요. 그림과 같이 원모양의 탁자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6개의 접시가 놓여 있다. 한 접시에 올려져 있는 두 과일 A, B를 한 개의 동전을 한번 던져 앞면이 나오면, 과일 A는 시계 방향으로 세 칸. 자, 지난번에 뭐라고 했냐면, 어떤 방향이든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놓고 시작을 하면 돼요. 그냥 그거대로 규칙만 잘 지키면 돼. 선생님은 그냥 시계 방향에 대한 걸 플러스로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보자. 동전. 앞면이 나오면 A 같은 경우와 B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달라질 텐데. A는 시계 방향으로 세 칸이래요. B는 반시계 방향으로 두 칸이래요. 오, 마이너스 두 칸. 2구나. 동전의 뒷면이 나오면 그러면 얘는 아까 뒷면. 과일 A는 반시계 방향으로 한 칸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 과일 B는 시계 방향으로 한 칸을 이동하니까 플러스 1이야. 한 개의 동전을 다섯 번 던져요.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시행을 전체 몇번 하는지 되게 중요해. 그래야 미지수에 대한 해결이 되거든. 자, 그래서 위치를 정하는데 두 과일 A, B가 한 접시에 올려지거나, 아, 한 접시? 그럼 뭐란 얘기야? 같은 위치다. 혹은 서로 마주보는 자리. 마주보는 자리. 그럼 얘는 어떤 느낌이에요? 만약에 그냥 여기라고 할게요. 가정을. A에 여기 왔어. 그럼 B가 여기 와도 돼. 그걸 구하고. 또는 A가 여기에 있어요. 그럼 B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 특징이 뭐야? A의 위치와 B의 위치의 차이는 얼마? 3. 3이에요. 그리고 얘는 회전하기 때문에 3의 배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아, 이걸 어떻게 먼저 접근을 할까? 고민이 되시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내가 이걸 원하려면 A의 위치와 B의 위치를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A와 B가요, 동전을 똑같이 던져서 하긴 하지만 앞면과 뒷면이 나왔을 때 이동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A 따로, B 따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A의 위치를 결정을 해볼 거야. 그래서 A에서 내가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A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B에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내가 B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총 다섯 번을 시행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A는 뒷면이 나오는 거 O-A라고 하시면 되고요. B는 뒷면이 나오는 건 O-B번이라고 하면 돼. 자, 이거 우리 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했던 거야. 55번 문제에서 연습했던 겁니다. 그때는 이거 하나 빼고요. 한 세트에 대한 거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몇 세트로 늘린 거야? 두 세트로 늘린 거야.

할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이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미지수 설정하는 부분이 어려웠다면 복습 안 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 이 뒷부분 멈추세요. 저하고는 나중에 만나요. 안녕. 알겠지? 그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55분부터. 자, 이렇게 놓고 구체적으로 이제 문제의 조건에 들어갑니다. 위치를 파악할 거예요. A의 위치. 요거랑 요거 곱해요. 3A. 얘랑 얘랑 곱해. 그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가 될 거니까 얼마야? 4A 마이너스 5가 최종 위치가 될 겁니다. 자,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A가 두번 나와요. 그러면 A가 두번 나왔다는 건 앞면이 두번 나왔다는 얘기야. 전체 다섯 번 중에서. 그랬더니 8 빼기 5였어. 그러면 여기서 출발했을 때 얘는 얼마로 갔다? 3만큼 갔더라. 그 숫자만큼 가는 거니까. 만약에 4예요, 4, 4, 4. 그럼 16 빼기 5거든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야? 11. 11 가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됐어요?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자, 그 다음, B의 위치도 설정을 해보자. B, 마이너스 2B. 플러스 5 마이너스 B가 될 겁니다. 괜찮죠? 그런 다음에 얘를 좀 정리를 해줘야 되겠지? 마이너스 3B 플러스 5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능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얘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 위치를 체크를 했을 때, 어디에 나와야 된다? 자기 자리에 나오거나, 아니면 3의 배수만큼 차이가 나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쓸 때는 각각에 대한 것들로 여러분들이 일단 식을 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가능한 A 값과 B 값을 선택해 줘야 돼. 알겠니? 자, 한번 해보자. 한 개의 동전을 한번 던져서 이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A라고 하는 건 이렇게 나왔고요. 앞면이 나왔을 때 이렇게 됐고, B라고 하는 건 이렇게 나왔겠죠? 그러면 결국 A와 B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한 개의 동전으로 동시에 던져가지고 체크가 된 거잖아. 맞니? 따라서 여기에 있는 걸한 문자로 처리를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맞지? 봐봐. AB를 한 개의 동전을 한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그러니까 가운데 심판이 있는 거야. 심판이 동전을 던져줘요. 앞면 나왔네? 야, A는 나 이렇게 갈 거야. B는 이렇게 갈 거야. 자, 뒷면 나왔네? A는 이렇게 갈 거고, B는 이렇게 갈 거야. 이해됐지? 그럼 잘 봐. 요 관계를 이제 하나의 문자로 바꿀게요. 보통 한 문자로 표현하면 R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4R 빼기 5R, 그 다음에 마이너스 3R 더하기 5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때 중요한 거. 뭐가 큰지 몰라요. 근데 어차피 중요하지 않아. 왜? 3의 배수라고 하는 것과 0이 나오면 되거든요. 그럼 그거 그냥 마이너스까지 찾아주면 돼. 빼요. 이렇게 처리할까? 7. R. 그 다음 요거는 마이너스 10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얘가 뭐가 나오면 돼? 0이 나오거나요? 또, 뿔마 3이 나오거나. 우리 했잖아. 뿔마 6이 나오거나. 알겠지? 그래야지만 이제 차이가 생기는 거잖아. 보세요. A하고 B하고의 차이를 보는 거야. 0이다. 그러면 요 위치를 의미하는 거고요. AB의 차이가 3이다. 그럼 이렇게 마주 보는 거고요. AB의 차이가 6입니다. 그럼 한 바퀴를 돌아서 어쨌든 자기 자리에 왔단 얘기야. 이해됐니? 볼게요. 자, 0이 되는 거 있을까 없을까? R은 무조건 자연수여야 돼. 왜? 내가 1이 나오게 된, 아니, 앞면이 나오게 된 횟수잖아. 따라서 여기에 있는 건 불가능이야. 그러면 7R 빼기 10은 3이 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안 돼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 한번 해볼까? 요거 넘겨. R은 1 되는구나. 자, 그러면 이 다음에도 여기에 있는 뿔마 6이 되는 것과 뿔마 9가 되는 것과 뿔마 12가 되는 거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찾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찾은 게 우리가 55번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요, 얘는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게, 얘가 지금 몇 번을 던진다고 했죠? 최종적으로. 저기 보시면 다섯 번을 던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결국 R이 나올 수 있는 것만 체크를 해보자.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 아니면 뭐야? 5가 된다는 얘기잖아.
거꾸로 찾아도 돼. 그래서 얘를 여기에 넣어봐요. 넣어봤을 때 결과가 뭐가 되면 되겠니? 그렇죠. 이런 형태들이 되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아까 1을 넣어봤더니 뭐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3이 됐죠? 그러니까 얘는 됐단 얘기야. 2를 넣어볼까요? 그럼 여기 있는 거14 빼기 10이니까 안 돼요. 이건 됐고. 3을 넣어보자. 그럼 21 빼기 10이니까 안 돼요. 4를 넣어보자. 그럼 28이잖아. 어때? 요거는 7, 4, 28인데 거기서 10을 빼요. 그러면 18이 되는데 얘는 3에 그냥 K로 표현하면 되잖아. 3의 배수야. 아, 그래서 얘도 되는구나. 5도 한번 넣어봐. 그래도 다섯 번까지니까. 5 넣어봐요. 그럼 얼마예요? 35잖아. 그럼 35에서 10을 빼면 얼마예요? 25잖아. 25는 3의 배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 여기까지 찾았으면 다된 거다. 어떻게? 그렇죠. R은 1일 때와 R은 4일 때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독립시행으로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서. 아까 말했지만 지금 동전을 몇 번을 던진다고 했죠? 다섯 번을 던진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동전이 몇번 나왔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이 나왔는데, 그게 아까 몇 번이었다고? 한 번이랑 네 번이었다고요. 할수 있겠죠? 자, 그럼 한번 해봅니다. 다섯 번 중에 한 번이야. 뭐가 나와야 돼? 지금 동전을 던지는 거잖아. 그럼 동전 중에서 아까 했던 대로 요게 기준이었잖아요. 요거 아까 AB로 했지만 결국은 한 문자지만 얘가 기준이었다고. 그러니까 앞면에 대한 거 확률 얼마? 2분의 1. 근데 다행히 동전이니까 얘는 그냥 2분의 1의 전체에 5제곱으로 하면 돼. 또 얘는 5개 중에 몇 개로 가셔야 돼요? 4개로 가야 돼요. 그리고 얘는 2분의 1의 몇 제곱이에요? 5제곱이야. 32. 그 다음에 얘는 얼마예요? 5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거 얼마야? 5가 될 겁니다. 5. 그러면 처리하면 16, 요거 10이니까 2로 약분할게요. 16분의 5가 될 겁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68번 같은 경우에는 55번이랑 너무 형태가 비슷했기 때문에 아마 복습을 잘한 친구라면 깔끔하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에 대한 게좀 낯설었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웠을 거야. 알겠지? 자, 69번을 선생님이 이제 풀이를 해야 되는데 요게 풀이를 끝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푸는 건 다음 시간에 하더라도 요거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아이디어 중에 못 찾았을 법한 걸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좌표평면 위에 원점에 점피가 있고요. 한 개의 주사위를 10번 던져서 점피를 다음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시행을 합니다. 홀수 번째 던진 주사위의 눈의 수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이고요. 3 이상이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이는 거야. 자, 어쨌든 X축으로 움직이는 게 위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홀수 번째와 뭐가 나눠져 있어? 짝수 번째로 나눠져 있어요. 알겠지? 두 번째 거 짝수 번째야. 주사위의 눈의 수가 2 이하이면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이고요. 3 이상이면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여.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구조화를 짜는 건 별거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제일 어렵게 느꼈을 게 아마 요거예요. 이 시행을 한번한 후에 점피의 좌표가 3,1이었을 때, 자, 그러면 이걸 찾는 것도 어렵지 않아. 왜? X축의 방향에 대한 걸 내가 A라고 하고요. 이렇게 하고, 홀수 번째. 그 다음 얘에 대한 걸 B라고 한번 해봐. 그러면 A일 때 얘가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한 거는 마이너스 1로 계산해서 아까 했던 그 68번의 형태와 똑같이 해서 미지수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지? 근데 이거야. 원점을 지나지 않아야 된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밑줄까지 그어가지고 강조를 해놨죠. 수학에서 이런 경우 많이 없거든요. 원점을 다시 지나지 않았을 확률이야. 보통 그 문제에서 뭐뭐이지 않을 하면 않을에다 밑줄을 치라고 이제 가이드라인처럼 있기는 한데 수학은 잘 이렇게 표현 안 하긴 하는데 그럼 생각을 해봐요. 원점을 지나지 않는다. 그럼 원점 지나지 않는 게 엄청 많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지금 3,1까지 왔어. 한번 통으로 시행을 했더니 그러면 3,1까지 쭉쭉쭉쭉쭉 이동해서 온게 있을 거고요. 그지?
어떻게 돌아서든 온게 있을 거야.

근데 얘가 중요한 건 뭐냐? 원점을 지나잡는 건 많기 때문에 거꾸로 뭘 구해야 돼? 원점을 지난다로 구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것도 또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봐. 이걸 지나기 위한 기본적으로 이동의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볼게요. 원점에서 출발하거든? 이것만 선생님이 설명해도 아마 이 문제 여러분들 못 풀고 있다가 해결할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아마 선생님이 설명 들으면 아, 맞아, 맞아. 이렇게 할것 같은데. 여기서요. 플러스 1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알겠지? 지금 홀수 번째니까 처음으로 던지는 게 이제 홀수 번째니까 x를 이동해야 돼.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돼요. x 다음에 y 이동하고 그다음 x 이동하고 그다음 y 이동하고 이렇게 간다는 거야, 느낌이. 자, x 이동해요. 그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뭐야? y야. 근데 둘중 하나죠. 위아래야. 그냥 위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갔어. 그다음 뭐 어떤 이동해야 돼? x축으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 봐요. 만약에 일로 갔다 가보자. 일로 갔잖아요? 그럼 돌아가는 경로 자체가 어떻게 돼요? 똑같은 개수만큼 늘어나요. 알겠지? 근데 이게 나오게 된그 개수의 제한 조건을 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점을 지나야 되는 상황은요, 딱 요런 상황이에요. 갔다가, 갔다가, 갔다가 돌아오는. 또 여기서 출발해 볼까요? 갔다가, 갔다가, 갔다가 돌아오는. 그래서, 요렇게 이 네모칸 안에서 이동하는 경로만 딱 생겨요. 처음 시작은 어떻게? 가. 여기 아니면 여기.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올라가거나 내려가. 근데 그런 다음은 방향성이 결정돼 있어. 이렇게 가고. 그리고는 이렇게 와야 돼.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와야 돼요. 원점으로. 그래서 이 케이스들만 체크해서 확률을 구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빼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 딱 시행했을 때만 어디를 지날 확률이 생기는 거예요? 원점을 지날 확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 앞에 있는 문제들을 쭉 풀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횟수에 대한 건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내가 A라는 걸 어떤 기준으로 잡고 요거를 뭐 기준으로 잡아도 되고요. 뭐 여기까지 확률만 어느 정도 적어볼까요? 2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야? 3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인다고 했는데 이게 나오는 횟수를 A라고 하자. 그러면 좌표에 대한 건 A 그냥 하시면 돼요. 3 이상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확률적으로는 3분의 2가 되는데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전체 10번 중에서요. 이제 이게 홀수 번째만 따지는 거니까 5번 중에 A라고 하는 걸 제외한 걸 체크하면 된다. 그래서 얘는 O-A에 여기에 마이너스 1이 곱해진 상태로 갈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홀수 짝수를 나눠놨기 때문에요. 전체 10번 던지긴 하지만 그 안에서 홀수는 5번, 짝수는 5번.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한 것들 중에서 아마 여기까지는 대부분은 잘 해결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뒤에 있는 원점을 지나지 않았을 때 6건으로 해야 된다는 거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원점을 지나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아, 이렇게 뺑 둘러가면서 네 칸을 이동해서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것밖에 없구나. 이걸 먼저 파악해두면 뒤에 있는 문항 풀이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괜찮을까요? 네. 뒤에도 역시나 퀴즈 나오고요. 여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두 문항 정도 남겨놨는데 다음 시간에 또 제대로 다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 아동실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름표, 미아방지 팔찌 등 아동실종 예방용품을 활용하세요. 목, 팔 등 잘 보이는 곳에 착용해주세요. 경찰서나 안전드림 앱에서 아이의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을 미리 등록해주세요. 아동실종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아이의 사진을 찍고 안전드림앱을 통해 갱신해주세요. 최근 사진일수록 실종 시 아이를 빠르게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동실종, 작은 실천 하나가 우리 아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시간입니다. 일곱 번째 시간이고 중단원 오늘 7까지 하면 2단원이 끝납니다. 2단원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뭐였지? 그치, 사회와 지위, 역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의 내용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료보다 이 페이지 수도 좀 많았죠. 그쵸? 관료제, 탈관료제 문제도 조금 더 실어놨으니까 여러분 정리해 보시는데 크게 큰 그림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사회 집단의 유형이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 접촉 방식에 따라서, 접촉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나눴어? 직접 접촉했느냐? 아니면 간접 접촉했느냐? 직접 접촉, 간접 접촉의 의미도 아셔야 됩니다. 여기는 뭔가 인간관계가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서 수단적 만남한 걸 간접 접촉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를 2차 집단이라고 하고 얘를 1차 집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결합 의지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또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어떻게 나눠요? 그치. 자연 발생적으로 결합했느냐. 자연까지만 쓰겠습니다. 아니면 인위적으로 결합했느냐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자연 발생적 결합 의지를 뭐라고 불렀어? 얘를 본질 의지라고 불렀고요. 얘를 뭐라고 불렀어? 선택의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본질의지, 선택의지도 나오니까.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고? 공동사회. 얘를 이익사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고 세 번째, 소속감에 따라서. 그래서 소속감. 소속되어 있고 소속감도 있어야지만 뭐가 되고? 내 집단이 되는 것이고 소속되어 있지 않고 이질감, 적대감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경쟁의식 등 그러면 외집단이 되는 거지. 마지막으로 행동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집단이 바로 뭐야? 준거 집단이죠. 그래서 준거 집단은 나의 내 집단일 수도 있고 아직 소속되지 않은 집단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준거 집단은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회 집단이 되는 것이고요. 사회 조직입니다. 사회 조직은 그럼 공식 조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공식 조직은 목표가 뚜렷하고 지위와 역할이 명확히 나누어져 있으며 공식적인 규범에 따라서 보상과 제재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으로 회사와 같은 데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여기 뭐가 있어? 비공식 조직이 있지. 비공식 조직은 모두 어때요? 그렇지. 자발적 결사체에 속해요. 그렇죠? 그리고 자발적 결사체의 종류에는 친목 집단, 이익 집단, 그다음에 시민단체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이익 사회고 그리고 여기는 이익 집단. 그래서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포함 관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렇게 봤어. 이렇게. 그리고 이거 전체 포괄하는 거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럼 볼게요.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의 관계 속에서. 그렇지. 얘가 자발적 결사체가 되어야지. 그렇지. 왜? 모든 비공식 조직은 자발적 결사체에 속하니까. 그러면 얘가 비공식 조직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공식 조직인 자발적 결사체도 있고 공식 조직인 자발적 결사체도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공식 조직. 그래서 여러분 비공식 조직인 자발적 결사체에는 사내 무슨 무슨 동호회 이런 식으로 쓰고요. 여기 들어가는 거 엄청 많이 나오죠. 시민단체, 노동조합 같은 거 여기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공식도 비공식도 아닌 자발적 결사체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리시, 축구, 동호회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때요? 자발적 결사체건 공식 조직이건 비공식 조직이건 간에 이 모든 애들은 인위적으로 선택 의지에 따라서 만든 그렇지 이익사회라고 할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이익사회구나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맞죠? 또 하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1차 집단하고 비교해서 1차 적사회화 기간, 그다음에 2차 적사회화 기간이 있어. 이렇게 있고 또 공식 조직하고 비공식 조직하고 비교해서 뭐가 있어요? 공식 적사회화 기간하고 사회화 기간하고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식 조직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예로 회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회사는 공식 조직이야. 하지만 사회화로 따지면 뭐야? 사회화로 따지면 얘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또 연결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 더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회 조직, 공식 조직의 뭐? 운영 원리였어. 운영 원리. 운영 원리. 그래서 공식 조직, 다시 말하면 회사 어떻게 운영해? 라고 하는 것인데, 관료제 방식, 그리고 여기에는 탈관료제 방식이 있다. 관료제는 언제? 맞아. 산업사회. 이 탈관료제는 산업사회의 관료제 방식이 맞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나타난 팀제, 네트워크형 조직, 뭐 이런 조직들, 이게 바로 정보사회로 변화하면서 얘가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산업사회의 산업혁명 이후에 대량 생산, 우리 이것도 썼습니다. 대량 생산. 소품종 대량 생산. 소품종 대량 생산. 여기 정보사회는 개성, 다양성, 창의성이 중요하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이죠. 이게 특징이죠. 이것도 5단원에서 이제 나오니까 대량 생산하니까 대규모 조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쭉 서열하고 분업화한다. 문서나 규약, 절차 이런 것들이 강조된다. 그래서 얘를 바로 뭐라고 해?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 여기는요?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얼마든지 의사를 위로 전달할 수 있어. 그래서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중간관리층의 역할이, 이게 중간 관리층의 역할이, 리층. 층의 역할이 커요. 그냥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중간관리층이 필요 있어? 그렇지 않다고. 그렇죠? 그냥 바로 아래 의견들을 수렴하면 돼요. 그래서 중간관리층의 역할이 감소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탈관료제가 더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 구조다. 재량권이 더 확대된다. 이런 내용들로 나오게 되죠. 그쵸? 그 밖에 우리 뭐 다른 것들도 다 있긴 하지만 공통점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둘다다 공식 조직의 운영 원리야. 따라서 공식적 규범이 나타난다. 공식적 규범에 따라서 보상과 제재가 이루어진다. 또요. 2차적 관계, 다 2차 집단이잖아. 회사니까. 그쵸? 2차적 관계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 또, 관료제건 탈관료제건 전통사회 이후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위 획득의 공정한 기회. 마지막, 얘네 둘의 다 공통적인 거. 어떻게 하면 산업 사이에 이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해서 나타난 거야. 그래서 여기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제 정보사회로 변했어. 이제 이걸로 안 맞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지? 탈관료제가 나타난 거야. 둘다다 효율성을 추구한다. 까지 해서 이렇게 크게 크게 써봤습니다. 이 체계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본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둔 상태에서 내신 문제 푸셔야 되고, 이제 오늘 이번 시간은 뭐냐면,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은 사회 구조와 일탈 행동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문제 유형을 조금, 특히 일탈 행동과 같은 문제의 유형을 우리 수능 특강에도 나온 좀 어려운 문제 유형들을 좀 대비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명목론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개인보다는 사회가 훨씬 더 중요해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사회는 실제로 존재하면서 우리 외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이게 사회 실재론입니다. 완전 너무너무 중요하죠. 수능도 학교 시험도 그냥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사회 구조에서 어긋나는 걸 일탈 행동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일탈이 왜 일어나는지 일탈의 원인에 대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일탈의 원인에 대한 이론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 일탈의 원인이 아노미에 있다 라고 하는 입장과 일탈의 원인이 나쁜 애들이랑 어울려서 배워서 그렇다. 이게 차별 교제입니다. 일탈의 원인이 쟤 나쁜 애라고 이렇게 지져서 도장 찍어서 그렇다. 이게 낙인 이론이 돼요. 그러면 얘랑은 쉽지? 나쁜 애들이랑 어울려서 배웠다. 일탈을. 이 나쁜 애라고 낙인 찍으니까 제가 어디 벗어나겠어. 그냥 그거 해야지. 아노미 때문이다. 그러면 아노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기 두 학자가 아노미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여기 뒤르켐이라고 하는 학자의 아노미론, 그리고 머튼이라고 하는 학자의 아노미론, 그리고 차별교제 이론, 낙인이론까지 해서 네 개의 이론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 이것도 100%야.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고요. 그리고 학교 시험은 여기 사회 구조의 특징까지. 그래서 우리 자료는 이거부터 먼저 정리하고, 사회 구조 정리하고, 세 번째 요거 정리하고. 수능에서는 이두 개. 그래서 여러분 가볼게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사회 실제론, 사회 명목론, 일탈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래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그렇게 까다롭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회 실제로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 속에서 사회가 실제한다. 그래서 우리 바깥에 존재하면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친다. 라고 하는 게 사회 실제론이거든.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우리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생긴 것도 달라. 사는 지역도 달라. 꿈도 달라. 그 다음에 뭐, 성격도 달라. 다 달라. 정말 다 다른데. 하루의 삶을 생각해봐. 완전 비슷하지?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 학교로 달려가, 졸면서 수업 들어, 점심시간에 뛰어가, 그리고 이제 학교 마치면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갔다가 또뭐 도서관 가, 뭐 이런 식으로 하루가 운영되는 건 되게 비슷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라고 하는 사회 구조의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이야. 그런 걸 강조하는 게 바로 사회 실재론입니다. 너의 눈엔 안 보이지만 너의 바깥에, 외부에 사회 구조, 사회 제도 이런 게탁 존재하면서 너한테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 이게 바로 사회 실재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회 실재론은 뭐냐면 사회가 실제로 존재하고요.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외부에 존재하면서 영향력을 끼친다. 이걸 바로 외재성이라고 하는 거야. 두 번째, 사회는, 그래서 사회는 뭐냐면, 이거 중요한 말이야. 구성원들의 합 이상이다. 이상.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사회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사회죠. 그냥 개인들의 집합체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사회는 이름뿐이라고 보는 것이고, 이 사회 실제로는 구성원들의 합 이상으로서 이상으로서 개인의 특성을 초월한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취향, 성격 이런 건다 다르는데 중국 사람들의 또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민족성 뭐 이런 거, 일본 또 우리나라. 이게 다 구분되는 뭔가가 있잖아. 개별 개별을 뛰어넘어서 한중일 세 나라에 뭔가 그런 다른 고유한 특성이 있잖아. 그게 그 사회의 특성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입장이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봐. 사회가 구성원들의 합 이상인 것처럼 공익은 개인들의 이익을 초월한 거다. 그 이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사회 실제한다. 사회 강조하는 거 그걸 쭉 연결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사회는 개인의 합 이상이고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고 하는 공익은 개개인의 합그 이상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사회 문제가 일어났어. 그러면 사회 문제를 해결할 때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해결책을 찾을까? 사회
그렇지. 사회에 초점을 맞춰서 사회 제도를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 구조나

0: 사회 제도의 개선이 우선이다. 뭐보다 사람들의 의식 개선보다는. 그래서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사회 개선, 제도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예. 그다음에 관련 사상 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외워 주셔야 되겠죠. 관련 사상 뭐냐면 사회 유기체설입니다. 사회 유기체설은 사회가 유기체와 같다. 이런 거지. 유기체가 뭐예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 이렇게 있어. 살아있는 생명체.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는데, 너 이게 코 힘들지? 코 이렇게. 또는 눈 힘들지? 눈을 이렇게 딱 떼가지고 눈을 쉴 수 있게 여기 식염수에다 넣어놓을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수능특강에서 나왔던 사례입니다. 고양이를 그려놓고 고양이의 눈이 피곤하니까 고양이의 눈을 떼서 고양이의 몸통에서 떼서 여기 다른 데다 이렇게 따로 놔둘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야. 그거 불가능해. 이 전체 유기체의 한 부분은 여기를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야. 사회 안에 이렇게 구성원들이 있는데 이 개인은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회를 강조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사회 유기체설, 바로 사회 실제로. 한계점은 뭐예요? 그렇죠. 여기 쭉 보면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다 똑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1: 왜?
0: 우리나라 입시제도, 교육제도의 틀 안에 있기 때문이지. 그것이 바깥에 존재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 비슷한, 이걸 바로 구조화된 행동이라고 말하거든. 사회 구조가 정해준 대로 행동해.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자율적인, 인간의 주체적인, 학교를 굳이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집에서 수업하거나 다른 길을 찾는 학생도 있을 수 있는데 인간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측면은 별로 고려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이제 사회 명목론이에요. 사회 명목론은 사회는 이름뿐. 사회는 이름뿐. 그러면 사회는 뭐겠어? 개인의 합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요. 개개인의 뭐? 집합체. 집합체에 붙여진 이름일 뿐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사회는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야. 그 사회의 모습은. 그래서 사회는, 개인은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개인을 강조하는 거죠. 그 사회의 모습을 만들어간다. 여기도 볼게. 봐. 사회는 개인의 집합체에 붙여진 이름일 뿐이야. 그래서 명목론이야. 그쵸? 그리고 그러면 전체 이익은 뭐겠어? 사회 전체 이익은 개별 이익의 그냥 합일 뿐이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개별 이익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개인의 권리와 이익 보장, 이걸 중시합니다. 또 마찬가지야. 사회 문제 해결할 때 사회 실제로는 사회 제도를 개선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얘는 뭐? 그치. 사회 구조나 사회 제도의 개선보다 개인에게 초점이 가 있어요. 의식의 개선이. 사람들의 의식을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대비돼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제 관련된 사상이에요. 사회 명목론은 사회는 이름뿐이고 개인을 강조하는 거니까 개인주의랑 연결되고요. 개인의 권리 중에서 특히 자유주의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뭐 생각해야 돼? 사회 계약설이야. 이 사회 계약설의 뜻이 무엇이냐면 사회가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사회 계약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계약이란 진짜 도장 계약서 찍고 이런 게 아니라 추상적으로. 그러니까 사회가 사람들의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야. 뭐? 똑똑한 사람들의 동의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다.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들이 사회를 만든 이유는 개인의 사회는 개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수단이다 라고 보는 거죠. 개인의 권리 뭐 있을까요? 예. 재산권, 신체의 자유, 뭐 생명 이런 것들, 생명권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 국가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사회는 수단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게 사회 계약설이에요. 실제로 보시면 이 사회,

국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즉 경찰력, 막 이런 공권력이 없는 거야. 그치? 국가가 생기기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내 재산, 막 이런 것들을 누가 가져가거나 또는 뭔가 신체상의 위해를 가하거나 해도 복수에 복수를 낳는 막 그런 시스템인 거야, 서로가. 그러니까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국가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국가한테 뭘준 거야? 공권력을 준 거야. 그래서 니네가 질서를 유지하고 니네가 우리의 생명, 자유, 재산 이걸 지키기 위한 너는 수단이야. 이겁니다. 수단이야. 그렇기 때문에 개인 강조하고 있는 사회의 명목론이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너무 개인 강조하잖아요. 앞에서부터 보면 사회는 개인의 집합체일 뿐이다. 사회 문제 해결할 때도 개인의 의식을 개선하면 된다. 사회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구조가 있거든요. 강제력을 관가합니다.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는 분단 상황에서 북한이라고 하는 데를 자유롭게 못 가. 갈수 없어. 그렇게 돼 있어, 우리나라 사회 구조가. 그래서 실제로 사회 구조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측면들은 과소평가하는 거죠. 그렇죠? 살펴봤고 한번 문제는 항상 이렇게 사례가 나오면 이게 사회 강조하는지 아니면 개인 강조하는지를 먼저 찾으시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는 물질적 환경의 구조들에 비견될 수 있는 확고함 또는 견고함을 가진다. 참 한국말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물질적 환경에 구조될 수 있는 물질적 환경에 더 가볼게요. 여기서부터 설명입니다. 몇 개의 문이 있는 방에 서 있는 한 사람을 생각해 보자. 그 방의 구조는 그 사람의 활동 가능한 영역을 제한한다. 그렇죠. 여기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되게 자유롭게 행동한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쵸?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이 아무리 자유롭게 생각한다고 해도 문이 아니라 벽을 뚫고 나갈 수가 있어? 아니지. 그치? 천장으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 우리 바깥에 문으로만 나가야 되고 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바깥에 뭔가 구조가 존재하고 있다고.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회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 같지만 우리 바깥에 구조가 외재하면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사회는 그 방의 벽처럼 우리에게 외재적이다. 외부에 존재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니까 사회의 힘을 강조한 거예요. 따라서 뭐가 돼? 사회의 실제론.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는 인간의 창조적 행동이 어떻게 사회를 구성해내는지 보여준다. 개인들은 각자의 서로 다른 배경, 관심, 동기에 따라서 사회 환경을 다르게 인식하고, 사람들은 다르게 인식한대, 행동하기 때문에 그들의 취하는 결정과 행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사회가 다시 만들어진대. 끝났죠? 그쵸? 뭐 강조하고 있어요? 개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이름뿐, 명목,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어. 다음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있어요. 개인은 많은 활동을 한다. 그것도 자신이 원해서 그러한 일을 시작한다. 그리고 많은 시간 동안 자신이 하도록 되어 있는 일들도 한다. 원하는 일과 주어진 일이 일치할 때는 사회에 얽매여 있다는 것을 개인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주어진 일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느끼는 순간 개인은 비로소 자신이 사회에 얽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는 개인이,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해서 막 성적이 잘 나와요. 중학교 때. 막 하는 족족 막 성적이 잘 나왔어. 그럴 때는, 내가 이 교육제도에 얽혀 있어서 막 이게 아니라, 와, 너무 재밌네. 하는 대로 시험에 다 맞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와가지고, 하긴 하는데 맨날 안 나오고 뒤처지고 이게 제대로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 이 우리나라 입시제도의 문제. 이런 걸 느끼게 된다는 얘기야. 즉 뭐냐면 이는 개인이 인식하는 경계 너머에 늘 개인의 활동에 사회가 깊숙이 즉 우리 바깥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이제 와서야 인식하게 된다는 거야. 실제론이죠. 그쵸?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뭔가 되게 추상적이지만 그 안에서 사회를 강조하고 있는지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쭉 보시면 네. 일부러 문제 여러 개 가져올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사회 실제론인지 사회 명목론인지 우리 다 봤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 수능특강에 있는 선지들을 다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변형해서.

선지를 여기 한 문제에다 9개를 그냥 붙여봤어. 예, 왜냐면 다 그냥 이 선지의 범위 내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문제는 항상 이렇게 나오죠.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사회 강조하고 있는지 개인 강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공익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회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사적 이익을 모두 합한 것이다. 끝난 거죠. 공익은 개별적인 이익에 합에 불과하다. 끝났죠. 뭐 강조하는 거야? 개인 강조하는 거지. 그래서 사회 명목론. 이름뿐. 공익은 사회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사익의 총합이 아니고 그 총합으로 설명할 수 없는 뭐를 가지고 있대요? 고유성. 예. 그럼 이렇게 볼게요. 뭐지? 그렇지. 이건 사회를 말하고 있고 사회를 강조하는 입장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론이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가볼게요. 갑의 관점은 개인에게 사회 구조는 오 여기 봐봐. 이런 건 이제 체크하려고. 불가항력적이다. 개인에게 사회 구조가 불가하다, 불가하다. 뭔가 저항하기 불가한 거대한 얘기라는 거지. 그치? 얘는 뭐야? 사회 강조하는 입장이죠. 따라서 갑의 관점이 아니라 을의 관점은 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것도 나왔어. 구조화된 행동. 이거 구조화된 행동. 이게 거시적 관점 할때 우리 했던 건데, 예. 사회 구조가 정해준 대로 하는 거야. 여러분 입시 제도 하에서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아침에 학교 등교하고 이게 바로 구조화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구조화된 행동이라고 하는 건 사회에 우리 바깥에 존재하는 사회 제도 구조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거거든. 따라서 여기 사회 실제론입니다. 누구? 을의 관점은 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다 보셔야 되죠. 개인이 사회에 속해 있지 않으면 정체성을 갖기 어렵대. 이거 뭐야? 사회 강조하는 거지. 따라서 을의 관점. 사회가 개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 사회는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야. 개인 강조하고 있는 누구? 갑의 관점은 이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틀렸습니다. 다음 가볼게요. 개인의 자율성보다 사회 구조의 강제력을 강조하는 거둘 중에 어떤 거야? 이거 사회. 그렇지. 을의 관점은. 그렇죠. 정답은 5번. 이렇게 하시면 되죠.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의 이익이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이익의 총합과 같다. 여기 이렇게 나왔네요. 누구 관점? 갑의 관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가볼게.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여기 볼게.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존재한다. 사회가 외부에 존재해. 외재성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죠. 우리 바깥에 존재하면서 영향을 미쳐. 누구야? 맞아. 누구 관점? 을의 관점은 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여기 아주 중요한 게또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면, 사회를 개인으로 환원하여 설명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여기 볼게요. 여기 명목론은 사회는 이름뿐이야. 사회는 뭐라고요? 개인의, 여기도 나와 있지. 공익은 개별 이익의 총합. 그러면 여기 개인의 합.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사회를 설명할 때, 아, 사회 추상적이야. 그러니까 개인으로 이렇게 되돌려. 환원해서 설명이 돼야 한대. 설명이 되지. 그치? 그냥 개인의 합일 뿐이니까. 그런데 여긴 어때요? 사회는 개인합 그 이상으로, 사회는 개인합 그 이상으로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 얘가 고유성. 고유성 가지고 있다고 했죠. 따라서 사회를 설명할 때 개인으로 이렇게 돌려서 설명이 돼안 돼? 안 되지. 왜냐면 얘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데. 따라서 환원해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자주 나오는 선지죠. 따라서 환원해서 설명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누구? 을의 관점은 이라고 하셔야 되죠. 따라서 갑의 관점은 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어요. 다음 사회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제도 개선 보다 의식 개선을 중시한다라고 돼 있어. 둘 중에 얘가 의식, 얘가 제도죠. 그렇죠? 그러면 누구? 갑의 관점은 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틀렸죠. 선지 다 해본 겁니다.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사회 구조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구조로 가서 볼게요. 여기. 사실 사회 구조는 뭐 간단하죠. 사회 구조 지금 다 설명한 셈이니까. 입시 제도, 뭐 분단 상황, 뭐 이런 거다 사회 구조입니다. 그러면 어때? 첫 번째. 학교 제도, 이런 거. 구성원들이 바뀔 때마다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오랜 기간. 그쵸? 예. 분단 상황 이런 것도 오랜 기간 지속성이에요. 두 번째, 구성원들

우리 구조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도록 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우리 바깥에 존재하면서.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강제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펼쳐졌고 그때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라고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했어? 마스크 써. 하면 마스크 쓰는 거지. 그다음에 그래서 사람들이 구조화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안정적인 사회 생활이 가능해요.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안정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봐. 코로나19야. 그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우리 바깥에 존재하는 제도 이런 게 만들어졌어. 그래서 다 마스크 썼어. 그러니까 아, 공연장 보러 가도 다 마스크 썼겠지? 안심하고 공연장 보러 갈수 있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안정성이 됩니다. 마지막 사회 구조는 그럼 언제까지나 그냥 그대로 있어? 아니야. 장기적으로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해요? 변동 가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뭐 북한과 이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체제를 인정하면서 뭐 오고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 그럼 변동하는 거죠. 그렇죠? 사회 구조가. 그래서 지속성, 강제성, 안정성, 변동 가능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런 거 찾아볼까? 네. 사회 구조를 바라보는 관점 하고 나왔는데요. 사실은 뭐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처럼 얘가 나올 가능성은 많지 않은데 여기 봐. 사회 구조는 사회 전체의 합의를 반영하여 형성된다. 뭐겠어? 기능론. 또 지배 집단에 의해서 형성된다. 사회 규범이, 사회 제도가, 또는 사회화의 내용이, 사회 구조가. 그럼 이거 갈등론이지 뭐. 한 번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적용해 볼까?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은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입시 경제에 내몰리지 않고 어린 시절 자유를 만끽하며 자라길 바래요.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하지만 그런 바람을 실천하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야. 왜? 대부분 부모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사교육 시장으로 보내. 학력 중심의 사회 구조에 부합하지 않는 선택을 하면 그럼 우리 자녀가 뒤처져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적응 못하면 어떡하지? 바로 이게 뭐야? 학력 중심의 사회 구조가 우리 바깥에 존재하면서 어쩔 수 없어. 사교육 시장으로 가. 남들을 이기도록 해. 라고 하는 강제성이죠. 그쵸?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문제 한 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 문제만 아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기 있어.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 수능형 문제는 아닌데 내신으로는 얼마든지 나올 만한 얘기입니다. 사회 구조가 존재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의 사례를 말해보세요. 라고 했고, 선생님이 모두 적절한 사례 설명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대부분 대학 진학을 위해 방과 후에 학교 시험이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대부분 이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어. 왜? 우리나라가 그런 교육제도, 입시제도가 있고 그 입시제도의 영향력 하에서 애들이 이 영향을 받고 구조화된 행동을 할 거니까 이걸 바로 뭐라고 해요? 그쵸. 앞에서 봤던 것처럼 너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어렸을 때는 얘기했지만 그게 안 돼. 우리 바깥에 존재하면서 강제성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타인의 물건을 훔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국가로부터 처벌을 받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사회 구조가, 사회 제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훔치지 않도록,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남성 중심의 사회를 비판하면서 양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법 제정 및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가 그런 사회 구조였어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아빠만 일하시고 엄마가 집안 살림하시고 그런 구조였어. 그러니까 집이나 차나 다 아빠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 사회 구조가. 그걸 바로 뭐라고 해요? 변동 가능성이지. 우리 사회 구성원은 100년 전에도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작용할 때 나이가 몇이요? 이렇게 했다면 지금도 아, 나이가 얼마나 됐지? 너무 궁금해. 이 나이 궁금한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외국 영화 보면 할아버지하고 대화할 때도 할아버지 로봇? 이렇게 막 이름 부르잖아. 좀 이상한데.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사회 구조의 지속성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된다. 이런 걸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한번 풀어볼까? 갑의 사례를 통해 사회 구조가 구성원들로 하여금 일정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강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깥에 존재하면서. 따라서 맞는 것이고요. 을의 사례는 사회구조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그렇지. 예, 일탈행동이 될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이제 마지막에 할 거고요. 병은 사람들이 기존의 사회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기 위한, 그렇지. 변동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례를 제시를 했습니다. 정은 한번 형성되면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된다. 그대로 다잘 썼네요. 마지막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구조가 구성원들에 대해서 갖는 강제성을 설명하는 데에는 강제성 설명하는데 얘하고 얘 중에 얘가 더 적합해? 이거 무슨 강제성이야? 그렇죠? 이러한 이 사회 구조가 오랫동안 얘는 지속성이죠. 그래서 얘가 더 적합합니다. 따라서 을의 사례보다 아니 을병이구나. 네, 여기 맞네. 여기 두 개구나. 네, 그래서 강제성을 설명하는 데는 병은 변동 가능성이기 때문에 병의 사례가 아니라 을의 사례가 더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사회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이제 일탈 이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탈 이론 가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입니다. 일탈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하고 나왔습니다. 일탈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크게 몇 가지? 네 가지가 됩니다. 네 가지. 그래서 아노미론, 차별적 교제이론, 그리고 낙인론,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고, 그리고 아노미론의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내용들은 정말 잘 알아두셔야 되고, 반복돼서 나오는 선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자, 가볼게요. 이렇게. 뒤르캠. 뒤르캠의 아노미는 뭘까? 많이 들어봤지, 그치? 무규범, 이중규범 상태. 이걸 바로 아노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 뒤르캠은요, 왜 아노미가 발생하냐면, 급속한 사회 변동 때문에. 급속한 사회 변동을 싫어해요. 급속한 사회 변동으로 아노미가 발생하고 이 아노미가 일탈을 초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1980년대 막 이럴 때만 하더라도 예, 뭐냐면 장남이 부모를 부양한다. 부양. 이게 바로 뭐야? 규범이야. 이게 바로 규범이었다고. 따라서 이 규범이 자리 잡고 있을 때는 아 장남하고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왜냐면 같이 사는 건 언제나 어려운 일이었겠지. 근데, 장남하고 사랑에 빠지게 되면 부모를 모시는 걸뭐 당연히 생각해야지.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규범일 때는 그냥 이대로 갔다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 없지. 그치? 왜냐면 사회가 변동하게 됩니다. 사회가 변동하게 되면서 이 규범이, 기존의 규범이 약화되는 거야. 기존의 규범이 약화돼요. 그러면 새로운 규범이 딱 세워져야 되잖아. 그럼 그 규범에 따라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어떤 규범이 있냐면 저 부모를 부양하는 건 우리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가 아니라 사회복지제도를 통해서 제도를 확립해서 각각 노후를 대비하고 각각 다 사는 게 지금의 새로운 규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 기존의 규범이 있을 때는 이 규범에 따라서 사회가 운영이 됐어. 그리고 새로운 규범이 정립됐을 때는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그냥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대부분 부모님들도 아유, 뭘 같이 살아.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고. 그런데 이 사이에서는 많은 혼란이 있었겠지. 그렇죠? 얘는 약화돼. 이걸 못하겠어! 라고 해. 그런데 사회제도 이런 건 확립하지 않았어. 그래서 두 개가 다막 얘는 흐려지고 새로운 건 확립되지 않고 무규범, 그래서 이중규범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진짜 많은 문제가 생겼겠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급속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서 여기 이 기존의 규범은 약화되고 새로운 규범은 확립되지 않은 아노미, 무규범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네요. 아노미. 새로운 사회 규범이 미처 정립되지 못한 상태 등을 의미합니다. 무규범 상태, 이중규범 상태. 그러면 일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빨리 새로운 규범을 확립해야지. 그치? 그래서 사회 규범이, 이 규범이 약화되니까, 이게 약화되니까 이 사이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규범이 힘을 가져야 돼. 통제력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키워드입니다. 네. 되셨죠? 두 번째 가볼게요. 머튼의 아노미론은 뭐냐면, 문화적 목표와, 얘는 어렵지 않죠? 문화적 목표는 문화예술할 때의 그 문화적 목표가 아니고요. 누구나 바라는 목표. 돈 많이 버는 거, 사회적 성공, 좋은 대학 가는 거.

뭐 이런 거, 이런 거고요. 이게 제도적 수단. 그러려면 사회 제도가 인정한 수단에 따라 열심히 공부해서 성실하게 해가지고 경쟁해서 이겨서 그걸 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야. 주식, 주가 조작 이런 걸 하는 거야. 막 주가 조작을 해서 수백억 원 했어. 이런 게 바로 뭐야? 그렇지. 머튼이 말하는 아놈입니다. 문화적 목표와 돈 많이 벌고 싶어. 이건 누구나 달성하고 싶은 목표야. 그런데 제도적 수단을 안 쓰는 거야. 주가 조작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어. 이게 바로 머튼의 아놈이론. 그러면 여기서 대책은 뭐겠어요? 제도화된 수단을 강조하는 거거든. 그래서 아놈이론은 머튼이나 뒤르켐이나 모두 뭐냐면 어떤 제도적 수단, 사회 규범의 정립 이런 걸 강조하잖아. 그러니까 얘네 다 거시적 관점입니다. 즉, 뭐 사회 구조를 강조하는. 그거를 강조하는 그런 이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사별 교재 이론이에요. 걔랑 배워가지고 학습했어. 이 얘기야. 타인 간의 뭐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쁜 애들이랑 어울려서 배웠어. 입니다. 다예요. 끝. 네. 이건 어렵지 않죠? 다음 가겠습니다. 낙인 이론이죠. 낙인 이론은 처음부터 일탈 행동의 의미를 갖는 일탈 행동이나 행위자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어. 이게 일탈이야라고 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얘기야. 처음부터 일탈 행동의 의미를 갖는 건 없대. 뭐? 사람들과 상호작용 과정. 이것도 상호작용이네. 상호작용 과정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너 일탈자구나 이렇게 낙인 찍어서 일탈자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나쁜 일을 하면 일탈 이게 아니야. 사람들이 낙인 찍어서 일탈자가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1차적 일탈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1차적 일탈이 뭐냐면 최초의 일탈. 누구나 할수 있는 일탈. 예. 이걸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너무나 다행인데 편의점에서 뭔가 물건 하나 훔쳤어. 아, 그냥 왠지 그냥 먹고 싶어서 돈은 없는데 이렇게 넣었어. 그래서 안 들켰어. 그리고 내가 옛날에 그렇게 창피한 짓을 했었지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게 들켰어. 발각됐어. 그리고 난 다음에 쟤 맨날 물건 훔치는 애, 집안 사정이 그렇더니 저렇게 하는 애 이렇게 낙인 찍혔어. 그런 사람은 2차적 일탈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2차적 일탈이 뭐냐면 습관화된 일탈, 반복된 일탈입니다. 이 낙인 이론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 습관화되고 반복된 일탈 왜 벌어져? 사람들이 낙인 찍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낙인 찍으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나 일탈자인데 뭐, 라고 해서 부정적 자아 정체성을 갖게 돼서, 부정적 자아 정체성을 갖게 돼서 일탈을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낙인 이론의 경우는 일탈자가 되어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아노미론은 아까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일탈을 설명한다라고 했지, 그에 비해서 낙인 이론과 차별 교제 이론은 상호작용 속에서 일탈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자주 나오는 선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라고? 낙인. 사회 구조적 측면 나왔죠? 그렇죠. 뭐? 아놈이. 자주 나오는 것들입니다. 1차적 일탈을 저지른 사람이 1차적 나왔죠? 2차적 나왔죠? 그 과정에 주목하는 거 뭐라고? 낙인. 일탈 행동 그 자체보다 사람들의 반응, 이거지. 일탈이라고 하는 행동은 처음부터 없다는 거야.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그렇게 의미 부여한다라고 하는 거. 다음 보겠습니다.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설명하는 건 아노미론이고요. 상호작용 속에서 일탈을 설명하는 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차별 교제 이론과 낙인 이론의 공통점입니다. 엄청 중요하지. 둘다 모두. 학습하고 나왔네요. 학습. 쉽네. 차별 교제 이론. 그리고 부정적 평판이 초래하는 결과에 주목한다. 이게 바로 뭐겠어? 낙인. 그래서 자주 나오는 선지들만 이렇게 쭉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문제는 2025 수능 14번 문제입니다. 정말 고난도 문제에 해당이 되고요. 여러분, 거기 있는 수능특강 문제들은 여러분이

0: 해결을 해보시고 이런 문제까지도 학교 시험에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정적 자아를 내면화하는 과정. 뭐지? 그렇지, 이게 낙인 이론이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3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낙인 이론 아닌 것들 잘 쓰여져 있었고 이둘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는 거야? 이둘 중에 하나의 낙인 이론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걸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일탈에 미치는 영향. 상호작용 나왔네. 뭘까? 그렇지. 낙인 이론과 차별 교재 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2점이라고 돼 있어. 그럼 이둘 중에 하나 낙인 차별 교재 이론이 있고 여기에 낙인 차별 교재 이론이 하나 간 거야. 그래서 여기 하나 맞고 하나 틀리고 하나 맞고 하나 틀리고 이렇게 된 거죠. 이 점수 잘 보세요.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거. 뭐 말고? 낙인 이론 말고는 다 존재하죠. 아놈이론, 아놈이론, 차별 교재 이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점수가 1점 하고 나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치. 이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고, 여기 나머지, 아놈이론, 차별적 교재 이론이 다 여기가 있는 거야. 여기 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틀리고 이거 틀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둘 중에 하나가 아놈이론과 차별 교재 이론 중에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A, C 중에 아놈이론이나 차별 교재 이론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가볼게. C는 아놈이론이나 차별 교재 이론이에요. 아, 그래서 B가 낙인론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가 낙인론 이렇게 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럼 여기도 이제 가볼게. B는 낙인론으로 정해졌어. 여기도 가볼게.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가 일탈의 원인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뭐지? 아놈이론이야. 누구의 아놈이론? 머튼의 아놈이론이 됩니다. 여러분 얘가 3점 이렇게 돼 있네. 이 3점이라고 하는 말은 둘 중에 하나는 머튼의 아놈이론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B가 우리 낙인론으로 했습니다. 아, 그래서 C가 머튼의 아놈이론이구나. 그래서 C가 머튼의 아놈이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됐네. B가 낙인론이야. 낙인론. C가 머튼의 아놈이론이야. 얘 2점이래. 그 말은 여기 낙인론 써서 여긴 낙인론 얘했고 머튼의 아놈이론 아니어서 여기 두개 맞았습니다. 그럼 이 둘이 틀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D가 차별 교재 이론이면 돼, 안 돼? 그럼 4점이 되어버리잖아. A가 차별 교재 이론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D가 뒤르켐의 아놈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런 데도 점수 맞춰보면, C는 머튼의 아놈이론, A는 뒤르켐의 아놈이론, 그 다음에 B는 낙인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틀렸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 D가 바로 뒤르켐의 얘 하나 맞았네. 그래서 1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 B, C, D 다 구했기 때문에 답은 여러분이 쓰실 수 있고요. 마지막 하나만 쓰어보자면 차별적 제재. 여기 앞에 문제 있죠. 그렇죠? 차별적 제재라고 하는 게 차별 교재 이론 게 아니다. 이게 낙인 이론 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낙인 이론에서는 누구나 1차적 일탈을 할수 있어. 그런데 낙인 찍힌 쪽이 있고 낙인 안 찍힌 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낙인 찍힌 쪽은 반복된 일탈, 그쵸? 습관화된 일탈을 할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낙인 찍힌 쪽과 낙인 찍히지 않거나라고 하는 걸 바로 차별적 제재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거 바로 낙인 이론 거. 그래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 나오면 제일 어려운 문제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으로 했지만 여러분은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 그래서 빨리 풀수 있는 방법 뭐가 있지? 하고선 자꾸 생각해 보세요. 수능 준비도 함께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2단원 다 정리를 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3단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쓰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굿럭 투유.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리얼 멘토 현황석입니다. 네, 이번 시간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유전물질부터 시작해서 이제 4단원을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4단원 중요도가 꽤나 높은 단원이죠,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가 개념을 탄탄하게 하고 문제

되풀이 해보다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는 단원이니까 걱정 마시고 쌤이랑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출제 시그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험이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피스의 실험, 에이버리, 허쉬와 체이스의 실험, 그러면서 이제 유전물질을 확인한 실험들이 나오거든요. 이 실험은 어떠한 아이디어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그 실험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시험 문제로 꼭 나오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둬야 되고, 다음에 DNA의 구조, 여러분들이 이제 이중나선 구조이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을 텐데, 걔네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샤가프의 법칙, 염기조성, 역평행 구조를 이해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다음에 DNA의 복제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DNA의 복제 가설 중에서 반보존적 복제가 맞다. 그걸 확인하는 실험을 한번 보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들, 그 다음에 복제 방향성, 정말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 실험의 과정 및 결과까지 이번 시간에 한 방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념 줌첫 번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 유전물질의 확인과 관련된 실험들에서 첫 번째로 그리피스의 폐렴 쌍구균 형질 전환 실험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 폐렴 쌍구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폐렴을 일으키는 이렇게 두 개의 구로 이루어진 균이다라는 것이에요. 얘네들 이제 세균이기 때문에 원핵생물이 되는 것이고요. 이 폐렴 쌍구균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형이 있는데, 우선 피막으로 둘러싸인 S형균이 있고요. 그리고 피막으로 둘러싸이지 않은 R형균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 둘은요, 형질이 다른 거죠. 얘네 그 생물의 특징, 이런 것들을 이제 형질이라고 하는데, 형질이 다른 겁니다. 그때 형질 전환이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한 생물의 유전 형질이 외부로부터 도입된 유전 물질에 의해서 바뀌는 현상, 이거를 이제 형질 전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피스가 어떻게 형질 전환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S형균을, 살아있는 S형균을 쥐에게 주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쥐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살아있는 S형균은 병원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것이죠. 얘는 이제 폐렴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S형균은 병원성이 있다라는 거네. 이걸 한번 확인해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R형균을 집어넣어 봤더니 얘는 살았어요. 아, 피막이 없는 R형균을 주입을 하게 되면 얘네들의 쥐 안에 있는 그 면역작용, 방어작용에 의해서 얘네들은 폐렴에 의해서 죽지는 않는구나. 그러면은 얘네들은 비병원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볼게요. 다음에 이제 열처리로 죽은 S형균을 주사를 해봤습니다. 자, 열처리를 했다라는 것은 얘네들 그 S형균이 죽게 된 것이니까 얘네들이 들어가서 폐렴을 일으키지 못하겠죠? 역시나 그 결과는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제 그리피스가 이 앞서 실험했던 애들 것을 혼합을 해봤는데, 어떻게 혼합을 해봤냐면, 열처리로 죽은 S형균, 이것만 넣었을 땐 살았어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R형균, 이것만 넣었을 때도 비병원성이니까 살았습니다. 그쵸? 근데 얘네 둘을 혼합해서 넣었더니 죽게 되었어요, 쥐가. 그 말인즉슨, 여기에서 어떠한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이 살아있는 R형균이, 열처리로 죽은 S형균이 갑자기 다시 부활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잖아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리피스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살아있는 S형균이 혈액에서 발견된 이유는 여기 R형균으로 이 죽은 S형균에 어떠한 물질이 들어가가지고 형질 전환을 일으킨 것이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형질 전환되는 물질은 그 열처리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져 있었다라는 것이니까, 아, 열에 강한 물질이다라는 아이디어도 얻게 되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 그리피스는 이 형질 전환과 관련된 실험을 했는데, 무엇이 유전 물질인지는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에이버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에이버리는 이제 마찬가지로 그리피스의 실험과 비슷한 실험을 했는데 좀더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에이버리를 통해 가지고 DNA가 그 형질 전환시키는 물질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내게 되었는데,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열처리에서 죽은 S형균의 추출물을 무엇과 이제 섞어줬냐면, 우선 효소를 처리하고 살아있는 R형균과
혼합시켜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각각의 시험관마다 다른 종류의 분해 요소를 처리를 했는데, 먼저 단백질 분해 요소를 처리를 했어요. 아, 그러면 여기에서 형질 전환을 시켰던 그 물질이 단백질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단백질을 한번 없애보자라는 아이디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 분해요소를 처리하고 살아있는 얼형균과 배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S형균이 관찰이 됐대요. 그 말인즉슨 얼형균이 S형균으로 형질 전환되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형질 전환시켰던 물질은 단백질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겠네. 마찬가지로 다당류 분해요소를 처리를 하고 알형균과 혼합해서 배양을 했더니 S형균이 또 마찬가지로 관찰이 됐어요. 알형균이 S형균으로 형질 전환되었네라는 것이죠. 아, 그러면 요 다당류, 탄수화물과 같은 다당류도 그 형질 전환시키는 물질은 아니야. 그럼 이번엔 핵산으로 넘어가 보자. 그 중에 RNA 분해 요소를 처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형균과 혼합을 해서 배양을 시켜봤더니 이번에도 S형균이 관찰이 됐어요. 아, 알형균이 S형균으로 형질 전환되었으니까 형질 전환시키는 물질은 RNA가 아니구나. RNA 분해 요소 처리하면 여기에는 RNA가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질 전환됐다라는 건그 물질이 RNA는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 이제 DNA 분해 요소를 처리합니다. DNA 분해 요소를 처리하고 알형균과 혼합해서 배양을 했더니 알형균만 관찰이 됐대요. 아, 이 말인즉슨 알형균이 S형균으로 형질 전환이 된 거예요, 안된 거예요? 안된 것이죠. 아, DNA를 분해해서 DNA가 없으니까 형질 전환이 안 됐구나. 아, 형질 전환시키는 물질은 DNA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에이버리가 찾아냈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어떠한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형질 전환시키는 물질이 무엇인지를 찾아냈는지 요 정도만 이해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이 실험 자체가 유전 물질을 확인하는 실험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이버리가 유전 물질이 DNA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단백질이 유전 물질이 맞다라는 믿음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 실험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DNA가 유전 물질이다라는 사실을 모든 과학자가 수용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우리가 이제 볼 허시와 체이스의 박테리오파지 증식 실험을 통해 가지고 유전 물질은 DNA가 맞아라는 것을 이제 확정짓게 됩니다. 자, 그러면 허시와 체이스의 박테리오파지 증식 실험을 한번 보기 전에 박테리오파지가 무엇인지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박테리오파지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인데, 자, 얘네들 단백질 껍질과 DNA를 가지고 있는 애들입니다. 유전 물질로 이렇게 DNA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이러한 애들은 이제 생활사가 어떻게 되냐면, 대장균과 같은 세균에 얘네들이 유전 물질을 쏙 집어넣습니다. 단백질 껍질은 들어가지 않고 유전 물질만 넣어가지고 이 유전 물질을 복제를 해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그 박테리오파지들을 만들어 낸 다음에 이 세균을 터뜨리고 나서 또 다른 생활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인데, 자, 이때 여기에서 어떠한 아이디어를 이용을 했냐면은 그 파지의 DNA하고 파지의 단백질을 요 동위 원소 32P와 35S로 표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방사성 동위 원소거든요. 그럼 얘네들을 추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디로 이동을 했는지. 그러면 이제 DNA를 32P로 표지하고 단백질을 35S로 표지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구성 원소에 그 답이 숨어져 있습니다. DNA는요, 구성 원소가 뭐예요? CHONP. 촌피죠. 그 다음에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CHONS. 촌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DNA에 없는 원소가 무엇이, DNA, 단백질에는 있지만 DNA에는 없는 원소가 무엇이냐면 S죠. 그래서 S를 방사성 동위 원소로 사용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단백질에 없고 DNA에만 있는 원소는 INP예요. 그래서 32P로 표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험의 과정을 한번 보니까 이 대장균과 파지를 함께 배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 믹서를 이용해서 파지를 분리했습니다. 이 믹서는 뭔가 얘네들을 혼합시켜 준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단백질 껍질이 얘네 그 표면에 붙으니까 걔네들을 떨어뜨리는, 분리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도 잘 물어보니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떨어뜨린 애들은 무게가 다를 거예요. 대장균은 무게가 무겁고요. 파지의 껍질은 가볍겠죠. 그래서 원심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거운 대장균은 침전이 될 것이고, 껍질은 요 상층에게 남아있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방사선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라는 걸 봤더니, 침전물에서, 여기 침전물에서 방사선이 검

추출이 되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파지의 DNA에다가 그 방사선을 32P 방사성 동위 원소를 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장균이 있는 곳에서 방사선이 검출됐다라는 것은 파지의 그 유전물질 DNA가 대장균 속으로 들어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니까 유전물질이 DNA고 그 DNA가 이 대장균에서 검출됐다는 사실로부터 DNA가 유전물질이다라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한번더 확인하기 위해서 단백질 껍질에다가 35S로 표지를 해본 거죠. 그리고 나서 똑같이 믹서를 이용해서 파지를 분리하고 그 다음에 원심 분리를 해봤더니 이번에는 방사선이 어디에서만 검출이 됐어요? 바로 상층액에서만 검출이 됐어요. 단백질은 안 들어가는구나. 대장균으로 들어가지 않고 대장균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DNA뿐이구나라는 거를 확정 지을 수 있었던 실험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러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강력하게 의심되었던 유전물질, 단백질과 핵산 중에서 그 DNA가 유전물질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한 실험, 이게 바로 허시와 체이스의 실험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32P를 가려놓고 35S로 가려놓은 다음에 이 결과를 주고 32P가 맞냐, 35S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거는 이제 문제로 한번 연습을 해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유전물질의 확인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DNA의 구조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개념 줌두 번째는요. DNA의 구조예요. 자, 이제 DNA의 구조를 살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DNA는 이중나선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이중나선 구조는 오른나선 방향으로 꼬여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 DNA의 기본 단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뉴클레오타이드다.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바로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된 물질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것이죠. 그때 요 DNA를 구성하는 당은 디옥시리보스고 RNA를 구성하는 당은 리보스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디옥시리보스에 인산과 염기가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지금 여기에 그림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인산, 당, 염기. 그러니까 이게 뉴클레오타이드, 그다음에 뉴클레오타이드. 그래서 이제 DNA는 이러한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여러 개 연결돼 있으면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한 가닥,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한 가닥이 서로 결합이 돼가지고 이중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이중나선으로 두 가닥이 어떻게 결합이 되어져 있느냐라는 걸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하고 인산골격은 바깥쪽을 향해져 있습니다. 당하고 인산골격은 바깥쪽을 향해져 있고 그다음에 염기가 안쪽으로 향해 있으면서 염기끼리의 결합으로 이제 이중나선 구조가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징이 나타나요. 자, 한번 봐봐요. 쌤이 여기다 단순하게 한번 써볼게요. 당이 이렇게 있어요. 바깥쪽으로 인산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했었죠. 그럼 여기에는 염기 이렇게 안쪽을 향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 가닥에서의 뉴클레오타이드를 그린 거라면 이쪽 다른 가닥 쪽에서는 어떻게 이제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어야지만 여기에서 염기끼리 결합을 할 수가 있냐면 우리 그냥 이거랑 똑같이 쓰면 인산, 당, 염기 이렇게 똑같이 써버리면 같은 방향으로 있으면 이렇게 염기끼리 만나질 못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염기가 이렇게 거꾸로 쌤이 거꾸로 한번 써볼게요. 염기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얘네들 한쪽 가닥과 한쪽 가닥은 반대 방향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그 반대 방향이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역평행 구조이다. 그러면 요두 가닥이 역평행 구조이다라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제 5프라임 말단, 3프라임 말단, 3프라임 말단, 5프라임 말단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냐면 자, 여기에 지금 보시면 당의 그 디옥시리보스에 5번 탄소에 인산이 연결되어져 있고요. 3번 탄소에 수산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형성할 때 5번 탄소의 인산과 3번 탄소의 그 수산기가 서로 결합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제일 끝쪽을 보게 되면

한다면 오프라인 말단의 인상기가 이렇게 노출되어져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오프라인 말단이라고 해요. 그럼 얘네들이 쭉긴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의 마지막이라면 여기에 오프라임의 인상기는 여기 수상기하고 반응을 해서 서로 연결이 됐을 것이고 여기에 3프라임 말단의 수상기가 남아 있을 거야. 그럼 얘네들이 결합하지 않고 남아 있다라고 해서 이쪽을 오프라임 말단, 3프라임 말단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쪽 가닥은 어떻게 되겠어요? 쌤이 아까 얘네들은 반대로 뒤집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오프라임 쪽 말단의 반대쪽은 3프라임 말단이 되는 거고 여기는 3프라임 말단의 반대쪽은 오프라임 말단이 된다. 그래서 서로 역평행 구조로 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치? 자, 그럼 얘네들이 이제 이중나선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염기하고 염기 간의 결합이 형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염기하고 염기 간의 결합은 수소결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 염기의 종류, DNA에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A, G, T, C 이렇게 있다. 네개 있다라는 거 우리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때 A하고 T 사이에서 두 개의 수소결합이 형성되고 G하고 C 사이에서 세 개의 수소결합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A는 항상 T하고만 G는 항상 C하고만 결합해요. 이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상보적 결합 또는 상보적 염기쌍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짝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이때 A는 항상 T하고 결합하면서 두 개의 수소결합이 형성된다. 그리고 G는 C하고 세 개의 수소결합이 형성이 되니까 우리 DNA 가닥 중에서 누구의 비율이 높으면 더 안정적이 되겠어요? GC가 있을수록 그 가닥이 그 수소결합이 세 개를 있는 것들이 많을수록 두 가닥이 덜 분리되겠죠. 분리되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A하고 G를요, 우리가 염기 중에 퓨린 계열 염기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C하고 T를 피리미딘 계열 염기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퓨린 계열 염기는 이중고리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피리미딘 계열은 단일고리로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 쌤은 이렇게 외우거든요. 퓨린은 두 글자니까 이중고리다. 두 글자는 이중고리다. 그래서 A하고 G는 아구 생각해가지고, 아데닌 구아니니까 아구는 퓨린. 퓨린은 두 글자니까 이중고리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 CT는 피리미딘 계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림에 AT, GC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가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찾냐? 수소결합이 몇개 있어? 두개 있다. 수소결합 두 개니까 AT의 결합일 것인데 두 개의 고리로 되어져 있다. 이게 퓨린 계열이네. 그러니까 얘가 아데닌입니다라고 고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아데닌하고 항상 결합하는 상보적 염기는 바로 T다. 이렇게 타이민이다라고 써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GC가 가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몇 개의 수소결합 있어요? 세 개의 수소결합이 있다. 세 개의 수소결합이 있으면 G하고 C다. 근데 두 개의 고리로 되어 있으면 퓨린 계열 염기가 되는 것이고 구아닌, 그 다음에 사이토신 이렇게 우리가 바로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되겠어요? 좋아. 그래서 우선 여기에서 염기의 특성, 그 다음에 그 역평행 구조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상보적인 염기로 얘네들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아이디어는 이제 어디서부터 오게 되었냐면 이제 샤가프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샤가프가 이제 밝혀낸 것이 이제 생물 종마다 이 염기의 구성 비율은 다르지만 그 각각의 생물 종마다 A하고 T의 비율은 거의 같다. 그래서 우리는 A하고 T의 개수가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G하고 C의 개수가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상보적으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DNA 두 가닥에서 전체에서 보게 된다면 A하고 T의 개수가 같을 것이고 G하고 C의 개수가 같을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비율로 따지게 된다면 A 플러스 G의 값은 T 플러스 C의 값과 마찬가지로 전체 100%로 봤을 때 50%가 되겠죠. 왜냐면 A하고 T가 상보적으로 결합하고 항상 얘네끼리만 짝을 이루고 G하고 C가 상보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이다. 그럼 이걸 분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A 플러스 T분의 G 플러스 C는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분모하고 분자에 이렇게 상보적인 여기에서 그 A 플러스 G죠. Sorry. A 플러스 G와 T 플러스 C. 자, 이 값이 1이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이 A하고 T처럼 이렇게 상보적인 염기가 분모하고 분자에 존재하게 된다면 얘네들은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도 있고요. 알겠죠?

있는 이 DNA 가닥이 그대로 남아져 있고 새로운 가닥이 만들어지는 거, 새로운 DNA가 만들어지는 걸 우리는 보존적 복제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반보존적 복제는 요두 가닥이 각각이 풀려요. 그러면서 한 가닥 한 가닥이 각각의 주형 가닥으로 작용을 하면서 새로운 가닥이 합성되는 것을 반보존적 복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분산적 복제는요, 얘네들이 이제 조각조각조각조각 나뉘게 되고, 새로운 조각들과 합쳐져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 새로운 그 DNA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거를 분산적 복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반보존적 복제가 맞다라고 했었고, 이거를, 확인한 실험이 바로 메셀슨과 스탈의 실험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메셀슨과 스탈 같은 경우에는요, 마찬가지로 얘네들 동위 원소를 이용했어요. 자, 이제 질소 있죠. 질소는 이제 염기를 구성하는 원소인데, 이 질소가 15N이 있고, 14N이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럼 얘네들 15하고 14는 질량수잖아요. 무게가 달라요. 그래서 15N과 14N의 N 중에서 15N이 더 무겁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대장균을 우선 15N이 들어있는 배지에 여러 세대 배양해서 15N이 포함된 DNA를 갖는 대장균을 얻어냈어요. 그리고 얘네들을 14N이 들어있는 배지로 옮겨서, 각 세대를 얻어낸 것이다. 그 결과로서 이제 원심분리시키면서 이제 얘네들이 반보존적 복제가 맞다라는 것을 찾아낸 거거든요. 자, 그걸 이제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 이제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에서 이게 처음에 어디에서, 어느 배지에서, 어떠한 질소가 들어있는 배지에서 키웠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15N에서 키우다가 14N으로 옮겼다라고 나와 있지만, 충분히 문제 상황에서 14N에서 15N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확인해라라는 거를 먼저 알려주고, 자, 우선 우리는 첫 번째로 G 제로를 얻은 것은 15N 배지에서 키운 애들을 얻은 거잖아요. 자, 그럼 얘네들을 이제 원심분리계 시키게 되면 이 DNA는 두 가닥 모두 15N으로 이루어진 가닥이겠죠. 맞아. 그래서 이 15하고 15, 두 가닥이 모두 15N, 15N이면 얘네들이 이제 나오는 애들 중에서 가장 무거운 DNA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심분리 시험관에서 가장 아래쪽에 이렇게 띠가 형성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14N이 들어있는 배지로 옮겨서 대장균을 배양해서 G1세대를 얻어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얘네들이 배양을 했으니까, 반보존적 복제에서 얘네들이 두 가닥이 우선 풀린다라 그랬죠? 자, 각각을 주형으로 해가지고 14N으로 표지된, 14N이 포함된 DNA 가닥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쪽 가닥은 15N이니까 쌤이 숫자 15만 쓸게요. 한쪽 가닥은 14, 그 다음에 14, 15 이렇게 될 테니까, 무게로 따지게 된다면 이 15, 15보다는 더 가벼워야겠죠? 그러니까 위쪽에 원심분리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간 무게의 DNA에 띠가 나와서 얘네들이 이제 반보존적 복제가 맞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과정의 일부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보존적 복제라면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 여기에서 15, 15N이 포함된 두 가닥에서 보존적 복제가 맞다면 15, 15에 그다음에 14, 14 나오게 되면서 띠가 두 개가 나와야 돼요. 그치? 무거운 DNA 하나, 그 다음에 14, 14면은 여기 14, 14가 제일 상층이거든요. 상층에 있는 거 띠가 두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의 띠만 나왔다라는 것은 분산적 복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 이 과정에서.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또한번 14N 배지가, 14N이 들어있는 배지에서 얘네들을 쭉 배양해서 G2, 두 번째 세대의 그 대장균들의 DNA를 한번 살펴봤더니,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나왔느냐. 만약에 얘가 아까 나왔었던 분산적 복제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이 이제 다 흩어졌다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얘네들 하나의 띠로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두 개의 띠가 나오게 되었고, 그두 개의 띠가 어떻게 나왔냐면 얘네들이 반보존적 복제가 맞다라는 것이 확정이 됩니다. 어떻게 됐냐면 15N에 14N 가닥, 그 다음에 14, 14. 그러면 15, 14 이런 무게의 띠가 하나 나올 것이고, 14, 14인 무게의 띠가 하나가 나오겠죠. 가벼운 띠가, 가벼우니까 상층에 하나가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4, 14, 그 다음에 15, 14가 나오게 될 테니까 여기 15, 14에 두 개, 그 다음에 14, 14에 두 개니까 1대 1의 비율로 나오겠죠. 그래서 두 곳에

D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반보존적 복제가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 그래서 이 메셀슨과 스타레 실험을 통해 가지고 세 가지 가설 중에서 반보존적 복제가 맞다라는 것을 확인한 실험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그 반보존적 복제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반보존적 복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야 돼요? 두 가닥이 풀리면서 새로운 가닥이 합성이 돼야 돼요. 그치? 그러면 반보존적 복제의 첫 번째는 이중나선이 풀려야 됩니다. 이중나선이 풀린다. 자, 이 이중나선이 풀리는 것은 효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바로 헬리케이스라는 효소에 의해서 이중나선이 풀리게 돼요. 자, 마치 지퍼를 쭉 여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 헬리케이스라는 효소 보여요? 효소가 쭉 얘네들의 수소결합을 깨면서 이렇게 이중가닥을 풀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먼저 보세요. 그러면 복제의 진행 방향이 헬리케이스가 지나간 방향이니까 지금 왼쪽으로 복제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자, 이 헬리케이스는 수소결합을 끊는다. 수소결합이 끊어짐. 이렇게 써놓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여기에서 RNA 프라이머가 합성이 돼야 됩니다. 자, DNA의 복제 과정인데 왜 갑자기 RNA가 등장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 RNA 프라이머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왜냐면 얘네들이 풀렸어. 그러면 이제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이렇게 뚝뚝뚝뚝뚝 붙으면서 새로운 가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시작점을 제공해 주는 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이 RNA 프라이머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3' 말단에 OH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얘네들 이제 그 복제 과정은 어떠한 요소에 의해서 주도가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DNA 중합 효소에 의해서 이제 얘네들이 쭉 DNA가 새로운 가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때 이 3' 말단에 OH를 제공해주는 프라이머가 있어야지만 그 3' 말단에서부터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들을 쭉쭉쭉쭉 붙여나가면서 새로운 가닥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RNA 프라이머를 합성한 다음에 이제 DNA 중합효소가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새로운 가닥이 합성이 될 건데 자, 이 새로운 가닥의 합성의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RNA 프라이머예요. 지금 여기에 그림에 여기가 RNA 프라이머입니다. RNA 프라이머 이건데 여기에 이제 3' 말단 쪽에 OH 제공하고 거기에 이제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합성해 나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새로운 가닥은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만들어질 거냐면 5' 방향에서 3' 방향 쪽으로 만들어지겠죠. 그치? 그래서 새로운 가닥의 합성은 5'에서 3'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자, 이거는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다? DNA 중합효소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DNA 중합효소는 이 원래의 가닥, 그 원래의 가닥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주형 가닥이라고 해요. 이 주형이 원본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원본 틀을 따라서 DNA 중합효소가 이제 새로운 가닥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주형 가닥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죠? 방향성이? 얘가 새로운 가닥이 5'에서 3'이고 역평행 구조다라고 했으니까 3'에서 5' 쪽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형 가닥 기준으로 주형 가닥을 따라 DNA 중합효소는 3'에서 5' 쪽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이 방향성을 물어봤을 때 새로운 가닥을 묻는지 주형 가닥을 따라서 가는 방향을 묻는 건지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그 방향성을 결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 DNA의 반보존적 복제가 일어날 때 헬리케이스가 먼저 푼다라고 했잖아요. 풀었어. 그럼 두 가닥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그 두 가닥에 대해서 그 두 가닥을 주형 가닥으로 해서 새로운 가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 우선 첫 번째로 여기 지금 선생님이랑 봤었던 5' 쪽에서 쭉 3' 쪽으로 한 방에 끊김없이 만들어지는 애들은 얘네들은 연속적이다 라고 해서 선도 가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반대쪽 가닥에 있는 애들은 연속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RNA 프라이머는 3' 말단을 제공해 준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는 지금 5'

프라이머부터 시작해. 그러면 RNA 프라이머가 이렇게 붙게 된다면 3프라임 말단 쪽을 제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RNA 프라이머가 그 헬리케이스에 의해서 풀렸을 때 중간 정도의 RNA 프라이머가 이렇게 합성되어져서 붙게 되고 3프라임의 말단을 제공해 주게 되면 DNA 중화표소가 쭉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헬리케이스가 좀더 풀면 또 뒤에 RNA 프라이머가 합성되어서 붙고 그다음에 DNA 중화표소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이 가닥은 한 방에 쭉 연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죠. 그래서 이 가닥을 우리는 지연 가닥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불연속적으로 합성이 된다. 쌤, 그러면 이 짧은 가닥들이 만들어질 텐데 얘네들은 끊겨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한다면 이 끊겨 있는 가닥은 이제 DNA 연결 요소가 와가지고 이 DNA 연결 요소가 끊긴 가닥들을 이렇게 이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두 개의 이 하나의 DNA로부터 두 개의 DNA가 만들어지는 거. 이거를 바로 DNA의 복제라고 하고 그두 가닥이 이제 주형 가닥으로 해서 새로운 가닥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이것을 반보존적 복제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왔던 효소들, 헬리케이스, 그 다음에 DNA 중화표소, 그 다음에 얘네들의 방향성까지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DNA의 반보존적 복제 과정까지 다 살펴봤으니까 이제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을 빈출픽 문제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그리피스의 실험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은 폐렴 쌍구균을 이용해서 그리피스가 수행한 실험의 일부를 나타낸 것인데, 기역과 니은이 얼형균과 S형균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살아있는 기역을 주입을 했을 때 쥐가 죽었죠? 그럼 누가 병원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피막을 갖고 있는 애들. 그 피막을 갖고 있는 애들이 S형균이다. 그래서 기역이 S형균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얼형균을 주입했을 때는 살았어. 그러니까 니은이 얼형균이다. 그리고 이 병원성이 있는 S형균을 열처리로 죽이게 되면 쥐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열처리로 죽은 S형균과 살아있는 알형균의 혼합물을 넣어줬더니 죽었고 이 쥐의 혈액에서는 살아있는 알형균이 검출이 됐어요. 그 말인즉슨 여기에서 알형균이 S형균으로 형질 전환되었구나라는 것을 밝혀낸 실험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 가볼게요. 기억은 알형균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니은이 알형균이었어요. 그래서 틀렸다. 그리고 니은, 라의 죽은 생쥐에 살아있는 기역이 발견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는 죽은 생쥐에서 누가 발견된다고요? 살아있는 S형균이 발견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S가 기역이니까 이거 맞는 거죠. 맞는 선지. 그 다음, 이 실험을 통해 폐렴 쌍구균에서 형질 전환을 일으키는 물질의 종류를 알아냈습니까? 아니요. 형질 전환시키는 물질이 있다. 그게 열에 강하다 정도는 알아냈지만, 어떠한 종류인지까지는 알아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X 해줘야 되는 것이고, 자, 이것이 어떠한 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나올 수 있냐면, 미음 먼저 볼게요. 그리피스는 이 실험을 통해 유전 물질이 DNA임을 증명하였다. 아니죠. DNA임을 증명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기출문제에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R형균인지 S형균인지 물어볼 때, 피막을 갖는지 안 갖는지로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지금 니은이 알형균이죠. 알형균은 피막이 없다. 얘네를 피막이 없어서 군체를 형성할 때 표면이 거칠거칠해요. 그래서 러프하다 해서 알형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막을 갖는 애들은 그 군체를 형성했을 때 표면이 매끈매끈한 그 스무스한 S형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S형균이 피막을 갖는다라고 해야 되는데 알형균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지. 그래서 플러스 보기까지 봐봤고. 그러면 그리피스 봤으니까 에이버리 실험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에이버리 실험은 이제 여기에서 어떠한 물질이 유전 물질이냐라는 것을 찾아낸 거잖아요. 아이디어가 무엇이었냐면 분해 요소를 처리하는 거였어요. 그 후보 대상이 되는 물질의 분해 요소를 처리해 보는 거였는데, 자, 이제 과정을 보게 된다면 열처리로 죽은 누구를 열처리로 죽여야 돼요? R형균은 열처리로 죽일 필요가 없잖아요. 병원성이 없으니까. 바로 S형균을 열처리로 죽여야 되죠. 그래서 기역이 S형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1과 2가 무엇과 무엇 중에 하나냐면 DNA 분해 요소와 RNA 분해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얘네들 효소를 처리하고 누구하고 혼합해 줘야 되냐면 형질 전환 돼야 될 대상 균이 누구였냐면 R형균이었어요. 그래서 니은은 R형균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살아있는 기역이 관찰이 안 됐다라는 것은 얘는 R에서 S

것으로 형질 전환이 안 됐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기억이 관찰됐다라는 건 RES로 형질 전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형질 전환되었다라는 것은 DNA가 존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DNA 분해 요소가 아니라 RNA 분해 요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자, 그리고 1은 형질 전환이 안 됐으니까 형질 전환되는 물질인 DNA를 분해하는 것을, 분해하는 효소를 처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과 2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에서 기억. 기억은 S형균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억은 S형균이 맞네요. 동그라미. 그 다음에 1은 RNA 분해 요소가 아니라 DNA 분해 요소였으니까 틀렸고, 다음에 A에는 형질 전환을 일으키는 물질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열 처리로 죽었지만 형질 전환은 전환하는 시키는 물질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알형균과 혼합해가지고 형질 전환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있다. 즉, DNA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 디귿은 맞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보기까지 한번 본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이의 기질은? 이라고 물어봤어. 자, 이는요, RNA 분해 효소였어요. 자, 얘네들은 이제 기질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기질은 RNA인데 DNA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지. 아, 그러니까 얘가 DNA 분해 요소인지 RNA 분해 요소인지를 물어보는 보기 선지가 이런 식으로 우리 효소의 기질로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미음. 과정 가에서 형질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과정 가는요. 쌤이 새로 만들었어요. 여기에다가 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자, 여기 이 살아있는 알형균과 죽은 S형균, 그 다음에 RNA 분해 효소까지 처리해가지고 배양을 했을 때, 자, 여기에서 형질 전환이 일어났느냐? 그치. 살아있는 S형균이 관찰됐으니까 형질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예요. 됐지? 그 다음에 비읍. A에는 S형균에 DNA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까 여기에 형질 전환시키는 물질이 있다 그랬죠? 그게 DNA였으니까 S형균에 DNA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골라주시고 넘어가서 이제 빈출픽 3번 문제로 가서 허쉬와 체이스의 실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억과 니은이 32P와 35S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 A와 D 중에서 B하고 그 다음에 C에서만, 여기 B하고 C에서만 방사선이 검출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A와 D는 B와 D는 원심분리하여 얻은 침전물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부터 골라보도록 합시다. 기억하고 니은이 32P와 35S 중에 누구냐라는 걸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32P는 DNA에 표지한 것이죠. 이 P가 DNA에 존재하니까, S는 단백질에 존재하니까 얘는 단백질에 표지를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 자, 그랬을 때요그 박테리오파제의 유전 물질은 대장균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대장균 안으로 들어간 것이 무엇이었다? 바로 DNA였다. 그치? 그러면 여기 침전물에 대장균이 존재할 것이고, 이 B에서 지금 방사선이 검출됐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무엇으로 표지를 한 거예요? 방사선은 바로 32P로 표지를 했겠죠. 그러니까 DNA에 표지가 된 것이고, 박테리오파지의 DNA가 대장균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B에서 방사선이 검출된 것이고, 요 니은은 35S가 되면서 35S는 단백질을 표지하게 되는 거니까, 단백질 껍질은 이렇게 믹서에 넣었을 때그 대장균과 분리가 된다. 그래서 상층에게 존재한다. 그래서 상층에게서 방사선이 검출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자, 그럼 보기 기억. 기억은 35S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때요? 기억이 32P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B에 파지의 DNA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대장균이 침전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방사선이 검출됐다라는 거는 파지의 DNA가 대장균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맞는 것이다. 이 실험을 통해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대장균 안으로 들어간 것이 유전 물질인데, 단백질 껍질은 들어가지 않고 상층액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파지의 DNA는 대장균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침전물에서 방사선이 검출이 된 거죠. 그래서 DNA가 유전 물질이다라는 것을 알아낸 실험이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 맞고요. 자, 플러스 보기 보면 가와나 모두에서 파지의 유전 물질은

대장균으로 들어간다. 지금 방사선이 검출된 것은 어떤 걸로 표지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파쥐의 유전 물질, DNA는 대장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얘는 맞는 것이고, 믹서 작동을 왜 했냐? 대장균에 붙어 있는 파쥐를 분리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거 맞죠? 그 다음에, 원심 분리는 왜 했냐? 라고 물어봤을 때, 파쥐의 단백질 껍질을 침전시키기 위한 과정이에요. 이제 얘네들을 무게별로 나누는 거는 맞아요. 근데 파지의 단백질 껍질은 침전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볍죠? 그러니까 상층에게 존재하는 것이고, 이 파지의 단백질 껍질이 아니라 대장균이죠? 무거운 대장균을 침전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비읍, 틀렸습니다. 자, 다음에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이제 DNA 복제와 관련해서 메셀슨과 스타리 수행한 실험의 일부를 나타낸 것인데, A와 B는 15N과 14N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 세대 대장균, G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DNA의 띠가 나오게 됐냐면, 띠가 형성이 됐냐면, 얘네들이 이제 15, 15N이 나와 있는 것이 가장 무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어디에서 배양했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어? 15N이지. 15N에서 이렇게 배양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생성된 DNA가 모두 15N, 15N. 셈은 숫자만 쓸게요. 이렇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치? 자, 그러면 얘네들 이제 반보존적 복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4N이 들어있는 베이지를 옮겨서 배양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15N, 15N짜리가 이렇게 떨어지게 될 것이고, 14N, 14N짜리가 가진 DNA 가닥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은 띠는 15, 14인 층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얘 모두 14N에서 계속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15, 그 다음에 여기서도 15 이렇게 한 가닥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온 14, 14 있겠죠? 그리고 새로운 가닥은 모두 14N을 가지게 될 테니까 요렇게. 그래서 쌤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모두 14N을 가진 가닥이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요 하얀색이 15N을 가진 가닥이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띠는 15, 14. 그러니까 중간에 띠가 형성될 것이고, 14, 14가 제일 가볍겠죠? 가장 위에 띠가 형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1대 1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볼수 있죠. 그럼 보기 기억해서 A는 14N이다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A는 15N이죠. 그래서 틀렸고, G2에서 2세대에서 14, 14N DNA와, 그 다음에 15, 14N DNA의 상대량의 비는 1대1이었어요. 근데 1대3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1대1. 이렇게 해줘야 되고, 메셀슨과 스탈은 이 실험을 통해 DNA가 반보존적으로 복제됨을 확인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빈출픽 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반보존적 복제 과정인데, 이제 여기에서 기억은 새로 합성된 가닥이다라고 주어졌고요. 니은과 디귿은 모두 프라이머래요. 지금 RNA 프라이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누가 먼저 합성이 됐는지 보기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겠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여기 A하고 B가 각각 5프라임 말단과 3프라임 말단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화살표 되어 있는 게 새로운 가닥이 합성되고 있다라는 거죠. 새로운 가닥은 5프라임에서 3프라임 쪽으로 이제 합성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주형 가닥은 반대 방향, 3프라임, 5프라임. 그래서 A가 5프라임 말단, B가 3프라임 말단, 이쪽이 5프라임 말단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됐지? 자, 그러면 보기 기억해서 A는 5프라임 말단이다라고 했는데 A는 5프라임 말단이 맞고요. 그다음에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새로운 가닥인데 연속적이야. 연속적인 걸 우리는 선도 가닥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니은과 디귿 중에 누가 먼저 합성이 된 거예요? 자, 지금 얘가 헬리케이스가 이렇게 지나갔어. 그러면은 요렇게 붙어가지고 먼저 합성되고, 그다음 디귿이 붙어서 합성되고, 그다음 니은이 붙어서 합성됐겠죠? 디귿이 니은보다 먼저 합성돼야 되는데 니은이 먼저 합성됐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됐어. 자, 그리고 자, 얘를 한번 가라고 해볼게요. 여기 DNA 중화표수 중에 선도 가닥에 얘를 가라고 한번 표시해볼게요. 가는 복제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치? 복제 방향이 여기 헬리케이스가 있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복제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가는 주형 가닥과 상부적인 프라이머를 합성한다? 아니요.
이 DNA 중합

그래서는 프라이머를 합성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프라이머는 이제 다른 특정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머 합성하는 효소는 따로 있는데 DNA 중합에서는 프라이머를 합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예, 골라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빈출픽 여섯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서로 상부적인 단일 가닥 1과 2로 구성된 이중 가닥 DNA의 일부를 나타낸 것인데 기역리엔 디귿리엘이 아데닌, 그 다음에 사이토신 구안인 타이민 이거래요. 자, 선생님이 찾는 방법 알려줬었죠. 지금 여기에 수소 결합이 존재하는데 두 개 있다. 아, 그러면은 A하고 T다. 이 중에 퓨린 계열이 이중고리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퓨린 계열인 A. 그럼 A하고 상부적으로 결합한 뒤에는 T. 그 다음에 수소 결합이 세 개 있는 디귿리엘은 G하고 C 중에 하나일 텐데 이중고리. 그 이게 바로 그 퓨린 계열이었고 퓨린 계열은 아구. 그러면 얘는 G, 구안인이고 얘는 사이토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치? 자, 그럼 이때 A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당인데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같을까요? 아니죠. RNA는 리보스, 그 다음에 여기 DNA는 디옥시리보스입니다. 그래서 얘는 X 해줘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X에서 니은 플러스 디귿분의 기역 플러스 리을은 1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니은이 T예요. 디귿은 C고요. 기역은 A고 리을은 G예요. 쌤이 상부적인 염기가 이렇게 분자 분모에 있을 때는 얘네들은 어차피 얘네가 상부적으로 결합하고 얘가 상부적으로 결합하니까 이 비율은 똑같겠죠. 50% 50%로 똑같을 테니까 분수의 값은 1이다. 요거 맞는 것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 디귿에서 1에서 디귿 플러스 리을분의 기역 플러스 니은은 2에서 2 값과 같다라고 했어요. 디귿이 무엇이었냐면 C였고요. 리을은 G, 기역은 A, 니은은 T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1과 2는요, DNA의 이중 가닥에 한쪽에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한쪽에 폴리뉴클레오타이드예요. 그러면 여기 각각의 가닥에서 A하고 T가 상부적으로 결합할 것이고 T가 A하고 그 다음에 C가 G하고 G가 C하고 상부적으로 결합할 테니까 이 값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쌤이랑 유전 물질에 대한 문제까지 함께 다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유전자 발현과 관련된 내용들 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우리 생균아들. 다른 친구들과 격차를 만드는 효율 높은 그리고 초집중하는 만점을 만들어내는 생균 만점너들의 시간 여덟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정의와 윤리 파트에서 어떻게 하면 교정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라는 핵심적인 주제로 클리어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주제를 위한 세팅 한번 하고 가죠. 먼저 책상 세팅하면요. 수능특강에서는 사회정의와 윤리에서도 교정적 정의라는 제목이 들어간 파트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전체의 흐름을 보시면서 그 핵심적인 내용과 논리적인 부연 설명 등을 함께 참고해 주시는 것이 역시나 공부법의 핵심입니다. 그럼 마인드 세팅 한번 하고 갈까요?

오늘 학교에서 여러 가지로 바쁜 일들도 있었을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텐데, 아, 내가 오늘 하기로 한 공부 해야지라고 맘먹고 들어온 여러분들, 너무 멋집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비록 조금은 어려운 단원에서 한 발짝 한 발짝 신중하게 천천히 내딛더라도 아예 그 발자국 내딛는 것을 중단한, 그만둔, 아, 이거 어려워, 너무 어려워, 너무 하기 싫어 하는 다른 친구들에 비하면 훨씬 더 앞으로 쭉쭉 나갈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 그리고 그런 격차를 이미 만들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자신감 한번 뿜뿜, 어깨 한번 톡톡, 오늘도 잘해낼 수 있어! 그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키리노트 준비해 주세요. 자료실에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부연 설명 체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교정적 정의라고 했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 중에 교정적 정의라는, 즉, 불법,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떠할 때 정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네 명의 학자, 철학자들을 통해서 만나보는데요. 특이점은 서양의 근대 사상가들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사진과 이름 옆에 생물 연도를 함께 적어 놓은 이유는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만나는 이네 명의 사상가들, 시험에 나오는 이 사상가들은요. 비슷한 시기에 서양 근대의 그 사상적,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공통적인 배경이 있지만 또 그들 각자는 어떤 점에서 주안점을 두고 형벌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지 비교 분석해 보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비슷한 복식에 비슷한 생물 연도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서 찾아보자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포인트는 사회 계약론자인 루소 그리고 공리주의자 벤담을 기본에 깐 다음 그런 사회 계약론과 공리주의의 입장이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형법학자 베카리아 입장을 생각해 보고요. 그런 베카리아와 칸트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 분석해 보는 포인트가 오늘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핵심 내용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죠. 우리 사회 질서를 지키자고 법을 만들었어. 맞아, 맞아.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옳아. 그래, 맞아. 그럼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는 처벌해야 되겠지? 그럼. 그럼 범죄자를 처벌할 때 기준이 필요할까? 그럼. 왜요? 죄형법정주의와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범죄 행위라는, 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것이 명확하게 법에 근거한 판단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또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법에 근거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 사적인 차원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고요. 공적 차원의 법에 근거한 판단이 돼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범죄 행위와 형벌 간에는 비례성의 원칙이 작용해야 되겠습니다. 이 기본적인 원칙을 세워두고, 그렇다면 말이야,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그때, 범죄자도 사람이잖아. 사람으로서 인격적인 존중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입장이 하나 있고요. 그런 입장에서는요, 범죄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방법? 그건 다름 아니라, 범죄자가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그럼 범죄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건 뭐겠어? 법에 근거한 처벌을 받음으로써 내가 선택한 내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범죄자한테 처벌을 주는 것은 그를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거야. 이걸 응보주의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칸트가 들어갑니다. 반면에, 아니야, 범죄자를 처벌해서 범죄 예방 효과와 같은 유용성이 결과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입장이 또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범죄자에게 처벌한다라고 하는 것은

범죄 예방을 위한 장치, 사회적인 이익을 위한 장치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계약론적인 관점에서 그들의 사회 계약을 지키고 구성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 혹은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차원의 이익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이러한 오른쪽에 계약론적이고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범죄자를 처벌하는 행위에 대한 이익을 고려하는 것과는 달리 왼쪽에 있는 응보주의, 특히 칸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범죄자를 처벌해서 사회 이득이 되면 그 처벌의 정당성을 갖고, 처벌했는데도 사회적 이익이 없으면 그 처벌은 정당성을 안 갖는다? 그래서 처벌하지 않는다? 그건 안 되겠는데? 사회적인 이익이 되느냐의 여부 자체보다는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형벌에 가하는 것, 그것이 정의야 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대비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큰틀 안에 제가 질문을 만들어 놓은 건요, 제가 녹여낸 말이긴 하지만 매우 중요한 써머리를 이미 해드린 거예요. 계약론, 공리주의, 칸트 응보주의, 대표적인 세 가지 입장을 봤을 때 각각 그들에게 특징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론과 공리주의의 입장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사회적 차원의 이익을 고려하고자 하는 것이 반영된다. 반면 칸트와 같은 입장에서는 그런 사회적 차원의 이익을, 그런 결과를 고려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담겨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비교가 되겠죠. 그럼 제가 지금 써머리로 짚어드린 이 포인트를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사상가별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풀어가는 사상가는 계약론자 루소부터 가지요. 서양의 근대사회는 계몽주의의 열풍과 사회계약론이라는 또 다른 새로운 열풍이 또 불던 시대입니다. 그 중에서 장자크 루소라는 프랑스의 이 유명한 사상가는요, 사회계약론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토대로 형벌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계약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사회계약은 뭐냐?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생명, 자유, 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국가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계약에 의해서 형성한 사회, 국가 안에서 우리는 안전과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어 라는 사회계약론적인 관점에서 형벌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이 사회계약론 관점에서 사회를 지키기 위한 법과 제도를 어긴 범법자, 범죄자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가질까? 두 번째 항목이에요. 그들은 다름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위의 항목에서처럼 맺은 계약을 파기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공공의 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반역자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사회 구성원들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맺었던 계약을 파기하고 그 우리들의 계약의 내용에 반역적인 행동을 한 공공의 적이라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그들로부터 우리의 계약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설명이 되겠죠. 그럼 그 범죄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범죄, 살인이라는 범죄에 대해서는 어떤 형벌이 정당할까요? 라는 것은요, 이렇게 가게 됩니다. 살인은 위에서 말한 사회 계약에 근거한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약을 맺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생명을 빼앗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무거운 범죄예요. 그래서 그러한 범죄자, 살인자를 국가로부터 분리시켜야 된다라고 봐요. 이때 국가로부터 분리시키는 방법으로는 생명을 빼앗음으로써 영원히 분리시키는 사형이라는 방법도 있고요. 또 추방형으로써 우리의 지역으로부터, 우리 구성원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살인자에 대해서는 사형과 추방형이라는 두 가지의 형벌이 가능하고 그것이 정당성을 갖는다라고 결론적으로 도출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런 루소의 입장이 시험에 나올 때는요, 루소의 이 텍스트를 기반해서 제시문이나 선지가 잘 꾸려지기도 합니다. 루소에게서 나오는 내용 중에 그래도 가장 좀 난도가 있거나, 학생들이, 이거는 한번 읽어는 보고 가야 될것 같은데요? 조금 어려운데요? 라고 하는 것들을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시죠. 타인의 희생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 필요하다면 마땅히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야 함. 살인자가 사형을 받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자신이 살인자의 희생물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임. 이라는 이 문장은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되짚어 보시면 우리 사회계약 맺었지. 왜 맺었어? 생명을 지키려고. 그러면 누군가의 다른 구성원의 생명을 빼앗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될까? 그 사람은 형벌로서 혹은 사형으로서 추방형으로서 다스려야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겠지. 그래, 그럼 그걸 우리 합의, 계약의 내용으로 하자. 하고 스타트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 그 구성원 중에 그 계약에 합의한 그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이 계약을 파기했어요. 그러면 그는 우리가 처음 맺었던 그 계약의 내용대로, 그가 처음에 동의했었던 그 계약의 내용대로 처벌받는 것이 우리의 사회계약을 지켜가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루소예요. 이게 계약론적인 방법이고, 그럼 계약론이 형벌을 통해 생각하고 있는 목적은, 지향하고 있는 목적은 사회 계약을 지키는 것,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과 생명 등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차원의 이익, 그리고 공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어요. 두 번째, 벤담 가겠습니다. 영국의 근대 대표적인 사상가 공리주의, 벤담의 입장이에요. 벤담의 입장은 우리가 앞에서 공리주의 할때 정말 탄탄하게, 정말 쫀쫀하게 정리를 잘했거든요. 그 내용을 복습하다시피 다시 한번 반복해보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공리주의의 입장에서는 선악의 윤리적 판단의 근거가 뭐예요? 라고 하면 내가 경험한 결과가 유용하냐의 여부가 선악의 주요한 판단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그 유용한 결과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라고 했을 때는요. 다름 아니라 인간의 본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린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본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으로부터 도출되는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라는 윤리관에서 구체적인 경험의 결과, 유용한 경험의 결과, 결과의 유용성을 도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쾌락주의적 행복론을 우리가 공부했던 거죠. 그러니 구체적으로는 쾌락이냐, 고통이냐의 여부. 쾌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면 유용한 결과가 되겠고요. 고통을 가져오게 되면 그것은 악이기 때문에 유용하지 못한 결과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적용해야 되는 중요한 룰은 쾌락을 증진시키고 고통을 감소시키는 것만큼 옳다라는 유틸리티의 원리, 공리의 원리입니다. 그것을 도출했었던 것이 지난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에서 벤담행에서 우리가 강조하면서 공부했던 내용들인데 그 내용을 기본에 두고 가볼까요? 먼저 범죄자에게 형벌을 부과한다면 형벌을 받는 범죄자의 입장에서는 쾌락이 증진될까요? 고통이 증진될까요? 그럼요, 고통이 증진되죠. 다양한 형태의 형벌을 받고 그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것 자체가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정도의 고통을 유발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쾌락주의적인 행복론의 관점에서 고통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악이에요. 그렇다면, 형벌은 악이니까 부여하면 안 되는 건가요? 형벌은 정당하지 못한 건가요? 옳지 못한 건가요? 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조건부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어떻게? 다시 한번. 결과의 유용성으로. 즉,
우리가 이런 형벌을 집행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비용이 있을 겁니다. 또한 그 형벌을 받음으로써 증가되는 범죄자의

비용 역시도 비용과 함께 고려해 볼 내용 중 하나이고요. 그것을 무엇과 비교를 해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용이 발생하고 고통이 생길 수 있지만, 이 형벌이 부과됐을 때 우리가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유용성, 즉 혜택은 어떤 걸까? 얼마큼일까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 하에 비용에 비해 혜택이 더 크게 됐을 때에는 이때는 형벌이 유용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용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형벌을 부과했을 때 고통과 비용이 더 크고 그것에 비해서는 형벌의 효과가 적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다른 표현을 해보자면 형벌로 인해서 발생하게 될 고통보다 형벌로 인한 이익이라는 결과가 더클때 형벌은 정당성을 갖습니다. 라는 조건부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벤담의 입장에서 형벌에 대해서 정리하는 입장이에요. 조건부적인 판단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 그가 살인자에 대해서 어떠한 디테일한 입장을 갖고 있었던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짚어가 볼수 있겠는데, 지금까지 우리 교육과정에 기반한 수능 문항에서는 이렇게 벤담이 이런 조건부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집중적인 내용이 되었고요. 더 중요한 건 이런 벤담과 앞에 얘기했던 루소의 입장이 좀 결합된, 좀 절충된 베카리아 입장을 조금 더 중요하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베카리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베카리아는 이탈리아의 형법학자예요. 그가 활동했던 당시 또 그때까지의 그 서양에 횡행했었던 전통 문화 등을 보면요. 밀실 재판이 이루어지거나 범죄자에 대해서 너무나 잔혹한 고문이 이루어지거나 사형이 집행되더라도 역시나 너무 잔인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형의 방법들이 횡행했었던 시대들이죠.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들이 있긴 한데요. 그런 사건들을 토대로 해서 베카리아는 형법학자는 이렇게 재판이 잘못 이루어지거나 혹은 범죄자에게, 그러니까 혹은 그 범죄자 내지는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너무나 가혹한 고문을 통해서 자백을 받아낸다거나 아니면 그 행동을 하자, 범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문을 받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이 형법학자의 입장에서는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범죄와 형벌이라는 책을 써서 익명으로 출판하게 돼요. 그래서 이 책은 당시 서양에 꽤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범죄와 형벌이라는 저서에 기반해서 베카리아라는 형법학자가 당시에 있었던 잘못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논리적인 설명들을 정리해 보자면 결론적으로는 사형에 대한 반대 입장이에요. 근데 왜 반대인 건지의 논리적인 이해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 베카리아 입장에서 형벌에 대해서 판단을 할때그 형벌의 기초적인 이론은 사회 계약론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사회 구성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와 국가를 구성했다는 입장을 기본에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회를 구성했어. 왜? 이 안에서 내 생명을 더잘 지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하냐, 안 하냐, 또 어떤 형벌을 얼만큼 내려야 되느냐를 판단할 때그 기준은 그 형벌로 인한 결과적인 유용성이에요. 그래서 효용성이라고 써보겠습니다. 형벌의 결과를 꼭 고려해줘야 돼요. 그 결과가 사회 이익을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 이두 가지 관점에서 사회 계약론적인 관점과 공리주의에서 추구하는 결과적 이익에 대한 추구를 잘알 수가 있죠. 그두 가지가 결합된 상태에서 형벌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범죄자 자신을

사람들을 교화시키거나 혹은 사회 구성원들을 범죄 예방 효과가 있게 하는 두 가지 차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걸 풀어서 말하면 특수 예방주의, 일반 예방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범죄자 자신을 교화하거나 혹은 사회적인 차원의 범죄를 예방하는 입장과 같은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 효용성이라는 것과 밑에 말하고 있는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일맥상통하는 거겠죠. 그럼요, 이러한 형벌의 효과라고 하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고통의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이루어지는 거라고 봐요. 그럼 고통의 본보기라는 말 자체를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형벌을 받아서 고통을 받고 있는 범죄자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의 입장. 즉,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저런 범죄를 저지르면 저렇게까지 힘든 벌을 받는구나. 아, 진짜 고통스럽겠다. 라는 걸그 형벌받는 범죄자를 통해서 마치 샘플링이 되어서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네? 와 같은 본보기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야. 물론 그가 언급할 때, 근데 그게 그저 잔혹함의 본보기만 되어서는 안 돼. 그런 언급이 있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 제가 말한 건 잔혹함 자체 본보기라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가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형벌을 받음으로써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을 때, 아, 저러면 안 되는구나를 통해서 범죄가 예방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고통의 본보기인 거야. 그럼 여기서 다시. 그럼 우리가 형벌을 받고 있는 범죄자를 보면서 저 너무 힘들겠는데? 난 저런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는데? 라는 판단을 할 때요. 그 범죄자가 받고 있는 그 형벌에서 고통의 강도가 중요할까? 아니면, 와, 저 사람 1년 전에도 처벌받고 있었는데,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10년째, 20년째, 30년째, 저 형벌을 받고 있는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더 효과가 있을까? 고통의 강도와 고통의 지속성이라는 척도를 두고 봤을 때, 백하리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범죄자가 형벌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가 또 역시나 오랫동안 지켜보게 될때 훨씬 더그 고통의 본보기로서 형벌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백하리학에서는 형벌의 강도보다는 지속성이 얼마나 더 기냐, 그 고통의 본보기가 얼마나 더 오랫동안 지속되느냐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어요. 그 텍스트를 정리해보면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인간의 정신에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인상을 만들어내줘야 돼요. 그게 범죄 예방 효과에 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수용자의 신체에는 가장 적은 고통을 줘야 돼요. 이 말은 뭐냐? 공리주의죠. 결과적 이익을 고려하는 입장을 생각해 보면요. 범죄자에게 예를 들어 딱 5만큼의 고통을 줘서 범죄자 자신도 교화되거나 그걸 보는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효과가 딱 있어요. 그럼 딱 5만큼을 범죄자한테 형벌을 주면 돼. 근데 그 이상의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는 7만큼의, 10만큼의 고통을 범죄자한테 형벌로서 부과해. 그 고통이 커진다고 그 형벌의 이익이 더 커지는 게 아닌 이상 그런 형벌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효과 측면에서 봤을 때 범죄자, 수용자한테는 신체적으로 가장 적은 고통을 주면서도 범죄 예방 효과는 가장 큰 거. 자, 이거를 제가 뭐 가볍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제 무거운 주제지만요. 이렇게 엄격한 주제이긴 하지만 가볍게 말해보자면, 비유해보자면 우리가 항상 쓰는 가성비 같은 말 있죠. 딱그 단어죠. 내가 여기에 투입되는 뭐 비용에 비해서 얼마나 더큰 효과가 있는가. 그걸 고통이라고 하는 것으로 치환해서 무거운 주제지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필요 이상의 고통을 주고 그 효과를 누리는 것보다 딱 가장 필요한 적정성만큼의

고통으로 효과를 낼수 있다면 딱 그만큼만 하는 것이 옳아. 그 이상의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백할의 입장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요. 만약 범죄자한테 사형이라는 형벌을 부과하게 되면요. 그 사형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일시에 엄청난 충격을 받을 거예요. 강렬한 인상을 받죠. 하지만 백할의 입장에서는 인간은 그것을 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강렬한 인상을 망각하게 돼서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범죄자가 사형을 받지 않고 살아서 오랫동안 형벌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게 된다면 오히려 더 지속적인 인상을 만들어내어서 더큰 범죄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이야. 그래, 다 왔어요. 이제 결론으로 가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를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사형이라는 형벌은 단기간에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즉, 강도는 높은데요. 지속도로 치자면 단기간이기 때문에 길지 않아요. 짧죠. 그러니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강도와 지속성이라는 척도에서 봤을 때 강도는 높으나 지속성은 낮은 것이 사형이라는 형벌의 특징이 될수 있겠네요. 또 하나, 위에서 사회계약론을 이야기했었죠.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이 되었다. 사회를 구성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논리대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나의 생명을 다른 누군가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까? 나의 생명 박탈권을 누군가에게 줄수 있습니까? 백할의 입장에서는 사회계약론의 측면에서 보면 그럴 수 없다고 봐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회계약을 맺었으니까. 내 생명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합의했을 리 없다. 그건 사회계약에 위배된다. 유사시에 나의 생명을 박탈하셔도 좋아요. 와 같은 거에 사인했을 리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은 양도할 수 없는 것, 생명 박탈권도 양도할 수 없는 것. 다시 말하자면, 사형은 국가가 시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가장 극형의 형벌이잖아요. 그럼 이때 국가가 그 시민에 대한 생명 박탈권을 갖고 있어야 이 형벌이 성립되는 건데, 베카리아 입장에서는 우리는 다른 누구에게 생명 박탈권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 계약론에 의하자면. 또 하나, 국가의 법은 살인을 금지하죠. 살인하는 행위는 옳지 못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법은 살인 금지를 규정해 놓고서 또그 법에 근거해서 살인자를 사형하겠다? 그러면 살인자를 사형하는 것 자체가 그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살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살인 금지를 규정하는 법에 근거해서 사형자를 살인하는, 아니, 범죄자를, 그러니까 살인자를 살인하는 사형이라는 형벌도 꼭 부당한 거 아니냐. 이러한 언급을 하는 것이 베카리아 입장이에요. 그래서 베카리아의 언급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구로서 정리를 해본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사형이라는 형벌은 정당성을 갖출 수 없는 데다가 범죄자에게 형벌을 주는 것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고통의 본보기로서 효과를 줄수 있으므로 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면 정당성을 갖는 것이긴 한데, 사형이라는 형벌이 잔혹함의 본보기를 제공하게 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거, 또 베카리아 들어오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 사형이라는 형벌도 훨씬 더 잔인하게 이루어졌던 거죠. 그 당시에 이루어졌었던 각가지 사형의 장면들과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잔혹함의 본보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 구성원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계약론에 근거해서 정당성이 없고 또 지속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효과도 적다. 그러므로 사형이라는 형벌은 정당성을 갖기 힘들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아주 극소시의 경우에 이 사형이라는 형벌 외에는 국가적인 안전을 절대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아주 아주 희소의 경우에는 사형이라는 형벌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형벌을 받는 것이 매우 고통스럽겠죠. 근데 오히려 그 수용자가 아닌 수용자를 바라보는 시민들, 그걸 구경꾼이라고 쓰고 있거든요. 구경꾼들은 그 고통의 크기를 합산하면서 볼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얼마나 힘들까? 몇 년째야, 저게? 이렇게 고통의 크기를 합산하면서 보는 구경꾼들한테는 훨씬 더큰 공포를 안겨줄 수 있다. 그러니 사형보다는 종신노역형이 범죄 예방 효과가 더클 것이다. 그래서 옆에 얘기했던 것처럼 상대적인 효과 측면에서 봤을 때그 효과가 사형이 적고 종신노역형이 더 크다라고 보는 결론을 도출합니다. 이게 백하리아예요. 자, 그럼 백하리아의 관점을 핵심 얘기해 보면 계약의 관점에서도 이익의 관점에서도 종신노역형이 더 옳겠네요라는 결론을 도달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중요한 뉘앙스 중에 하나는 그럼 백하리아가 형벌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은 그 형벌이 도출하는 결과적 이익이에요. 범죄 예방 효과예요. 그게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한 판단 조건이야. 맞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너무 잘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백하리아에게 질문을 던지는 누군가를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네? 범죄자를 그럼 사람들 앞에서 형벌받는 모습을 본보기로 샘플링으로 보여줌으로써 여러분들 이 사람처럼 잘못된 일 저지르면 이렇게 힘들게 되는 겁니다. 라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샘플로 쓴다는 거죠. 그 범죄자를. 그래서 그 샘플로서 효과가 있으면 이 형벌이 정당성을 갖게 된다. 라는 건데 지금 이 새로운 시선으로 질문을 하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범죄자도 사람인데, 태어날 때부터 생득적인 인격이라는 게 있는데, 그저 그 인격을 갖춘 사람이 형벌을 받는 모습을 누구 앞에선가 보여줌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의 도구와 수단이 되어야 된다? 그럼 그 범죄자에 대한 인격적인 존중이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베카리아와 요 차이점을 보이는 넘어갑니다. 칸트예요. 칸트는 지금 이야기한 대로 범죄자도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입니다. 그럼 범죄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방법은 혹시 여러분들의 피셜이 범죄자의 그 죄를 사해주는 건가요? 그래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는 건가요? 띡, 아닙니다. 오히려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 행위를 선택했잖아요. 그 선택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당신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는 거고, 만약에 당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으면, 우린 당신을 인격으로 존중하는 게 아니라 마치 사물과 같이 취급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책임질 기회를 주는 겁니다. 책임지세요. 그게 오히려 당신을 존중하는 거예요. 당신이 비록 범법자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타고나면서 갖고 있는 생득적인 인격은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존중해줘야죠. 요 관점. 그걸 이렇게 정리해가 보죠. 칸트의 입장에서는 형벌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정언 명령으로서 범죄자가 그 형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형벌을 주어야 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범죄자에게 그런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사회적, 공적 차원의 정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그 형벌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것이 형벌의 정당성을 갖는 이유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요. 범죄자에게 형벌을 주는 이유? 범죄자에게 형벌 줘서 우리가 이익 받으려고? 범죄자 교화시키려고? 혹은 사회적인 범죄 예방 효과가 있으려고? 그런 걸 고려하기보다는 아니요.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그냥 형벌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이유가 없어요. 따라 나오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이유, 그 사실만으로 형벌을 받는 것이 그게 공적 차원의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에요. 그러니 처벌의 본질이라고 하는 건 범죄 행위에 대한 응당한 보복, 그것에 상응하는

책임을 짐으로써 그 응당한 보복을 가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응보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포인트는 응보주의적인 관점입니다. 이때 응보라고 하는 건막 우리가 뭔가 엄청 사악한 사람이 되어서 범죄자를 막 응징한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너가 그런 행동을 저질렀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지. 이 뜻. 그래서 범죄행위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동등성의 원리라고 해서 내가 저지른 범죄와 그것의 책임지는 형벌이라고 하는 것 간에 동등성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좀더 구체적으로는 동해 보복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해 보복주의라고 하면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동등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범죄자를 오히려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이다. 그럼 이거 그대로 이어서 갑니다. 범죄자는 비록 범죄 행위를 저지르긴 했지만 일단 그 행위 자체는 자신이 자율적인 선택으로 일어난 행위의 모습이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봐요. 그 책임은 다름 아니라 형벌이에요. 또 범죄자는 위에 말한 대로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 범죄 행위를 의혹하고 원하고 선택하고 실행했습니다. 그럼 그것에 상응하는 보복으로서의 형벌을 우리 사회가 가하는 것이 공적 정의라 그랬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그 범죄자는 형벌 자체를 의혹할 순 없다는 말이에요. 이건 칸트의 용어를 이렇게 번역하면서 쓰이는 표현인 건데 이걸 좀더 부드럽게 말해보자면 범죄자는 내가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질러야 되겠다 라고 선택해서 그 잘못된 그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까지는 자신의 선택이지만, 그럼요. 저는 저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만큼의 형벌을 받을게요. 전 A라는 형벌을 주세요. 전 B 주세요. 아니요. 저는 C를 주세요. 라고 형벌을 의혹한다? 형벌을 선택한다? 그건 될수 없다고 칸트는 딱못 박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예지적인 인격이라고 해서, 자, 요 단어 자체를 학교 수업에서 하셨다면 챙겨보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괜찮아요. 그런데 요 예지적 인격이 아니어서라고 표현하는 것은 범죄자는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범죄 행위를 선택한 자로서 그 사회 구성원들이 저 범죄자한테는 어떤 형벌을 부과해야 될까와 같은 판단을 할수 있는 그런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봐요. 즉, 다시 말하면 범죄자는 자신의 범죄 행위만 선택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처분할까에 대해서는 시민사회 다른 구성원들, 더 합리적이고 이성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 범죄자에게 합당한 형벌을 판단할 수 있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범죄자 자체는 어떤 형벌을 내릴지에 대한 선택에는 그의 권한이 없어요. 영역이 없어요.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가장 극한의 범죄로서 살인이라는 범죄를 저질렀다 혹은 살인을 명했다까지도 들어가요. 그럼 이 살인이라는 범죄에 대해서는 살인이라는 너무너무나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그는 생득적인 인격을 갖고 있는 인간이에요. 그러면 그를 물권이라고 해서요. 사물을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권리를 물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인간으로서의 격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격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서 존중받거나 취급받지 못하면 마치 우리가 사물을 소유할 때 갖는 권리와 같이 사물과 같은 수준으로 그 수준의 레벨이 격하되게 된다는 거야. 그럼 안 되죠. 범죄자도 생득적으로는 인격을 타고난 사람이니까. 비록 그가 범죄 행위를 저지르긴 했지만. 그래서 생득적인 인격을 그래도 갖고 있는 범죄자가 사물과 같은

레벨로 떨어지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격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다름 아니라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책임질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이 살인이라는 범죄에서 동등성의 원리에 의해 동의 보복주의로 형벌을 가하자면 사형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됩니다. 오히려 살인자를 그의 고통받는 인격을 해방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시켜주는 거. 그를 사물의 경지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득적인 인격은 그래도 우리가 존중해주는 방법은 형벌로서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그러면 살인자한테 책임질 수 있는 기회로서의 형벌은 뭐냐? 사형 이외에는 다른 등가적인 형벌은 없어. 그래서 그 사형이 공적 차원의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게 칸트의 입장이야. 그래서 칸트는 범죄자한테 형벌을 준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 형벌 줘서 사회적으로 범죄 예방 효과를 좀 노리려고 합니다. 당신이 벌 받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저러면 안 되겠구나. 아, 무서워. 저러면 안 되겠네. 그래서 범죄 예방 효과가 있게끔 당신이 모델이 되어줘야 되겠어요. 라고 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그 범죄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는 방법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그가 그 범죄행위에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만약 살인이라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사형으로서 그 범죄자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주면서 책임을 지게 하는 거. 그게 정당하다. 칸트 입장. 좋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오늘 열심히 달려봤는데, 범죄자를 처벌하는 기준이 필요합니까? 네, 당연히요. 그래서 비례성의 원칙과 제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기본적인 기준은 필요합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범죄자한테 처벌을 할때 그것을 통해서 사회 범죄를 예방하는 게 중요할까요? 라고 한다면, 네, 그럼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서 또 사회적인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이 형벌을 집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입장은 첫 번째, 사회 계약론적인 관점에서 구성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그래서 범법자, 반역자, 계약 파기자에 대해서는 형벌이 필요하다. 그러면 계약론. 또그 범죄자에게 형벌을 줌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 내지는 그 범죄자 자체가 교화되는 결과적인 이익이 있어야 돼요. 사회적 차원의 이익이 있어야 돼요. 라고 하면 공리주의. 그럼 이들의 큰 관점에서는 범죄자한테 형벌을 줘서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이익, 그게 계약이 됐던 최대다수 최대 이익이 됐던요. 그걸 이익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 목적과 이익이 달성돼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아니요, 아니요. 범죄자한테 형벌을 줌으로써 우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저 범죄자가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에 대한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그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형벌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응보주의적인 관점이다. 칸트의 핵심이었죠. 이 구도가 오늘 우리가 열심히 달린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내용 토대로 실전 문제 3번을 한번 픽해봤어요. 핵심적인 건데요. 갑번과 을번이 누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갑번은 사법적인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 가해질 수 없고 라고 했어요. 그럼 이 부분에서는 사회적 차원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범죄자한테 형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라는 뜻이에요. 오히려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항상 그 때문에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문제는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사실로 형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라는 응보주의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타인의 의도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수 없고 물권의 대상들 중에 섞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말은 범죄자도 생태적 인권이 있기 때문에 인격이 있기 때문에 물권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없어요.

0: 그러니 그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러려면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와 같은 칸트입니다. 중요한 문장이고요. 1번은 범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억제력은 사형당하는 장면을 목격하는 데에서 생겨나지 않아. 이건 일순간에 강렬한 인상을 주지만 지속성이 짧다고 했죠. 그래서 뒤에 있는 문장은 줄여 말하면 종신노역형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야. 백할이하죠. 그럼 1번 선지 갑니다.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응분의 정당한 보복이다. 응보주의적인 관점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사실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 그렇다면 살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응보, 동등성의 원리는 사형뿐. 칸트에게 맞는 진술. 두 번째, 살인자가 물권의 대상이 아님은 타고난 인격성 때문이다. 위에서 말한 대로 물권의 대상들 중에 섞일 수 없는 이유는 그의 생득적 인격 때문. 맞는 진술. 세 번째, 형벌에는 시민에게 공포감을 주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맞죠? 구경꾼들에게 공포감을 줌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를 주려는 것. 이것이 범죄 예방 효과를 위해서는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백하리아 정진술. 4번. 사형은 종신노역형에 비해서 범죄 억제력이 열등한 형벌이다. 맞아요. 범죄 억제력으로 치면 종신노역형이 더 효과 있다. 백하리아 정진술. 5번 선지는 갑과 을로 엮여 있지만 정오 판단의 포인트는 갑에게서 판단하시면 되는 구성이라고 보여요. 그렇게 분석이 되는데 사형은 범죄자가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지 못하게 하는 형벌이다라고 했어요. 칸트 입장에서 보자면 사형은 살인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게 하는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갑이 딱 틀렸다라고 제외를 시킬 수 있죠. 그리고 사형이라는 것 자체가 사형 반대론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를 교화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도 차단해버리는 거다라고 비판하는 입장들이 있기도 하죠. 하지만 이 문항에서 더 정확하게 정오 판단은 갑에게서 깔끔하게 끝난다. 옳지 않은 거 5번. 이렇게 해서 교정적 정의 열심히 달려봤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의 득점 포인트로 만드셔서 학교 시험 꼭 만점 받아오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1: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2: "내 꿈은 의사입니다."
3: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우과, 지우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8강이고요. 이번 시간 주제는 태양의 변화입니다. 자, 앞서 했던 것처럼 마스터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했어야 한다. 자, 보겠습니다. 해수의 물리량과 관련된 것, 첫 번째 수온. 해수의 표층수온은 태양복사 에너지의 유입량, 흡수량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위도의 수온이 높고요.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이 낮고요. 연직수온 분포와 층상구조 우리 얘기할 때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이 수온구조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혼합층은 바람에 의한 혼합으로 만들어진다. 수온약층은 위층과 아래층의 수온 차이에서 만들어진다. 수온약층이 뚜렷하다라고 하는 건 수온차가 클 때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체크하시고요. 염분, 역시나 표층염분, 연직염분을 구분하는데 이 염분의 변화는, 해수에 있어서의 염분의 변화는 사실 온도, 수온의 변화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진 않다. 아셨죠? 이 표층염분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증발량과 강수량이고 그 외 요인으로 담수의 유입, 그 다음에 빙하의 융해 또는 빙하의 결빙, 해수의 결빙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가 있다. 아셨죠? 자, 우리나라 주변 해수의 표층수온과 표층염분, 특히나 2월과 8월, 여름과 겨울철에 어떠한 변화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제 많이 실수하는 부분, 여름철에는 더우니까 증발이 많이 되니까 표층염분이 높을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여름철은 오히려 비가 많이 내리고요. 그 많이 내린 피가 육지에 쌓여서 강물, 하천을 따라서 바다로 유입되기 때문에 오히려 여름철에 해수의 표층염 우리나라 주변에 오히려 낮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 공부가 됐어야 되고요. 딱딱딱 떠오르면 체크, 체크, 체크. 안 떠오르면 복습. 여기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해수의 밀도. 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수온. 아셨죠? 왜냐면 위도별로. 그 다음에 연직 규모에 봤을 때 깊이별로 수온 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수온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뭐그 다음에 그 외에 염분, 수압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표층해수의 밀도 분포를 보면 대체적으로는 수온에 의해서 수온이 높은 저위도가 밀도가 작고요. 표층 수온 얘기하는 겁니다. 수온이 낮은 고위도가 밀도가 커요. 대체적으로. 그렇지만 염분 효과가 더해지면 그거에 의해서 약간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해수의 연직 밀도 분포를 보면 아래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커지는 게 정상이겠죠? 깊어질수록 밀도가 큰 물이 아래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해수의 밀도, 그 다음에 이 밀도를 얘기하는 수온과 염분을 한꺼번에 표시한 그림, 표현한 그림을 우리가 수온 염분도라고 하고 수온 염분도 자료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해수의 물리량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자, 해수의 용종 기체,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주로 많이 다루고요. 이 기체를 다룰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관점은 용해도 관점으로 설명을 하자. 아셨죠? 수온이 낮을수록 용해도가 높아요. 수온이 높을수록 용해도가 낮아요. 그래서 용존 기체량은 기본적으로는 수온과 연결을 시키고 그 외에 산소 같은 경우는 표층에서 이제 광합성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주자. 아셨죠? 그 다음에 깊은 바다에도 산소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얘는 뭐로? 심층 순환으로 설명을 해보자. 아셨죠? 그런 것들이 딱딱딱 떠올라야 됩니다. 체크, 체크, 체크.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해수의 순환. 표층 순환과 심층 순환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표층 순환은 바람에 의한 거, 대기대 순환에 의한 지상 바람이 이 표층 순환을 만들어낸다라고 보는 거고, 이 표층 순환은 빠르다. 아셨죠? 빠르다라고 하는 거. 심층 순환에 비해서. 아셨죠? 하지만 규모 면에서 보면, 심층 순환과 비교해 봤을 때 규모는 조금 더 적다. 왜냐면 표층 해수에 관한 얘기니까. 심층 해수는 굉장히 깊은 물을 다 다루기 때문에 규모가 크다. 하지만 심층 순환은 느리다. 표층 순환에 비해서. 아셨죠? 그거 생각해 보시고. 심층 순환을 일으키는 요인은 밀도 차에 의한 거. 됐나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밀도 차가 해수에서 그렇게 깊이에 따라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과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밀도 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심층 순환은 속도가 좀 느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심층 순환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건 대서양. 대서양 심층 순환을 이루고 있는 주요 수계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된다. 아셨죠? 기억이 나면 체크, 체크, 체크. 됐나요? 자, 이렇게 얘기해 보고요. 이제 그러면 대표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 가와나는 어느 해 2월과 8월 남태평양의 표층 수온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밑줄 A와 B는 주요 표층 해류가 흐르는 해역이다. 지금 2월과 8월이라고 얘기했고요. 8월. 그 다음에 A와 B는 주요 표층 해류가 흐른다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아, 어떠한 표층 순환, 그 순환을 이루는 해류, 그걸 우리가 보통 주요 표층 해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어느 시기가 지금 2월이고 어느 시기가 8월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말씀드립니다. 자, 2월이라고 하면 북반구는 겨울이고요. 남반구는 여름. 8월이라고 하면 남반구가 뭐죠? 남반구가 겨울이고 북반구가 여름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여름이라고 하면 태양이 북반구를 태양이 비추면 북반구가 여름인 거고 태양이 남반구를 비추면 남반구가 여름인 거야. 아셨죠? 주로 지구 자전축 경사각을 고려해 봤을 때 20도 부근을 태양이 비추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따져볼 것은 20도 부근의 온도를 따져보는 거야. 그랬을 때 여기가 20도 부근의 온도가 더 높네? 상대적으로 가보다 나가 온도가 더 높네? 따뜻한 물이 많이 있네? 그럼 햇빛이 여기를 더 많이 비추고 있는 상황이네? 그러면 여기가 뜨겁기 때문에 요 시기는 남반구가 여름인 시기네? 이렇게 가는 거지. 남반구가 여름인 시기는 북반구는 겨울이야. 아, 여기는 지금 남반구 여름. 남반구 여름.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럼 북반구가 겨울이에요? 그러면 2월. 요렇게. 아셨죠? 그럼 여기는 남반구가 겨울이 되는 거고. 남반구 겨울 이렇게 체크하는 거고 시기로 봤을 때는 8월 이렇게 되는 거지. 8월은 북반구 여름, 남반구 겨울. 2월은 북반구 겨울, 남반구 여름. 됐죠? 보겠습니다. 자, 가는 8월의 자료이다. 가는 8월의 자료가 맞고요. A에서는 저위도의 따뜻한 해수가 고위도로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보면 이 A는 오스트레일리아 오른쪽. 여기에 무슨 해류가 흘러요? 동 오스트레일리아 해류가 흐른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를 수송하는 그러한 해류. 그렇기 때문에 저위도의 따뜻한 해수가 고위도로 이동한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수온만을 고려할 때, 다른 거 고려하지 마라. 수온만을 고려할 때 표층 해수에서 산소기체의 용해도는 A가 B보다 작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온도를 비교하라는 거지. 지금 A와 B는 같은 위도라고 봤을 때 A와 B를 비교해보면 B가 수온이 더 낮다. B가 더 수온이 낮다. 아셨죠? 수온이 낮기 때문에 용해도가 크다, 산소가 많다. 이렇게 가는 거지. A는 수온이 높기 때문에 용해도가 작다, 산소가 적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산소기체의 용해도는 A가 B보다 작다. A가 B보다 작다. 맞죠? B가 더큰 거. 아셨죠? 물론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선생님, 여기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있고요. 여기 남극순환 해류 있고요. 여기 지금 페루 해류가 있어요. 페루 해류가 한류예요. 한류가 흐르는 해역은 수온이 낮아서 수온이 낮으니까 기체 용해도가 커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그래도 맞는 거야. 아셨죠?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해도 좋아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기역리엔 디귿 다 맞는 거 체크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추가 선지 보겠습니다. 자, A의 해류는 무역풍에 의해 형성된다라고 되어 있죠? A의 해류는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무역풍에 의해 형성이 되는 건 뭐예요? 여기 있는 남적도 해류가 그렇지. 남적도 해류가 무역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남극순환 해류는 편서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요 해류는 이 남적도 해류가 대륙과 부딪혀서 만들어진 해류라고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A의 해류는 무역풍에 의해 형성된다가 아니다. 무역풍에 의해 형성되는 건 남적도 해류. 자, 표층 해수에서 영양염의 농도는 A가 B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죠. 영양염의 농도는 한류가 흐르는 해역이 높다. 얘가 한류가 흐르는 해역, 얘는 난류가 흐르는 해역이기 때문에 B가 높은 거야. A가 B보다 높다가 아니라 B가 높다고요. 그럼 너 틀렸어. 자, A와 B에는 모두 아한대 순환을 이루는 해류가 흐른다. 자, 남적도 해류,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남극순환 해류, 페루 해류는 아한대 순환이 아니라 뭐? 아, 열대 순환입니다. 아, 열대 순환. 틀렸어요, 너. 그러면 추가해서는 맞는 게 없네요. 자, 추가해서 맞는 게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생각해 볼거 이겁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의 유입량은 해역 A가 P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죠? 선생님이 P를 여기다 찍겠어. 그러면 A와 P를 비교해 보면 누가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더 많은 거야? 얘가 더 많은 거지. 더 상대적으로 저위도니까. 저위도가 태양 복사 에너지 유입량이 더 많다. 얘는 훨씬 더 온도가 낮다. 아셨죠? 그러면 A가 P보다 많다가 맞는 겁니다. A와 B를 흐르는 해류는 각각 무엇인가? A를 흐르는 해류는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B를 흐르는 해류는 페루 해류. 학교 시험에서는 이런 거 주관식으로 내기 참 좋아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대표유형 1번 봤습니다. 이제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자, 해수의 물리량, 연직 분포가 나와 있죠. 간은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한 서로 다른 두 해역 A와 B에서 측정한 깊이에 따른 수온과 염분 분포고, 나는 두 해역의 수온과 염분을 수온 염분도에 표시한 겁니다. 기역과 니은으로. 그러면 이제 볼 때, 아, A는 수온이 이런 식으로 변하네? B는 수온이 이런 식으로 변하네? 표층 해수의 수온을 비교해 보니까 B가 수온이 더 높네? 그죠? 그러면 갑니다. 지금 표층 해수의 수온을 비교해 보면 수온이 지금 니은이 더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너는 B의 자료구나. 그럼 너는 A의 자료구나. 이렇게 볼수 있지. 물론 수온과 염분을 직접 가지고 비교해서 다 찍은 다음에 비교할 수도 있지만, 제일 쉬운 거, 수온 가지고 비교해보면 바로 알아낼 수가 있겠죠. 표층 수온 가지고. 됐죠? 혼합층의 두께는 A가 B보다 얇다라고 되어 있지. 여기는 혼합층의 두께가 여기야. 이만큼이고. 여기는 혼합층의 두께가 이만큼이라고. 그러면 혼합층의 두께는 얘가 더 두꺼운 거. 또는 얘가 더 얇은 거. 그렇죠? A가 B보다 얇다. 맞는 거고요. A의 해수는 기역에 해당한다. A의 해수는 기역에 해당한다. 맞네요. 그 다음에 깊이 90m의 해수 밀도는 A가 B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죠. 깊이 90m의 해수 밀도를 여기서 수온과 염분을 고려해서 딱 계산을 해라.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온 염분도를 이용하면 된다. 자, A에서는요, 요거야, 요거. 그 다음 B에서는 요거라고. 자, 여기 보면 등 밀도선 이렇게 있죠? 등 밀도선 이렇게 돼 있죠? 오른쪽 아래로 놓일수록 밀도가 큰 거라는 거지. 왜냐면 오른쪽 아래로 놓일수록 염분이 커요, 수온이 낮아요. 밀도가 큰 거. 그러니까 지금 A에서 이 90m 요 지점에 있는 해수의 물리량은 밀도는 등 밀도선을 그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 요것과 요거를 비교해 보면 지금 B가 더 밀도가 큰등 밀도선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B가 밀도가 더 크다. 아셨죠? A가 B보다 작다. 맞죠? 또는 뭐 B가 A보다 크다 이렇게 가도 맞는 거고요. 맞죠? 그러면 기역리엔 디귿 다 맞네요. 자,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 선지 보겠습니다. 수온 약층의 시작 깊이는 A가 B

보다 깊다라고 되어 있죠. 소온약층의 시작 깊이는 뭐랑 관련이 있어요? 혼합층. 혼합층이 두꺼우면 시작 깊이도 깊은 거고, 혼합층이 얇으면 시작 깊이가 얕은 거라고. 아셨죠? 그러면 얘가 혼합층이 두께가 얇잖아요? 그럼 시작 깊이, 소온약층의 시작 깊이가 얕은 거고, 얘는 혼합층이 두꺼우니까 소온약층의 시작 깊이가 깊은 거고. 아셨죠? 그럼 깊이는 A가 B보다 깊다가 아니라 얕다라고 봐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수심에 따른 밀도 변화 폭은 A가 B보다 크다. 자, 볼게요. 이거는 나자료를 봐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한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는, 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한 거라고. 그러면 표층에서의 밀도를 따지면 B가 작은데, 90m에서의 밀도를 따지면 B가 더 커. 그러니까 얘가 밀도 변화 폭이 더큰 거라고. 아셨죠?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가 아니라 B가 더큰 거라고. 너도 틀렸구나. 수온만을 고려할 때 표층의 수의 용해도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수온만 고려하라고 했잖아. 그럼 수온이 낮을수록 용해도가 크겠지. 둘 중에 수온이 누가 더 낮아요? 얘가 수온이 낮지? 용해도가 크겠지.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다. 맞는 거. 비음만 맞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더볼 것은 바로 이 거. 동일한 양의 P와 Q를 P와 Q의 해수를 혼합했을 때 혼합한 해수의 밀도는 P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죠? P와 Q를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만들어낸 거니까. P를 여기다 찍겠습니다. 여기다가 P라고 찍을게. 그 다음에 여기를 Q라고 찍을게. 90m에서 그 해수의 물리량, 90m에서 요 해수의 물리량, 요 해수의 물리량을 가지고 있는 해수들을 우리가 PQ라고 선생님이 임의로 찍겠다는 거야. 둘을 섞었어. 또 동일한 양을. 그럼 혼합한 해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혼합한 해수의 수온은 둘의 평균값, 염분은 둘의 평균값. 그러면 혼합한 해수의 물리량은 여기에 딱 찍히는 거지. 그러면 요 해수와 P를 비교해 보면 얘가 더 지금 요 등밀도선에 가까운 거니까 얘가 더 밀도가 크다고. P보다 얘가 밀도가 더 크다고. 아셨죠? 그러면 동일한 양의 P와 Q를 혼합했을 때 혼합한 해수의 밀도는 P보다 크다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바람의 세기가 강할수록 특정 해역에서 혼합층의 두께 어떻게 됩니까? 두꺼워진다. 수온은 어떻게 됩니까?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밑에 있는 물을 더 많이 섞어내는 거니까 수온은 내려간다는 거지. 밑에 있는 찬물이 있으니까 두꺼워지고 수온은 내려간다. 아셨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봤습니다. 이제 대표용 3번 보도록 할게요. 표층 염분과 강수량 증발량 또는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림은 어느 시기 태평양의 위도에 따른 평균 표층 염분과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 값을 나타낸다. 우리가 제일 많이 다루는 표층 염분의 자료는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이야. 그런데 요 데이터는 그걸 한번 꼬은 거지. 꼬아서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을 다뤘다. 아셨죠? 그럼 우리가 이 데이터에서 볼때 이쪽 볼게요. 이쪽.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 값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뭐가 크다는 거야? 강수량이 크다는 거지. 강수량이 크다. 그 다음에 이쪽을 갑니다.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 값이 작아요. 음의 값이니까. 그럼 여긴 뭐가 큰 거야? 여긴 증발량이 큰 거지. 아셨죠? 이렇게 해놓고선 자료를 보는 겁니다. 자, 표층 염분은 A, B, C 해역 중 A 해역이 가장 높다라고 되어 있죠? 자료 해석입니다. A, B, C 해역 중 표층 염분, 표층 염분, 표층 염분, 표층 염분 A가 제일 높네요. 그러면 맞다. 그 다음에 B 해역에는 대기대순환에 의한 저압대가 형성되어 있다. B 해역을 잘 보면 굉장한 저위도입니다. A와 C 비교해 봤을 때 굉장한 저위도예요. 저위도는 뜨겁지? 뜨거우면 증발이 많이 일어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발이 많이 일어날 것인데도 불구하고, 강수량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 얘기는 뭐야? 굉장히 두꺼운 구름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지? 두꺼운 구름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상승기류가 굉장히 강하다? 저압대가 형성되어 있다. 아셨죠? 여기는 대기대순환의 저압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상승기류가 굉장히 강한 곳. 아셨죠? 그러면 저압대가 형성되어 있다가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D급. 모든 위도에서 표층 염분은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 값이 작은 곳일수록 높게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볼게요.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 값이 작은 곳. 가장 작은 곳이 어디냐면 여기야. 그럼 여기서 표층 염분이 높게 나타나느냐? 비교해보면 되는 거야. 발레를 찾아보면 되겠지. 얘가 제일 작은 곳이고, 얘는 오히려 지금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 값이 얘보다는 큰 거예요. 이 값을 보면. 큰데 표층 염분은 여기서 더 높거든. 발리를 찾은 거야. 그러니까 X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또는 이쪽을 보면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 값이 이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겁니다. 작아지는데 표층 염분도 같이 작아지고 있네.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됐죠? 자, 그래서 원래 문제에서의 정답은 기역, 니은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추가 선지 보도록 할게요. 추가 선지. 자, A 해역에는 대기대순환에 의한 저압대가 형성되어 있다. A 해역은 어디죠? 여기입니다.
여기는 지금 강수량 마이너스 증가.

증발량 값이 작은 곳이죠. 여기와 비교해 봤을 때. 그 얘기는 뭐야? 증발량이 꽤나 있는 곳. 사실 이쪽도 지금 증발량이 꽤나 있는 곳. 여기는 강수량이 정말 큰 곳. 그럼 우리가 대기대순환을 생각을 해볼 때, 아, B해역은 저압대가 있는 곳이야. 적도 부근. 그 다음에 A해역은 고압대가 있는 곳이야. 고압대는 상대적으로 증발량이 큰 곳이니까. 여기도 고압대가 있는 곳이야. 상대적으로 증발량이 큰 곳이니까. 아, 여기는 대략 위도 20도에서 30도 부근이겠구나. 아, 여기는 적도 부근이겠구나. 대기대순환의 우리의 모델에 의하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A해역에는 대기대순환에 의한 저압대가 형성되어 있다. 저압대가 아니라 고압대라고 얘기해야겠지. 그렇기 때문에 증발량이 꽤큰 거예요. 강수량보다. 그래서 강수량만 해서 증발량이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는 거라고. 증발량이 크기 때문에. 그거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북태평양 해류는 주로 B해역과 C해역 사이를 흐른다라고 되어 있죠. 북태평양 해류는 어디? 편서풍 대에서 지금 흐르고 있는 거죠. 30도에서 60도 사이. 그러면 북반구 30도에서 60도 사이라고 하면 C해역보다도 더 고위도 해역을 흐르는다라고 봐야 되겠지. 그러면 너는 틀렸구나. 이렇게 가는 거고요. 증발량은 적도 부근 해역에서 가장 적다라고 되어 있죠. 자, 증발량은 적도 부근 해역에서 가장 적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을 하면, 여기 지금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 값이 굉장히 커요.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 값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증발량이 정말 작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적도 부근은 증발량도 꽤 굉장히 큰 값이에요. 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강수량이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강수량에서 증발량을 뺐을 때 플러스로 나오는 거지. 오히려 극지역으로 가면 너무 추워. 기온이 너무 낮아서 증발이 안 된다고. 아셨죠? 그러니까 적도 부근이 증발량이 최소가 아니라는 거야. 아셨죠?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틀렸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추가를 더 구성해 봤어요. 어떤 거냐면, 자, P 해역에서 연간 강수량은 120cm이다. 자, 이제 학교 시험에서 이제 이런 거낼수 있는 겁니다. P 지역을 어디다 찍을 거냐면, 여기, 이렇게. 지금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이 딱 120인 요 지역을 P로 찍을 거야. 그러면 요 지역에서 우리가 볼 때,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 값이 120이기 때문에, 120 맞네?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요 지역의 증발량이 굉장히 된다고, 어느 정도 된다고. 그거보다도 120만큼 강수량이 더 많은 거라고. 이렇게 가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X가 되는 거고, 60도 N 지역과 90도 N 지역의 증발량을 비교하면, 증발량은 90도 N으로 가면 극지역이잖아요. 기온이 너무 낮아요. 증발이 거의 안 된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60도 N 지역의 증발량이 더큰 거야. 아셨죠? 선생님, 90도는 하강기류가 아주 강한 고압대잖아요. 고압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고위도로 가면 그때부터는 기온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대표용 3번 봤습니다.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용 4번. 여기까지 주고. 4번은 대기대순환 모형이고요. 자, 대기대순환 모형도 꼭 문제를 나오죠. 여기는 지금 자전을 하지 않는 모형. 여기는 자전을 하는 모형. 그래서 단일 세포 모형. 여긴 3세포 모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볼게요. 간은 지구 자전을 고려하지 않은 여기 나와 있죠? 간은 지구 자전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대기대순환 모형이다. 맞는 거죠? 자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직접순환, 거대한 직접순환이 각 반구에 하나씩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 얘는 자전 효과 때문에 가다가 지구 자전 효과가 너무 커서, 전향력이 너무 커서 끝까지 가지 못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아셨죠? 남쪽으로 다시 지표면 부근으로 내려온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전향력의 효과 때문에 끝까지 가지 못하고 여기서 다시 올라가서 이러한 순환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얘는 지구 자전에 의한 전향력의 효과 때문에 이렇게 세 개의 순환 세포가 존재하는 거고, 얘는 자전 효과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제일 뜨거운 곳에서 상승했죠? 상승한 공기는 고위도로 갑니다. 고위도로 갑니다. 끝까지 갈수 있는 거야. 가장 차가운 곳에서 하강했죠? 하강한 공기는 저위도로 갑니다. 끝까지 가는 거라고. 아셨죠? 그러니까 자전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 자전을 고려한 모형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나의 A와 B 지역은 모두 고압대에 위치한다. 지금 B 지역은 상승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고, A 지역은 하강을 많이 하고 있고, 여기는 고압대가 맞죠? 하강 기류가 셉니다. 여긴 상승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상승 기류가 세죠? 여긴 저압대.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러면 모두가 틀렸죠? 지금 누가 틀린 거야? B는 저압대구나. 너 틀렸고. 자, 가와 나 모두 위도에 따라 단위 면적당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의 차이가 있다. 그렇죠? 얘도 저위도에서 제일 에너지가 많이 들어와서 뜨거워진 공기는 상승. 제일 에너지가 적게 들어온 이 극지역은 차가워진 공기가 하강. 그래서 이러한 순환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당연히 둘다 위도에 따라 단위 면적당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에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원래 문제의 답은 기역, 티귿 이렇게 골라줄 수가 있고요. 선생님이 추가 선지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가와나 모두 위도 60도 부근에 한대 전선대가 형성된다. 얘 같은 경우는요, 잘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따뜻한 공기가 북쪽으로, 여기에 찬 공기가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면서 전선이 만들어집니다. 한대 전선대가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얘는 그게 없다는 거지. 아셨죠? 그러니까 순환이 여러 개가 있어야지 이러한 전선대가 잘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 누가 틀린 거야? 가에는 한대 전선대가 없는 거야. 그러면 너 틀렸고요. 자, 가에서 대기 순환은 직접 순환에 해당한다. 맞죠? 직접 순환을 우리가 구분하기가 조금 어렵다 싶으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직접 순환, 여기 순환이 하나 있죠? 얘와 얘 중에서 뜨거운 곳은 여기입니다. 뜨거운 곳에 있는 공기가 상승, 차가운 곳에 있는 공기가 하강. 이 원리가 적용이 되면 직접 순환이야. 갑니다. 뜨거운 곳에서 상승, 차가운 곳에서 하강. 그래서 순환이 존재합니다. 직접 순환이야. 차가운 곳에서 하강, 둘을 비교해 봤을 때 위도 60도가 더 뜨거우니까. 뜨거운 곳에서 상승. 그 순환의 원리가 적용이 되면 직접 순환이라고. 근데 여기를 보면 30도와 60도를 비교해 보면 30도가 더 뜨거운 곳이거든. 저위도기 때문에. 그런데 30도에서 하강, 60도에서 상승이야. 얘는 뜨거운 곳에서 상승, 차가운 곳에서 하강의 원리를 적용, 그 원리로 설명이 안 되죠? 이제 이런 곳을 우리가 간접순환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아셨죠? 그러면 가에서 대기순환은 직접순환에 해당한다. 맞는 거고요. 북적도 해류는 나에서 간접순환이 존재하는 곳에 흐른다. 간접순환이 존재하는 곳은 어디야? 30도에서 60도 부근인데 북적도 해류라고 했죠. 북적도 해류는 어디를 흐르고 있죠? 여기서 흐르고 있죠. 그러면 너는 틀렸구나. 됐죠? 추가 선지에서는 미음만 맞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더 생각해 볼 것, 요겁니다. 자, P지점과 Q지점의 상공에는 모두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P와 Q를 선생님이 찍겠습니다. 여기를 P로 찍고요. 여기를 Q로 찍겠어.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요 지점의 상공, 요 지점의 상공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상공을 물어본다고 하면 지상이 아니라 상공의 바람. 지상이 아니라 상공의 바람. 지우고, 상공의 바람을 얘기해야 되겠지? 상공의 바람, 남풍. 삼풍의 바람, 남풍. 둘다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맞는 겁니다. 아셨죠? 나에서 헤들리 순환, 페리헬 순환, 극순환을 표시하고 각각의 순환을 직접 순환과 간접 순환으로 구분하면 자, 얘가 헤들리 순환이고요. 얘가 페리헬 순환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60도 이상에서 존재하는 게 극순환이고요. 자,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은 직접 순환이고요. 그다음에 요 페리헬 순환은 뭐예요? 간접 순환이다. 지구 자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효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 됐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유형 4번 봤습니다. 이제 대표유형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자, 5번. 해수면 부근의 평균 풍속, 풍향. 이제 풍계에 대한 자료인데, 이제 요 자료를 가지고 온 이유는 요 자료를 잘 보면 해양도, 대기도 좀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서. 자, 가와 나는 1월과 7월의 전 세계 해양에서 해수면 부근의 평균 풍속과 풍향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하나가 1월이고요. 하나가 7월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지금 바람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죠. 풍속 자료를 해석을 해야 되고 풍향을 또 해석을 해야 돼. 자, 1월과 7월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 이제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겨울철 반구. 겨울철 반구가 풍속이 세요. 왜냐면 풍속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 불균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저위도는 겨울철이나 여름철이나 다 뜨겁습니다. 근데 겨울철이 되면 겨울철 반구는 극적이 굉장히 차가워져. 저위도와 극적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커져요. 그럼 강한 바람이 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겨울철 반구는 풍속이 세다. 그걸 가지고 찾는 게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지역을 보는 거야. 여기 우리나라가 있는 우리 지역을 보면 우리 지역에서 겨울철에는 북서 계절풍이 시베리아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여름철에는 남동 계절풍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요걸 가지고 풍향을 가지고 찾을 수도 있어요. 이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볼게요. 여기서 먼저 풍속이 센 거야. 짙은 색일수록 센 겁니다. 볼때 여긴 북반구가 풍속이 세네. 아, 여기 북반구가 지금 뭐냐면 북반구가 겨울이야. 아셨죠? 여기 보면요. 남반구가 풍속이 세.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여긴 남반구가 겨울이야. 남반구가 겨울이야. 그럼 이거 가지고 볼 때, 남반구 겨울이란 얘기는 북반구 여름이란 얘기잖아. 그럼, 너 7월 자료구나. 이렇게. 자, 북반구가 겨울이야. 그럼 너 1월 자료구나.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볼게요. 북반구 겨울철 시베리아 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한다고 했었죠? 북서 계절풍.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어.

설명이 되는 거고. 자, 북반구 여름철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영향을 준다. 남동계절풍 영향을 준다. 남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죠? 설명이 되는 거고. 됐죠? 문제 볼게요. 자, 가는 1월의 자료이다. 맞고요. A 해역의 표층 해류는 극동풍에 의해 형성이 된다. 자, A 해류 여기 남극순환 해류가 남극순환 해류는 무슨 바람에 의해서? 편서풍에 의해서 정말 정말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에서 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극동풍이 아니라 편서풍이야. 자, B 해역과 C 해역의 표층 해류는 모두 한류이다. 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페루 해류가 여기 존재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벵겔라 해류가 여기 존재하는 거고요. 해류 이름까지, 이 대서양의 해류 이름까지는 우리가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학교 시험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페루 해류, 여긴 벵겔라 해류. 둘다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가고 있는 한류. 아셨죠? 맞는 거야. 그러면 기역티귿, 둘다 기역티귿 이렇게 맞는 거 체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 선지 보겠습니다. 자, 가의 계절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발달한다. 시베리아 고기압이 발달하기 때문에 북서계 절풍이 우리 지역에 맞는 거고요. A 해역에서 표층 해류는 서동 방향으로 이동한다. 서동 방향으로 편서풍에 의해서 맞는 거고요. 평균 수온은 A 해역이 B 해역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죠. A 해역과 B 해역을 보면 한류가 흐르는 곳이니까 더 낮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는 겁니다. 지금 이 한류는 여기에서부터 연결돼서 오는 겁니다. 얘가 더 찬물이야. 더 찬물이 있는 곳, 덜 찬물이 있는 곳이에요. 아셨죠? 또는 얘가 더 고위도야. 고위도일수록 수온이 낮은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A 해역이 B 해역보다 수온이 더 낮아요. 얘가 더 낮아요. A 해역이 B 해역보다 높다가 아니라 낮다. 그러면 추가 선지에서 맞는 게 리을, 미음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의 에너지 수송량은 P의 해류가 C의 해류보다 많다. 자, P의 해류는 선생님이 여기다 찍을 거야. 여기를 P라고 할게. 자, 그럼 P와 C에서 어떤 해류가 흐를 것이냐? 여기는 지금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한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했었고, P는 이런 식으로 해류가 흐를 거예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난류가 흐를 거라고. 그러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의 에너지 수송량은 P의 해류가 C의 해류보다 많다가 맞겠지. 자, 가와 나는 각각 남반구의 어느 계절에 해당하는가? 여긴 남반구 겨울, 여긴 남반구 여름이 된다라고 하는 거 체크. 자, 이렇게 해서 대표유형 5번 풀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대표 유형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대기대순환 가지고 이제 표층해를 물어보는 거. 굉장히 또 많이 나오는 폼입니다. 자, 그림은 태평양의 위도별 동서방향 연평균 풍속을 나타낸 것이다. 밑줄. 양의 값은 동쪽을 향하는 바람, 음의 값은 서쪽을 향하는 바람을 의미한다. 거기 밑줄. 자, 여기서 0을 딱 기준으로요. 0을 딱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이 지금 양의 값이고 이쪽이 음의 값이야. 양의 값은 어디라고 했었죠? 양의 값은 동쪽을 향하는 바람이래. 아, 서에서 동으로 부는 바람, 음의 값은 동에서 서로 부는 바람. 됐죠?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 이쪽 대략적으로 위도 한 30도에서 60도 부근은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편서풍이 불고 있구나. 여기도 마찬가지 편서풍이 불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요 사이, 30도에서 0도, 요 사이에서 지금 불고 있는 바람은 동에서 서로 부는 동풍 계열의 바람이잖아요? 아, 무역풍이 불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됐죠? 문제 보겠습니다. A와 C의 표층 해류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 지금 A와 C, A는 여기 있고요. C는 여기 있습니다. 바람에 의해서 해류가 만들어집니다.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해류. 여기라고 하면 북태평양 해류. 여기라고 하면 남극순환 해류. 기억. 자, B에는 무역풍에 의해 형성된 표층 해류가 흐른다. B는 어디죠? B 여기잖아, 여기. 무역풍이 흐르고 있잖아, 무역풍이 불고 있잖아? 그럼 무역풍에 의해서 동에서 서로 흐르는 해류가 존재하겠지. 남반구라고 하면 뭐? 남적도 해류가 여기 흐르겠지. 그러면 무역풍에 형성된 표층 해류가 흐른다. 맞고요. 풍속만을 고려할 때 A의 표층 해류는 C의 표층 해류보다 평균 속력이 빠르다. 풍속만 고려하라고 했으니까 풍속만 보자고. 그러면 얘의 풍속과 얘의 풍속을 비교해보면 얘의 풍속이 더 셉니다. 풍속이 세니까 풍속에 의해서 바람이 만들어진다. 이 바람에 의해서 해류가 만들어진다. 바람에 의해서 해류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풍속이 센 곳에서 강한 해류가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A의 표층 해류는 C의 표층 해류보다 평균 속력이 느리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얘가 더 풍속이 크니까요. 됐죠? 그러면 이제 원래 문제에서 기역, 니은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추가 선지 요겁니다. A 부근에는 대기 대순환에 의한 하강 기류가 발달한다. 대기 대순환에 의한 하강 기류가 발달하는 곳을 우리가 이제 고압대라고

고압대. 대기 대순환에 의한 고압대가 지금 요 부근에 존재한다면 위도 30도 부근에 존재해야 되겠지. 그러면 그 위치는 요쯤이 되는 겁니다. 요쯤. 요쯤이 고압대가 형성될 수 있는 곳. 무역풍과 편서풍이 바뀌는 곳. 아셨죠? 그러면 A 부근이 아니야. 자, C 부근에는 남극순환 해류가 흐른다. C 부근은 지금 여기잖아요. 편서풍에 의해서 서에서 동으로 흘러가고 있는 요 위도대의 해류라고 하면 남극순환 해류가 맞죠. 자, B의 해류는 평상시보다 엘니뇨 시기에 강하게 흐른다. 이제 엘니뇨 라니냐 문제와 같이 엮은 겁니다. B의 해류라고 하면 뭐예요? 지금 위도 0에서 30도 부근 남반구에서 동풍 계열의 바람에 의해서 동에서 서로 가고 있는 남적도 해류죠. 남적도 해류는 엘니뇨 시기가 되면 무역풍이 약화되면서 약하게 흐르게 되죠. 약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엘니뇨 시기에 약한 거예요. 아, 약한 거, 틀린 거. 그러면 추가 선지에서는 미음만 맞는다.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자, 여기 더 갑니다. 볼게요. P와 B 사이에 열대 수렴대가 위치한다. P는 어디? 선생님이 P를 어디다 만들 거냐면 여기다 만들 거야. 20도 부근, 여기를 P. P 위도대와 B 위도대, 열대수렴대. 열대수렴대라고 하는 건 뭐죠? 열대수렴대. 여기서 이 열대수렴대라고 하는 건 공기의 수렴을 얘기하는 겁니다. 적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는 30도 N, 여기는 30도 S라고 하면 무역풍이 불어요. 무역풍이 불어요. 이 무역풍과 무역풍과 만나는 곳, 여기를 열대수렴대라고 한다. 적도 부근, 그러면 적도 부근, 열대 수렴대가 위치한다? 맞는 거. 아셨죠? 이 열대 수렴대 부근에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이렇게 공기가 모여든다는 얘기는 여기 상승기류가 강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역은 저압대가 위치하는 거지. 아셨죠? 같이 가는 겁니다. 아셨죠? 자, 태평양에서 A 해역과 B 해역을 흐르는 주요 표층 해류는 무엇인가? 각각 A라고 하면 요 위도대에서 북태평양 해류가 서에서 동으로, B라고 하면 요 위도대에서 남적도 해류가 동에서 서로. 아셨죠? 요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A 해역은 북태평양, B 해역은 남적도 해류.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태평양 6번 봤습니다. 이제 7번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자, 남극대륙 주변의 바람. 이 남극대륙이 많이 나오면, 문제 나오면 많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북반구 기준으로 문제 자료를 많이 해석하거든. 근데 남극, 남반구 자료가 나오면 방향이 바뀌어서 이제 많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문제. 남극 대륙 주변의 지표 부근에서, 밑줄, 지표 부근입니다. 부는 동서 방향 바람과 남북 방향 바람의 연평균 풍속을 나타낸 것이다. 자, 우리가 보통 방위를 표시할 때는 북, 그 다음에 남, 그 다음에 서, 동, 이렇게 표시하죠. 그죠? 북쪽을 위에다 두면 아래가 남이고 왼쪽이 서고 오른쪽이 동이야. 근데 남쪽을 위로 두면, 남쪽을 위로 두면 아래가 북이고 왼쪽이 동, 오른쪽이 서가 됩니다. 아셨죠? 지금 여기가 남극이야. 남극의 중심, 남극 대륙의 중심, 남극. 그러면 지금 여쪽에서 볼 때 이쪽이 남쪽이다. 그럼 이쪽이 북쪽이 되는 겁니다. 이쪽이 뭐가? 동쪽이? 이쪽이 서쪽이 되는 거야. 아셨죠?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볼게요. 지금 플러스는 서풍, 마이너스는 동풍이라고 나왔는데 A를 보면 A는 뭐예요? 플러스야. 서풍이야. 서풍이라고 하는 건 서쪽에서 불어오는 거거든. 서쪽에서 불어온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서쪽에서 불어온다. 동쪽으로. 그 다음에 B는요. 요거거든요. 요거. 지금 마이너스. 맞죠? 동풍이야. 동풍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는 거야. 동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 아셨죠? 그러니까 A는 서풍이 불어요. B는 동풍이 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지금 플러스는 남풍이고 마이너스가 북풍입니다. 지금 A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북풍이거든. 북풍은 뭐야? 아래에서 오는 거야. 아래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게 지금 북쪽에서 오는 거라고. 북풍. 그 다음에 B는 플러스예요. 남풍이죠. 플러스 남풍. 남풍은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아셨죠? 그러니까 아 A는 북서풍, B는 남동풍. 얘를 동서 남북으로 나눠서 표현한 거. 됐죠? 이 자료입니다. 자, A 해역에는 편서풍이 분다. A 해역엔 서풍 계열의 바람, 편서풍이 불고 있다.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의 B 해역에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향하는 바람이 분다. 지금 B 해역을 보면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거든.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부는데 여기가 남극이야. 남극에서부터 불어오고 있어요. 남극은 남반구 90도잖아, 위도. 그러니까 고위도에서 저위도 이렇게 가야 되겠지. 위치가 바뀌어야 되겠지. 틀린 거고. A 해역과 B 해역에서 바람에 의해 형성되는 표층 해류의 방향은 같다라고 되어 있죠. 포인트는 바람에 의해 형성되느냐.

바람이 다르잖아. 얘는 북서풍이 불고 있고요. 얘는 남동풍이 불고 있습니다. 바람이 다르면 바람에 의해 형성된 바람 역시 바람에 의해 형성된 표층해로 역시 다르겠죠. 틀린 겁니다. 그러면 기억만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자, 여기다 추가 보겠습니다. 자, 지표 부근 바람을 고려할 때 A 해역과 B 해역 쪽 남극 순환해류가 흐르는 곳은 A 해역이다. 남극 순환해류는 서해에서 동으로 가는 겁니다. 편서풍에 의해서. 맞죠? 그러면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야 돼. 기본적으로.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부는 곳은 A죠. 그러니까 맞는 거고요. 자, 대기대순환을 고려할 때 B 해역의 상공엔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이거 이제 많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기본은 이렇습니다. 대기대순환 모형에서 지상풍과 상공풍은 서로 반대야. 순환이라고 하는 건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지상풍과 상공풍은 서로 반대라고. 자,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가 적도, 여기가 90도 S라고 하겠습니다. 남반구. 아셨죠? 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적도에 뜨거운 공기 상승합니다. 상승한 공기 대륙권 계면 부근에 쌓여서 고위도로 가고 싶다고. 고위도로 가고 싶은데 끝까지는 못 가요. 지구 자전 효과, 전향력 때문에. 30도 부근까지 가서 내려와.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하나의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헤들리 순환. 30도. S. 극지역에서 차가운 공기가 하강해서 지표를 따라서 남쪽으로, 아시죠? 북쪽으로 가고 싶다고요. 지금 남반구라고 했으니까 북쪽으로 가고 싶다고. 아셨죠? 저위도로 가고 싶다고. 가다 보면 끝까지는 못 간다고. 어디까지 갈수 있냐면 대략 60도 부근까지 가면 얘가 올라가서 되돌아온다는 거지. 얘가 뭐예요? 극순환. 여긴 60도. 됐나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B는 어디에 위치하는 겁니까? B는 지금 65도와 75도 사이니까 이쯤 어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상공에서는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서로 반대. 아셨죠? 너 틀렸어. 지금 지상은 남풍이야? 상공 북풍이야. 틀렸어. 그 다음에 대기대순환을 고려할 때 A와 B 사이에 중위도 고압대가 형성된다라고 되어 있죠. A와 B 사이는요, 보면요. 지금 65도가 있어. A와 B 사이에는. 중위도 고압대는 어디 있는 거야? 여기가 중위도 고압대야. 지금 헤들리 순환이 상승을 했다가 이동하다가 하강하는, 페렐 순환이 하강하는 여기가 중위도 고압대라고. 30도 부근이라는 거지. 고압대가 형성된다? 틀렸다. 아셨죠? 그러면 추가 선지에서는 우리가 리을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여기에서 조금만 더 보자. 무엇을 볼 것이냐? C 해역에서 표층의 수는 대체로 P 방향으로 이동한다. 여기다 선생님이 P를 찍겠습니다. 어디다 찍을 거냐면 여기다 찍을 거야. 여기다. P. 아, P가 아니죠. C 해역을 찍을 거야. C 해역을. C. 일단 C 해역을 찍었죠? 그다음에 P 방향. P 방향을 찍을게.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요 방향이 지금 이 A 해역을 비롯해서 요 위도대에서 제일 잘 나타나야 되는 해류는 뭐예요? 남극 순환 해류. 남극 순환 해류는 서해에서 동으로 가는 거야. 그럼 이 방향이 서해에서 동 방향이냐? 이게 지금 서해에서 동 방향. 서풍에 의해서 서해에서 동으로 가고 있는 방향이지. 그러니까 이 P 방향은 남극 순환 해류가 흐르는 서해에서 동 방향이 맞다라고 해야 돼. 맞다. 체크하시고요. A 해역과 B 해역에 부는 바람의 풍향은 각각 어떠한가? A 해역에서는 무슨 바람이 분다고요? 북서풍이 불고요. B 해역에서는 남동풍이 불고요.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유형 7번까지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표유형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자, 북대서양의 표층 순환인데, 자, 그림은 어느 해 북대서양에서 화물 유출 사건이 발생한 지점과 유출된 화물이 발견된 지점을 표층 해류의 방향과 함께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지금 보면 북대서양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쪽에서 해류는 서해에서 동으로 간다. 이쪽에서 해류는 동해에서 서로 간다. 그러면, 아, 지금 이쪽에서의 해류는 무역풍에 의해서 가고 있구나. 맞죠? 이쪽의 해류는 아 편서풍에 의해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지금 요 해류와 요 해류가 흐르는 곳이 중간쯤 어디쯤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위도 30도 부근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고압대. 중위도 고압대 또는 뭐 아열대 고압대라고 부르는 고압대가 있어야 되는구나. 아셨죠? 헤들리 순환이 상승을 해서 하강 기류가 강하게 발달하는 그런 지역이 지금 이 사이 부근 어딘가에 있는 거. 아셨죠? 그걸 체크하시는 거고. 자, 얘는 지금 무역풍에 의해서 흘러가는 해류. 얘 해류의 이름은 뭐냐면 북적도 해류. 선생님, 북적도 해류는 태평양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대서양 똑같습니다.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는 태평양, 대서양 다 똑같아. 아셨죠? 그다음에 얘는요. 편서풍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는 서해에서 동으로 흘러가고 있는 누구냐면 북 대서양 해류. 아셨죠? 태평양에서는 요 위도대에 북태평양 해류가 존재합니다.

보겠습니다. 자, A는 북대서양 해류이다. A는 북대서양 해류가 맞아요. 그 다음에 B는 무역풍의 영향을 받는다. B, 북쪽도 해류. 동에서 서로 가고 있잖아. 동에서 서로 가고 있으면 동풍 계열의 바람에 의해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역풍의 영향을 받는다. 맞고요. 기역 지점에서 발견된 화물은 한류를 타고 이동한 적이 있다. 지금 화물이 여기서 발견됐는데, 자, 우리가 볼 것은 화물의 유출 지점이 여기거든. 여기서 지금 여기죠. 화물이 여기서 유출이 됐는데, 이 유출된 화물이 해류를 따라서 갈 거란 말이지. 가다 보니까 아열대 표층 순환에 의해서 여기까지 간 녀석도 있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까지 간 녀석이 있다? 요 해류를 타고 이동한 적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한류를 타고 이동한 적이 있다. 맞는 거. 아셨죠? 그러니까 만약 얘를 조금 더 어렵게 지엽적으로 낸다라고 하면, 자, 이 화물은 카나리아 해류를 타고 이동한 적이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지엽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거야. 아셨죠? 이제 이런 부분 체크할 수가 있는 거죠. 원래 문제에서는 이제 기역, 니은, 티귿 다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추가로 구성한 거 볼게요. 자, 기역 지점의 화물은 북대서양 해류를 타고 이동한 적이 있다. 보세요.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더 지엽적이지만 더 어려워지는 거지. 분명 이 화물은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가다가 어떤 녀석은 이렇게 간 거고, 어떤 녀석은 이렇게 왔거든. 그러면 이 화물, 여기로 온이 화물은 북대서양 해류를 타고 가다가 카나리아 해류를 타고 내려와서 여기에 도달. 그러면 북대서양 해류를 타고 이동한 적이 있다? 맞는 거지. 됐죠? B는 북쪽도 해류이다. B는 북쪽도 해류가 맞아요. 그 다음에 A의 해류는 대기대순환의 간접순환이 나타나는 곳에서 흐른다. 자, 이런 것도 좀 어려울 포인트가 될수 있는데, 대기대순환의 간접순환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알라는 거지. 자, 볼게요.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북반구를 그리겠습니다. 여긴 0도고, 여기는 90도고. N. 자, 북반구.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요 높이도 꼭 기억하세요. 적도 부근이 이 순환의 높이가 굉장히 큽니다. NG 규모가. 상승한 공기 이동하다가 30도 부근에서 하강. 30도 N. 하강한 공기 이동하다가 60도 부근에서 상승. 60도 N. 그래서 이렇게 순환, 극순환, 이렇게 돌아가는 헤들리 순환, 그 다음에 여기에 존재하는 페렐 순환. 얘는 직접 순환이고요. 얘도 직접 순환이고요. 얘가 간접 순환입니다. 아셨죠? 요 간접 순환이 존재하는 곳에 이 지상풍, 이 지상풍이 뭐냐면 편서풍. 여기는 무역풍, 여기는 편서풍, 여기는 극동풍. 그러면 편서풍이 불고 있는 곳에서 A의 해류가 존재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편서풍이 불고 있는 곳에서 이 편서풍에 의해서 서에서 동으로 가는 이 해류가 만들어졌다고. 그렇다고 하면 A의 해류는 대기대순환의 간접순환이 나타나는 곳에서 흐른다. 맞는 얘기가 되겠지. 됐죠?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체크해 보자고요. 자, 리을, 미음, 피읖, 추가 선지도 다 맞는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겨울철 평균 기온은 P 지점이 Q 지점보다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선생님이 P, Q를 표시를 해보겠다는 거지. 어디를 표시할 거냐면, 이렇게 표시할 거야. 이렇게 표시하고, 동일한 위도에다가, 여기에다가 P를, 여기에다가 Q를 표시하겠다고. 그럼 우리가 볼 때, Q는요, 여기서부터 올라온, 저위도에서부터 이동해온 따뜻한 물의 영향을 받습니다. 수온이 높아요. 동일 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P는 북쪽에서부터 내려온, 고위도에서부터 내려온 찬물의 영향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한류가 흐르는 곳과 난류가 흐르는 곳의 특징을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다. 겨울철 평균 기온은 Q가 높아. 아셨죠? P 지점이 Q 지점보다 낮다. Q가 높으니까 P는 낮은 거야. 자, 북대서양 아열대 표층 순환을 이룬 주요 해류는, 자, 이런 거 이제 주관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북쪽도 해류, 멕시코 만류, 북대서양 해류, 카나리아 해류를 쓸수 있어야 된다. 아셨죠? 거기다 더하면 북쪽도 해류는 무역풍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북대서양 해류는 편서풍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아셨죠? 그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대륙의 영향까지 고려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다음에 북대서양에서 요 아열대 표층 순환의 이 순환의 방향은 무슨 방향? 시계 방향이에요. 여기까지도 설명을 하면 아주 좋겠죠. 아셨죠? 자, 여기까지 얘기해서 대표 유형 8번까지 다 봤고요. 여러분의 내신을 만점으로 이끌어 줄 내신 만점 OX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수의 물리량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안 했지만 그래도 체크해 봐야 할 부분은 요거 학교 시험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염류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물질이 뭐니?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주변 해수에서 표층 염분, 여름철과 겨울철의 표층 염분을 꼭 비교해 볼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기대순환에서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 이세 개의 순환 세포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니를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 체크하시고요.

0: 그다음에 또 보면요. 자, 우리나라 주변 난류의 근원은 크로시오 해류. 우리나라 주변 한류의 근원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심층순환과 표층순환의 흐름의 세기, 그다음에 흐름의 규모 이런 것들도 아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해양의 변화 중요한 부분들 다 봤고요. 정말 내신에 나올 것들을 다 체크해 봤습니다.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럼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6: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7: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짝꿍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영어 독해한 스쿵과 함께하는 저는 김수연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저 오늘은 또다시 7강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챕터 들어가는 시간이니까요. 뭔가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문제들도 다 살펴보고 들어오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어떠한 내신 변형 문제들과 내용 구조에서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얻어갈 수 있을지 함께 해보자고요.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7강의 엑서사이즈 1에 해당하는 어법 되겠습니다. 어법은 내용을 조금 더 잘 들여다봐야 되겠다. 자, 뭐에 관한 글이었냐면 녹색 소비자의 특성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녹색 소비자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냐면 green consumers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이 소비자들은 어떤 소비자들? 친환경 제품을 일반 제품보다 선호하는 소비자들인데 환경 보호 책임을 정부나 기업에만 맡기지 않고 이 개인의 소비도 환경 문제 해결에 영향을 준다고 믿는 사람들. 녹색 소비자들은 이러한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업도 환경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친환경 소비가 증가하면 기업은 생산 과정에서 환경 사회 비용을 고려하게 되고 그에 따라 녹색 경영과 녹색 마케팅을 실행하게 될 것이니 결론, 이 녹색 소비자는요, 구매력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중요한 개념이지요.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더라.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약할게요. 녹색 소비자는 개인의 소비가 환경에 영향을 준다고 믿으며 구매력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추구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가 봅니다. 영어로 표현할게요. Green consumers, 녹색 소비자들은 믿습니다. 개인의 소비가 can influence,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치?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환경적 결과에.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Their purchasing choices, 어떤 구매의 선택을 통해서. 자, 그들은 뭐 하기도 합니까? 기업들이 환경 친화적인, 즉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어떤 관행을 갖다가 채택하도록 유도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또 뭐 합니까? support, 지지합니다. 무엇을? 중요한 단어,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성은 무슨 개념이죠? 이거는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을 하면서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자원을 남겨놓는 것에 갖다가 지속 가능성이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환경 관련 질문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표현까지 잡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빈칸픽은 7번째 문장 한번 가볼까요? Therefore, 따라서 결론에 해당하는 문장인데 중요한 표현 진짜 많이 보여요. 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냐면 Green consumers, 녹색 소비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다. 무엇을 목표로 하는 sustainability 또 나왔어요.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하는 무엇을 사용함으로써 their purchasing power, 그들의 구매력, 이 구매의 힘을 사용함으로써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결론에 해당하는 문장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어법에 해당하는 문장의 첫 번째 문장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표현 학습할 겁니다. Green consumers, 얘를 주어로 해서. 동사 자리 prefer 왔습니다. 컴마 컴마 안에 들어가는 거 한번 묶어주시면은 비교할 때 쓰는 표현이지요. compared with 이라고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뭐뭐에 비해 라고 해석을 해준다고요. 녹색 소비자는 비녹색 소비자에 비해 이번엔 동사 갑니다. prefer 무슨 뜻입니까? 선호한다 라는 뜻인데 뭐뭐보다 선호한다 라고 했을 때 of 표현 같이 쓸 수 있어요? 뒤에 나오는 over 얘랑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매할 수 있는 일반적인 대체품보다는 무엇을 구매하는 것을 선호를 한다?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선호를 한다. Prefer A over B, B보다 A를 선호하다. 이렇게 해서 가져가 주시는 연습까지요. 자, 순서 문제 가보겠습니다. 녹색 소비자들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문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봤던 문장이죠. 이 소비자들은 무엇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인가 라고 하면서 두 번째 문장에서 이 녹색 소비자들의 믿음에 관한 내용이 쭉 나올 거예요. 그리고 4번 문장, moreover, 내용을 추가하는 연결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 소비자들. 녹색 소비자들은 이러한 믿음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뒷부분에서 누가 등장하냐면은 firms라고 해서 기업들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6번 문장의 주어인 they는요.
방금 봤었던 이 firms, 기업들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 예측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바로 7강의 2번 넘어갑니다. 얘는 주제 추론이었는데 뭐에 관한 글? 잘못된 학습 조언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일부 공부 조언은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주죠. 반복, repetition, 학습의 핵심이라는 조언. 기억하려고 하면 기억된다는 조언. 반복하면 기억이 강화된다는 조언. 즉, 이러한 믿음입니다. 정리하자면, rereading, 다시 읽기, intentionality, 의도성, repetition, 반복의 효과를 신뢰를 하지만, 실제로는 어떠합니까? 반복만으로는 기억에 오래 남지 않습니다. 즉, 반복은 뭐에는 효과적입니까? 단기 기억에는 효과적이지만 오래 지속되는 학습에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쵸?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단순한 반복과 재읽기는 단기 기억에는 도움이 될수 있지만 오래 지속되는 학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영어로 표현하면 이러합니다. Although, 비록 뭐일지라도. Study advice, 학습 조언은요. 흔히 강조합니다. 반복과 다시 읽기를 강조합니다. 뭐로써? 핵심적인 학습 전략으로서. 그렇지만 중요한 건 뒷부분. 단순히 반복하는 거, 정보를 반복하는 것은 generally ineffective. 자, ineffective. 앞에 in이 붙음으로써 이거 무슨 뜻입니까? 효과적이지 않다란 뜻이지요. 효과적이지 않답니다. 뭐에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오래 지속되는. 너무 중요한 어휘예요. durable. durable. 내구성이 있는. 오래 지속되는 이란 뜻입니다. 오래 지속되는 학습에는 효과적이지 않으며 뭐에만 도움이 된다, 단기 기억에만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 되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빈칸 문장은 첫 번째 문장 한번 가볼까요? What students are advised to do? 학생들이 하도록 권고되는 것은? 이렇게가 주어되는 거지요. 학생들이 하도록 권고되는 것은? 즉, 일반적인 학습 조언은요. Often played wrong 이라고 해서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짧고 간결하지만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통째로 빈칸을 뚫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완전히 틀린 경우가 많다라고 해서 이때 play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형용사 wrong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사로 쓰여서요. 완전히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나온 김에 알아가시면 좋겠죠? 좋습니다. 자, 어법 문장으로는 2번 문장 한번 가볼까요? 우리 흔히 말하는 더비더비 구문입니다.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해당하는 구문인데 어떻게 갑니까?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나오고요. 컴마로 이어받으면서 더 플러스 비교급 또다시 주어 동사 나오는 형태입니다. 해석하면 어떻게 되지요? The more times you go over the material, 그 자료를 반복해서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the better chance, 여기서의 chance는 가능성이라는 뜻이지요. 여러분은 더 나은 가능성을 갖게 되는데 뭐할 가능성 되겠습니까? 그것을 영구적으로 저장할 가능성입니다. 즉, 영구적으로 기억할 가능성이 the better, 더 높아진다고요. 지금 형태에 더해서 해석까지 할수 있어야 됩니다. 해석을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가 될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자, 기타 출제 필구르는 어휘 적절성 한번 가볼까요? 자, 9번 문장 한번 보세요. Believe in the power, 어떤 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근데 뭐에 대한 힘이냐면, rereading, 다시 읽기고요. intentionality, 의도성이고요. and repetition, 반복입니다. 자, 이것의 힘에 대한 믿음은 pervasive. pervasive, 무슨 뜻? 만연한, 널리 퍼져 있는, 그치? 널리 퍼져 있지만, the truth is, 진실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건 진실의 내용이니까, 그치? 자, 진실은요, you usually can't, 뭐할수 없습니까? 깊이 새길 수 없습니다. 기억 속에. 단순히 그것을 계속 반복함으로써는 기억 속에 깊이 새길 수 없습니다. 앞에 부정 표현 나온 거 챙겨주시면서, embed라고 하는 동사의 뜻이 뭐라고요? 깊이 새기다란 뜻이라고요. 나온 김에 확실히 알아가 주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한 문장 더 가볼게요. This tactic, 이러한 전략, 책략이란 뜻이죠. 이러한 전략은요, might work. work가 무슨 뜻으로 쓰였니? 효과가 있다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뭐할 때? We're looking up a phone number. 그 휴대전화를 갖다가 찾아봐요.
그리고 holding in your mind, 머릿속에 붙들어 두는 겁니다. 뭐 하는 동안에 punch는 두드리는 거니까 휴대전화에 두드리는 동안에 붙들어 두는 거야. 그랬을 때이 전략은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벗으로 뒤집으면서. But it doesn't work for 뭐에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Durable learning, 어떤 오래 지속되는 학습에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 반복. 다시 읽기라고 하는 거, 이 경우에는 즉 단기 기억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오래 지속되는 학습에는 효과적이지 않다. 저이 표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냥 철자를 외우고 쓸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좋습니다. 자, 여기서 7강에서 한번 제목으로 갑니다. 미국 교육자의 백인 우월주의에 해당하는 지문이었는데 내용 많았어요. 미국 교육자들은 아시아계 미국인의 양육 방식을 규범에서 벗어난다고 인식을 합니다. 아시아계 미국인의 양육 방식을 규범에서 벗어난다고 인식을 합니다. 백인과 아시아계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대해서도 반응이 다르고요. 흑인과 라틴계 청소년들만이 성취도 높은 백인을 본받을 것이라고 기대가 된답니다. 거기에 더해서 백인 교사들은 숨겨진 교육 과정을 강화하고요. 이 인종 불평등은 여러 학교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더라. 미국 교육자들은 백인 우월주의를 무너뜨릴 의도가 없습니다. 백인의 관행이 규범으로 여겨지면서 아시아계 미국인을 규범에서 벗어난 자들로 표현이 되더라. 다시 한번 주제를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군요. 좋습니다. 학교 교육에서 백인 중심 규범이 정상 기준으로 작동하면서 다른 인종 집단을 일탈로 규정하고 인종 불평등을 강화한다에 해당하는 지문이었습니다. The American schools, 미국의 학교들은요, often treat, 흔히 대한답니다. The white middle class norms, 백인의 중산층의 규범을 갖다가 뭐라고 다룹니까? 취급합니까? The standard, 기준으로 취급을 한답니다. 기준으로 취급을 해서요, the framing, 틀을 씌우는 거죠. 규정을 하는 겁니다. 아시아계 미국인과 같은 다른 집단들을 뭐라고 규정합니까? Deviant. 중요한 거예요. Deviant. 규범에서 벗어난. 규범에서 벗어난 것으로 규정을 하고, and reinforcing. 뭐를 강화하는 거예요? Racial inequalities. 인종 불평등.

이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인종 불평등을 강화를 한답니다. 뭐를 통해서 숨겨진 교육 과정과 일상적인 교육의 관행을 통해서 인종 불평등을 강화하고 있더라에 해당하는 지문이라고요. 자, 빈칸 문장 여덟 번째 문장 한번 가볼까요? 자, 마무리 문장입니다. Taken for granted assumption. 당연시되는 전제입니다. 당연시되는 전제요. 일단 당연시되는 전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Why students practice are normal. 백인 학생들의 관행이 are normal, 정상이다. 규범에 맞다라고 하는 이 전제가 자 contribute 무슨 뜻입니까? 원인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유의 원인이 된답니다. 왜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are framed 규정되는지 deviant 규범에서 벗어난 a problem 문제니까 골칫거림 이렇게 표현되는 이유에 대한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전제가 어떠한 결과를 이끄는지 거기에 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결론 문장 되겠습니다. 자, 어법 한번 가볼게요. 동일한 문장인데요. 마찬가지. The take for granted assumption.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당연시되는 전제. 근데 전제의 내용이 궁금하니까 그 내용을 갖다가 무엇이 동격의 접속사 대시 설명을 해주고 있었어요. 뒤에 뭐 나옵니까? 얘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절이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자, 주어 나왔고요. 동사 나왔는데 비동사니까 뒤엔 주격 보어 자리, 주격 보어 자리에 normal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잘 따라와 줬습니다. 자, 얘가 주어에 핵이 되는 거고 동사 자리에 모았어요. contribute to가 왔습니다. 참고로 이때 to는 전치사, 뒤에 명사 덩어리, 즉 y가 이끄는 명사절이 잘 따라와 줬고요. contribute to는 뭐뭐에 기여하다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처럼 무슨 뜻으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까? 원인이 되다. 뭐뭐에 대한 원인이 되다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가 있으니까 요 표현으로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괜찮죠? 넘어갑니다. 자, 서술형 되겠습니다. 자, 영어로 물어보고 있어요. In the passage, 지문에서 What does the phrase? 요 구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 The white supremacy, 이게 뭡니까? 백인 우월주의입니다. 자, 선생님이 본 강의에서 수업하면서도 요 표현 반드시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기억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거든요. 백인 우월주의란 뜻인데, 자, 백인 우월주의는 우월주의인데 표준 관행에 깊숙이 새겨진 표준 관행에 내포된 백인 우월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해당하는 질문 답변 갑니다. 자, 이것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일컫습니다. 백인의 규범과 관행이 여겨지는데 the normal 정상적인 거. 그리고 superior standard 뭔가 우월한 기준 정상적이고 우월한 기준으로 학교에서 여겨지는 것 그래서 그 결과 무엇을 강화합니까? racial inequality 인종 불평등을 강화합니다. 지금 이 백인의 기준이 뭐라고 여겨지는가 거기에 더해서 무엇을 강화할 수 있는가 이 내용까지 풀었을 수 있는 연습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어법 문제 다시 넘어오셔서요. 해양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글입니다. 이것도 내용 꽤 어려웠지요. 해양 플라스틱 오염은 여러 수준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다양한 층위의 지식에 접근 가능한 맞춤형 도구가 필요하다. 한 가지 방법으로 실험과 관찰이 등장했는데, 얘네는 특정 측면 이해에는 중요하지만, 이러한 데이터만으로는 현상을 전체적으로 설명하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해양 오염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시의적자라고 대담하며 지식에 기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량적 방법은요, 종합적이고 데이터에 입각한 접근 방식으로 해양 생태계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수 있다. 아하, 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어떠한 접근법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뒷부분에 전개되고 있는 구조였지요. 가보겠습니다. 해양 플라스틱 오염은 복합적이고 광범위한 문제이므로 이를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정량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 영어 표현들이 꽤 어렵겠습니다. Marine plastic pollution, 해양 플라스틱 오염은 얘가 소재지요. 복잡하고 광범위한 문제입니다. 자, 뭐가 될수 없냐면, 완전히 이해가 될수 없습니다. 뭐를 통해서만은,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만은
완전히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필수적으로 만들었습니까? 정량적이고 종합적이고 데이터에 입각한 접근 방식을 필수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갖다가 이해하고 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접근법이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인에 해당하는 essential, 그리고 어떠한 접근법이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quantitative, comprehensive, data informed 이러한 형용사들도 쓰고 읽을 줄 알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빈칸 문장은 1번 문장 한번 가볼게요. 지금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갖다가 뭐라고 정의하고 있길래 실험과 관찰만으로는 부족하고 종합적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량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지 그 전제가 되는 문장 되겠거든요. 해양 플라스틱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근데 일어나요? That occurs on many levels. 많은 수준에서, 많은 수준, 여러 수준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뭐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시한답니다. 물리적이고 화학적이면서 생물학적인 영향입니다. 어떤 해양 구역에 소규모로 이러한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동시에 또 포함하고 있답니다. 굉장히 광대한 지리적인 영역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문제가 절대 아니고요. 다양한 층위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살펴봤었던 그러한 종류의 대응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되겠죠. 그쵸? 좋습니다. 어떤 문장으로 6번 문장 한번 가볼게요. In this perspective, 이러한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데이터에 입각한 접근 방식은 can help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help라고 하는 동사가 지금 사명식으로 쓰였어요. 목적어 자리에 뭐가 왔습니까? to 부정사 왔습니다. 투부정사 하는 데에 도움이 되다 라는 뜻인데 목적어에 해당하는 투부정사 덩어리가 한 개만 나온 것이 아니라 뒤에 또 나왔죠. 투부정사 두 개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는데 어떤 표현을 기준으로 연결되고 있었지요? Not only A, but also B에 해당하는 표현 되겠습니다. 즉, 여기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병렬 구조 챙겨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기타 출제픽으로 문장 삽입 한번 가볼까요? 5번 문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Actions against marine pollution, 해양 오염에 대한 조치는 Actions가 조치란 뜻이거든요. 자, 이 조치가 뭐 해야만 합니까? 조건 나와요. 시의적절하고요. 대담하고요. knowledge based, 지식 기반이어야 합니다. 이 문장 삽입의 근거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 자, 뒤에 나오는 문장이 in this perspective, 우리 방금 이 어법에서 봤던 이 문장이거든요. 뒤 문장이 in this perspective로 시작하면서 지식 기반 대응 관점에서 이 데이터 기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었죠. 방금 문법 문장에서 본 것처럼 따라서 그 앞에서 지식 기반의 대응이 필요함을 제시하는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장 나오고요. 이 내용 받으면서 데이터에 입각한 종합적 접근에 대한 내용이 설명되는 아까 봤었던 문장이 붙을 수가 있겠다고요. 문장 사고를 예측 한번 해봅니다. 7강의 5번 갑니다. 무관한 문장 유형이고요. 디지털 형식이 불법 복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출판사와 서점의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piracy, 불법 복제라고 하는 것인데, 얘는 무엇입니까? 저작권 콘텐츠의 무단 복제, 배포, 사용입니다. 근데 이 불법 복제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랍니다. 그러나 디지털 형식이 요게 중요한 전환점이죠. 디지털 형식이 불법 복제를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실제 책줄 또는 꺼리면서도 불법 온라인 콘텐츠 이용에는 관대합니다. 그래서 출판사는 대응을 해야겠지요. 디지털 보호장치로 불법 복제에 대응하는데 보호가 실패할 경우에는 손실을 추정하고 감수하는 전략도 택하더라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좋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불법 복제를 더 쉽게 만들어 출판 산업에 손실을 주며 출판사는 이를 막기 위해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영어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Although, 비록 뭐일지라도. Piracy, 불법 복제라고 하는 것은 수세기 동안 존재해온 것이에요.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근데 그러할지라도 Digital Format, 자, 이것이 전환점이죠. 이 디지털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었습니다.

무단 복제와 배포를 갖다가 easier, 더 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출판사들이 뭐 하게끔 했습니까? force 목적어 to 부정사, 목적어가 to 부정사 하게 하다는 뜻이죠. 출판사로 하여금 뭐 하게끔 했어요? 첫 번째, 디지털 보호장치를 만들게끔 했습니다. 그리고요, manage, 관리하게끔 했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관리하게끔 했다고요. 그쵸? 좋습니다. 내용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자, 빈칸 문장은 3번 문장 한번 가볼까요? 벗으로 뒤집고 있어요. 자, 뒤집으면서 디지털 포맷이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디지털 포맷은요, 불법 복제를 easier,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자, 뒤에 따라 나오는 덩어리는 whether A or B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A 하든 B 하든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텍스트가 어떤 개인 용도로 도용되든, appropriate가 동사로 쓰이면 도용하다라는 뜻인데 몰래 쓰다라는 뜻이에요. 아니면은 그것들의 소매가에 아주 작은 부분에 해당되는 값에 판매되든, 즉 A 하든 B 하든지 간에 디지털 포맷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 복제를 더 쉽게 만들었다. 이것이 핵심인 문장이겠습니다. 자, 첫 번 문장으로는 1번 한번 가볼까요? 지금 one factor 보이고 is 보여요. 딱 보니까 주어 동사 찾기인 것 같습니다. 그쵸? 볼게요. one factor, 한 가지 요인입니다. 뒤에 봤더니 주격 관계대명사 대시 이끄는 관계절이 뒤에서 수식을 해주고 있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가 굉장히 길어졌나 봅니다. 자, 어떠한 요인이냐면 영향을 미칩니다. 출판사와 서점의 능력, 그 자료를 판매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 요인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나 길어졌지만 결국 주어의 핵은 얘죠. 한 가지 요인은 이라고 해서 여기에 은이 붙잖아. 그게 주어의 핵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팩터는 단수 명사니까 동사 자리에도 단수 비동사 is를 써주는 게 맞겠습니다. 뭐라 헷갈리시면 안 되겠어요. 바로 앞에 materials, s 붙은 복수 명사 있다고 얘를 주어의 핵으로 받아주시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쵸? 구조 분석과 해석까지 챙겨서 주어 동사의 수일치 맞춰줘야지요. 오케이? 한 가지 요인은 불법 복제입니다라고 하면서 불법 복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까지 뒤에 나와 있는 문장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서술형 한번 예측 가봅니다. So why my people, 사람들, 어떤 사람들, who'd not steal a book, 책을 훔치지 않는 사람들이 왜 여전히 pirate copies only, 이 불법 복제된 복사본을 갖다가 온라인상에서는 읽습니까? 서점에서 책을 훔치는 거에 대해선 죄책감을 느끼면서 왜 온라인상의 불법 복제에는 관대합니까? 볼게요. It is because, 뭐 때문입니까? 그들은요, may not perceive, 인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디지털 불법 복제를 갖다가 as seriously as physical theft, 물리적인, 즉 실제의 절도만큼이나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as의 동등비교 쓰이면서 뭐만큼 뭐뭐 하게라고 해석하는 거죠. perceive에 걸리는 부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어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해석 다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은 실제 절도만큼이나 심각하게 디지털 불법 복제를 인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온라인상에서는 불법 복제된 버전을 읽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용 완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좋습니다. 자, 7강의 6번 갑니다. 글의 순서에 해당하는 지문이었는데, 뭐에 관한 글입니까? 사진 속 현실을 가진 중립성. 아, 이것도 어려웠던 거 기억이 나요. 사진은 현실을 중립적으로 기록한다는 환상. 이게 중요한 거지. 환상이 존재한대. 사진은 사건의 확실한 증거로 사용되기도 하나, 그러나 이 사람이 주장하길 사진도 무엇이다? 현실의 해석이다. 그치? 이게 중요한 거야. 현실의 해석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 필름 사진에서도 다증이나 버닝 등의 보정 작업이 존재합니다. 실제 요 사람도 암실에서 사진을 적극적으로 수정을 했어요. 근데 필름 사진에 더해서 디지털 사진은 현실과 더 멀어져 있다. 아하, 현실로부터 더 멀어져 있다. 왜 그럽니까? 디지털 이미지는 데이터가 해석되어 화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기술에 의한 해석을 한 단계 더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사진은 실제 필름 사진보다도 현실로부터 더 멀

0: 벌어진 이미지입니다. 이 내용까지 챙겨주시는 게 핵심입니다.
1: 좋아요.
0: 사진은 현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보정과 해석 과정을 거친 이미지이다. 가봅시다. Photographs,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뭐라고 믿어지냐면 제공한다. Objective record of reality,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을 제공한다라고 믿어지지만 중요한 건 요거야. 사진은 실제로는 무엇입니까? Interpretations, 해석입니다. 해석입니다. 뭐에 의해 형성이 되는 어떤 조작과 처리에 의해 형성되는 해석입니다. 해석이요. 그리고 디지털 이미지에 대한 내용도 더해 주셔야지요. 디지털 이미지는요. Are even further removed from reality? 현실로부터 더욱 멀어져 있습니다. 더욱 멀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이미지는 존재하거든요. 데이터로서 존재하는데 기술에 의해 해석되는 데이터로서 존재하거든요. 기술에 의해 해석되는 과정을 또 거쳐야 되는 거니까 디지털 이미지는 현실로부터 한 단계 더 멀어져 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완성을 시켜주시면 되겠어요. 자, 빈칸 문장 갑니다. 1번 한번 가볼까? 사진술은 battles with the fantasy, 환상과 싸웁니다. 사진술은 환상과 싸워요. 그럼 얘들아, 중요한 건 지금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환상의 내용이라는 거야. 그쵸? 이때 대신 환상의 내용을 설명하는 동격의 접속사 대시 될 것이니까. 그럼 이 사진술이 어떤 환상과 싸웁니까? 우리 지금 꼬아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어떤 환상이죠? It captures, 이게 포착을 한다. 현실을 수정하지 않고 현실에 대한 중립적인 시각을 포착한다. 그 환상과 싸우는 거지. 왜? 사진술은 현실에 대한 해석이니까 요거는 환상이 되겠습니다. 그쵸? 좋습니다. 자, 5번 문장은 5번 문장 한번 가볼게요. 안솔 애덤스라고 하는 사람은 알려져 있습니다. 암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뭐 하는 데 보낸다고요? 한 장의 인화분을 현상하는 데 보낸다고요. 우리 spend라고 하는 동사의 쓰임을 살펴볼 겁니다. 자, 얘는요. 뒤에 시간 나오고요. 그다음 무슨 형태 따라와요? ing 따라옵니다. 그치? 따라서 ing 하는 데 얼마만큼의 시간을 보내다.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동사입니다. ing 형태 나온 거 챙겨라. 요 얘기고요. 자, 막간으로 be known for 뭐뭐로 알려지다라고 한 해석까지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가봅시다. 자, 오랜만에 함축 의미추론 왔습니다. 자, 6번 문장에서요. 디지털 이미지는 뭐 하는 경향이 있다? Be one more step removed from reality. 현실로부터 한 단계 더 떨어져 있는 경향이 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디지털 이미지는요, 더 분리되어 있습니다. 뭐로부터? 직접적인 현실로부터 분리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얘네는 존재하죠? 데이터로 존재합니다. 근데 뭐 해야만 하는 데이터? 기술에 의해 해석되어야만 하는 데이터로 존재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현실로부터 더 분리되어 있어요. 멀어져 있어요. 요 내용을 가리키는 밑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7강의 7번입니다. 어법 문제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게이트키핑의 개념이라고 해서 게이트키핑을 소재로 하고 있는 지문이었어요. 크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대학체육부가 언론에 여러 행사 보도 자료를 발송을 한다. 상황을 가정하고 있었죠. 행사의 예시로는 여자 축구 경기, 육상대회, 헌혈 행사가 있는데, 글쎄 신문사가 여자 축구 경기만 보도를 하더라. 나머지 행사들은 기사에서 제외가 되더라. 그렇다면 이것을 읽는 독자는 다른 행사의 존재를 알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은가?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 지금 누가 결정했다? 독자가 아니라 편집자가 결정했다.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부르더라? 게이트키핑이라고 부르더라. 게이트키핑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주고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언론은 보도할 정보를 선택함으로써 대중이 접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이를 게이트키핑이라 한다. 자, 요약문도 짧습니다. News organizations, 뉴스 조직은 influence, 영향을 미칩니다. 아하, what information the public receives, 대중이 접하는 정보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뭐 함으로써? By selecting, 선택을 하는 거죠. 어떤 사건을 보도할지를 선택함으로써 대중이 접하는 정보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 이런 과정은 뭐라고 알려진 과정이다? 게이트키핑이라고 알려진 과정이다.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4번 문장 빈칸 예측 갑니다. There are multiple events happening at the college. 대학에는 일어나는 여러 행사가 있어요. 여러 행사가 있는데, it was not the readers. 독자가 아닙니다. 뭐 하는 거? Decided what was important. 무엇이 중요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독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뉴스, 신문의 편집자가 그것들을 결정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쵸? 보시면은 이거 it was not who라고 해서 강조구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것은 독자가 아니라고요. 강조하는 거야. 그럼 누굽니까? 결국에는 신문의 편집자들이 결정한 것이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무엇이 중요한지를 결정하는가. 이것의 주체는 독자가 아니라 편집자들이었다. 이 노란색 표시된 내용이 지문의 핵심을 구성하면서 게이트키핑의 개념과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빈칸 확실하게 물어볼 수가 있겠어요. 어법 문장 갑니다. 1번 문장인데요. 여기에서는 분사구가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쓰임을 갖다가 같이 한번 알아볼 겁니다. In a hypothetical situation, 가상의 상황에서 한 지역 대학의 체육부가 my son 보낼 수 있어요. A press release는 무슨 뜻입니까? 보도 자료입니다. 자, 언론에 보도 자료를 보낼 수가 있는데, 자, 뭐 하는 보도 자료? 이 명사 덩어리를 갖다가 뭐할 겁니까? ing 이하의 현재 분사 덩어리가 수식을 할 겁니다. inform은 무슨 뜻? 알리다. 즉, 현재 분사의 의미 더해서 해석 바꿔주자면, 알리는 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 그치? 즉, 그들에게 뭐에 대해 알리는? 세계 행사에 대해서 알리는데, 그 행사는 또 어떤 행사? 아, 이렇게 또 수식하는 거구나. 내일 캠퍼스에서 열릴 행사. 아하, 내일 캠퍼스에서 열릴 행사. 내일 캠퍼스에서 열릴 세계의 행사에 대해 알리는 보도 자료를 갖다가 언론에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쉽게 말해서 각각의 ing 형태를 갖다가 지금 PP 형태로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식하고 있는 명사와의 관계가 확실히 능동이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거 체크하면 되는 문제. 좋습니다. 서술형 갈게요. 게이트키핑의 개념과 그것이 대중이 사건을 인식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의 개념을 간단히 서술을 해 주시고요. 대중이 사건을 인식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뻗어나가야 되겠습니다. 게이트키핑은 언론 편집자가 어떤 사건이나 정보를 보도할지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편집자가 어떤 거를 보도할지 선택하는 과정이구나. 따라서 대중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언론이 보도하기로 선택한 요 사건들만 알게 됩니다. 아하, 언론이 보도하기로 선택한 사건들만 알게 되는 것이구나. 자, 이 미친 영향까지 같이 정리해 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8번 갑니다. 주제 추론에 해당하는 지문이었는데요. 이것도 내용이 상당히 많고 복잡했어요. 그쵸? 직업 분화와 조합의 형성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자, 일단 시작은 요거였습니다. 문명의 발전. 문명이 발전하면서 분업과 전문화의 필요성이 등장하죠. 일을 나누면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성과가 가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게 되겠어요? 일을 나누게 되겠어요. 그치? 이것을 분업과 전문화라고 일컫고 있었죠. 그쵸? 예를 들어서, 벽돌을 제작하는 일, 배를 짓는 조선, 도로 건설과 농업 등의 업무는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작업 분야는 그 자체의 고유한 활동으로 발전했는데,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직업 활동은 점차 제도화된 조직 형태로 또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시 나와요. 고대 로마에서는 콜레기아라고 하는 직업인 조합이 등장하게 되었고요. 중세 유럽에서는 길드 조직이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해당하는 내용이었죠. 요약 갑니다. 문명의 발전과 함께 분업과 전문화가 이루어지면서 직업 활동은 직업인 조합이나 길드와 같은 조직 형태로 제도화되었다. 내용 되게 어려웠겠습니다. 어휘도 잘 살펴주셔요.

civilization develop, civilizations, 문명이란 뜻이죠. 문명이 발전하면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divided, 분업화되었어요. 분업화되고, specialize, 전문화되어서 뭐로 나뉘어졌습니까? distinct activities, 고유한 활동. 고유한 활동으로 나뉘었으며, 이것은 결국에 became institutionalized, 제도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단계 더 발전한 거죠. 나아간 거죠. 조직화된 직업 집단으로 제도화가 되었는데, 그 예시로 등장한 것이 뭡니까? 로마의 콜레기아와 중세의 길드가 되겠습니다. 그쵸? 좋습니다. 단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어휘의 쓰임까지 추가적으로 챙겨주셔야 되겠어요. 자, 빈칸 문장으로 첫 번째 문장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 문명의 발전으로 시작하죠. 문명이 성장하고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알게 되었어요? 자기들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겠구나. 근데 with less effort. 노력은 덜 하면서. 아하. 노력은 덜 하면서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구나를 알게 되었어. 근데 조건이 무엇이었죠? 뭐 한다면? They specialized, 전문화하고, divided, 분업하는 겁니다. 아, 자기들의 일을 전문화하고, 분업해서 나눈다면, separate designations, 개별적인 직무들로 표현되기 어렵죠? 자, separate, 별개의, 개별적인, designation은 지정하는 거니까, 너 이거 해, 이거 해라고, 본인이 맡은 업무, 직무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개별적인 직무들로 나눈다면, less effort, 덜한 노력으로 accomplish more,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을 거야를 알게 된 것이지요. 그쵸?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했던 첫 문장. 자, 엇박 갈게요. It's line of work, 각각의 작업 분야는 with its own distinct activity, 그 자체의 고유한 활동인데, 자, 이 활동은 수행이 되는 활동이다라고 해서, 자,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명사 덩어리를 갖다가 분사구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그 분사의 형태가 어떠합니까? carried out이라고 해서 PP 형태죠. 자, 우리 carry out은요. 수행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활동은 수행이 되는 거죠. 대상이죠. 수동 관계이기 때문에 PP 형태의 분사구가 쓰였구나.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누구에 의해 수행되는 고유한 활동입니까? By distinct practitioner, 서로 다른 종사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입니다. 근데 이 서로 다른 종사자들은요,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의 일을 갖다가 일종의 institution, 제도로 발전시키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자,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 왜 PP 형태의 분사구, 과거 분사구가 왔는지 그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휘 적절성 오랜만에 한번 가볼게요. 요 지문 같은 경우에는 어휘의 쓰임 굉장히 좋은데 수준이 높기까지 했습니다. 어휘 굉장히 잘 챙겨주셔야 하는 지문이에요. 자, 방금 봤던 문장인데 각각의 작업 분야는 its own distinct activity, 그 자체의 고유한 활동으로 carried out, 수행이 되었습니다. 자, distinct 또 나왔어요. 얘는 고유한이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지만 고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맡은 바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니까 서로 다른 종사자들에 의해서 수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종사자들은 뭘 했다라고 했어요? 발전시켰습니다. 자기네들의 일을 갖다가 institution of sorts, 일종의 제도로 발전시켰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어서 4번 문장도 가봅시다. 문명이 계속해서 발전함에 따라서 분화된 작업 형태는 분화되었다? 지금 갈래가 나뉘어졌다 이겁니다. 어떤 표현 썼습니까? differentiated, 분화된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구나. 분화된 작업 형태는요, became 되었습니다. 그러나 became이라고 하는 동사는 become의 과거형이잖아요.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너무 중요한 전환, 동사 되겠어요. 자,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었냐면 more sophisticated, 더 정교해졌어요. 그리고 more specialized, 더 전문화되었고요. 마지막 more communal, 더 공동체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거쳐서 무슨 얘기 나오는 겁니까? 그 직업인 조합.

로마의 콜레기아라고 하는 예시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중세의 길드라고 하는 조직의 예시도 나왔지요. 그래서 직업인 조합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이어서 흐름 살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7강의 9번 넘어오셔서요. 동물 심리학자와 행동주의 심리학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일부 학자들은 심리학을 의식의 학문으로 정의를 합니다. 자, 근데 요거는 일부 학자들의 정의였죠? 진짜 주인공은 누구예요? 동물 심리학자들. 동물 심리학자들은 이에 강하게 반대를 하더라. 그들은 동물을 대상으로 본능과 학습 연구 성과를 축적을 했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동물의 의식은 직접 관찰이 불가능하더라. 대신에 뭐만 관찰할 수 있더라? 행동. 행동은 관찰할 수 있더라. 자, 기존 학자들은 연구 결과를 의식의 관점에서 해석하라고 요구했으나, 동물 학자들은 강하게 반발을 하죠. 그렇죠? 동물 심리학자들은 심리학은 행동 연구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동물 심리학자들은 의식이 아니라 관찰 가능한 행동, 요 행동을 중심으로 심리학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요 요약 한번 갈게요. Animal psychologist, 동물 심리학자들은 rejected, 거부했어요. 어떠한 생각은 거부를 했습니까?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should be defined as 정의되어야만 한다. 의식의 과학으로 정의되어야 한다라는 생각, 즉 일부 학자들의 생각이죠. 그것을 거부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주장을 했습니까? Both animal human psychology, 동물 심리학도 인간 심리학도 둘다 should instead 그 대신에 focus on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만 한다. The study of observable behavior 요거죠. 관찰 가능한 행동. 의식은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그치? 의식은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관찰 가능한 행동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것이 동물 심리학자들의 주장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빈칸 문장 픽으로 4번 문장 한번 가볼까요?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그쵸? 이긴 문장을 선생님이 조금 쪼개왔습니다. 그럼에도 굉장히 길게 느껴지네요. 보겠습니다. Some of the best fighters among them. 데미가 내키는 거는 동물 심리학자들, 그치? 동물 심리학자들 중 몇몇 최고의 투사들, fighter, 싸우고자 하는 그 투사들입니다. 그 투사들은요, took the offensive라고 해서 요거 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공세를 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세가 뭐냐면 공격 태세예요. 공격 태세를 취했다고요, 그쵸? 자, by insisting that 뭐라고 주장을 함으로써 human psychology, 인간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 심리학과 마찬가지로 was properly a study of behavior, 무엇이다, 실은 행동에 대한 연구이다. 아하, 행동에 대한 연구이다를 주장을 했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주장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같은 맥락의 주장을 했겠죠, 그치? 뭐라고 주장을 합니까? It has been a great mistake ever. 이거 진짜 엄청난 실수였다. 엄청난 실수였다. 뭐 하는 거? It is은 형식상의 주어고, to 부정사 이하가 진짜 내용상의 주어가 되겠어요? 뭐 하는 게 진짜 엄청난 실수였다. 자, 그것을 뭐라고 정의하는 거? The science of consciousness. 이게 중요한 거죠. 의식의 과학으로 정의한 거는 엄청난 실수였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관찰 가능한 행동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가셔야죠. 그쵸? 좋습니다. 업법 문장으로 2번 문장 한번 가볼게요. By energetic work, 효과적인 연구를 통해서 they had proved that 입증했습니다. 증명을 했어요. 여기서 대세 역할은 뭐겠습니까? 자, had proved 입증했습니다. 무엇을?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얘는 목적절, 즉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입니다.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되는 거라고요. 그치? 지금 봤더니요. 동물은 주어 동사 나오고 주격 보어에 해당하는 명사 덩어리까지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그럼 이때의 대신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다? 알겠어요. 그럼 뒤에 나오는 대신 무엇일까? 크게 예를 주어로 해서 첫 번째 동사가 head였고요. and로 연결해서 had discovered의 had PP가 또 나오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어서 had discovered 발견을 했어요. much. 많은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많은 것은 어떠한 것? 얘들아, 지금 이게 선행사예요. 많은 것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선행사라고요. 그래서 이때 대신 뭐가 되는 거니까? 뒤에 동사가 따라 나온 걸로 봐서는 주격 관계대명사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구조 분석이 엄청 눈에 띄지는 않았어요. 나온 김에 알아가셔요. 자, 많은 것을 발견을 했는데, 동물의 본능과 어떤 학습에 관한 중요한 많은 것을 발견했다고요. 자, 이렇게 머치가 많은 것이라는 해석으로 선행사 역할을 할수 있구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글의 순서 예측하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에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동물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의식의 과학으로 보는 거 정말 강하게 거부를 했더라. 그래서 동물 심리학자들이 이것을 입증하고 발견했다. 자, 그러나 동물 심리학자들은 뭐는 관찰할 수가 없었다. 동물의 의식은 관찰할 수 없었고 행동만 관찰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내용에 기존 학자들이 경고하는 이야기까지 경고를 했지만 그들은 반발했다라는 흐름으로 순서 문제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국왕의 OX 퀴즈 나갑니다. 비교적 쉬운 질문으로 구성을 해봤어요. O인지 X인지 잘 생각을 하셔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강의로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료실에 자료 있으니까 복습 잘 해주시고, 다음 시간도 새로운 질문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도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탐구의 새로운 기준 이효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국가와 시민의 윤리 파트에서 다뤘던 모든 내용에 대한 문제풀이를 좀 진행해 볼 거예요. 사실 핵심 포인트는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계약론, 국가의 정당성 문제에 대한 사회계약론이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민주시민의 어떤 권리와 의무에서 배웠던 정치 참여,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히나 시민불복종 행위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두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문제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파트의 문제들만 유독 좀 난이도가 높죠.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102페이지의 1번부터 보겠습니다. A, B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죠. 자, 개인선과 공동선 가운데 어느 한쪽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맞죠?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자, 만약 개인선의 추구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뭔가 이기주의적인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반면 공동선의 추구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또한 개인의 어떤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와 B에 들어가는 문제를 찾아주면 되는데 A에는 개인선만을 추구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개인선만을 추구하게 되면은 공동체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공동체의 안전과 질서라는 것 자체가 공동선이잖아요. 이거 공동선이죠. 당연히 위태롭게 할 수 있죠. 뭐 대표적으로 뭐 병역의 의무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나의 개인선을 약간 어찌 보면 제약하는 거죠.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위법행위로서 막 탈피해서 도망가서. 그죠? 이제 국가의 공동선에 좀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뭐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자, 니은. 다른 사회 구성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뭐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내 개인선을 추구한다는 건 곧 사실 다른 개인선, 다른 사람들의 개인선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둘 다 맞죠? 자, 디귿.

바로 국가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딱 느낌 오시죠? 누구? 아리스토텔레스. 왜냐하면 모든 공동체가 어떤 선을 추구한다고 했어요. 어떤 좋은 것들을 추구하는데 모든 공동체 중에서도 모두를 포괄하는, 그렇죠? 가장 포괄적인 공동체. 그리고 가장 훌륭하게 으뜸가는 선. 다시 말하면 최고선을, 최고로 좋은 선을 가장 훌륭하게 추구하는 공동체를 바로 국가라고 했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 딱 떠올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잖아요. 국가 안에서만이 비로소 모든 사람들의 최선의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국가 공동체라는 건 최상의 자족적인 포괄적인 가장 포괄적인 공동체다 라고 주장을 했었죠.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 선택지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선택지 첫 번째. 인간은 본성적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다라는 건 어디가 포인트예요? 본성적으로라는 게 포인트예요. 이런 거 그냥 흘겨 읽으면 안 돼요. 흘려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본성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한다. 자연 본성에 의해서 정치적인 본성에 따라서라는 표현이죠. 충분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맞죠? 자, 두 번째, 인간은 국가 구성원으로 살아갈 때 최선의 삶을 살수 있다. 역시나 맞는 표현. 그래서 국가를 떠나서는 사실 우리가 모든 필요를 충족할 수도 없게 되거니와 또한 우리의 인간 존재로서의 진정한 행복에 다가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나가면서 이 공동선을 계속해서 내면화하고 또그 공동선과 덕들을 이제 체화하는 과정, 어떤 습관화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 덕을 실현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행복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공동체가 없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지 않으면 인간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죠? 자, 세 번째. 국가는 자급자족적일 뿐만 아니라 가장 포괄적인 도덕 공동체다. 맞죠? 세 가지의 표현이 나왔어요. 자족적이야. 그죠? 모든 필요를 우리가 충족할 수 있고요. 가장 커다란, 그죠? 가장 포괄적인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덕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자, 네 번째. 국가는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동의를 통해 형성된 것이다. 라는 것은 누구의 주장? 사회 계약론의 주장이 되겠죠. 그래서 틀렸죠. 그러면 세 개를 정확하게 고른 학생은 정이 되겠네요. 정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3번.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죠. 자, 자연 상태에서, 오, 자연 상태에서라고 했어요. 자연 상태에서. 딱 보니까 사회계약론인 것 같죠? 자연 상태라는 키워드를 줬으니까요. 자, 인간은 공통의 권력이 없어. 누구나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된대요. 누구? 홉스. 이거 홉스 찾았죠?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다. 자, 이에 본성상 자유를 좋아하고 타인을 지배하기를 좋아하는 인간이 국가 속에서 구속을 스스로 부과하는 궁극적 원인과 목적과 의도 뒤 자기 보존과 그로 인한 만족된 삶에 대한 통찰에 있다라는 것. 결국 자기 보존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 사회 계약을 맺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계약? 나의 생명권을 제외한 모든 자연권을 포기하고 한데 모아서 공통의 권력을 수립하고 이 공통의 권력으로 하여금 우리 모두를 통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는 그 공통의 권력에 복종하는 것. 그게 바로 홉스가 말했던 올바른 사회 계약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자연 상태에서 이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 자체가 전쟁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첫 번째는 모두가 무제한적인 자연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죠, 이거. 제약할 수 있는 권력이 없어요. 그죠? 무제한적인 자연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할 수 있는 권력이 없기 때문에 이니까 그 제약할 수 있는 권력을 만들자는 게 사회계약이었다는 거죠. 자, 기억 볼게요. 자, 국가는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당연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국가는 뭐 당연히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인 절대 군주가 되겠죠. 니은. 국가는 사회 계약으로 성립된 인위적인 산물이다라는 것도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사회 계약. 어떤 사회 계약으로 성립된 여기 인위적인 산물이다라고 했는데 이 인위적이란 말의 반대 표현이 뭐겠어요? 자연적인이라는 표현이겠죠. 자연적으로, 본성적으로 이런 표현이겠죠. 당연히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자연 발생적인 국가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지만 사회계약론자는 국가라는 것이 인위적인 산물이다라고 주장을 하죠. 인공물이다. 자, 디귿. 시민은 주권자를 교체할 수 있는 저항권을 가진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러분. 주권자가 누군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죠? 이게 좀 난이도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학교에서도 물론 배울 거예요. 사회계약론 배울 때 무조건 뭐 절대군주, 절대군주 이런 식으로 배울 거거든요. 근데 그 절대군주가 뭐 하는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의미를 갖는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 드렸죠. 통치자, 주권자, 대표자라는 이세 가지 표현을 통해서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권자, 주권을 휘두르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절대군주가 되겠죠. 그래서 시민은 절대군주를 교체할 수 있는 저항권을 갖고 있니?라고 했는데 저항권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군주죠, 말 그대로. 우리는 절대 복종하기로 사회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홉스는 절대군주의 어떤 행위이든지 그것은 시민에 대한 권리 침해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너네 동의했잖아. 무조건 따라야지. 너네가 동의했다는 건 결국 절대 복종하기로 동의했다는 건 절대군주의 생각이 곧 너희들의 생각인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뜻이잖아. 이거죠. 그러니까 저항권 인정 안 합니다. 자, 리을. 각계인은 안정과 평화를 위해 모든 자연권을 군주에게 양도한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이것도 좀 포인트죠. 모든 자연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제외한, 생명권을 제외한 모든 자연권을 군주에게 양도한다. 이렇게 가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자, 다음 사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사상입니다. 사상 여러분. 뭐 사상가라고 안 했고요. 사상이라고 했네요. 자, 군주의 권위는 주로 민의에 기초한 천명의 관점에서 정당화된다라고 했어요. 딱첫 문장 보자마자 누군지 알았죠, 여러분? 천명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대놓고 나왔는데, 심지어 이 천명이라는 것이 민심, 그죠? 이 백성의 뜻에 기초한 천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심이 곧 천심이고, 그 천명이 바로 군주의 통치권을 정당화시켜주고 있다라는 입장, 유교죠, 유교. 우리 배웠죠? 자, 하늘이 듣고 보는 것은 백성이 듣고 보는 것이다. 그죠? 이 백성, 인본주의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늘이 밝게 드러내고 두렵게 하는 것 또한 백성이 밝게 드러내고 두렵게 하는 것이다. 하늘과 백성은 서로 통하는 것이니 땅을 다스리는 자는 백성을 공경해야 한다라는 이 민본주의 사상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자, 1번. 군주는 백성의 뜻과 마음에 귀를 기울이며 통치해야 한다. 이게 바로 민본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유교의 정치관이죠. 그래서 적절한 정답 1번. 1번이고요. 자, 2번. 군주는 덕이 아니라 형벌을 중심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거 틀렸죠? 오히려 유교는 덕치, 그죠? 덕으로서 모범을 보이는 정치를 이야기합니다. 뭐, 물론 형벌이라는 것 자체, 뭐, 법치라는 것 자체를 뭐, 아예 없어져야 돼,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주장한 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덕으로서 모범을 보이는 정치를 기본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 자, 3번. 군주는 의로움을 따지기에 앞서 이로움을 먼저 고려한다. 절대 오를 수가 없죠, 여러분. 견리사의 계속 유교적인 덕목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의로움을 먼저 따져야 되는 거고요. 자, 4번. 군주는 백성의 경제적 안정을 뭐 항산이겠죠? 정치의 최종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틀렸습니다. 뭐 유교에서 굳이 정치의 최종 목표라고 한다면 뭐 신분질서의 유지, 뭐 이런 느낌, 예절의 실현, 뭐 이런 느낌, 혹은 도덕 공동체의 실현, 뭐 이런 느낌. 모두가 인을 실현하는 뭐 그런 사회. 그런 게 아마 최종 목표일 것입니다. 그래서 뭐 백성의 경제적 안정을 최종 목표로 한다? 그건 아니죠. 경제적 안정을 토대로, 뭐 맹자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항산을 토대로 항심을 보장해줘야 한다라는 자, 5번. 군주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겸해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겸해라는 개념, 누구의 개념? 이제 배웠죠? 묵자의 개념. 그래서 무차별적인 사랑은 묵자의 개념이고요. 오히려 유교는 별애, 차별적인 사랑을 주장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자, 5번 볼게요.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사회계약의 본질은, 오, 사회계약이라고, 사회계약론 보여줬네요. 그냥 대놓고. 이제 홉스인지 로크인지 루소인지 밝혀내면 되겠죠. 자, 우리 각자가 자신의 인신 및 모든 능력과 힘을 공동의 것으로 하여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하에 둔다는 데 있다라는 것. 일반 의지라는 개념 보여줬습니다. 누구? 루소네요. 루소. 그죠? 이 루소가 이야기했던 사회계약의 본질이라는 것은 결국 평등이죠. 평등. 그죠? 평등한 입장에서 다 같이 모여서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결정을 내리자라는 거죠. 개인의 어떤 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한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공동체 자체를 위해서 공적 이익을 지향하는 의지에 합치해서 법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죠. 자,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므로 그의 동의 없이는 어느 누구도 그를 복종시킬 수 없다라는 것. 이 사회에 복종하는 것을 스스로 동의한 것이다. 자, 기업. 국가는 시민의 자유와 생명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것. 당연히 맞겠죠. 여기서 말하는 국가라는 것은 시민 공동체를 나타내는 표현이겠죠. 국가. 리퍼블릭. 그죠? 시민 공동체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니은 국가는 개인의 동의를 바탕으로 권위를 지니게 된다. 모두가 동의했어요. 무엇에? 우리 모두의 자연적 자유를 다 내려놓고 우리 함께 결정하자라는 것에. 그래서 우리 시민 공동체를 구성해서 함께 결정하자라는 것에 모두가 동의했다라는 거죠. 자, 디귿. 국가는 시민의 자유 보장을 위해 주권을 양도받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뭐 어렵지 않아요? 주권은 정치 권력을 의미합니다. 즉, 국가가 갖고 있는 정치 권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권이라는 것은 결국 개인들이 양도한 자연권을 모아놓은 권력을 의미해요. 그게 바로 주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뭐 주권을 양도받아야 한다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국가는 시민의 자유 보장을 위해 자연권을 양도받아야 한다. 뭐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히 루소에게 있어서 주권이라는 것, 어떤 정치 권력이라는 것은 시민 공동체가 스스로 그저 한데 모여서 행사해야 되는 권력인 것이지 주권을 누구에게 양도받는 개념이 절대 아닌 거죠. 사회계약을 통해서 시민 공동체가 형성됨으로써 비로소 주권이라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디귿 틀렸다. 주권은 양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긴 합니다. 이거 외우셔도 돼요. 사실 루소에게 있어서 주권은 분리될 수도 없고 양도될 수도 없다. 뭐 이런 거 분할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 그냥 외워도 응용될 일이 크게 없어요. 자, 리엘 국가의 정치 체제는 시민의 생존을 위해 절대군주제여야 한다라는 거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절대군주제를 옹호했던 사람은 누구? 홉스의 입장. 오히려 루소는 무슨 가치를 지향했다? 평등의 가치를 지향한 사상가이다. 그래서 기역 니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6번 볼게요.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모두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 국민이어야 한다. 끝났죠, 여기서 이미. 우리 자료 탐구 봤어요. 이거 사실 너무 유명한 문구거든요. 여러분 내신 시험 보더라도 쏘로가 출제된다? 무조건 요 멘트 나올 거예요. 이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류를, 뭐, 어떤, 이 쏘로를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제시문들, 오류 없는 제시문을 나타내려면, 요런 거 보여줘야 돼요. 자, 그리고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지닌 것이 바람직하다, 요거. 요딱두 문장만 잘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쏘로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뭐, 법,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시민으로서 법을 지키는 것보다는 인간 존재로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차대한 의무다라는 거죠. 자, 내가 마땅히 따라야 할 의무는 어떤 때이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 내 이성이 명령하는 것, 즉 양심이 시키는 것을 하는 것이다. 불의가 당신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는 하수인이 되라고 요구한다면 그 법을 어겨라. 그래서 막 쏘로의 그 유명한 명언도 있죠. 가장 정의로운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은 감옥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 법을 어기고서, 감옥, 그 불의한 법을 어기고서라도, 차라리 감옥에 가더라도 그 불의한 법을 어기는 게 훨씬 낫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기억 볼게요. 쏘로. 자, 개인의 정의감이 준법 의무보다 중요하다라는 것. 당연히 맞죠. 여기서 말하는 정의감은 양심을 의미합니다. 그죠?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의 양심. 그것이 준법 의무보다 훨씬 중요하다. 충분히 우리의 정의감과 양심에 위반된다면 당연히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자, 니은 부정의한 모든 법에 대해 불복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약간 이런 표현 나오면 이제 갸우뚱하잖아요, 여러분. 특히 어디에 꽂혀요? 모든. 그죠? 아, 이거 불복종 안할수 있는 거 없을까? 약간 고민이 되죠. 하지만 모든 법에 대해서 불복종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쏘로는 되게 말했잖아요. 제가 선구자격인 인물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막 복잡하지 않아요. 머릿속으로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탁월하게 가세요. 그냥 부정의한 모든 법, 내 양심에 어긋나는, 정의감에 어긋나는 모든 법, 그냥 불복종해야 돼요.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불복종해야 됩니다. 자, 디귿. 다수가 지지하는 법이라 할지라도 불복종할 수가 있다라는 거. 당연히 할 수 있죠. 뭐,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문장처럼 보이는데 당연한 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미국의 사상가고요. 우리 개인적으로 배우고 있는 시민불복종이 막 개념이 정식화되기 시작했던 그 이유는 거의 대부분 민주주의 사회란 말이에요. 다수가 지지했어요. 뭐 민주주의의 어떤 가치를 실현하는 법이겠죠? 하지만 다수가 지지했어도 다수결의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오류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불복종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사실 누구를 갖다 놔도 오라고 답변할 거예요. 자, 리을. 시민불복종은 합법적인 방법이 실패했을 때만 행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최후의 수단으로서 이행해야 된다는 건데 소로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죠. 아까도 말했지만 즉각적인 불복종. 우리가 합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그 와중에도 선의의 피해자들, 그죠?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기역리은 디귿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7번 볼게요.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시민 불복종은 그것이 비록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즉 위법적 행위이긴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표현 잘 봐주세요. 법에 대한 충실성이라는 요 표현 있죠? 요 표현. 롤스가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제가 내용 정리할 때도 그래서 일부러 법에 대한 충실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면 요 제시문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요 표현에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비록 위법적인 행위이긴 한데 어쨌든 이 입헌체제에 대한 존중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래서 법에 대한 나름대로의 충실성을 또한 한편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행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법에 대한 충실성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했어요. 뭐 비폭력적인 시민불복종의 수행이라거나 처벌을 감수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자, 법을 어기는 것이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은 그 행위의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인 성격과 그 행위의 법적인 결과들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에 의해 표현된다라고 롤스가 설명하고 있네요. 자, 1번. 시민불복종은 다수의 정의감을 거부하는 행위다라는 것. 하,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이 표현들 다 알려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 문제 수준이 생각보다 높아요. 그죠? 그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알려드린 건데, 다수의 정의감, 다시 말하면 뭐예요? 공유된 정의관을 나타내는, 정의의 원칙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거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정의의 원칙, 공유된 정의관, 다수자의 정의감. 다 통하고 있는 같은 위상의 개념들이다. 그래서 시민불복종은 다수의 정의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 다수의 정의감에 대해서 호소하는 행위가 되겠죠. 들렸고요. 자, 2번. 시민불복종은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정치적 행위다. 아까 제시문에도 나와 있었는데요. 법에 대한 충실성을 통해서 무엇을? 처벌을 감수하고자 하는, 그죠? 그런 행위다. 자, 3번. 시민불복종은 부정의한 법을 개선하기 위한 위법행위다라는 거, 요게 정답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택지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다 보면은 이런 거 있죠. 위법행위. 요런 거래? 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버리잖아요. 그냥 위법, 잘못된 거. 근데 시민불복종은 여러분, 위법행위가 맞아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를 위법이라고 써놓으면 또 아닐 수도 있는데, 법을 개선하기 위한 합법적인 행위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법을 어기지 않는 행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 맞지 않나? 막 이런 식으로 또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적절한 정답은 3번 체크하면 되겠죠. 3번. 자, 4번. 시민불복종은 폭력을 통해 정책을 변혁하고자 하는 행위다. 역시 틀렸습니다. 어디가? 폭력이 틀렸죠? 그래서 롤스가 말하는 시민불복종은 기본적으로 비폭력성. 여기도 나왔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을 보여줘야 한다. 자, 5번. 시민불복종은 정의 실현을 위해 법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다. 이것도 역시 틀린 표현이 되겠죠. 이것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민불복종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정의로운 입헌체제를 인정하는 와중에 존재하고 있는 일부의 부정의한 심각한 그 부정의한 법과 정책에 대해서 시민불복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롤스의 주장이었죠. 그래서 이 법체계 자체, 그죠? 입헌체제 자체, 헌법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정답 3번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8번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시민불복종자들은 자신의 항의의 진지성과 법의 지배 및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대한 자신의 존중을 표명하게 된다. 뭐, 사실 롤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뭐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죠? 자, 시민불복종을 결심함에 있어서, 우리는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심각한 감소 가능성을 저울질해 봐야 합니다. 여기! 우리 자료에서도 봤었죠? 누구? 싱어. 그래서 싱어는 이 다수가 동의한 부정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동의했지만 심각한 부정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정의에 대한 불복종을 할 때는 그 불복종 행위가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과 우리가 개선시키고자 하는 그 부정의한 법과 정책의 해악을 비교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시민불복종에 참여한 사람은 처벌받을 필요가 없다. 처벌 감수 안 해도 된다. 틀렸죠.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존중을 표명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니은. 시민불복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손익을 계산해 보아야 한다라는 건 맞죠? 손익이라고 해서 또 의미 부여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익과 손해, 해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계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었죠. 충분히. 자, 디귿. 시민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 자체에 대해서도 시행될 수 있다라는 건, 요거는, 그냥 한번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이거 응용될 일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너무 지엽적인 거라 사실 전 내신에 안 나온다라고 확신하는데, 나와 있으니까 설명은 해드릴게요. 공유된 정의관이라는 건 누가 썼던 용어인가요, 여러분? 사실 롤스가 썼던 용어죠, 그죠? 그래서 롤스는 이야기했어요. 공유된 정의관에 대한 불복종이라는 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롤스의 이 이론상 논지에 따르면 결국 정의의 원칙이라는 것은 무죄의 베일이라는 아주아주 아주 공정한 상황에서 도출된 최선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정의의 원칙에 대한 불복종 이런 건 성립될 수 없어요. 하지만 싱어는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는 정의관 자체에도 불복종할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사이에 공유된 정의관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라는 지점 때문이에요. 뭐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뭐 과거에는 뭐 흑인에 대한 차별 행위가 되게 뭐 나쁘지 않다라고 여겨졌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여졌단 말이죠. 그게 흑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게그 시대에 공유된 정의관이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 정의관이라는 것이 변화했죠. 그러니까 싱어에 의하면 그 완전하게 절대적이고 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공유된 정의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이 정의관이라는 것도 뭐 부정의할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그 공유된 정의관에 대해서도 시민불복종이 성립될 수 있어야 돼. 라고 롤스를 비판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건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세요. 좀 지엽적이긴 해요. 자, 리을. 다수결 원칙에 부합하는 법이 유용성의 원리에 어긋날 경우 시민불복종을 할수 있다라는 거, 요게 좀 고난이도 선택지죠. 그러니까 다수결 원칙에 부합했어요. 다수가 동의했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실질적인 의견들이 반영이 됐어요. 하지만 그법 자체가 심각한 부정의일 경우 우리가 공리의 원리, 유용성의 원리에 근거하여 시민불복종할 수 있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해 드렸죠? 이제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리을도 맞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서답형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미처친 개인성과 공동선의 의미에 관해 서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개인으로서의 인간은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삶의 목적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이다. 너무 일반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네요. 자, 동시에 인간은 가족 안에서 태어나 학교, 마을, 국가 등 다양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하다. 즉,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선에 대해서 설명했고, 공동선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공동선을 추구해야 할 가치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필요도 있는 것이고, 개인선을 당연히 추구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에 인간은 독립적 개인으로서 자유롭게 개인선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선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선과 공동선의 정의 써주면 되겠죠? 그냥 이거 사실 이 문제가 좀 추상적이라서 만약에 이 문제가 실제로 이렇게 나왔다? 그냥 한자

그대로 풀이해도 정답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냥 개인에게 좋은 것들, 공동체에게 있어서 다수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 이렇게만 써도 사실 틀렸다라고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좀잘안 떠오른다 싶을 때는 한자, 개념 자체의 한자 의미들을 좀 분석해 보려는 노력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개인선이란 개인의 행복이나 자아 실현 등 개인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가치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뭐 길게 막 썼는데 사실 똑같은 의미잖아요. 그죠? 자, 반면 공동선이란 특정 개인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발전과 같이 뭐 이런 예시를 들어서 막 설명해서 길어졌지만 결국 포인트는 뭐예요?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한 것. 이게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서술형 문항을 보면요. 서답형 문항을 보다 보면은 짧게 썼는데도 만점인 친구들이 있고요. 길게 썼는데도 점수를 못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이런 거예요. 핵심을 썼냐, 안 썼냐. 핵심적인 키워드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 차이가 있으니까요. 꼭 주의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즉,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 기업. 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두 가지 이상 서술하시오라고 했네요. 자, 시민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사회 유지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시민의 의무, 어떤 시민적 의무가 있다는 거죠. 자, 국가의 정당한 권위를 존중하고 국가가 부여하는 국방, 납세, 교육 등의 의무를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 참여해야 합니다. 뭐 시민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자, 시민의 정치 참여가 필요한 이유는 이라고 했어요. 그죠? 특히나 우리 같이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경우에 정치 참여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제가 대표적으로 알려드렸던 건 뭐예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어떤 정치 권력이라는 것이 남용되고 오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 자, 국가 정책 결정에 시민의 뜻을 반영하고 국가 권력의 남용을 견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어떤 본질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때 시민 각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죠? 아무나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직접 요구해야 되는 거죠. 자,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백성이 가장 귀하고 국가가 그 다음이며 임금이 가장 가벼운 것이다. 이 때문에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천자가 되고 천자의 마음을 얻으면 제후가 되며 제후의 마음을 얻으면 대부가 된다라는 것. 지금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네요. 민본주의 사상 보여주는 것 같죠? 자, 제후가 국가를 위태롭게 하면 다른 사람으로 바꾼다. 오, 역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요. 다음 위에 입장을 지닌 동양 사상을 쓰시오라고 했는데 당연히 유교일 건데 뭐 맹자의 이 제시문을 조금 각색한 것 같죠. 조금 달라요. 예, 유교입니다. 어쨌든 맹자인 것 같고요. 자, 위에 동양사상의 정치관에 관해 서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뭐 정치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유교의 정치관 기본적으로 덕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 뭐 이런 거다 떠올리시면 돼요, 여러분. 그냥 그래서 맹자 같은 경우에는 항산항심을 실현해야 줘야 한다는 것, 뭐 정명을 실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뭐 이런 기타 등등의 것들, 뭐 통치권이 천명으로부터 온다는 것, 뭐 이런 것들 다 적어주면 되겠죠. 자, 유교는 백성의 뜻이 곧 하늘의 뜻이므로 이런 민본주의적인 어떤 측면들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통치자는 백성의 나라를 근본으로 삼아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본다라는 것. 여기는 민본주의를 기본으로 썼네요. 근데 이건 뭐 구체적으로 쓰려면 여러 가지로 쓸수 있겠죠. 문제에 물어본 문제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4번.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역은 정의롭지 못한 법을 개정하거나 정부 정책을 변혁하라는 목적으로 행하는 의도적인, 여기 포인트 나왔죠? 위법 행위다. 뭐예요? 시민불복종. 그죠? 자, 기역을 하는 사람들은, 시민불복종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에 관한 규범적이고 윤리적인 근거를 널리 알리기 위해 법을 공개적이고 의식적으로 위반한다라는 것. 그죠? 이런 부정의한 법과 정책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계속 알려야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시도가 바로 시민불복종 행위이다라는 것. 그래서 기역에 들어갈 알맞은 말, 시민불복종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기역의 일반적인 정당화 조건에 관해 서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일반적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사상가 입장을 준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건을 쓰라고 했어요. 그럼 뭐 공동선을 추구해야 된다, 비폭력적이어야 된다, 처벌을 감수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쓰시면 되겠죠? 자,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공공선을 목적으로 해야 되고요. 평화적인 방법, 비폭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최후의 수단으로, 그죠? 합법적인 모든 시도 이후에 해야 되고요. 처벌 감수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것도 막몇 가지 쓰라고 안 했어요. 근데 다섯 가지 쓰시오. 뭐 이러면 진짜 피곤해지는데 이제. 사실 뭐 떠오르시는 거 많죠. 사실 롤스의 사상만 잘 공부했어도, 싱어의 사상만 잘 공부했어도 떠올릴 수 있는 요건들은 정말 많아요. 자, 다음 1등급 도전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좀 문제가 좀 디테일.

그래요, 여러분.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체크를 표시한 학생은? 이라고 했죠. 자, 입법부가 그들에게 맡겨진 신탁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이 발견될 때 입법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최고 권력은 여전히 시민에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입법부라는 개념이 나왔고요. 그죠? 권력이 분리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 그리고 이 신탁, 그들 입법부에게 맡겨진 권력이라는 것이 신탁, 빌려준 거다라는 거. 그죠? 맡겨진 거다라는 이런 표현들. 그리고 저항할 수 있다,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라는 저항권에 대한 언급까지 완벽하게 로크 떠올리시면 되겠죠. 권력의 분리, 권력의 신탁, 그리고 완전하게 적극적인 어떤 정부 해체의 저항권까지 로크. 자, 국가는 시민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절대 그럴 수 없죠. 권력은 로크에게 있어서 시민정부의 권력이라는 건 빌려받은 겁니다. 알겠죠? 언제나 국민의 위해서, 국민의 공공선을 위해서만 쓰여야겠죠? 자, 국가에 대한 시민의 의무가 무조건적 의무는 아니다라는 것. 뭐 이것도 충분히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민이 무조건적으로 절대 복종하는 건 아니죠. 여기도 나와 있지만 결국 그 신탁을 잘 준수해줘야 돼요. 공공선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그 권력을 활용하고 있을 때만 시민의 의무라는 것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입법부를 폐지할 수 있다. 자, 국가는 외부인을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니고 있다. 이건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상당히 지엽적이라 내신은 아마 안 나올 건데 이거는 그래서 제가 원리적으로만 설명할게요. 원리적으로. 자, 보세요, 여러분. 외부인이라고 했어요. 그죠? 국가 밖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회계약론의 이론을 잘 생각해보면 결국 사회계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국가의 구성원이 된 사람끼리는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 해치지 말자, 정부를 수립하자, 뭐 법을 만들고 그에 따르자, 뭐 이런 것들을 약속한 거죠. 그런데 국가 바깥은 어때요, 그러면? 국가 바깥은 여전히 자연 상태인 거예요. 국가 바깥에 있는 외부인과 국가와의 관계는 결국 자연 상태 속의 관계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국가는 외부인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연법에 의거해서 처벌하고 판결할 수 있는 권리를 여전히 갖고 있다, 행사할 수 있다라고 원리적으로 떠올려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국가는 외부인을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니고 있다, 오로 가면 됩니다. 이게 바로 자연권에 입각한, 자연법과 자연권에 입각한 권력이 되는 거죠. 좀 어려운데, 지엽적이라 제가 볼 땐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국가에 대한 정치적 의무는 시민들의 동의에 의해 발생한다. 당연히 동의죠. 그것이 뭐 명시적인 동의든 어쨌든 뭐 묵시적인 동의든 어쨌든 동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세 개 채택했으니까요. 여기 무 선택해 주면 되겠네요. 무. 자, 2번. 자, 갑을 사상가들이 모두 공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고요. 우리는 모두 공정을 찾아야 됩니다. 모두 공정. 모든 사람은 사회 기본구조 내에 허용될 수 있는 불평등으로부터 이득을 얻어야 한다. 차등의 원칙은 상호이익의 원천이다라고 했습니다. 차등의 원칙이 나와 있고요. 앞에 있는 문장은 조금 딥한 내용이어서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룰스를 지금 나타내려고 노력을 했죠, 취재자가. 자, 을.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단언할 수 있도록 하는 간단한 도덕규칙은 없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불복종 행위라는 것이 경우에 따르지 않고 모든 경우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다른 시민불복종들이 정당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래요. 자, 다만 시민불복종이 그 사회에 가져올 손해와 이익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 싱어죠? 상황마다 시민불복종의 정당성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공리의 원리를 기준에 두고, 근거로 두고 이 손해와 이익을 잘 고려해 봐야 한다. 부작용과 혜택이라는 것을 잘 계산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 자, 싱어죠. 그래서 롤스 싱어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부정의한 모든 법을 즉각적으로 어겨야 하느냐. 이거 둘 다 동의하지 않죠? 즉각적으로 어기라고 했던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 소로. 그죠?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서 시민불복종을 이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니은 시민불복종은 비폭력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일단 롤스도 싱어도 기본적으로

비폭력적인 시민운동 동의하고 있겠죠? 그래서 둘다 동의한다. 그래서 모두 긍정이니까 니은은 모두 긍정이네요. 자, 디귿 시민운동은 성공 가능성을 숙고한 후에 시행되어야 하느냐? 롤스 이야기했죠. 성공 가능하도록 이 시민불복종이라는 것이 입헌체제의 극심한 무질서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도록 그저 합리적인 계획에 의거해서 성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롤스 이야기했고요. 싱어도 마찬가지예요. 다소간의 이런 무리한 시민불복종을 이행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을 감소시킬 어떤 부작용을 우리가 유발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이러한 무리한 시도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반발을 사서 이 부정의한 법을 절대 개선시킬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는, 그죠? 이 시민불복종이 아예 실패로 돌아가 버리는, 그 부정의한 법을 개선하는 것이 아예 실패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려해야만 한다라고 싱언 주장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시민불복종은 성공 가능성을 숙고한 뒤에 우리가 그 손익을 잘 따져보고 시행되어야 합니다라고 싱언은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디귿도 둘다 동의할 거고요. 자, 리을, 시민불복종은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하며 시행되어야 하느냐? 뭐 이것도 당연히 오케이겠죠? 그래서 입헌체제에 대한 존중, 어떤 민주주의 원칙들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 기본적으로 체제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을 둘다 지지하고 있죠.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죠. 긍정의 대답. 자, 시민불복종은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여 자유로운 협동의 조건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정당하게 알리려는 정치적인 행위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다수의 정의감이라는 표현 있죠. 여기에 호소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공유된 정의관, 다수의 정의관에 호소한다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롤스인 건 분명해요. 근데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호소하여 자유로운 협동의 조건이 침해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유로운 협동의 조건이 침해되었다라고 했어요. 부정의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걸 왜 자유로운 협동의 조건이 침해되었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다시 말하면, 롤스는 정의의 원칙이 실현됨으로써 비로소, 제가 이거 분배정의에서 설명했어요. 아주 좀 오래전인데, 분배정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의의 원칙이 실현되는 질서정연한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협력에 가담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협동할 수 있게 되는 체제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롤스에게 있어서 정의의 원칙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원칙이기도 해요. 그러면 자유로운 협동의 조건이 침해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로운 협동의 조건이 바로 무엇인 거예요? 이게 바로 정의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뭐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롤스인 건 분명하고요. 자, 선택지 한번 볼까요? 자, 시민불복종을 통해 정치체제 자체를 변경해야 하느냐, 이것에 동의하는 사상가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롤스, 소로, 싱어 모두요. 자, 두 번째, 시민불복종은 정의 원칙에 대해 진지하게 저항하는 행위냐, 말도 안 된다고 했죠. 시민불복종의 저항 대상은 뭐예요? 존재하고 있는 일부의 부정의들, 그죠? 조금 더 정확하게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는 그런 법과 정책들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다, 저항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정의의 원칙에 대해 여기 자체가 틀렸죠. 자, 3번. 부정의한 법률의 존재만으로도 시민불복종의 의무가 발생하느냐라고 했는데 틀렸죠. 이것도 틀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도 말했어요. 부정의한 법률의 존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부정의, 한도 내의 부정의는 우리가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어요. 준법의 의무가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 정의로운 사회 속의 시민들은 그런 심각한 부정의에 대해서 그 심각한 부정의에 저항하고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이 정의로운 사회와 제도들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의한 법률의 존재만으로도 시민불복종이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심각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었죠. 그중에서 특히 심각한 부정의,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복종이 성립될 수 있다. 자, 4번.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은, 오, 기본적 자유를 침해했어요. 그러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위반한 정책이겠네요.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수 있는가? 당연히 될수 있죠. 당연히 될수 있죠. 다만 어떤 경우? 기본적 자유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경우. 그래서 여기 될수 있니? 라고 물어봤잖아요. 될수 있어.

있다? 오, 될수 있죠. 자, 5번.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제정된 모든 법률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뭐, 무슨, 이것도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은 정의로울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시민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 안에서 이야기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정의한 법률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심각한 어떤 위반에 대해서 불복종이 성립될 수 있다라는 게 롤스의 주장이었죠. 그래서 정답 4번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4번 볼게요. 자, 가의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자연 상태가 보이네요. 갑에도 보이고요. 을에도 보여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 사회계약론 비교하는 문제겠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고요. 자,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아하,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상태가 발생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누구도 자기 보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됩니다. 누구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누구예요? 홉스죠, 홉스. 홉스. 그죠? 홉스. 자, 을. 자연 상태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판정할 공정한 재판관이 없어요. 그죠? 이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각자가 자연법 위반자를 처벌할 어떤 권력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권리를 갖고 있다 보니까 분쟁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이 공정한 재판관이 없어요. 누구? 로크. 자,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시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존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라는 건 로크의 입장이 나와 있네요. 자, 기억 볼게요. 자, 국가는 자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는 거, 뭐, 당연한 내용. 사회계약론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죠. 이 자연 상태를 벗어나고자 하는 이유는 결국 나의 어떤 생명이라든지 어떤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보장되지 않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런 불편함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국가를 만들었고, 따라서 국가는 당연히 이 자국민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해야만 하겠죠. 둘다 동의한다. 그래서 정답이 아니네요. A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자, 니은 자신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정치 권력에 복종할 수 없다라는 것. 홉스, 로크 둘다 무슨 론자? 사회계약론자. 따라서 동의 없이 정치 권력에 복종할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 묵시적 동의는요? 그것도 동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말했잖아요. 어떤 국가 안에 들어가서 어떤 나라의 영토 안에 들어가서 그 영토를 향유하고 혜택을 향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말하지 않아도 동의했다 이거예요. 무엇에? 그 정치 권력에 복종하기로. 그 나라의 법을 준수하기로 동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도 있잖아.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그런 말이 딱그 말인 거죠. 그래서 복종할 수 없다. 둘다 동의할 문장. 그러니까 니은 맞죠? B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자, 디귿. 사회계약의 안정성을 위해 정치체제는 절대군주제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절대군주제 누가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당연히 홉스가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래서 O, X가 되겠죠. 오히려 로크는 이 사회계약을 통해서 형성하고 있는 정부의 형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입법부와 행정부로 분리시켜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거고, 이 제정한 법을 토대로 이제 이 법을 제정된 법을 토대로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가 따로 있어야 된다. 권력의 분리, 주권의 분리를 이야기했다. 자, 그래서 B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자, 리을. 국가 권력은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분립되어야 한다. 바로 나오네요. 그죠? 이 국가 권력, 주권이라는 것은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분립되어야 한다. 누가 동의한다? 로크가 동의한다. 근데 반대로 누가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 디어그 선택지 반대죠? 절대군주라는 게 뭐예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절대 권력이라는 건 뭐예요? 입법도 할수 있고 집행도 할수 있는 권력을 절대 권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소불위의 권력이잖아요. 법을 내가 만들어요. 그리고 이 법의 집행도 내가 합니다. 심지어 홉스는 이 절대군주는 그 자기가 만든 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심지어 주장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의 무적인 거죠, 무적. 그래서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이제 홉스는 동의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C에 들어가야 적절할 것이고요. 니은, 리을 이렇게 찾으면 적절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국가와 시민의 윤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까지 쭉 살펴봤어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 대부분이 사실 시민 불복종 그리고 사회 계약론 이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함으로써 우리가 대단원, 사단원, 이 민주 시민과 윤리라는 단원을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 이거 복습 많이 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 단원의 시작부터 이야기했어요. 이 단원의 내용이 곧 여러분들의 등급을 결정지을 만한 단원이다.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뒤에 배워보시면 알아요. 요 바로 뒷파트 이제 5단원부터 들어갈 건데, 한동안 여러분, 거의 맨 끝자락에 가지 않고서 한동안은 여러분들이 룰루랄 할 거예요. 아, 요런 내용들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공부를 막 깊게 하지 않아도 그냥 시험 문제를 봐서도 문제를 풀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점은 호성쌤과 함께. 안녕!

0: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어요.
1: 와, 그래? 그럼 이게 다 재활용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0: 쓰레기 자체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요거 아, 저 아. 아, 근데 요거 아주 아주 문제야네요, 이게. 이것처럼 귀찮은 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이거는 점점 더 심화될 거고,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가? 전 해결책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김석훈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죠. 무엇을 버립니까? 무언가를 쓰고 남은 것들. 그런 것들을 보통 버리죠. 도대체 뭘 버리는지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아, 도대체 뭘 많이 버리나? 우리 집에서. 압도적으로 무언가의 포장지가 많더라고요. 쓰레기를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버리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쓰레기가 있습니까? 재활용 쓰레기가 있죠. 뭐 리사이클링 쓰레기라고 있는데 크게는 이제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 또 재활용이 되는 리사이클링 쓰레기 두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 이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쓰레기는 100% 소각이 됩니다. 태워지는 거죠. 서울시를 기준으로 하루에 종량제 쓰레기 봉투가 나오는 양이 3,000톤에서 3,300톤 정도 됩니다. 하루에. 그게 많은 양이죠. 그런데 서울시에 공공소각장이 4개가 있습니다. 4개의 소각장에서 하루에 소화해낼 수 있는 양이 2,000톤입니다. 그러면 1,000톤에서 1,300톤 정도가 남잖아요. 종량제 일반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에 묻었습니다.

1섹타, 2섹타는 다 끝났어요. 지금 3섹타에다 버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몇 년 있으면 다 차고요. 더 이상 쓰레기를 갖다 버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쓰레기를 버릴 데를 또 찾아야 되겠죠. 지방으로 보낸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지방에서는 왜 수도권의 쓰레기를 우리한테 주느냐, 뭐 그렇게 해서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버리느냐. 그래서 파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봉투를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재활용되는 쓰레기를 거기다 버리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페트, 이게 둘 다 페트거든요. 폴리에스터. 이런 거, 비닐, 음식물, 종이를 그냥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버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분리, 배출이 꽤나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재활용되는 쓰레기가 100이라고 그러면 이것 중에서 재활용이 되는 건 몇 퍼센트일까요? 정부 기관이나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게 조금씩 다르긴 한데 환경단체에서는 20%밖에 안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분리배출을 잘 하는 이유는 이거 다 재활용되라고 분리배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중에서 30%, 20에서 30%밖에 재활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놀랄 일 아닙니까, 이거?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어요. 와, 그래? 그럼 이게 다 재활용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교육이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분리배출이 아니라 쓰레기 자체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교육을 패턴을 좀 바꿔주시는 것이 어떤가. 왜냐면 재활용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무엇이 재활용이 되고 무엇이 재활용이 안 되는지. 자, 여기 지금 가장 많은 쓰레기가 이 두 가지, 최근에. 요거는 페트병입니다. 페트병은 폴리에스터라고 하는 거예요. 폴리에스터. 요거, 아죠, 아. 아인데, 요거 아주 문제야인데요, 이게. 아가 아니라 문제야구나. 요거 이제, 최근에 빨대 갖고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많았잖아요. 종이 빨대 잠깐 얘기 말씀드리면, 종이 빨대가 단점이 있어요. 젖어요. 젖어. 그러니까 놓다 보면 이게 그리고 종이가 나와 이렇게. 그래서 아 이게 빨대 만드는 곳에서 이걸 좀 더 두껍게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게 두 겹으로 쌓여져 있거든요. 빨대가. 그래서 한 겹을 더 싼 거예요. 근데 한 겹을 더 싸려면 접착제를 발라야 됩니다. 접착제를 발라야 돼가지고 그게 세 겹이 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친환경적인 겁니까? 종이 빨대가 친환경적인 겁니까? 안 쓰는 게 최고죠. 그래서 종이 빨대니 플라스틱 빨대니 이거 가지고 논란을 할 게 아니라 아 빨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빨대 갖고 논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 두 가지가 똑같이 페트예요. 폴리에스터. 뚜껑은 다르죠, 소재가. 그래서 최근에는 뭐 뚜껑이 없는 제품이 나오기도 하고 뚜껑을 분리배출해서 버리라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요거 잠깐만 말씀드리면 뜯어서 버립니다.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이게? 이거는 뜯어서 버리고 이거는 뚜껑은 뚜껑대로 버리고 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소재가 다르거든요. 세 가지의 소재가 다른데 뚜껑 소재와 이 페트와 이 커버는 폴리프로필렌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재활용이 되려면 한 소재로 모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배출을 하라는 건데 이것처럼 귀찮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공부를 해봤는데 해외의 선진국은 이게 한 소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뚜껑, 커버를 분리배출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버리면 돼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 페트가 비싸요. 그래서 그렇게 안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환경 정책은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뚜껑, 몸체 이 레벨이 한 소재로 나올 날이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이 폴리에스터 페트는 대부분 재활용이 됩니다. 재활용이 돼서 제가 오늘 그걸 좀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바뀌어요. 펠릿 형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어떻게 가냐면 폴리에스터는 우리 옷을 만드는 데 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면옷을 많이 입었지만 지금은 폴리에스터 옷이 많아. 제 바지도 아마 이게 폴리에스터가 좀 들어왔을 텐데 이걸로 이게 이렇게 바뀌어서 이게 옷으로 재탄생하는 것이 됩니다. 문제는 얘예요. 얘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둘 다 폴리에스터인데 얘는 퀄리티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거의 잘 되고 얘는

퀄리티가 좀 낮아요. 그래서 재활용률이 아주 안 좋습니다.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버리는 것 가운데서 옷이 있습니다. 옷. 옷 얘기하면 정말 할 게 많은데요. 보통 옷을 어디다 버리십니까? 옷을 이제 옷수거함에 버리시죠. 옷수거함에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5에서 10%는 재판매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80, 90%는 어떻게 되냐면 그중에서 반은 소각, 반은 수출이에요. 어떤 신문사 기자와 캠페인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제가 옷을 버립니다. 그래서 옷이 어떻게 되는지 그 이동 과정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옷에다가 스마트 태그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4개를 버렸어요. 그랬더니 2개는 금세 그 스마트 태그가 꺼졌어요. 전원이 오프된 거 보면 2개는 소각된 것 같아요. 2개가 인천으로 보여요. 인천에서 불이 깜빡깜빡해요. 그 다음에 둘이 배를 타요. 태평양을 건너. 그래서 마지막 목적지가 하나는 볼리비아, 남미에. 하나는 인도 북부. 제 옷이 거기 가 있어요. 지금은 불이 꺼졌어요. 왜냐면 뭐 배터리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근데 그게 누군가 재사용이 되고 누군가 입고 있다면 그건 뭐 괜찮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한 장소에 가만히 있습니다. 거기 창고에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최근에 뭐 그런 신문도 뉴스도 많이 났는데 우리가 버린 옷이 뭐 바다 생태계를 오염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옷이 이런 폴리에스터 소재인데 이게 잘게 좀 부서집니다. 그래서 그게 비가 오거나 하천으로 가면 그게 바다로 흘러간다. 그것을 물고기가 먹고 우리는 또 그 물고기를 먹는다. 그래서 물고기 무슨 돌고래 같은 거를 이렇게 좀 해부를 해보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 뭐 그런 뭐 기사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건데 이 안에 예전에 이거로 물 드신 분 없잖아요. 근데 이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배설이 되죠. 배설이 됩니다. 대부분 배설이 되고 그것보다 더 작은 플라스틱이 포장해서 흡수하면 피를 타고 돕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그리고 마지막 목적지가 뇌입니다. 뇌. 근데 그 미세 플라스틱이 지금 뭐 그 뇌질환, 뭐 치매라든가 뭐 뇌졸중을 많이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뭐 의학계에서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리사이클링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전자제품. 전자제품은 좀 다른데요.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전자제품 그런 대형 폐기물들을 뭐 스티커를 붙여서 이렇게 우리가 뭐 주민센터 갔는데 스티커를 붙여서 내다 놓으면 가져가고 그러셨는데 요즘은 이순환 거버넌스라고 해서 이 대형 폐기물들을 그냥 가져갑니다. 그냥 가져가서 분류를 해요. 이 대형 그 가전 안에는 여러 가지 훌륭한 그 금속 플라스틱이 많이 있는데 대형 가전 플라스틱은 ABS라는 플라스틱을 씁니다. 굉장히 고가의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 분류를 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자제품은 재활용률이 굉장히 높다. 자동차. 우리 폐차장에도 한번 가봤는데 폐차장에서 자동차를 막 분류하는데 우리나라 자동차가 굉장히 제품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엔진만 따로 사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플라스틱만 따로 파는 분, 사가시는 분들 있고 뭐 그래서 자동차는 폐차가 되면은 한 50% 이상은 재활용률이 됩니다. 아무튼 그 분리배출을 하는 이유는 이게 다 재탄생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분리배출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지구의 온도를 높이게 하는 거죠. 지구의 온도를 높이게 하는 거고 이것이 지구 온난화가 되고 그것이 올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2026년의 여름이 2027년의 여름보다 분명히 시원할 거예요. 2027년이 더 더울 거거든요. 여기서 무언가를 멈추지 않으면 지금 기온이 1.5도 정도 상승했다고 하죠. 뭐 1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아는 숫자 중에서 가장 적은 숫자지만 이 1.5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0: 아침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여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1: 충남 공주와 금산, 전북 무주, 강원 남부 산간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4월 하순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건 관측 이래 처음으로 역대 가장 늦은 기록입니다.
2: 그런데 19일 날 30도였는데 20일 날 20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도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10도가 떨어지면 한파특보가 발효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온의 사이클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걸 우리 사람도 이렇게 기분이 좋았다가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그리고 또다시 기분이 좋아지고 갑자기 기분이 나빠. 중간이 없어. 이런 사람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상하다. 근데 그 이상한 사람 때문에 주변이 다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그 이상한 사람 때문에. 그게 전염이 돼요. 마찬가지로 기온이 높았다가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요. 그리고 갑자기 올라가요. 그리고 예년과 다르게 비가 요 정도 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와요. 그리고 너무 비가 안 와요. 이거를 기상이변, 이상기후라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뭐 지역 축제, 꽃축제가 많이 있죠. 이렇게 지자체마다 축제가 많이 있는데 꽃이 매화꽃은 4월 달에 펴야 되고 메밀꽃은 9월 달에 펴야 되는데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촬영을 제가 이제 작년에 촬영 드라마 촬영을 했는데 더워서 못 찍어요. 한 여름에는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땀이 비오듯하기 때문에 분장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어요. 땀 찍다가. 그리고 비가 예보가 있으면 촬영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보가 있어서 촬영장에 가면 비가 안 오고 갑자기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총 30회 정도 나갔는데 한 60회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나가서 취소되고 나가기 전에 취소되고. 그러니까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는 기후, 이상 기후가 벌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가? 전 해결책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하면 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구가 이렇게 끓고 있다면 우리는 지구에게 뭔가 해열제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은 편리함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구에게 필요한 해열제는 전 불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 원짜리를 1년간 쓸 것이냐, 3만 원짜리를 5년간 쓸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한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네, 오늘도 진짜 잘 왔어. 네, 정말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몇 강째야? 그렇지, 53번째 시간 53강이 되겠습니다. 야, 50강, 5강도 사실은 선생님은 그렇게 짧은 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임한다면 5강도 사실은 쉬운 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그마치 53번째, 예, 지금 53번째 강의에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파트는 어떤 파트예요? 지금 정말 어려운 파트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요 파트만 조금 지나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수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파트로 들어가는데요. 자, 우리 문장 삽입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문장 삽입 파트는 3개의 시간, 오늘을 포함해서 3시간에 걸쳐서만 하면 다 끝나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은 여유 있게, 오늘은 물론 5개의 문제지만 나머지 2시간에 걸쳐서 4개의 문제씩 한번 어떻게 문제를 정말 접근해서 우리가 정답에 가까이 갈 수 있는지를 한번 꼼꼼하게 다시 한번 다져서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가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걸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분명히 그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보면 사실 남한테 보여주는 공부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예,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주고 친구들이 야 너 대단해, 선생님들도 너 잘하네 이렇게 칭찬을 해주니까 왠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 같고 보여주기식의 공부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은 입시는 그야말로 나와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누구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미래의 나한테 부끄럽지 않을, 다시 시간이 돌아와도 이보다 더할 수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인사말 준비해봤습니다. Your future self, 다름 아닌 여러분들의 미래의 자아,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이 is watching you, 여러분들을 지켜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뭐하는 거? Try, 열심히 하고 시도하고 노력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실제로 지금 잘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미래에 나한테 거봐 나 분명히 열심히 했잖아, 이보다 더 잘할 수 없지, 그러면 진짜 후회도 안 남고 그 결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결과 잘 가지고 가실 거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5개의 문제 한번 쭉쭉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지금 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 박스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단서란 단서는 다 뽑아내야 된다 얘기했어. 그죠?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바랬던 연결어는 안 나왔어. 특히 역접을 나타내는 연결어가 우리한테는 진짜 고마운 녀석인데 걔가 아직 안 나왔어. 그러면 얘는 누구를 단서로 잡을 수 있을까? 그치. 일단 딱 봤을 때 표면적인 단서는 this active involvement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active는 능동적인, 적극적인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involvement 라고 하면 맞아요, 관여, 참여라는 뜻입니다. 그럼 앞부분에서 뭔가 진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참여하는 게 나왔나? 요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실제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정말 적극적인 참여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은 난도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얘를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겠죠? 표면적인 단서 하나 찾았어요. 이러한 적극적인 관여, 개입이 provides, 제공합니다. A basis for depths of aesthetic processing. Aesthetic 이라고 하면 미학의, 미학적인 이란 뜻이에요. 미학적인 처리, 미학적인 처리가 뭘까? 미적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처리를 할지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and reflection on the meaning of the work. 작품에 대한 그 의미에 reflection, 다시 반사하는 거니까 성찰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성찰과 그리고 미적 처리에 대한 깊이에, 깊이를 위한 근본을 제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주 정확한 의미는 딱 와닿지는 않아도 뭔가 적극적으로 내가 개입을 해서 참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예술작품, the work, 그 작품에 대한 미적인 처리나 혹은 그것을 성찰해보고 한번 반추해볼 수 있는 그 과정의 기본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어떤 적극적인 개입은 미적인 그 처리, 즉 미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기본이고 근간이 된다 얘기했으니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서? 일단 적극적인 관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적극적 관여. 근데 너무 크게 기대를 하고 보면 답이 되는 스팟이 잘안 보일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적극적인 관여, 참여가 가져오는 결과가 바로 뭐야? 우리가 미적인 처리, 작품에 대한 미적인 처리의 근본을 만들 수 있는 그 근간을 제공해 줄수 있는 과정이 될수 있고, 그리고 그 작품에 대한 성찰,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반추해보고 성찰해 줄수 있게끔 해준다. 이런 의미예요. 자,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얘는 일단 the work. 작품, artwork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찾아보죠. 자, there is interesting trade-off. 자, trade-offs라는 표현은요, 원래는 균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상쇄를 해주는 거야. 뭔가 높아졌을 때 그걸 다시 낮춰서 균형을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흥미로운 균형이 있습니다. 어디에? In the relative importance of subject matter. 자, 주제. 자, 주제가 되는 문제니까 그냥 주제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요 I는 that is라고 영어로는 읽습니다. 라틴어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란 뜻이에요. 주제, 즉, figure, 형상이라는 것과 and style, 스타일, 유형. 다시 말하면 이건 작품에서는 뭔데? background, 배경이 되는. 이 바로 유형과 그리고 주제에 대한 그 중요성, 상대적인 중요성에 흥미로운 균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몰라도 괜찮아요.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주제. 그리고 그거를 뭐 표현해 줄수 있는 혹은 설명해 줄수 있는 그런 배경, 그런 방식, 그 유형 사이에서의 어떤 균형, 아주 흥미로운 균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 문장을 잘 눈여겨서 보셨다면 마지막 문장과 상당히 연결이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둘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된다.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지면 안 돼. 이런 이야기예요. 한번 뒤에 내용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뭔지 잘 생각하면서 봐야 돼. 적극적인 관여가 나오는 부분까지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In highly representational paintings, plays, or stories. highly, 고도로, 매우 representational 이라고 하면 얘가 뭐 표현상의 아니면 구성의 라는 뜻이에요. 고도로 구성주의적인 그런 그림, 그리고 plays, 연극, 혹은 이야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학 작품이나 아니면 연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예술성이 있는 무대 예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 예술에 관련된 고도로 구성주의적인 그런 면에서는 이런 작품에서는 the focus is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on subject matter 주제에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 주제는 무엇을 담고 무엇과 유사한 그런 주제예요? everyday life 일상생활과 유사하고 일상생활과 닮아 있는 그런 주제에 초점을 맞추게 된대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이해하기가 쉽겠어? 어렵겠어? 일상적인 주제에 맞춰져 있으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수 있는 주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겠네. 그죠? And the role of background style. 그리고 그때 이런 고도로 구성주의적인 그런 작품에서의 배경의 그 양식의 역할은 배경적인 그 양식이 하는 역할은 is to facilitate, 촉진하고 용이하게 하는 거죠. The construction of metal models. metal이라고 하면 mental이라고 하면 얘는 정신적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즉 심상의 모델의 구성을 용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장면이다라고 우리가 이 배경을 생각하게끔 더 쉽게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 고도로 구성주의적인 그런 작품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구성적인 작품인지 이런 것들에 너무 집중하진 않으셔도 되고, 자, 이런 특징을 일단 갖고 있어요.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구성주의적인 작품이 나오고, 그리고 뒤에는 in highly expressive works가 나와요. 고도로 표현주의적인 또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지금 대조하고 비교하는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고도로 구성주의적인 작품의 특징은 바로 뭐다? 우리가 일상생활과 굉장히 닮아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뭔가 이해를 잘, 구성을 잘 촉진시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식이 구성주의적인 방식이다. 이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feelings of pleasure and uncertainty. 즐거움과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감각은요. 작품을 읽으면서 즐거울 수도 있고 그 작품을 감상

하면서 또 애매하다는 불확실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런 것들은 carry 나릅니다. 데리고 가요. 누구를요? The viewer. 그걸 작품을 감상하는 그 관객들? 그 관객을 데리고 가서 어디까지 데리고 가요? Along to the conclusion of the piece. piece라는 건 바로 art piece, artistic piece가 되겠죠. artwork예요. 예술 작품입니다. 그 작품에 대한 결론까지 끌고 갑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관객들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친숙한 주제로 잘 이렇게 이해하게끔 만들어서 끝까지 주제까지 데리고 가는 게 바로 고도로 구성주의적인 작품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전에서 읽을 때는 이 정도까지 이해도가 높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요. In highly expressive works, 고도로 표현주의적인 작품. 자, 그러면 표현주의적인 작품이라는 게 뭘까? 한번 뒤에 내용을 볼게요. 아마도 얘는 일상생활과는 좀 거리가 먼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novel stylistic, novel이라고 하면 소설이라고 하면 안 돼. 그렇지, 새로운, 진기한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새로운 유형의 devices, 이런 장치들은요. 그럼 이런 표현주의, 고도의 표현주의적인 작품에서는 새로운 장치를 이용하나 봐요. 그리고 그 새로운 장치가 어떤 역할을 해요? In art, in harmonious matter. 자, in a manner, in a way, in a fashion. 어떻든 방식으로라고 해석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근데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돼? 자, harmonious라는 단어가, 얘가 조화로운이라는 뜻이란 말이지? 근데 in이 붙었으니까 낯의 의미가 되겠지? 조화롭지 못한 방식으로 새로운 장치들이 작동을 하게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잘 이게 조화로운 방식으로 작동이 돼야 우리가 그 작품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좀 감상할 수 있는데, 조화롭지 않은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돼. 자, 그래서 뭐에 반해서? Against the subject matter. 주제에 대해서, 주제에 반해서 아주, 주제에 반해서 조화롭지 않은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관객들이, 그걸 감상하는 관객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겠어? 이해하기 너무 어렵겠지, 그지? 그래서 따라서 그렇게 함으로써 creating a disquieting atmosphere. disquiet라고 하면 얘는 불안하게 하는 이란 뜻입니다.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단어 모르면 일단은 뒤에 걸 그냥 날리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바로 뭐야? 이 단어는 알거 아니야. inharmonious manner의 inharmonious. 조화롭지 않은 방식으로. 그래서 이 관객들, 이걸 바라보고 감상을 하는 관객들의 어려움을 줄수 있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는 좀 쉽게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뒤에는 조금 어렵게 접근하는 그런 작품들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Thus, 따라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을 때는 어떤 틈을 잘 찾지는 못했어. 그리고 적극적인 관여, 적극적인 방식은 나오지 않았단 말이야. 오히려 여기 부분은 바로 관객들을 데리고 끝까지, 결론까지 데리고 간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그걸 감상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었단 이야기죠. 자, 그럼 그것과 다른 방식에서는 적극성을 보여야 될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면서 한번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따라서요. 자, 그럼 인과관계가 되겠죠? When the work is less readable. 자, 그 어떤 작품이요? 그 작품이 덜 읽을 수 있을 때. 자, 그러면 독자인 경우에 어떤 문학 작품 글을 읽는데 덜 읽힌대. 너무 어려운 표현이 많고 추상적이고 뭐 이런 표현들이, 비유적인 표현이 너무 많은 거야. 그 얘기는 바로 뭔데? Or easily interpreted. 쉽게 해석되기가 덜할 때. 쉽게 해석이 잘안될 때. 그 작품이 그럴 때 as departure from conventional forms. 자, 전통적인 form, 형식, 방식으로부터의 떠남, 벗어남이라는 뜻이 되겠죠. 어딘가에서 출발한다는 얘기는 떠난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럼 그곳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전통적인 방식에서의 그것의 벗어남, 왜? 새로운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죠? 그 장치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벗어난 것은 remind the viewer, 누구에게 뭐에 대해서 상기시키지? 자, viewer or reader. 관객이나 혹은 독자한테, 그걸 감상하는 사람한테 떼지야 해야 돼라고 그렇게 상기시킨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떠한 관점을 취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An aesthetic attitude. 드디어 뭔가가 나온 것 같은데, 미적인 태도가 is needed. 요구되어진다라고 상기시킨다는 얘기야. 자, 뭐 하기 위해서? To appreciate the whole episode. 전체 에피소드, 전체 이야기, 전체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Aesthetic attitude, 미적인 태도, 미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럼 그냥 봤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미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몇 번에 들어가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아. 4번까지도 일단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인과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5번밖에 없어요. 자, 5번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적극적인 관여는 무엇을 제공해요? 그치, 미적인 처리, 그리고 작품에 대한 의미의 성찰에 깊이 있는 것에 대한 기반을 제공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ability to switch, 이렇게 바꾸는 능력은요,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덜 읽히고, 그리고 이 이야기가 더 어려운 그런 작품에서는 바로 무엇이 필요하다? 이런 미적인 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적극적인 관여가 있어야만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무엇에서 무엇으로의 전환하는 능력. 자, 여기 보시면 앞에 이야기했던 그런 구성주의의 실용적인 측면,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태도,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실용적인 태도와 그리고 뭐 미적인 태도의 태도 사이에서의 전환을 할 수 있는 능력. 좀 쉬운 이렇게 구상주의적인 그런 작품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pragmatic attitude를 취하게 되겠고,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표현주의적인 방식에서는 우리가 미적인 태도를 유지해서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렇게 스위치할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is fundamental to a balanced life. 균형 잡힌 삶에 있어서는 정말 기반이 되는 근본적인,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에는 이쪽으로 갔다가 어떤 경우에는 다른 쪽으로 갔다가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바로 이 문장이 첫 번째 있었던 문장과 연관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정답은 몇 번? 그렇지. 정답은 5번에 들어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사실 난이도가 꽤 높은 문제입니다. 그냥 봤을 때는 잘 모르겠고, 더군다나 적극적으로 누군가가 뭔가를 한다라는 의미는 명확하게 봤을 때는 그냥 보여지는 것 같지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읽었을 때 미적인 관계, 미적인 어떤 태도가 이제는 필요할 때예요, 라는 그런 메시지를 상기시킨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내용을 끌어다가 5번에 넣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그런 실용주의적인 태도와 미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에서의 전환이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5번 다음 문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는 쉽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 13번 가보겠습니다. 13번은 일단 yes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뭔가 물어보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yes or no라고 하면 우리가 뭐뭐 했니? 할 수 있니? yes,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냥 쭉 한번 본문의 내용을 밑으로 내려가서 봐도 의문문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앞에 있는 상황에 대한 긍정의 메시지, 다시 한번 물론 이란 의미, 혹은 그래요 라는 의미로 한번 동의를 해주는 파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큰 의미는 없을 건데, 얘는 무엇을 시사할 수 있냐?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비슷하다, 혹은 일치한다. 요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해석해 볼게요. 물론 일부 대회들은요, contest, 대회, 경연 대회가 되겠죠? 일부 대회들은요, are seen as, 뭐로 여겨져요? World class, 세계 수준, 세계 수준의 그런 대회로 여겨집니다. 이를테면 그런 게 뭐가 있는데? 힉스의 입자의 확인, 혹은 아니면 고온, 그죠? 아주 높은 온도의 superconductors, 초전도체, 그것의 개발과 같은 세계 수준의 것으로 일부 대회는 보여질 수 있어요. 이런 얘기야. 뭐 힉스 입자 확인이라든가 아니면 고온 초전도체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우리한테 볼 수 있는 이거는 바로 세계 수준의, 세계 수준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진 않고 수준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앞에 어떤 게 나왔을까요? 그렇지. 앞에는 어떤 컨테스트가 수준이 굉장히 world class, 수준이 높거나 아니면 또 뭐 world class니까 많지는 않은, 그죠? 그래서 많지 않은, 여기서는 이제 소수 그런 컨테스트에 대해서 아마도 이야기를 할 것 같다. 물론 이런 세계 수준에 몇 안 되는 컨테스트가 있기는 하죠. 이런 것처럼 이란 의미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컨테스트의 어떤 성격을 나타내는 월클래스 수준, 그리고 많지 않은 그런 수준, 많지 않은 그런 대회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과학은요, 때때로는 묘사가 됩니다. 뭘로요? A winner take all. 직역을 하면 승자가 가져간대, 모든 걸 다 가져간다 라는 이야기죠. 승자 독식입니다. 이기는 사람이 다 가져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즉, 과학이라는 건 때때로 묘사가 됩니다. 승자 독식의 contest, 대회로 묘사가 됩니다.
뭔가 우리가 뭐 노벨상이나 이런 거 받으면 사실은 무수하게 전 세계적으로

그한해 엄청나게 발전에 과학적인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 중에 딱몇 명한테만 상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승자 독식으로 이렇게 묘사가 된다. 과학 분야가 그렇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뭔데? There are no rewards. 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되는 것에? For being second or third. 2위나 3위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죠. 딱 1등만, 승자만 다 가져간다. 이런 의미가 돼요. This is an extreme view. 근데요,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의견, 관점입니다. 뭐에 대한? Of the nature of scientific contest. 과학적인 대회의 본질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한쪽으로만, 일부만 보고 너무 일반화시킨 극단적인 관점이에요. 그 얘기는 맞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물론,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일부는 세계적인 수준의 컨테스트가 있기는 해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요 바로 다음에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1번 다음에 다른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겠지. 세계적인 수준의 소수의 이런 대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1번에 들어간다면. 자, even though, 어떤 사람들조차도요? Describe scientific contest in such a way. 그러한 방식으로 과학적인 대회를 묘사하고 설명하는 사람들조차도 no that, that, yeah라고 말한대요. It is a somewhat inaccurate description. 이것은 그렇게 말하는 건 다소 부정확한,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다, 기술이다, 묘사다라고 이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앞에 있는 내용, 그렇게 주장하는 바, 승자 독식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봤을 땐좀 다소 부정확한 정확하지 않은 묘사구나라는 걸 인정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given that 무엇을 감안했을 때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at 이하를 고려했을 때, that 이하를 감안했을 때 이런 의미예요. 자, that 이하를 이렇게 묶어줄까? 네. replication 반복 and verification 입증이라는 것이 have a social value 사회적인 가치를 갖고 있고 그리고 과학에서는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다. 라는 걸 감안할 때 이거 너무 앞에 있는 사실 너무 극단적인 관점이다 라고 이걸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번 다음의 내용은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맞아. 근데 이게 너무 극단적인 관점인 거 맞아. 이 일부의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는 해 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1번에는 틈이 없어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It is also inaccurate. 그건 또한 부정확합니다. 자, 여기 앞에 부정확해요. 그리고 또한 부정확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왠지 이번에도 틈이 없이 그냥 쭉 앞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뭐가 또 부정확해요? To the extent. 어느 정도에서는, 어떤 경우에서는, that is just that. that 이하를 시사하고 암시한다라는 그런 경우에서는, 그건 또한 부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극단적인 관점이다. 라는 걸 that 이하가 설명해줘야 되겠지? 자, 오직 소수의 contests exist. 오직 소수의 몇개안 되는 그런 대여만이 존재한다 라고 시사하는 그런 경우에도 역시 부정확합니다. 뭐가 나왔어요? 오직 몇개안 되는 대회만 존재한다. 노벨 평화상, 아니, 노벨 뭐 물리학상, 화학상, 몇개안 되는 그렇게 과학과 관련된 컨테스트만 있다 라고 말하는 거. 물론 세계적인 수준의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때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게? 그치, 3번 이후에 들어가는 게 적절할 것 같다. 그럼 3번 이후에도 뭐가 나와줘야 돼요?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거나, 하지만 이렇게 소수의 것 말고도 다른 것들도 있어요. 라고 설명해주면 적절하겠죠. 그래서 뭐가 지금 보여? But이 보입니다. 자, 소수의 그런 대회만 존재한다고요. 물론 일부 대회들은 정말 세계 수준의 대회 이런 것들이 있죠. 하지만 많은 다른 대회들도 have multiple parts,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대회에 다양한 부문들이 있고, 그리고 and the number of such contests, 그러한 대회의 숫자가요, may be increasing, 점점 증가하고 있을 거예요.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소수에만 대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점점 점점 그 수도 부문에 있어서 넓어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몇 번에 들어가는 게 적절해? 그렇지. 3번에 들어가줘야 앞에 있는 소수가 있는 거 맞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 실제로 현재에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이후에 있을 4번과 5번은 여러 부문에서 과학적인 컨테스트가 존재한다. 그래서 승자 독식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나와주면 뒤에 내용은 그냥 쭉 연결이 되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by way of example, 예를 들어서요. For many years, 수년 동안 it was thought that 이하라고 여겨졌습니다.

There would be one cure for cancer. 암에 대한 하나의 치료법만 있다. 라고 그렇게 여겨졌죠. 하지만 it is now realized that, that 이하라고 인식되어집니다. It to 가져진죠. 그죠? 자, 뭐라고 인식되어져요, 이제는? 암이 takes multiple forms,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그리고 또 뭐? Multiple approaches are needed to provide a cure.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접근 방법이 필요되어진다. 그러니까 암도 사실은 하나의 형태를 띠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고, 그러니까 암에 대한 치료 접근법도 다양하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즉 뭐야? 하나의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분들 이에서 탐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 다음의 내용은 바로 4번 앞에 있는 문장과 연관이 있다는 거, 잘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걸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there won't be one winner. 승자는 단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There will be many.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다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승자 독식 이렇게 말하는 거 오해가 있는 거 맞아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좋은 연결고리를 잘 만들어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게 가장 적절해? 그치? 3번에 들어가는 게 가장 적절하다라는 결론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앞에 부분은 전부 다이 승자 독식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에서 부정확해요. 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2번 다음까지 쭉쭉쭉 넘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벗이 나왔는데,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벗으로 연결하기가 조금 어색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럴 때이 문장을 끌고 와서 한번 보시면, 아, 여기에는 only a handful of contents exist 라는 표현이 바로 world class 수준의 그런 대회들이 물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렇게 설명이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을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4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4번에서는 여러분들, however가 아주 반갑게 나오셨어요. 하지만, 그러나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거 말고 내용적인 단서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뭘까요? 자, 여기 analogy라는 단어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analogy는 알고 계셔야 되는 단어예요. 밑에 주석으로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알겠죠? 여기서는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되게 쉽게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at the next step in the argument. 논증의 다음 단계에서는요. 논쟁을 하는데 그 논쟁의 다음 단계에서는 하지만 the analogy, 그 유사성이요. breaks down. 어떻게 된대요? 깨어지고 부서집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야? 앞에 어떤 유사점이 나왔는데 근데 그 다음 단계에서 살펴보면 그 유사점이 깨지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유사점 깨진다라는 얘기는 그 유사점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야?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와줬어야 돼?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걸로 할까? 우리는 뭘 찾아야 돼? 그렇지. 뭔가 대상이 있을 텐데 A와 B의 대상이 있을 거야. 근데 그 A와 B의 대상에 뭐가 나와주면 될까요? 유사성이 나와주면 되겠죠. 근데 그 유사성이 다음 단계에선 하지만 깨지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문장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줘야 돼? 그치, 유사성이 아닌 차이점이 나와줘야 되겠죠. 이 부분을 찾아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가볼까요? 네.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misprint. 잘못 프린트 인쇄가 되는 거래. 이게 뭘까? 특히 책 아니면 서면의 메시지에서 잘못 인쇄가 되는 거. 이게 뭘까? 오타야, 오타. 그러면 책이나 혹은 어떠한 서면 메시지에서의 오타가요. usually have a negative impact on.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어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On the content, 그 내용이요. 책의 내용이나 아니면 다른 그 서면의 메시지에 뭔가 이렇게 공문서를 써서 보냈는데 거기에 타이포가 있는 거야. 미스프린트가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신뢰도 일단 탁 꺾이고, 신뢰도 면에서 확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믿을 수가 없게 될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면에서 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때때로는요, literally,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fatally,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치명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 만약에 국가 간의 외교 문서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 그쵸? 국가의 뭐가, 그치, 존폐의 위기가 걸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the displacement of a comma, for instance, 예시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misprint의 하나의 예시가 뭐냐? 콤마, 우리 쉼표 있잖아요? 쉼표를 잘못 쓰는 거, 쉼표를 잘못 찍는 거, 잘못된 곳에 놓는 거니까 잘못 찍는 것이 may be a matter of 뭐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Of life and death,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데?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really, fatally, 때때로는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것에 따른 하나의 예시가 커마의 잘못된 위치가 생과 사의 문제가 갈림길이 될수 있는 문제가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두 개의 문장은 어때? 굉장히 끈끈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뭐가 안 나왔어? A라는 대상과 B라는 대상이 안 나왔고 그 둘의 유사성은 더더욱 안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1번은 답이 될수 없어요. 자, 그다음 볼게요. Similarly. 무슨 뜻이야? 이와 마찬가지로야. 그럼 앞에 있는 내용과 만약에 연결이 된다면 그럼 이것도 뭐야? 미스프린트가 가져올 수 있는 그치 부정적인 영향. 아니면 미스프린트가 하나의 대상이라면 A라는 대상이라면 B라는 대상이 또 갖고 있는 유사성을 이야기해주면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most mutations. 아하, 이제는 미스프린트와 비슷한 대상이 하나 나와졌어요. 어떤 생명체에서의 뮤테이션이 있다라는 건 이건 뭘까요? 예, 이 단어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돌연변이에요. 물론 밑에 주석에 나와 있지만 이 단어도 analogy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Mutations, 변이, 돌연변이라는 뜻이에요. 대부분의 돌연변이들은요, have harmful consequences, 해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돌연변이도 원래는 잊지 말아야 되는, 그냥 정말 잊지 말아야 된다기보다는 좀 다른 형태죠? 원래 우리가 써야 되는 그 내용과 다른 내용을 쓴게 바로 미스프린트란 말이야.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것에 또 다른 이제 비슷한 사례를 가져온 거야. 비슷한 사례? 그게 바로 뭔데? 유사성이 되겠지. 대부분의 돌연변이들은 해로운 결과를 가져와요. 누구한테? For the organism, 유기체. 생명체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가져오죠. 자, 이 유기체는 바로 뭔데? In which they occur. 그러한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그 유기체에 부정적인 영향,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암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조직이 되게 다르게 변한 거잖아요. 우리 일상적인 그런 그 조직이 아니라 정말 돌연변이의 조직으로 변한 거라고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의 이런 발생하는 유기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뭔데? They reduce its reproductive fitness. Reproductive, 번식하는, 생식해라는 뜻이죠. 생식 적합성을 줄인다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뭐 생존이라든가 아니면 번식이라든가 생명체 그 유기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의미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미스프린트와 그다음 뮤테이션의 유사점이 나와 줬습니다. 됐어요? 자, 이제 유사점이 나와 줬으니까 이 다음부터 몇 번부터? 3번부터 얘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어. 자, 그러면 이 다음 내용에 뭐가 나온다면 차이점이 나와 주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볼게요. 자, however, 하지만요. 뭐야? 차이점이 나와 주나? 자, 하지만 이따금씩 a mutation, 돌연변이가 may occur,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They may increase the fitness of the organism. 그 유기체의 적합성을 증가시키는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조금 특이한데, 네 대절이 관계대명사절이지? 주어가 없어요. 주격관계대명사거든? 근데 이 주격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이 앞에 있는 주어입니다. 이렇게 주어 다음에 동사 서술어구가 굉장히 짧을 경우에 이 뒤에 주어를 수식했던 관계대명사절을 뒤로 빼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뭐가 나와? 해로운 점이 있고, 하지만 이따금씩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어. 그 긍정적인 측면이 바로 뭔데? Increases the fitness of the organism. 그 유기체의 적합성. 생식의 적합성이든 생존의 적합성이든 그 적합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야. 자, 그럼 얘도 유사점이라고 한다면 미스프린트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 지금 뒤에 보니까 아, 유사점 이야기하는구나라는 걸 바로 알수 있습니다. 뭘 보니까? justice라는 표현이요. 뒤에 것과 꼭 마찬가지로라는 뜻이요. 이게 아주 뒤두 개의 대상을 아주 비슷하게 놓고 설명을 할때 justice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as 자체로도 뭐뭐와 마찬가지로라는 뜻이 있지만 justice라고 하면 꼭 뭐뭐와 마찬가지로 그 유사점이 굉장히 깊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 뒤에 보시면 뭐와 마찬가지로 an accidental failure to reproduce the text of the first edition 첫 번째 초판이에요. first edition이 초판에 대한 그 텍스트를 복사하는 것을 우연히 실패하는 것, 첫 번째 초판을 그대로 복사하는 걸안 하는 것, 그것에 실패한 것, 하지 않은 것이 아마도 무엇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무엇을 생산해낼 수 있습니까? 더 정확한, 그리고 더 최신의 그런 정보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미스프린트와 그리고 뮤테이션이 긍정적인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도 때에 따라서는 아주 가끔씩 이따금씩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유사점, 긍정적인 측면을 가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의 유사점이 나와줬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다 유사점이야. 그럼 이제 몇 번을? 4번부터가 차이점이 나온지를 보셔야 됩니다. 가볼게요. A favorable mutation is going to be more heavily represented in the next generation. Favorable 이란 단어가 유리한 이란 뜻이죠. 우호적인. 자, 유리한 돌연 변이가요. 일어날 수 있을 거래요. 더 more heavily, 더 많이 일어날 거래요. 다음 세대에서 더 많이 represented, 표현이 될 겁니다. 유리한 돌연 변이. 생존이나 생식에 더 유리한 애들이 뒤에 남아있게 될 거란 얘기야. 더 많이 뒤에 세대에 나타나게 될 거란 얘기야. 왜? Since, 뭐뭐하기 때문에. The organism in which it occurred. 그러한 유리한 변이가 발생하는 그 유기체가 will have more offspring. 더 많은 자손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돌연 변이가 자손을 갖게 되어서 그것이 더 전달이 될 거란 얘기야. 그 자손들에게. 그러니까 남아있는 그 자손들에게 더 많이 전달이 되면 걔네들이 또 살아남아가지고 더 많은 자손들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그 우호적인 그 생명체에 유리한 그 돌연변이는 더 오랫동안 많이 후대에 남게 될 것이다, 보여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럼 이것도 유사점인가? 근데 우리가 지금 거의 5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죠? 유사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5번 다음 나와라. By contrast, 대조적으로요. 자, 그러면 뭐와 뭐가 대조적이라는 얘기야? 앞에 있는 4번 다음의 내용과 5번 다음의 내용이 대조적이라는 거죠. 앞에는 뮤테이션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뒤에는 뭐의 내용이 대조적으로 나와줘야 될까? 미스프린트의 좋지 않은 측면. 얘는 이렇게 남아있는 애들이 많을 텐데, 우호적인 애들이 남아있어서 그 후대에 많이 남을 텐데, 근데 반면에 there is no mechanism. 어떤 메커니즘이 없어요? By watch the book, a book. 어떤 책? But that accidentally corrects the mistakes of the first edition. 초판의 실수를 우연히 수정을 한, 우연히 고친 그 책이 will tend to sell better. 더잘 팔리는 그런 메커니즘은 실제로는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야.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우호적인 그 뮤테이션이 나중에 후대에 남아서 훨씬 많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은데,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미스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우연히 이걸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더 많이 팔릴 수 있다? 라는 그런 보장, 그런 메커니즘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4번 다음의 내용과 5번 다음의 내용은 바로 뭐예요? 그렇지.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찾기로 했죠? 차이점이 시작되는 그 스팟을 찾기로 했죠? 그 부분이 어디예요? 그렇지. 4번이 되겠지. 그러니까 몇 번에 요 빈칸 문장, 박스에 있는 문장이 들어오는 게 적절해요? 그렇지. 4번에 들어오는 게, 박스의 문장의 자리는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유사점은 깨지게 됩니다. 깨지는 부분, 예, 뮤테이션인 경우에는 이렇고, 하지만 미스프린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해서 앞에 있는 요 5번의 내용과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그 차이점이 시작되는 4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세요? 네, 좋습니다. 역시 하우에버가 들어와줘서 우리한테 많은 도움이 됐지. 그리고 또 뭐가 또 한몫했어? The analogy. Analogy가 무슨 뜻이라고? 유사성. 알겠죠? 자,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이제 1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물론 그냥 봤을 때는 얘가 단서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내용적인 단서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보면 소리로 바뀌어진 변형된 소리? 예, 여기 지금 디지털로 변형이 된, 변환된 소리.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디지털로 변환된 소리의 조작은, 자, 우리가 소리를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소리의 변형을 줄수 있죠. 그죠? 그렇게 조작하는 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대요? Perform with millisecond precision.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millisecond precision이 되겠습니다. precision이 뭐야? 정밀도, 정확도거든요. 근데 millisecond이야. 밀리라는 표현을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 세컨드니까, 세컨드는 뭐야? 초잖아, 초. 그죠? 천분의 1초야. 천분의 1초의 정밀도로 수행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천분의 1의 정밀도면 여러분들 엄청 정확한 거야? 대충 정확한 거야?
엄청나게 정확한 거지. 그치? 그걸 막 세분화시켜.

시켜가지고 1000분의 1로 나눈 거란 얘기야. 그 정도의 아주 작은 단위 정도까지의 정밀도를 보이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봤을 때 그럼 얘는 뭐에 대한 이야기야? 그치. 소리를 변환하는 거야. 근데 그 소리 변환이 어느 분야야? 우리가 첫 문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음악에 있어서의 변화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박스의 내용이 무엇이라는 거? 정밀도에 관련된 거라는 걸알수 있어요. 정밀도, 근데 무엇을 뭐로 바꾸는 거야? 소리를 디지털화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음악에서 소리를 디지털로 바꾸게 되면, 디지털화 시키게 되면 그 정밀도가 어떻게 된다? 굉장히 올라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일단 주어진 문장 먼저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뭐이기 때문에 the manipulation of digitally converted sounds, 디지털로 변환이 된 소리의 조작이 meant, 의미를 했대요. 뭐를? The reprogramming of binary information, binary 이진법에. 컴퓨터가 이제 우리 이진법을 쓴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디지털로 변환된 게 바로 이진법이랑 관련이 있는 거구나.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얘가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이진법의 정보로 reprogram 한다는 거, 다시 프로그램에 한다는 걸 의미하고, 그리고 뭐 하는 거? editing, 편집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편집 작업이 could be performed, 수행이 될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굉장히 정밀한 1000분의 1의 정밀도로 수행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뭐에 관련된 거야? 편집의 정밀도를 이야기하는 거다.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편집의 정밀도가 나오는 부분까지 쭉 읽겠습니다. 가볼게요. The shift, 전환이죠. 자, 뭐에서 뭐로의 전환이 되지 않겠어? 그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정보로의 전환은 상당히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디에? 음악이 어떻게 제작이 되는지, 제작이 되었는지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음악을 제작할 때보다 디지털로 만들어서 디지털화되었을 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갔을 때 음악이 제작되는 그런 방식이 엄청나게 변화를 했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죠? 영향을 주었다고 얘기했으니까. First and foremost, 무엇보다요? The digitalization of sounds, 소리의 디지털화는요, enabled, 가능하게 했습니다. Music makers, 음악을 만드는 제작자가 to undo what was done. 이미 되어진 것, 즉, 기존의 것을 undo, 했던 걸 다시 되돌린다는 얘기죠? 되돌리다라는 뜻이요. 기존에 했던 작업을 되돌리는 걸 가능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소리를 이렇게 변환을 주었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다시 원상복구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소리를 디지털화 시킨다는 게 바로 뭐냐? That is, 다시 말하면 their conversion, 그것들의 변환을 뭘로 만드는 거야? 뭘로 변환을 시키는 거야? 숫자로 변환시키는 거야. 그래서 1, 2, 이진법의 수로 변환을 시키는 거. 그래서 음악의 소리를 디지털화 시킨다. 이것이 무엇의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Undo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Undo 하는 그런 강점이 조금 더 설명이 됩니다. 1번 다음에 봤더니 one could,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 예, 어떤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라는 게 음악을 뭐 만드는 사람, 음악 제작자가 되겠죠. 자, 그 사람은요 뭐할수 있어요? 그 twist and bend sounds 소리를 비틀기도 하고 소리를 구부리기도 한대요. Towards something new, 새로운 것의 방향으로, 즉 이렇게 구부리고 비틀어서 새로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Without 뭐 하지 않고도요? Sacrificing the original version, original. 원래의라는 뜻이죠. 원래 버전을 뭐 하지 않고? 희생시키지 않고. 희생시키지 않고가 뭐야? 원래 버전의 그 음악이 있으면 그 음악에 손상을 주지 않고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손상내지 않고 손상을 주지 않고 할수 있다는 건 바로 뭐할수 있다는 얘기야? Undo. 이미 되어졌던 걸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뒤에 있는 내용 보시면 This undoability. 이렇게 이러한 되돌리기 능력은, 되돌리기 기능은 이란 의미가 되겠죠?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야. 자, 그럼 여러분들 봐봐. 여기까지만 읽었어도 일단 틈이 있어, 없어? 없어. 더군다나 정밀도, 정확도는 나오지 않았다고. 그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용 봤을 때 일단 처음에 나온 그 기능, 중요한 기능이 바로 뭐야? 디지털화로 이 소리를 만들었을 때, 음악을 제작할 때 정말 유리한 하나의 강점이 바로 뭐야? Undo ability예요. A가 ability,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여기까지 내용은 쭉 이어진다고 볼수 있어요. 그 얘기는 1번과 2번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런 되돌리기 능력은요, made mistakes. 뭘 뭘로 만들었어? 실수를요, 상당히 덜 momentous 한 걸로 만들었대요. 근데 momentous라는 단어, moment라는 단어가 보여지지. 선생님은 이거

어떻게 외웠냐면 여러분 말할 때 moment가 순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순간순간은 중요해요, 하찮아요? 엄청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momentous라는 단어는 중대한이라는 뜻입니다. 중대한, 중요한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뭐야? 실수를 상당히 덜 중요하게 했대요. 왜? 실수해도 괜찮아. 왜? 다시 되돌리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undoability라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었다. 그럼 이렇게 다시 되돌릴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음악을 배우는 사람이거나 실행하는 사람이라면 과감해지겠어? 소심해지겠어? 엄청 과감해지겠지. 이런 시도 저런 시도 다 해보고 다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돼? 다시 되돌리기 기능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sparking. 촉발시키면서. 그리고 또 뭐 하면서? encouraging. 또 권장하면서 라는 뜻입니다. 자, 뭘 촉발시키고요? creative process. 창의적인 과정은 촉발시켜요. 그러니까 더 창의적이고 과감하게 하게끔 만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뭘 권장해요? Generally more experimental mindset. 보다 실험적인 그런 마음가짐, 일반적인 실험적인 그런 마음가짐을 권장하면서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이제는 덜 중요해지고, 덜 중대해지고, 그러니까 더 실험적으로 과감하게 이렇게 하게끔 만든 기능이 바로 뭐다? Undoability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잘 연결되고 있지? 아직까지 프리시전 안 나왔으니까 넘어갈게. 자, in addition. 좋아요. 뭐가 좋아요? 새로운 내용이 나올 테니까. in addition이 무슨 뜻이니까? 덧붙여서 또한이란 뜻입니다. 자, 또한요. 디지털로 변한데, 소리.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죠? 디지털로 변하는 소리는요. could be manipulated. 조작이 될 수 있어요. simply by programming digital messages. 단순히 뭐함으로써? 디지털 메시지를 프로그램 함으로써 조작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컴퓨터 상으로 조작만 하면 바로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Rather than 뭐가 아니라요? Using physical tools. 물리적인 도구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요. 물리적인 도구가 웬 말이야. 컴퓨터로 그냥 우리가 입력만 하면 얘네들이 그냥 움직이는데 수정이 되는데. 그죠? 그래서 밑에 봤더니 simplifying the editing process significantly. 자, 이제 뭘로 넘어왔어요? editing process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 편집으로 드디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편집인데 정밀도가 아니라 두 번째는 바로 뭐야? 편집의 과정을 상당히 어떻게 했어? 그렇지, 단순화시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간단하게 만들어줬다는 얘기예요. 이제 물리적인 도구 안 썼대. 그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건 뭐야? 아, 기존에는 물리적인 도구를 써서 이 음악을 편집했나 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주면 될 것 같아요. For example, 예를 들면요. While editing once involved razor blades. 맙소사. Razor blades를 썼구나. Razor blades는 여러분들 면도칼입니다. 자, 그럼 면도칼날을 포함시켰대요. 한때는 편집하는 게. 자, 뭐뭐이긴 했지만 이라고 나오죠. 한때는 편집하는 것이 면도칼날을 포함했다는 얘기입니다. 관여시켰다는 이야기예요. 뭐 물리적으로 자르고 그리고 어떻게 합쳐 있기 위해서 뭐를 오디오 테이블요. 음성 녹음 테이프 그거를 잘랐다는 얘기야. 실제로 잘라가지고 그걸 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옛날에는. 그죠? 자, 그랬던 반면에 and now 이제는요. involve the cursor and mouse click of the computer-based sequencer program.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순서기 프로그램? 그래, 프로그램을 이제 돌린다는 얘기죠. 그 프로그램에 단순히 어떻게 커서만 갖다 대면 되고 그리고 아니면 마우스 클릭. 커서를 갖다 대고 마우스 클릭을 하는 것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확실하게, 분명하게 last time consuming. 훨씬 시간이 덜 들죠.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이게 바로 뭐야? simplifying. 단순하게, 간단 명료하게 좀 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편집 과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직까지 뭐가 안 났어? 정밀도의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몇 번까지도 안녕이야? 4번까지도 안녕이야? 몇 번밖에 안 남았어? 5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5번 다음에 뭐가 나와줘야 돼? 그렇지, 정밀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겠죠? 가보겠습니다. This micro level이 나왔어요. 그런데 micro가 들어가면 아주 작은 단위입니다. 10의 마이너스 뭐 11승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엄청 작은 단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microscope, 작은 것까지 볼 수 있는 현미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단위의 접근을 즉시 그것을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뭐 하는 걸 더 쉽게 만들었어? Conceal any traces of manipulations. 조작해서 만든 그 흔적, 그 어떤 흔적이라도 conceal. 얘가 숨기고 감추는 겁니다. 숨기고 감추는 걸 더 쉽게 했어요. 조작한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를테면 뭐 하는 건데? 거기에 아무 소리도 없었던 그 소리가 없었던 그 지점을 트랙을 집어넣는 거야. 그걸

해가지고 원래 소리가 없었던 곳에 소리를 집어넣어서 그 트랙을 합쳐서 만드는 것과 같이 그 조작의 흔적들, 그 어떤 흔적이라도 감출 수 있는 걸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introduce new possibilities. 새로운 가능성도 도입했죠. 뭐할수 있는? For manipulating sounds in audible and experimental ways. 들릴 수 있고, 그리고 실험할 수 있는 그런 방식, 실험적인 그런 방식에서 소리를 조작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도입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야? 아주 작은 단위의 작은 정밀성으로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내용의 millisecond precision이라는 표현이 micro level access라는 표현의 micro level 요 단어와 같이 의미상 연결이 된다는 거알수 있어요. 인정하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밀도에 관한 내용은 5번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몇 번에 그치, 5번에 들어가 주는 게 가장 정확하다. 네, 적절한 스팟이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5번 정답을 해주시면 돼요. 괜찮지? 네, 좋아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갈까요? 네, 좋습니다. 자, 여기 지금 주어진 내용 봤더니 뭐가 나와요? Specialist가 나오네. Specialist가 뭐야? 전문가요, 그죠? 자, 그러면 전문가의 경우에는 이라고 나왔습니다. 앞에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 대조관계는 없지만. 자, 예술 비평가처럼요. 전문가의 경우에 a deeper familiarity with materials and techniques. 재료와 기술에 있어서의 deeper, 더 깊이 있는 친숙함이 is often useful. 때로는 유용합니다. 흔히 유용합니다. 뭐 하는데? In reaching an informed judgment about a work. 어떤 작품에 대한 informed. 정보에 입각한,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판단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한테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뭐 예술작품에 쓰인 재료? 혹은 기술, 기법? 이런 것을 더잘 아는 거, 깊이 있게 아는 것이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이다라고 판단하는 걸더 쉽게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지. 전문가에 대한 이야기야. 전문가는 어떻다? Deeper familiarity. 더 깊은 친숙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부분에 이 표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 앞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냥 정말 basic familiarity, 기본적인 친숙함과 대조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대조의 내용은 없지만, 연결은 없지만, 내용상으로는 충분히 대조를 이루고 있거든. 가볼게요. 자, acknowledging the making of artworks. 얘가 바로 이제 소재가 되겠습니다. 예술 작품을 제작하는, 그 제작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요. 예술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졌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인정하는 건 does not require. 뭐 하지 않아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Detail and technological knowledge. 세부적이며 기술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세부적인 기술까지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of say 이를테면요. 뭐에 대한 거? How painters mix different kinds of paint. 어떻게 화가가 다른 종류의 물감을 섞는지, 혹은 아니면 어떻게 이미지 편집의 도구가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의 기법이나 그런 방식, 이런 걸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all that is, 필요한 모든 것 is required. 필요되어지는 모든 건, 즉, 필요한 건, 단지 a general sense of a significant difference. 상당한 차이에 대한 일반적인 감각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두 가지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둘의 차이가 바로 뭔데요? Working with paint. 방금 전에 물감을 어떻게 섞는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물감에 대한 작동하는 것과 물감으로 작업을 하는 것과 그리고 이미지 앱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것. 이게 바로 뒤에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죠? 이미지 앱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 정도에 대한 그냥 기본적인 지식만 있으면 된다. 이런 어감을 지금 general sense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This sense는 뭘 가리킬까요? 연결이 된다고 했을 때 the general sense를 가리키겠죠. 자, 이러한 감각은요, might involve 아마도 포함할 겁니다. 뭐를요? Basic familiarity, as well as basic familiarity. 뒤에 것에 대한 기본적인 친숙함뿐만 아니라 또 기본적인 친숙함을 포함할지도 몰라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기본적인 친숙함이야? 물감 그리고 붓. 에 대한 기본적인 친숙함. 원래 뒤부터 해석을 했어야 되겠죠? 어떻게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친숙함. 뿐만 아니라 물감, 붓에 대한 기본적인 친숙함을 포함할 거예요. 아마도 또뭘 포함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이 소비자 이미지 앱을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요. 내용을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건 바로 뭐야? 그렇지. Basic familiarity.

0: with. 뒤에 것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뒤에 것과 함께 오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모든 도구 하나하나, 모든 예술적인 그런 재료 하나하나가 뭘 동반해?
1: Its own challenges and affordances for artistic creation.
0: 예술적인 창작, 예술적인 창조에 있어서 그 자체의 도전, 그리고 그 자체의 행위 유발성과 동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동반하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는 뭐야? 모든 재료나 아니면 모든 이런 뭐 이렇게 기법원이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모든 종류의 예술적인 재료나 도구가 각각의 행위 유발을 한다라는 얘기는 각각 모든 도구나 그런 재료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뭐야? 모든 걸 다 자세히 깊이 알고 있으면 알고 있을수록 더 많은 행위 유발 가능성이나 그런 도전들이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렵죠? 그죠? 몇 번에 들어오는 게 맞아요? 맞아요. 3번에 들어오는 게 맞아요. 앞에까지는 일반적인 그냥 이해만 있으면 돼요. 일반적인 감각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경우에는요, 더 깊은 친숙함이 필요해요. 왜 더 깊은 친숙함이 필요하냐? 왜냐하면 모든 종류의 예술적인 재료 그리고 도구가요, 각각 미술가들, 예술가들이 각각 어떤 도전을 했는지, 그리고 그 예술 행위에 있어서의 그런 행위 유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 깊이 아는 게 도움이 돼요. 이런 이야기 듭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그렇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4번과 5번 계속 가볼게요. 벌써 게임이 끝났다는 거 알 수 있죠? Critics가 바로 뭐예요? 비평가입니다. 전문가가 바로 비평가가 되겠죠? 비평가들은요, are often interested in, 어디에 흔히 관심이 있어요? The ways artists exploit different kinds of materials and tools for a particular artistic effect. 특정한 예술적인 효과를 위해서 재료, 다양한 종류의 재료와 도구들을 예술가들이 사용한 그 방식에 흥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구나 재료를 이용해서 예술가들의 행위 유발을 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어떻게 유발해서 어떤 작가가 이걸 잘 썼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전문가들인 크리틱스들은. 됐죠? 마지막 마무리 보겠습니다. They are also interested in, 그들은 또한 관심이 있어요. In the success of artists attempt. 예술가들의 한 예술가의 시도의 성공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뭔가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그게 잘 구현이 되는 걸 보여주겠죠? 자, 이 시도는 바로 뭔데? 그 예술작품 자체에 구현이 된 시도예요. 근데 이 시도는 바로 어떤 시도인데? To push the limits of what can be achieved with a certain materials and tools. 특정 재료나 도구가 달성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어떻게? push, 밀어놓는데요. 즉 뭐야? 뛰어넘는 거지. 뛰어넘는 그런 예술가의 시도의 성공에 또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범했던 그런 어떤 재료나 도구를 이용해서 예술가들이 엄청나게 큰 효과를 보였는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 특히 critics, 비평가들의 관심을 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에 들어가주는 게 가장 적절해요. 오늘의 마지막 선물 똑똑 복각합니다. Analogy. 요 단어 꼭 챙겨두라고 얘기했었죠? 유사점, 비유. metaphor라는 단어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챙겨드립니다. 이거 어디에? 그렇지, 수학의 집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analogy, metaphor 이 두 개의 단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석에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알겠죠? 내 머릿속에 내 걸로 남겨두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문장 삽입 문제 계속 가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단서 찾아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2: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유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추는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어휘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18강에 오셨어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어떤 내용 하고 있었냐면 연결어의 활용 단원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딱 한 문제 남겨놓고 있었거든. 그래서 연결어의 활용, 나머지 문제 한 문제 풀고요. 그 다음에는 구문의 활용 부분 설명하고 책값 테스트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네, 그러면 20문제 한 문제 남은 거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학년도 3월 학력평가 29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The old maxim, I'll sleep when I'm dead is unfortunate 이라고 하는 짧은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래된 격언이 있는데요. 아유, 잠은 죽어서나 자야지 라고 하는 오래된 격언이라고 하는 것은 is unfortunat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유감스럽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뭔가 이 저자는 잠은 죽어서나 자야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그랬을 때 adopt 혹은 adopting 이거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거든. 얘들아 근데 한번 봐봐. adopt는 뭐야? 명령문으로 동사로 시작하고 있어. 그러면 동사로 시작한다는 거는 뒤따라 나오는 문장에 동사가 있으면 안 되지. 자, 그런데 adopting 이라고 하는 동명사 주어면 뒤에 동사가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우리 이 and라고 하는 접속사 전에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우리 이 동사 adopt를 선택할 건지 동명사 adopting을 선택할 건지 이거 두 개 결정하면 되거든. 한번 읽어볼까요? adopt 혹은 adopting this mindset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은 일까? 혹은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져라 일까? 자, 둘 중에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문장을 한번 보세요. This mindset 이라고 하는 지금 명사만 나와 있어, 얘들아. 이러한 마음가짐을 그러면 동사가 와야 돼? 아니면 동명사 주어가 와야 돼? 동사가 와야지. 왜냐면 뒤따라 나오는 문장에 동사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adopt라고 하는 동사가 와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채택해라. 이러한 마음가짐을 채택해라. 자, 그러면 명령문 다음에 and가 연결이 되면 얘들아 우리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뭐뭐 해라.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거거든. 자,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을 채택해라. 그렇게 한다면 You will be dead sooner. 너는 더 빨리 죽게 될 것이고요. And the quality of that life will be wor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살게 된 그 삶의 퀄리티, 즉 질이라고 하는 것이 낮아지게 될 거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이 저자는 지금 잠은 죽어서나 자야지 라고 하는 말을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랬을 때 The elastic band of sleep depriv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수면 부족의 elastic band 하면 늘어나는 밴드, 늘어나는 끈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수면 부족의 늘어나는 끈은요 can stretch 어디까지 늘어날 수 있냐면 only so far before it snap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탄성이 있는 밴드가 끊어지기 전까지만 늘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즉, 어느 정도까지 늘어났다가 탁 하고 끊어져 버리게 될 거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요. Sadly, 슬프게도 human beings,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are in fact the only species, 유일한 종이라고 합니다. 자, 인간이 어떤 유일한 종이냐면요, that will deliberately deprive them일까 혹은 themselves일까 이거 구하는 문제 우리 되게 많이 풀어봤어. 그치? 얘들아, them이라고 하는 목적어 부분에 나오는 걸까? 혹은 제귀대명사가 나오는 걸까? 를 보려면 우리 뭐 확인해봐야 된대 그랬어? 앞에 나오는 주어를 확인해봐야 된다고 했잖아. 그치? 자, 그러면 deprive이라고 하는 결핍시키다 라고 하는 그 주체를 찾아봐야겠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해석을 해보자면 슬프게도 인간의 종은요 유일한 종인데 뭐 하는 유일한 종이냐면요 will deliberately 의도적으로 스스로를 결핍시키는 종이래요. 뭐로부터 결핍시킨대? of sleep without legitimate gai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뚜렷한 얻는 거 없이 어떤 합당한 이득 없이 스스로를 잠으로부터 결핍시키는 유일한 종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얘들아, 결핍시키는 거의 주체가 누구야? 우리 인간의 종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잠을 결핍시킨다라고 해석되었기 때문에 themselves라고 하는 제기생명사가 들어가는 게 맞겠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every component of wellness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건강의 모든 요소, 그리고 countless seams of societal fabric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사회 구조의 모든 이음매들은요, are being eroded이라고 나오고 있어. 어떻게 되어지고 있대? 약화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뭐함으로써 약화되어지고 있냐면 by our costly state of sleep negle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아주 값비싼 상태인데 어떤 값비싼 상태냐면 sleep neglect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neglect 하면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잠을 거절하는 굉장히 값비싼 상태에 의해서 우리 모든 건강에 있는 요소들이나 혹은 사회 구조의 모든 이음매들이 어떻게 되고 있대? 약화되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그래서 인간적인 측면이나 혹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모두 다 뭔가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나 봐. 뭐 때문에? 이런 sleep neglect. 잠을 거부하는 것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잠을 거부하는 게 너무나도 심해져서 so that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전 세계 보건기구는요, has now declared 무엇을 선포했냐면 a sleep loss epidemic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sleep loss epidemic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뭔가 잠을 잘안 자는 잠 부족 유행병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잠 부족 유행병이라고 하는 것이 throughout industrialized natio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산업화된 국가들 내에서 이런 유행병 같이 잠을 안 자는 것들이 마구마구 퍼지기 시작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그랬을 때 it is no coincidence tha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은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자, 무엇이 우연의 결과가 아니냐면 countries. 자, 국가는 국가인데 어떤 국가냐면 얘들아 지금 C가 위치해 있는 곳을 한번 보자. Where이라고 하는 관계부사가 나올 것이냐, 혹은 which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가 나올 것이냐. 자, 이거 두 개를 고르려면 얘들아 뭐 확인해 봐야 돼? 문장 뒤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돼. 자, 그러면 문장 뒤 한번 보자. Sleep time has declined most dramatically over the past century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럼 뒤에 문장이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하네, 그치? 자, 그럼 이때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는 올수 없고 앞에 관계 부사가 올수 있단 말이지. 그런데 앞에 나오는 countries라고 선행사를 보니까 장소의 선행사 또한 오고 있기 때문에 where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오는 게 맞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 편하게 그럼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자. It is no coincidence that 그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무엇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냐면 국가들은 국가들인데 어떤 국가들이야? Sleep time, 우리의 수면 시간이 has declined most dramatically over the past centu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난 세기에 걸쳐서 아주 극적으로 수면 시간이 떨어진 그런 국가들. 예를 들어서, such as US,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혹은 and several in Western Europe, 그 서부의 여러 유럽 국가들과 같이 이런 수면 시간에 있어서 어떤 현상을 겪은 국가들? 하락을 겪은 국가들은요, 얘들아, 이 문장에서 대절 이하의 동사가 등장하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countries가 대절 이하의 주어가 되는 거고, are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럼 동사가 되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국가들은 are also those 또한 이러한 국가들이래. 어떤 국가들이야? Suffering the greatest increase in rates of physical diseases and mental disord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국가들이냐면 고통받는 국가들이래. 뭐에 있어서의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냐면요. Physical diseases, 신체적인 질병이나 혹은 정신적인 장애의 높은 비율, 높아지는 그 비율로 고통받는 국가들이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20번 문제를 마무리 짓고요. 우리 이제는 어디로 넘어가게 될 거냐면, 우리 바로

구문의 활용 단원으로 넘어가 보게 될 겁니다. 자, 구문의 활용 넘어가기 전에 우리 한번 예문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먼저 듣고 문제 풀어볼 건데, 얘들아, 1번 뭐라고 써 있냐면 대동사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대동사가 뭘까? 여러분, 아마 대명사는 많이 들어봤을 거야.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서 써주는 거를 우린 대명사라고 하잖아. 그러면 대동사도 마찬가지지? 동사를 대신해줘서 쓰는 거를 우리는 대동사라고 말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대동사를 왜 쓸까? 우리가 너무 여러 번 동사를 반복해서 말하면 뭔가 듣기가 거슬리잖아. 그래서 그 동사들, 반복되는 동사들을 피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대신해주는 동사, 대동사를 씁니다. 자, 그럼 바로 예문 한번 볼까? He said he wouldn't see her again 이라고 나오고 있어.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예실 거예요. 그쵸? 자, 그는 말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but he didn't. He did 이라고 나오고 있어. 하지만 그는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이때 did라고 하는 얘가 뭐냐면 대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동사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do, does, did 이세 가지가 있는데, 시제에 맞춰서, 그리고 앞에 주어에 맞춰서 do를 쓸 건지, does를 쓸 건지, did를 쓸 건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자, 그런데 이 예시에서 봤을 때 그가 말했는데 절대 그녀를 다시 보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but he did. 하지만 그는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뭘한 거야? 결국에는 그가 그녀를 다시 본 거지. 그랬을 때이 did는 무엇을 대신해 줄수 있냐면 saw her again 이 부분을 대신해 준걸 겁니다. 그쵸? 자, 그럼 두 번째 예시 한번 볼게. 이 예문은 아마 여러분 교재에 없을 거예요. 잠깐 일시정지하고 한번 교재에다 적어보세요. If you want to improve your healt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너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싶다면, you should eat more vegetables just as your doctor suggested you do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의 의사가 너에게 제안한 것처럼 더 많은 야채들을 먹어야 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우리 눈에 띄는 거는 뭐야? You do라고 하는 이 대동사가 어떤 내용을 받아주고 있는가? 그게 궁금한 거지.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do는 어떤 내용을 받아주고 있어요? 여기 보이는 eat more vegetables 이 내용을 지금 받아주고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동사 eat이라고 하는 거를 시제와 앞에 나오는 명사, 즉 주어 부분과 일치시켜서 do라고 하는 대동사를 써준 겁니다. 자, 그래서 대동사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앞에 나온 동사를 대신할 때 대동사를 쓴다라고 해서 굉장히 간단한 설명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거 우리 뒤에서 문제 많이 풀면서 여러 번 접할 거거든요. 지금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이 정도 정리를 한 다음에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해요. 자, 그 다음에 he runs faster than you do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너가 달리는 것보다 더 빨리 달린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자, 그러면 이때 than을 기준으로 해서 그가 더 빨리 달린다라고 해서 runs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 있고, 여기 you 뒤에는 뭐가 나와? 대동사 do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너가 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달린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이때 대동사 do는 뭐를 받는 거야? 달리다라고 하는 run을 받아주고 있는데, 얘들아, 앞에 나오는 주어는 he라고 해서 3인칭 단수라서 runs라고 해서 s를 붙였지만, 여기 뒤에 나오는 주어 you는 3인칭 단수가 아니기 때문에 do, does, did 중에 뭐를 넣어줘야 돼? does가 아니라 do를 넣어준 거다라고 지금 설명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예문을 통해서도 한번 볼까? Modern smartphones consume more battery power than older models did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오늘날의 현대 스마트폰들은요, 더 많은 배터리를 소모한대요. 뭐보다 그 이전 모델들보다 더 많은 배터리를 소모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did 같은 경우는 뭐를 대신해서 받아준 거야? 이때 did는 앞에서 등장하고 있는 consume battery라고 하는 거를 받아주고 있는데, 이전 모델은 얘들아, 그 이전에 소비한 걸거 아니야.
그래서 과거 시제를 넣어줘서 do, does, did 중에 did를 써준 거구나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consumed라고 하는 과거 시제를 받아줬기 때문에 대동사 did를 넣어준 거구나 라고 볼수 있겠고요. 아마 여러분 교재에는 대동사 역시 주어의 수와 일치시킨다 라고 설명이 적혀 있을 거야. 자, 근데 얘들아, 밑에 하나만 더 적어볼까? 대동사 역시 주어의 수와 그리고 시제를 일치시킨다. 얘들아, 시제 또한 일치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예문과 같이 the older models, 더 이전의 모델은 소비를 더 이전에 한걸 거잖아. 즉, 과거 시제를 써줘야 된다. 그래서 do, does, did 중에 did라고 하는 과거 형태의 대동사를 써주는구나. 이것까지도 반드시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갈 건데요. 병렬과 도치입니다. 우리 병렬 같은 경우는 문제 계속 풀면서 여러 번 짚어봤어. 그런데 한번 마지막으로 짚어보자면, 병렬 구조로 연결되는 말은 같은 형태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이미 너무 잘 알아. 그치? 자, 그럼 해석을 통해서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볼까? This increases driving time. 이것은 그 운전 시간을 높였고, And puts more cars on the road stil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전히 많은 차들이 도로 위에 있도록 하였다, 만들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문장인데 자, 이때 등장하는 and, 즉 병렬 구조로 연결되는 이 and가 누구와 누구를 연결시켜주는지 우린 지금 그게 궁금한 거거든. 그랬을 때 이것은 increases 첫 번째 증가시킨다, 즉 운전 시간을 증가시키고 두 번째, 어떤 일을 만들었냐면요. 여전히 그 많은 차들이 도로 위에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동사 두 개를 연결시켜주고 있구나. 그래서 앞에 나오는 주어, this를 기준으로 해서 동사 두 개가 연결지어지고 있으니 같은 형태, 즉, s가 있는 같은 형태로 써줘야 되네. 라고 하는 거를 아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쉽죠? 자, 두 번째 예시도 볼까요? The new app allows users to track their daily steps and share their progress with friend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 출시한 앱은요, 사용자로 하여금 allow A to B. 사용자로 하여금 뭐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냐면요, track their daily step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매일매일의 절차를 track, 추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 자, 두 번째, 뭐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Share their progress with friend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친구들과 본인의 발전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질문이지. 여기서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아마 여기다가 밑줄을 그을 거야. Share 이라고 하는 여기다가 밑줄을 그은 다음에 이때 share 이라고 쓰는 거 맞아? 라고 물어볼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맞는지 여러분 증명해 낼수 있어야 돼. 앞에 나오는 and를 기준으로 해서 누구와 누가 연결되는지 봐야 되거든? and를 기준으로 했을 때 share과 연결되어지고 있는 동사가 누구죠? 첫 번째, track, 추적할 수 있도록. 그들이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그 단계를 추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두 번째, 뭐할수 있도록 만들어줘? 그들이 이루어낸 그 발전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라고 해서 여기는 to track and to share 했는데 앞에 나오는 to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왜 출제하냐면 이렇게 헷갈려 할까봐 너네가 이때 앞에 나오는 allows랑 연결되는 거 아닌 거 너네 알지? 라고 하는 거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기출문제에서 여기다가 밑줄을 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문은 여러분 책에 없으니까 반드시 필기를 해 두시고, 여기서 출제 포인트가 많이 나오는구나.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거는 도치입니다. 여러분, 도치가 막 기출문제에서 엄청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나오면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정리를 해 둬야 됩니다. 자, on both sides of the valley 라고 나오는 이 부분, 얘들아. 문장의 맨 앞에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주어처럼 보여? 아니야, 얘 주어 아니야, 명사 아니거든. 그래서 on both sides of the valley 그 계곡의 양쪽 부분, 즉 여기서 전치사 구가 문장의 맨 앞으로 빠졌네.
그러니까 전치사 구가 원래 문장의 맨 앞에 와서는 안 되는데 문장의 맨 앞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 해줄 거야? 주어 동사 도치시켜 줄 거야. 그래서 아, 전치사 구가 문장의 맨 앞에 빠지니까 주어 동사가 도치되는구나라고 하는 거 우리 이거 저번 시간에 표로 한번 정리했었거든. 기억나? 기억 안 나면 쌤이 이번 시간에 준비했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오늘은 필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계곡의 양쪽 사이드에는 양쪽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was a ski slop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ski slope가 있었다라고 지금 문하는 문장입니다. 자, 그럼 출제 포인트 어디서 많이 물어보냐면 여기 was의 밑줄을 긋겠지. 그 다음에 얘들아 both sides of the belly라고 나오니까 여기 뭔가 복수형이 오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 were이 와야 될 것만 같지만 하지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전치사 구가 앞으로 빠져나왔으니까 주어 동사가 도치된 형태니까 주어 부분에 동사를 일치시켜 줘야 된다. 즉 a ski slope이라고 하는 단수 주어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was가 오는 게 맞겠지. 자, 그럼 두 번째 예시 한번 볼까? Hidden in the dense fores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빽빽한 숲에 숨겨진 것은 자, 이때 등장하는 이 Hidden in the dense forest 얘는 원래 문장 뒤에 보어 자리에 있는 거였어. 자, 근데 보어 자리에 있어야 될 애가 문장의 맨 앞으로 빠졌네? 그럼 또뭐 해야 돼? 도치시켜 줘야 돼. 자, 그러면 동사와 주어 자리를 도치시켜 준 형태인 겁니다. 그래서 빽빽한 숲에 숨겨져 있던 것은 무엇이었다? Were the ruins of an antique templ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고대 사원의 유적들이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were의 밑줄을 그어놓고 너 이거 맞는지 알아? 라고 물어보면 뒤따라 나오는 주어 ruins 유적물들에 맞춘 거니까 were 당연히 맞지라고 확인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도치가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조금 어렵게 출제돼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했었죠. 표로. 그래서 주어 이외의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이나 절이 맨 앞으로 올수 있다. 그렇게 되면 뭐 해야 된다? 도치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로 한번 정리를 했었었죠. 그래서 장소의 부사구가 앞으로 올 때, 혹은 전치사구가 앞으로 올 때, 보어가 원래 문장 뒤에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올 때, 부정어가 앞으로 올 때, 그리고 목적어가 앞으로 올 때, 이 목적어가 앞으로 올 때는 얘들아, 도치를 안 시킨다고 했었어. 그래서 이거는 저번 시간에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다시 짚지는 않을 거지만 그 나머지 사례 같은 경우는 원래 뒤에 있어야 되는 애들이 앞으로 끌고 와졌다. 그럼 뭐 해야 된다? 도치시켜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에 꼭 두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른 예문들도 한번 보자면 never, little, hardly 혹은 scarcely라고 하는 부정어가 앞에 오거나 혹은 only 다음에 부사구가 오는 이런 애들이 문두에 오면 즉 문장 맨 앞으로 빠지게 되면 문장이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되게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얘들아, 의문문 어순이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잘 생각해봐. 우리 뒤에 일반 동사가 있으면 의문문 만들 때 어떻게 해? Do, does, did의 도움을 받거든? 그 말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뒤에 일반 동사가 온다면 do, does, did를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문제 한번 볼까? Little did I think of being so warmly welcomed 이라고 나오는 문장이에요. 자, 누가 봐도 little이라고 하는 부정어가 문 두에 있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시켜야 된다고. 자, 그랬을 때 little did라고 하는 과거형 did가 앞으로 빠져주고 있지. 그래서 아, 주어 동사가 도치된 형태구나라고 하는 걸알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원래 얘들아, 이 문장이 원래는 어떻게 생긴 문장이었냐면, I, little, thought of being so warmly welcomed 라고 하는 문장이었을 거야. 근데, little 이라고 하는 부정어가 문 두로 빠지면서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되게 된 거구나.
그래서 나는 거의 생각할 수 없었다. 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냐면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문장인 거죠. 자, 두 번째 문장 볼까? Only after the meeting ended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only가 이끌고 있는 부사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부사구가 이끌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오직 그 미팅이 끝난 그 이후에 Did he realize that he had left his briefcase behi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회의가 다 끝난 그 이후에 그는 깨달았다. 무엇을 깨달았대요? 그가 그 서류 가방을 놓고 왔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문장이죠. 즉, only 부사구가 문 뒤로 빠지면서 어떻게 됐다?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됐다라고 하는 그런 예문들입니다. 자, 얘들아, 오늘부터 지금 기출 문제 풀면서 굉장히 많이 볼 거거든?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한번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자, 우리의 세 번째 포인트는 강조와 생략입니다. 자,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뭐쓸수 있냐면, I do know the answer, but I won't tell you. 라고 하는 예문이 아마 여러분 교재에 있을 거예요. 나는 정답을 알기는 하지만 너한테 알려주지 않을 거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do. 가 뒤에 나오는 동사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그냥 나온 거지. 솔직히 없어도 상관없어. I know the answer. 나는 답을 알고 있어. 근데 난더 너한테 답을 알려주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할수 있지만 내가 지금 뒤따라 나오는 know를 강조하기 위해서 do, does, did를 쓸수 있다. 그래서 동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뭘쓸수 있다? 동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do, does, did 다음에 동사 원형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문도 한번 볼까? Although she seems quiet, she does possess amazing leadership skills when working in a group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역시나 지금 첫 번째 예문에서 do가 뒤따라 나오는 know를 강조해 주었듯이 비록 그녀가 조용해 보이지만 그녀는 정말로 가지고 있어. 라고 가지고 있다는 거를 강조해주고 싶어서 지금 does라고 하는 강조 동사를 가져온 겁니다. 그녀는 진짜로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요. Amazing leadership skil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그룹으로 일할 때 뭔가 단체로 일할 때는 엄청난 리더십 스킬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does가 쓰였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동사만 강조하고 싶지 않을 수 있지. 우리 모두 강조하고 싶어. 주어도 강조하고 싶을 수 있고, 목적어도 강조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사 외에 주어, 목적어, 부사구 등을 강조할 때는 우리 흔히 말하는 이때 강조 구문을 쓴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강조 구문은 아마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it과 that 그 사이 부분에다가 넣어줄 거거든.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자면, It was Brian that, 혹은 who로도 바꿔 쓸수 있겠죠? 왜냐면 Brian이 사람이니까. 그러면, It was Brian that who broke the window last night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럼 여기서 저자가 강조해주고 싶은 포인트는 어디야? Brian이야. 그래서 그것은 Brian이었다. 누가 브라이언이었냐면, broke the window last night. 어젯밤에 창문을 깬 것은 브라이언이었어. 라고 해서, 이때는 인물을 강조하고 싶을 때, 즉, 이때 사이에다가 브라이언을 넣어줄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내가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어. 즉, 여기서 나오는 window를 강조해 주려면, 뭐가 들어가면 돼? 가운데 window만 넣어주면 돼. 그랬을 때, it was the window that, 혹은 which, 왜? window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it was window that which broke that Brian broke last night 이렇게 쓰면 되겠지. 브라이언이 어젯밤에 깬 것은 window였어라고 해서 window를 강조해주기 위해서는 가운데 window를 넣어주면 되고. 그러고 마지막으로 last night이라고 하는 부사구를 내가 강조해주고 싶으면 이 부분을 가운데다 넣어주면 되지. 그러면 it was last night. That 혹은 when으로 바꿔 쓸 수도 있겠지. 왜? 시간이잖아. 그래서 it was last night that 혹은 when Brian broke the window. Brian이 창문을 깬 것은 어젯밤이었어라고 해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가운데다가 넣어주면 된다. 자, 그럼 다음 예시도 볼까요? It was
Through constant practice that the young pianist finally won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젊은 피아니스트가 마침내 국제 대회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통해서였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사이에 들어가 있지. 무엇을 통해서였대요? Through constant practi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서였다 라고 해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it 과 that 사이에다가 넣으면 그거를 우리는 it that 강조구문이라고 부른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문장에 드러나지 않아도 의미가 전달되는 반복어구는 생략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설명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죠. 생략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 예문 한번 볼까? Some people prefer to spend their vacation at the beach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몇몇 사람들은 그들의 방학을 어디서 보내는 걸 좋아한대요? 선호한대요? 바다에서 보내는 것을 선호하지만 다른 사람들은요 in the mountain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산에서 보내는 것을 선호한다. 굳이 여기 안에 가로쳐져 있는 부분이 위에 똑같이 등장하고 있는데 두 번 쓸 필요 있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의 효율성을 위해서 문맥상 다 드러나는 거는 우리 반복해서 쓰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즉 생략을 할 수 있다는 건데 두 번째 예시 한번 볼까요? You don't have to attend a meeting if you don't want to 라고 나오고 있어. 너 회의에 참석할 필요 없어. 너가 원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 자, 그러면 원하지 않는 게 뭐야? Attend the meeting. 맞아요. 그래서 너가 만약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면 너는 미팅에 참여하지 않아도 돼. 즉, 위에 나온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생략시켜준 거죠. 그래서 If you don't want to attend the meeting, you don't have to attend the meeting. 그래서 똑같은 부분을 생략시켜준 거고요. 자, 마지막 문장 볼까요? When a child. 어? 얘들아, 이 문장은 조금 생소하다. 그치? When 땡땡 a child, 그냥 when a child 이렇게 나와도 되나? 싶지만 바로 뒤에 주어 동사가 있어요. She was shy, very sh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녀가 어렸을 때 그녀는 굉장히 수줍음이 많았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지. 그러면 주절에 있는 주어 동사가 똑같이 나온다면 앞에 나오는 부사구에 굳이? 똑같이 반복할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when she was a child, 그녀가 아이였을 때 she was very shy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어떻게 쓸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쏙 생략하고 when a child, she was very shy 이런 문장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기출문제 풀 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론 설명은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고요. 최급 테스트로 한번 넘어가 볼 겁니다. 자, A번 네모 안에 어법에 맞는 표현 한번 같이 골라볼 거예요. He called a waiter and so did일까 혹은 was I일까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이거 뭐 물어보는 거야? 대동사 물어보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그는 웨이터를 불렀고 나 또한 그렇게 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그러면 내가 똑같이 따라한 게 뭐야? 웨이터를? 부른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대신 받아줄 수 있는 동사는 called입니다. 그러면 일반 동사를 받아주고 있으니까 was라고 하는 비동사는 안 되고 do, does, did 중에 과거형인 did가 오면 좋겠습니다. He called a waiter and so did I. 그가 웨이터를 불렀고 나 또한 그렇게 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2번, between the two wine glasses, 두 개의 와인 잔들 사이에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얘 누가 봐도 주어가 아니지. 얘 뭐야? 전치사구가 문장 앞에 빠져 있어. 그럼 우리 뭐 할 거라고? 도치시킬 거라고. 자, 도치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여기 동사 나오고 뒤따라 나오는 게 주어니까 우리 동사는 누구한테 맞춰야 돼? 주어한테 맞춰줘야지. 그래서 그 두 개의 와인잔들 사이에 was일까 were일까를 맞춰준다면 뒤따라 나오는 주어의 수를 일치시켜줘야겠죠. A small empty box, 아주 작은 빈 박스가 있었다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단수 주어, 즉 was가 오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문장이 짧으니까 얘들아 간단하게 warm up 한다고 생각하고 풀어보세요.
자, riding a bicycle is more difficult tha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은요, 더 어렵습니다. 뭐 하는 것보다 어렵냐면, 얘들아, 지금 병렬 구조 유지해줘야 돼. 자,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은 뭐보다 더 어렵냐면요, to drive일까 혹은 driving일까? 지금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앞에 모습을 한번 봐봐. riding a bicycle 이라고 지금 뭐로 시작하고 있어? 동명사 주어로 시작하고 있네. 그래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은 뭐보다 어렵다? 차를 운전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해서 병렬 구조니까 똑같이 동명사 형태로 이어지면 좋겠죠. 자, 4번이요. scarcely. 자, 얘들아, 이거 뭐지? 부정어잖아. 부정어가 문장의 맨 앞에 빠져 있으니까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아,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시킬 거야. We had가 아니라, 그럼 도치가 됐으니까 scarcely had we라고 도치가 된 형태가 오면 좋겠죠. 그래서 scarcely 하면 거의 뭐뭐 않다라고 해석할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거의 점심을 시작할 수 없었다라고 해석하면 좋겠지. 언제? When the doorbell ra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초인종이 울렸을 때 우리는 거의 점심을 시작할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바로 지금 개념 다루고 문제 푸니까 좀 쏙쏙 풀려서 재밌죠? 재밌는데 기출 문제 가면 조금 문장도 길어지고 어려우니까 지금 연습 잘 해가지고 기출 문제 때 한번 실력을 발휘해 봅시다. 자, B번으로 넘어갈 거고요.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맞으면 동그라미 칠 거고 아니면 X치고 올바르게 고쳐볼 겁니다. It is through teaching that you truly learn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너가 진정으로 배우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이다? 가르침을 통해서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이 구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아? 내가 강조해주고 싶은 부분을 안에다가 쏙 넣었어. 이 구조를 뭐라고 부른다고? 이때 강조구문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너가 진정으로 배우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이다? Through teaching, 가르침을 통해서이다 라고 해서 이때 강조구문 아주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얘 동그라미 치고 넘어갈 수 있겠네. They didn't take their medicine, but the children di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은 그들의 약을 먹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지금 대동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대동사가 맞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우리 뭐 봐야 돼? 원래 어떤 동사를 받았는지 봐야지.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약을 먹지 않았지만 그 아이들은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 무슨 동사가 원래 있어야 돼? took their medicine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 그래서 they didn't take their medicine, but the children took their medicine이지만 계속 반복하는 게 싫으니까 뭐 써줬다? 대동사 did 써줬다. 심지어 지금 과거 형태 문장이니까 did라고 하는 대동사 온 것까지도 완벽하다. 그치? 자, 그럼 5번도 맞고 6번도 맞았네요. Only slowly. 자, 얘들아, 이제 이거 등장하자마자 조금 반갑다, 그지? Only slowly. Only 다음에 부사구가 등장하는데 얘가 지금 문두에 빠져있지. 문장 맨 앞에 빠져있으니까 뭐 됐을 거야? 아, 도치시켜줘야 됐을 거야. 자, 그런데 그냥 도치시켜주는 게 아니라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시켜준다고 했었으니까 he grew라고 나오고 있어. 일반 동사인데 지금 시제가 뭐야? 과거 시제네. 그럼 뭐 써줄까? Do, does, did 중에? Did 써줄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did를 앞에다 빼주고 주어 he 써준 다음에 grew라고 하는 거에 동사 원형이니까 grow라고 써줬으면 됐겠네. 그래서 only slowly did he grow into the ro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천천히 그는 그 역할로 성장을 하게 되었고요. And gained the confidence 그리고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얘들아, 그래서 이거 틀렸다고 하는 것도 물론 좋기는 한데 틀렸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까지 반드시 확인하셔야지 문법을 완벽하게 아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틀린 부분을 반드시 스스로 고쳐보는 연습 하셔야 됩니다. 자, 8번 볼까요?
This was the lack of confidence that prevented him from taking the first ste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로 하여금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다? The lack of confidence, 그 자신감의 부족이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얘들아, 이런 구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강조해주고 싶은 부분을 it

안에 넣는 그 구조인데 지금 앞에 보니까 얘들아 is이 아니야. 그럼 얘 뭐로 고쳐줘야 돼? 이때 강조구문인데 this가 오면 안 되지. 이때 주어를 is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첫 번째 단계를, 첫 번째 스텝을 내딛지 못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다? 바로 그의 자신감 부족이었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사이에다가 넣은 이때 강조구문이니까 is으로 바꿔주면 좋겠죠. 얘들아, 지금은 연습 문제에서 this로 나왔지만 이 부분 솔직히 뒤에 나오는 that을 was로 바꿔놓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 기출문제에서. 그래서 나중에 한번 같이 확인해 보자고요. 출제 포인트가 앞도 있지만 뒤에서도 많이 출제된다 라고 하는 거 같이 살펴보면서 C번 볼까요? Not only she did understand it, but she remembered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not only 라고 하는 거 보자마자 무슨 생각났어? Not only A, but also B. 그치, 그거 생각난 것도 너무 좋은데 not only 라고 해서 앞에 부정어가 있네? 그럼 뭐 돼야 돼? 도치 돼야지. 도치 돼야 되는데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시킬 겁니다. Not only she did understand it. 그녀가 그것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는 그것을 기억하기까지 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지금 도치가 안 되어 있네. 어떻게 고쳐야 되지? She did 라고 지금 써져 있는 거를 도치시켜주니까 did she 라고 고쳐주면 되겠죠. 자, 10번 문제 보면요. On the wall of our dining roo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집에 식당의 벽면에 자, 문장이 시작됐는데 얘 주어 아니지. 얘 뭐야? 전치사구가 앞으로 끌고 와졌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된다? 전치사구가 앞으로 끌고 와졌으니까 주어동사 도치시킬 겁니다. 자, 주어동사 도치시킨 것까지는 너무너무 잘했어. 그런데 뭐가 틀렸을까? 도치는 시켰는데 그럼 동사는 누구한테 수일치를 시켜줘야 돼? 뒤따라 나오는 주어에다가 수일치를 시켜줘야 돼. 근데 뒤따라 나오는 주어가 framed quotatio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액자에 있는 그 글귀들이라고 지금 복수 형태거든? 주어가 복수 형태인데 동사가 단수 형태네. 자, 얘 뭐로 바꿔야겠어? was를 복수 형태인 were로 바꿔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11번 문장 보면요. Flowers are presented for celebr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꽃들은요. 축하를 위해서 전달되어지기도 하지만 but giving to gods in ritua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의식에서는 신에게 바쳐지기도 한다 라고 지금 설명이 돼야 되거든? 얘들아, 그러면 지금 이 but 이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뭐 이루어야 돼? 병렬 구조 이뤄야 돼. 그래서 꽃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축하를 위해서 are presented, 전달되어질 수도 있지만 꽃 입장에서는 수동적으로 전달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꽃들은 축하를 위해서 전달되어질 수도 있지만 또한 but given to gods in rituals, 의식에서는 신에게 바쳐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때 flowers, 꽃들의 입장에서는 주는 것이 아니라 주어짐을 당하는 수동의 의미여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바꿔야 돼? given 이라고 해서 아, 앞뒤에 병렬 구조를 맞춰야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re presented and are given 이라고 하는 형태를 맞춰야 된다는 거겠죠? 자, 12번이요. Children today eat more than 3 times more sugar than their parents wa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날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가 먹었던 설탕의 양보다 3배나 되는 양을 먹고 있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자, 그럼 얘들아 문장에서 어디 부분이 잘못됐어? 그들의 부모가 먹었던 sugar, 즉 먹었던 설탕의 양보다 3배 더 많이 먹는다라고 지금 말해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 was가 아니라 대동사 뭐가 와줘야 돼? Their parents was가 아니라 여기는 원래 ate라고 하는 그 일반 동사가 왔을 테니까 did라고 하는 과거 동사가 오면 좋겠죠. 그래서 do, does, did, 즉 대동사 do, does, did 중에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did가 오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 마지막 D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장이 있냐면요. A book review, 서평이라고 하죠. 그 서평은요, is a personal assessment, 개인적인 평가인데 어떤 평가냐면 which explains how well an author has covered a specific top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개인적인 평가래, 그 개인적인 평가인데 설명해 주는 거래요. 얼마나 잘 그 저자가 특정한 주제를 다루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는 개인적인 평가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우리 1번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냐면 이때 where이 누구를 꾸밀까?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지. 자, 부사 well이 누구를 꾸며주고 있는지 보려면 우리 해석 지금 다 했잖아. 얼마나 저자가 잘 다루고 있는지를 지금 꾸며주고 있는 거지. 잘 다루고 있는지 라고 해서 뒤따라 나오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자, 부사가 동사 꾸며주는 거 너무 잘하고 있네. 그럼 1번 통과시키면 되겠죠? As a reviewer, 서평가로서 you analyze the book for how it tells a stor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서평가로서 분석할 수 있는데 그 책에 대해서 how well it tells a story, 얼마나 그 책이 이야기를 잘 풀어가는지 분석할 수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쌤이 이미 해석을 하면서 힌트를 좀 줬지만 이때 등장하는 it은 뭐야, 얘들아? 앞에 나오고 있는 the book을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 자, 그랬을 때 the book이라고 하는 단수를 it으로 잘 받고 있지. 대명사로 잘 받고 있으니까 동그라미 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평가로서 너는 책을 분석할 수 있는데 그 책이 얼마나 이야기를 잘 풀어가는지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고 and 그리고 또한 너는 뭐 할 수 있냐면 evaluate 분석할 수 있대요. 평가할 수 있대요. The quality of writing and organiz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글과 그 구조의 질에 대해서 evaluate 평가할 수 있다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지. 자, 그러면 얘들아 3번은 뭘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이때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랑 evaluate가 어디서 연결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럼 지금 재빠르게 한번 찾아볼까요? 3번 evaluate랑 연결되는 부분이 어딜까? 앞에 나오고 있는 analyze 부분이랑 연결되고 있는 걸 겁니다. 자, 그래서 너는 책을 분석할 수 있고 두 번째, 뭐 할 수 있어? 너는 책을 evaluate, 평가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 두 개가 지금 병렬로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꼴을 보면 analyze, 얘 뭐의 시제를 맞추고 있어? 아, 앞에 나오는 you와 시제와 te를 맞춰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evaluate를 보면 단수 동사를 취하고 있어.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evaluate를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evaluate s를 떼벌리고 뒤에 나오는 즉 아니 앞에 나오는 analyze랑 형태를 똑같이 맞춰주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체크업 테스트는 이렇게 마무리해 보는 걸로 하고 저희 1번 문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학년도 3월 학력평가 28번 문제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냐면요. Water has no calori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물은 칼로리가 없대요. 하지만 it takes up a space in your stomach. 하지만 너의 배에서 공간을 차지하기는 하죠. 그래서 which creates a feeling of fullness. 그래서 포만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여러분 물 먹어도 포만감 생겨요. Recently, 최근에 a study found that일까 혹은 a study found what일까? 얘들아 이거 너무 쉽다. 그치? 뒤에 나오는 문장이 완전하면 접속사 that이 쓰일 거고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 what이 쓰일 거잖아. 그치? 그럼 뒤에 문장만 잘 읽어보면 되겠다. 최근에 한 연구는 찾았는데 어떤 것을 찾았냐면요. People who drank two glasses of water before a meal. 사람은 사람인데 식사를 하기 전에 두 잔의 물을 마신 그런 사람들은요. got full sooner, 훨씬 더 빠르게 배불러졌고요. ate fewer calories, 더 적은 칼로리를 섭취했고 and lost more weight, 살이 더 빠지게 되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그럼 뒤에 문장을 봤을 때 완전한 문장이야, 불완전한 문장이야? 완전한 문장이잖아.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올 수 없고 접속사 대시 오면 좋겠죠.
그래서 연구 결과가 밝혀내 주었는데 식사를 하기 전에 두 잔의 물을 마신 사람들이 훨씬 더 적게 먹었다는 거지. 왜? 포만감이 생겼으니까. 자, 그랬을 때 you can put the same strategy to wor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는 이 똑같은 전략을 작동시킬 수 있는데 by choosing food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어떤 음식을 고르면서 똑같은 전략을 선택할 수 있냐면 that have a higher water content over those with less wat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식품을 선택함으로써 훨씬 더 물의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선택함으로써 뭐보다 over those with less water 물의 함량이 적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보다 물의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선택함으로써 이런 똑같은 전략이 작동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즉, 여기서 어렵게 말했지만 무슨 말이야? 물의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선택하면 더 포만감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 말이죠. 예를 들어서 the only difference between grapes and raisins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일한 차이점은 차이점인데 포도와 건포도의 유일한 차이점은 얘들아, 그럼 이 문장에서 주어 어디 있어? 이 문장에서 주어는 유일한 차이점이지. 그러면 뒤따라 나오는 동사는 뭐에 맞춰줘야 돼? 진짜 주어에 맞춰줘야지. 자, 그러면 the only difference 얘에다가 지금 맞춰줄 거니까 뒤에 나오는 동사는 단수 동사가 오는 게 당연하겠다. 그치? 그래서 포도와 건포도 사이의 유일한 차이점은 is that 어떤 것이냐면 grapes have about 6 times as much water in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건포도보다 포도에 6배 정도 많은 물의 함량이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 that water makes a big difference. 그 물, 즉 포도에 있는 그 물이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In how much they fill you u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의 배를 얼마나 채우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차이점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You will feel much more satisfied after eating 100 calories worth of grapes than you would after eating 100 calories worth of raisin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100칼로리 정도의 건포도를 먹는 것보다 100칼로리 정도의 포도를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뭐 하게 될 것이다? 만족감이 많이 들게 될 것이다. 왜? 물의 함량이 6배나 많으니까 포만감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salad vegetables like lettuce, cucumbers, and tomatoes also have a very high water content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샐러드 채소들, 예를 들어서 상추나 오이나 토마토와 같은 샐러드 채소들 또한 가지고 있다. 굉장히 많은 물의 함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so as 어릴까 do일까 지금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데 뭐 물어보고 있는 거야? 대동사 물어보고 있는 거지. 자, 그랬을 때 as broth based soup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국물이 있는 수프가 그러한 것처럼 샐러드 채소들도 높은 물의 함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해줄 수 있지.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나오는 대동사는 어떤 동사를 받은 거야? 앞에 나오는 have를 받은 거지. 그래서 그 샐러드 채소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높은 물의 함량을 그 국물 수프 또한 높은 물의 함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대동사 do가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치? 아, 비동사가 들어가면 안 되지. 앞에 비동사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그치? 그래서 아, 대동사는 이렇게 앞에 나오는 동사를 잘 찾을 수 있는지 그것이 핵심이구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쵸? 첫 번째 문제는 어렵지 않았어요. 두 번째 문제 바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015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20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In professional sports these days, 오늘날의 전문적인 스포츠 세상에서는요, It is not unusual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중 부정이니까 이건 not이랑 on이랑 한번 지워볼게. 그러면 It is usual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자, 어떤 것이 흔하냐면요, To hear players and coaches talking about proc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선수들과 코치진들이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것은 흔하다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이때 등장하는 it은 뭐예요?
가주어지. 자, 가주어가 있다는 거는 뒤에 진짜 주어가 있다는 말인데, 이때 1번에 밑줄 쳐져 있는 이 부분이 진짜 주어.

0: 로 바꿔준다, 도치시킨다라고 하는 거니까 rarely do they라고 나오는 거 도치 잘 시키고 있지. 자, 그래서 그들은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뭐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냐면 scoring a goal, 뭔가 골을 넣는 거, touchdown을 하는 거, 홈런을 치는 거, 뭔가 a point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득점을 하는 거. or achieving a good sho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관역을 명중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부정어가 문장의 맨 앞으로 갔으니까 어떻게 됐다? 아,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됐구나. 오케이, 도치된 거잘 잡아냈다. 그치? 얘들아, 이제 이렇게 도치된 문제 보면 좀 반가울 거예요. 그동안은 조금 무서웠을 거거든. 그치? 도치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무서웠을 테지만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는 자신감 있게 동그라미 칠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it's all about process. 이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다 과정에 관련된 거래. So what do they mean by this? 그래서 그 스포츠가 과정을 중시한다는 게 어떤 건데? 라고 물어본다면 What they mean by focusing on the process i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과정에 집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that They focus on the actions. 그들은 그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래. 자, 행동은 행동인데 어떤 행동이냐면 They need to be taken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 선수들이 해야 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거다.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ey, 쌤이 뭐라고 해석했어? 선수들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선수들이 해야 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인데, 그러면 선수들이 행동을 직접 하는 거지, 행동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행동을 직접 해야 되지. 그럼 수동태가 와서는 안 되고, 능동태로 바꿔줄 겁니다. 자, take라고 하는 능동태로 바꿔줄 거야. 그래서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는 그 선수들이 그들이 해야 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자, in order to achieve their desired result. 그들이 원하는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하는 그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을 때, they don't focus on result itself. 그 선수들은 결과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요. The reasoning here, 여기서의 논리는 무엇이냐면 that. 자, 이때 등장하는 that 뭔지 한번 말해볼까요?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문장이 완전한 얘는 접속사라고 볼수 있겠지? 오케이, 접속사 대시 잘 나와 있네. The reasoning here i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서의 논리는 어떤 논리냐면 If you follow the steps required, 진짜 필요한 과정들을 너가 잘 따라내면요. Then the result will look after itself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This is one of the big difference between professional and amateur sports people. 이랬을 때 전문적인 스포츠 선수들과 아마추어 선수들의 가장 큰 차이점들 중에 하나는 이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 아마추어 선수들은요,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뭐 하는 것을 까먹는데요. Doing all the thing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모든 거 하는 것들을 까먹는다 라고 지금 말해 주고 있지. 자, 얘들아, 그러면 여기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ing 오는 거 너무 잘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법적으로는 너무 괜찮고요. 우리 오늘 문법 개념도 다 같이 짚었고 기출 문제도 한번 같이 짚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 구문의 활용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테니까 다음 시간부터 만나요.
1: Pali,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3: This one.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많이 나오는 이제 빈칸 추론 유형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환 딱 준비 잘 해두시고요. 교환 먼저 읽어보고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빈칸 추론 어디를 들어갈 것이냐? 유형편 13의 빈칸 추론 1번에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가지 지문을 저와 같이 꼼꼼하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 서술형도 오늘 많이 가져왔고 어법 포인트도 많이 가져왔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내용 파악에 먼저 중점을 두면서 뒤에서 어법 포인트 중요한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릴 테니까 필기 꼼꼼하게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장과 지문 먼저 읽어보고 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 잠깐 펀스 한 다음에 다녀오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Logical Flow를 보도록 할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관에 대해서 나오는 글입니다. 목적과 규칙성에 근거한 최종 원인, 목적론에 관한 질문이 되겠고요. 사실 여기 나온 목적과 규칙성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이 지문의 핵심적인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머릿속에 규칙성, regularity 이렇게 딱 여러분들이 떠오른다면 아주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안 떠오른다? 그러면 저와 같이 잘 배워보도록 할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비를 태양에 의해서 가열되고 상승하고 냉각되어 떨어지는 물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이 비 자체가 아니라 자연의 규칙성을 어떻게 설명하는가라는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는 하지만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규칙성의 관점에서이다 이 말이 되는 거겠죠. 규칙성이라는 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앞니의 날카로움과 어금니의 뭉툭함은 바로 그 규칙성과 더 나아가 목적성을 가지고 있으며 둘 다 먹는데 앞니나 아니면은 앞니의 날카로움과 어금니의 뭉툭함은 둘 다 먹는데 유용하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자연 현상이 우연이 아니라 뭐를 가지고 있다? 일정한 규칙과 목적성을 바탕으로 발생한다라고 본다. 이러면서 지문이 마무리가 되는데 여러분 이제 느껴지시죠? 지금 자연의 규칙성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규칙성, 목적성 나오고요. 마지막에도 규칙과 목적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 내용 다 끝난 거예요. 규칙과 목적성을 바탕으로 모든 자연현상이 이루어져 있다. 이게 하고 싶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In the physics, physics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ask, 물어봅니다. 뭐를 물어보냐면요. 이렇게 whether, 웨더절을 물어본다라는 거죠. 웨더절은 명사절이라서 지금 ask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고요. nature, 자연이 acts for the sake of something. 자연이 작동하는가? for the sake of 하면은 알아두셔야 되는 표현입니다. 뭐뭐를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이 뭔가를 위해서 작동하는가라는 거를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는 offers an account of rain. 여러분, account, 우리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도 나왔었는데 설명, 이야기의 뜻입니다. 그는 설명을 제공합니다. of rain, 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뭐라고, 뭐로서 설명을 제공하냐면 비는 뭐다? 물이다. 그런데 어떤 물이냐면요. 여기에서 괄호 여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but 앞에서 닫도록 할게요. 자, 비를 물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어떤 물이냐면 that rises, 상승을 하는 거예요. when heated by the sun, 태양에 의해서 가열될 때 일단 상승을 하고요. 그 다음에 cools, 냉각이 되고요. 식고요. condenses, 응축되고요. and falls to earth, 지구로 떨어지는 그러한 물이다 라고 비를 설명을 합니다. 라고 나와요. But, 그런데 but에다가 세모치시고 이렇게 비를 설명을 한 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But is not, 그는 이 he가 생략된 거겠죠. 아리스토텔레스는 is not particularly concerned with, 뭐에 딱히 관심이 있지 않냐면 explaining rain as such. as such 하면 위와 같이, 위에 말한 요 부분 있죠. 요 that부터 열어가지고 earth라고 표현한 이 water에 대해서 설명을 한 이런 것처럼 지금 비를 설명하는 데에는 딱히 관심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앞에서 분명히 비는 이거야, 이런 물이야 라고 설명했는데 그렇게 비를 설명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뭐에 관심이 있냐면요. rather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rather나 instead가 나오려면 앞에 이렇게 not과 같은 부정어가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토깽이 여러분. 정희쌤입니다. 오늘은 이제 9강이고요. 지난 시간 빈칸 추론 1회 첫 시작에서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시험에 정말 정말

그러니까 문장 삽입 문제로 나오기에 아주 좋다라는 거 여러분 잘 챙겨두시고요. 레더의 문장 위치 잘 봐두세요. 그 대신에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는 거 물을 이러이러한 비는 이러이러한 물이야 라고 설명하는 것 대신에 He addresses, 그는 다룹니다. 더 일반적인 질문을 다룹니다. 그게 뭔데요? How to account for natural objects, events, and processes that appear with regularity. 자, 뭐 하는 방법이냐면요.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account가 명사로는 이야기, 설명이라는 뜻으로 앞에서 쓰였고요. 여기선 동사로 쓰인 거예요. account for 하면은 설명하다의 뜻입니다. 이거 제가 수능 개념에서부터 다이어로 강조했었던 단어인데요. 이번에 이 지문에서는 설명 또는 설명하다의 뜻으로 account, account for 쓰였으니까 잘 챙겨 드시고 그는 어떤 거에 더 일반적인 질문에 다루고 있냐면 보다 더 일반적인 질문을 다루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 하는 방법이에요.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자연의 사물, 그 다음에 사건, and 그리고 과정을 설명하는 방법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과정이고 어떤 사건이고 어떤 자연의 사물이냐면 that appear with regularity. 이게 여러분 진짜 중요한 핵심 단어가 되겠죠. 규칙성과 함께 나타나는, 여기다가 빨간 색깔 쳐주세요. 규칙성과 함께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여기에 더 초점이 가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당근을 잡아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는 account의 명사 뜻 알려주시고요. 혹시라도 제가 수능 개념에서 알려드렸던 그 account에 오늘 나온 뜻 말고도 다른 뜻 난 다 안다, 나는 찐 토깽이다 이런 토깽이가 있으면 다 한번 써주세요. 총 세 가지 알려드렸었거든요. 오늘은 그 중에 하나만 적어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account for 동사 뜻도 오늘 나왔으니까 account의 명사 뜻 하나, 그 다음에 account for의 동사 뜻 하나는 반드시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He queries, 은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대요. 자, 의문을 제기하다 뒤에 목적어로 whether 절이 나온 거예요. whether 주어 동사하면 주어가 동사인지 아닌지, 주어가 동사인지의 여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and 앞에서 닫아보도록 할게요. 자, 뭐인지 아닌지, the sharpness of front teeth, 앞니에 날카로움과 and 그리고 the bluntness 밑에 나와있죠. moral도 밑에 나와있습니다. 어금니의 뭉툭함이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네요. 이 날카로움과 뭉툭함이 is coincidental 우연의 일치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and 그리고 첫 번째가 queries였고요. 두 번째가 reject 동사가 되겠죠. 두 번째 동사는 reject 거절합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거절한다. 여기서 여러분 그 가능성이라는 거는 앞니가 날카롭고 그 다음에 어금니가 뭉툭하다. 그게 우연의 일치다라는 가능성을 얘기하겠죠. 앞에 제가 노란색 부분으로 글씨 표현해둔 부분이 그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 가능성을 아예 차단해버린다. 거절해버린다. Because, 왜냐하면요. This arrangement, 이러한 배열이라는 것도 여러분 앞에 나온 이 배열이 되겠죠. 앞니는 날카롭고 어금니는 뭉툭하다라는 이 배열은 나타납니다. 여러분 뭐와 함께 나타나요? Occurs with regularity. 제가 안 그래도 여기 빈칸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건 regularity가 되겠습니다. 규칙성과 함께 나타나거든. And that regularity, 그리고 앞에서 말한 그 규칙성이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purposefulness. 아, 목적성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규칙성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유,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니의 날카로움, 그리고 날카로움은 allows them, 앞니로 하여금 뭐를 허락하도록 하냐면요. 그 애니멀들로 하여금 뭐를 허락하도록 하냐면 to tear 하면은 찢는 걸 뜻합니다. 찢다. 찢는 걸 허락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댐이 뜻하는 바는 앞에서 지금 동물이 따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니의 뭉툭함, 앞니의 날카로움은 앞니로 하여금, 요 앞니를 나타내는 단어가 되겠네요. 앞니로 하여금 allows them to tear, 찢는 것을 허락을 해줍니다. While, 뭐한 반면에 the bluntness of those in the back, 뒤에 있는 이러한 이빨이 되겠죠. 이빨의 뭉툭함, 즉 어금니의 뭉툭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enables them, 그들로 하여금 뭐 하는 걸 가능하도록 해주냐면요. to crush 하면은 잘게 부수는 걸 뜻합니다. 음식을 잘게 부수는 걸 허락을 해줍니다.
즉 여러분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다 그렇게 규칙성이 있는 이유가 있다. 목적성이 있다. Both are useful for eating. 두 가지라는 건 여러분 뭐예요? 앞니와 그 다음에 그 어금니 둘 다는 먹는데 도움이 됩니다. 유용합니다. 그러면서 in Aristotle's view,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서요. All natural things, 모든 이러한 자연의 사물들, 자연의 것들은요. happen, 발생합니다. In a given way, 특정한 방식으로 발생을 합니다. And occur, 그리고 발생을 하는데 For the sake of something, 여러분, 무언가를 위해서 발생한다라는 거죠. For the sake of, 아까도 나왔었는데 이번에 또 나오니까 잘 챙겨두세요. 공통으로 들어갈 말 고르는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For the sake of something, 무언가를 위해서 일어납니다. 그게 뭔데? 그 무언가라는 게 바로 최종 원인이다. 모든 것들은 다 목적과 원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Regularity랑 그 다음에 아까 나왔었던 purposefulness랑 마지막으로 final cause라는 최종 원인이라는 단어까지 같이 잘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어봅니다. 뭐뭐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물어본다 할 때 whether저를 써줍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ask의 목적어로 들어갔고요. 요 whether절도 그 whether 자체가 접속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뒤에는 완전한 절이 나온다. 요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수일치 보도록 할게요. 이거 조금 헷갈렸을 거예요. 보면은 whether절 안에서의 이제 수일치를 보도록 할 거예요. whether절 뒤에 여러분 당연히 whether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the sharpness of front teeth 앞니의 날카로움 and the bluntness of molars, 어금니의 뭉툭함. 여러분, 결국에는 sharpness and bluntness 이렇게 주어는 이 두 가지이지만 질문의 핵심인 배열의 성질을 여러분 단수로 지금 처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are이 아니라 is를 썼다라는 거 이렇게 이거는 화자가 이렇게 바라본 것이라서 여러분들 is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앞니는 이러하고 어금니는 이러하다라는 거를 한꺼번에 받아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enable 목적어 to 부정사 구조라는 거 그래서 그 뒤에 enable them to crush food가 나와야 된다. 두 부정사 자리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휘 포인트 볼까요? 우리 이런 게 우연의 일치인가? 아까 이런 말이 나왔죠. 우연의 coincidental 함께 일어나는 거 동시 발생하는 겁니다. 우연의 그 다음에 accidental 이것도 우연의 random by chance 여러분 최근에 작년 평가원 지문에서 굉장히 random이나 아니면은 by chance 막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이거 활용해서 얼마든지 단어 변형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챙겨 두시고요. 반의어는 deliberate 고의적인 intentional 의도적인 다 계획이 있는 planned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regularity 규칙성을 뭐로 바꿀 수 있냐? consistency 아니면 uniformity, orderliness,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특징이다라는 뜻의 단어들로 유의어를 바꿀 수 있겠다라는 거 봐두시고요. 목적성도 너무 중요한 단어였죠. purposefulness, 목적성인데 intentionality, 요 단어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목적성 단어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우연의 단어 봐두시고 blunt 하면은 발음이 dull이라고 발음합니다. 뭉툭한 이 단어를 dull로 바꿀 수 있고요. unsharpened, 날카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뭉툭한이야 유의어가 되겠고요. 반대말은 sharp가 되겠습니다. 반의어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account for, 제가 아까 당근을 잡아라서 냈던 그 단어가 되겠습니다. 설명하다 의 뜻인데 explain 또는 clarify, 명료하게 밝혀주는 거니까 이것도 설명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for 단어까지 잘 봐두시고요. 특히나 이 두 가지 단어는 잘 챙겨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단답형인데 앞니, front teeth가 날카로운 형태를 띠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본문의 한 단어로 작성하세요. 여러분, 왜 앞니가 뭉툭해요? 뭐 하기 위해서? 바로 이거 하기 위해서, 찢기 위해서, 그래서 there 단어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모든 자연적인 사물들이 발생하게 되는 근본적인 동기를 일컫는 용어를 본문에서 찾아 쓰시는데 정관사 더 붙여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FC입니다. 힌트를 드렸어요. The final cause라는 단어 같이 한번 챙겨두시고 아 이게 바로 모든 자연적인 사물들이 발생하게 되는 근본적인 동기다. 그러니까

cause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챙겨두셨으면은 이제 문장 완성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빈칸을 지문의 단어를 활용해서 완성하세요. 자연에서 things that appear with 띠리리 이것과 함께 나타나는 것들은요. 여러분, 뭐와 함께 나타나요? 규칙성이겠죠. regularity와 함께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은 are not accidental. 그러면은 우연이 아니고요. but are linked to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목적성에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purposefulness 여기까지 여러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첫 번째 지문 했는데 첫 번째 지문 자체가 철학 지문이어서 이거를 처음 봤을 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본 강의에서 수능특강에서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오늘 저랑 한 번 더 이렇게 보고 또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 방면으로 보다 보면은 그래도 처음보다는 좀 편해지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문제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빈칸 추론 1번에서 exercise 02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pause 하고 먼저 한번 훑어보시고 특히나 빈칸 추론은 여러분 지문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꼭 보고 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logical flow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품질의 원천인 아이디어 양의 중요성, 즉 질의 원천, 창의적인 품질이라는 걸 결국에는 quality, 이 creativity, 창의성에 대한 quality를 얘기하는 거예요. quality의 원천은 여러분 무엇이다? 양이다. quantity다. 양. 그러니까 질보다는 양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도록 할 거예요. 가볼게요.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A와는 달리 인간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quality, 질에다가 초점을 만들어낸대요. 그러면 여러분 AI는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 많은 거니까 양에 초점을 둔다면 근데 인간은 질에 초점을 둔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나 좋은 아이디어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은 아이디어를 갖는 것이다. 여기서 바로 지금 요지가 나오고 있죠. 바로 퀀티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퀄리티가 좋으려면 퀀티티가 갖춰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창의적 질, 즉 창의성의 수준은 아이디어의 양에서 나온다. 다시 한번 양을, 퀀티티를 강조하고 있고요. 아이디어의 질을 판단하지 않고 이 질, 퀄리티를 판단하지 않고 일단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때그때마다 이거는 품질이 어떻고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많은 양의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판단하지 말고 많은 아이디어를 먼저 제시를 해야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에는 질보다 양. 질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아, 질이 갖춰지려면 일단 양이 우선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AI는 is a prolific idea generator, 아이디어 생성기인데요. prolific 하면은 다작의, 많이 만들어내는 이런 뜻입니다. 많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생성기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Human brainstorming group, 인간의 brainstorming 그룹은요. 뭐 하는 경향이냐면 focus on the quality, 질. 여러분, 질에다가는 제가 노란색을 치고요. 양에다가는 빨간색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prolific은 많이 만들어내는 거고 이거는 품질이니까 노란색을 쳤습니다. quality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의 quality? creative ideas.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질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요. and almost immediately, 그리고 거의 즉각적으로 leaning to, 어디 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냐면요. variation, 변형이에요. First suggestion, 첫 번째 제안에 변형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첫 번째 어떤 제안이 나왔을 때 그거를 develop 해가지고 더 좋게 만드는 거니까 질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어차피 퀄리티 나온 다음에 end로 이어졌으니까 뒤에도 굳이 따지자면 노란 색깔이 되겠습니다. But, 그러나,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있죠. Good ideas, 좋은 아이디어들은 are more likely, 훨씬 더 모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When groups,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건데 언제요? When groups focus first on quantity. 그룹이 어디에 먼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Quantity, 질에, 아니 quantity, 양에 초점을 맞출 때입니다. 그래서 양을 뜻하는 빨간색을 이렇게 쳤습니다. 양에 초점을 맞출 때 good 아이디어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put it, put이 여러분 말하다, 표현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인용문에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The best way to have a good idea,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is to have lots of ideas. To have lots of ideas.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는 것이다.

Psychologist 이 사람은 called 불렀습니다. This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자, call이 오형식으로 쓰인 거고요. 여기가 지금 목적어, 그 뒤에가 목적격 보어가 됐습니다. The equal odds rule 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동일 확률 법칙이다 라고 불렀대요. 일단 요거 여러분 앞문장과 순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The equal odds rule도 빨간 색깔 쳐두시고요. arguing 이라는 거는 여러분 앞에 이미 동사는 나왔기 때문에 얘는 분사가 되겠죠. 분사예요. 이 사람, 이 psychologist, 심리학자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요. creative success, 이 창의적인 성공은 뭐와 연관이 되어져, 뭐와 상호 연관이 되어져 있냐면 to the total number of works created. created는 뒤에서 이렇게 works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작품의 총 숫자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 수니까 뭐겠어요? 그치, 빨간색이 되겠죠. To the total number of works created. 여기 부분, 특히나 total number of works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주장한 사람이 결국에는 얘를 뭐라고 불렀어요? 당연히 equal odds rule은 빨간색이 되겠죠. 주절과 분사 구문은 기본적으로 방향이 같다.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many studies, 많은 연구들이 have confirmed, 뭐를 확인해줬냐면요. that 뒤에 거를 확인해줬습니다. 근데 요렇게, 요렇게 end 앞에서 먼저 닫아보도록 할게요. creative quality, 창의적인 품질은요. 어디로부터 옵니다? 그쵸. quantity of ideas, 아이디어의 quantity, quantity, 양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면서 이건 바로 아이디어의 양이라는 거는 what Bob Sutton at a design and innovation consulting company예요. 그러면 설계, 그 다음에 혁신 컨설팅 회사에 이 Bob Sutton이라는 사람이 called 뭐라고 부른 거냐면 idea ratio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얘도 지금 같은 얘기 빨간색 얘기하고 있겠죠. 여기에다가 표현하시고요. and 그리고 한 가지 스탠퍼드 스터디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못 박다라는 단어예요. 못 박았습니다. 하나의 스탠퍼드 연구가 뭘 못 박았냐면요. The number of ideas, 아이디어의 숫자인데 어떤 아이디어의 숫자냐면요. That distinguish, 구별하는 아이디어의 숫자예요. A successful product, 성공적인 결과물을 from a failure, 실패로부터 성공적인 결과물을 구분지는 아이디어의 숫자를 at more than 2,000. 여러분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괄호 닫아보도록 할게요. 아이디어의 숫자를 뭐로 딱 못 박았다? At more than 2,000. 2,000개 이상으로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즉, 2,000개 이상은 만들어내야지 성공적인 결과물이 나오고 그 아래 양이 갖춰지지 않은 거는 실패로 규정했다라는 건 말이 되겠습니다. This is why, this is because가 아니라 this is why가 나온다라는 것도 챙겨두시고요. 이것은 왜냐하면 이것이 뭐한 이유입니다. 라고 나오네요. Design thinking and innovation. 그러면 디자인, 뭐 설계, 사고와 그 다음에 and innovation. 그러면 혁신이 are so focused on 어디에다가 집중을 두냐면요. On the processes, 과정에다가. 그 과정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부른 거예요. Idea flow라고 부른 겁니다. 근데 뭐에 대한 과정이냐면 creative possibilities, creating possibilities 이런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에다가 초점을 둔 거예요. 근데 뭐 없이요? Without judgment, 판단 없이 판단이 계속해서 개입되다 보면은 아이디어 한 고작 10개 만들어냈는데 그거 이거 별로야 다 쳐내게 되면은 아이디어를 더 이상 많이 안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without judgment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판단 없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거 그거를 여러분 그 과정을 뭐라고 한다? idea flow라고 합니다. 그리고 without judgment도 결국에는 판단을 개입하지 말고 많이 만들어내라 라는 쪽이 되기 때문에 빨간색 쪽이 되겠습니다. 요 단어 잘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원픽 포인트 어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구조로 나온 부분을 보도록 할 건데요. 인간의 브레인스토밍 그룹은 10-2에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focus on,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and, 그리고 거의 즉각적으로 10-2가 여기 생략된 거예요.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lean into 얘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leaning 쓰면 안 된다. 왜냐면 10-2에 걸려있으니까 그렇겠죠. 요거 잘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psychologist 이 사람은 called 오형식 동사가 나오고요.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로 불렀습니다. 이미 주어 동사는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argued 이런 거 쓰면 안 되고요. 이거 콤마가

생략된 분사구문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주어를 부연 설명하는 현재 분사구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온 created는 아까도 이렇게 뒤에서 수식해줬죠. 만들어진 작품의 총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과거분사가 나와야 된다. 요 자리에 arguing, ing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뒤에는 pp 형태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이 자리에 argued라는 과거 동사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왜냐면 이미 동사는 나왔기 때문에 요것도 잘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this is why 하면은 그 뒤에는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 this is because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 주의해 두시고요. 전치사 나왔기 때문에 그 뒤에는 동명사 자리다, creating이 와야 된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퍼 포인트가 좀 많았는데 우리 어휘 포인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prolific. 아까 AI는 prolific idea generator다. 이렇게 나왔었죠. 다작의, 많이 만들어내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fruitful 또는 creative, 만들어내는 거 productive, 생산적인 이런 단어로 바꿀 수 있고요. unproductive 하면은 반의어가 되니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누구와 상관관계가 있다, correlated to 하면은 linked to, 간단하게 associated with 아니면 related to와 유의어들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반의어는 unrelated to 아니면 independent of 하면 뭐와 독립적인 거니까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쪽이 된다라는 거 체크해 두세요. 요 단어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distinguish, 구별하는 겁니다. differentiate, discern, separate 요런 단어들 다 구별하고 개별적으로 분리하는 걸 뜻하는데요. 반의어는 혼란을 이제 혼란시키는 거죠. 혼동하다 아니면 섞어버리다, mix up이나 confuse라는 단어는 반의어로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 따르면 좋은 아이디어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다? 우리 아까 이 사람이 표현한 것처럼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그건 뭐였어요? 투부정사로 시작해서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to have lots of ideas. 결국에는 우리가 아까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는 것. 이게 바로 성공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문장 완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빈칸을 여기 빈칸을 지문의 단어를 활용해서 완성을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Design thinking focuses on 그러면 설계의 사고는요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냐면요 processes 과정에다가 초점을 둡니다. 여러분 아까 어떤 과정이었어요? Idea flows라고 나왔죠. Idea flow라고 적어두시고요. 이것은 포함합니다. Creating many possibilities 많은 가능성을 만들어내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랬죠? 판단 뭐였죠? Without judgment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라는 것까지 without out이 들어가야 돼요. Without judgment. 그래서 이 단어까지 잘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3번 이제 마지막 서술형 단답형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정의한 판단 없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과정 방금 전에 나왔었던 부분이죠. 여러분 이게 결국엔 이거구나.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이걸 뭐라고 한다? Idea flow라고 한다. 판단 없이 without judgment, 판단 없이 가능성, possibility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바로 idea flow라고 한다. 아이디어 흐름. 요거를 이렇게 서술형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다른 방향으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제가 꾸역꾸역 서술형 문제를 여러 가지씩 막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긍정학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can find clarity. 나는 명확함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언제? Even in the midst of confusion. Confusion, 혼란 와중에도, 혼란 속에서도, 심지어 혼란이 막 있는 상황에서도 명료함을 찾아낼 수 있다. 여러분, 빈칸처럼 문제 풀 때 특히나 그렇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내신 만점이니까, 내신을 대비하는 순간이니까 이미 빈칸 문제를 다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한 문장 한 문장을 공부하고 있는 차원이니까 사실 모든 문장을 다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빈칸추론 문제를 풀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조건 여러분 모든 문장 다 읽고 다 이해해야 돼요. 이렇게 가르치지 않죠. 여러분 수능 개념에서부터 수능 특강 본 강의에서까지 제가 어떻게 알려드리냐면 꼭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을 노란색으로 체크하면서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한다? 완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그 와중에서도 나한테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이해하면서 간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신 문제에서도 그 부분, 노란색 부분들이 핵심 포인트가 될 거예요. 여기에다가 내신 만점에서 제가 짚어드린 포인트까지 합해서 같이 공부하면 여러분 빠져나갈 틈 없이 go back 내신 만점으로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의 마지막 지문 한번 가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엑서사이즈 3번 문제가 되겠고요. 역시 우리 빈칸 추론 지문 나가고 있습니다. 가볼게요. Logical flow. 내부 감각 수용 기능. 여기서 기능이 faculty라는 단어로 나오는데요. 내부 감각 수용 기능을 통한 타인 감정의 인지 및 공감 기재에 대한 지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감각 수용이라는 거는 단어가 여러분 주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가볼게요. 신체 내부 감각 수용 기능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긴밀하게 접할 수 있게 한다 라면서 나옵니다. 신체의 내부 감각 수용 기능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신체랑 다른 사람의 감정이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뇌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직접 느낄 수 있다 없다 없으므로 그 뇌가 못하는 걸 신체가 부족한 정보를 전달해 준다라는 거예요. 뇌가 다 못하는 일을 누가 해준다? 신체가 맡아서 해준다. 신체는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할 때 상대의 표정, 몸짓, 목소리 이런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합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후 내부 감각 수용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을 인식한다. 결국에는 신체를 통해서, 정확히는 신체의 내부 감각 수용 기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 이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ecoming aware of. Be aware of 하면은 뭐뭐에 대해서 인지하다, 알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뭐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의 internal sensation, 내부 감각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 요거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can help us, 우리를 도와줍니다. handle, 여기 앞에 여러분 help 준사역동사는 to 부정사가 있어도 되고 그냥 원형으로 써도 되죠. 그러니까 to가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도와주는데 handle our own emotion, 우리의 감정을 다루는 걸 도와줍니다. 그렇구나. Perhaps more surprisingly, 아마도 더 놀랍게는 the body's 신체의 interoceptive faculty. faculty 하면 아까 기능이라고 했고요. 이 단어 밑에 나와 있습니다. 내부 감각 수용 기능은 can also 또한 bring us into closer contact with 누구누구와 더 긴밀하게 접촉하도록 해줍니다. 라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bring us into closer는 괄호 묶으시고요. 얘는 없어도 되고 bring A into contact with 하면은 A를 그 뒤에 거와 접촉하게 하는 건데 긴밀하게 접촉하도록 해준다라는 거예요. 신체의 내부 감각 수용 기능이 누구랑 여러분 우리를 더 긴밀하게 접촉하도록 해주냐면 우리를 us, 우리를 다른 사람의 감정과 긴밀하게 접촉하도록 해줍니다. That is because. 자, 우리 아까는 that is why가 나왔었는데요. 이번 질문에선 that is because입니다. 혼동하지 마시고 잘 봐주세요. 이것은 왜냐하면 이유가 나오겠죠? The brain on its own. 뇌가 그 자체로는 has no. no에다가 X 치시고요. 그러면 직접적인 접근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뇌가 어디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냐면요. To the contents of other people's minds.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의 내용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감정이 되겠죠. 결국에는 감정에 직접적인 접근 권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뇌가 그걸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no way라는 건 여러분 앞에 the brain has에 걸려있는 거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냐면 to feel, 느낄 방법이에요. What other people are feeling. 다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걸 느낄 방법이 뇌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아, 뇌가 이런 기능이 지금 결여되어져 있구나. 그러면 그걸 누가 대신해준다? 맞아요. 신체가 대신해준다. 이 말로 이어지겠죠. Interpreting, 해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spoken words, 말, 그냥 말해진 말이니까 말이죠. 다른 사람의 말을 지금 해석하고 and 또 뭐를 해석하는 거냐면 facial expression, 그러면은 얼굴 표정을 해석하는 것, 이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자, 주어는 may yield, 나타낼, 산출할 뿐입니다. 만들어내다, 산출하다의 뜻이에요. Only a coolly abstract sense of the emotion that's there within.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에 대한
어떤 감각만 만들어낼 뿐이냐면, 오직 얘만 나와도 사실 마이너스죠. coolly, 냉담하게 추상적인 감각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 앞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여러분? 뇌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접근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냥 발화된, 그냥 말해진 것과 그 다음에 얼굴 표정을 해석하는 거, 그것은 may yield, 나타낼 뿐입니다. 산출할 뿐입니다. 냉담하게 추상적인 다른 사람에 대한 감각을 지금 만들어낼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the body, 여기 앞에까지는 뇌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제 신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the body, 신체가 뭐로서의 기능을 하냐면 아주 중요한 전달자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자, 밑에 단어 나와 있습니다. 바디가 이 역할을 한다. 중요한 전달자의 역할을 한다. critical이 중요한의 뜻이 있다라는 것도 잘 챙겨 두시고요. supplying the brain. 자, 요 지금 분사 구문은 주어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the body에 대한 설명이겠죠. 신체가 supply the brain with 지금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뇌한테 뭐를 공급을 해주냐면 본능적인 정보, 그 뇌가 결여되어져 있는 본능적인 정보를 지금 제공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누가 제공해요? 신체가 뇌한테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시가 리키는 바는 결여되어져 있는 거니까 뇌가 되겠죠. 뇌가 결여되어져 있는 본능적인 정보를 지금 뇌한테 서플라이 해주는 게 누구예요? 신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맞아요. 아주 중요한 전달자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It does so in this way. 신체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기능을 합니다.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요. 자, 그러면 어떠한 방식인데요? When interacting with other people, 다른 사람과 interact 하면 상호작용을 할 때 we subtly, 우리는 미묘하게 and 그리고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mimic, 모방을 합니다. 모방을 하는데 their facial expressions, 그들의 얼굴 표정, 몸짓, 자세, 그 다음에 목소리의 높낮이 이런 것들을 우리는 unconsciously mimic 한답니다. 자, 뭐라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모방을 합니다. 따라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then,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저런 특징들을 따라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body의 모양에서 나오는 걸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신체가 먼저 받아들이는 걸 얘기합니다. then, 그러고 나서 뭐를 통해서? via the interception of our own body's signals. 우리 자신의 신체의 신호에 내부 감각 수용을 통해서 via 하면은 뭐뭐를 통해서라는 전치사예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perceive, 인지합니다. what other person is feeling. 다른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것을 인지합니다. because, 왜요? 어떻게 그걸 인지하는데? we feel it. in ourselves. 우리 안에서 우리는 그 감각을 다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느끼거든요. 결국에는 신체를 통해서 느낀다는 거예요. 뇌에서 뇌로 가는 게 아니라 뇌에서 나타나는 거에 신체로 나타내고 또 신체에서 그걸 모방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이해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느끼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걸 인지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신체를 통해서 뇌로 가게 되는구나. We bring other people's feelings on board. on board 하면은 여러분 승선하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board, 탑승을 하다의 뜻이니까 승선을 하게 합니다. 뭐를요? bring other people's feelings. 다른 사람의 감각을 승선하게 한다라는 거는 내 몸에 태우는 걸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and the body is the bridge. 그리고 신체가 바로 그 가교 역할을 합니다. 다리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다리 역할을 한다라는 그 다리 말고 아까 뭐가 나왔었죠? 전달자. 이 단어도 나왔었죠. 이 단어 대신에 지금 the bridge라고 바꿔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in an act, 행동에서요. 근데 어떤 행동이냐면요. similar to, 뭐와 지금 비슷한 행동이냐면 to taking a bite off our partner's plate. 그러면은 우리의 파트너라는 건 이제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 상대방이 되겠죠. 우리의 상대방의 접시에서 한 입을 베어무는 것과 비슷한 거. 아니면 또 뭐랑 비슷한 거냐면요. borrowing, 지금 taking borrowing, 병렬로 이어지고 있네요. borrowing an earbud to hear the song our friends is listening to까지 가네요. song을 지금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수식해주고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 친구가 듣고 있는 노래를 to hear, 듣기 위해서 earbud, 이어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어버드를 빌리는 것, 이것과 비슷한 행동에서요. 여기서 전체 괄호, similar에서 열었던 괄호 닫으시고요.
We are sampling. 우리는 sampling. 말 그대로 조금 맛

맛보고 있는 겁니다. Their emotion, 그들의 감정을. 여러분, 그들의 감정을 어떻게 맛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신체가 하는 행동이잖아. 귀에다 꽂고, 그 다음에 맛보고. 그러니까 신체라는 그러한 다리 아니면 전달자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감정을 조금 맛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까지 여러분 나왔으니까 같이 잘 챙겨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어퍼 포인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사 구문이 나왔어요. The body acts as, 그 몸은요, 뭐로서의 역할을 한다? 중요한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콤마 찍고 ing 나왔으니까 요거는 body가 제공을 한다라는 거죠. 뒤에 목적어도 살아있고요. 그러니까 능동의 분사 구문을 ing로 써줘야 된다. 그 다음에 visceral information, 본능적인 정보인데요. 그것이 결여된 본능적인 정보, 아까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오는 패턴이 오면 중간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which나 that과 같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명사절 what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선행사는 없고 그 다음에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그래서 the other person is feeling 무엇? 여기가 지금 빠져있죠. feel의 목적어 역할을 하며 불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관계대명사. 그래서 요 what, that, what이 나왔고요. 이 자리에 that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여기 지금 what은 누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perceiv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feel이 아니라 perceive의 목적어 역할을 하면서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관계대명사 what이 나왔지, 이 자리에 that 나오면 앞에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 요거 챙겨두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표시해드렸던 표현이죠. A와 B를 접촉하게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closer 이게 들어갔지만 원래는 이렇게 씁니다. Bring A into contact with B. 그러니까 A를 가져와서 B와 컨택하도록 하는 거예요. 즉 A와 B를 접촉하게 하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잘 챙겨두셨으면은 자 이제 어휘 포인트 보도록 할게요. 특히나 여러분 이렇게 내부 감각 수용의 이렇게 좀 너무 어려운 단어가 별표로 나오면 이 단어를 바꿔서 쓰는 걸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신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단어를 그냥 어려운 단어로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이해를 했구나, 이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internal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방하다. 우리는 우리가 이제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한다라고 했죠. 그 mimic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imitate, 아니면 우리 막 미러링 효과 막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mirror, 아니면 replicate, 복제하는 거,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고요. 모방하다의 반의어로 disregard, 아, 전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든 ignore, disregard, 이거는 반의어로, 맥락상 반의어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달자, 통로라고 나왔던 요 단어를 channel, 이것도 경로라는 뜻이 있고요. medium도 마찬가지로 수단, 경로의 뜻이 있고요. bridge, 요 bridge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요 단어를 예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챙겨두시고, 추상적인 abstract, 이거를 conceptual, theoretical, intangible. intangible은 여러분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거니까 그냥 추상적인 걸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반의어는 concrete, physical, 이런 것들은 아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인 걸 뜻한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erceive, 인지하는 거예요. 감지하다, detect, 아니면 인지하고 분별하는 거, recognize, discern 등의 단어로 바꿀 수 있다. 챙겨두시고, 자 그렇다면 저한테 딱 이거 꼭 기억하세요 라는 거를 챙겨드리자면 conduit, 얘를 bridge로, 아니면 mimic 단어 전체 잘 봐두시고요. 특히나 유의어들, 그 다음에 내부감각 수용의 interceptive, 이거를 internal로 바꾸는 거. 제가 체크해둔 부분은 꼭 기억을 해두자. 어차피 이걸 여러분들이 주관식으로 쓰기보다는, 서술형으로 쓰기보다는 객관식 단어가 나왔을 때 알아볼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너무 큰 부담은 안 가지셔도 돼요. 자, 그렇다면 서술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타인과 상호작용을 할 때 무의식적으로 모방하는 요소 네 가지를 본문에서 찾아서 영어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쯤 되면 오늘의 탕근을 잡아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 모방하다 이거 미믹이랑 유의어 제가 알려드렸죠. 요거 유의어, 반의어 말고 유의어를 적어주시면 제가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방하는 요소 네 가지 본문에서 찾아서 네 가지 쓰라고 했죠. 같이 가볼까요? Facial

expressions, 얼굴 표정, 그 다음에 gestures, 몸짓, posture 하면은 자세예요, 자세. 상대방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팔짱을 꼰다든지 이런 거, 자세. And vocal pitch 하면은 목소리의 높낮이 이런 걸 뜻한다 라는 거 받으시고요.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과정을 음식이나 음악에 비유하면서 사용한 동사를 본문에서 찾아서 한 단어로 쓰세요. 뭐 동명사 형태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동사 원형으로 쓰셔도 되는데 이럴 때 나왔습니다. 음식,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상대방의 플레이트에서 한 입 베어무는 것, 그 다음에 또 음악은 이어버드를 끼는 것,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나왔었죠? 그 단어 S로 시작하는 단어였습니다. 뭐였을까요? 맞아요. sampling 또는 sample 이렇게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문상 완성 문제예요. The brain, 뇌는요, lacks, 결여됩니다. 근데 뭐가요? Direct information about others' minds,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한, 즉 감정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가 없어요. But, 그러나, 자, 여기서의 주인공은 신체였죠? 신체는 serves as, 뭐로서의 역할을 하냐면요, 이거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들어갈 단어 두 가지 저는 생각나는데, C랑 B. 먼저 생각해 보시고, 자, 신체가 뭐의 역할을 한다? 맞아요. 다리 역할을 한다. 또는 여러분, 전달자의 역할을 한다. 나와주면 되겠죠. Bridge 또는 conduit 이 단어가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뭐 하기 위해서? To supply, 제공하기 위해서. That, 띠리리, information. 여러분, 아까 나왔었던 V로 시작하는 단어였죠. 이거 무슨 정보였어요? 본능적인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visceral 이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빈칸추론 여러분 빈칸추론 지문만 세 지문 다루는 거 이거 절대 쉬운 거 아니거든요. 거기에다가 어휘에다가 서술형까지 어법까지 막 많이 다뤘으니까 여러분 굉장히 머리가 지금 핑글핑글 도실 거예요. 오늘 넘어가기 전에 복습 잘 하시고요. 자 마지막 토끼의 퀴즈도 제가 특별하게 세 개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먼저 For the sake of의 의미 알려주시고요. 맨 앞에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faculty의 의미 알려주시고 critical 이 지문에 나왔었던 의미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자 절대로 피곤해도 계속 여러분 루틴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뭐를? 맞아요. 스피드, 모카, 리뷰까지 하시고 우리 안녕하도록 해요.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핵심만 빠르게, 결과는 다르게,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세계지리 이다은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또 새로운 지역으로 가보기로 했잖아요. 사하라의 남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 지역이 되겠습니다. 참 이 사하라의 남아프리카, 중남부 아메리카 했을 때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게 아마도 어릴 때부터 이제 그렇게 학습이 됐기 때문이겠죠? 가난, 빈곤, 열악함, 이러한 키워드들을 떠올리실 텐데, 실제로 제가 아프리카, 또 중남부 아메리카의 도시 사진들을 또 영상들을 학교 수업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면 깜짝 놀라더라고요. 네, 사실은 다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화 될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키워드와 쟁점과 이슈들을 공부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진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다 더 면밀하게, 진짜 막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공부하지 못한다는 게 조금은 안타깝기도 합니다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두 눈으로 담아보고, 내 발로 걸어보고, 직접 내가 먹어보고, 그럴 날들이 머지않았다는 생각으로 오늘도 한번 같이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도시화, 그리고 도시 구조, 그리고 지역 분쟁과 저개발과 관련된 내용들, 또 자원 개발 관련된 스팟들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오늘도 빠르게 우리 수능특강 138쪽 펴시고요. 우선 도시화 그리고 민족 인종의 다양성에서 도시 발달의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중남부 아메리카의 도시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때딱세 가지로 카테고리화 해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열대 고산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에 형성된 고산 도시. 이런 지역들은 일찍이 문명이 발달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쵸? 잉카 문명, 그리고 아스텍 문명이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유럽과 연결되기 좋았던 해안 지역의 도시들, 이런 곳들은 또 슬프지만, 오늘날에도 유럽인들 비율이 높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유럽과의 지리적인 인접성,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유럽과 비슷한 온대기후가 나타났던 지역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됐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 외의 지역들인데, 예를 들면 브라질리아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한 대로 한번 슝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안데스 산맥 슝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페루의 국토를 이렇게 슝 지나는, 중앙을 슝 지나는, 그래서 칠레 남부까지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여기가 바로 안데스 산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위도 지역은 1년 내내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는 걸 이미 공부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마나우스, 키토 둘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는 것을 통해서, 아, 저위도에 위치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던 위도의 법칙을 적용한다면 위도가 낮은 곳은 기온이 높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있는 키토 같은 경우에는 저위도 지역인데 왜 이렇게 1년 내내 기온이 낮은 거예요? 무엇이 높은 기온을 상쇄시키고 있는 걸까요? 어떤 기후 요인이 작용해서? 맞아요. 바로 해발고도라고 하는 기후 요인이 작용해서 위도상으로는 높은 기온이 나타나야 될것 같은데 그것이 상쇄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항상 봄 같은 날씨라고 하는 상춘기후 지역이 이렇게 쫙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토와 마나우스 위도상으로는 상당히 유사한 위도에 위치하고 있지만 해발고도의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기온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키토 또 콜롬비아의 보고타 그리고 페루 같은 경우는 쿠스코, 또 볼리비아의 라파스, 요런 지역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살펴보는 것과 같이 멕시코 고원에 위치한 테노치티틀란, 원주민들의 도시를 파괴하고 유럽인들이 건설한 도시가 바로 멕시코 시티였죠. 그리고 여기, 쿠스코, 요런 지역들이 이제 과거의 문명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자, 학평이나 모평 수능에서는 아스테카 문명, 잉카 문명을 디테일하게 묻는 경우는 많이 없기는 한데 학교 시험에서는요, 여기가 바로 아스테카 문명의 중심지였다는 거, 그리고 여기가 바로 잉카 문명의 중심지였다는 거, 요런 아주 작은 디테일도 출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제가 형광펜 짚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유럽인의 식민 지배에 따라서 유럽과의 연결성이 좋았던 대서양 연안의 도시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달하게 되는데요. 자, 이것은 다음 자료에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패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색깔펜 3개 드시고요. 첫 번째, 열대 고산 지역에 발달한 고산 도시들 찾으러 가볼까요? 멕시코 시티 해발고도 2250m. 콜롬비아의 보고타 해발고도 2650m. 그리고, 네, 쿠스코 3300, 라파스 3600. 이렇게 고원 지역이나 혹은 안데스 산지에 위치한 저위도 지역의 도시들, 이런 곳들이 바로 열대 고산 기후에 형성된 고산 도시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곳이 이제 일찍이 문명이 발달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패턴, 유럽과의 연결성이 좋은 해안 지역에 형성된 도시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브라질의 경우에는요,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로 둘다 대서양 연안의 도시이고, 둘다 인구 1,000만 이상의 굉장히 큰 대도시 지역이죠. 그리고 여기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경우도요, 인구 1,000만이 넘는 대도시 지역이 되겠습니다.

제일 내륙 지역에 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미 1960년에 이전을 한 거예요. 워낙에 해안 지역만 개발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보고 배울 만한 점이죠? 균형 발전을 추구했다는 점은. 그러나 이게 좀 내륙 지역에 있다 보니까 여기 있는 해안 지역의 도시들하고 비행기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그 효과를 좀 평하기에는 시간이 좀더 지나야지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서 어떤 내용이 많이 출제되느냐? 첫 번째, 바로 종주 도시화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종주 도시화는 뭔가요? 그 나라의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를 수위 도시라고 해요. 수위 도시는 말 그대로 그냥 인구 규모 1등인 도시예요. 수도가 수위 도시일까요? 아닙니다. 수도라고 하는 건 그냥 중심지, 행정의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를 수도라고 하는 거고요. 수위 도시는 인구 규모 1위인 도시를 수위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수위 도시의 인구 규모가 2위 도시 인구 규모의 2배 이상일 때 종주 도시화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종주 도시화가 나타나는 지역들은 어디일까요? 사실 중남부 아메리카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요. 유럽인들이 진출한 이후에 유럽인들은 유럽보다 더 유럽 같은 도시들을 만들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해안 지역의 도시들, 그리고 어느 정도 도시 인프라가 갖춰져 있던 곳들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자본과 자원과 시간을 투자해서 도시 지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 지역과 아닌 지역 간의 격차가 확 커져버리게 되고요. 그래서 식민지배 이후에도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 산업화 시기에 말이죠. 이촌양토 현상도 나타났는데 인구의 자연 증가율도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도시 인구가 급증한 하나의 원인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보자면 인구 1,000만 명 이상 도시 멕시코 시티? 네. 그리고 여기 콜롬비아의 보고타, 그리고 페루의 리마, 그리고 여기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이런 곳들이 다 수위 도시이고 2위 도시보다 인구가 두배 이상 많아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바로 종주 도시화가 나타나는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브라질의 경우는 어떨까요?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는 할수 없지만 종주 도시화가 이러한 개념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 브라질의 경우는 좀 예외가 돼요. 왜요? 인구 규모 1위 도시인 상파울루, 2위 도시인 리우데자네이루. 상파울루의 인구가 리우데자네이루 인구의 2배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종주 도시화가 나타난다라고 출제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많이 출제되는 것은요, 바로 브라질의 경우에 수위 도시와 수도가 다르죠. 네, 수도는 내륙에 있는 브라질리아, 수위 도시는 상파울루. 그래서 제가 수도와 수위 도시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도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다음으로 이제 민족 구성 그리고 언어 분포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잠깐 티저처럼 제가 히스패닉 말씀드리면서 중남부 아메리카의 경우는 에스파냐의 식민지배를 많이 받았던 이유로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가 에스파냐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중남부 아메리카에서 이제 자신들의 입지가 점점 커지니까 자기들끼리 갈등을 하게 되니까 이걸 해결해 달라고 누구한테 갔는지 아세요? 당시에 유럽에서는 종교가 굉장히 중요했었고, 이 가톨릭의 최고 어르신인 교황님께 갑니다. 교황님이 에스파냐 출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에스파냐에 유리한 쪽으로 결론이 나게 되는데요. 그 결과, 오늘날의 브라질에 해당하는 곳은 포르투갈이. 그 외의 지역은 에스파냐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고, 그게 지금 언어 사용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브라질 찾는 꿀팁 있었죠? 네. 이렇게 소 모양을 그리면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은 포르투갈어, 그리고 그 외의 국가들이 나온다면 에스파냐어,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언어 해결됐고요. 그 다음에 인구, 중남부 아메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브라질이에요. 2억 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멕시코 인구 1억 명 이상이에요. 이런 나라들은 제가 나올 때마다 짚어드리는 이유가 인구 규모만 알고 있더라도 힌트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족 인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계 주민들은요, 원래 그들이 살고 있던 곳이 대부분 온대기후가 나타나는 곳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안 지역, 유럽과 가까이 연결될 수 있는 해안 지역이나 혹은 온대기후가 나타나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살펴보자면 브라질에서도요,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유럽계 주민의 비율이 높아요. 상파울루나 리오데자네이루 같은 이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유럽계 주민의 비율이 높고, 와, 브라질에서 유럽계 주민의 비율이 제일 높네요. 48%. 자, 그리고 여기 우루과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유럽계 주민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죠? 이런 지역들이 바로 두 가지 조건에 다 해당되는 곳이에요. 유럽과의 연결성이 좋은 해안, 그것도 대서양 연안이에요. 그러면서 온대기후가

사람마다 넓게 나타나는 곳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원주민을 찾아볼 건데, 원주민의 경우는 진짜 안타깝죠. 유럽인들의 진출 이후에 이 중남부 아메리카 원주민의 95%가 사망하게 됩니다. 네, 총균쇄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항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병원군의 전파로 인해서 원주민의 95%가 사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원주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유럽인들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고산 지역들이었겠죠. 네, 그래서 열대 고산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원주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페루나 볼리비아 같은 경우가 원주민의 비율이 높은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고산 기후 나타난다고 했던 쿠스코 그리고 라파스 다 페루와 볼리비아의 도시들이었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프리카계 주민 살펴볼 텐데요. 아프리카계 주민은 어떻게 하다 이 동네에 오게 됐을까? 그것도 식민지배의 영향인데요. 네, 그래서 유럽인들의 진출 이후에 원주민의 95%가 사망하게 돼요. 근데 유럽인들이 왜 이곳을 점령하고 개발하려고 했는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원료를, 자원을 저렴하게 가져가고 자신들이 만든 공산품을 판매할 시장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원료산지, 즉 플랜테이션 농장을 건설했어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인들을 강제 이주시킵니다. 그렇다면 플랜테이션 농장은 대체로 열대기후 지역에 분포하잖아요? 네. 그래서 열대기후가 분포하는 저위도 지역에서 아프리카계 주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계 주민의 비율이 높은 곳은 바로 자메이카예요. 여기 찾으셨죠, 여러분들? 여기가 바로 아프리카계 주민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메이카 인구 약 284만 명 중에서 아프리카계 인구 94%예요. 브라질은요? 2억 명이나 되는 인구 중에서 9%예요. 아프리카계 주민의 수를 따지자면 브라질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다룰 때에는요, 비율인지 수인지 그것을 여러분들 꼭 조심하셔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신신당부 드립니다. 꼭잘 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또 텍스트로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원주민입니다. 여기 먼저 왼쪽에 보시는 사진이 볼리비아 축구 대표팀의 사진이에요. 원주민의 경우에는 어디에? 그렇죠. 유럽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안데스 산지나 아마존강 유역에. 그래서 주로 시험에 출제되는 곳들은 페루 그리고 볼리비아가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럽계 주민이에요.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대표팀의 모습인데요. 유럽계 주민들은 주로 어디에? 그렇죠. 유럽과의 연결성이 좋은 해안 지역 혹은 온대기후가 넓게 나타나는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프리카계 주민입니다. 자메이카 축구 국가대표팀의 모습이거든요. 네, 아프리카계 주민들은 이곳에 왜 왔다? 어떻게 오게 되었다? 너무 슬프지만 플랜테이션 농장의 노동자로. 그렇기 때문에 플랜테이션이 발달한 브라질 북동부 해안이나 카리브해 연안, 저위도 지역에 주로 분포한다. 이렇게 패턴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도시 구조의 특징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곳에 온 유럽인들은요, 유럽보다 더 유럽 같은 유럽, 정말 멋진 도시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나 자본도, 자원도, 시간도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중심부에 모든 걸다 배치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인들은 이곳에서 이제 자신들의 기득권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겠죠. 그 중에 하나,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집결시키는 장치는 바로 광장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집결시키는 장치는 바로 종교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유럽인들의 식민지배 과정에서 가톨릭교가 이렇게 널리 널리 전파가 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중남부 아메리카에 식민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도시 구조의 특징인데요. 첫 번째, 중앙에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집결시키는 장치, 광장이 크게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광장 주변에는 종교 시설이 반드시 나타나고요. 한정된 자본, 자원, 시간으로 개발했어야 됐기 때문에 이 주변에 중요한 관공서나 중요한 시설들이 대부분 입지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멀어질수록 건물의 컨디션이 급격히 나빠지게 돼요. 자, 도로망은 어떤가요? 계획적으로 만든 도시답게 가로, 세로가 직각으로 교차하고 있죠? 우리는 이런 교통망, 도로망을 뭐라고 하냐면 격자형의 도로망이라고 합니다. 계획적으로 만든 도시에서 볼수 있는 특징이었어요. 자, 그럼 출제될 수 있는 키워드, 우리가 방금 살펴본 거 빠르게 밑줄 쳐보겠습니다. 격자형의 도로망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중앙에는 광장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광장 주변에는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집결시키는 장치, 종교시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건물의 컨디션이 나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

심지어는 누가 차지했을까요? 그렇죠. 유럽인데. 그리고 외곽 지역의 원주민. 원래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외곽 지역에 사람이 살기 힘든 지역으로 밀려나게 되었네요. 안타까운 거주지 분리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지도에서도 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짜잔. 이게 바로 볼리비아 라파스의 해발고도와 그에 따른 이제 거주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여기 가에서 나까지 이걸 요렇게 네, 단면도로 살펴보면은요, 이런 모양이래요. 가운데에 좀 그나마 사람들이 살기 좋은 평탄한 곳? 근데 이걸 사람이 살기 좋다고 할수 있을까? 해발고도 3,600m거든요? 그래도 주변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평탄하니까 상대적으로 사람이 살기 좋겠죠. 이런 곳들은 누가 차지했어요? 네, 유럽계 주민들이 차지했고요. 주변에 산비탈에 경사진 곳들, 사람 살기 힘들 곳들은 혼혈이나 원주민이 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 에스파냐가 아니죠.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였는데요. 여기도 역시 중심에 광장이 있고 중요한 교통망들이 다 여기 이제 촘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고급 주거지가 이 지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교통망을 따라서 전파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런 와중에 뭐가 보이고 있냐면 바로 슬럼이라고 하는 불량주택 지구가 이렇게 산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계층에 따른 거주지 분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또 중남부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아까 우리가 슬럼이라고 했던 이런 불량주택 지구가 대규모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네, 이거 사진 좀 크게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산비탈에, 와, 여기 진짜 불이라도 나면 어떻게 소방차가 여기를 비집고 들어갈까? 심지어 제가 여기 산다고 하면 내 집을 찾아갈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쵸? 이렇게 산빌탈에 형성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불량주택 지구를 파벨라라고 하는데요. 이건 브라질과 연결지는 키워드로 너무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아무데나 있는 불량주택 지구가 다 파벨라가 아니고 브라질에 있는 불량주택 지구만 파벨라라고 해요. 그래서 파벨라라고 하는 키워드는 브라질을 찾아내게 하는 요소입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도요, 최근에 이제 벽화 마을을 조성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또 열심히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하라이나 아프리카의 다양한 지역 분쟁 그리고 저개발의 원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종교적인 다양성. 네, 종교가 매우 매우 매우 매우 다양한 곳이에요. 제가 어떤 이제 공부했던 책에 따르면은요, 수백 개의 부족이 수백 개의 언어와 수백 개의 종교를 믿고 살던 지역이래요. 그런데 이곳이 이제 이슬람교가 전파됩니다. 이슬람교가요, 아무래도 상인이 만든 종교이다 보니까 굉장히 새밝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교로 개종을 하라고 이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리고 한 손에는요, 이 쿠란을 들고 종교로 개종하면 세금도 깎아줄게 하면서 굉장히 실리적인 정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부 아프리카 지역은 이슬람교가 굉장히 빠르게 전파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남부 지역의 경우에는요, 식민지배의 과정에서 또 크리스트교가 빠르게 전파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출제될 수 있는 요소가 뭐냐? 첫 번째, 바로 점이지대. 우리 점이지대 공부했어요. 두 문화권의 경계가 되는 곳. 이런 곳이 바로 점이지대의 사례였는데, 자, 여기 기역자 모양의 바다예요. 기니만이에요. 여기서 니은자 모양의 나라 찾았나요?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또 석유 생산량이 가장 많은 나라로 출제된다고 제가 나올 때마다 짚어드리는 나라이기도 한데 분쟁에서도 나와요. 북부 지역은 이슬람교의 비율이 높고요. 남부 지역은 크리스트교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 중에 어디가 더잘 먹고 잘 살까요? 그렇죠. 바다를 끼고 있는 남부 지역. 자, 여기도 똑같아요. 유럽인들의 그 식민지배 패턴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유럽보다 더 유럽 같은 유럽을 만들고 싶죠. 자원 개발하고 싶죠. 그런데 내륙 지역은요, 사막이거나 열대우림이거나 개발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산업시설들, 그리고 교통망이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다 보니까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 간의 경제적인 차이가 커지게 됩니다. 종교적인 차이와 더불어서 경제적인 차이까지 커지게 되니까 갈등이 뭐 일어나는 거는 불을 보듯이 뻔한 거였겠죠? 그래서 나이지리아의 종교 갈등 하나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수단과 남수단이에요.
제가 이제 올해 저의 커리에서 처음으로 수단을 찾는 방법, 코끼리 그려서 찾는 방법 보여드렸죠. 한번더 보여드릴까요? 요것 때문에 요 강의에서 이제 처음 저를 만나러 온 친구들도 있으니까 수단에 코끼리 이렇게 그리시면은, 네, 아프리카에서 수단 찾으실 수 있겠죠. 제가 장난치는 게 진짜 아니고요. 수단의 수도 하르툼이 코끼리 코라는 뜻입니다. 청나일강, 백나일강 만나는 곳이 코끼리 코처럼 생겼다고 해서. 근데 지금 보니까 수단은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고요. 남수단은 토속신앙이나 크리스교를 믿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족적인 차이, 또 종교적인 차이로 인해서 갈등을 겪다가 국제연합의 개입으로 인해서 분리독립됩니다. 그러면 이제 분쟁이 해결됐을까요?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따가 우리 분쟁과 관련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여기에서 많이 많이 출제될 수 있는 내용 짚어드립니다.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는요, 커피의 기원지잖아요. 운명처럼 커피콩 두개딱 겹친 것처럼 생겼어요. 여기가 바로 에티오피아예요. 더 쉬운 힌트 찾아드릴까요? 아프리카에서 소말리아 찾는 방법인데요. 아프리카의 뿔, 시옷자 모양으로 생긴 나라가 바로 시옷 소말리아. 시옷 소말리아. 소말리아예요. 이 소말리아와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에티오피아, 커피의 기원지가 되겠습니다. 이 에티오피아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리스트교의 비율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네. 그 이유는요, 사실 여기에 이슬람교가 창시되기도 훨씬 전에 크리스트교가 전파됐던 거예요. 근데 사실 또이 에티오피아에서는 이슬람교를 박해하지는 않았어요. 이슬람교도들이 박해받았을 때 무함마드가 여기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 동네로 가라고. 이게 이제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에 해당되는 곳인데, 그래서 여기서 박해하지 않고 이슬람교도들을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슬람교도의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슬람교도와 크리스트교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제 공존을 하고 있는 나라의 사례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에티오피아는 크리스트교의 비율이 높다는 거, 요거 진짜 함정 포인트거든요. 요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분쟁의 원인 중에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이거죠. 유럽인들의 식민 지배. 네, 그 과정에서 민족 간의 경계 혹은 자연 환경의 분포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국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직선의 국경선이 나타나게 되고요. 국가와 국가 간에도 국경선 획정이 잘못되었어라고 해서 갈등이 나타나지만, 한 국가 내에서도요, 여러 부족이 한 나라에 속하거나 한 부족이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되면서 갈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연환경도 굉장히 다양한 곳이에요. 여기는 사하라 사막이 있고요. 여기는 열대 우림이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있고 에티오피아 고원이 있고요. 여기는 또 고기소국산지 드라켄즈 버거산맥 있죠? 여기는 아틀라스 산맥 있죠? 이렇게 다양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자연환경, 민족, 인종의 분포를 고려하지 않은 국경선, 그것이 또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으로 진짜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거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르완다 내전은 왜 일어나게 되었느냐? 후투족과 투치족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식민지배를 하던 벨기에가 일부러 이런 종족 간의 갈등을 이용한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들의 진짜 미움은 그 식민지배를 하는 서구 열강에게 향해야 되는데, 이 종족 간의 갈등을 일부러 조장함으로써 그런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그 식민지배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독립한 이후에도 후투족, 투치족 간의 싸움이 있었고, 그것이 안타깝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이제 희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잊지 말자라고 하는 쿠이부카라는 행진을 하면서 이제는 좀 우리 평화롭게 공존하자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피난길을 나서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역 분쟁이 계속되게 되면 나타나는 문제가 첫 번째로 정치적인 불안. 그리고 의료나 교육 서비스 다 파괴되고 사회 기반 시설이 부족해져서 연쇄적인 저개발의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인종차별 정책 아파르테이트를 추진합니다. 유럽인들은 여기에서 자신들이 소수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수자인 우리의 기득권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아, 분리에 의한 발전을 추진하자. 그래서 아파르테이트, 분리에 의한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사람을 철저하게 네 가지 계층으로 구분을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럽인들과 유럽인이 아닌 사람들을 차별을 하게 되죠.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정당한가요? 정당하지 않죠. 그래서 1994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의해서 이 아파르테이트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사람들에게 관습적으로 인종차별, 민족에 대한 차별이 남아 있어서 그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아파르트헤이트는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걸 찾게 하는 아주 전형적인 키워드로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이니까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사실 이런 인류의 아픈 역사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그냥 출제 포인트로만 접근을 하는 거지, 뭐 개인적으로는 좀 상당히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더 많은데, 여러분들이 좋은 어른으로 크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이 강의의 목적상, 저의 사리 사욕과 사심은 접어두고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네, 내일 당장 시험 보셔야 되니까 빨리 수단과 남수단의 분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셔서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도 잘 보시고 수능도 잘 보시고 멋진 어른이 되셨을 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노력을 해주신다면 저에게 굉장히 큰 위안이 될것 같습니다. 자, 수단과 남수단의 분쟁은 또 학교 시험에서 선수령으로 잘 나오는 주제죠.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일단 민족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수단과 남수단, 아까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와, 진짜 민족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 종교적인 차이도 있었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차이 정리해보자면, 수단의 경우에는 대부분 아랍계 주민이었고, 이슬람교의 비율이 높았고요. 그리고 남수단의 경우에는요, 대체로 크리스트교나 토속 종교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자원이 있었어요. 네. 여기에 어떤 자원이 있냐면, 아, 석유가 있었던 곳이, 네. 딱 여기 분쟁 지역하고 거의 유사하죠. 아, 올해 정말 2026년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자원 석유였습니다. 네. 이런 곳들이 바로 석유 자원의 분포, 그 석유 자원의 쟁취를 둘러싸고 또 갈등을 겪었던 지역이구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식민지 과정에서 만들어지게 된 이제 국가 간의 경계. 그것이 이런 민족의 분포나 종교적인 차이나 자원의 분포를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2011년에 국제연합의 개입으로 인해서 남수단이 수단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하게 되어 여러분들 지금 기쁘죠? 그러나 갈등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지대는 여기에 분포하고 있고요. 남수단의 경우에는 독립을 하면서 내륙국이 되었죠. 자, 최근에 내륙국 꼭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 내륙국 남수단 꼭꼭꼭 체크해 두시고. 그래서 남수단의 입장에서는요,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하려면 수단을 통해서 송유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수단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송유관을 이것을 고의로 망가뜨리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불태우거나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서 또 아직까지도 석유 자원의 이용과 수송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TMI인데요. 에티오피아의 경우에도 내륙국이에요. 이 에리트레아가 또 독립하게 되면서 에티오피아가 내륙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세계 지도 스케일에선 잘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확대한 지도에서나 보이지. 이런 내용도 또 나왔을 때 어렵게 출제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체크해 주시고요. 아이고, 너무 안타까운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우리 식민지배 이야기 하면서 이 유럽인들이 왜 여기를 개발하려고 했을까? 자국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플랜테이션 농장 건설하거나 자원이나 이곳에 있는 에너지 자원들, 그리고 플랜테이션 농장의 농산물들, 이런 것들 수탈을 하기 위해서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통망도 기형적으로 발달하게 되어 그들이 원하는 광산이나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해안 지역까지 연결하는 이런 기형적인 교통망이 발달하게 되고, 그래서 내륙 지역과 해안 지역 간의 격차가 더욱더 커지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네, 수에즈 운하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수에즈 운하는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구분하는 지리적 경계이지만, 여기, 네, 이 수에즈 운하가 또전 세계 물동량의 많은 양이 이곳에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가 또 막혔을 때는 전 세계 물류 대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플랜테이션 자원이 그렇게 많이 생산이 된다냐? 요 기니만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카카오와 초콜릿이 많이 생산이 됐어요. 제가 코트디부아르와 가나 찾는 꿀팁 알려드렸죠. 기니만 연안의 국가들 중에 정사각형 모양의 이 초콜릿 모양으로 생긴 나라가 코트디부아르고, 길쭉한 모양의 초콜릿 모양처럼 생긴 나라가 가나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 학교에 진짜 기특한 친구가 세계지리 공부하는 전국의 다른 친구들하고 이거 꿀팁 공유해달래요. 카카오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 코트디부아르 앞에 초자를 붙이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신박한 생각을 했지? 초코트디부아르. 네, 코트디부아르 앞에 초자 하나를 딱 붙이는 순간 여러분들은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를 많이 생산하는 코트디부아르 까먹을래야 까먹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에티오피아 커피의 원산지이죠.
하지만 오늘날 전 세계에서 커피를 많이

많이,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에티오피아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것 또한 식민지배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커피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에티오피아가 아니다라는 것과 함께 에티오피아는 딱 이렇게 커피콩 두개 겹친 모양, 그리고 케냐는요 찻잎 두개 겹친 모양.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커피의 기원지, 그리고 케냐는 차 생산량이 많다는 거, 요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 TMI인데 이거 나왔을 때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커피의 기원지이지만 넘버원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케냐는 차의 생산량이 많은 나라지만 넘버원은 아니다라는 거. 그러면 차의 넘버원은 누구죠? 제가 이또 서사 말씀드렸죠? 전 세계에서 인구 2위의 인구 대국, 중국 인구가 14억이에요. 14억이나 되는 인구가 삼시세끼 차를 마십니다. 네. 중국이 전 세계에서 차 생산량 1등인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평가원에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이걸 우리 친구들이 쉽게 기억하게 해줄까 고민 고민한 끝에 만들어낸 밈입니다. 그럼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런 나라들을 살펴보면은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농림업의 비율이 높은 나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좀 출제가 될수 있는 포인트가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에요. 너무 나라 이름이 고마워요. 아프리카 딱 남쪽에 있잖아요. 남아공. 남아공에 여러분들 드림카 딱 그려 놓으시고, 여기는 글로벌 자동차 생산 기지, 다국적 기업 자동차 회사들의 대부분의 생산 공장이 여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공업이 발달한 나라예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짜잔. 고기 수폭산지 주변에는 석탄이 많다고 했죠? 여기 드라켄즈버그 산지를 중심으로 석탄이 많이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자원은 또 다음 장에서 다시 또 정리해 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 또 살펴보면 차드가 아니고 케냐. 케냐, 아까 우리 찻잎 두장딱 겹친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네, 역시 농림어업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잠비아도 농림어업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나라였어요. 자, 아프리카의 희망, 아프리카의 모범, 보츠와나의 경우에는요, 또 관공업이나 서비스업이 발달하게 됐는데,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그나마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나라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이지리아는요, 아프리카에서 석유 생산량 가장 많은 나라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빈부 격차가 상당히 큰 나라이기도 하고요. 자, 요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다 정리해봤고, 이제 오늘의 진짜 찐 중요한 내용들, 짜잔, 지도에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석유 생산량이 많은 지역들은요, 기니만 연안. 아프리카에서 여기 기역자 모양으로 꺾어진 곳, 여기가 바로 기니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니은자 모양의 나라를 찾으면 그것이 바로 나이지리아이고, 나이지리아 하면 꼭 나오는 키워드가 바로 아프리카에서 인구 1위. 근데 인구만 1위가 아니었어요. 또 모두 1위예요. 네. 석유 생산량도 역시 1위. 요 내용이 가장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라고 제가 키워드 계속 적어드렸고, 나이지리아 인구는 2억 명 이상이잖아요.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또 하나 해드릴까요? 네. 나이지리아가 또 이슬람 비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 사이에 또 갈등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나이지리아, 이슬람교 잊지 말자. 이슬람교 체크해주세요. 또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것도 우리 학교 친구가 알려준 건데, 이집트 역시 이슬람교의 비율이 높은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기니만 연안에 있는 나이지리아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데요. 여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떤 나라가 나올 거냐면 앙골라예요. 근데 국토 모양이 딱 이렇게 생긴 국토의 모양이요. 너무 여기에 앙이라는 글자를 쓰기 좋게 생겼습니다. 앙골라예요. 앙골라 여러분들 찾는 거 별거 아니죠? 잘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첫 번째 석유와 천연가스는 기니만 연안 지역. 나이지리아, 앙골라 끝났습니다. 자, 그다음에 석탄. 우리 학교 친구가 알려준 밈이 있었죠. 네, 고기를 구워 먹어요. 뭐로 구워 먹어요? 석탄으로 구워 먹어요. 그래서 아, 고기 수국산지 주변은 석탄이 많이 분포하는구나.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고기 수국산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짜잔.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 동부 지역에 이름도 알아야 되나요? 네. 특히 학교 시험에서는요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고기 수국산지인 드라켄즈버그 산맥이 있고 고기 석탄 그렇죠. 여기는 석탄의 주요 산지여서

식량이 많이 분포한다는 것도 남아공의 공업이 발달하는데 또 한 가지의 원동력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디로 가볼까요? 슝. 이제 구리. 아, 진짜 중요해요. 구리, 구리. 네, 구리는 여기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잠비아까지 걸쳐서 분포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있으면 이것을 코퍼벨트라고 해요. 코퍼벨트라고. 자, 콩고민주공화국 밈 들어갑니다. 이거 있잖아요. 선생님들도 많이 헷갈리시는 내용인데 콩고하고 콩고민주공화국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나라 쓸 때 항상 콩고민주공화국이라고 DR 콩고라고 써드리는 이유였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랩입니다. 라임이 너무 잘 맞아요. 자, 콩고민주공화국은 코짜 돌림의 자원이 참 많은데 코퍼, 구리죠. 코퍼는 구리, 그리고 코발트, 요즘 전기차에 들어간다고 이 코발트 아주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콜탄 스마트폰에 들어가죠. 콩고 민주공화국 코퍼, 코발트, 콜탄까지 코짜 돌림의 자원들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리와 관련해서는요. 콩고 민주공화국이 아프리카에선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나라가 어디게요? 바로 그 밑에 있는 잠비아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해서 아프리카 자원 끝. 그 다음에 이제 중남부 아메리카의 자원 또 들어갈게요. 자, 석유하고 천연가스 나왔는데 여러분들 눈을 한번 감으시고 북부 아메리카에서 특히 미국에서 석유 어디에 많이 분포한다 그랬어요? 무슨만 연안? 그렇죠. 멕시코만 연안. 슝 볼까요? 여기 멕시코만 연안 지역. 역시 멕시코에 석유 많이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확인되고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 1등인 나라가 바로 베네수엘라 볼리바르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석유 매장량이 1등인데 왜 경제난에 처하게 됐나요? 무리하게 석유 생산시설을 국유화하려고 하다가 경제난에 처하게 되어서 베네수엘라 볼리바르에서 콜리비아로 탈출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구리 갈게요. 자, 구리. 딱 또 구리 중요해요. 자, 슝슝슝. 볼리비아 내륙국 제가 막 나올 거라고 엄청 우겼는데 진짜 작년에 나왔죠. 올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볼리비아는 여긴데요. 볼리비아가 내륙국이 된 슬픈 이야기는요. 칠레와의 전쟁에서 패해서 이 태평양 연안 지역을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슬픈 볼리비아는 언젠가 우리도 저곳을 되찾을 거야. 해군 훈련을 합니다. 그러나 볼리비아가 칠레를 그 이후에 침공하지 않았거든요. 복이 찾아와요. 바로 우유니 소금 사막 아래에서 리튬이 발견이 됩니다. 네, 그래서 복이 왔어요. 착하게 살아서. 자, 근데 칠레의 경우에는요. 와, 이놈의 구리가 이렇게 많아요. 전 세계에서 구리 생산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바로 칠레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밈이 또 있었죠. 칠레는 구리를 많이 생산한다. 근데 이런 자연현상이 딱 칼로 잘라서 여기까지 난 구리 여기까지 분포할 거다.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칠레 다음으로 또 많이 출제되는 곳이 바로 있는데 칠레와 맞닿아 있는 페루였습니다. 구리까지 정리했고 그 다음에 보크사이트는요. 요즘에 뭐 학평, 모평 수능에서는 거의 출제되지 않기는 했는데요. 열대기후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알루미늄의 원료가 되는 그런 광물 자원이에요. 그래서 열대기후 지역에 많이 분포한다. 그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말 잊을 수 없는 우리 큰 소를 그리면 브라질인데 브라질은 또 국토 대부분이 순상지에 해당하고요. 이 순상지는 또 시원생대에 형성된 곳이에요. 시원생대에 형성된 안정육계에는 주로 철광석이 많이 분포한다. 우리 공식처럼 공부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은 철광석이 많이 분포하고 우리는 이런 나라들을 잘 알아야 돼요. 철광공업이 발달한 나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어려운 내용들이 이제 사실 인생이 끝났고요. 그러면 이렇게 좀 특정 자원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는 건강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구리 생산량에서 와 칠레, 콩고민주공화국, 페루, 멕시코, 잠비아가 차지하는 비율 보니까 어마어마하죠. 근데 문제는요. 이런 나라들이 특정 자원의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리 가격이 높아지면 경제가 호황이겠지만 구리 가격이 떨어지면 경제난에 처하겠죠. 자, 철광석의 경우에도요.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역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동네에 철광석이 많이 분포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어느 시대에 형성된, 그렇죠. 시원생대에 형성된 안정육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슝, 다이아몬드. 아, 정말 아프리카의 모범, 아프리카의 희망, 보츠와나인데요. 보츠와나는 전 세계 다이아몬드에서 정말 차지하는 잠재력이 크죠. 근데 아프리카의 희망, 아프리카의 모범, 아프리카의 보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이 보츠와나만큼은 지도에서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정말 다이아몬드처럼 생겼는데 이 보초 하나만큼은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라서 이 자원 개발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 사회에서 어디에 쓰여야 되는지를 국민들의 합의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느리지만 천천히 발달하고 있는 나라가 되겠고요. 그리고 코발트 콩고민주공화국이 압도적이죠. 제가 왜 아까 랩처럼 밈으로 정리해드렸는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또 여기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 와, 이 나라의 수출 품목에서 커피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죠. 대부분 이런 농산물 중심이다 보니까 부가가치가 낮은 거예요. 또 보츠와나의 상품 수출 구조, 와, 여기 다이아몬드가 대부분이고요. 나이지리아의 경우에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원 가격이 높아지면 이익이 높아지겠지만 자원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경쟁 안에 처할 수 있는 취약한 경제 구조라는 것. 그리고 빈부격차, 또 아동 노동 착취, 불공정한 무역 구조, 이러한 것들이 또 서술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자원 개발에 따른 환경 문제. 지금 보다시피, 네. 광산 개발 혹은 농장, 목장 개발을 위해서 열대림이 이렇게 대규모로 파괴가 되고 있고요. 또 석유를 시추하고 개발하는 시설들이 상당히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석유가 새어 나와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한 내용들 가지고 문제 풀어볼 건데,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 또 가장 혼자 공부했을 때 함정에 빠지는 부분이 자원 파트라서 저랑 같이 중남부 아메리카 한 문제, 그리고 아프리카 한 문제 풀어보면서 우리가 공부했던 치트키 그대로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구리 석유 철광석 중에 하나라고 했고요. 그러면 구리는 어디에 많이 있더라? 맞아요. 칠레 구리. 그밈 그대로 적용되고 있죠? 칠레 구리.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칠레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면, 아, 이것은 구리로구나. 그래서 씨가 구리라는 거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석유예요. 석유는 어디에? 멕시코만 연안에, 그리고 어디에? 전 세계 석유 매장량 1위. 맞아요. 바로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그래서 이두 나라에서 많다라는 걸 통해서 A는 석유다라고 하는 걸 알았고요. 그 다음에 철광석은 어디에? 시 원생대에 형성된 안정육계. 그럼 안정육계는 어디에? 이렇게 우리 정말 소를 몇 마리 찍으리는 거예요. 브라질이 정말 안정육계 순상지가 넓게 분포하는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브라질에서 많이 분포하는 자원이라고 한다면 B 철광석이겠구나. 이렇게 빠르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치트키로 다 해결되죠. 그럼 이제 선지 같이 볼게요. 기억. A는 화석에너지 자원 맞습니다. 화석에너지 자원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죠. 그 다음 니은, B는 신생대 지층에 주로 매장되어 있다. 이거 아니죠, 여러분들. B는 철광석이었고, 철광석은 시원생대에 형성된 안정육계에 주로 매장되어 있다. 신생대 지층에 주로 매장된 건 여기 있는 셋 중에서요. 석유 혹은 판의 경계부에 위치한 나라에서 많이 생산이 되는 구리와 같은 자원들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C의 2023년 최대 생산국은 아프리카에 위치한다. 네. 구리에 2023년 최대 생산국 어디라고요? 칠레? 구리.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리을. A는 C보다 국제 이동량이 많다. 그렇죠. 네. 지금 그래서 석유가 대란인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전 세계 석유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해서 우리 동네 주유소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국제 이동량이 그만큼 많고 우리 생활에 직격탄이 되고 있는 자원이죠. 그럼 한 문제 더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에 기본 문제 8번이고요. ABC는 구리 다이아몬드 석유 중에 하나래요. 그럼 제일 쉬운 다이아몬드부터 찾으러 갈게요. 자, 여기 제가, 아, 참, 이 나라는 생긴 모양 자체도 다이아몬드처럼 생겼다라고 말씀드렸죠. 보츠와나거든요. 보츠와나에 많이 분포한다라는 걸 통해서 B는 다이아몬드군. 바로 찾았죠. 그 다음에 어떤 거였어요? 구리였어요. 근데 이 동네에 있죠. 여기.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잠비아 사이에 얼마나 많이 분포하면 여기 코퍼벨트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C는 구리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석유였는데, 기역자 모양의 바다 기니만, 니은자 모양의 나라 나이지리아, 그리고 앙골라, 이런 나라에서 많이 생산된다고 했죠. 그래서 기니만 연안에 많이 분포한다. A는 석유다.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1번부터 같이 해결해 볼게요. A는 석유화학 공업의 주 원료로 이용된다. 너무 맞는 설명이었어요. 1번 정답. 그 다음에 2번. B의 2023년 아프리카 내 최대 생산 국가는 나이지리아이다. 라고 하기에는 여러분들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봐요. 한번. 자, 나이지리아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키워드 뭐라고요? 아프리카에서 인구 1위고

1위고 석유 1위고 어? 이 나라의 주요 수출품목 다 석유였는데 그쵸? 그러면 다이아몬드와 관련해서 가장 엄청난 나라 어디였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거 봤잖아요. 네, 다이아몬드 보츠와나가 전 세계의 다이아몬드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20% 가까이였습니다. 그래서 슝슝슝 다시 돌아와서 이번은 옳지 않은 선지라는 걸 오늘 공부한 내용들 바탕으로 해결할 수가 있었고요. 3번 신은 귀금속립 및 보석류에 해당한다. 여러분들 구리반지 가지고 싶어요? 안 가지고 싶어요. 귀금속과 보석류에 해당하는 것은 다이아몬드였지 구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구리는 어디에 주로 이용이 되냐? 전선으로 많이 이용이 돼요. 그다음 4번 B는 A보다 수단과 남수단 간의 자원 분쟁과 관련이 깊다. 자, 그래서 한번 우리 지도 확대해서 수단과 남수단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수단 어딨지?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코끼리 모양의, 코끼리 옆모습 모양의 나라를 찾으면 그게 바로 수단이었고요. 이 수단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나라가 남수단이었는데, 아, 공교롭게도 이 수단과 남수단의 접경 지역에 어떤 자원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석유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국경선 획정을 둘러싸고도 갈등이 있고요. 남수단의 입장에서는 내륙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수출하려면 수단을 통해서 송유관을 이용해야 되는데, 수단이 여기를 파괴하거나, 그러한 것들이 아직까지도 갈등이 되고 있다 그랬죠. 결론적으로 수단과 남수단의 자원 분쟁과 관련이 있는 것은 B,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A, 석유였어요. 그 다음에 5번, C는 A보다 단위 무게당 가격이 비싸다. 여러분들 구리가 비쌀까요? 다이아몬드가 비쌀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인가요? 네, 당연한 선지니까 여러분들도 당연히 잘 맞히셨겠죠? 네, 다이아몬드가 더 비싸요. 그래서 5번은 옳지 않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와, 우리 이렇게 또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사하라이나 아프리카, 그리고 중남부 아메리카 지역과 관련된 출제 포인트 다 정리했고요. 이제 남은 강의는 딱 하나예요. 평화와 공존의 세계. 이것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진정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남은 마지막 강의도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실 거죠? 다음 강의도 잘 따라와 주실 거라고 믿고 저는 먼저 가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달콤한 지구학의 세계로 초대할 한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14강이 되겠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들어갑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주제부터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도 이 친구 등장했어요. 똑같아요. 우리 은하와 우주의 구조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번 시간에는 여기 1번 있죠. 요 천체의 거리에 여기만 탁 떼내서 이제 생각했다면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는 이 다음 겁니다. 자, 이 다음 거. 우리 은하의 구조. 성감 물질, 우리 은하의 회전과 질량,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오늘은, 뒤에 있는 2, 3, 4, 5를 다 할 건 아니고요. 2번하고 3번 정도까지만. 자, 여기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렇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하 구조하고 성감 물질 이야기 이제 등장하는데, 은하 구조 일단 볼게요. 상계성단, 구상성단 있고요. 우리 은하 발견 있고요. 우리 은하의 모습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다룰 거예요. 근데 발견하고 모습은요. 누가 우리 은하를 발견했어? 이게 뭐 우리가 저기 우리 은하 속에 살고 있는데 이 발견이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은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은하의 모습을 알 수가 없어요. 잘. 이게 조금 힘들어요. 그죠?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많은 별들 무리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걸 이제 누가 발견을 한 거겠죠. 그죠? 그런 거. 약간은 역사적인 내용들이 등장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그 결과 나중에 이제 밝혀졌다면 그 결과 우리 은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게 이제 3번에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찌 보면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상계성단과 구상성단이고요. 이걸 구분을 지어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구분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계성단과 구상성단을 이렇게 이제 구분 지었는데, 둘 다 성단이요. 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자, 수백, 수천 개의 별들이고요. 수만, 수십만 개의 별들이에요. 그러니까 상계는 개수가 좀 적죠. 그래서, 모여 있는 모습들이 좀 흩어져 있는 모습들이에요. 이게 상계. 구상성단이라고 하는 거는 별이 많이 모여 있죠. 그래서 구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나이들이 여기가 젊고 많고 차이도 있고요. 그래서 구성하는 별들을 보면은 고온의 푸른별과 저온의 붉은별들 이렇게 이제 등장하게 되겠습니다. 자, 상계성단과 구상성단은 이렇게 이제 나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앞에서 뭐 색 등급도 같은 것들을 살짝 봐서 아시겠지만 성단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별들이 있었어요. 아래에 있는 주기성들은 수명이 되게 길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자, 그런데 아래에 있는 별들은 색지수 값이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붉어요. 위에 있는 별들은 어때요? 푸르른 별들이에요. 이 왼쪽 요 영역은 푸르고 밝은 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상계성단은 나이가 젊어. 태어난 게 이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별들도 남아 있는 게 상계성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푸른 별 이렇게 푸르게 보이는 거고요. 구상성단 같은 경우는 나이가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별들이 푸르고 밝은 별들이 남아있지 않고요. 이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밝고 붉은 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온의 붉은 별 이렇게 이제 되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상계성단과 구상성단은 이런 차이가 있는 거를 뭐 해야 되죠? 기억해 두셔야죠. 개수, 나이, 온도, 색깔. 자, 이런 것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구분이 촥 돼야 돼. 어떤 성단이 있는데 좀 푸르른 것 같아. 그럼 뭐예요? 상계성단이라고요. 어떤 성단이 있는데 동그란 모양인 것 같아. 구상성단이에요. 어떤 성단이 있는데 나이가 좀 많은 것 같아. 예? 구상성단.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지으라고 두 개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상계성단, 구상성단에서는 이 색 등급도가 조금 중요한데요. 색 등급도를 살짝 등장 한번 시켜볼게요. 자, 두 친구입니다. 하나는 상계성단이고 하나는 구상성단이에요. 자, 왼쪽이 플레이아데스, 오른쪽이 M3라고 하는 구상성단이고요. 아까 살짝 얘기해드렸듯이 이 아래쪽에 있는 애들이 주기혈성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배치가 이렇게 쭈르륵 하고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 있죠. 근데 여기만 좀 아닌 듯한 느낌이 들고요. 여기는 마찬가지 아래에 있는 이 별들은 주기혈성이어야 돼요. 원래 배치는 쭉 가는 게 많은데 상당히 많이 오른쪽으로 벗어나 있죠. 그죠? 이런 게 구상성단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계성단과 구상성단을 대표하는 두 개의 성단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을 조금 기억해 두시는 것도 좋아요. 뭐냐면 상계성단은 주로 이렇게 생겼구나. 구상성단은 뭔가 이렇게 생겼구나. 상계성단은 그냥 이쪽 라인에만 있는 것 같고요. 구상성단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이렇게 이제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고요. 여기다가 선생님 표준 주기를 한번 살짝 겹쳐볼게요. 절대 등급 있는 거 있었죠. 색지수 동일하게 우리 앞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번 시간에 겹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를 이렇게 겹쳤어요. 자, 겹쳐서 이걸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자, 색지수가 동일하게 겹쳐놨거든요. 플레이아데스는 거의 어때요? 거의 다 맞아떨어져요. 요 친구 어때요? 이렇게 하는데 요런데 이제 주기율성 없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개념이 이제 하나 등장하냐면, 우리가 앞서 저번 시간에는 거리를 구했어요. 뭐 했냐면, 지금 선생님 표준 주기율하고 그 다음에 성단의 색 등급도 하고 겹쳐놨죠. 그러니까 이게 주기율성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선을 그냥 좌우로 하나 딱 그을게요. 그럼 여기 하나 보이시죠? 자, 이 친구. 원래 이 친구가 한 4등급 정도 절대 등급 나와야 되는데, 왼쪽 보세요. 겉보기는 거 한 10등급 정도 나온 거예요. 주기율성이. 이 친구 한번 보세요. 원래 한 6등급 정도 나와야 되는 주기율성인데, 12등급 정도 겉보기 등급이

이렇게 겹쳐보세요. 원래 한 2등급 정도 되는 절대 등급 나와야 되는데, 8등급 정도 나온다고요. 한 6등급 정도 차이 나죠. 그래서 거리 구할 수 있다고요. 6등급 차이 나니까 거리 지수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고요. 여기도 한번 보세요. 이런 친구들 말고요. 주결성인 친구들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선을 그어주세요. 대략적으로 한 4등급 정도 나와야 되는 친구가 한 20등급 정도 나온다고요. 거리 지수가 16 정도 나오죠. 그렇게 이제 거리를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번 단원에서는요. 이번 단원에선 거리 말고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기 있죠. 예, 여기. 주기열성이 이제 이탈해 가는 위치를 찾아주는 거예요. 주기열성을 이탈해 가는 그런 위치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전향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전향점 아래 있는 애들 주기열성, 전향점 아래 있는 친구는 주기열성. 요렇게 이제 갈 거니까 주기열성. 요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요. 여기 전향점 위쪽에는 주기열성이 없어요. 전향점에 해당하는 주기열성 별의 수명 있죠? 전향점에 해당하는 주기열성의 수명 있죠? 자, 주기열성이라고 하면 여기는 수명이 짧고 수명이 점점 길어져요. 이렇게 길어져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수명 정도가 플레이아데스의 나이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주기열성의 수명이 M3의 나이예요. 이렇게 파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보다 수명이 짧은 주기열성들은 이 성단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쵸? 왜냐하면 성단의 나이. 생겨나서 얘네들 수명보다는 길게 지난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한요 정도 수명까지. 이 친구 이제 막 떠나갈 것 같거든. 그래서 성단의 나이를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전향점에 해당하는 곳이 낮은 곳일수록. 자, 절대 등급으로 보세요. 절대 등급으로 보세요. 낮은 곳에 있을수록 이 친구가 나이가 많구나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향점이 아래쪽에 있을수록 전체 성단 대비 남아있는 주기열성의 수가 적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요게 이제 뭐냐면 상계 성단과 구상 성단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요. 상계 성단과 구상 성단을 구분 지으세요가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우리 은하를 발견하는 거를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은하를 발견하게 되는데 자, 요렇게 생긴 거는 이 모습만 그냥 한번 잘 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 허셜과 캡테인이라는 분이 이야기를 한 건데 그냥 약간은 통계적인 방법, 관측적인 방법, 밝은 별은 가까이 있겠구나 요 정도로만 하는 거예요. 별들의 우리 주변에 별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분포되어 있어라는 걸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허셜은 태양이 중심에 있어. 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캡테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은하의 중심, 별들의 중심이 있는데 거기서 약간은 벗어나 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크기도 좀 달라요. 크기도 여기가 좀더 큽니다. 자, 요런 이제 차이점이 있다라는 정도가 되는데 은하의 발견에서 일단은 조금 더 중요한 분은 셰플리라는 분이에요. 자, 뭐냐면 여기 점들 보이시죠? 이 점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뭔가 거리를 조사한 거야. 우리 태양은 지금 여기 있어요. 원점에 있는데, 우리 태양에서부터,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이 분포를 조사했는데, 과연 누구인가요? 라고 했는데, 방금 우리 배웠죠. 구상성단이에요. 구상성단까지 거리를 막 구한 거야. 그랬더니 분포가 요렇게 나오고요. 이 분포의 중심이 바로 누구? 은하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허셜 캡테인에서 캡테인이랑 비슷한데요라고 하는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냥 별들의 어떤 통계적인 분포, 저기에 있다. 통계적인 어떤 방법을 써서 정확하게 저기 거리가 몇 파세기야 이런 느낌보다는 밝으니까 가까이 있겠군 이런 정도를 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실제 거리를 구한 거야.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분포가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줌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태양계가 은하의 중심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셰플리 기억해 두세요. 누구를 이용했다고요? 구상성단을 이용했다고요. 실제로 거리를 구했다고요. 거리를 구했어. 그랬더니 결과가 우리 태양계가 은하의 중심이 아니었어라고 되는 겁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아,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계속 고대 때부터 생각해 왔잖아요. 지구가 중심이겠구나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누구? 태양이 그래도 중심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그것도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의 뭐라고 해야 될까? 인간 중심적인 이런 사고 방식이 점점 깨져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셰플리에서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자, 구상성단을 이용했다. 중요한 건데 하나 더. 자, 거리를 구하는데 구상성단을 이용했죠. 선관소광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게 중요해요. 자, 선관소광은 이게 선관물질할 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뭐냐면 말로만 살짝 들어보면 선관 뭐예요? 별들 사이에 물질들이 있는데 그 친구가 별빛을 어둡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고려할 수 없었어. 못했다라기는 것보다는 고려할 수 없었던 거지. 왜냐면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원래 크기를 크게 추정하게 돼요. 어떤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걸로 거리 측정한 거 맞죠? 뭐 여기 별이 하나 있어라고 하면 저기 겉보기 등급이 이만큼이구나. 측정을 하는 거예요. 빼기.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변광성이 있으면 변광성 이런 걸로 추정하게 되죠? 그러면 추정하는데, 아까 선생님이 추정하는 방식 자체는 상당히 좀 정확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뒤에 값은요, 좀 정확한 값이에요. 비교적. 그런데, 요 친구 있죠? 요 친구가 이렇게 와서 어두워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그건 거리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간에 물질들이 얘를 어떻게 했다고요? 뭐 흡수해버리거나 산란시켜버리거나 하면서 조금 더 어둡게 만들어버렸다. 추가적으로 더 어둡게 만들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내가 생각해야 되는 그 거리보다도 더 멀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훨씬 더 어둡게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나오면서 이 빛의 양을 100분의 1로 줄였다고 생각해보세요. 거리 때문에 100분의 1이 준게 아니라 그냥 이게 선관 물질 자체가 어두워지면서 100분의 1을 줄여버린 거야. 거리 효과에다가 이제 플러스해서 100분의 1더 줄여버린 거지. 그러면 거리가 10배, 원래 거리보다 더 멀리, 뭐 10배, 이렇게 측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셰플리는 선관소광을 고려하지 못했다. 따라서 은하의 크기를 크게 측정하게 됐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상계성당, 구상성당, 우리 은하의 발견까지 살짝 들어왔을 때, 상계성당, 구상성당 구분 짓는 거 중요한 거고요. 우리 은하 발견에서는, 셰플리라는 분이 이런 일을 했구나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은하의 모습이에요. 우리 은하의 모습은 나선 은하고요. 중심부가 길쭉한 모습을 가지는 막대 나선 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책에서는 막대 구조가 잘 보여 있진 않은데, 자, 중앙에 이렇게 볼록한 부분 있죠? 이게 동그란 모양이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보면요. 옆에서 보면 동그랄 수도 있어요. 위에서 이렇게 보면 좀 길쭉하게 늘어져 있어요. 막대 구조가 돼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 명칭들만 한번 잘 기억해 줄게요. 중앙에 있는 친구 뭐라고요? 이걸 중앙 팽대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주변에 있는 친구, 여기를 뭐라고 해요? 은하 원반이라고 하고요. 이 원반상에 이런 나선팔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 은하는 나선팔을 가지고 있는 나선 은하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위아래 빈 공간이 있죠, 그죠? 이빈 공간에 누가 있다라고 하냐면 이걸 헤일로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위치가 아니라 여기 있는 동그라미, 이 구역, 아래에 있는 구역을 헤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헤일로는요, 좀 투명해요. 그래서 빛이 그냥 뚫고 들어와요. 여기를. 뚫고 들어옵니다. 원반상에는 물질들이 많아서 원반상에서, 자, 원반상에서 출발한 빛이 우리 태양까지 오기가 조금 힘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태양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빛이 출발해서 우리 태양까지 오기가 조금 힘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은하의 일단 큰 모습이야. 중앙 팽대부가 있고 원반이 있고 원반 속에 나선팔도 있죠? 헤일로도 있어요. 자, 위에 이런 점들이 조금 찍혀 있죠, 그죠? 이 친구들이 구상성단이에요. 구상성단 하면 혹시 바로 앞에 생각나는 분 있어요? 은하 발견하기, 그렇지, 셰플리. 그러니까 구상성단은 어떻게 분포하냐면요, 우리 은하에 좀 골고루 분포해요. 헤일로에도 중앙팽대부도 분포하기 때문에 우리 태양계에서요, 구상성단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위치와 거리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하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구상성단이고요. 그렇다면 저기 상계성단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골고루 분포한다라기보다는 우리 주로 원반상에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상계성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은하의 크기 보게 되면요. 한 30킬로파섹 정도의 지름을 가지고 있어요. 몇 광년입니까? 빛으로 달리면 한 10만 년 정도 달려야 되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태양은 중심에서 약 8.5킬로파섹 정도의 떨어져 있게 되고요.

제외하고요. 성관물질 소관 적색화.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보고 싶은 거야. 자, 일단 성관물질은 성관이야. 별들 사이에 있는 물질이고요. 누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우주 탄생 초기에 딱 만들어진 친구의 수소헬륨이죠, 그죠? 대부분 수소는 그냥 우리 빅뱅 때 거의 그냥 대부분 다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헬륨도 마찬가지 그때 대부분 다 만들어졌고 뭐 일부는 별 내부에서 핵합성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일단은 대부분은 99%는 성관 기체예요. 수소헬륨이에요. 나머지가 성관 티끌이에요. 수소 헬륨 제외하고 나머지 물질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걔네들이 좀 응집이 되고 응축이 되어서 어떤 좀 사이즈가 있는 크기, 즉 성관 기체보다 상당히 큰 크기를 가지고 있는, 물론 우리가 보면 되게 작은 거지, 그런 크기를 가지는 입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우리 지구에 많은 친구들, 뭐 규산염 물질이라든지, 혹은 H2O 물이라든지, 혹은 흑연 탄소 같은 그런 입자들이 이렇게 좀 응집이 되어 있는 친구가 성관 티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성관 물질의 대부분은 누구다? 성관 기체입니다. 수소 헬륨이에요. 1%의 정도의 질량이 성관 티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소관과 적색화라는 말이 나타나게 되는데, 살짝만 보자면 어두워져요, 붉어져요예요. 누가 이런 역할을 합니까? 라고 하면 성관 티끌이 주로 이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성관 티끌이 이 역할을 하는구나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보세요. 자, 성관 소각은 성관 티끌에 무엇? 흡수와 산란. 자, 기체보다는 티끌이에요. 흡수와 산란을 하고 어두워 보인다라고 되죠. 자, 그래서 요식 보이세요? 자, 보세요. 여기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이게 뭐냐면 소광을 보정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요 친구 괄호 이렇게 딱 칠게요. 겉보기 등급에서 A를 뺐어요. 자,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원래 겉보기 등급이어야 돼요. 원래 겉보기 등급. 원래 겉보기 등급. 그런데 우리가 요거를 뭐한 거예요? 관측을 한 거죠. 자, 관측을 했더니 커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커졌어? A만큼 커졌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관측을 한 거예요. M하고 관측. 관측을 한 거니까 이제 소광 효과가 들어간 거야, 지금. 성관 티끌이 막 흡수 산란시키면서 어둡게 만들어버려서 12등급이 되고 버린 거야. 자, 12등급이 됐대. 근데 내가 뭐 저기 세피드 변광성이 있어가지고요, 반짝반짝반짝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절대 등급을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소광이 있다라고 해서 변광하는 주기가 바뀔 것 같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등급 정확하게 측정이 돼요. 했더니 5등급이 나온 거야.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관측에서 요 친구를 뺐더니 얼마가 됐습니까? 7이 됐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아마 풀어서 구해보시면 얼마 정도 나나? 한 250파색 정도 나오겠네. 이 정도 이제 거리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자,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커진 값이잖아요. A 소광 보정해 값이 2등급 정도래. 2등급. 그러니까 이게 값은 다 등급이야. 등급, 등급, 등급이에요. 자, 2등급 정도래.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M 관측. 사실 너는 12가 아니라 2가 커졌다며. 이런 거예요. 절대 등급 이렇게 이제 하는 거야. 그럼 얼마예요? 이번에 5가 나오죠. 100파색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값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소광이 일어나게 됐는데 내가 소광 보정을 하지 않으면, 성관 소광 양을 내가 보정하지 않았다면 거리가 많이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한 250파색 정도 나오는 거야. 근데 사실은 얼마라고요? 한 100파색 정도 된다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소광이라고 하는 건 이런 이야기. 어두워졌다. 그래서 나는 뭘 한다고요? 보정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거고요. 멀리서 오면 올수록 이 A값, 보정해 줘야 되는 값은 더 커질 거야. 한 2등급 정도만 어두워졌다라고 생각했는데, 뭐좀더 멀리 가게 되면 3등급이 될 수도 있고 4등급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요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성관 적색화는 붉어져요라는 거예요.
자, 붉어지는데 왜

어떠어지는지를 이야기를 잠시 한번 해볼게요. 선관 티끌이에요. 이 친구도 선관 티끌이 있는데 지나가게 되면 파장이 짧은 파란 빛을 산란을 잘 시켜요. 아, 무슨 말이냐면 여기 선관 물질들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에 파란 빛이 지나가요. 파란 빛은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셉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요. 쓱 지나가. 지나가. 좀 굵게 그릴게요. 이렇게 지나가려고 해요. 근데 지나가다가 요 라인을 통과해서 가니까 얼마 안 지나가요. 그러면 지나가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얇아졌어요. 자, 이 선의 굵기를 좀 빛이 세기라고 할게요. 빛이 세기. 자, 요렇게 되는 거예요. 얇아진 거예요. 그럼 이 얇아지는 동안 그 나머지 빛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빛이 흡수되거나 산란이 돼버려요. 파란 빛으로 산란이 잘 돼요. 산란이란 얘기는 가다가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온 사방으로 흩어버리게 돼요. 이렇게 산란시킨다. 요게 이제 뭐냐면 파란 빛이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자, 이 라인, 별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별빛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원래보다 푸른색이 적게 보인다고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근데 붉은 빛은 거의 그대로 들어와요. 물론 어두워지긴 하죠. 어두워지는데 큰 변화 없이 그냥 좀 과장해서 그리겠습니다. 하나도 변화 없이 들어왔어 라고 얘기할게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원래는 여기서 내가 만약에 관측을 했다면 뭐 파란빛, 빨간빛 비슷하게 들어와서 뭐 어떤 특정한 빛, 뭐 흰색이 보이든 뭐 이렇게 보였겠죠, 그죠? 자,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파란빛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야. 상대적으로 붉은 빛이 너무 강해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붉게 보인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붉어진다라는 뜻은 색지수 자체가 커진다라는 뜻이에요. 저온으로 보인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즉, 우리 색지수 자체가 원래 어떤 고유한 색지수가 있어요. 이 고유한 색지수보다 커져버릴 거야. 라는 뜻이 바로 선관 적색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별을 봤을 때, 여기서 오는 별을 봤을 때, 원래보다 붉게 보이네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얘를 보지 않고요. 이쪽을 보는 거야, 이쪽에. 이쪽은 별빛 안 들어오는 데죠? 근데 산란된 빛들이 나한테 도달할 수 있다고요. 별빛이 요렇게도 진행할 거고 요렇게도 진행할 건데 여기서 산란된 빛이 나한테 들어오게 되겠죠? 이런 거니까 여기 뿌옇게 푸르게 보이네라고 하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밑에 성운 중에서 반사 성운이 이런 친구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선관 적색하고요. 우리 색초가라고 하고 지금 얘기한 게 있었죠, 그죠? 요 친구예요. 자, B 빼기 B는 색지수고요. E를 붙이면 이제 초과됐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얼마만큼 고유한 색지수에 비해서 이렇게 커질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색지수 한번 생각해 봐요. B 빼기 V가 예를 들어서 원래 어떤 고유한 색지수가 0.65였대. 이렇게 0.65 혹은 68 정도가 이제 우리 태양 정도 되는 별의 색지수예요. 자, 원래 이런 별, 노란색 별이었는데, 통과하고 났더니, B 빼기 V. 자, 이거 이제 관측을 한 거예요. 관측을 했더니, 0. 얼마라지? 8로 할까? 80 이렇게 할게요. 커진 거야. 요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E에 B 빼기 V는 뭐예요? 관측값에서 고유값을 빼세요라는 뜻이거든요. 얼마예요? 플러스가 되고요. 0.15 정도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뭐냐면 색초과라고 하는 값이고요. 자, 근데 이런 값이 어떤 값인지 잘 봐요. B 빼기 V죠. 이게 뭐 하는 거였어요? B 필터로 본 등급이에요. V 필터로 본 밝기 등급이에요. 등급 빼기 등급이니 얘도 등급이죠. 얘도 등급이고요. 얘도 등급이고요. 얘도 등급이고요. 밝기 등급. 얘도 밝기 등급이. 생각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소관과 적색화를 하면서 다 등급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보세요. 진하잖아.

첨가물질이 지나요. 어두워지죠. 첨가물질이 많을수록 더 많이 어두워질 거고요. A 값 커질 거고요. 첨가물질이 많을수록 점점 산란을 더 많이 할 테니 더 색지수, 즉 색초과 값 자체가 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A 값과 B 빼기 V, 색초과 값 모두 등급인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서로 비례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비례를 해요. 그래서 간혹 문제를 보게 되면요. 어떤 자료를 해석해서, 그 다음에 이 값이 몇 배에 해당하는데 자료를 주고, 그 다음 밑에 문제를 푸세요. 이런 형태가 이제 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선관소관과 선관적색하고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숫자가 등장하거나 하는 곳이 바로 소관, 적색과, 그 다음에 우리 은하 구조에서 산계성당, 구상성당, 거리지수, 거리구하제세요, 전향점 위치, 색지수 주면서 찾으세요, 막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숫자들이 등장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문제들 좀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예요. 2번 문제는 성단이에요. 자, 성단 구분 지으세요라고 하는 거고요. 산계성당과 구상성단입니다. 자, 옳은 거 골라주세요라고 했으니까 볼게요. 산계성단을 구성하는 별의 개수, 자, 상계성단이라고 하지 않았네. 성단을 구성하는 별의 개수는 가가 적어요. 상계 구상이니까. 그러니까 가가 나보다 적은 거 맞고요. 성단을 이루는 별의 평균적인 나이, 상계성단 젊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가가 많은 거 아니에요. 자, 요거는 뭐예요? 알면 푸는 거고 모르면 못 풀어요. 여기서 푸르다 불다도 좀 기억해 주세요. 흑백이긴 하지만 상계성단은 푸르고요. 구상성단은 붉은 거야. 자, 성단 내 주결성의 수입니다. 질량이 태양보다 작은 저기열성의 수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성단의 색 등급도를 딱 그려주시고요. B 빼기 V. 자, 그리고 선생님 여기다가 절대 등급을 쓸게요. 표준적인 주기열을 딱 주겠습니다. 표준 주기열. 자, 그럼 태양이 어디쯤 있냐면 여기쯤 있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산계성단이 있어라고 했을 때 요렇게 가서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성단 내의 주기열성의 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을 분모해 두시고요. 질량이 태양보다 작은 주기열성,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태양부터 여기까지가 질량이 작은 별이에요. 여기 개수분의 여기 개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분모, 분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산계성단은요, 어느 정도냐면요, 산계성단은 이렇게 가서 태양 정도쯤에서 이렇게 올라가요. 태양 수명이 100억 년 정도거든요. 상계성단도 100억 년 정도 돼요. 그럼 한요 정도 돼요. 100억 년보다 작은 게 있겠지. 뭐 80억 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 전체 주기열성분의 태양보다 작은 거? 오, 이 친구가 크다. 그죠? 나가 크다고요. 나가 크다. 그러니까 요거 D급 같은 경우는 요 그림을 잘 그려보시면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맞아요. 기억 디귿이고요. 답은 3번 하시면 돼요. 다음 문제도 볼게요. 2점 테스트 4번 문항 볼게요. 이번에 누가 나오냐면 전향점에 위치한 별, B 필터에서의 겉보기 등급, V 필터에서의 겉보기 등급입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B 빼기 V 해주세요. 자, 일단 문제부터 읽고요. 3번, 4번이죠? 표는 성단 가나에서 전향점에 위치한 별의 B 필터에서 겉보기 등급과 V 필터에서의 겉보기 등급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 골라주세요라고 했으니까, 자, 성단에서 전향점의 위치. 전향점이라는 게 이런 거였어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성단들이 이렇게 찍혀요. 별들이. 근데 우측으로 싹 꺾여요. 진화를 오른쪽으로 할 거거든요. 여기 색지수예요. 자, 이거 겉보기 등급. 그럼 표준적인 주기열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있어야 되나요? 거의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럼 전향점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그쵸, 주기열을 이제 떠나가는 위치를 전향점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알아야 돼. B 빼기 V 했을 때 하나가 빼세요 0이에요. 빼세요 얼마예요? 플러스 0.2예요. 아, 그러니까 전향점이 하나는 0이고 하나는 0.2니까, 자, 여기를 예를 들어서 색지수가 0이라고 하고요. 그냥 여기 정도를 0.2라고 할게요. 자, 요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성단 하나는
자, 원래 성단 하나는 요렇게 가는 거고요. 다른 친구는 요렇게 가는 거야. 아, 얘가 나이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전향점에 위치한 별의 표면 온도는, 자, 누구? 색지수 자체가 표면 온도입니다. 이 친구가 높아요. 가가 높습니다라고 했죠. 가가 나보다 높습니다. 그럼 뭐예요? 맞는 이야기 되는 거야. 두 번째, 전향점에 위치한 별의 광도는 이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놓으면 이거 어차피 주계열성이거든요. 자, 주계열성. 표준적인 주계열성이 여기다 그어놨잖아. 고온의 별일수록 밝은 별이야. 원래 밝은 별이야. 그러니까 나가 가보다 큰게 아니라 가가 커야 돼. 이게 가였잖아. 이 친구. 전향점. 성단의 나이는 아까 뭐라 그랬죠? 전향점이 아래에 있는 친구. 나가 오래됐어요. 가가 많습니다. 틀린 이야기. 기억 하나만 답이에요. 답 1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누구? 5번으로 한번 봅시다. 성관물질 들어갑니다. 자, 이게 성관물질이에요. 성관물질. 자, A와 B가 있습니다. A는 원자, 분자, 형제, 기체입니다. 규산, 흑연, 얼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티끌이죠. 기체와 티끌 합쳐서 성관물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뭐라 그랬냐면 성관물질을 이루는 두 성분에 대한 설명을 나타낸 거고요. 옳은 거 찾아봅시다. 찾아볼게요. A는 주로 수소로 구성이 됩니다. 예, 그렇죠. A는 수소와 헬륨이고요. 우주 탄생 초기. 빅뱅 때 누가 더 많이 만들어졌어요? 수소가 더 많이 만들어졌죠, 그죠? 자, 그러니까 주로 수소야. 어때요? 맞는 얘기입니다. 전체 성관물질에서 차지하는 질량비는 A가 B보다 많습니다. 그렇죠? 수소 헬륨이 극도로 많습니다. 99%와 1%예요. 자, 99와 1은 질량의 비율이에요. 개수비 아니에요. 질량. 개수비는 A가 훨씬 많죠. 한 1조 배 정도 많을 거예요. 개수비는. 자, 일단 질량비는 A가 B보다 많다. A가 B보다 많다. 그렇죠. 이게 맞는 보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성관적색과. 뭐 소관 이런 거 주로 누가 만든다 그랬죠? 티끌이 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B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럼요. 이것도 맞는 보기예요. 기억해. 이거 모두 정답. 그럼 5번이겠지요. 예, 5번이네요. 다음 것도 한번 보자. 자, 요거는 우리 은하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를 보니까 별들이 많이 모여 있죠. 누구예요? 구상성단이에요. 자, 구상성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 수능특강 문제 풀면서 야, 구상성단과 상대성단을 나타낸 거야 라는 사진이 나오면 되게 유명한 구상성과 되게 유명한 상대성단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눈여겨봐주세요. 오, 이거 구상성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고요. 가는 어느 성단의 모습을 어느 성단의 모습이에요. 자, 그럼 이게 뭐 M31이냐 막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구상이냐 상계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아, 구상 성단은 상계 성단에 비해서 나이가 많고 붉고 별의 개수가 많구나. 분포하는 위치는 우리 은하의 헤일로 중심부에 위치하고요. 상계 성단은 원반에서만 위치했지라고 하는 게쫙 떠오르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나는 우리 은하를 옆에서 본 모습이고요. ABC는 중앙 팽대부 원반 헤일로 중 하나입니다. 중앙 팽대부 C 원반 B 헤일로 A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옳은 거 찾아보라고 하겠습니다. 태양은 B에 위치합니다. 자, 태양은 지금 여기 위치한다는 게 아니라 원반상에 있는 애예요.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맞죠? 가와 같은 성단은 구상성단은 주로 헤일로에 많이 분포한다라고 했죠, 그죠? 나의 A보다 B에 자 헤일로에 많이 분포하고 원반에 별로 없어요. 따라서 니에는 틀린 거. 파란색을 뜨는 별의 비율은 이라고 합니다. B와 C가 있어요. 우리 은하 이야기고요. 우리 은하의 나선팔과 중앙 팽대부가 있습니다. 요거 특징을 살짝 물어보는 거거든요. 요것도 사실은 우리 은하의 모습, 혹은 다른 은하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정도 기억해 주세요. 붉은 별이 많고요. 푸른 별이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푸른 별은 전반적으로 수명이 짧은 친구예요. 그리고 푸른 별은 수명이 짧은데 엄청 밝은 별이에요. 비 부근이 푸른 별이 많아요.
수명이 짧은 데 있다고요? 자, 그러면 좀 있으면 없어진다면 원반

그럼 푸르르지가 않을 건가요? 라고 했을 때, 아니요, 계속 푸르를 거야. 왜 그러냐면, 푸른 별이 새로 탄생을 많이 하는 거거든. 즉, 우리 은하의 원반은 성관 물질이 많아요. 별들의 재료가 되는 물질들인 거지. 막 회전하게 되는데, 같은 각속도를 가지고 회전하는 게 아니라 차등 회전을 막 하게 돼요. 그럼 막 충돌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새로운 별의 탄생이 비교적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붉은 별도 탄생하겠지만 간혹 푸른 별도 탄생한단 말이에요. 그게 푸르게 보여. 근데 중앙팽대부는 그런 성관 물질이 거의 없어요. 새로운 별의 탄생이 없다. 즉, 젊고 푸르고 수명이 짧은 별이 지금까지 버틸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붉어요.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파란색을 띠는 별들은 비에 많다. 라고 기억해 주세요. 상계성단도 어디 있었어요? 원반상에 있었지, 중앙팽대부 쪽에 있진 않았어요. 그죠? 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B보다 C에서 많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틀린 보기 하시면 돼요. 기억 하나, 정답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8번 한번, 아, 7번이구나. 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을 206개 구역으로 나눠서 별의 분포를 조사를 했습니다. 허셜 캡테인 셰플리가 지금 조사한 거래요. 허셜 캡테인 셰플리. 자, 그 다음에 병광성을 이용해서 구상성단. 이분은 셰플리네요. 그죠? 셰플리. 중요한. 별의 수를 세어서 최초로라고 얘기했습니다. 허셜입니다. 허셜 캡테인 셰플리.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기억해 주면서 우리 만렙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는 선관소관을 고려하였다라고 합니다. 쉐플리, 중요한 내용이었죠. 구상성단, 그리고 선관소관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고려하였다? 그럼 틀린 거죠. 자, 허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은하의 중심에 위치한다고 추정했습니다. 맞아요. 태양이 중심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 추정한 크기는 누가 크다고 그랬죠? 허셜보다는 캡테인. 캡테인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A와 C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A와 C가. 그렇죠. 추정한 우주의 크기는 A와 C가 다른 거 맞습니다. 이렇게. 캡테인이 조금 더 컸어요. A가 조금 더 컸습니다.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겠고요. 답은 4번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8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이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 뭔지 복사 강도 파장이라고 됩니다. 사실 복사 강도는 천문학에서 되게 중요한 명칭이긴 한데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냥 도달하는 우주 빛의 에너지 양 정도로만 그냥 생각할게요.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할게요. 자, 그림가와 나는 동일한 별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서로 다른 관측자 A와 B에서 관측한 파장에 따른 복사 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라고 했고요. 동일한 별을 같은 거리에 있는 서로 다른 관측자 A, B가 본 거예요. 아, 동일한 별이에요. 관측자가 이제 서로 다른 거예요. 자, A와 B 중 하나에는 관측한 별은 선관소강을 받았고, 다른 하나는 받지 않았어요. 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 별이 하나 있어요. 동일한 별을 서로 다른 관측자가 관측을 했어요. A? 그리고 거리가 똑같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요렇게 하고요. 똑같은 거리, 똑같은 거리, B 요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A, B 똑같은 거리에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는 뭔가 받았대. 무엇을? 선관소각, 적색과 이런 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을 요렇게 보니까 파장당 우리한테 도달하는 에너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요. 누가 더 많이 받았어요? 이게 더 많이 받았죠. B가. 아, 그러니까 너 소강 안 일어나네구나. 여기는 뭐예요? A는 뭔가 어두워졌죠? 소강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선관 물질이 어디 있어야 돼요? 예, 선관 물질이 요런 데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A는 받은 거야. 요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옳은 건 이제 찾아보라라고 합니다. 첫 번째, 소강은 가. A에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럼요. 나타났습니다. 기억, 동그라미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이제 갖고 가서 그린다면, 요 정도가 여기쯤에 있고요. 요렇게 쭉 올라가서 여기쯤 와 있네. 여기쯤 와 있는 것 같고요. 얘는 요렇게 지나가요. 얘는 요렇게. 그러니까 아마 이런 정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죠?
자유로운 모습이어야 되는데.

0: 어두워졌다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파장이 짧은 쪽이요, 전반적으로 많이 어두워진 것 같고요. 많이 흡수가 된 거고, 산란이 된 거죠. 자, 파장이 긴 쪽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뭐가 생기죠? 색초과가 생기죠. 자, 이쪽에 예를 들어서 B 필터가 있고, 여기가 V 필터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B 필터가 많이 어두워진 거야. 그래서 B 빼기 V를 해야 되는데, B가 많이 어두워졌으니까 많이 커져버린 거야. 얘는 조금만 커진 거야. 그러니까 색초과가 나타나는 거지. 색초과. E, B 빼기 V. 색초과가 나타난 친구가 누구야? 요 친구가 되겠습니다. 관측된 색지수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당연히 어떻게 되겠죠? 커지겠고요. 성관소강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나가 되겠죠, 그죠? 별까지의 거리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멀게 관측이 될 거다. 아, 소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제 그 성관 물질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그냥 자기 원래 요런 값이 나오게 될 거고요. 여기서 겉보기 등급은 어떻게 돼 버린다고요? 나 소강이 있는지 몰랐어라고 하게 되면 커져 버리게 되는 거죠. 빼기 A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걸 만약에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단순히 측정된 겉보기 등급만을 가지고 거리를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가 멀게 나와야 돼요. 가에서가 멀게 관측이 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 맞는 얘기.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정답 되겠습니다. 그럼 답몇 번이에요? 답 5번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2점 테스트 조금 더 넘어가서 한 13번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 한번 볼게요. 자, 13번이고요. 13번이면 어디 있어? 그렇죠. 여기 있네요. 자, 주기열성 가와 나의 물리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가와 나는 주기열성이래요. 고유한 색지수는 0이고 0.3이고요. 관측된 색지수는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뭐를 하나 적을 거냐면 E하고 B-V라고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으면요. 요 친구는 고유한 색지수, 관측된 색지수가 되기 때문에 관측 빼기 고유를 하세요. 얼마 나와요? 0.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0.3, 0.3이죠? 이거 뭐 어떻게 돼요? 0이 되게 돼요. 아, 나는 소광을 전혀 받지 않았어. 여기는 성관물질이 있어서 색초과가 나타났어. 그에 비례하는 만큼 아마 소광 보정도 해줘야 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소광 보정해야 되는 값 A가 있잖아요. 그죠? A를 만약에 생각해 주게 되면 여기는 뭐가 나온다고요? 0이 될 것이고요. 여기는 어떤 특정한 양수값 무언가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지금 13번 되겠습니다. 옳은 거 골라주세요라고 했으니까 읽어볼게요. 자, 표면 온도는 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주기율성의 특징이라고 하는 걸 사실은 지구과학 2에서 자세하게 배우진 않아요. 하지만 성당까지 거리를 구할 때 뭐를 하게 되냐면 표준적인 주계열들을 알아내게 돼요. 자, 이 친구가 B 빼기 V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냥 직선으로 그냥 그릴게요. 곡선으로 그리지 않겠습니다. 자,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고유한 색지수가 있어요. 자, 한 친구가 0이고요. 0. 한 친구가 0.3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요렇게 가세요. 겉보기 등급으로 봤을 때 어때? 요 친구가 훨씬 밝은 별이야.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뭐 예를 들어서 0 정도면 뭐한0 정도면 어느 등급 정도 나오나? 한0등급 정도 나와요. 0.3이다라고 했을 때뭐 예를 들어서 한 플러스 3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절대 등급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건 그냥 예로 든 숫자들이에요. 그냥 이 등급의 숫자가 이쪽으로 갈수록 작아져서 밝은 별이다. 요거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이제 임의로 그냥 숫자를 한번 넣어본 거야. 자, 그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 물어봤냐면 표면 온도는 자, 색지수 보시면 돼요. 가가 높아요. 색지수 잘 알고 있어? 라고 물어본 겁니다. 어때요? 가가 나보다 높은 거 맞아요. 그다음 두 번째 나입니다. 색초과가 나타나지 않았어며. 예, 그쵸. 둘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선관 소광을 보정하지 않고 구한 각가지의 거리는 실제 거리보다 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선관 소광을 나는 생각하지 않았어. 원래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돼요. 겉보기 등급에서 빼기 A 보정량을 하는 거예요. 빼기 절대 등급을 해야 사실은 우리는 정확한 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 빼는 걸 하지 않았어요. 자, 소광 보정을 하지 않고 구한 거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어때요? 요거 지금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왼쪽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게 되는 거야. 따라서 거리는 멀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야?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귿 어떤 보기 동그라미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력도 이거 모두 맞아요. 따라서 답 그러면 5번이겠죠? 예, 5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풀어봤고요. 뒤에 문제도 한번 다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관련된 문제들 있잖아요. 3점 테스트 같은 경우도 풀어주시고요. 자, 이제 우리 다음 시간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우리 은하의 질량 회전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5: 내 꿈은 의사입니다.
6: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화학팀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른상쌤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반응속도 문제들 좀 풀어볼 건데 우리 지난 시간에 2점 테스트 위주로 풀었잖아요. 이번 시간은 3점 테스트 문제들을 풀어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3점이니까 더 어려운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여러분도 풀면서 미리 풀어왔지? 맞아. 풀려서 느꼈을 겁니다. 2점 테스트랑 거의 계속 문제 푸는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할만한데? 라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 우리 오늘의 손자국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너 지금 멋지게 헤엄치려고 숨 참는 것부터 하고 있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대사예요. 자, 우리 지금 음파, 음파. 부터 배우고 있는 거고요. 조금씩 이제 팔 젓는 것도 배웠고 발차기 하는 것도 배우고 있으니까 여러분 금방 멋있게 헤엄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시작해 볼게요. 3점 테스트입니다. 2번 문제예요. 3점 테스트가 아무래도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을 건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자료들을 약간의 형태만 좀 바꿔서 표현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정말 약간의 변화만 있는 거니까 겁먹지 말고 같이 가기. 자, 반응식 나왔죠? 오케이. A, B 반응 계수가 가려져 있으니까 저걸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고 A에 대한 1차 반응이야. 그럼 반감기 일정한 것, 요 정도는 한번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자, 그림가는 온도T에서 강철용기 A와 C를 넣고 1대 4의 비율로 들어가 있네. 자, 근데 저기 처음에 봤더니 전체 기체의 압력 10이래요. 자, 그러면 강철용기니까 압력비, 몰롱도비가 다 몰수비니까 얘네 10으로 맞춰주고 싶어. 2, 8 들어가 있는 상태. 자, 그러면 여기 3이 됐다라는 건 A가 1 있으면 B가 3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바로 요 지점은요. 자, A와 B가 같이 1대 1의 비율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라는 의미까지.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문제를 좀 더 읽어봤더니 어떤 정보가 주어져 있냐면 A와 B의 몰롱도의 합이

사상 일정합니다. 라고 하는 엄청난 정보가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도 A와 B, A가 처음에 8이었으니까 4, 4 존재합니다는 거고, 여기에서도 A, B 합쳐서 8이 돼야 되니까 2, 6이 돼야 됩니다. 라고 하는 소리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전체 기체가 12라고 하는 건 A, B 각각 4, 4, C가 4만큼 존재합니다. A가 4만큼 반응했을 때 C가 2만큼 생성이 됐으니 반응 계수 B가 2대 1. 그래서 A, B 반응 계수 모두 2라고 하는 거 찾아본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할까요? P에서 A와 C 4, 4였으니까 기억 틀린 보기가 되겠지. 자, 그리고 A의 몰농도는 이두 지점 비교해 주세요. A 4였고요. 여기에서는 우리 2로 가기로 했으니까 아, 니은도 틀렸네. 자, 그럼 마지막 디귿. 바로 Q라고 하는 지점에서 C의 몰분율은 이라고 하는 거 나왔는데, 자, 그럼 C의 몰분율 찾자. C, A가 6만큼 반응했고요. 그럼 C는 3만큼 생성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C 원래 2였으니까 3만큼 생성이 돼서 5가 되겠다. 그럼 전체 기체의 양2, 6, 5, 10 3 중에 C가 5대 딩동댕동. 그래서 답은 티그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이 문제를 풀면서 반감기라든지 이 반응 속도입니다라고 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치? 그냥 우리가 이 반응 개수들의 의미만 좀 이렇게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자, 만약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반응 속도의 문제로서 조금 더 사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걸린 시간 같은 것들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나오면서, 그러면 8, 4, 2, 반감기, 이런 것들까지도 물어보는 문제로 약간 좀 바꿔볼 수도 있겠죠? 이제 넘어가서 4번 문제 가겠습니다. 역시 BC 반응 계수가 가려져 있으니까 좀 찾아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A에 대한 1차 반응이야. 봤습니다. A, 처음에 8. 절반 줄어드는데, 4로 줄어드는데 걸린 시간이 t. 그럼 t가 바로 반감기. 그럼 반감기라고 하는 거고, A가 4 반응하는 동안 C는 2만큼 생성됐네? 반응 계수비가? 그치. 2대 1이 돼야 되겠다. 2대 1. 자, 처음에는 우리 누구만 있었죠? A만 8 있었는데, 바로 그때 압력이 16이라고 했으니까, 몰농도에다 곱하기 2를 해서 우리 압력으로 찾자. 이거 강철 용기니까요. 그냥 얘네들을 바로 몰수로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자, 그럼 여기 반감기 지났으니까요. A가 4 존재할 거고, C 얼마 생성됐지? 2 생성이 됐습니다. 28 절반으로 나누면 14. 전체 기체양이 14가 되면 되니까 B는 8이 되겠네. 2 만들어지는 동안 8 생성이 됐으니까 B의 반응 계수는 4. 그래서 B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X라고 하는 것도 찾아볼게요. 압력의 변화를 본다면 여기에서 12 증가했죠? 그럼 그 다음 반감기에서 6, 그럼 그 다음 반감기에서 3이 증가할 거니까 여기 34, 그럼 여기가 X가 37. 네, 니은도 맞는 보기였습니다. 디귿 갈게요. ET일 때 여기에서 B의 몰분율은, 얘들아, 우리 몰수는 이거 절반으로 나눠서 얘기하자고 했어요. 그럼 전체는 17이 되고요. B, 처음에 8 생성이 됐죠? 그러면 그 다음 반감기 동안에는 4가 추가로 생성이 될 거니까 12. 17 중에 12. 오, 딩동댕. 그래서 끼어니은 디귿. 우리 3점짜리 문제이기는 한데, 우리 지난 시간에 풀었던 2점 테스트 문제들과 엄청나게 결이 다르지 않죠? 계속 반복하고 있다. 쌤은 말의 힘을 엄청 믿는 편이거든? 그래서, 어렵다. 아, 나 못하겠는데? 이건 뭐내 길이 아니야. 계속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할수 있다. 할 만한데? 풀어보니까 괜찮은데? 라고 계속 나한테 암시를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못한다고 생각하면 계속 못하는 거고,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도전을 해보게 되고요. 도전해서 내 실력을 키우면 여러분, 모두 다 화, 아, 다 맞아올 수 있어. 내신 만점 완전 가능. 자, 5번 문제도 볼게요. 이번엔 반응 계수가 다 열려있네. 아, 좋았어. 자, 그러면서 초기 상태를 봤더니 A와 B가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서 질량이 나왔으니까 질량하면 우리 질량 보존 이런 거좀 생각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거 우리 2점 테스트에서 봤던 거랑 비슷해요. 자, 2점 테스트에서는 처음에 강철용기 A만 넣었고, 여기에서 질량이 A

A분의 B 플러스 C의 질량,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그게 약간 패턴만 바뀌었을 뿐, 결국 접근 방법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쌤은 큰 숫자에서 시작하는 걸좀 좋아한다고 했어요. 더하면 15. 그치, 좀 크지? 자, 더하면 10. 질량 보존 항상 맞춰줘야 돼서 15와 10, 한30 정도로 맞추자. 그래서 여기가 27, 3. 그럼 여기가 28, 2로 갔고. 자, 그럼 처음에 C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2 증가했고요. 자, 그 다음에 1 증가했습니다. 오, 그럼 반감기가 2. 그럼 그 다음 반감기 2. 또 지나면 C는 이번에는 0.5 증가하니까 3.5. 그럼 전체 30을 맞춰줘야 됐으니까 여기는 26.5로 맞춰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X는 네, 53분의 7입니다. 맞는 보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2분일 때 B의 질량은 이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여기 마지막까지 정보를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전체를 30으로 맞췄기 때문에 여기 10밖에 안 됐으니까 30으로 맞추기 위해서 똑같이 3배, 3배 해서 접근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럼 2분일 때를 생각하면 반감기가 한번 지나간 거잖아. 한번 지났으니까 A는 절반 반응, 그래서 13.5만큼 남았습니다. C 얼마 생성이 됐다고요? 2만큼 생성이 됐다고요. 다 더해서 30을 맞춰줬어야 되니까 B라고 하는 애들이 15, 14.5. 14.5만큼 존재하겠네요. 14.5니까 얘네들은 2분의, 자, 여기니까, 쌤도 지금 잠깐 실수할 뻔 했는데, 여기가 2분의 29지. 네, 조심하자. 여기서 말하는 그램은 처음에 우리가 사용했던 실제 질량과 관련돼 있어요. 우리 실제 질량에다 3 곱해서 상대적인 이런 질량, 새로운 질량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원래로 바꿔주려면 3분의 1 해서, 네, 요거까지. 늘렸으니까 원래대로 줄이자는 과정. 그거 하나만 좀잘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 티극 갈까요? A와 C의 분자량 B는 여기에서 바로 가볼게요. 여기에서 A가 13.5g 반응했고, 13.5g. 그러면 그때 C는 2g 생성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잖아. 그런데 반응 개수를 보면 2대 1이에요. 그러면 두개 반응하는 게 13.5인 거고, 반감기니까 남아있는 거랑 반응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두개 반응할 때가 13.5인 거고, 두 개, 하나 반응할 때가 2이니까 두개 반응하면 C는 4가 되겠지. 질량비가 13.5대 4. 이게 바로 두 개, 두개 있을 때. 그럼 27대 8. 27대 8, 그게 바로 분자량 P가 되겠더라. 그래서 기역, 리엔딩은 모두 다 맞는 보기더라. 자, 조금 넘어가서 이제 1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문제가 살짝 어려워지면요, 이렇게 반응식이 두개 정도가 나옵니다라고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했었죠. 자, 10번. 다음은 A로부터 B가 그리고 C로부터 D와 E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냈고요. 그래도 친절하게 처음에 A, C만 넣어주고 있어요. 자, 그럼 다시 가에서 보자. 가에서 보면 A에서부터 8A로 반감기가 3번 지나갔다. 그럼 여기서 반감기는 2T 동안에 3번 지나갔네. 3분의 2T. 이걸 반감기다라고 얘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리고 나서 아래로 내려올게요. 쌤, 아래로 내려왔더니 좀 애매해요. 뭐가 애매하냐? 저희는 지금까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걸 중점적으로 했는데, 여기에서는 6분의 1이 되는 걸요? 쌤, 이럴 때는 어떻게 계산해요? 막 복잡해지나요?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범위, 화투 범위 내에서는요, 그렇게 막 6분의 1배가 되는 그런 순간들을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아요. 거의 구체적으로 묻지 않고 그냥 대소관계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럼 대소관계를 판단을 한다는 건 무엇이냐? 6분의 1배가 됐잖아. 그럼 이거는 4분의 1배보다는 더 진행이 된 거지. 그러니까 반감기가 두번 진행되고 더 진행이 됐어요. 세번 진행됐으면 8분의 1이 돼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안 됐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3T 동안 오는 동안에는 두번 진행되고 조금 더 진행이 된것 같다. 요 정도를 보자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는 반감기가 3T 동안에 세 번이 진행이 되지 않았으니까 T보다도 더 큽니다. 요거 하나만 보시면

보시면 돼요. 그러면 0에서부터 t 동안의 변화를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반감기가 한번 지나지 못했잖아. 한 번이 채 진행이 되지 않았으니까, 한번 진행됐으면 2에서 1로, 아직 1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1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자, 근데 가에서는 반감기가 3분의 2t니까 0에서부터 t까지 온다라는 건 반감기가 한번 진행되고 더 왔다는 거야. 자, 한번 진행이 됐고 더 왔다라는 거. 처음에 얘네들은 2보다도 더큰 값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바로 그 내용들을 여기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반감기 확인했죠? 이거 확인했죠? 자, 그럼 마지막 틱은 문제 보시면 부피 같고요. 사용하고 있던 A와 C의 질량이 같아요. 그런데 이때 A와 C의 몰농도가 같다. A와 C의 몰농도 B가 A 대 2라는 거, 부피가 같으니까 몰수비가 A 대 2라는 거였는데, 네, A의 양이 2보다 더 많다고. 같은 질량인데 들어가 있는 입자 수가 A가 더 많다고. 그럼 분자량은 A가 더 작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되겠죠. 요게 이런 문제가 수능 기출에서도 한번 수능이었나 모의고사 기출에서도 한 번쯤 나오긴 했었는데요. 이렇게 6분의 1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공부했던 그 비율이 아니다라고 했을 땐 대부분은 정확한 값을 계산하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대소 관계들을 파악해 보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처음부터 막 너무 겁먹지 말고 1차 반응 반감기라고 하는 건 먼저 생각하시면서 접근해 보자. 자, 넘어가서 15번 문제 가겠습니다. A로부터 BC 만들어지고 있고요. 역시 1차 반응입니다. 강철륜기 두개 준비를 해서 하나는 A만 넣고 하나는 A, B 같이 넣었다. 그러면 지금 봐봐. 같은 반응이죠? 온도 일정하죠? 촉매 사용하지 않았죠? 그럼 반감기가 어때야 돼요? 네, 반감기는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반감기 먼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용기 봅니다. 얼마 변했어요? 24 변했고요. 얼마 변했나요? 6 변했습니다. 4분의 1배 돼버렸죠. 4분의 1배가 됐다라는 건 반감기가 두 번, 두 번. 반감기가 0.5T였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그 아래로 내려왔을 때두 번째 용기에서도 반감기가 0.5T였을 거다. 자, 근데 여기서 변화량을 볼까? 변화량이 12예요. 이 위에서는 변화량이 24였는데 여기서 12. 변화량이 절반이네. 이거 지난 시간에 쌤이랑 1번 문제가 2번 문제, 첫 번째인가 두 번째 문제에서 풀었는데, 변화량이 절반이 됐다라는 건 처음에 넣어줬던 A의 양이 어땠다? 절반이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처음에 A가 32 있었으면 여기에서는 16이더라. 근데 전체가 32로 일정하니까 B가 16 들어가 있더라. 되셨나요? 그럼 기억부터 가겠습니다. 1에서 A의 순간 반응 속도는 t일 때가 2t일 때에 반감기가 두번 지났으니까 4배입니다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D은 2에서 t일 때 바로 이 지점일 때 B의 몰분율은요. 지금 전체 기체 양이 44죠. 자, 그럼 B가 얼마만큼 생성이 됐는지 볼 건데, 자, A와 B의 합은 항상 어때야 돼? 같아야 돼. 항상 32여야 돼요. 32. 자, 그런데 반감기가 두번 지났으니까 A가 얼마가 된 거예요? 8, 4. 4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더했을 때 32가 되려면 28이 되어주면 되겠네요. 그럼 11분의 7? 네, 바로 맞는 보기입니다. 이렇게도 접근해서 계산을 해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자, 디귿 볼까요? ET일 때 A의 몰농도는. 자, 처음에 넣어준 값 2대 1이에요. 반감기 똑같죠? 그러면 매 순간 A의 농도는 몇대 몇이라고? 2대 1이에요.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입니다. 니은과 디귿이요. 이렇게 바로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산을 해볼 수도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처음 공부하는 거여서 계산을 해본 건데, 우리 이제 반감기 1차 반응 몇번 보고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비율로 판단해 줄 수도 있겠죠. 자, 이제 16번 문제입니다. 25도씨 1ATM에서 A로부터 B가 생성되는 반응이 열화학 반응식이다. 발열 반응이니까 A가 0보다 작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일단 바로 보였고. 자, 그 다음에, A의 절대값이 75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요 높이 차이가 얼마이다? 75이다. 그럼 전체 높이 차이가 9X, 요기 4X, 그럼 나머지가 5X가 되겠네. 그럼 여러분, X는 얼마? 15.
X가 15. 그러면 역반응은 9X니까 9 곱하기 15. 그럼 135. 디귿이 맞는 복입니다. 자, 그리고 니은 볼까요?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누가 더 커요? 역반응이 훨씬 더큰거 보이죠? 그래서 땡. 그림 잘 보시면 돼요. 그림 잘 보시고 이제 뒤쪽으로 가서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촉매가 들어오면서 요 활성화 에너지가 변한다라고 했을 때 지난 시간에도 정리했어요. 조심할 거. 델타 H는 변하지 않는다.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의 양도 변하지 않는다. 다만 평형에 도달하는 것, 반응이 종결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만 달라지겠더라. 자, 이제 테마 8로 넘어갑니다. 8강. 8강의 3점 테스트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계속했던 거 반복해서 접근할 거예요. A로부터 BC 만들어져요. 1차 반응이네. 반감기 막 이런 것들 머릿속으로 좀 떠오르고 있죠. 문제에서 읽어봤더니 어떤 힌트가 하나가 나와 있냐면 온도 T에서 A의 반감기는 T다. 반감기가 스몰 T다라고 하는 정보까지도 일단 알려줬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가부터 갈게요. A의 몰분율이 5분의 4래요. 그럼 4 있으면 1 있는 거죠. 혼합기체 양 5몰. 그럼 4몰, 1몰 있는 거? 오케이, 좋았어. 자, 그러면 초기 반응 속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온도가 다 똑같지. 그리고 문제를 읽어봤을 때, 아직 촉매를 사용했다라는 표현도 없어요. 자, 그럼 K는 일정해요. 그럼 반응 속도는 A의 몰농도에 비례하더라. 그러면서 몰수 적고 부피를 줬으니, 맞습니다. A의 몰농도를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A의 몰농도가 4리터에 4몰이니까 1인 거고요. 1 몰농도일 때 초기 반응 속도가 12x라는 소리예요. 그럼 반응 속도가 15x가 됐다라는 건 4분의 5배. A의 몰농도가 4분의 5배가 됐다라는 소리이지. 만약에 여기에서 A의 몰분율이 6분의 5가 됐으니까 5, 1이라고 이야기를 해보자.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5몰 있었다고 하면요. 2리터에 5몰, 몰농도가 2분의 5 몰농도예요. 근데 지금 우리 4분의 5 몰농도를 만들어야 되잖아. 몰수가 절반으로 줄어들면 되겠네? 오케이. 6몰이 아니라 3몰이면 돼. 그래서 N은 3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래로 내려와 볼게요. 전체 12몰이고요. A가 차지하고 있는 거는 12 중에 4몰.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반응 속도를 봤습니다. 반응 속도를 봤더니 3분의 2배가 됐으니 A의 몰농도가 3분의 2배가 됐겠네. 3분의 2가 됐겠네. 지금 몇몰 있다고요? 3몰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가 6리터가 되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기역과 니은은 둘다 틀린 것 확인을 했고요. 뒤끝. 가에서 반응 시간이 T일 때 B의 몰분율은 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반응 시간이 T라고 했으니까 반감기가 한번 지나가 있는 상태예요. 자, 반감기가 한번 지나가 있는 상태를 좀 생각을 해보는데, 다시 한번 나오죠? A와 B의 반응 계수가 서로 같으니까 A, B의 몰수의 합은 5로 일정할 거야. 5. 그럼 거기에다가 생성되는 C의 양만 더해주면 되는데, 반감기 A가 2 반응했으니까 C는 1만큼 생성이 되겠더라. 자, C 1만큼 생성이 됐어요. 자, 반감기 한번 지났으니까 A가 2 됐죠? 더했을 때 5여야 되는데 2가 A였으니까 자, 나머지 B는 3. 그래서 2분의 1. 요런 식으로 가봤는데, 자, 만약에 이게 아직 헷갈립니다라고 하면 그냥 A, B, C 찾아서 계산해봐도 괜찮습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A에서부터 B가 생성이 돼가고 있죠? 온도 T에서 이 반응이 일어날 때 촉매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촉매를 사용한 경우를 비교를 했습니다. 촉매를 사용했더니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더 커져 버렸어.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촉매가 무슨 촉매이다? 부촉매를 사용했고, 부촉매를 사용하면 활성화 에너지가 더 커져야 되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더 커졌습니다. 얘가 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이 반응은 흡열 반응이니까 델타 H는 0보다 큽니다로 바꿔줄 거고요. 흡열 반응이에요.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보다 더큰거 보이죠? 분 모가 분 자보다 더 크니까 얘는 일단 1보다도 작겠고, 기억은 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바로 닌만 맞는 복입니다. 판단했더라. 일반적으로 이 활성화 에너지를 이용해서 델타 H를 계산을 할때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에서부터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뺍시다. 요런 패턴이 좀 자주 나오기는 했는데요. 여기에선 이게 바로 0보다 크니까 이게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보다 더클 거야. 이걸 분수로 표현해 보자. 라고 해서 형태만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어렵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태가 처음 보는 형태야. 근데 구할 수 없는 형태면 나오지 않을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애들 기본적인 형태들로 정리 표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약간의 변형을 해보자. 자, 이제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A로부터 BC 생성이 되고 있고요. 역시 반응 계주가 다 열려 있으니까 좀 고마워.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림 가를 봤더니 초기 상태인데 부피 똑같죠? 사용하고 있는 A만 넣어준 것도 똑같아요. 사용하고 있는 A의 몰수도 똑같은데 다만 다른 게 있다면 온도가 달라요. 자, 온도가 다르면 K가 달라질 거고 K가 달라지면 반감기가 달라지겠다. 자, 요런 생각들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봤어요. 여기부터 볼까? 처음에 얼마만큼 변했냐면 T 동안에 X 변했고요. 자, 그 다음에 ET 동안에 4분의 3x 변했습니다. 그럼 4분의 3x라는 건 사실은 4분의 2x 변하고, 그리고 4분의 1x 변했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가 x니까 4분의 4x였거든. 4분의 4x, 4분의 2x, 여기가 4, 4분의 1x여야죠. 네, 4분의 1x 변했으니까 반감기가 얼마이다? T입니다. 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봐야 되는 지점이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당연히 A만 넣었으니까 B 플러스 C가 없었을 거야. 반감기가 한번 지나면 B 플러스 C가 X만큼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용기도 똑같이 반감기가 한번 지나야 B 플러스 C가 X만큼 생성이 되겠죠. 근데 이번에 걸린 시간이 얼마래요? ET래요. 반감기가 길어졌죠. 그럼 반감기가 길어졌다라는 건 온도가 더 낮아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갈게요. X를 계산을 해주세요. 라는 거 나왔고,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인데요. 똑같다. 그럼 A 플러스 B는 똑같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B 플러스 C만 찾으면 되니까 사용되는 A만큼 B가 생성이 될 것이다. A가 2분의 1 사용됐으니까 B도 2분의 1 생성이 되고 C는 그거의 절반 생성. 그러면 결국 X는 4분의 3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네, 틀린 복입니다. 확인하면 되겠죠? 자, 반감기 확인했습니다. T였고 ET라고 했으니 니은은 맞는 보기. 디귿 갈게요. 1에서 3T일 때, 2에서 4T일 때. 자, 1에서 3T라고 하는 건 반감기가 하나, 둘, 셋, 세번 지나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럼 그때 존재하고 있는 C 생각을 해봅시다. 세번 반응했으니까 A는 8분의 1이 남았네요. 그러면 8분의 7만큼 반응. 반응 개수를 보건대 2대 1이니까 C는 16분의 7몰 생성. 나 어차피 부피가 똑같으니까 그걸 바로 네, 몰농도의 비율로 가져가도 상관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2. 두 번째. 반감기가 2T였으니까 4T라면 반감기가 두번 지나간 거. 반감기가 두번 지나갔으면 2분의 1, 그리고 4분의 1까지. 쓱쓱 약분하고 나면 네, 7분의 4.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8번으로 가볼게요. 다음은 A로부터 B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역시 A에 대한 1차 반응입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온도에서 강철 용기 가다에 A를 넣은 상태를 나타냈는데, 여기에서 어떤 게 다른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온도 다를 수 있죠? T1, T2가 서로 다른 온도일 수 있잖아? 그럼 반감기가 다르겠네?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게 부피가 V1, V2예요. 다를 수 있다고요. 일단 그림으로는 좀 달라 보여요.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된다. 표는 가 나에서 반응이 진행이 될때 시간에 따른 A의 몰수를 나타냈습니다.

몰수와 부피 찾았어요. 그런데 압력에 대한 정보가 나왔으니까 마지막 절대 온도에 대한 정보까지 찾아주세요라고 하는 게 차근차근차근 다 들어가는 문제예요. 그래서 8번 문제는 얘들아, 반응 속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된다면, 우와, 이런 것도 우리가 풀어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그럼 풀어볼게요. T, 오, 절반 됐네. T, 아, 또 절반 됐네. 그러면 그 앞에 T, 네, 절반으로 바뀌었을 테니까 A가 12, 여기가 12. 그러면 가에서는 반감기가 T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찾은 거고, 아래로 내려올게요. 처음 A 18몰 넣었거든요. 그럼 반감기가 지났으면 원래 얼마가 돼야 돼요? 9가 돼야 되는데, 여기가 12래. 그럼 우리가 확실히 하나 알수 있는 건 아직 반감기에 도달하지 못했다. 반감기는 ET보다도 더큰 값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요 정도 판단됐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그러면 반감기가 길어졌으니까 T2는 T1보다도 온도가 더 낮아졌습니다. 이런 표현도 물어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수능 특강에서는 거의 반복해서 물어보는 게 거기까지 물어보지 않고 그냥 반감기 비율을 물어보는 경우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반감기, 오, 이거 틀렸네. 두 배보다 더 커져야 될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자, 그럼 여기에서 A가 9만큼 반응했으니까 B는 18만큼 생성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선 A가 6만큼 반응했으니까 B가 12만큼 생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이 둘의 몰농도가 같대요. 몰수비가 3대2니까 부피비도 몇 되면 3대2가 되어야 바로 네, 몰농도가 같아지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정보를 볼게요. 가에서 선생님, 여기 아까 잘못 나와, 가. 자,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막 분수로 나올 때가 가장 헷갈려가지고, 이 위에 숫자를 직접 적어두는 편이거든요? 3t일 때. 가에서 3t면 반감기가 하나, 둘, 셋. 세번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A가 10.5 반응했고요. 그래서 B는 그거의 두 배, 21만큼 생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나에서는 ET, 바로 이 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A가 지금 얼마 있다고요? A가 12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찾으세요? 네, 바로 온도를 찾으세요고, 그럼 오랜만에 우리 적어보겠는데, PV는 NRT를 그대로 이용해주면 되는 거죠. 자, R은 일정하니까 T는 PV를 몰수로 나눠서 표현하겠습니다. 가부터 갈게요. 압력인 4, 부피가 3, 12. 자, 그 안에 몰수가 얼마 있다고? B가 21만큼 들어가 있습니다. 나, P 3, 부피 2, U. 그 안에 몰수가 12만큼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고, 자, 그러면 최종적인 정리 몇 되면 8대 7인 것까지 나왔지. 그래서 디귿이 맞는 보기요. 요 문제 정도가 나오면 조금 어렵다. 왜? 물어보는 것들도 많고 아까 선생님도 잠깐 실수하기는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가 헷갈려요. 선생님 또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나 간지 가 나인지 이렇게 막 자료가 몰라서 못 푼다기보다 헷갈려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정말로 종종 나오니까 물어보는 것도 많고 찾아야 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조금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쌤이랑 반응 속도가 끝났습니다. 예. 우리가 화투가 4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1단원, 어려웠어요. 양도 많아요. 기체, 액체, 고체를 다 했어야 돼요. 용해까지 나왔죠? 우와, 엄청 많았다. 2단원, 반응 엔탈피. 그래도 여기는 반결, 생결, 생생, 반생. 최종적으로 그걸 잘 이용해서 사칙 연산 실수하지 않으면 그나마 좀 넘어갈 만할 것 같기도 해요. 자, 근데 이제 3단원으로 오면 오 평형이래. 평형은 기체에서부터 연관이 되어 있기도 했고 거기에다 산염기 평형이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는 파트여서 쌤이랑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봤던 바로 그런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선 반응 속도까지 왔는데 우와 1차 반응 막 여기 반감기를 찾자 할 만한 것 같긴 한데 자료의 종류가 좀 많았어. 엄청 어렵네요. 하다가 4단원. 쉽네.

아, 그래. 마무리는 기분 좋아야지. 이런 파트고요. 이 정규화학 파트는 학교에서 열심히 개념 공부를 했다면, 그냥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해주는 그런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면, 그냥 끄덕끄덕 하면서, 뭐 전자만 잘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잘한 겁니다. 오늘 선생님이랑 정리할 내용들도 바로 그렇게 전자를 왔다 갔다 해보자.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몇 개가 흘러가는지 바로 걔네들을 위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 바로 그런 파트고요. 자, 전기화학과 이용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했어요. 전자가 왔다 갔다. 그러면 전자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고요. 바로 전자를 잃어버리는 산화 반응과 전자를 얻는 환원 반응에 공부를 해보자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전기화학 파트입니다. 이 전자를 주고받는 것, 바로 그 경향성을 먼저 공부를 해볼 건데, 금속의 반응성이라고 할게요. 이게 수능에서는 선생님이 외우라고는 안 하거든? 그냥 보다 보면 익숙해져라고 하는데, 내신에서는 학교에 따라서 선생님 성향에 따라서 외워야 하는 경우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칼카나마, 알아천리, 주납수구, 순, 백금. 칼카나마, 알아천리, 주납수구, 순, 백금. 칼카나마, 알아천리, 주납수구, 순, 백금. 네, 외우셨나요? 네. 근데 사실 나오는 애들이 조금 한정적이에요. 자주 나오는 애들이 반복해서 나오니까 여러 번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거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 학교 시험 문제가 선생님 저희는 약간 수능형입니다. 여러분 기출 문제 이렇게 공개되는 거좀 보시면 알 텐데, 금속을 정확하게 요 명칭, 원소 기호를 통해서 나타내는 수도 있고요. 그냥 A, B, C라고 하는 임의의 원소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임의의 원소 기호라면 이거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그리고 혹시 실제 뭐 이런 물질들을 사용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할수 있도록 제시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여기는 우리 할 만하다니까요. 네, 전자 이동만 잘 생각하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경향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 그럼 금속이 반응을 잘한다? 금속은 전자를 잘 잃어버려요. 산화가 잘 돼서 양이온이 잘 됩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경향이 작아요. 금속의 반응성이 작아져요. 산화가 잘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금속 음이온은 들어본 적이 없죠? 네. 전자를 받아서 음이온이 되는 게 아니라 전자를 잘안 잃어버려요. 그냥 금속 상태로 남아 있으려고 해요. 이게 바로 금속의 반응성이 작다의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적용을 해 봅시다. 황산수용액에 아연판과 구리판을 넣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비교를 해 보는 거야. 황산, 그럼 수소 이온이 들어가 있는 곳에 아연판과 구리판을 넣었습니다. 됐지?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애들이 양이온이 잘 됩니다라고 했으니, 아연은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 두 개를 뿅 내어놔요. 자, 그럼 전자를 내어놨어. 산화 반응이 일어났고, 그럼 누군가가 이 전자를 받아줘야 되거든요. 자, 누가 전자를 받냐면, 수용액 속에 수소 이온들이 잔뜩 있었네. 이 수소들이 가서 전자를 받습니다. 그러면 수소 이온이 전자를 받을 거고요. 그래서 수소 기체가 발생. 그럼 전체 반응식을 보면 전자 두개 내어놨고 두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연과 수소 이온이 반응을 해서 아연 이온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수소 기체가 발생. 자, 그러면 여기 금속반 주변으로 뽀글뽀글뽀글뽀글 기포가 생성이 돼서 이렇게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구리라고 하는 애들을 보면 구리가 수소보다도 반응성이 더 작죠? 작은 건 무슨 상태로 존재하고 싶어 하는 거라고? 금속 상태로 존재하고 싶은 거라고. 나 이미 금속인데? 오, 나 지금 안정적이네? 반응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소 기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전자를 주고받는 반응에 있어서는 두 개를 내어놨으면 두 개를 받아야 돼요. 전자를 주고받을 때그 전자의 개수가 꼭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한 가지. 그리고 자주 물어보는 거, 바로 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온 수의 변화를 자주 물어봅니다.
수소이온 두 개가 사라지는 대신 아연이온 하나가 늘어났으니 이 수용액에 존재하고 있는 이온의 수, 양이온의 수는 점점 감소하겠더라. 1값, 플러스 1짜리가 두 개 사라졌어요. 플러스 1, 두 개 사라졌으니까 전체 플러스 2 사라진 거지. 사라진 만큼 생성돼야 돼. 플러스 2짜리, 플러스 2짜리가 하나가 생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전하 균형을 좀 생각을 해주자.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러면 여기에다 뭐를 할 거냐면, 쌤이랑 하나만 더 해보자. 도선을 연결할 거야. 도선. 금속 도선. 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는 거야. 여전히 이 안에는 아연과 수소와 구리판이 있습니다. 여전히 아연이 반응성이 제일 좋아요. 그럼 누가 산화된다? 아연은 산화가 돼서 전자를 내어놓고 자기들 양이온이 되고 싶은 거야. 양이온이 되면서 수용액 속으로 빠져나옵니다. 근데 아까 전에는요, 전자도 수용액 속에 있는 수소랑 바로 반응을 했죠. 근데 지금은 누가 생겼다고? 도선. 도선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전자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금속을 따라서 이동하는 게 꽃길이에요. 도선을 따라서 이동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전자는 도선을 따라서 도선을 따라서 구리판까지 넘어와요. 근데 구리판이 전자를 받아서 음이온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도 과학을 12년을 공부를 했거든? 구리 음이온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는 것 같잖아. 우리가 꽤 많이 공부를 했어.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건 그렇게 흔치 않은 상황이라는 소리야. 네, 이 구리 금속은요 전자를 받기가 어려워요. 자기가 받지 않아요. 구리 금속이 받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전자를 받아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수용액에 있던 수소 이온들이었던 거예요. 이 수소 이온들이 여기로 가서 전자를 받습니다. 그러면 구리판 주변에서 전자를 받으니까 수소 기체도 어디에서 생겨? 네, 여기 구리판 주변에서 생겨요. 그럼 전체 반응은 똑같아요. 아연이 산화됐고요. 수소 이온이 전자를 받았습니다. 다만 달라진 포인트가 있다면 바로 수소 기체가 구리판에서 타닥타닥타닥타닥 생겨납니다. 그래서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 여기에서 수소 기체가 발생했으니까 구리가 반응하나요? 그거 아니라고요. 도선으로 연결을 했으니 아연이 반응하면서 전자를 내어놨고 그 전자가 도선을 따라서 구리판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여기에서 활원 반응이 일어나게 되더라. 바로 이게 전체 반응식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거랑 거의 완벽하게 똑같은 거예요. 다만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위치만 다르더라. 그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런 반응이 진행될 때 아연판은 아연이 산화돼서 아연이온이 용액 속으로 녹아 들어오니까 아연판의 질량은 감소. 그러니까 구리판은 그냥 전자를 전달해주는 통로 역할밖에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구리판의 질량은 일정. 수용액 속에 존재하고 있는 전체 이온수는 어떻게 돼? 감소. 판단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를 활용한 전지가 바로 홀타전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전지를 공부한 거야. 그래서 전지가 뭐지? 전기에너지를 이렇게 발생시켜주는 장치인 거죠. 전기에너지란 전자가 슝슝슝 이동하고 있는 걸 의미를 해줄 거고. 그래, 볼타전지라고 하는 건 전자가 나왔다 들어갔다 이렇게 이동하면서 전기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장치인 겁니다. 전지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건전지 같은 거, 마이너스 극은 전자가 퐁퐁퐁 나오고 있는 곳이에요. 전자가 퐁퐁퐁퐁 나오고 있습니다. 아연판이 마이너스 극이에요. 자, 그럼 전자가 들어갑니다. 여기가 뭐라고? 플러스 극. 구리판이 플러스 극이고 이렇게 전자가 이동했으니까 여기 뭐가 생겨? 네, 에너지가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화학전지라고 하는 애들은 이런 화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바뀌는 장치를 화학전지라고 얘기를 하고 그 중에 대표적인 볼타전지가 있더라. 그래서 전체 반응식은 우리 지금까지 계속 공부했었던 거와 똑같아요. 우리 지금 볼타전지를 공부했던 거니까.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만 더 정리해 줬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수소 기체가 발생하죠. 이 수소 기체가 밖으로 빠져나가긴 할 거야. 빠져나가는데 생기자마자 빠져나가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에 다닥다닥다닥다닥 기포가 붙었다가 자기들끼리 뭉쳐서 조금 커지면서 슝슝슝 빠져나갈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 탄산음료 마실 때 빨대를 이렇게 꽂아보세요. 그러면 막 그 빨대 주변에 기포가 뽀글뽀글뽀글 이렇게 붙어 있잖아.
마치 그런 식으로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는 게 조금 편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 이게 다닥다닥다닥다닥 기체들이 붙어 있다 보니까 계속 이 전기 에너지가 흐르려면 전자가 계속 산화돼서 나와서 누군가한테 또 넘겨지고, 산화돼서 나와서 또 누군가한테 넘겨지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야 되고, 이게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여기 이 기포들이 마치 뭐 방어막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옆에서 또 다른 수소가 와서 전자를 받아야 되는데요. 여기 기체들이 날 방해하네. 그럼 못 받겠다. 그래서 갑자기 전자의 흐름이 좀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전류의 흐름이 약해질 거고요. 전압이 뚝 떨어지겠죠. 그걸 우리는 분극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분극 현상을 완화시켜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기포들을 없애주면 되는 거야. 어떻게 없애? 수소를 산화시켜서 뭐 H2O 같은 형태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감극제 같은 물질들을 넣어서 산화시켜서 수소 기체를 없애서 부극 현상을 좀 줄여보자라고 하는 것까지가 볼타 전지에서 알아두면 되는 내용이고, 조금 어려워지는 전지입니다. 다니엘 전지. 역시 우린 전자의 흐름만 생각하시면 돼요. 사용하고 있는 금속판은 똑같죠. 아연판과 구리판을 사용할 거고, 아연판이 구리판보다 이온화 경향이 큽니다. 다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아연판을 황산 아연 수용액에, 구리판을 황산 구리 수용액에 넣을게요. 이제 존재하고 있는 양이온이 달라졌죠. 그럼 마이너스 극부터 보자. 마이너스 극. 아연판이 아연이 산화되면서 전자를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도선을 따라서 이동을 해요. 자, 전자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극, 전자가 들어가니까 플러스 극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아연이 산화되어서 이온이 되고 전자가 나왔어요. 아연 이온들은 용액 속으로 슝슝슝슝 녹아 들어오겠죠. 자, 녹아 들어왔으니까 아연판의 질량은 감소. 자, 전자가 넘어갔어요. 넘어왔는데, 지금 구리판 자체는 전자를 못 받는다 그랬지. 그래서 누가 받아? 오케이. 주변에 있던 이 수용액에 들어가 있던 구리 양이온들이 가서 전자를 받을 거예요. 자, 구리 양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구리로 석출. 석출된 구리 금속들이 여기 구리판에 붙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금속들이 달라붙었네, 석출됐네. 그럼 구리판의 질량은 어떻게 돼? 증가. 됐니?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쌤, 그러면 새롭게 보이는 이 염달이라고 하는 애 뭔가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좀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를 좀 찾아보시면 여기서 황산 이온의 개수가 일정해요. 근데 계속 양이온이 만들어지네. 오, 그럼 마이너스 전하가 부족해지네. 그럼 여기서도 황산 이온의 개수는 똑같아요. 근데 양이온이 점점 사라지네. 그럼 플러스 전하가 부족해지네. 전하 균형이 깨지겠다. 이렇게 전하 균형이 깨지면 전기가 더 이상 흐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산화되기 어렵고요. 더 이상 환원되기 어려워요. 그러면 전기 에너지가 멈춰버린다고. 아, 그걸 보완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염다리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장치를 꼭 활용해야 돼요. 염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유자광 같은 애들을 준비를 해서요. 여기에 이런 화학 반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뭐 이런 전해질을 잘 녹입니다. 이 전해질을 한천 같은 거에다 잘 녹여서 여기에다 슉 부어서 잘 굳혀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 뒤집어서 넣어준다면 마이너스 전하가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쪽에는 마이너스 음이온을 공급을 해주고요. 플러스 전하가 부족합니다라고 하면 네, 이런 양이온을 공급을 해줘서 계속 전하 균형을 유지하면서 전자가 이동할 수 있도록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자주 나오는 보기. 자, 그럼 염다리를 통해서 전자가 이동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자, 염다리는 이온의 이동 통로예요. 그럼 전자는 무엇을 통해서만 이동한다? 도선을 따라서만 이동한다. 자, 두 번째. 염다리를 제거하면 전기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합니다. 네, 전원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반드시 염다리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더라.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애들이 바로 화학 전지,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더라.
그래서 사용하는 거, 이온화 경향이 서로 다른 금속을 사용할 거고요. 큰 애들이

0: 탄화가 잘 되면서 전자를 내어놔요. 마이너스 극. 도선을 따라서 이동해서 플러스극으로 올 거고, 바로 여기에서 전자를 받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런 환경을 맞춰주기 위해서 전해질 같은 애들도 사용하겠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전기화학에서 처음 공부하게 되는 바로 화학 전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전기화학에 관련돼서 그 뒷부분 내용들, 그리고 문제까지 이어서 풀어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모두 안녕.
1: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내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2017 수능 특강 한국지리의 이진웅입니다. 드디어 첫 번째 연계 교재인 수능 특강 강의가 오픈되었습니다. 자, 이 강의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또 어떤 내용들 담고 있는지 오리엔테이션에서 소개해드렸으니까요. 오리엔테이션 꼭 보고 오시고요.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우리나라의 위치 특성과 영토라는 주제인데요. 자, 이 강의는 개념편과 문제편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주제의 개념 살펴보고 두 번째 주제 개념 살펴본 다음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제의 문제를 세 번째 시간에 같이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에 이 우리나라 위치 특성과 영토 관련된 개념만 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지리를 출발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나만의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뒤로 좀 넘어가 볼게요. 뒤로 넘어가서 교재 132페이지에 보면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자, 다 펼치셨나요? 132페이지입니다. 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요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고 본격적인 내용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반도 전체가 우리나라의 영토입니다. 좀 이따 학습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북부지방도 문제의 출제가 됩니다. 북부지방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북한입니다.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함경북도, 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남한의 행정구역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의 광역행정구역 또는 광역자치단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주소 쓸 때 맨 앞에 위치하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넓게 구분된 행정구역이고 얘네들 다시 여러 개로 쪼개게 됩니다. 그래서 총 17개가 있는데요. 특별시는 하나예요. 왜 특별한가요? 우리나라의 수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울특별시가 하나 있고요. 광역시가 6개입니다. 그래서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까지 총 6개의 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시가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부 청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자치권을 부여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가 6개입니다. 그래서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요 6개 도가 우리나라의 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도 도였는데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는 6개예요. 경기, 그리고 충남, 충북, 특이하게 충청도는 서쪽이 남도, 동쪽이 북도입니다. 그리고 경북, 경남, 전남, 그리고 특별자치도가 3개입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까지 총 3개의 특별자치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광역행정구역은 다시 지리적으로 인접한 친구들끼리 묶어서 광역권으로 설정하기도 하는데요. 서울, 인천, 경기를 묶어서 이렇게 묶어서 수도권, 그리고 충청권은 충남, 세종, 대전, 충북을 묶어서 충청권, 다음에 전북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전남을 묶어서 호남권, 그리고 경북 대구광역시 경남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이렇게 묶어서 영남권,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권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요 광역행정구역입니다. 그리고 권역 관련된 문제들도 굉장히 자주 나오고요. 또 각각의 도는 시와 군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시는 도시적인 특색을 갖고 있는 지역, 군은 촌락의 특색을 갖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시와 도의 차이를 묻는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시와 다시요. 시와 군의 차이를 묻는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시와 군의 위치와 특성에 관해서는 뒤쪽에 지역 지리에서 다시 다루게 될 겁니다. 그 앞에서도 물론 여러 도시들이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일단 그 도시들의 위치 같은 것들은 너무 크게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치는 그리고 지도는 계속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은 충분히 익숙해집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숙지하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치 특성과 영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학습할 게 우리나라의 위치입니다. 이 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위치예요.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특색들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는 국가의 자연환경이나 인문환경 등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학습할 첫 번째 내용도 우리나라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 어떠한 특성이 나타나는구나 이것에 대해서 학습해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종류는 크게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가 있는데요. 이건 밑줄만 치고 갑시다. 절대적 위치에는 수리적 위치, 그리고 지리적 위치가 있고요. 상대적 위치에는 관계적 위치가 있습니다. 요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치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자, 교실 안에서도 한 친구의 앉아 있는 자리를 2분단 세 번째 줄, 이렇게 숫자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교탁 앞에, 창문 옆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무언가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죠. 또 어떤 친구 옆에, 반장 앞에, 이런 식으로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의 위치는 여기 나와 있듯이 수리적 위치, 지리적 위치, 관계적 위치로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각각의 위치에 따라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느냐입니다. 자, 가장 먼저 수리적 위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적 위치는 말 그대로 수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위치를 얘기하는데요. 그 수가 바로 위도와 경도입니다. 자, 먼저 위도상으로 우리나라는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마라도예요. 그래서 마라도의 위도가 북위 33도, 가장 북쪽이 함경북도 온성군 풍서리 북단입니다. 북위 43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위도상으로 북위 33도에서 43도 사이에 위치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위도는 적도 부근이 0도, 그리고 극지방이 90도입니다. 그래서 적도 부근을 저위도, 그리고 각 극지방을 고위도라고 얘기해요. 이 위도 값의 절대치가 커지면 점점 위도가 높아진다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북위는 북반구에 위치하는 곳에 위도를 나타낼 때 북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북반구에서도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한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얘기했었죠? 우리나라가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해서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죠. 우리나라는 북반구의 중위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도는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세계 지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몰라도 괜찮습니다. 대략 적도 부근은 열대 기후, 그리고 고위도로 가면서 건조, 온대, 냉대, 한대 기후가 나타납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적도 부근에 위치하고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1년 내내 기온이 높은 열대 기후가 나타났을 거예요. 반면 우리나라가 극지방 주변에 위치하고 있었다면 1년 내내 기온이 낮은 한대 기후가 나타났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위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냉대 기후와 온대 기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해서 냉온대 기후가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아까 얘기했듯 적도 부근의 열대 기후는 1년 내내 기온이 높습니다. 정말 더워요. 그리고 극지방은 물론 짧은 여름이 있지만 1년 내내 굉장히 춥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물론 최근에는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봄과 가을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사계절이 뚜렷한 편입니다. 그것도 우리나라가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음, 봄만 되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과 몽골의 내륙 건조 지역에서 황사가 불어옵니다. 왜 황사가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불어올까요? 또 태풍은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중도 부근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게 되거든요. 또 일기도를 보면은 대부분의 일기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는 중위도 부근에는 1년 내내 서에서 동으로 편서풍이란 바람이 불기 때문입니다. 이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우리나라가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우리나라는 북위 33에서 43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네 군데 기후 나타나요. 그리고 뚜렷한 사계절 나타납니다. 그리고 편서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요세 가지가 바로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위치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경도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이쪽에 압록강 하구에 위치하고 있는 비단섬입니다. 동경 124도 부근이에요. 가장 동쪽은 독도입니다. 자, 1도는 60분으로 쪼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2분은 거의 1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131도 52분은 거의 132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도상으로 동경 124에서 132도 사이에 위치한다고 얘기합니다. 동경이 붙는 것은 본초자오선, 경도 설정이 기준이 되는 본초자오선이 지나는 영국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반구 쪽에. 자, 그럼 이로 인해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느냐? 일단 경도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시차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지구는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을 하게 되고요. 태양을 바라볼 때는 낮이지만 반대로 가면 밤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 사이에 시간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죠. 제가 얼마 전에 유럽을 갔다 왔는데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1시거든요. 유럽은 오밤중입니다. 한창 자고 있을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때 열심히 자고 있었던 상황에 한국에 돌아오니까 지금 열심히 강의를 찍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엄청나게 피곤합니다. 그만큼 경도 차이에 따라 시간 차이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자, 근데 얘는 사실 결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세계지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지역 간의 시차를 계산하는 이런 문제 절대 나오지 않거든요. 결론만 알면 되지만 원리를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볼게요. 일단, 여러 지역 간의 시간 차이를 계산할 때는 표준 경선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경선이 지나가는데 어떤 경선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 차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딱 하나 정하는 거예요. 그걸 표준 경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일본을 지나는 동경 135도를 표준 경선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15로 나누면 떨어지기 때문이죠. 9시간으로 떨어집니다. 자, 왜 15로 나누느냐? 자, 지구는 한 바퀴 돌때 360도를 돕니다. 그런데 24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1시간마다 15도를 돌게 되거든요. 360을 24로 나누면 15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는 경도 15도마다 1시간의 시간 차이가 발생을 해요. 자, 본초자오선이 지나는 영국은 0도이기 때문에 영국과 우리나라는 135도의 시간 차이, 아, 135도의 경도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135도를 15로 나누면 9로 딱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동경 135도선을 표준 경선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경 135도를 표준 경선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태양이 동경 135도선 위에 위치할 때를 12시로 하는 시간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2시일 때, 정오일 때 태양은 동경 135도 위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동경 135도를 표준 경선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본초자오선이 지나는 영국과 9시간의 시간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래야 동쪽에서 해가 뜨겠죠.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니까 동쪽에 있는 해가 보이는 거예요. 자, 보죠. 태양이 동경 180도선 위에 위치하고 있으면 이때 동경 180도가

12시가 되는 겁니다. 물론 동경 180도를 표준 경선으로 사용하는 나라.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 12시가 안 됐어. 그리고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합니다. 이제 태양이 우리나라 바로 위에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경 135도 선 바로 위에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12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이 바로 위에 위치할 때를 남중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나라가 12시일 때 태양은 동경 135도 선 위에 남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은 아직 12시가 안 됐죠. 그리고 다시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합니다. 그리고 태양이 본초 자우선, 경도 0도 위에 남중할 때 이제 영국이 12시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12시가 되고 나서 지구가 135도만큼 자전을 했잖아요. 몇 시간이 걸렸어요? 9시간. 그래서 우리나라는 12시가 되고 나서 9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21시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영국보다 12시를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21시는 12시보다 빠른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영국보다 9시간 빠른 시간대를 사용을 한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9시간 빠른 시간대를 사용을 한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영국보다 9시간 빠른 시간을 사용을 하고 또 해가 먼저 뜨고 해가 먼저 지고 태양이 먼저 남중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영국보다 동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동쪽에 위치할수록 일몰 남중 시각이 빠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나라는 동서로 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표준 시간대를 사용을 합니다. 동서로 긴 러시아나 미국 같은 나라들은 한 나라 안에서도 여러 시간대를 사용을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모든 지역이 딱 하나의 시간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지역의 시간이 다 똑같아. 하지만 일출 시각과 일몰 시각은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12월 31일 날 새해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동해안으로 이동을 합니다. 왜? 태양이 동쪽에서 뜨기 때문에. 그래서 동쪽에 위치할수록 일출 시각이 빨라요. 시간은 똑같지만 해가 뜨는 시각, 해가 지는 시각, 태양이 바로 위에 오는 남중 시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에 위치할수록 일출 일몰 남중 시각이 이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 위도는 기후와 식생 분포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나라는 북위 33에서 43도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냉온대 기후 나타나고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리고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 편서풍. 다음, 경도는 동경 124에서 132도 사이에 위치하고요. 이는 표준시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나라는 동경 135도를 표준 경선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영국보다 9시간 빠르다. 요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 자료 분석에 가면 요 내용 나와 있죠? 아까 봤던 자료입니다. 우리나라의 사극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북위 33에서 43도 사이, 동경 124에서 132도 사이에 위치하며 국토는 동서에 비해 남북으로 긴 형태입니다. 국토의 동서남북 네 방향의 끝을 사극이라고 얘기하는데, 극동, 가장 동쪽은 독도의 동단, 극서, 가장 서쪽은 비단섬의 서단, 여기죠. 다음, 극남, 가장 남쪽은 마라도의 남단, 가장 북쪽은 함경북도 온성군 풍서리의 북단입니다. 여기 얘기하는 거죠. 다음, 우리나라는 표준 경선으로 동경 135도 선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2시일 때 태양은 여기 위치하고 있어요. 동경 135도 위에. 하지만 우리나라 바로 위에 남중하진 않죠. 자,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영국보다 표준시가 9시간이 빠릅니다. 동경 135도선은 우리나라를 지나가지 않아 실제 우리나라를 지나는 경선인 동경 127도 30분 선에 태양이 남중하는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왜냐면 135도와 127도 30분 사이에는 7도 30분의 경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게 15도의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15도마다 1시간의 시간 차이가 발생한다 그랬는데 거기에 절반이니까 30분의 시간 차이가 나타나게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동경 127도 30분 선 바로 위에 태양이 남중할 때는 12시 30분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지리적 기초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리적 기체는 대륙, 해양, 반도, 산천 등의 지형지물, 고정된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표현되는 위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탁 앞에, 창문 옆에 이렇게 표현한 위치가 지리적 위치예요. 자, 첫 번째, 우리나라는 유럽과 아시아가 위치하고 있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포르투갈과 우리나라는 모두 유라시아 대륙의 중위도에 위치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해안, 줄여서 동안이라고 얘기해요. 반면 포르투갈은 서쪽 해안, 서안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이라는 지형 지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의 대륙 동안에 위치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첫 번째 지리적 위치예요. 자, 그럼 포르투갈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하지만 지리적 위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후적인 특성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북반구 중위도는 1년 내내 서해에서 동으로 부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서안인 포르투갈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고요. 동안인 우리나라는 육지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예요. 똑같이 편서풍의 영향을 받지만 어디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느냐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후에서 더 자세하게 할 거지만 육지는 바다보다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차가워집니다. 여름에는 더 빨리 뜨거워지고 겨울엔 더 빠르게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여름에 육지는 바다보다 상대적으로 뜨거워요. 자, 얘기했듯이 요 내용은 기후에서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내용입니다. 육지는 바다보다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차가워진다. 자, 그럼 육지는 바다보다 여름에 더 뜨거워. 그 위로 바람이 지나갑니다. 동안이랑 서안 중에 어디가 더 더울까요? 상대적으로 뜨거운 육지 위를 지나오는 이 편서풍이 상대적으로 차가운 바다를 지나오는 편서풍보다 더 뜨겁거든요. 그래서 동안인 우리나라가 서안보다 더 덥습니다. 여름에 기온이 높아요. 반면 겨울이 됩니다. 육지는 바다보다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차가워진다 그랬지? 겨울에는 육지가 더 차갑고 바다가 상대적으로 따뜻해. 이 위로 바람이 불면 동안과 서안 중에 어디가 더 따뜻해요? 상대적으로 서안이 따뜻한 거지. 동안은 상대적으로 춥습니다. 그래서 동안인 우리나라는 서안인 포르투갈보다 겨울에 추워요. 정리하면 똑같이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하고 있지만 지리적 위치의 차이 때문에 동안인 우리나라는 서안인 포르투갈보다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워요. 1년 동안의 기온 차이인 연교차가 큽니다. 이렇게 연교차가 큰 이유는 대륙을 지나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기후를 대륙성 기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륙 동안에 위치하여 우리나라는 기온의 연교차가 큰 대륙성 기후가 나타난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나라는 편서풍의 영향도 받지만 다른 바람의 영향도 받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한국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자,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 비가 많이 내리죠?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을 받아요. 반면 겨울에는 육지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절에 따라 풍향이 달라지는 바람을 계절풍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기후에서 더욱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륙 서안이나 대륙 동안이나 모두 편서풍의 영향을 받지만 대륙 서안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편서풍의 영향이 굉장히 강하게 미칩니다. 반면 대륙 동안은 육지에서 울퉁불퉁한 육지를 지나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요. 아무래도 울퉁불퉁한 데 지나오다 보니까 힘이 조금 약해지겠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편서풍의 힘이 약해서 계절풍이 더욱더 강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우리나라가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리적 위치의 특성 때문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안에 위치해요. 그래서 계절풍의 영향받고 대륙성 기후 나타나요. 그래서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기온의 연교차가 큽니다. 그리고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 여름에는 바다에서 습한 바람 불어와서 고온다습하고 겨울에는 육지에서 건조한 바람 불어와서 한랭 건조합니다.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우리나라의 두 번째 지리적 위치는 반도 국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륙과의 양, 양방향으로의 진출에 유리하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다음 마지막으로 관계적 위치입니다. 관계적 위치는 주변 국가와의 정치, 경제, 문화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위치라고 얘기하는데, 자, 일단 얘는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관계적 위치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일단 수리적 위치와 지리적 위치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누가 얘기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이 얘기해도 미국 사람이 얘기해도 중국 사람이 얘기해도 독일 사람이 얘기해도 북위 33도에서 43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적 위치라고 얘기해요. 누가 얘기해도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거야. 두 번째,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우리나라가 갑자기 이동을 해가지고 유럽에 위치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갑자기 데칼코마니가 돼서 대륙 서안에 위치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변하지 않아요. 불변적 위치입니다. 하지만 관계적 위치는 우리나라는 중국이랑 친해요? 안 친해요? 누가 봤을 때는 친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누가 봤을 때는 안 친하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죠. 상대적이에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각 국가 간의 사이와 여러 가지 국제 정세는 시간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적 위치는 상대적이면서 가변적 변화가 가능한 위치입니다. 요 상대적 위치와 절대적 위치가 위에 나와 있었죠? 제가 좀 이따 살펴본다 그랬던 내용이 바로 요 내용입니다. 관계적 위치는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나라 위치 살펴봤고요. 어떤 위치의 특성으로 인해 어떠한 특징들이 나타나느냐, 요걸 잘 연결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7페이지로 가서 우리나라의 위상 살펴볼 건데요. 얘는 그냥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지리적인 요충지이면서 정치적,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문화적 중심지이기도 하다. 아, 우리나라는 꽤나 위상이 높은 나라이구나. 그리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자료는, 자, 북극항로는 이렇게 부산에서부터 동해를 지나 북극해를 지나서 유럽까지 가는 경로예요. 기존의 수에즈 운하보다 상대적으로 거리도 짧고 소요시간도 적게 걸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북극의 해빙기간, 빙하가 녹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북극항로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동해가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아시안 하이웨이는 한 번 나왔던 적이 있는데 뭐 정확하게 몰라도 괜찮습니다. 부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아시안 하이웨이 1, 1번은 이렇게 지나간다, 6번은 이렇게 지나간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냥 경로 정도만 봐둡시다. 그래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나라의 위상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다음 4번 우리나라의 영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중요한 두 번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영역 볼게요. 한국가의 주권이 위치는 공간적 범위를 얘기합니다. 주인된 권리가 미치는 범위. 크게 영토, 영해, 영공 등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요 그림은 마지막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영토입니다. 영토,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땅. 얘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북한도 우리 땅입니다. 한반도 전체가 우리 땅이에요. 그런데 한반도라고 하면 섬이 빠지기 때문에 섬까지 포함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섬, 그래서 부속도서라고 표현합니다. 섬들 얘기하는 거예요. 섬들. 자, 얘는 영해와 영공 설정의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총면적이 22만 제곱킬로미터인데 남한보다 북한이 조금 더 넓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간척 사업으로 확장되어 왔는데 여기도 하나만 메모해 둡시다. 간척 사업을 하더라도 영해 범위는 변함없다라고 적어둡시다. 변함없음. 좋아요. 영토,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끝! 쉬워요. 하지만 어려운 거는 영해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도 영해예요. 자, 영해는 역시나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해양의 범위를 얘기하고요. 일반적으로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로 정의합니다. 요 기선은 기준이 되는 선을 얘기해요. 영토는 한반도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영해는 동해, 황해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선부터 몇 해리까지로 정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영해 설정의 기준이 되는 기선은 크게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이 있는데 먼저 통상기선부터 좀 살펴볼게요. 말 그대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이 되는 선입니다. 자, 바다의 범위를 측정하려고 해요. 그럼 바다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당연히 영토,
땅이 끝나는 지점인 해안선부터 바다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해안선부터 12엘이 뻗어주면 되겠네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 우리나라의 경우 하루에 두번 밀물 밀려 들어오고 하루에 두번 썰물이 빠져나가면서 해수면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고요. 해안선도 육지 쪽으로 밀려 들어왔다가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가장 높아졌을 때 해안선과 해수면이 가장 낮아졌을 때 해안선이 달라. 그럼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자,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실제 뻗어 봅시다. 자, 밀물이 밀려 들어와서 해수면 높이가 가장 높아졌을 때, 다시 얘기해서 해안선이 가장 육지 쪽으로 들어왔을 때 기준으로 12해리를 뻗어 보면은 여기까지가 우리나라의 영해가 됩니다. 반면 썰물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서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아졌을 때 해안선, 여기 기준으로 12해리 뻗어 보면은 여기까지가 우리나라의 영해가 됩니다. 당연히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보다 가장 많이 빠져나갔을 때, 다시 얘기하면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아졌을 때 기준으로 해야 더 멀리까지 영해를 설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영토도 더 넓게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통상기선은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아졌을 때, 썰물이 가장 많이 빠져나갔을 때, 간조 때 해안선을 통상기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최저조위선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최저조위선, 조수, 바닷물의 위치가 가장 낮아졌을 때 해안선, 그걸 최저조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밀물이 밀려 들어옵니다. 해수면 높이가 가장 높아졌다가 썰물 빠져나가요. 해수면 높이가 가장 낮아졌을 때, 이때 해안선을 통상기선으로 해서 12해리를 뻗어서 영해를 설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기선은 최저조위선, 간조 때, 해수면이 가장 낮아졌을 때 해안선을 얘기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통상기선을 적용할 수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안선을 극단적으로 좀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동해안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황해안과 남해안은 굉장히 드나듦이 복잡하고 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경우에 통상기선 이용해서 영해를 설정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영해와 영해 사이가 우리나라의 영해가 아닌 바다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한반도, 영토와 우리나라의 섬, 역시 우리나라의 영토 사이를 다른 나라 배들이 막 마음껏 와! 하고 지나다닐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우리나라의 배도 우리나라에서 출발해서 우리나라 영해를 벗어나서 다시 우리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안선의 드나듦이 복잡하고 섬이 많은 경우에는 통상기선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 경우 직선기선을 사용을 합니다. 그럼 직선기선은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해요. 그때 기준이 되는 요 섬들을 영해 기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들을 영해 기점으로 선정하여 그 영해 기점을 연결하는 선을 긋습니다. 이 선을 직선 기선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에서 12해리 뻗어서 영해로 설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우리나라의 영해가 됩니다. 여기 이렇게 영해. 좋습니다. 자, 그럼 어디에서 통상기선 사용하고 어디에서 직선기선 사용을 하느냐? 교재 8페이지 요 그림 같이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동해 같은 경우에는 해안선이 단순하기 때문에 동해안의 대부분은 통상기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통상기선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부터 12해리 뻗어서 영해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울릉도와 독도, 그리고 제주도도 통상기선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동해 중에서 통상기선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 있어.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영일만과 울산만이에요. 여기는 해안선의 드나듦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는 직선기선 사용을 합니다. 직선기선. 그리고 역시나 해안선의 드나듦이 복잡한 황해안과 남해안도 직선기선 사용해서 영해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바로 영해 기점이 되는 거죠. 요 영해 기점 관련된 내용들이 종종 출제가 됩니다. 어떤 섬들이 영해 기점인가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냥 쭉 한번 받으면서 아,
이런 애들이 있구나. 그러네. 얘네들이 0의 기점이구나.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특이한 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기거든요. 대한해역. 자, 분명히 직선기선에서 12일을 뻗어서 0의를 설정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자, 얘네들은 0의가 요만큼이야. 근데 얘는 요만큼밖에 안 돼요. 확대를 보면 얘는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3해리밖에 안 되거든요. 3해리. 3해리. 왜 그러냐? 여기는 일본의 쓰시마 섬과 너무 가까워. 그래서 양국 모두 어느 정도의 공해, 누구의 영해에도 속하지 않는 공해를 확보하기 위해서 3해리까지로만 설정을 합니다. 대한해협은 직선기선에서 3해리까지로 설정을 한다. 이렇게 기억해 둡시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자, 영해,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기선으로부터 12해리, 그리고 통상적으로 외국 선박의 무해 통항권이 인정된다고 얘기하는데 정확히 몰라도 괜찮아요.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허가 없이 우리나라의 영해를 드나들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의 영해를 들어오는 것은 허가 없이 들어오는 건 불법이에요. 하지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그래도 마음껏 통항할 수 있게 해줄게. 그게 바로 무해 통항권인데 이건 이렇게 정리해둡시다. 정부용 선박과 군함은 제외해요. 군함은 제외합니다. 다음, 통상기선. 연안의 최저 조위선에 해당하는 선, 가장 해수면 높이가 낮은, 낮아졌을 때 해안선. 그리고 직선기선, 영해 기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얘기합니다. 주로 최외곽도서. 최외곽도서가 아닌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울산만과 영일만의 직선기선 설정에는 섬이 아니라 육지 부분이 기점으로 활용이 됩니다. 해안선이 복잡하거나 섬이 많을 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동해안의 대부분 제주도, 마라도, 울릉도, 독도는 통상기선 씁니다. 서남해안, 동해안의 일부인 영일만과 울산만 직선기선 씁니다. 그런데 12해리. 그러나 대한해협은 직선기선에서 어디까지? 3해리까지만 우리나라의 영해로 설정을 합니다. 왜? 일본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자, 뒤로 갈게요. 자료 분석에 영해와 관련된 법이 나오는데요. 자, 위의 내용과 아래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1조 영해 범위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로 한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영해로 설정하였다. 다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수역의 경우에는 12해리 이내에서 영해 범위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그게 어디야? 그게 대한해협입니다. 대한해협은 직선기선으로부터 3해리까지로 설정을 합니다. 왜? 일본과 가까워서. 제2조는 기선 관련된 내용입니다. 1항은 통상기선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한다. 이게 최저 조위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기선 얘기하는 거고, 다음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기선으로 한다. 이게 직선기선이 되는 거고, 요 지리적 특수사정은 섬이 많고 해안선이 복잡한 경우, 그리고 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점을 영해 기점이라고 합니다. 다음 아래 보면은 직선기선. 그래서 통상기선은 동해안 대부분 제주도, 울릉도, 독도, 마라도, 그리고 직선기선은 서남해안, 동해안의 일부에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꼭 기억해둘 게 내수라는 친구인데, 내수. 내수는 정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영해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을 내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죠. 영해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 바로 얘네들 얘기합니다. 얘네들. 요게 내수예요. 내수. 얘는 영해인가요? 아니에요. 영해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영해고 여기는 영해가 아니야. 왜? 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내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영해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이에요. 그래서 주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영해에는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매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료 분석까지 정리해 봤고요. 아래로 갑시다. 다음은 영공입니다. 영공. 영토, 그리고 내수 및 영해 수직 상공이에요. 내수의 수직 상공도 영공입니다. 하나 주의할 거는 밑에 나와 있죠? EEG. 배타적 경제 수역의 수직 상공은 아니에요. 자, 이건 되게 쉽게 나와요. 잘 출제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겁니다. 마음대로 통과할 수 없어요. 최근에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다음, 밑에 배타적 경제 수역이 나옵니다. 얘는, 0의 기선으로부터 200캐리까지의 수역 중에서 0해를 제외한 수역입니다. 0해를 제외한 수역. 그래서 연안국. 만약에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면 우리나라가 연안국이 되는 거예요. 그 연안국의 경제적인 권리를 배타적으로 보장하는 수역을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주권이 아니야. 주권이 아니라 경제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겁니다. 그럼 볼게요. 일단 배타적 경제수역의 배타는 뭐냐? 다른 사람을 물리치는 겁니다. 물리칠 배자에 다른 사람 타자야. 만약 여기가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면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을 아이고 다른 사람을 물리치는 겁니다. 얍! 그리고 어떤 권리를 주는 거야? 경제적 권리를 줍니다. 경제적 권리를 아주 쉽게 설명하면은 경제활동할 수 있는 돈을 창출하는 활동을 경제적 권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누가 갖는 거야? 우리나라만 갖는 겁니다. 이게 배타적 경제 수역이에요. 그래서 범위는 이렇게 설정합니다. 0의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는 0해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기선 사용해요. 똑같은 기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까지 중에서 0해를 포함해요? 제외해요? 0해를 제외합니다. 영해를 제외한 최대 188해리 수역까지를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영해에서는 주권을 갖는다면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는 경제적인 권리, 경제권만을 갖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경제권을 갖는다, 경제권. 자, 돌아가 보면 그래서 경제적 권리만을 배타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타국 선박이나 항공기의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합니다. 자, 배가 지나가고 비행기가 지나가는 건 경제활동이 아니잖아요. 괜찮아. 경제활동을 안 한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이동하는 거는 막 돈이 생기는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다는 거야. 경제적 활동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고 영해를 제외한다. 200캐리까지다. 이런 키워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 자, 우리나라도 기선으로부터 최대 200캐리까지를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설정하고 싶으나 우리나라는 일본과 그리고 중국과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배타적 경제 수역이 중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양국이 모두 200캐리까지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보죠.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과 배타적 경제 수역의 상당 부분 겹칩니다. 왜? 가까워서. 그래서 별도로 협정을 합니다. 그 결과 나온 게 한중 잠정 조치 수역과 한일 중간 수역입니다. 자, 이름은 다른데 성격은 똑같아요. 자, 일단 밑에 읽어볼게요. 자, 일본, 중국과 어업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래서 한일 중간 수역과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을 설정하였는데 얘는 한국과 일본이 그리고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보존 관리하는 수역입니다. 완전하게 배타적 경제 수역이 설정된 건 아니에요. 잠정적으로 업 관련된 내용만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나라와 일본만, 여기는 우리나라와 중국만 업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다른 나라 선박이 지나가는 건 괜찮아. 지나가는 건 괜찮지만 어업 활동은 안 돼요. 자, 주의할 것. 독도 주변의 12해리는 당연히 우리의 영해입니다. 이 12해리가 한일 중간 수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요거 하나. 그래서 독도에서 동쪽으로 10해리만큼 가면 독도에서 동쪽으로 10해리만큼 가면 우리나라 영해입니다. 그런데 13해리만큼

사해리만큼 가면은 한일 중간 수역이 나와요. 이런 내용 알아두시고. 다음 여기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요 수역도 한일 중간 수역이라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이어도란 친구가 나옵니다. 이어도. 자, 이도 본문부터 좀 읽어볼게요. 자, 이어도는 마라도 남서쪽에 149km 지점에 위치한 수중 암초예요. 섬이 아닙니다. 수중, 물 안에 잠겨있는 암초예요. 큰 파도가 칠 때만 보입니다. 야, 이어도 어디 있지? 야, 여기 있네. 자, 어디? 야, 어디 있어? 보였다? 안 보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엔 잠겨 있습니다. 큰 파도가 칠 때만 보여.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얘는 수중 암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토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나라가 관리하는 수역이에요. 또한 이 주변 바다도 우리나라의 영해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 놓았습니다. 다양한 기상과 환경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어요. 이렇게만 기억해 둡시다.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49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해수면 아래 4.6m 부근에 잠겨 있는 암초가 바로 이어도입니다. 우리나라 영토 아닙니다. 자, 오른쪽으로 갈게요. 오늘의 마지막 주제. 아, 그래서 요거 마저 정리해야지. 자, 그래서 한반도와 그 부속도상을 영토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직선기선의 안쪽에 있는 여기까지 내수로 정의하게 돼. 요런 데가 내수가 되는 거지. 내수. 그리고 직선기선에서부터 12해리까지가 영해로 설정이 되는 거고, 동해안의 대부분은 통상기선에서 12해리까지를 영해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영해, 영토, 내수의 수직상공이 영공이 되는 거지. 그리고 기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까지 중에서 영해를 제외했네?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얘기하고, 어느 나라의 바다에도 속하지 않는 바다를 공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주제의 독도입니다. 독도 아까 살펴봤듯이 우리나라의 최동단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합니다. 동도와 서도 그리고 89개의 작은 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울릉도 동남쪽 백길따라 200리 87.4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얘는 몇 가지 특색만 알아두시면 돼요. 해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화산섬입니다. 그리고 울릉도 제주도보다 먼저 형성되었어요. 전체적으로 경사가 급해요. 이런 화산을 종상화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화산지원 가서 더욱더 자세하게 학습하게 됩니다. 울릉도 제주도보다 먼저 만들어졌다. 다음, 여러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먼저, 동해 교통의 요지로 군사적인 요충지이자 해상 전진기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한류와 난류가 만나서 조경 수역을 이룹니다. 그래서 어족 자원이 풍부해요. 쉽게 얘기하면 고기가 잘 잡힙니다. 해저에 메테인 하이들레이트가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불타는 얼음이란 별명을 가진 친구예요. 미래 에너지 자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로 채굴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하나 더. 천연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섬이 마라도도 있습니다. 마라도도 천연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둡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독도 관련된 내용까지 살펴보았고요. 밑에 나와 있는 동해 관련된 내용은요, 아주 중요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동해는 어떤 곳인지, 그리고 옛날부터 동해를 어떻게 표현하여 왔는지, 이 내용은 뒤쪽에 문제 풀면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내용이어서 문제 풀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남아있는 문제들은 얘기했듯이 세 번째 시간에 두 번째 주제 문항들과 함께 풀이할 거고요. 다음 시간엔 두 번째 주제 살펴볼 겁니다. 자, 항상 강의가 끝나면 마지막에 기선제압이 나오거든요. 기선제압은 기출선제제압입니다. 그동안 나왔던 좋은 선제들 제가 모아놨으니까요. 꼭 한번 풀어보시고요. 수강 후기 게시판에 문제와 함께 꼭 올려주시면 제가 정답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작성해 보시면 분명 크게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기선제압.

꼼꼼하게 선택관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꼼스체크 인사의 저는 한보라입니다. 41번째 시간의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서양의 이상사회까지 모두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모호의 유토피아, 생산과 소유에 있어서 평등이 실현된다. 사적 소유 인정되지 않고요. 무엇에 따라서 분배받아? 그렇죠. 필요에 따라서 분배받는다.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어로부터 사상적인 영감을 받았다고 평가받는, 그렇지, 마르크스의 공산사회도 우리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했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사실 오늘 우리 국가파트에서도 다시 등장할 텐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중요한 내용도 좀 정리하겠습니다. 마르크스의 공산사회는 쉽게 이야기하면, 뭐에 따라 일하고, 그렇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좋아요, 분배받는 이상사회입니다. 세 가지가 없어서, 보라쌤은 앞으로 계속 산무사회야? 이렇게 선생님, 이랑 같이 공부하게 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이미 공부했었죠? 공산사회 세 가지가 없다 그래서 첫 번째, 그렇지, 사적 소유가 다 사라집니다. 사유재산, 사적 소유가 사라져. 따라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라고 하는 계급 자체가 소멸합니다. 계급이 소멸했기 때문에 계급 착취의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마르크스로부터 비판받았던 국가까지도 사라집니다. 요세 가지가 없는 사회다라고 하는 것들, 이번 시간에도 마르크스 공부할 때 지금 계속 강조하면서 여러분이 이번 시간 끝날 때쯤에는 나도 모르게 입에서 불라불라 나오면서 외울 수 있도록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못다푼 사회사상과 이상사회 파트의 문항들 같이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기본 문항 5번부터 실전 문항 끝까지 여러분 먼저 풀고 보라쌤과 만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문제 5번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솔로몬 학술원의 목적은, 사실 솔로몬 학술원 딱 나오고 근대 서양 사상가 나오면요, 이거 베이컨의 뉴 아틀란티스에 나오는, 그쵸, 대표적인 기관이야. 그래서 알아두면 좋아요. 선생님, 저는 몰랐는데요. 괜찮아. 그럼 내용 보면서 파악하시면 됩니다. 사물에 숨겨진 원인과 작용을 탐구하는 데 있다. 즉, 자연에 대해서 과학적인 지식을 밝혀내는 데 있다. 그러므로써 인간 활동의 영역을 넓히면서 인간의 목적에 맞게 사물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자연의 현상과 법칙을 연구하고 새로운 기계와 도구를 발명한다. 또한 의학과 건강을 연구하고 치료법을 개발하며 화학 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화합물을 합성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운 800m의 탑에서는 사물을 냉동하여 보관하는 방법을 연구하며 유성의 운행을 관찰한다. 다시 한번 자연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 유용하게 활용해서 인간의 문제, 인간 사회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하는 이상 사회를 꿈꿨던 베이컨의 속성이 잘 나타나 있는 베이컨의 뉴 아틀란티스입니다. 베이컨의 입장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자연을 이해하고 통제하여 인류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 정확한 진술이 되겠네요. 자연에 대한 탐구 목적은 실용성보다 지식 자체에 있다? 아니지. 이들아, 이거 베이컨 공부할 때도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베이컨이 어떤 지식 자체가 소중하다 아니었어? 언제나 무엇이 소중한 거야? 그렇죠. 그 지식의 유용성, 실용성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실용성보다 지식 자체에 있다고 말할 수 없고요. 베이컨이 워낙 이렇게 지식의 유용성과 실용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런 베이컨의 지식의 유용성을 강조하는 흐름이 미국의, 그래, 실용주의 사상가들에게까지 영향을 줘서 퍼스, 제임스, 듀이 같은 사상가들이 그렇게 지식의 유용성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 실용주의 공부하면서도 네, 다들 맥을 잡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학 문명을 멀리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 아니죠. 오히려 과학 문명의 발전을 추구했습니다. 실험과 관찰이 아닌 전통과 권위에서 지혜를 찾아야 한다? 아니었지. 오히려 베이컨이요. 이렇게 전통과 권위를 맹목적으로 맹신하는 이러한 편견과 선입견을 극장의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타파할 것을 이야기하죠. 전통과 권위가 아니라 과학적인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과학적인 지식을 찾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연에 대한 유용한 지식은 연역적 탐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아니죠. 오히려 연역적 탐구가 아니라 참된 귀납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 베이컨 공부하면서 이미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사회사상가 갑, 고대 서양사상가 을의 이상사에 대한 입장입니다. 공산주의자는 자신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 사회 질서를 폭력적으로 전복할 수밖에 없음을 선언한다. 자, 공산주의에서 꿈꾸는 이상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본주의가 붕괴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노동자들의 폭력혁명을 통해서이다. 지배계급이 공산주의 혁명 앞에서 떨게 하라. 혁명에서 프롤레타리아가 이를 것은 죄사슬 뿐이다. 자,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노동자, 즉 프롤레타리아가 이를 것은 죄사슬 뿐이다. 라고 마르크스는 외치면서 그 노동자들의 폭력혁명,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폭력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붕괴하고 과도기를 거쳐서 공산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갑은 마르크스가 되겠네요. 개인이 정의롭게 되는 것은 자신 안에 있는 부분들이 저마다 자기 일을 함에 의해서이다.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국가가 정의롭게 되는 것도 국가 안에 있는 세 계층, 즉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저마다 자신의 역할을 잘 함에 의해서이다. 누구야? 그렇죠. 플라톤이 되겠습니다. 국가의 주도로 계급 간의 조화가 실현된다? 아니지. 일단은 마르크스가 계급 간의 조화를 얘기하지도 않았고요. 계급 투쟁을 얘기했죠. 게다가 국가의 주도로 계급 간의 조화가 실현된다? 잘못된 진술이죠. 마르크스에 따르면 국가는 어디까지나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해서 만든 수단에 불과합니다. 노동이 사유재산에 예속되지 않아야 한다. 얘들아, 그렇지. 마르크스는 노동의 진정한 가치는 인간성을 실현하고 인간의 본연의 자아를 실현하는 것에 있다. 자, 그런데 이 노동이 사유재산에 예속됨으로써 어때? 강요된 노동, 그런 분업화된 노동, 왜곡된 노동으로 변질되었다라고 사유재산을 강하게 비판하잖아요. 따라서 그는요, 이상사회인 공산사회에서는 노동이 사유재산에 예속되지 않고 그 노동의 본연의 가치가 회복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모든 계층이 각자의 덕을 발휘하여 조화를 이룬다. 완벽하게 맞죠? 플라톤이요, 세 계층이 각자 의 덕을 잘 발휘해서 오케스트라의 하모니처럼 조화를 이룬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 이상적인 국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제가 폐지되어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간다. 얘들아, 플라톤이 꿈꿨던 이상사회에서 사유재산제가 폐지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어디까지나 통치자나 방위자와 같은 수호자 계층은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지만 생산자 계층은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플라톤의 입장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요, 그렇죠. 니은과 디귿이 되겠네요. 현대 서양 사상가 입장입니다. 질서 정연한 사회는 구성원들의 선을 증진하기 위해서 세워지고 공공적인 정의관에 의해서 규제되는 사회이다. 얘들아, 공공적인, 공적인 정의관에 의해서 사회가 규제가 되는데 그런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라고 불렀네.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니? 그래, 롤스의 정의로운 사회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면서 질서 정연한 사회라고 하는 워딩을 들은 적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타인들도 동일한 정의의 원칙들을 받아들이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 있는 사회이며 사회의 기본적인 제도들이 그러한 원칙, 즉 정의의 원칙을 만족시키는 사회이다. 자, 롤스가 이야기한 정의의 원칙, 크게 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그리고 2원칙,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자, 롤스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될 수 없다? 아니지. 다시 한번 롤스의 어느 나라 사람이라 그랬어? 그렇지. 미국. 미국 교수님이라고 했잖아. 미국 하버드대 교수님이셨다고 했지.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 생각해봐. 미국 사회를 생각해봐.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하잖아. 롤스도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은 허용될 수 있다. 단, 그것이 허용되고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만족해야 한다. 따라서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동등한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 한다. 네. 모든 사람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 해. 이것이 바로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었습니다. 사회는 공공의 정의관에 의해 효율적으로 규제되어야 한다. 네, 방금 나와 있죠? 자, 질서 정연한 사회라고 하는 건 이런 공적인 공공의 정의관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규제되어야 합니다. 제시문에도 소개가 되어 있어요.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구성원 모두가 같은 정의의 원칙을 수용해야 한다. 맞지, 얘들아?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정의의 원칙을 받아들이라.

것을 알고 있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잖아. 따라서 구성원 모두가 같은 정의의 원칙, 다시 한번 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2원칙,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같은 정의의 원칙을 수용해야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요, 그렇죠. 니은과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사상가 가불의 이상사에 대한 입장입니다. 모든 생산활동이 연합된 개인들의 수중에 집중되고 계급이 사라지면 계급 간 대립이 있었던 낡은 부르주아 사회 대신에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체가 들어서게 된다. 자, 천천히 보자. 생산활동이 특정한 계층, 특정한 계급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연합된 개인이라고 했어. 연합된 개인이라고 하는 건 뭐야? 그렇지, 공유된다는 거야. 공유된다는 거지. 아, 생산활동이 어떤 이런 공유되는 생산수단이 공유되는 모습들을 지금 첫 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고요. 자, 계급 사라집니다. 계급이 사라지니까 당연히 계급 착취의 수단이었던 국가까지도 사라지고요. 국가가 사라지면 아, 그 자리에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발전이 조건이 되는 연합체가 자리하게 되죠. 누구야? 마르크스의 조화 공산사회가 되겠네요. 유토피아에서는 누구나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며 옷감을 만드는 일석공예 목공도 배운다. 자, 누구나야. 그러니까 아, 생산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들은 평생 같은 옷을 입으며 거주하는 집은 계획에 따라 사람들에게 공급되었기 때문에 새 집을 짓는 일은 드물다. 10년마다 제비를 뽑아서 집을 교환한다. 얘들아, 생산과 소유에 있어서 평등이 실현되는 모어의 유토피아까지 소개가 됐네요. 자, 마르크스의 공산사회와 모어의 유토피아에 대한 입장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네, 마르크스의 공산사회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 속에서 검소하게 살아간다. 네, 유토피아 맞죠?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사치나 낭비하지 않고 검소합니다. 모두가 자유재산을 향유하며 노동의 의무에서 벗어난다? 아니죠? 모어의 유토피아는 일단 모든 사람이 미 생산에 있어서 평등합니다. 노동해야 합니다. 게다가 사유재산 인정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받는 사회였어요. 국가에 의해 모든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된다. 이거 많이 나온다. 진짜 많이 나온다. 왜 틀렸지? 그렇지, 잘했어. 마르크스의 공산사회는 국가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국가에 의해라고 말할 수 없어요. 8번의 답은요. 그렇죠. 기업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실전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대 동양 사상가 가불입니다. 이상적인 정치는 백성들로 하여금 알미 없게 한대. 무지, 욕심도 없게 한대. 무욕, 아는 자로 하여금 감히 손댈 수 없게 한대. 이와 같은 무위를 행한다면 다스려지지 않는 경우가 없대. 누굴까? 그렇죠. 노자가 되겠네요. 노자의 이상적인 정치가 시행되는 소국가민의 모습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정치는 덕으로 이끄는 것, 즉 덕치입니다. 북극성을 많은 별들이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백성을 형벌로 다스리고자 한다면 형벌을 면하려고만 할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형벌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형벌로만 이끄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 다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북극성의 비유를 들었어, 얘들아. 북극성의 비유, 그리고 바람의 비유.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아서 바람이 불면 푸른 자연이 눕습니다. 군자는 북극성과 같아서 그 주변을 다른 별들이, 그렇지, 따라갑니다. 이렇게 덕치를 이야기하면서 북극성과 바람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좋아요. 공자라는 거알수 있고요. 그런 이러한 통치가 시행되는 대동사회 떠올려 볼수 있겠네요. 1번입니다. 예법과 문명의 이기에서 벗어난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그렇죠? 자, 노자는요, 이런 예법이나 문명의 이기가 어때? 인위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벗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1번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통치자의 도덕적 모범을 통해서 인륜이 구현된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얘들아, 오히려 이런 건 누가? 갑이 아니라 을이 강조할 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얘들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도덕적인 모범을 보여야 해라고 하는 건 우리 공자와 같은 유교 사상가들이 강조했던 숙이치인, 숙이 아닌을 생각해보면요, 맞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고요. 인륜이라고 하는 표현을 아직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얘들아, 이거 생윤에서도 많이 나오지, 잘 봐. 인간이 지켜야 하는 윤리 도덕입니다. 그러니까 인의의 이런 어떤 유학 사상가들이 강조하는 그런 인간의 도덕이야, 인간의 윤리야. 그렇기 때문에 아, 갑이 이런 내용을 강조했다고 얘기할 순 없어요. 선악과 시비의 분별이 사라진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 아니죠. 오히려 3번은, 그렇죠, 도가 사상가들이 강조할 법한 내용이니까 갑의 입장이 되겠고요. 공자 같은 경우는 어때? 선악과 시비의 분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도덕과 예의가 아닌 법령과 형벌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아니죠. 우리 도덕과 예의가 통치의 기본이 됩니다. 인과 의의 규범이 확립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얘들아, 노자니 인과 의 같은 규범을 인위

이기적인 규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일거리가 있을 동안뿐이고, 일거리가 있다는 것은 노동이 자본을 살찌울 동안뿐이다. 자, 프롤레타리아 하면요. 그렇죠. 마르크스가 노동자 계급을 지칭할 때 썼던 말이죠. 부르주아 하면, 그렇죠. 자본가 계급을 지칭할 때 썼던 말입니다. 자본가, 즉, 부르주아 계급은 지배 계급,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프롤레타리아 계급, 즉, 노동자 계급은 피지배 계급으로서 생산성을 가지지 못해서 본인의 육체 노동에 의존해서 근근이 생계를 이어나가는 그러한 계급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크스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프롤레타리아 계급, 노동자 계급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일거리가 있을 동안뿐이야. 그리고 일거리가 있다는 건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자본을 살찌울 동안뿐입니다. 자신을 한 조각씩 잘라 팔아야 하는 이러한 노동자는 매매될 다른 모든 물건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상품에 불과한 취급을 받습니다. 프롤레타리아의 노동은 기계화의 확대와 분업에 의해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립성을 상실했어. 자기가 노동의 속도를 조절할 수 없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내 노동의 속도를 오히려 지정해주고 그 속에서 부속품처럼 소모될 뿐이죠. 노동자의 모든 매력을 잃었습니다. 노동자는 기계의 단순한 부속물이 되었고 그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보다 단순하고 더 쉽게 익힐 수 있는 조작일 뿐입니다. 분절화된, 분업화된 노동이죠. 따라서 노동자에게 드는 비용은 기껏해야 그들이 생계를 겨우 유지하고 그들의 종족을 번식시키는데 필요한 생존수단 정도의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분업이 바로 노동소외와 인간소외를 가져왔다. 계속해서 마르크스의 비판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꿈꿨던 이상사회, 공산사회에 대한 설명 골라볼게요.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고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간다. 맞죠? 국가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계급 간 투쟁이 모두 사라진다. 아니죠? 공산사회는 국가 자체가 소멸합니다. 노동이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자아실현을 위한 기본 욕구가 될 정도로 노동의 진정한 의미가 회복됩니다. 생산수단의 공유를 통해서 착취 구조가 극복되고 계급적 억압이 사라지죠. 그렇죠. 모든 사적 소유가 사라지면서 생산성은 공유됩니다. 따라서 어때? 계급 자체가 소멸하죠. 착취 구조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계급적 억압 자체도 사라지게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요. 그렇죠. 기어, 디귿, 그리고 리을이 되겠습니다. 원초적 입장에서 채택들이라고 생각되는 정의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자, 원초적 입장이 나왔고요. 정의의 원칙을 그 원초적 입장에서 채택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림의 강연자는 루이스가 되겠네요. 첫째는 각자는 다른 사람이 유사한 자유의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체계에 대해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첫 번째, 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킬 때 정당화되죠. 모든 사람의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가 되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이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 첫 번째가 자등의 원칙, 두 번째가 좋아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롤스 입장입니다. 기억입니다. 정의로운 사회 기본 제도는 공공의 정의관에 부합되어야 하죠. 그렇죠. 공공의 정의관에 따라서 운영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경제적 불평등이 모두 제거될 때만 실현될 수 있다. 아니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에서 경제적 혹은 사회적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다.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만족된다면 그런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된다면 정당화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차등의 원칙이에요. 구성원에게 사회적 직책을 획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죄송해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요. 그렇죠. 기역,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갑입니다. 유토피아에는 모든 상품을 구비한 시장이 있다. 집안의 가장은 가족에게 필요한 물품이 있을 때 상점에 가서 요청한다. 요청한 것이 무엇이든 돈이나 물품 등으로 값을 치르지 않고 가져가지만 사람들은 필요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떤 물품이든 모자랄 염려가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괜히 필요 이상으로 막 욕심내서 가져갈 일이 없다는 거야. 왜? 그렇지. 사적인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고 필요한 만큼 분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의 유토피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을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일에만 전념해야 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적절히 수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의 세 계층은 서로 일에 참견하지 않아야 한다. 생산자는 물질적 필요를 충족하고, 방위자는 국가를 보호하며, 통치자는 지혜롭게 국가를 이끌어야 한다. 좋아요. 플라톤이 되겠습니다. 모어와 플라톤입니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 물질적 재화가 공정하게 분배된다. 계속 나오네. 이거 왜 틀렸어? 그래. 분배는 능력에 따라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필요한 만큼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풍족한 사유재산을 소유하고 정신적 오락을 즐긴다. 아니지. 모어는요? 어때?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았네요. 사회 구성원 각자의 타고난 성향을 고려해 계층이 결정되죠.

맞아. 그러니까 타고난 성향만 고려하는 건 아니지만 타고난 성향을 고려하고요. 거기에 맞게 국가에서 합당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내 계층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계층은 개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라고 플라톤은 생각했어요. 우선 모든 구성원이 사유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이상사회 실현에 방해가 된다? 일단 모 입장에서 맞지. 모든 구성원이 사유재산 가지면 유토피아 실현에 방해가 되니까 사유재산 금지. 플라톤 어때? 모든 구성원이 갖는 거는 정의로운 국가 실현에 방해가 되잖아. 왜냐하면 수호자, 즉 통치자와 방위자는 사유재산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아, 요 정도의 워딩은 갑과 을이 공통점으로 성립할 수 있겠다. 이런 거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네요. 답은요. 그렇죠.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근대 서양 사상가와 고대 동양 사상가입니다. 벤 살렘에는 사물의 본질을 규명하여 인간에게 유용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설립된 솔로몬 학술원이 있다. 이 학술원에서 세운 거대한 건물에서는 눈과 우박, 비를 인공적으로 내리게 할수 있고 천둥도 번개도 만들 수 있대. 아, 베이컨의 뉴 아틀란티스가 소개됐습니다. 큰 도가 사라지자 인과 의같이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지략이 설치니 엄청난 위선이 만연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도가 중요한데 그 도가 사라지자 이런 쓸데없는 것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가족관계가 화목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효와 자를 강조하게 되고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오히려 충신을 강조하게 됐다. 인을 끊고 의를 버리면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효도와 자애가 되찾아지게 된다. 아, 인과 의에 대해서 인위적인 규범이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 그렇지, 을은요, 맞아. 우리 도가 사상이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얘들아, 우리가 오랜만에 지금 다양한 사상과 함께 이렇게 사상들이 막 툭툭툭 나오니까 이거 무슨 사상이야? 특히 동양과 서양이 이렇게 매칭이 되면 이거 무슨 사상이야라고 헷갈릴 수 있어. 근데 얘들아, 지금 차분하게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바탕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한번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비. 을에게 할수 있는 비판 A가 나와 있고요. 을이 그렇지 갑에게 할수 있는 비판 B라고 소개가 됐습니다. 자,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자, A니까 일단은 또 A에 있는 두 개는 누가 누구에게 그렇죠? 베이컨이 우리 도가 사상가에게 할수 있는 비판이 맞는지 골라보면 되겠습니다. 을은요 도가 사상가 노자였는데요. 친구들 그냥 도가 이렇게 생각하고 푸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인위적인 다스림이 없는 정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시나요? 모르지 않았지. 그렇지? 도가 사상가들은 인위적인 다스림이 없는 그런 무위의 통치가 실현되어야 한다라는 걸 오히려 강조합니다. 영토가 작고 인구가 적은 것이 이상적인 사회입니다. 소국감이 이상적인 사회라는 걸왜 모르시나요? 모르지 않지. 오히려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니은 모두 다 틀렸고요. 결정적으로 괄호 안에 있는 진술이 베이컨의 입장도 아니죠. 자, 이번에는 거꾸로 도가 사상가가 베이컨에게 할수 있는 비판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노자가 베이컨에게 할수 있는 비판이 맞는지 볼게요. 인간은 자연의 지배자가 아니라 구성원에 불과합니다. 근데 어찌 자연에 대해서 과학적인 지식을 알아내서 자연을 지배해서 인간의 유용성만을 추구하십니까? 인간은 자연의 지배자가 아니라 구성원에 불과합니다. 그 사실 왜 모르십니까? 그렇죠.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네요. 문명의 이기는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발달된 오히려 사회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그 사실 모르시나요? 네. 도가 사상가가 베이컨에게 이렇게 비판할 수 있죠. 따라서 답은요. 그렇죠.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입니다. 통치자는 즐거운 일이나 괴로운 일을 통한 시련을 겪고서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러한 신념을 힘든 일이나 두려운 일들 또는 다른 어떤 변화에 처해서도 내던지지 않는 사람들로 판명되어야 한다. 이렇게 할수 없는 사람은 통치자가 될수 없고요. 마치 불 속에서 시험을 거친 금처럼 어떤 경우에도 더럽혀지지 않고 빠져나오는 사람을 통치자로 옹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단연코 말하건대 철학자들이 통치자로 임명되어야 한다. 그렇죠. 플라톤이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이상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절제의 덕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죠. 이상사회에서는 모든 계층이 자유롭게 사유재산 처분할 수 있다? 얘들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니잖아. 왜? 통치자와 방위자는 사회재산 가질 수 없습니다. 이상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사회적 직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아니죠.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그렇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또 각자 타고난 그 소질과 성향에 맞게, 네,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국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사회에는 각 계층이 해야 할 일을 충실히 수행할 때 실현될 수 있죠. 세 계층의 각각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이상적인 사회가 되기 때문에 리을은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이번의 답은 기역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상사회에 대한 문항까지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리상사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 그치, 얘들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회사상 파트에서 이제

정말로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챕터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국가와 시민 챕터입니다. 다양한 국가관을 배울 거고요. 또 자유주의랑 공화주의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배울 텐데 중요해.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펼쳐지겠습니다. 출제 포인트 보면요. 여러분들 아마 고개가 끄덕끄덕해질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두 문항씩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홉스, 로크, 루소 같은 이런 죄송해요. 사회계약론, 죄송해요. 사회계약론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또, 벌린과 비롤리, 이름이 좀 낯설겠지만,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사상가들이야. 그러니까,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에서 한 문항, 사회계약론에서 한 문항, 요렇게 두 문항. 거의 아주 높은 확률로 이렇게 두 문항에서 출제가 이루어지는 파트다라고 하는 것들 가져가셔야 되겠네요. 자, 우리 먼저 이제 국가 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동양과 서양의 철학을 공부하면서 국가관에 대해서도요 많이 들었었어. 그러니까 공부했었던 내용들이 나오면 좀 가볍게 복습하는 마음으로 살펴볼 거고요. 국가관 파트에서 처음으로 배우게 되는 것, 예를 들면 이번 시간에 공화주의 같은 건 처음 나오거든. 그런 거 조금 더 긴장하면서 같이 선생님이랑 좀더 집중해서 좀 공부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교의 국가관. 우리 어렵지 않지? 유교 계속 공부했던 내용이죠. 국가. 여기 나라국에 가가 집가네? 그러니까 이 한자만 봐도 알수 있지. 국가를 한마디로 가족의 질서가 확장된 공동체로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형제자매 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효제라는 가족 윤리를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해서 인과 의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마치 자식과 부모의 관계처럼 백성은 군주를 따르고 군주는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 아, 가족 질서가 확대된 것, 그것이 국가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교에서는요, 누가, 그렇죠, 백성이 국가의 근본이 된다라고 하는 민본주의가 주된 정치 이념으로 자리 잡죠. 우리가 이제 인륜을 강조한, 즉 인간으로서의 윤리 도덕을 강조한 이런 민본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국가관이 형성됐다라고 하는 것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군주는 백성의 마음을 하늘의 마음으로 여기면서 백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그 하늘의 뜻은 결국은 백성의 목소리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런 천명사상, 또 백성을 위하는 정치 이런 것들이 민본주의 사상의 토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국가는 백성들을 잘 이끌어 주어야 하는데 결국 유교의 액기스를 짜면, 그래서 유교 이렇게 쫙 짜면 도우덕이 한 사발 나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통치에서도 궁극적으로는 백성들의 도덕성을 구현하는데 그 국가 통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국가는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잘 이끌어가는, 도덕적으로 교화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화는 가르쳐서 이끈다라고 한 뜻을 가지고 있고 공자, 맹자, 순자 모두가 다쓸수 있는 표현이야. 백성을 교화한다는. 단, 그 앞에 본성을 집어넣어서 본성을 교화한다라고 해버리면 본성이 뭔가 악하기 때문에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뜻을 갖게 되기 때문에 본성의 교화, 그러면 순자가 사용하는 용어로 여러분 정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백성을 도덕적으로 교화한다, 요 정도의 워딩은 유교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도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군주는 법이나 형벌보다는 뭐에 따라서? 덕에 따라서 백성을 이끌어야 하죠. 물론. 유교 사상가들도 법이나 형벌 자체를 싹다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법이나 형벌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그 모든 통치의 근간은 어디까지나 그렇죠. 도덕에 있었습니다. 인과 의의 덕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통치자가 무엇으로, 그렇지, 덕으로 백성을 이끌 때 백성들도 덕을 쌓게 된다. 덕으로 다스린다는 덕치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요, 그래, 우선 민생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 공부했잖아. 누가, 그렇지, 맹자가. 맹자가 이런 부분 굉장히 많이 중시했다라고 하는 것들 떠오를 거예요. 자, 복습해보자. 맹자는. 무엇의 보장을 통해서, 옳지, 어유 잘했다. 항산의 보장을 통해서, 무엇을, 그렇지, 항심의 유지를 주장했다는 것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볼수 있습니다. 자, 항산이 뭐였어? 좋아, 생계잖아. 생계를 잘 유지해 주어야지, 백성들이, 그렇지, 도덕적인 마음인 항심까지 지킬 수 있는 거야? 얘들아, 먹고 사는 문제. 항산이 잘 보장되지 않으면, 생계가 잘 유지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때? 도덕적인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지. 내 자식이 일주일 동안 쫄쫄 굶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음식을 보고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 즉 생계 유지를 잘 해줘야지, 일정한 생산을 잘 보장해 주어야지 백성들이 일정한 마음, 즉 도덕적인 마음을 지키도록 이끌 수 있기 때문에 항산의 보장을 통해서 항심의 유지를 이룰 것을 주장하고 이것을 왕도적

정치의 아주 중요한 모습으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결국 이제 맹자는 항상과 항심 중에서 무엇이 궁극적인 목적인 거야? 이 중에서 뭐가 파이널의 목표야? 그렇지. 결국은 얘를 위해서, 항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산의 보장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표,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적은 항심의 유지였습니다. 백성이 도덕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해야 해요. 시험에 나올 때는 선후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지? 항산의 보장이 이게 선, 이게 먼저고요. 이걸 통해서 항심의 유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이렇게 뒤바뀌어서 항심의 유지를 통해서 항산을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가면 역방향이 되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군주가 이렇게 왕도 정치를 실시하면서 백성들에게 항산의 보장을 통해서 항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통치의 정당성이 무너지면 어때? 군주 교체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군주는 군주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군주는 이미 군주가 아니기 때문에 군주의 성을 바꿔서라도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군주를 교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역성 혁명 사상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모든 사상의 근간에는 백성을 통치의 근본으로 삼는 민본주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만큼 유교에서는 백성을 위하는 위민 사상이 발전합니다. 임금이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하여 그들을 부린다면 비록 수고롭다 하더라도 원망하지 않는다. 결국은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맹자의 아주 유명한 구절 나왔죠? 백성이 가장 중요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며 임금은 가장 가볍다. 사직은 국가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백성과 국가와 임금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해? 백성이 제일 중요하고 임금이 제일 가벼운 거야. 그러므로 백성의 마음을 얻은 자는 천자가 되고 천자의 마음을 얻은 자는 제후가, 제후의 마음을 얻은 자는 대부가 된다.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민본주의, 위민사상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서양의 고대의 사상가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야, 얘들아. 잘 봐봐. 우리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쭉 같이 공부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자체가 단독문항으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요. 디테일하게 다 하나하나 출제가 되잖아. 그런데 친구들이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국가를 진짜 찐으로 정말 강조한 사상가다라고 하는 걸 완전하게 가져가시고요. 아리스토텔레스 관련된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서양 철학 내용에 이런 국가에 대한 입장까지 믹스돼서 같이 문항으로 출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친구들 잘 정리가 필요합니다. 어렵지 않아? 천천히 보자.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어떻게 처음 생겨나게 됐느냐에 대해서 국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본성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공동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가는 자연스럽게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국가의 기원에 대한 자연 발생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너희들 너무 많이 들어봤잖아. 인간은 그렇지 사회적 동물이다. 뭐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압축해서 많이 알고 있죠. 아리스토텔레스의 대표적인 관점인데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무엇을, 그렇죠,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그런 존재임이 분명하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해봐.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국가가 왜 생긴 거야? 인간이 그런 사회적인, 정치적인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생한 거야. 자연스럽게. 자, 자연스럽게 가족이 존재하고요. 그 가족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그렇지, 어떤 지역, 사회로 이렇게 펼쳐져 나가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무엇까지 형성됐다고 보는 거야. 그렇지, 국가까지 형성됐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봐봐. 최고의 공동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했어요. 이런 워딩 얘들아, 굉장히 강한 워딩이지. 국가는 최고의 공동체다. 그러니까 막상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를 최고의 공동체라고 보았다. 뭐 이런 식의 워딩이 이제 출제가 되면 애들이 약간 뜨끔해. 아, 최고? 아, 최고까지 얘기할 수 있나?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명한 워딩이야. 국가는 최고의 공동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국가는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무엇이라고? 최고의 공동체입니다. 한번 쓰면서, 아, 이렇게까지 강하게 국가 공동체를 중시했구나라고 하는 것들 완전하게 가져가시기 바래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본적으로 어떤 관점을 갖고 있었냐면, 규모가 큰 공동체일수록 더 좋고 더 고귀한 선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모든 공동체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공동체는 무엇이야? 국가잖아. 그러니까 국가가 최고의 공동체다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인간다운 삶이라고 나왔는데 쉽게 말하면 행복한 삶, 도덕적인 삶.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야. 인간다운 삶, 똑같은 표현이야, 다. 행복한 삶, 도덕적인 삶, 인간다운 삶은 어디 속에서만 실현될 수 있어?
국가 속에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합니다.

국가라고 하는 건 개인의 자아실현과 도덕적 능력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도덕적인 최고의 공동체이다. 그러면서 국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공동체를 포괄한다. 그러면서 무엇의 실현? 그렇죠. 행복의 실현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을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이다. 기억나니 얘들아.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어때?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나름 목적이 있었지. 그 목적은 선조음이었지. 그런데 그런 선조음은 보다 더 상위의 선, 보다 더 상위의 조음을 향해서 추구가 되지. 그런데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최고선이 존재하지. 그 최고선이 뭐였지? 행복이었지. 그런데, 아, 그 행복의 실현은 어디 속에서만 가능한 거네? 국가 속에서만 가능한 거네. 왜냐하면 국가는 다른 모든 공동체를 다 포괄하면서 행복의 실현이라고 하는 최고선을 추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막중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는 시민이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끌어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다라고까지 생각했어. 근데 기억나니 얘들아?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이 뭔지 배웠는데. 해봐, 아리스토텔레스가 여러분 옆구리를 덕치면서 행복이 뭐지? 하고 물어보면 습해서 졸다가도 깨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뭐지?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은 옳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 덕에 따른 정신의 활동이었지. 한마디로 덕이 필요했어, 덕. 그런데 그 덕은요, 결국은 무엇이었어? 그래, 탁월성이었잖아. 기억나니 얘들아? 탁월성이었어. 한마디로, 이런 탁월성. 즉, 영혼의 다걸성인 한 글자로 바꾸면 뭐야? 그렇지, 덕이죠. 그 덕을 발휘해야 행복해질 수 있었잖아. 자, 따라서 잘 보자. 국가는 시민들이 이러한 영혼의 다걸성, 즉, 덕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돼. 그런데 기억나니? 그 영혼의 다걸성, 덕에는 두 종류의 덕이 있었다.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이 있었는데, 잘했어. 지성적인 덕은 교육을 통해서 길러졌고요. 품성적인 덕은 중용의 반복적인 실천을 통한 습관을 통해서 길러졌잖아. 그래서 국가는 시민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좋은 습관을 길러서 영혼의 탁월성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무엇에, 그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줘야 된다고 생각했어. 이건 몰랐을걸? 선생님, 아리스토텔레스가요, 이런 영혼의 탁월성을 온전히 발휘하려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군요. 그만큼 다시 정리해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다운 삶, 행복한 삶, 도덕적인 삶은 어디 속에서만, 그렇지, 국가 속에서만 실현될 수 있는 거야. 국가 공동체 속에서 정치에 참여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국가는 최고의 공동체, 다른 모든 공동체를 다 포괄하는 그 자체가 완전하고 자족적인 최고의 공동체다라고까지 국가를 중시했다는 것들 반드시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했어요. 모든 국가는 분명 일종의 공동체이며 모든 공동체는 어떤 선, 즉 조음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된다. 모든 공동체가 어떤 선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모든 공동체 중에서도 으뜸가며 다른 모든 공동체를 모두 포괄하는 공동체야말로 분명히 으뜸가는 선, 최고의 선을 가장 훌륭하게 추구할 것인데 이것이 이른바 국가 또는 국가 공동체이다. 여러 부락으로 구성되는 완전한 공동체가 국가인데 국가는 이미 자급자족이라고 하는 최고 단계에 도달해 있다고 할수 있다. 그러니까 자족적이야. 달리 말해 국가는 단순한 생존을 위해서 형성되지만 즉 생존에도 도움이 되는 거야. 그치? 생존에도 도움이 돼.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삶, 도덕적인 삶, 행복한 삶,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존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어때? 이전의 공동체들의 최종 목표이다. 아, 그런 의미에서 국가는 모든 공동체를 포괄하는 최고의 공동체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공화주의 국가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공화주의 국가관은 오늘 진짜 처음 나오는 거야, 그치? 윤사 전체 여러분 공부하면서 공화주의라고 하는 말 자체를 이번 시간에 제대로 우리가 처음 공부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완전하게 잘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제 요소표 선생님이랑 이제 같이 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면 이제 공화주의랑 자유주의를 잘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회계약론을 잘 공부해두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려면 얘들아 공화주의가 지금 처음 나온 초반부터 좀 제대로 정리를 해둬야지 우리가 이후에 자유주의랑 공화주의의 비교 같은 좀 디테일한 내용들까지도 수월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눈 땡그랗게 뜨고 공화주의가 도대체 뭐지? 아, 너무 생소한데?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공화주의를 한번 철저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공화주의가 뭔지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 공화주의 리퍼블리카니즘이라고 부르는데요. 리퍼블릭, 그러니까 뭔가 그 어원 자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공공의 것, 모두의 것이라고 한 어원을 갖고 있어.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는 거야. 자, 천천히 보자. 아, 공화주의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 자체가 모두의 것, 공공의 것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구나. 근데 지금 국가 배우고 있는 거잖아. 그럼 봐봐. 어렵지 않네? 공화주의에서 생각하는 국가가 바로 뭐야? 공화국이지. 얘들아, 공화국은 많이 들어봤잖아? 아, 그럼 공화국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다시 어원을 생각해봐. 모두의 것, 공공의 것. 아,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국가인 공화국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개인이나 소수의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것, 시민 모두의 것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겠군요. 너무 잘했어.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봐봐, 잘 봐봐.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국가인 공화국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국가가 누구의 것이라는 거야? 시민 모두의 것이라는 거야. 그 얘기는 시민들이 함께 온갖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공화국이라고 하는 세 글자 안에 아주 진하게 들어있다는 거지. 다시 해. 공화주의 어원 자체가 공공의 것,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공화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국가, 공화국은 국가가 시민 모두의 것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 그렇다면 공화국에서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건 뭘까? 그렇지. 아주 소수 개인이나 혹은 특정 집단이 국가 권력을 독점하는 거 절대 인정될 수 없어.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집단, 즉 소수가 국가를 통해서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거 절대로 인정될 수 없어. 왜? 국가는 시민 모두의 것이니까. 시민 공공의 것이니까. 시민들이 함께 노력해서 역경과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게 공화국이기 때문에 절대로 소수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국가 권력을 독점하는 거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거 얘들아, 이거 처음부터 정확하게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잘 보자. 공화주의자들은 국가를 이야기할 때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게 있다고 생각했어. 그건 바로 뭐냐면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소수가 국가를 장악해서 자신들의 의지대로 제멋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건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 아, 특정한 소수가 제멋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건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구나. 우리 그걸 조금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제멋대로 다스린다. 이걸 자의적으로 지배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런데 공화국에서는 이런 자의적인 지배가 허용된다 안 된다? Nope, 절대 안 돼. 왜? 오늘 계속해 한 12번 했나 봐. 12번 할 거야. 국가는 시민 모두의 것이니까. 특정한 소수가 국가를 제멋대로 다스리는 자의적 지배는 절대로 인정될 수 없어. 쌤, 그러면요. 국가가 특정한 소수가 자의적으로 지배하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무엇에 따라서 지배받아야 되는 건데요? 국가는 그럼 도대체 무엇에 의해서 지배되어야 하는데요? 예리한 질문이야. 자의적인 지배가 아니면 뭐에 따라서 지배되어야 할까? 국가는? 그렇지.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간 공통의 규범. 잘했어. 그게 바로 법이잖아? 즉, 법에 따라서 통치되고 법에 따라서 지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정말로 강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다음 시간 우리가 쭉 이어서 이제 공화주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배우게 될 텐데요. 그때 계속해서 이걸 잘 정리해두면 훨씬 더 수월하게 공화주의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공화주의는 국가를 어떻게 바라보냐? 국가는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냐? 국가는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간 거잖아. 즉, 특정한 개인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어때? 공동체에게 좋은 것, 공동체가 함께 추구하는 목표. 잘했어. 공동선이 되겠죠? 이런 공동선에 동의하고 이를 구현하는 시민이 모인 공동체가 국가다라고 생각해요. 키케로가 대표적인 공화주의자로 분류가 되는데 로마의 어떤 공화주의자였어요. 근데 키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화국은 공동의 이익을 구현하는 공공의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인민의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국가는 시민 모두의 것이다, 공공의 것이다라고 하는 걸 처음부터 쨍하게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민의 역할 당연히 공화주의자들이 굉장히 강조하겠죠? 자, 국가는요, 시민이 공공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법을 잘 지키면서 정치에 참여할 때 유지가 될수 있어. 자, 따라서 공화주의는 그런 공공선을 이루기 위해서 시민의 헌신과 자발적 참여라고 하는 시민적 덕성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다시 한번 무한반복. 왜? 공화국은 시민 모두의 것이니까. 시민이 참여해야 돼. 법을 지켜야 돼. 공공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 정치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 이것이 시민의 덕성이고, 국가는 그런 시민의 덕성을
시민들이 같이

맞출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야? 그래, 공동에게 좋은 공동선을 실현하는 거죠. 공동선의 반대말은 뭐야? 대응하는 말. 그래서 개인한테 좋은 개인선이 되겠죠? 근데 공화주의자들은 개인선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개인선보다는 공동선이 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구성원이 시민적 덕성을 기르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시민이 공적인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와 질서를 마련할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기억하지 얘들아, 소수가 제멋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자의적 지배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소수의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을, 그렇죠, 법에 따른 통치, 법치를 보장할 것을 강조합니다. 소수가 국가 권력을 독점해서 제멋대로 통치할 때 국가는 정당성을 잃게 된다. 강력하게 자의적 통치를 비판했어요. 마키아벨리도 대표적인 공화주의자로 분류가 되는데요. 마키아벨리는 공화국을 위협하는 그런 당파, 그런 소수가 제멋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할때 그런 당파는 탄핵해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자의적인 통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와 관련된 우리 원전 자료 한번 볼게요. 국가의 자유를 수호할 임무가 있는 자에게 국가의 자유를 위협할 시민을 탄핵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은 공화국의 두 가지 효과를 가져온다. 국가의 자유를 위협할, 즉 자의적으로 국가를 제멋대로 다스리려고 하는 특정인을 탄핵할 수 있는 권능을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길게 나와 있지만 결국은 뭐야? 국가를 제멋대로 자의적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자는 탄핵해야 한다라고 마키아벨리는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자, 넘어가서 또 하나의 오늘도 중요한 하이라이트에 진입했습니다. 마르크스의 국가관까지 살펴봐야 되겠죠. 마르크스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상사회론 공부하면서, 그렇지, 공산사회에 대해서 쭉 한번 공부했어요. 그런데 오늘 국가관까지 공부하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의 사상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살짝 이야기 나눈 것처럼 마르크스는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전혀 인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마르크스가 보기에 국가는 소수의 지배계급, 즉 자본가 계급, 부르주아 계급이죠. 소수의 지배 계급이 다수의 피지배 계급, 즉 노동자 계급,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통제, 억압, 착취할 목적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지배 계급만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바라보면서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관점을 취해요. 마르크스는 역사가 다섯 가지 단계로 발전한다라고 하는 역사 발전 5단계설을 제시했어요. 자, 원시 사회에서는 아직 계급이 분화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공동으로 생산하는 그런 공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문명이 발달해 가면서 어때? 계급이 분화하죠. 자, 첫 번째 고대 노예제입니다. 자, 계급이 분화하면서 자유민과 노예라고 하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등장했어요. 이러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갈등은 역사가 흘러도 계속 그 모습만 바꿔갈 뿐 본질은 같다라고 마르크스는 이야기합니다. 중세 봉건제 시대에서도 역시 생산수단을 소유한 영주와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한 피지배계급인 노예가 존재했고요.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역시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 부르주아, 지배계급과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한 노동자, 프롤레타리아, 피지배계급이 역시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마르크스는 이런 자본주의의 모순 때문에 자본주의는 반드시 붕괴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죠. 누가? 그렇죠. 노동자 프롤레타리아가 폭력혁명을 일으킴으로써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붕괴할 것이다 라고 예측했어요. 그러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무엇을 거치게 될 것이다? 좋아요. 과도기를 거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았죠. 그 과도기 단계를 무슨 단계라고 불렀어? 사회주의 단계라고 그는 불렀습니다. 아직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국가가 존재해요. 그리고 얘들아 생각해봐. 자본주의에서 있었던 그런 사적 소유, 그것이 완전히 사라져야 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었던 부르주아 계급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생산수단을 순순히 내놓지 않기 때문에, 이 과도기인 사회주의 국가 단계에서는 누가, 그렇죠, 프롤레타리아, 즉 노동자 계급이 독재를 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독재해야 한다라고 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마르크스는 과도기에서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과도기가 지나고 나면, 마지막 단계로, 공산사회가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했어요. 자, 공산사회가 되면 기억하지 얘들아, 일단 기본적으로 사적 소유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따라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라고 하는 계급 자체가 사라지고요. 그럼 계급 착취 수단이었던 국가까지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사적 소유, 계급, 국가 모두가 소멸한 산무사회인 공산사회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마르크스는 예측했습니다. 자, 마르크스는 이제 국가의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어디까지나 지배계급인 자본가의 이익, 계급의 이익만을 대변한다. 따라서 국가의 긍정적인 역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가가, 그렇죠, 소멸할 것이다. 공산사회가 도래하면, 아, 국가가 소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적 소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리 역사 완성자 감사합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수능 특강 첫 번째 시간이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수능 개념이 사실 이제 작년 것이 이제 다시 사용되다 보니까 아마 이 수능 특강을 많이 기다리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유성환이고요. 뭐 OT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수능 특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이 수능 특강 교재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 다 풀어 드릴 것이며 제 강의 필기 노트랑 같이 이렇게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수능 만점, 수능 1등급으로 가는데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좌가 바로 이 메인 강좌가 수능 특강이니까요. 그냥 세계 사는 저 믿으시고 그냥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후회되지 않는 선택의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좋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는 플러스 강좌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또 문제를 또 많이 풀어봐야 되고 하니까 이게 또 어느 정도 제가 그냥 바로 좀 들어가야 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OT 안 듣고 오신 친구들은 반드시 OT를 들으신 다음에 이번 1강부터 쭉 같이 달려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강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번 강의는요, 제 강의 필기 노트로는 1강에 해당되고, 요건 자료실에 올라가 있습니다. 꼭 다운받으시거나, 요새는 또 태블릿으로도 공부 많이 하시니까, 다운받으셔서 태블릿으로 같이 체크하시면서 들어와 주셔도 되겠고요. 요 내용에 기초하는 것이고, 저희 수능 특강 교재로는 8페이지부터 시작되는 1강 내용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 갈 겁니다. 강의 말미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4대 문명 비교하는 것이 오늘의 가장 메인 테마이다 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고요. 사실은 4대 문명이 메인 테마지만 언제나 교과서도 그렇고 수능 특강 교재도 그렇고요. 처음 딱 피면 이게 나와요. 이거 보는 순간 학생들이 아 이래서 세계사 못하겠어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세계사는요 절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외우라는 거 외우고요.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 체크해두고 한 번 더 보시고요. 그거 하면 되지. 이거 최근에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교과서에 있으니까 그냥 다뤄드리긴 하는 겁니다. 인류의 출현, 오스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네안데르, 탈렌시스, 호모 사피엔스. 이거 최근 10년 동안 문제 단 한 번도 출제된 적 없습니다. 그냥 뭐 400만 년 전에 오스랄로피테쿠스가 있었다. 최초의 인류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호모 에렉투스. 약 180만 년 이런 연도 외우지 마십시오. 불과 언어를 사용했다. 불을 사용하게 되면서 음식을 익혀 먹기 때문에 그때부터 소화기관이 발전하면서 내장기관 발달하고 두뇌가 발달하게 되었다. 이렇게 뭐 인류학에서는 얘기하는데요. 우리 수능에서는 이런 걸로는 시험 문제가 된 적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호모 네안데르 탈렌시스는 시체를 매장하는 풍습이 있었대요. 매장을 했다라는 건 뭐죠? 아하, 사후 세계에 대한 관념이 이때부터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호모 사피엔스는 약 20만 년 전 현생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고요. 크로마뇽인, 상동인 등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이후에는요 바로 구석기예요. 자, 구석기는 그나마 아까 있었던 그 오스랄로피테쿠스보단 그나마 가능성은 있지만 역시 최근에는 역시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특히 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거 비교하는 것은 한국사에서도 많이 나오죠. 여러분 한국사 이번에 제가 수능 개념 또 수능 특강 한국사 같이 맡으면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단 15강으로 필기노트 만들어서 여러분 수능 한국사 도움 주고 있으니까 특히 한국사 도움 받고자 하는 친구들은 또 그 강의 들으셔도 너무 유익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석기의 핵심 단어는요 이동이에요. 이건 사실 한국사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들은 이동 생활을 했대요. 이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떼어진 상태로 석기를 사용했다. 뗀석기. 뗀석기의 대표적인 게 주먹도끼 같은 거 있습니다. 뭐 찌개 등도 있었고요. 자, 이동하니까 사냥 생활을 하던가 물고기 잡아먹는 어로 생활을 하던가 열매 따먹는 채집 생활을 하던가 했겠죠? 맞습니다. 역시 이동 생활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 이동 생활 하다 보니까 집 짓기는 시간 필요 없겠죠? 왜 이동해야 될 거니까? 그러니까 동굴에 들어가서 자던가 그래도 집을 짓는다라면 열심히 졌을까요? 막 졌을까요? 예, 막 졌어요. 막집 등에 거주했을 겁니다. 대표적인 걸로는

뭐 알타미라 동굴이라든가 라스코 동굴 벽화 같은 데서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는 그런 내용들, 뭐 소그림,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뿐만 아니라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고 그래서 가슴 부위와 엉덩이 부위가 상당히 강조되어 있는 조각상이거든요. 이것은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알타미라 동굴 벽화 이런 거 있는데요. 이거 너무 깊게는 여러분 하지 마세요. 뭐 19세기 후반 에스파냐 북부 알타미라 동굴에서 발견된 벽화는 하면서 구석기 시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 보면 내가 너 잡고야 말 거야 하면서 이렇게 뭐 사냥 연습을 했던 것은 아니냐, 혹은 이것을 그려놓고 뭐 제사 비슷하게 이렇게 기원을 했던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문제화된 적은 거의 없었다. 자, 이동 생활을 하던 이들이 이제는 뭐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착착착 정착 생활을 했습니다. 신석기는 정착이었었고요. 약 1만 년 전부터 시작됐대요. 이제는 정착했으니까 시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갈아서 사용했습니다. 간석기 사용했고요. 돌낫, 돌도끼, 갈돌, 갈판 등등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정착했으니까 사실은 이 농사를 짓기 시작했거든요. 우린 그걸 신석기 혁명이라고도 하는데요. 농사 지으면 생산물이 나왔겠죠? 그것을 저장하는 도구. 맞습니다. 토기가 제작되었다. 음식 조리와 식량 저장. 그 다음에 이동할 때는 그나마 몰랐는데 이제는 정착해 보니까 사람들이 좀안 입고 있는 게 조금 민망하고 했겠죠? 그래서 옷등도 만들어 입었습니다. 뭐 배틀이라든가 뼈바늘 등이 있었고요. 정착 생활했으니까 이제 집도 어느 정도 터잡고 잘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움집 등을 짓고 살았고요. 자, 이 신석기 시대의 정착은요, 우린 다른 말로 신석기 혁명이라고도 합니다. 내가 씨앗을 뿌려서 농사를 짓는 농경 생활. 이제는 가축을 사냥해서 먹는 것뿐만 아니라 가축을 기르는 목축 생활 등이 나타났었고요. 이걸로 인해서 생산력은 증가되면서 인구도 증가했대요. 애니미즘이라든가 모든 것에 사물의 정령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믿는 것이겠죠. 그리고 거석 숭배, 큰 돌. 뭐 영국의 스톤헨지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예, 그런 것들을 숭배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사회적 변화로는 혈연적인 씨족 사회. 예, 뭐 신석기 후기에는 일부 부족이 성립됐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내용 많지만 억지로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사의 대부분의 비슷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냥 한국사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살짝 봐주시고요. 세계사에서는 아직까지는 평가원에서 최근 10년간은 이게 아주 디테일하게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봐주시고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자, 문명의 발생. 우리가 1강에서의 핵심은 4대 문명 비교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중에서도 언제나 한 7, 80% 정도 문제는요,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비교하는 형태로 나오거든요. 자, 문명의 발달은 뭐 관계 농업이 발달했다, 도시국가가 발달했다, 사회가 변화했다, 뭐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냥 그렇구나 해주시고요. 핵심은 문명이 발달할 때는 일단 큰 강이 있습니다. 큰 강. 뭐 메소포타미아에서는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그다음에 이집트 문명에서는요, 나일강. 인도 문명에서는 인더스강. 중국 문명에서는 황허강 유역에서 주로 이들이 발달했다. 그러니까 큰 강이 있었고요. 또 하나, 지구 그 지도를 보면서 한번 보면 요한 20에서 40도. 이게 지리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할 텐데요. 이게 사람들이 가장 살기 좋다라는 온대기후대거든요. 요 일대. 즉 위도, 위아래로 나눠진 것이 이게 지구라고 하면 위아래로 나누는 걸 위도라고 하고요. 옆에 시간을 나타내는 걸 경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위아래로 나타나는 위도 20에서 약 40도 이런 거 외우라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사람이 살기 좋은 기후대, 온도대에다가 큰 강이 있는 지역에서는 주된 문명들이 성장했다 이거죠. 그쵸? 그중에 첫 번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요. 어떤 강과 어떤 강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거의 유일하게 큰 강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말뜻 자체가 뭐두강 사이, 뭐두 강에 뭐 이런 뜻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시작되었고요. 초기에 이 문명을 이끌었던 이들이 바로 수메르인입니다. 수메르까지는 사실 물어보지도 않지만 수메르라는 단어가 나왔다. 아, 수메르인, 뭐 수메르 이런 단어가 나왔다. 아, 이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구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수메르인이 발전시켰던 이 문명은요, 아카드인들에 의해서

아카드 문명으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엔 마지막에 아무르. 이건 암기사항은 아닌데요. 그냥 수마르, 아카드, 아무르 등등의 단어들이 나오면 아, 이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구나.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요, 어떻습니까? 요거 보니까 여러분 뭐 닮았어요? 요렇게 돼 있네. 요렇게 돼 있네. 이게 뭐예요? 무슨 달? 초승달. 그렇지. 여기가 근데 강이 두 개다 보니까 훨씬 더 비옥했대요. 그래서 요거를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러한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은요, 기원전 약 3500년경. 무슨 강과 무슨 강? 요강 이름은 중요합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 테스강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어느 인들이 발전시켰대요? 초기에는 수메르인들이 우르 등의 도시국가를 세우면서 문명을 일으켰답니다. 이들의 특징은 왕이 신의 대리자로서의 신권 정치 내지는 신정 정치라고 하거든요. 자, 우리 눈앞에 보이는 저 왕은 신을 대리해서 지금 뭐 우리에게 정치를 하고 있는 거야. 너네 내말 들어야 돼. 왜? 나는 신의 대리자니까. 이러한 개념으로 정치를 했었대요. 자, 종교는요, 현세를 중시하는, 왜 이들이 현세를 중시할까요? 현재를 왜더 중시하길까요? 이들의 것은요, 큰, 이 높은 산맥 같은 게 없어요. 즉, 개방적 지형을 갖게 되거든요. 이들의 이 개방적 지역은 이민족의 침입이 매우 잦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내가 귀한 걸 지킨다! 이거보단, 야, 지금을 즐겨! 라고 하는 현세적 종교관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게 요거 밑줄입니다. 길가메시 서사시. 요거 정말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길가메시라는 인물이요. 자신이 아주 친한 친구가 죽게 되었었답니다. 인생은 허무하다. 이거 할거 없구나. 해서 나는 영생을 찾아 떠나야지 하면서 이렇게 떠나는 스토리가 나온대요. 근데 떠나고 봤더니 아주 현명한 여인이 충고를 해줍니다. 당신은 어차피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것에 행복하면서 살아라. 자녀를 낳고 깨끗한 물로 씻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당장 너에게 지금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나오거든요. 이것이 바로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현세적 세계관, 메소포타미아 문명,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이 도시에는 지구라트라는 일종의 신전 같은 것이 건설되었습니다. 이 지구라트도 꼭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로는 쇠기 문자. 이 점토판을, 네, 이게 날카로운 도구 같은 걸로 찍어 누르듯이 이렇게 문자가 나온 것을 우리는 쐐기 문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은 날짜를 카운트하는 것을요, 해가 아니라 달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태음력. 요거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를 카운트할 땐 우리의 지금의 수적 개념은 우리 머리에는 다 어떤 개념이 있죠? 십진법입니다. 10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한 단위씩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요, 60을 기준으로 하나를 했었대요. 요걸 우리는 60진법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이 60진법이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어디에? 맞습니다. 시간. 1분은 몇 초? 60초. 그쵸? 1시간은 60분. 요게 이 60진법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 외에도 뭐 점성술 등이 발달했었고, 특히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에서도 말기에는 아무르인들이 어떤 왕국? 바빌로니아 왕국을 건설했다라고 하고요. 특히 바빌로니아 왕국 나올 때 요거 밑줄, 함무라비 법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되게 복수주의적인, 보복주의적인 개념이 있는 것이 바로 이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나와 있는 개념 기억해 두시고요. 길가메시 서사시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사이드에 나와 있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도시국가 우르크의 전설적인 왕 길가메시가 친구 엔키두의 죽음 이후 영생을 찾아 떠나는 모험을 다룬 서사시입니다. 서사시래요. 이 작품은 현세적인 삶을 중시하는 당시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기억해 두시고, 함무라비 법전도 나와 있네요. 바빌로니아 왕국의 함무라비 왕대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진 법전인데요. 282개의 조항이 석비에 새겨진 형태로 발견되었다. 그 유명한 문구, 눈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우리는 지금 어디 살펴봤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살펴봤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과 거의 라이벌적인 문명이 하나 있어요. 사실 그 주변이기도 한데 바로 요 나일강. 이 하류에 있는 이집트 문명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집트 문명은요. 요 강이 어떤 강이라고요? 나일강. 나일강 하류에는 아주 비옥한 토지가 나타나게 되었었고요. 여기에서부터 요 주변 땅들 일대에 고도 문명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린 이것을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요 위쯤에 있었겠죠? 이들은 큰 산맥이나 높은 산맥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개방적 지형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집트 문명은 상대적으로 폐쇄적 지형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아, 선생님, 왜 폐쇄예요? 옆에 그 모세가 건넜다는 홍해도 있고, 요 위에는 지중해 있는데 바다가 있다라는 건 언제나 진출하기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한다면요. 그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고대 문명이 발전하고 특히 뭐 중세 근대 오면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해외로 진출하는 데 상당히 좋은 조건입니다. 근데 이때는요. 이때는 쉽지 않지. 배를 만든다던가 이런 거 자체가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좀 떨어졌을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가 있다라는 거 자체가 천연 장벽이고, 요 밑에가 사실은 어떤 거죠? 여기가 지도상으로 보자면 여기가 어딥니까? 사하라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대한 자연적 장벽이 있던 것이죠. 예. 요 바다 끼고 있고요. 밑에는 거대한 사막이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폐쇄적 지형을 갖게 되었었고요. 이 폐쇄적 지형은 내세적 종교관을 갖게 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한 틀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갑니다. 성리분야 기원전 3000년경에 어떤 강? 요강 이름 중요합니다. 나일강 유역에서 도시 국가들이 통합한 통일왕국이 등장했습니다. 뭐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데, 요건 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요런 단어 나오면 아, 이집트겠구나 정도 하면 되고, 이걸로도 안 물어봐요. 또 다른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게 바로 라오라오, 파라오 중요합니다. 파라오가 태양신 라의 아들이자 신으로 군림하는 신권 정치. 선생님,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신권 정치라고 했었는데, 예, 같아요. 그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의 공통점. 근데 보통 공통점은 시험 문제도 많이 안 물어봅니다. 자, 종교적으로는 어떤 세계관? 내세적 세계관. 왜? 이들은 폐쇄적 지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죽은 사람의 시체를 썩게 내비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왔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내 몸이 없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썩지 않게 만드는 바로 그것. 그게 뭡니까? 미라. 미라로 만들었었고요. 그 미라를 보관하는 피라미드. 대표적인 게 바로 사자의 서. 요거 다 중요합니다. 요 사자가 여러분, 라이온이 아닌 건 알죠? 아셔야 돼요. 이거 라이온 관련 없는 거야. 죽은 자들을 위한 안내서가 바로 사자의 서입니다. 요 미라, 피라미드, 사자의 서. 이거 말고도 뭐 스핑크스 이런 것들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화로는 상형 문자. 특히 상형 문자, 모양을 따서 기록을 하게 되는 이 상형 문자는 어디에 기록되었었다? 파피루스. 파피루스가 뭐냐면요, 여러분. 그 이집트 나일강 유역일 때 자라는 물풀 이 원래는 그 파피루스였대요. 근데 이것을 아주 얇게 이 커팅을 한 다음에 이렇게 붙이는 거야. 그래갖고 이걸 초기에 종이 형태로 썼었대요. 종이 형태로 썼었대요. 그 파피루스 지금 공개합니다. 이게 파피루스입니다. 선생님, 이걸 어떻게? 예, 제 제자가 이집트 여행 갔다가 제가 생각나서 이걸 사다 줬어요. 여러분은 뭐 굳이 안 그러셔도 됩니다. 요게 이게 바로 파피루스입니다. 요 뒤에 보시면 그렇게 여기 느껴지죠? 종이 단면이. 요렇게 파피루스를 얇게 자른 다음에, 요렇게 아주 얇게 자른 다음에 요거를 위아래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종이 형태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파피루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파피루스 직접 여러분 강의 중에 보여줄 수 있는 세계사 강사 몇 없습니다. 바로 접니다. 어쨌든. 우리가 종이를 여러분 영어 단어로 뭐라고 하죠? 페이퍼? 여기서 온 거예요. 예, 여기서 온 거예요. 바로 그 파피루스에 기록된 것이 바로 이집트의 상형 문자였었고요. 이들은 태양을 기준으로 날짜를 카운트했습니다. 그게 바로 태양력. 태양력. 우리가 여기 앞에 태를 빼고 얘기하면 더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양력, 음력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래서 그 양력은 태양을 기준으로, 음력은 달을.

기준으로 날짜를 카운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건 십진법. 십진법. 십진법은 요거는 제가 좀 도움을 드릴게요. 이집트 문명이죠? 싹 180도 바꿔봐요. 십진법. 선생님, 그러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60진법은 어떻게 할 건데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메, 소, 포, 타, 미, 아. 여섯 글자죠. 60진법. 그죠? 이집트 180도 10진법. 네, 요렇게 기억해 두셔도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자, 피라미드 같은 거 만들려면 그 어마어마한 무게를 견디고 쌓아 올려야 될거 아닙니까? 측량술이라든가 기하학, 이런 것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자, 파피루스란 나일강 유역에서 자라는 식물 혹은 이것을 제조로 만든 종이를 뜻하는데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파피루스의 줄기로 종이를 만들어 상형 문자를 기록하였다. 아까 보여드렸던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자료 플러스에 보시면 이집트 문명의 내세관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집트 문명의 핵심은 바로 내세관입니다. 나 죽고 나서 어떻게 돼? 라고 하는 그 고민거리에서부터 미라가 만들어지고 피라미드가 만들어지고 스핑크스도 나오게 되고 이렇게 이제 같이 돌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사자의 서 이런 것들이 여기 같이 나오게 되는 것들이다라는 거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내용은 바로 사자의 서, 죽은 자들을 위한 안내서의 일부라는 거. 자, 이걸 통해서 이들은 어떤 세계관, 바로 내세적 종교관, 세계관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 같이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예. 아, 사실 올겨울에 제가 이집트 여행을 한번 가보려고 했다가 아, 일정이 안 맞아갖고 예, 또 여러분한테 또 강의도 찍고 해야 되니까 예, 못 가게 됐는데 아, 조만간 어쨌든 저는 이집트는 한번 또 이제 갈 예정이거든요. 아, 그리고 여러분 일강이어서 아마 저를 잘 아는 친구들은 뭐 그냥 잘 알겠지만 제 SNS 저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사실은 뭐 후기 올려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보다 사실은 뭐 이제 그 DM을 통해서 예, 사실 이렇게 주고받는 내용들도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 찍으러 오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강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제자가 예, 제자가 선생님 저 세계사 강의 들었던 누구인데 예, 지금 로마 와서 지금 예, 로마 시내 이렇게 구경하면서 콜로세움이랑 여기 포로 로마노랑 요거 이제 하고 있다고 예, 세계사 배웠던 내용이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라고 해서 해주는데 너무 또 부럽기도 하고 또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예, 이제 내년 내후년에 이제 대학 가셔서 이제 그렇게 꼭 여행 가시게 되면 꼭 저한테 그렇게 다시 연락 주셔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 SNS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같이 그냥 거기 그 띵스타그램에 들어가셔서요. 제 이름 치면 저 하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교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거 지금 갑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강두 개. 이들은 방적방적, 개방적 지형, 비옥한 초승, 달지대, 이민족 침입이 많았다. 왕조 교체가 매우 잦았죠. 그러다 보니까 현세적 종교관을 갖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이집트 문명은 폐쇄적 지형 갖고 있었고, 나일강 유역 일대에서 자랐던 이집트 문명은 폐쇄적 지형, 통일왕조 오랫동안 유지, 그러다 보니까 내세적 종교관, 피라미드, 스핑크스, 미라, 사자의 서 같은 내세적 종교관을 대표적인 게 있고요. 오늘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요, 뭐? 지구라츠, 쇠기 문자. 60진법, 60을 하나의 수적 기준을 둔다라는 것이죠. 메, 소, 포, 타, 미,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0진법. 이거는 비옥한 초승, 달지대. 달을 기준으로 날짜 카운트하는 태, 음력. 길가메시, 서사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함무라비 법전. 이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상대적으로 이집트 문명은요, 파피루스에 기록된 상형 문자. 그 다음에 이를 180도 꺾으면 바로 10진법이죠. 10진법, 태, 양력. 그다음에 의학, 측량술, 기하학, 뭐 미라 만든다든가 뭐 스핑크스, 그 피라미드 만들려면 당연히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미라, 스핑크스, 피라미드 이런 것들 나오면 이집트 문명이다라는 거꼭 체크. 자, 그 외에도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히타이트, 뭐철그이 히타이트 같은 경우는 여기 철제 무기와 전차, 이런 걸로 유명했었거든요. 지금의 어느 지역입니까? 요 아나톨리아 지역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의 그 튀르키예, 과거에 터키라고 불렸던 그 지역 일대에 있었던 이들이 히타이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페니키아, 여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딱 보니까 바다를 끼고 있죠? 예, 맞습니다. 요 페니키아는 요 지중해를 바탕으로 해상 무역에 매우 번성했던 이들이 페니키아가 되겠습니다. 요 페니키아. 이 중에서 시험 문제 가능성이 가장 그나마 높은 건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는 지중해와 흑해 무대로 해상 무역을 전개했었는데요. 카르타고 등 여러 식민 도시들을 건설했었습니다. 예, 무역 활동의 편의를 위해 표운 문자를 제작했는데 이들이 만들었던 표운 문자가 그리스 세계에 전해지면서 알파벳에 기여했다. 발전에 기여했다. 요거 꼭 기억. 누구의 문자가? 페니키아의 문자가 알파벳의 기원이 되었다. 기여하였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헤브라이. 헤브라이가 여러분이 알기 전에 유대인들이 만들었던 왕국을 헤브라이 왕국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국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보시면, 이 헤브라이는 현재 팔레스타인, 즉, 가나안, 네, 정착하여 왕국을 건설했었고요. 특히 전성기는 솔로몬 왕때 번영을 이루었었고, 솔로몬 왕 사후에 이스라엘과 유대로 분열되었던 이들이 바로 헤브라이 왕국이 되겠습니다. 자, 헤브라이의 역사적인 특징은요, 바로 유일신 숭배 사상을 갖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유대교가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유일신 사상이란 게 뭐냐면 신이 하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안 그런 사람들도 있나요? 많아요. 일본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거기는 다신교 문화잖아요. 신이 엄청 많아요. 그에 비해서 이들은 신은 하나예요. 그걸 우리는 유일신 숭배, 유일신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크리스교도 그렇고 이슬람교 형성에 영향을 주었던 것이 바로 이들의 헤브라이의 영향이었다. 봐주시면 좋겠고, 자, 다시 4대 문명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지금 어디 공부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더스, 인더스 유역일대로 가볼게요. 인도가 여러분 요렇게 있잖아요. 큰 강이, 대표적인 강이 두 개가 있거든요. 요쪽에 인더스강, 그리고 요쪽에 갠지스강이 있는데, 인더스강에서 발전했던 이들이 요 갠지스강 유역으로 이동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인더스강 유역 일대에서 발달했던 인더스 문명 가 봅니다. 자, 이들의 발전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인더스, 이게 갠지스라고 그랬죠. 인더스 일대에는 아주 발달한 고대 도시들이 있었어요. 하라파라든가 모헨조다로. 특히 이 고대 시대에 도시를 만들 때 제일 힘든 게요, 물을 저장하는, 물을 끌고 오는 것도 힘들지만 그걸 저장해두는 시설이 꽤 고급 시설, 아주 이 최첨단 테크놀로지인데, 이 하라파나 모헨조다로를 보면 이 물을 저장하는 그 규모가 당대에 압도적으로 아주 좋았을 정도로 아주 높은 고도 문명의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렇지만 이 위쪽에서 누가 내려오게 되냐면 아리아인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아리아인들이 내려오게 되면서 하라파와 모헨조다로로 대표되는 인더스강 유역의 대표적인 문명을 파괴하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동을 해요.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갠지스강 유역 일대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타났던 것이 바로 카스트제인데 무슨 말이냐 한번 볼게요. 자, 인도 문명. 그중에서도 초기에 인더스 문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2500년경 인더스강 유역에 도시 문명이 출현했고요. 드라비다인이 건설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뭐 크게 몰라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중요해요. 모헨조다로 하라파. 이 지도에도 나와 있죠. 모헨조다로 하라파. 이런 단어 나오면 아, 인더스 문명! 이렇게 이제 가주셔야 됩니다. 모헨조다로와 하라파가 건설되었었고요. 자, 계획 도시로 벽돌로 쌓은 성벽과 포장 도로, 주택, 하수 시설, 공중 목욕탕. 이 당시 공중 목욕탕 이런 거꽤 귀합니다. 공중 목욕탕 같은 곡물 창고 등을 갖추었던 아주 높은 기술력을 보여줬었고요. 자, 청동기와 상형 문자가 사용되었으며 인장. 인장이란 게 뭐냐면 지금의 도장, 직인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 인더스 문명이 일각수 인장이라고 해서 일각수라는 게 뭐냐면 뿔이 하나 달린 동물이 요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뿔이 하나 달린 이걸 일각수 인장이라고 하거든요. 이 인장이 어디에서 발견이 되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이 된대요.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 수 있죠? 아, 그럼 당시에 인더스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서로 교류했구나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쪽에서 이제 누가 내려오냐면 아리아인들이 내려와요. 아리아인들이 위에서 내려오게 되면서 어디 지역의 것을 파괴하냐? 하라파나 모헨조다로 문명을 파괴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쭉쭉쭉 오면서 갠지스 강류역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들은 철제 무기와 철제 농기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주 전투력이 좋았겠죠. 그런데 이들은 소수의 이들이 다수의 피지배층을 지배해야 되는 구조다 보니까 아주 엄격한 신분구조, 사회구조를 만들게 돼요. 우린 그것을 뭐라고 하죠? 카스트제의 형성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카스트제 형성은요, 이 브라만교로 성립하게, 이 최상위 집단을 우리는 브라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들은 보통 종교적 제사장, 뭐 사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들이 만들었던 종교가 브라만교고요. 이 브라만교의 경전이 베다가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 비읍, 비읍. 브라만교, 베다. 뭐라고요? 브라만교, 베다. 이렇게 같이 기억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요거 저희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만들어 봤는데요. 보시면 원래 초기에는 인더스 강류역에 모헨조다로, 하라파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내려오면서, 아리아인들이 내려오면서 이 문명을 파괴하게 되고요. 계속적으로 동쪽으로 오게 되면서 갠지스 강류역에 정착하게 되었었고, 이들은 소수의 지배층에 다수의 피지배층을 통치해야 되는 구조다 보니까 아주 폐쇄적인 신분 구조인 카스트제가 만들어졌었다. 카스트제의 최상위 집단은 브라만이라고 하고요. 이 브라만이 만들었던 그 종교를 브라만교라고 하는데, 이 브라만교의 경전은 같은 비읍비읍 베다가 되겠다. 예, 브라만교 베다. 요거 같이 연결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명은요, 이제는 동아시아 쪽으로 넘어와서 요게 황허강이 되겠죠. 그래서 요걸 황허 문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중국 문명 내지는 황허 문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문명은요, 일단 황허강 일대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중국 문명은요, 중국에 있는 나라는 기록상의 왕조라고 알려져 있는 하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엔 상, 그 다음엔 주. 과거에는 요 상이라는 나라를 은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했었는데, 왜 그랬냐? 요 상이란 나라의 수도가 은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상을 은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교과서 명칭은 다 상입니다. 이 수도가 어디? 은허. 은어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자, 상나라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라는 나라는 기록상의 왕조가 되겠고요. 상은요, 기원전 1600년경, 요 연도 같은 거 몰라도 됩니다. 황허강 중류 지역에서 등장했습니다. 자, 정치는 점을 쳐서 신의 뜻을 알고 국가 일을 결정하는 신권 정치. 신권 정치는 이 당시 뭐 고대 문명에서는 대부분 다 그랬었습니다. 특히 이 상나라에서 핵심은 은어 유적에서 발견되는 갑골문, 갑골문 형광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갑골문이란 건 뭐냐면, 거북이의 등껍질 내지는 배딱지나, 거북이가 없었다라면, 뭐, 소의 넓적다리뼈, 어깨뼈 같은 아주 넓적한 뼈에다가, 이렇게 단백질이잖아요. 그 뼈나 이 등껍질, 배딱지가 다. 그럼 불에 이렇게 굳게 되면 이게 갈라진단 말이에요. 단백질이다 보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걸 보면서, 아, 이번에 신께서 우리에게 전쟁을 명령하셨다. 가자!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내용을 기록해 있던 문자가 있었습니다. 우린 걸 갑골문이라고 하는데요. 요 갑골문. 갑골문. 그래서 상나라에는요, 뭐가 있다? 갑골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외에도 뭐, 태음역과 순장풍습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보통 상나라에서는 갑골문을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러다가 이 상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기원전 11세기경에 주라는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주는요, 호경에 도읍을 했었어요. 호경. 호경에 도읍을 하고, 황허강 유역을 지배하고,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창장강 유역까지 세력을 확대합니다. 보세요. 원래 초기 수도가 여기였었고, 이 상나라 때만 하더라도 영향력이 한요 정도였었는데, 이 주나라 때 오면서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창장강. 뭐, 이걸 흔히 사람들은 양쯔강이라고도 하는데요. 정식 명칭은 창장강입니다. 이 창장강 유역일 때까지 영향력이 더 커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봉건제. 너무 중요합니다. 봉건제. 왜 봉건제를 하게 됐냐? 예전에 한요 정도 통치를 하다가 이제 통치 범위가 이렇게 커진 거잖아요. 통치 범위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 지역에 사람을 그냥 파견해서 너 통치해 라고 하면 될 텐데, 이때만 하더라도

교통이 별로 안 좋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 뭐내 사촌 동생이나 동생, 아는 지인, 뭐 혈연 이런 있는 사람들을 여기에 파견하는 거예요. 야, 이거 네가 통치해. 여긴 네가 통치해. 여긴 네가. 여긴 네가. 이런 식으로 왕은 직할지를 통치하고 나머지는 왕족이라든가 공신을 제후로 삼아서 땅, 즉 봉토를 분배하여 다스리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봉건제라고 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제가 세계사 여행할 때 이제 여러분 이제 대학 가시면 돈좀 모으시고 하셔서 이제 유럽 여행, 세계 여행 떠나실 거잖아요. 꼭 여러분 드셔보셔야 될 요리가 있습니다. 철갑상어 요리가 정말 맛있어요. 철갑상어 요리는요, 파리에 가셔서 꼭 한번 드시길 바랍니다. 파리에 가셔서 가라면 그 철갑상어를 잘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파리에 딱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파리, 헬로우? 안 합니다. 파리 사람들은 자신의 언어에 대한 자부심이 꽤 강해요. 뭐라고 합니까? 파리 딱 들어가면, 봉주르, 봉주르, 봉주르. 뭘 먹으라고요? 철, 갑, 상어 요리를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게, 그냥 여러분 기억하기 좋게 해서 제가 그냥 만들어낸 말이에요. 전 프랑스의 철갑상어 요리가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뭐 실제 유명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철, 갑, 상어 요리 생각할 때 봉주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상나라에는 갑골 문자, 주나라에는 봉건제가 제일 유명했습니다. 철갑상어 요리는 봉즈루, 요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나옵니다. 봉건제. 자, 그 외에도 특징은 뭐 종법적, 즉 종법적 직계 적장자 상속이라는 건 뭐냐면 언제나 첫째 아들한테 기본적인 땅이나 재산을 물려준다라는 것이고요. 혈연을 중시했습니다. 뭐 천명사상. 내가 지금 너네한테 명령을 내리는 건 하늘의 명이다. 뭐 따라라. 뭐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 있는 것이 되겠고요. 자, 오늘 공부했던 것 중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도 문명, 중국 문명의 각각의 기본적인 내용들. 요게 오늘의 가장 메인 테마가 되겠고요. 오늘 전체 공부한 건 초기에 요거 뭐 구석기, 신석기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것도 있었지만, 여기는 상대적으로 좀 중요도가 떨어지고요. 여기 4대 문명. 그 중에서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되겠으니까 잘 한번 보시고요. 실제 그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같이 한번 우리 풀어봅시다. 11페이지에 대표 기출 확인하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6월 모평 문제네요. 이 유물은 중왕국의 누구누구 공주로 알려져 있고, 상형 문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나일강! 이렇게 나왔네요. 나일강 나왔습니다. 어디죠? 집트, 집트? 이집트. 사자의 서 제작. 다볼게뭐 있어요. 선생님, 진짜 평가원 수능 문제도 이런 거야? 딱이 수준이야. 이거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 메소포타미아 문명, 파르테논 신전 아직 안 배웠지만 이건 그리스 문명입니다. 하라파, 인더스, 갑골, 전복 내용 기록하였다. 예, 이건 황허 문명 하셔도 되지만 그중에서도 철, 갑, 상어. 그래서 아, 상나라구나. 요거까지 가면 더 정확하죠. 그렇죠? 정답 1번이고요. 자, 닮은 꼴 문제 한번 가봅시다. 가 문명입니다. 봤더니 발굴 팀은 무덤의 주인을 가의 신왕국 시대에 누구라고 추정했대요. 자, 이런 걸로 보아서 뭐 태양신 라가 있는 사자의 서뭐 이런 단어들이 나와 있네요. 이것도 역시 어렵지 않게 집트, 집트, 이집트 문명임을 알수 있겠고요. 함무라비 법전,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메르 인해 발전하였다. 이것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기자의 스핑크스를 축조하였다. 정답 이거네요. 3번. 모헨조다드네의 계획 도시를 건설하였다. 인더스 문명이고요. 자연현상을 찬미한 배달을 제작하였다. 이거는 인도 문명 중에서 갠지스강 역 일대에 나타났던 것인데, 사실은 이 문제에서 보면 3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어.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언제나 여러분 수능에선 복수가 없거든요. 정답은 딱 하나인데, 이거 두 개가 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그리고 이두 개가 다 뭐예요? 그것도 인도 문명과 관련된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역시 정답은 하나를 찾아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3번 하나였다.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기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문제 1번입니다. 밑줄친 이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적절한 걸 찾으래요. 이 시대는 최후의 빙하기가 절정에 달하여 기후가 혹독해지자 하면서 쭉쭉쭉 나와 있고요. 자, 그런 수들이 뭐 라스코나 알타미라 이 동굴 벽화에 이 시대 사람들의 삶을 남겼답니다. 이거 어디죠? 구석기가 되겠고요.
브라만교 신봉 구석기랑 관련 없습니다. 철제 농기구가 왜 나와요? 이건 구석기 아닙니까? 이때는 그것도 석기 중에서도 오래된 석기입니다. 예, 토기의 음식물을 저장했던 건 신석기입니다. 문자를 사용하다는 이 당시에 문자가 있을 수도 없었고요. 주먹도끼 등의 뗀석기를 사용했던 게 구석기 시대 대표적인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정답은 5번. 기본 문제 2번 갑니다. 가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이것은 두 도시 국가 나과시와 운마의 전투 장면이 담긴 석비 조각으로 밀집 대형을 이룬 병사들의 모습이 새겨져 있답니다. 두 개의 큰 강 사이에 위치한 비옥한 땅을 두고 벌인 두 도시 국가의 전쟁은 결국 운마의 승리로 끝났대요.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오랜 전쟁으로 국력이 쇠퇴한 수메르의 도시 국가들은 아카드인의 사르곤에 의해 정복되었고 그리하여 아카드인은 가의 새로운 이 가가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메르, 아카드, 아무르 이런 단어들 나오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관련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천명사상과 덕치를 강조했던 것은 황하 문명이 관련됩니다. 우루의 지구라트를 건설했다. 이거시겠죠? 예, 정답 2번. 갑골의 전복 내용을 기록했던 것은 황하 문명 내지는 철, 갑, 상어 요리가 맛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갑골문 나오면 상나라이기도 합니다. 모헨조다로 등의 계획도시를 세웠던 것은 인더스강 유역이 되겠고요. 벨렌도르프의 비너스를 제작했던 건 구석기 때입니다. 자, 기본 문제 3번 갑니다. 가 문명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 찾으랍니다. 사료로 보는 세계사, 나는 왕좌에 앉아 애도하였다. 궁궐에 있는 사람들은 슬픔에 잠겼고 내 마음은 크게 고통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일강 유역의 들판을 감싸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근 비문을 봤더니 상형 문자로 새겨져 있는 이 비문에는 가의 고왕국 시기의 왕 누군가가 신의 도움으로 기근을 해결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뭐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이런 것들 뭐 여기 나일강 요거 나와 있네요. 어디일까요? 당연히 집트, 이집트가 되겠고요. 피라미드 건설에 동원되는 인부가 이것과 관련되겠죠. 예, 정답은 1번. 상해 수도를 공격하는 주의 병사. 이거는 상나라, 주나라 나오는 거니까 중국 쪽과 관련되겠죠. 하라파에서 인장을 사용하는 상인. 하라파는 인더스강 유역에 있는 것입니다. 점토판에 쇠기 문자를 기록하는 관리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할 수 있겠고요. 함무라비 법전에 따라 판결하는 재판관도 역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관련됩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 문제 4번 갑니다. 밑줄 친 이 민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이 민족이 천가를 통해 신께 빌었던 주요 내용은 전투에서의 승리, 원주민에 대한 정복 등이 없고요. 이 민족의 천가가 담긴 리그 베다 봤더니 베다 중에 하나로 신에 대한 천가 등에 담겨 있대요. 아, 베다가 나오게 되었다? 베다가 나오는 이민족, 베다가 나오게 할 수 있던 이민족 누구죠? 아리아인들이 이동해 오면서 원래 인도가 어떻게 있었다? 이렇게 있었고 초기에는 하라파 모헨조다로로 대표되는 인더스강 유역의 문명이 있었는데 이 아리아인들이 내려오게 되면서 이 문명을 파괴했고요. 계속적으로 오게 되면서 갠지스강 하류에 정착하게 되었던 것이 이 아리아인의 이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들은 뭘 확립시켰을까요? 맞습니다. 카스트제를 확립시켰죠. 예, 정답은 3번. 유대교의 발전과 관련 없고요. 호우경을 수도로 삼았던 거 전혀 관련 없습니다. 길가메시 서신을 남겼던 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요. 바빌로니아 왕국을 건설했던 것도 역시 메소포타미아 지역 일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아리아인의 이동으로 카스트제가 확립되었다. 정답 3번. 자, 이제 실전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문제 보시면 실전 문제 1번입니다. 밑줄 친 이 문명. 미라에서 발견된 기생충의 알 등이 있었고요. 뭐 툰탕카멘 등의 미라 있었고요. 파피루스 이 문명에서 제작된 미라에 대한 의학적 검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문명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이집트 문명이 되겠고요. 이집트 문명 찾아보세요. 어렵지 않게 가임을 알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 예, 정답 1번. 간 이집트고요. 나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네요. 예, 메소포타미아 문명. 다는
인도의 인더스 강류역일 때가 되겠고요. 라는 인도의 갠지스 강류역일 때입니다.

그리고 다가 황허, 마가 황허강이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이툰명이니까 1번 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실전 문제 2번 갑니다. 밑줄 친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이들이 카르타고를 건설했대요. 아, 카르타고를 건설한 이들 누굽니까? 페니키아겠죠? 펀자브 지방이라는 게 어디냐면 인도가 요렇게 있을 때 여기 지역을 펀자브 지방이라고 합니다. 펀자브 지방을 걸쳐 갠지스강 유역까지 진출했던 것은 아리아인이 되겠고요. 알파벳 형상에 영향을 준 표음 문자를 사용했던 게 페니키아 아니겠습니까? 예, 정답 2번. 여호와를 유일신으로 숭배하는 신앙을 성립하였다. 이것은 헤브라이가 발전하면서 이스라엘 왕국과 유대 국가로 발전하게 되었죠. 스톤헨지 등 거석 숭배와 관련된 문화유산을 남겼던 건이 스톤헨지가 있는 데는 영국이고요. 영국의 신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통일하고 수메린의 문화를 계승했다. 이거 아카드인이 되겠죠. 아카드, 그 다음에 아무르. 이렇게 이제 이어집니다. 요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관련되고요. 자, 실전 문제 3번 갑니다. 밑줄 친이 문명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합니다. 쇠기 문자로 적힌 멜루하라는 용어는 이 문명 지역을 뜻하는 수메르어로 알려져 있다. 수메르어 나왔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되겠죠? 사자의 서에 나타난 내용, 이것은 이집트 문명이 되겠고요. 도시에 세워진 지구라트, 구조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정답 2번. 인더스강 유역에 건설된 계획 도시 하라파라든가 모헨조다로 등이 되겠고요. 혈연에 기초한 종법 제도가 성립된 배경, 이것은 주나라에서 봉건제를 실시하면서 이게 이제 나오게 됐던 것이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왕국을 건설한 민족을 알아본다. 이건 헤브라이가 되겠죠. 자, 실전 문제 4번 갑니다.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자, 개축일에 점을 쳤다. 지금부터 정사일까지 우리가 언제 그 부족을 정벌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쭉쭉쭉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자료에는 가에서 점을 통해 주변 부족을 정벌하는 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의 어깨뼈 등에 열을 가하여 나타난 흔적을 살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예, 갑골 문자라고 하고요. 갑골 문자는 철갑 상어. 예, 상나라의 은어에서 발견되었다라고 하죠. 이건 상나라 찾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견흥족의 침입으로 천도했던 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할 텐데, 이건 주나라가 되겠습니다. 주의 공격을 받아 멸망했던 게 바로 상나라죠. 맞습니다. 정답 2번. 함무라비 왕의 법전을 편찬하였다. 이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함무라비 법전이 되겠고요.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은 이집트 문명. 자연현상을 찬미하는 베다를 제작했던 것은 인도와 관련되고, 인도 문명과 관련되고, 인도 문명 중에서도 어디? 갠지스강 유역에 정착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자, 수능 실력 플러스 문제 두 문제만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 문명에 대한 설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쭉 봤더니, 가와 이집트 문명 간의 해전을 보인 것이랍니다. 이거 어디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되겠고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니까, 예, 태음역과 60줄법 사용했던 거 나오겠네요. 예, 정답 4번. 이렇게 가주시면 좋겠고. 모헨조다로는 인도, 파라오는 이집트, 이스라엘과 유대로 분열되었던 건 헤브라이, 알타미라 동굴 벽화는 구석기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우리 왕조에서 볼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으래요. 이 우리 왕조 찾아야 되는데 핵심은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새롭게 나급을 건설하였으니 너희의 예수도 은어. 은어가 수도였던 데가 어디죠? 상나라. 그럼 상나라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가 주나라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주나라는 봉주르, 봉건제 실시했었고요. 봉건제란 공신에게 봉토를 분배하는 국왕을 확인할 수 있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브라만 관련 없고 피라미드 관련 없고요. 카르타고라든가 뭐 아리아인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문제 정답은 3번.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수 있겠고요. 이제 1강 이렇게 마무리됐고요. 2강부터는 조금 더 여유 챙기고 더 여유롭게 더 자세하고 더 재밌게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와

안녕하세요. 기업 스토리텔러 고영경입니다. 기업은 늘 불확실한 세상에서 변화를 통해 생존해 왔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기업은 어떻게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낼까? 오늘 EBR에서 다뤄볼 주제는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The Next Value입니다. 오늘 소개할 기업은 전 세계 어디서나 이 회사 물건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물건을 생산하기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늙은 기업은 창의적일 수 없다는 관념을 깨부순 이 기업의 생존 비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성은 얼마나 오래된 기업일까요? 창의적이고 발랄한 이미지 때문에 젊은 기업일 것 같지만 무려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장수 기업입니다. 3M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무려 1902년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조금 낯선 이름, 미네소타 마이닝 앤 매뉴팩처링 컴퍼니. 이름이 너무 길어서 첫 글자를 따서 3M으로 바꿨죠. 처음 창업자들의 목표는 연마제 제조에 필요한 광물인 강옥을 발굴해서 동부 연마 공장에 납품하는 것이었어요. 이 연마제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그 사포 혹은 빼빠라고도 하죠. 연마제라고도 부르고요. 이 샌드페이퍼를 만드는 거죠. 하지만 강옥 발굴에 실패하자 빠르게 광산업을 접고 원료를 외부에서 조달하는 방식으로 사포 제조에 집중을 한 다음에 이 사포를 갖다 파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이때가 1900년대 초반이니까 지을 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사포 수요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연마제로 시작해 연마천, 돌가루를 붙이는 접착제 등 같은 종류의 상품군에 확장해 가면서 연구 개발을 계속했고 공장을 크게 키워갔습니다. 제품 개발을 해가는 과정에서 작은 규모의 연구소도 만들게 됐죠. 그리고 1921년 샌드페이퍼계의 혁신이자 3M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제품이 탄생하게 됩니다. 세계 최초의 방수 연마제, Wet or Dry, 즉 방수 사포의 특허를 내면서 시장에 선보이게 되었죠. 당시 업계에서는 샌드페이퍼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먼지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었거든요. 이 먼지를 줄이려면 물을 뿌려야 하는데 기존 사포는 물이 닿으면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먼지 속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작업할 때 물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3M의 방수 사포가 개발되면서 먼지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 마감에 손상을 입히던 마찰을 같이 줄일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덕분에 근로자들에게는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것이 애초에 이런 목적으로 개발한 것은 아니었어요. 면도날에 얼굴을 다치는 사람이 많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수염을 깎을 수 있는 사포를 개발해보자며 시작했던 연구가 방수 사포를 탄생시킨 배경이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한 상품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용도의 방수사포 개발로 이어지면서 이게 결국 대박을 친 셈이죠. 향후 이 방수사포는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제조업체 그리고 페인트 가게 등에

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1925년 두 번째 혁신적인 제품이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마스킹 테이프를 개발한 것이죠. 이때 활약한 것이 원래 연구소 보조였던 리차드 드류였습니다. 당시 자동차는 이 투톤 컬러가 유행을 했는데요. 이두 가지 색의 도장을 하려면 작업자들이 한 가지 색을 처리하는 동안 다른 부분을 종이로 가려야 했고요. 종이는 테이프를 붙여서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이때 이 테이프의 접착력이 너무 강력해서 페인트가 마른 후에 이 테이프를 떼어내면 페인트까지 같이 벗겨지는 일이 자주 발생했던 것입니다. 드류가 깨달은 건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접착력이 덜한 테이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기존 3M의 작업자들이 원하는 테이프는 없지만 그런 테이프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개발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덕분에 여러 세대의 도장 작업자들이 쉽게 일을 끝내게 될수 있었고요. 마스킹 테이프의 개발은 테이프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드류의 활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마스킹 테이프를 개발한 지 5년 후인 1930년, 다시 한번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해 회사와 고객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 제품의 이름은 바로 스카치 테이프. 우리나라에서는 이 테이프의 고유 명사처럼 쓰이는 제품이죠. 제품 개발의 계기는 한 냉동창고 회사가 3M에 방수 포장재 개발을 의뢰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드류는 한 동료 연구원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 연구원은 최근 출시된 방수 포장재, 셀로판으로 마스킹 테이프 롤을 포장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드류의 머릿속에 스친 한 가지 아이디어. 셀로판에 접착제를 도포하면 절연용 봉합 테이프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약 1년간의 연구 끝에 셀로판의 접착제가 균일하게 도포되지 않는 문제, 셀로판이 갈라지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1930년 9월 8일 마침내 세계 최초의 스카치 셀로판 테이프가 고객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스카치 셀로판 테이프는 시장에 출시되자마자 날개도 친 듯이 팔려나갔고 3M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가장 널리 애용받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공장, 사무실 등 여러 곳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오늘날까지도 널리 쓰이면서 새로운 용도가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가장 유명한 사례이자 3M 연구원들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제품, 포스트잇이 개발되죠. 1968년 3M 소속 엔지니어였던 스펜서 실버 박사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은 초강력 풀 개발에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접착력이 너무 약해서 쉽게 떨어지는 풀을 발명해 버립니다. 당시로선 실패작이었죠. 이 풀은 이후 무려 6년 동안 잊혀져 있다가 시간이 지난 1974년 빛을 보게 되는데요. 같은 기업에서 일하던 연구원 아서 프라이가 책갈피나 메모지 용도로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기 때문이었죠. 처음 3M은 종이에 약한 풀을 바른 이 제품을 스틱 노트라고 불렀다가 1980년부터는 포스트잇이라는 제품으로 미국 전역에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계속된 R&D의 성과를 보여주며 2014년 10만 번째 특허를 획득하면서 혁신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기록을 달성하게 되죠. 이후에도 수많은 연구개발 성공 사례들이 있는데요. 수술실에서 쓰는 덮개의 파란 천, 천식 마스크 같은 헬스케어 제품을 비롯해 여전히 굉장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습니다. 3M이 우리 생활 곳곳에서 감초처럼 유용한 필수용품들을 생산해온 세계가 인정하는 혁신과 발명의 선도자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3M에서 유독 이런 창의적인 발명과 혁신이 1세기 넘게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현장에서 발견하는 아이디어, 그리고 끊임없는 연구개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은 자율적인 기업 문화 덕분일 것입니다. 3M은 시장의 경쟁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는 이른바 게임 체인저 개발을 우선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기술을 한 제품에 고착시키지 않고 다양화하는 데그 역량을 집중했죠. 또한

최고 경영자 마이크 로만이 부임하면서 최근에는 혁신을 장려하는 3M의 기업 문화가 조금씩 퇴색되고 있다는 걱정이 많습니다. 경영진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신제품 개발 대신에 기존 제품의 점진적인 개선을 우선시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120년이 넘는 도전의 역사와 문화를 지켜온 기업인 만큼 앞으로 3M의 혁신은 계속해서 지켜볼 일입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현장형 기업 문화, 창의적 기업을 만든다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스토리텔러 고영경입니다.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시대의 변화를 빠르게 센싱하고 스스로를 완전히 혁신한 기업들을 살펴보면서 기업이 주목해야 할 넥스트 밸류의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소니가 전자기업으로부터 완전히 탈바꿈해서 새롭게 부활을 했다고 알려졌는데요. 10년 전만 해도 최악의 상황이었던 소니는 대체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2차 대전 이후 일본이 그렇게 빨리 재건되리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패전 이후 20여 년 만에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한 데에는 전자산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는데요. 세계 최초의 앞서가는 제품들을 줄지어 탄생시키면서 가전왕국, 제조업 강국이라는 명성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소니는 1950년 일본 최초의 자기 테이프 레코더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소니는 아무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독일 제품을 뜯어보고 노력해서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 이후 1955년 일본 최초의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대박 상품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상표를 소니라고 했는데요. 전 세계 어떤 언어로 불러도 소니라는 발음이 정확했기 때문에 소니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960년 세계 최초의 8인치 휴대용 TV를 출시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이 휴대용 TV라는 게 대단한 아이디어였고요. 본격적으로 글로벌 전자업계의 주목을 받게 된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1969년 트리니트론 컬러 TV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당시 일반 브라운관 TV보다 6배나 선명하다는 이 특장점 때문에 출시와 동시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소니를 단숨에 글로벌 TV 시장 점유율 1위로 만든 제품이었습니다. 소니는 1958년 도쿄 증시에 상장을 했고요. 1970년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첫 번째 데뷔를 했습니다. 일본 기업으로서 가장 먼저 뉴욕 증권시장에 등장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뒤흔들 정도의 성공을 거둔 제품이 1979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음악을 듣는 방식, 전자기기의 혁신을 일으킨 소니의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 바로 혁신의 아이콘 워크맨이죠. 당시 소니 브랜드의 차별성은 기술과 디자인의 결합에 있었는데요. 이 뛰어난 기술력에 감성을 자극하는 디자인을 더해서 혁신을 이끄는 원조 브랜드가 바로 소니였습니다. 실제로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디자이너들에게 소니라면 어떻게 만들지 생각하라 이렇게 닥달을 할 정도로 소니는 스티브 잡스의 워너비와 같은 회사였습니다. 특히 소니가 당시에 역점을 둔 건 소

상용화. 원래 있던 물건을 작고 휴대가 가능하게 만들면서 디테일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인화했던 것이죠. 이렇게 탄생한 소니의 제품들은 글로벌 시장을 제패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소니도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 전체가 버블 경제 폭발로 장기 침체에 빠져들면서 함께 기세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소니 자체가 이 전 세계적인 디지털 흐름에 제때 대응하지 못한 탓도 굉장히 컸어요. 1997년 잡스의 복귀 이후 절치부심한 애플이 2001년 아이팟, 2007년 아이폰을 출시했고 아이튠즈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이제 혁신의 아이콘은 애플이 가져가게 됩니다. 반면 소니는 과거처럼 소형화, 단순화에 집착하면서 미니 CD로 음악을 듣는 제품인 미니 디스크에 집중했어요. 과거의 성공 신화에 취해서 시대의 변화의 흐름을 읽는 데 실패한 것이죠. 전 세계를 호령하는 압도적인 브랜드였던 소니가 무너지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1997년 이때쯤부터 수익성이 꺾이기 시작했고요. 워크맨은 아이팟에 자리를 내주고 불안간 TV는 삼성과 LG의 PDP LCD의 시장을 뺏겼습니다. 결국 소니는 화려했던 전성기를 뒤로하고 2003년 4월 불과 이틀 만에 주가가 27%나 폭락하는 소니 쇼크를 맞게 됩니다. 소니가 2000년대부터 계속 실패했던 건 자존심을 못 버려서 그렇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단적으로 이데이 노부유키 당시 소니 CEO는 삼성전자와 LG전자한테 TV 시장의 주도권을 뺏기자 최고급 명품 TV로 반격을 노렸었는데요.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가격만 비싸고 성능은 별로였거든요. 소니 기술의 전성기를 이끌며 플레이스테이션 개발을 주도했던 쿠타라기 켄은 플레이스테이션을 가정용 슈퍼컴퓨터로 만들겠다는 그런 무리한 계획을 추진하기도 했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의 대실패가 원흉이 되어 결국 2006년 소니는 2,300여 엔의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내리막은 계속되었는데요. 2011년 또다시 최악의 적자, 무려 4,550억 엔,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가량의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같은 해 세계 2위 경제대국의 G마저 일본은 중국에 내어줬고요. 급기야 2012년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소니의 신용등급을 투자 부적격 수준이 BB-로 강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때 아날로그 시대의 전자제품 혁신의 선두주자로 꼽혔던 소니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몰락의 길을 간 것만 같이 보였었습니다. 자사의 기술만 맹신한 채 기존 제품에만 역량을 마구 집중하다가 도태된 실패 사례로 소개되며 역사 속으로 잊혀질 것만 같았죠. 하지만 그로부터 10여 년 뒤 소니는 2020년 회계연도에서 1조엔, 우리 돈으로 약 10조 5천억 원의 순이익을 달성하면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활이 가능했을까요? 부활한 소니는 워크맨을 낳은 전설의 가전 브랜드가 더 이상 아닙니다. 과거 주력이었던 전자제품이 아니라 게임과 음악 같은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이끌고 있습니다. 2021년도 실적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전체 매출 중 27%가 게임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나왔습니다. 미디어 매출을 더하면 그룹 매출의 절반 이상을 게임과 미디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힘을 잃어가던 소니의 구원투수로 등장한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플레이스테이션의 북미 매출을 책임지고 있던 히라이 가즈오 대표였습니다. 히라이 가즈오 대표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소니 CEO를 맡았고요. 소니의 부활을 이끈 장본인입니다. 샐러리맨의 신화다, 소니 역사상 최연소

최고 경영자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잘 못하는 건 포기하거나 내다버리고 잘하는 거에 집중하자. 새로운 먹거리를 찾자. 이것이 히라이 가즈오의 모토였는데요. 플레이스테이션, 이미지 센서. 이 두 분야가 매출을 크게 이끌었습니다. 지금 소니 그룹은 전자회사가 아니라 탄탄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창조적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자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20년 발매한 가정용 콘솔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 5는요. 한 달 만에 무려 450만 대가 팔려나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게임 산업이 날개를 닫았고요. 음악 사업도 소니의 영업이익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잖아요. 또 애니플렉스가 제작 배급에 참여한 애니메이션. 극장판 귀멸의 칼날이 메가 히트를 기록한 것도 영업이익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니의 다음 도전은 뭐 전기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히라이 전 소니 회장은 자신의 저서 소니 턴어라운드에서 자동차 세계는 지금 100년에 나올까 말까 할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소니는 이 패러다임 전환의 파도 속으로 뛰어들려고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여러 외신들은 소니가 가진 디자인, 이미지 센서, 인공지능 역량의 기술력, 또 게임, 영화, 음악, 컨텐츠가 종합된 소니카가 등장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흥미롭고 재미있는 궁극의 소비자 경험을 선사할 것이란 그런 기대감을 보이기도 합니다. 소니는 결국 자신만의 미래를 찾았을 때 부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국 기업들도 정말로 주의해야 할 대목인데요. 소니가 한때 그랬듯 현재에 안주하면서 중국 등 후발주자 따돌리기에만 급급하다면 발전은커녕 제자리를 지키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과거의 영광을 벗어나 자신만의 미래를 찾아라로 하겠습니다.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어휘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18강에 오셨어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어떤 내용 하고 있었냐면 연결어의 활용 단원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딱 한 문제 남겨놓고 있었거든. 그래서 연결어의 활용, 나머지 문제 한 문제 풀고요. 그 다음에는 구문의 활용 부분 설명하고 책값 테스트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네, 그러면 20문제 한 문제 남은 거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학년도 3월 학력평가 29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The old maxim, I'll sleep when I'm dead is unfortunate 이라고 하는 짧은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래된 격언이 있는데요. 아유, 잠은 죽어서나 자야지 라고 하는 오래된 격언이라고 하는

is unfortunat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유감스럽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뭔가 이 저자는 잠은 죽어서나 자야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그랬을 때 adopt 혹은 adopting 이거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거든? 얘들아, 근데 한번 봐봐. adopt는 뭐야? 명령문으로 동사로 시작하고 있어. 그러면 동사로 시작한다는 거는 뒤따라 나오는 문장에 동사가 있으면 안 되지. 자, 그런데 adopting이라고 하는 동명사 주어면 뒤에 동사가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우리 이 and라고 하는 접속사 전에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우리 이 동사 adopt를 선택할 건지 동명사 adopting을 선택할 건지 이거 두개 결정하면 되거든. 한번 읽어볼까요? adopt 혹은 adopting this mindset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은 일까? 혹은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져라 일까? 자, 둘 중에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문장을 한번 보세요. This mindset이라고 하는 지금 명사만 나와 있어, 얘들아. 이러한 마음가짐을 그러면 동사가 와야 돼? 아니면 동명사 주어가 와야 돼? 동사가 와야지. 왜냐면 뒤따라 나오는 문장에 동사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adopt라고 하는 동사가 와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채택해라. 이러한 마음가짐을 채택해라. 자, 그러면 명령문 다음에 and가 연결이 되면 얘들아, 우리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뭐뭐 해라.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거거든. 자,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을 채택해라. 그렇게 한다면 You will be dead sooner. 너는 더 빨리 죽게 될 것이고요. And the quality of that life will be wor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살게 된그 삶의 퀄리티, 즉 질이라고 하는 것이 낮아지게 될 거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랬을 때이 저자는 지금 잠은 죽어서나 자야지 라고 하는 말을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랬을 때 the elastic band of sleep depriv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수면 부족의 elastic band 하면 늘어나는 밴드, 늘어나는 끈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수면 부족의 늘어나는 끈은요, can stretch 어디까지 늘어날 수 있냐면 only so far before it snap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탄성이 있는 밴드가 끊어지기 전까지만 늘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즉, 어느 정도까지 늘어났다가 탁 하고 끊어져 버리게 될 거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Sadly, 슬프게도 human beings,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are in fact the only species, 유일한 종이라고 합니다. 자, 인간이 어떤 유일한 종이냐면요, that will deliberately deprive them일까 혹은 themselves일까? 이거 구하는 문제 우리 되게 많이 풀어봤어. 그치. 얘들아, them이라고 하는 목적어 부분에 나오는 걸까? 혹은 제귀 대명사가 나오는 걸까?를 보려면 우리 뭐 확인해 봐야 된대 그랬어? 앞에 나오는 주어를 확인해 봐야 된다고 했잖아. 그치. 자, 그러면 deprive이라고 하는 결핍시키다라고 하는 그 주체를 찾아봐야겠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해석을 해보자면, 슬프게도 인간의 종은요, 유일한 종인데, 뭐 하는 유일한 종이냐면요, will deliberately, 의도적으로 스스로를 결핍시키는 종이래요. 뭐로부터 결핍시킨대? of sleep without legitimate gai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뚜렷한 얻는 거 없이, 어떤 합당한 이득 없이, 스스로를 잠으로부터 결핍시키는 유일한 종이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얘들아, 결핍시키는 거의 주체가 누구야? 우리 인간의 종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잠을 결핍시킨다라고 해석되었기 때문에 themselves라고 하는 제기 대명사가 들어가는 게 맞겠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every component of wellness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건강의 모든 요소, 그리고 countless seams of societal fabric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사회 구조의 모든 이음매들은요 are being eroded이라고 나오고 있어. 어떻게 되어지고 있대? 약화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뭐함으로써 약화되어지고 있냐면 by our costly state of sleep negle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아주 값비싼 상태인데 어떤 값비싼 상태냐면 sleep neglect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neglect 하면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잠을 거절하는 굉장히 값비싼 상태에 의해서 우리 모든 건강에 있는 요소들이나 혹은 사회 구조의 모든 이음매들이

어떻게 되고 있대? 약화되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그래서 인간적인 측면이나 혹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모두 다 뭔가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나 봐. 뭐 때문에? 이런 sleep neglect, 잠을 거부하는 것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잠을 거부하는 게 너무나도 심해져서 so that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전 세계 보건기구는요, has now declared 무엇을 선포했냐면 a sleep loss epidemic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sleep loss epidemic 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뭔가 잠을 잘안 자는 잠 부족 유행병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잠 부족 유행병이라고 하는 것이 throughout industrialized na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산업화된 국가들 내에서 이런 유행병 같이 잠을 안 자는 것들이 마구마구 퍼지기 시작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그랬을 때 it is no coincidence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은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지. 자, 무엇이 우연의 결과가 아니냐면 countries. 자, 국가는 국가인데 어떤 국가냐면 얘들아 지금 C가 위치해 있는 곳을 한번 보자. where 이라고 하는 관계부사가 나올 것이냐 혹은 which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가 나올 것이냐. 자, 이거 두 개를 고르려면 얘들아 뭐 확인해 봐야 돼? 문장 뒤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돼. 자, 그러면 문장 뒤 한번 보자. Sleep time has declined most dramatically over the past century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럼 뒤에 문장이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하네, 그치? 자, 그럼 이때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는 올수 없고 앞에 관계 부사가 올수 있단 말이지. 그런데 앞에 나오는 countries라고 선행사를 보니까 장소의 선행사 또한 오고 있기 때문에 where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오는 게 맞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 편하게 그럼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자. It is no coincidence that 그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무엇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냐면 국가들은 국가들인데 어떤 국가들이야? Sleep time, 우리의 수면 시간이 has declined most dramatically over the past centu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난 세기에 걸쳐서 아주 극적으로 수면 시간이 떨어진 그런 국가들. 예를 들어서 such as US,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혹은 and several in Western Europe, 그 서부의 여러 유럽 국가들과 같이 이런 수면 시간에 있어서 어떤 현상을 겪은 국가들? 하락을 겪은 국가들은요. 얘들아, 이 문장에서 대절 이하의 동사가 등장하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countries가 대절 이하의 주어가 되는 거고 are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럼 동사가 되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국가들은 are also those, 또한 이러한 국가들이래. 어떤 국가들이야? Suffering the greatest increase in rates of physical diseases and mental disord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국가들이냐면 고통받는 국가들이래. 뭐에 있어서의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냐면요. Physical diseases, 신체적인 질병이나 혹은 정신적인 장애의 높은 비율, 높아지는 그 비율로 고통받는 국가들이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20번 문제를 마무리 짓고요. 우리 이제는 어디로 넘어가게 될 거냐면, 우리 바로 구문의 활용 단원으로 넘어가 보게 될 겁니다. 자, 구문의 활용 넘어가기 전에 우리 한번 예문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먼저 듣고 문제 풀어볼 건데, 얘들아, 1번 뭐라고 써 있냐면, 대동사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대동사가 뭘까? 여러분, 아마 대명사는 많이 들어봤을 거야.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서 써주는 거를 우린 대명사라고 하잖아. 그러면 대동사도 마찬가지지? 동사를 대신해줘서 쓰는 거를 우리는 대동사라고 말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대동사를 왜 쓸까? 우리가 너무 여러 번 동사를 반복해서 말하면 뭔가 듣기가 거슬리잖아. 그래서 그 동사들, 반복되는 동사들을 피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대신해주는 동사, 대동사를 씁니다. 자, 그럼 바로 예문 한번 볼까? He said he wouldn't see her again 이라고 나오고 있어.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예실 거예요. 그쵸? 자, 그는 말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but he didn't. He did 이라고 나오고 있어. 하지만 그는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이때 did라고 하는 예가 뭐냐면

대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동사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do, does, did. 이세 가지가 있는데, 시제에 맞춰서, 그리고 앞에 주어에 맞춰서, do를 쓸 건지, does를 쓸 건지, did를 쓸 건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자, 그런데 이 예시에서 봤을 때, 그가 말했는데 절대 그녀를 다시 보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but he did. 하지만 그는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뭘한 거야? 결국에는 그가 그녀를 다시 본 거지. 그랬을 때이 did는 무엇을 대신해 줄수 있냐면, saw her again. 이 부분을 대신해 준걸 겁니다. 그쵸? 자, 그럼 두 번째 예시 한번 볼게. 이 예문은 아마 여러분 교재에 없을 거예요. 잠깐 일시정지하고 한번 교재에다 적어보세요. If you want to improve your healt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너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싶다면 you should eat more vegetables just as your doctor suggested you do,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의 의사가 너에게 제안한 것처럼 더 많은 야채들을 먹어야 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우리 눈에 띄는 거는 뭐야? You do라고 하는 이 대동사가 어떤 내용을 받아주고 있는가? 그게 궁금한 거지.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do는 어떤 내용을 받아주고 있어요? 여기 보이는 eat more vegetables 이 내용을 지금 받아주고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동사 eat이라고 하는 거를 시제와 앞에 나오는 명사, 즉 주어 부분과 일치시켜서 do라고 하는 대동사를 써준 겁니다. 자, 그래서 대동사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앞에 나온 동사를 대신할 때 대동사를 쓴다라고 해서 굉장히 간단한 설명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거 우리 뒤에서 문제 많이 풀면서 여러 번 접할 거거든요. 지금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이 정도 정리를 한 다음에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해요. 자, 그 다음에 he runs faster than you do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너가 달리는 것보다 더 빨리 달린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자, 그러면 이때 than을 기준으로 해서 그가 더 빨리 달린다라고 해서 runs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 있고 여기 you 뒤에는 뭐가 나와? 대동사 do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너가 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달린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이때 대동사 do는 뭐를 받는 거야? 달리다라고 하는 run을 받아주고 있는데, 얘들아, 앞에 나오는 주어는 he라고 해서 3인칭 단수라서 runs라고 해서 s를 붙였지만, 여기 뒤에 나오는 주어 you는 3인칭 단수가 아니기 때문에, do, does, did 중에 뭐를 넣어줘야 돼? does가 아니라 do를 넣어준 거다라고 지금 설명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예문을 통해서도 한번 볼까? Modern smartphones consume more battery power than older models did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오늘날의 현대 스마트폰들은요, 더 많은 배터리를 소모한대요. 뭐보다? 그 이전 모델들보다 더 많은 배터리를 소모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did 같은 경우는 뭐를 대신해서 받아준 거야? 이때 did는 앞에서 등장하고 있는 consume battery라고 하는 거를 받아주고 있는데 이전 모델은 얘들아, 그 이전에 소비한 걸거 아니야. 그래서 아, 과거 시제를 넣어줘서 do, does, did 중에 did를 써준 거구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 consumed라고 하는 과거 시제를 받아줬기 때문에 대동사 did를 넣어준 거구나라고 볼수 있겠고요. 아마 여러분 교재에는 대동사 역시 주어의 수와 일치시킨다라고 설명이 적혀 있을 거야. 자, 근데 얘들아, 밑에 하나만 더 적어볼까? 대동사 역시 주어의 수와 그리고 시제를 일치시킨다. 얘들아, 시제 또한 일치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예문과 같이 the older models, 더 이전의 모델은 소비를 더 이전에 한걸 거잖아. 즉, 과거 시제를 써줘야 된다. 그래서 do, does, did 중에 did라고 하는 과거 형태의 대동사를 써주는구나. 이것까지도 반드시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갈 건데요. 병렬과 도치입니다. 우리 병렬 같은 경우는 문제 계속 풀면서 여러 번 짚어봤어. 그런데 한번 마지막으로 짚어보자면,
병렬 구조로 연결되는 말은 같은 형태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이미 너무 잘 알아. 그치? 자, 그럼 해석을 통해서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볼까? This increases driving time. 이것은 그 운전 시간을 높였고 and puts more cars on the road stil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전히 많은 차들이 도로 위에 있도록 하였다, 만들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문장인데 자, 이때 등장하는 and, 즉 병렬 구조로 연결되는 이 and가 누구와 누구를 연결시켜주는지 우리는 지금 그게 궁금한 거거든. 그랬을 때 이것은 increases 첫 번째 증가시킨다. 즉 운전 시간을 증가시키고 두 번째 어떤 일을 만들었냐면요. 여전히 그 많은 차들이 도로 위에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동사 두 개를 연결시켜주고 있구나. 그래서 앞에 나오는 주어 this를 기준으로 해서 동사 두 개가 연결지어지고 있으니 같은 형태, 즉 s가 있는 같은 형태로 써줘야 되네 라고 하는 거를 아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쉽죠? 자, 두 번째 예시도 볼까요? The new app allows users to track their daily steps and share their progress with friend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 출시한 앱은요, 사용자로 하여금 allow A to B. 사용자로 하여금 뭐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냐면요. track their daily step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매일매일의 절차를 track, 추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 자, 두 번째, 뭐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share their progress with friend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친구들과 본인의 발전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질문이지. 여기서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아마 여기다가 밑줄을 그을 거야. share이라고 하는 여기다가 밑줄을 그은 다음에 이때 share이라고 쓰는 거 맞아? 라고 물어볼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맞는지 여러분 증명해낼 수 있어야 돼. 앞에 나오는 and를 기준으로 해서 누구와 누가 연결되는지 봐야 되거든. and를 기준으로 했을 때 share과 연결되어지고 있는 동사가 누구죠? 첫 번째, track. 추적할 수 있도록 그들이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그 단계를 추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두 번째, 뭐할수 있도록 만들어줘? 그들이 이루어낸 그 발전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라고 해서 여기는 to track and to share 했는데 앞에 나오는 to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왜 출제하냐면 이렇게 헷갈려 할까봐. 너네가 이때 앞에 나오는 allows랑 연결되는 거 아닌 거 너네 알지? 라고 하는 거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기출문제에서 여기다가 밑줄을 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문은 여러분 책에 없으니까 반드시 필기를 해 두시고, 아, 여기서 출제 포인트가 많이 나오는구나.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거는 도치입니다. 여러분, 도치가 막 기출문제에서 엄청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나오면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자, on both sides of the valley라고 나오는 이 부분, 얘들아, 문장의 맨 앞에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주어처럼 보여? 아니야, 얘 주어 아니야. 명사 아니거든? 그래서 on both sides of the valley, 그 계곡의 양쪽 부분, 즉, 여기서 전치사 구가 문장의 맨 앞으로 빠졌네. 그러니까 전치사 구가 원래 문장의 맨 앞에 와서는 안 되는데, 문장의 맨 앞에 왔으니까 우리 뭐 해줄 거야? 주어 동사 도치시켜 줄 거야. 그래서, 아, 전치사 구가 문장의 맨 앞에 빠지니까 주어 동사가 도치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우리 이거 저번 시간에 표로 한번 정리했었거든? 기억나? 기억 안 나면 쌤이 이번 시간에 준비했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오늘은 필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계곡의 양쪽 사이드에는 양쪽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was a ski slop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ski slope가 있었다라고 지금 하는 문장입니다. 자, 그럼 출제 포인트 어디서 많이 물어보냐면 여기 was의 밑줄을 긋겠지. 그 다음에 얘들아 both sides of the valley라고 나오니까 여기 뭔가 복수형이 오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 were이 와야 될 것만 같지만, 하지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전치사 구가 앞으로 빠져나왔으니까 주어 동사가 도치된 형태니까 주어 부분에 동사를 일치시켜줘야 된다. 즉, a ski slope 이라고 하는 단수 주어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was가 오는 게 맞겠지.
자, 그럼 두 번째 예시 한번 볼까? Hidden in the dense fores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빽빽한 숲에 숨겨진 것은? 자, 이때 등장하는 이 hidden in the dense forest. 얘는 원래 문장 뒤에 보어 자리에 있는 거였어. 자, 근데 보어 자리에 있어야 될 애가 문장의 맨 앞으로 빠졌네? 그럼 또뭐 해야 돼? 도치시켜줘야 돼. 자, 그러면 동사와 주어 자리를 도치시켜준 형태인 겁니다. 그래서 빽빽한 숲에 숨겨져 있던 것은 무엇이었다? Were the ruins of an antique temp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고대 사원의 유적들이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were의 밑줄을 그어놓고 너 이거 맞는지 알아? 라고 물어보면 뒤따라 나오는 주어, ruins, 유적물들에 맞춘 거니까 were 당연히 맞지라고 확인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도치가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조금 어렵게 출제돼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했었죠, 표로. 그래서 주어 이외의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이나 절이 맨 앞으로 올수 있다. 그렇게 되면 뭐 해야 된다? 도치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로 한번 정리를 했었었죠. 그래서 장소의 부사구가 앞으로 올 때, 혹은 전치사구가 앞으로 올 때, 보어가 원래 문장 뒤에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올 때, 부정어가 앞으로 올 때, 그리고 목적어가 앞으로 올 때, 이 목적어가 앞으로 올 때는 얘들아, 도치를 안 시킨다고 했었어. 그래서 이거는 저번 시간에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다시 짚지는 않을 거지만 그 나머지 사례 같은 경우는 원래 뒤에 있어야 되는 애들이 앞으로 끌고 와졌다. 그럼 뭐 해야 된다? 도치시켜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에 꼭 두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른 예문들도 한번 보자면 never, little, hardly 혹은 scarcely라고 하는 부정어가 앞에 오거나 혹은 only 다음에 부사구가 오는 이런 애들이 문두에 오면 즉 문장 맨 앞으로 빠지게 되면 문장이 의문문어 순으로 도치되게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얘들아, 의문문어 순이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잘 생각해봐. 우리 뒤에 일반 동사가 있으면 의문문 만들 때 어떻게 해? do, does, did의 도움을 받거든? 그 말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뒤에 일반 동사가 온다면 do, does, did를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문제 한번 볼까? Little did I think of being so warmly welcomed 이라고 나오는 문장이에요. 자, 누가 봐도 little이라고 하는 부정어가 문 두에 있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시켜야 된다고. 자, 그랬을 때 little did라고 하는 과거형 did가 앞으로 빠져주고 있지. 그래서 아, 주어 동사가 도치된 형태구나라고 하는 걸알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원래 얘들아, 이 문장이 원래는 어떻게 생긴 문장이었냐면 I little thought of being so warmly welcomed 라고 하는 문장이었을 거야. 근데 little이라고 하는 부정어가 문 두로 빠지면서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되게 된 거구나. 그래서 나는 거의 생각할 수 없었다. 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냐면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거의 없었다. 라고 하는 문장인 거죠. 자, 두 번째 문장 볼까? Only after the meeting ended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only가 이끌고 있는 부사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부사구가 이끌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오직 그 미팅이 끝난 그 이후에 Did he realize that he had left his briefcase behi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회의가 다 끝난 그 이후에 그는 깨달았다. 무엇을 깨달았대요? 그가 그 서류 가방을 놓고 왔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문장이죠. 즉, only 부사구가 문 두로 빠지면서 어떻게 됐다?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됐다라고 하는 그런 예문들입니다. 자, 얘들아, 오늘부터 지금 기출문제 풀면서 굉장히 많이 볼 거거든?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한번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자, 우리의 세 번째 포인트는 강조와 생략입니다. 자,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뭐쓸수 있냐면,
I do know the answer, but I won't tell you. 라고 하는 예문이 아마 여러분 교재에 있을 거예요. 나는 정답을 알기는 하지만 너한테

절대 알려주지 않을 거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do가 뒤에 나오는 동사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그냥 나온 거지. 솔직히 없어도 상관없어. I know the answer. 나는 답을 알고 있어. 근데 난 너한테 답을 알려주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할수 있지만, 내가 지금 뒤따라 나오는 know를 강조하기 위해서 do, does, did를 쓸수 있다. 그래서 동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뭘쓸수 있다? 동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do, does, did 다음에 동사 원형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문도 한번 볼까? Although she seems quiet, she does possess amazing leadership skills when working in a group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역시나 지금 첫 번째 예문에서 do가 뒤따라 나오는 know를 강조해 주었듯이, 비록 그녀가 조용해 보이지만 그녀는 정말로 가지고 있어 라고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싶어서 지금 does라고 하는 강조 동사를 가져온 겁니다. 그녀는 진짜로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요, amazing leadership skil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그룹으로 일할 때, 뭔가 단체로 일할 때는 엄청난 리더십 스킬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does가 쓰였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동사만 강조하고 싶지 않을 수 있지. 우리 모두 강조하고 싶어. 주어도 강조하고 싶을 수 있고, 목적어도 강조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사 외에 주어, 목적어, 부사구 등을 강조할 때는 우리 흔히 말하는 that 강조구문을 쓴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that 강조구문은 아마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it과 that 그 사이 부분에다가 넣어줄 거거든.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자면, It was Brian that 혹은 who로도 바꿔 쓸수 있겠죠. 왜냐면 Brian이 사람이니까. 그러면 It was Brian that who broke the window last night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럼 여기서 저자가 강조해주고 싶은 포인트는 어디야? 브라이언이야. 그래서 그것은 브라이언이었다. 누가 브라이언이었냐면, broke the window last night. 어젯밤에 창문을 깬 것은 브라이언이었어. 라고 해서 이때는 인물을 강조하고 싶을 때, 즉, 이때 사이에다가 브라이언을 넣어줄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내가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어. 즉, 여기서 나오는 window를 강조해주려면 뭐가 들어가면 돼? 가운데 window만 넣어주면 돼. 그랬을 때, it was the window that 혹은 which. 왜? window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it was window that which broke, that Brian broke last night. 이렇게 쓰면 되겠지. Brian이 어젯밤에 깬 것은 window였어. 라고 해서 window를 강조해주기 위해서는 가운데 window를 넣어주면 되고. 그러고 마지막으로 last night 이라고 하는 부사구를 내가 강조해주고 싶으면 이 부분을 가운데다 넣어주면 되지. 그러면 it was last night that 혹은 when으로 바꿔 쓸 수도 있겠지. 왜? 시간이잖아. 그래서 it was last night that 혹은 when Brian broke the window. Brian이 창문을 깬 것은 어젯밤이었어. 라고 해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가운데다가 넣어주면 된다. 자, 그럼 다음 예시도 볼까요? It was through constant practice that the young pianist finally won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젊은 피아니스트가 마침내 국제 대회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통해서였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사이에 들어가 있지. 무엇을 통해서였대요? Through constant practi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서였다라고 해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it과 that 사이에다가 넣으면 그거를 우리는 it that 강조구문이라고 부른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문장에 드러나지 않아도 의미가 전달되는 반복어구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설명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죠? 생략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 예문 한번 볼까? Some people prefer to spend their vacation at the beach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몇몇 사람들은 그들의 방학을 어디서 보내는 걸 좋아한대요? 선호한대요? 바다에서 보내는 것을 선호하지만 다른 사람들은요, in the mountai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산에서 보내는 것을 선호한다. 굳이 여기 안에 가로쳐져 있는 부분이 위에 똑같이 등장하고 있는데 두번쓸 필요 있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의

효율성을 위해서 문맥상 다 드러나는 거는 우리 반복해서 쓰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즉, 생략을 할수 있다는 건데 두 번째 예시 한번 볼까요? You don't have to attend a meeting if you don't want to 라고 나오고 있어. 너 회의에 참석할 필요 없어. 너가 원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 자, 그러면 원하지 않는 게 뭐야? Attend the meeting. 맞아요. 그래서 너가 만약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면 너는 미팅에 참여하지 않아도 돼. 즉, 위에 나온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생략시켜 준 거죠. 그래서 if you don't want to attend the meeting, you don't have to attend the meeting. 그래서 똑같은 부분을 생략시켜 준 거고요. 자, 마지막 문장 볼까요? When a child. 얘들아, 이 문장은 조금 생소하다. 그치? When 땡땡 a child. 그냥 when a child 이렇게 나와도 되나? 싶지만 바로 뒤에 주어 동사가 있어요. She was shy, very sh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녀가 어렸을 때 그녀는 굉장히 수줍음이 많았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지. 그러면 주절에 있는 주어 동사가 똑같이 나온다면 앞에 나오는 부사구에 굳이 똑같이 반복할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when she was a child, 그녀가 아이였을 때 she was very shy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어떻게 쓸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쏙 생략하고 when a child, she was very shy 이런 문장으로도 쓸수 있다는 거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기출문제 풀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론 설명은 이렇게 마무리 지어 보고요. 최급 테스트로 한번 넘어가 볼 겁니다. 자, A번 네모 안에 어법에 맞는 표현 한번 같이 골라볼 거예요. He called a waiter and so did일까? 혹은 was I일까?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이거 뭐 물어보는 거야? 대동사 물어보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그는 웨이터를 불렀고 나 또한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그러면 내가 똑같이 따라한 게 뭐야? 웨이터를 부른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대신 받아줄 수 있는 동사는 called입니다. 그러면 일반 동사를 받아주고 있으니까 was라고 하는 비동사는 안 되고 do, does, did 중에 과거형인 did가 오면 좋겠습니다. He called the waiter and so did I. 그가 웨이터를 불렀고 나 또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2번, between the two wine glasses, 두 개의 와인 잔들 사이에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얘 누가 봐도 주어가 아니지. 얘 뭐야? 전치사 구가 문장 앞에 빠져 있어. 그럼 우리 뭐할 거라고? 도치시킬 거라고. 자, 도치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여기 동사 나오고 뒤따라 나오는 게 주어니까 우리 동사는 누구한테 맞춰야 돼? 주어한테 맞춰줘야지. 그래서 그두 개의 와인 잔들 사이에 was일까, were일까를 맞춰준다면 뒤따라 나오는 주어의 수를 일치시켜줘야겠죠. A small empty box, 아주 작은 빈 박스가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단수 주어, 즉 was가 오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문장이 짧으니까 얘들아 간단하게 warm up 한다고 생각하고 풀어보세요. 자, riding a bicycle is more difficult tha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은요, 더 어렵습니다. 뭐 하는 것보다 어렵냐면, 얘들아, 지금 병렬 구조 유지해줘야 돼. 자,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은 뭐보다 더 어렵냐면요, to drive일까 혹은 driving일까? 지금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앞에 모습을 한번 봐봐. riding a bicycle 이라고 지금 뭐로 시작하고 있어? 동명사 주어로 시작하고 있네. 그래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은 뭐보다 어렵다? 차를 운전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해서 병렬 구조니까 똑같이 동명사 형태로 이어지면 좋겠죠. 자, 4번이요. Scarcely. 자, 얘들아, 이거 뭐지? 부정어잖아. 부정어가 문장의 맨 앞에 빠져 있으니까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아,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시킬 거야. We had가 아니라, 그럼 도치가 됐으니까 scarcely had we라고 도치가 된 형태가 오면 좋겠죠. 그래서 scarcely 하면 거의 뭐뭐 않다라고 해석할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거의 점심을 시작할 수 없었다라고 해석하면 좋겠지. 언제? When the doorbell ra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초인종이 울렸을 때 우리는 거의 점심을 시작할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바로 지금 개념 다루고 문제 푸니까 좀 쏙쏙 풀려서 재밌죠? 재밌는데 기출문제 가면 조금 문장도 길어지고 어려우니까 지금 연습 잘 해가지고 기출문제 때 한번 실력을 발휘해 봅시다. 자, B번으로 넘어갈 거고요.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맞으면 동그라미 칠 거고 아니면 X 치고 올바르게 고쳐볼 겁니다. It is through teaching that you truly learn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너가 진정으로 배우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이다? 가르침을 통해서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이 구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아? 내가 강조해주고 싶은 부분을 안에다가 쏙 넣었어. 이 구조를 뭐라고 부른다고? 이때 강조구문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너가 진정으로 배우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이다? Through teaching, 가르침을 통해서이다. 라고 해서 이때 강조구문 아주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얘 동그라미 치고 넘어갈 수 있겠네. They didn't take their medicine, but the children di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은 그들의 약을 먹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했다. 라고 해서 지금 대동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대동사가 맞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우리 뭐 봐야 돼? 원래 어떤 동사를 받았는지 봐야지.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약을 먹지 않았지만 그 아이들은 그렇게 했다. 라고 한다면 여기 무슨 동사가 원래 있어야 돼? took their medicine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 그래서 they didn't take their medicine, but the children took their medicine 이지만 계속 반복하는 게 싫으니까 뭐 써줬다? 대동사 did 써줬다. 심지어 지금 과거 형태 문장이니까 did라고 하는 대동사 온 것까지도 완벽하다. 그치? 자, 그럼 5번도 맞고 6번도 맞았네요. Only slowly. 자, 얘들아, 이제 이거 등장하자마자 조금 반갑다, 그지? Only slowly. Only 다음에 부사구가 등장하는데 얘가 지금 문 두에 빠져있지. 문장 맨 앞에 빠져있으니까 뭐 됐을 거야? 아, 도치시켜줘야 됐을 거야. 자, 그런데 그냥 도치시켜주는 게 아니라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시켜준다고 했었으니까 he grew라고 나오고 있어. 일반 동사인데 지금 시제가 뭐야? 과거 시제네. 그럼 뭐 써줄까? Do, does, did 중에? Did 써줄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did를 앞에다 빼주고 주어 he 써준 다음에 grew라고 하는 거에 동사 원형이니까 grow라고 써줬으면 됐겠네. 그래서 only slowly did he grow into the rol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천천히 그는 그 역할로 성장을 하게 되었고요. And gained the confidence 그리고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얘들아, 그래서 이거 틀렸다고 하는 것도 물론 좋기는 한데 틀렸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까지 반드시 확인하셔야지 문법을 완벽하게 아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틀린 부분을 반드시 스스로 고쳐보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8번 볼까요? This was the lack of confidence that prevented him from taking the first ste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로 하여금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다? The lack of confidence, 그 자신감의 부족이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얘들아, 이런 구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강조해주고 싶은 부분을 이때 사이에 넣는 그 구조인데 지금 앞에 보니까 얘들아 it이 아니야. 그럼 얘 뭐로 고쳐줘야 돼? 이때 강조구문인데 this가 오면 안 되지. 이때 주어를 it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첫 번째 단계를 첫 번째 스텝을 내딛지 못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다? 바로 그의 자신감 부족이었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사이에다가 넣은 이때 강조구문이니까 it으로 바꿔주면 좋겠죠. 얘들아, 지금은 연습 문제에서 this로 나왔지만 이 부분 솔직히 뒤에 나오는 that을 what으로 바꿔놓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 기출 문제에서. 그래서 나중에 한번 같이 확인해 보자고요. 출제 포인트가 앞도 있지만 뒤에서도 많이 출제된다 라고 하는 거 같이 살펴보면서 C번 볼까요? Not only she did understand it, but she remembered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not only라고 하는 거 보자마자, 무슨 생각났어? Not only A, but also B. 그치. 그거 생각난 것도 너무 좋은데, not only라고 해서 앞에 부정어가 있네? 그럼 뭐 돼야 돼?

자, 주어 동사 도치시킨 것까지는 너무너무 잘했어. 그런데 뭐가 틀렸을까? 도치는 시켰는데, 그럼 동사는 누구한테 수일치를 시켜줘야 돼? 뒤따라 나오는 주어에다가 수일치를 시켜줘야 돼. 근데 뒤따라 나오는 주어가 framed quotatio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액자에 있는 그 글귀들이라고 지금 복수 형태거든? 주어가 복수 형태인데 동사가 단수 형태네. 자, 얘 뭐로 바꿔야겠어? was를 복수 형태인 were로 바꿔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11번 문장 보면요. Flowers are presented for celebr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꽃들은요, 축하를 위해서 전달되어지기도 하지만, but giving to gods in ritua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의식에서는 신에게 바쳐지기도 한다 라고 지금 설명이 돼야 되거든? 얘들아, 그러면 지금 이 but 이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뭐 이루어야 돼? 병렬 구조 이뤄야 돼. 그래서 꽃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축하를 위해서 are presented, 전달되어질 수도 있지만, 꽃 입장에서는 수동적으로 전달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꽃들은 축하를 위해서 전달되어질 수도 있지만, 또한, but given to gods in rituals, 의식에서는 신에게 바쳐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 Flowers, 꽃들의 입장에서는 주는 것이 아니라 주어짐을 당하는 수동의 의미여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바꿔야 돼? given이라고 해서, 아, 앞뒤에 병렬 구조를 맞춰야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re presented and are given이라고 하는 형태를 맞춰야 된다는 거겠죠? 자, 12번이요. Children today eat more than three times more sugar than their parents wa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날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가 먹었던 설탕의 양보다 세 배나 되는 양을 먹고 있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자, 그럼 얘들아, 문장에서 어디 부분이 잘못됐어? 그들의 부모가 먹었던 sugar, 즉 먹었던 설탕의 양보다 세배더 많이 먹는다라고 지금 말해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 was가 아니라 대동사 뭐가 와줘야 돼? their parents was가 아니라 여기는 원래 ate라고 하는 그 일반 동사가 왔을 테니까 did라고 하는 과거 동사가 오면 좋겠죠. 그래서 do, does, did, 즉 대동사 do, does, did 중에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did가 오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 마지막 D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장이 있냐면요. A book review, 서평이라고 하죠. 그 서평은요, is a personal assessment, 개인적인 평가인데, 어떤 평가냐면, which explains how well an author has covered a specific top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개인적인 평가래, 그 개인적인 평가인데, 설명해 주는 거래요. 얼마나 잘그 저자가 특정한 주제를 다루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는 개인적인 평가이다라고 지금 말해 주고 있어. 자, 그럼 우리 1번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냐면 이때 where이 누굴 꾸밀까?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지. 자, 부사 well이 누구를 꾸며주고 있는지 보려면 우리 해석 지금 다 했잖아. 얼마나 저자가 잘 다루고 있는지 를 지금 꾸며주고 있는 거지. 잘 다루고 있는지라고 해서 뒤따라 나오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자, 부사가 동사 꾸며주는 거 너무 잘하고 있네. 그럼 1번 통과시키면 되겠죠? As a reviewer, 서평가로서, you analyze the book for how it tells a stor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서평가로서 분석할 수 있는데, 그 책에 대해서, How well it tells a story. 얼마나 그 책이 이야기를 잘 풀어가는지 분석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쌤이 이미 해석을 하면서 힌트를 좀 줬지만 이때 등장하는 it은 뭐야, 얘들아? 앞에 나오고 있는 the book을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 자, 그랬을 때 the book이라고 하는 단수를 it으로 잘 받고 있지. 대명사로 잘 받고 있으니까 동그라미 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평가로서 너는 책을 분석할 수 있는데 그 책이 얼마나 이야기를 잘 풀어가는지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고, and 그리고 또한 너는 뭐할수

수 있냐면 evaluate 분석할 수 있대요. 평가할 수 있대요. The quality of writing and organiz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글과 그 구조의 질에 대해서 evaluate 평가할 수 있다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지. 자, 그러면 얘들아, 3번은 뭘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이때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랑 evaluate가 어디서 연결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럼 지금 재빠르게 한번 찾아볼까요? 3번 evaluate랑 연결되는 부분이 어딜까? 앞에 나오고 있는 analyze 부분이랑 연결되고 있는 걸 겁니다. 자, 그래서 너는 책을 분석할 수 있고, 두 번째, 뭐할수 있어? 너는 책을 evaluate, 평가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두 개가 지금 병렬로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꼴을 보면 analyze, 얘 뭐에 시제를 맞추고 있어? 아, 앞에 나오는 you와 시제와 태를 맞춰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evaluate를 보면 단수 동사를 취하고 있어.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evaluate를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evaluate. s를 떼벌리고 뒤에 나오는, 즉, 아니, 앞에 나오는 analyze랑 형태를 똑같이 맞춰주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체크업 테스트는 이렇게 마무리해 보는 걸로 하고 저희 1번 문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학년도 3월 학력평가 28번 문제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냐면요. Water has no calor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물은 칼로리가 없대요. 하지만 it takes up a space in your stomach. 하지만 너의 배에서 공간을 차지하기는 하죠. 그래서 which creates a feeling of fullness. 그래서 포만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쵸? 여러분, 물 먹어도 포만감 생겨요. Recently, 최근에 a study found that일까? 혹은 a study found what일까? 얘들아, 이거 너무 쉽다. 그지? 뒤에 나오는 문장이 완전하면 접속사 대시 쓰일 거고,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 what이 쓰일 거잖아. 그치? 그럼 뒤에 문장만 잘 읽어보면 되겠다. 최근에 한 연구는 찾았는데, 어떤 것을 찾았냐면요. People who drank two glasses of water before a meal. 사람은 사람인데 식사를 하기 전에 두 잔의 물을 마신 그런 사람들은요, got full sooner, 훨씬 더 빠르게 배불러졌고요, ate fewer calories, 더 적은 칼로리를 섭취했고, and lost more weight, 살이 더 빠지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그럼 뒤에 문장을 봤을 때 완전한 문장이야, 불완전한 문장이야? 완전한 문장이잖아.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올수 없고 접속사 대시 오면 좋겠죠. 그래서 연구 결과가 밝혀내 주었는데 식사를 하기 전에 두 잔의 물을 마신 사람들이 훨씬 더 적게 먹었다는 거지. 왜? 포만감이 생겼으니까. 자, 그랬을 때 you can put the same strategy to wor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는 이 똑같은 전략을 작동시킬 수 있는데 by choosing food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어떤 음식을 고르면서 똑같은 전략을 선택할 수 있냐면 that have a higher water content over those with less wat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식품을 선택함으로써 훨씬 더 물의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선택함으로써 뭐보다 over those with less water 물의 함량이 적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보다 물의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선택함으로써 이런 똑같은 전략이 작동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즉, 여기서 어렵게 말했지만 무슨 말이야? 물의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선택하면 더 포만감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 말이죠. 예를 들어서, The only difference between grapes and raisins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일한 차이점은 차이점인데, 포도와 건포도의 유일한 차이점은, 얘들아, 그럼 이 문장에서 주어 어딨어? 이 문장에서 주어는 유일한 차이점이지. 그러면 뒤따라 나오는 동사는 뭐에 맞춰줘야 돼? 진짜 주어에 맞춰줘야지. 자, 그러면 the only difference 얘에다가 지금 맞춰줄 거니까 뒤에 나오는 동사는 단수 동사가 오는 게 당연하겠다. 그치? 그래서 포도와 건포도 사이의 유일한 차이점은 is that 어떤 것이냐면 grapes have about six times as much water in the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건포도보다 포도에 6배 정도 많은 물의 함량이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 that water makes a big difference. 그 물, 즉 포도에 있는 그 물이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만들어낸다고.

겁니다. In how much they fill you u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의 배를 얼마나 채우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차이점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You will feel much more satisfied after eating 100 calories worth of grapes than you would after eating 100 calories worth of raisin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100칼로리 정도의 건포도를 먹는 것보다 100칼로리 정도의 포도를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뭐하게 될 것이다? 만족감이 많이 들게 될 것이다. 왜? 물의 함량이 6배나 많으니까 포만감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salad vegetables like lettuce, cucumbers, and tomatoes also have a very high water content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샐러드 채소들, 예를 들어서 상추나 오이나 토마토와 같은 샐러드 채소들 또한 가지고 있다. 굉장히 많은 물의 함량을 가지고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so as 어릴까 do일까 지금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데 뭐 물어보고 있는 거야? 대동사 물어보고 있는 거지. 자, 그랬을 때 as broth-based soup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국물이 있는 수프가 그러한 것처럼 샐러드 채소들도 높은 물의 함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해줄 수 있지.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나오는 대동사는 어떤 동사를 받은 거야? 앞에 나오는 have를 받은 거지. 그래서 그 샐러드 채소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높은 물의 함량을 그 국물 수프 또한 높은 물의 함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대동사 do가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치? 아, 비동사가 들어가면 안 되지. 앞에 비동사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그치? 그래서 아, 대동사는 이렇게 앞에 나오는 동사를 잘 찾을 수 있는지 그것이 핵심이구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쵸? 첫 번째 문제는 어렵지 않았어요. 두 번째 문제 바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015학년도 10월 학력평가 20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In professional sports these days, 오늘날에 전문적인 스포츠 세상에서는요, It is not unusual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중 부정이니까 이건 not이랑 on이랑 한번 지워볼게. 그러면 It is usual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자, 어떤 것이 흔하냐면요, To hear players and coaches talking about proc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선수들과 코치진들이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것은 흔하다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이때 등장하는 it은 뭐예요? 가주어지. 자, 가주어가 있다는 거는 뒤에 진짜 주어가 있다는 말인데 이때 1번에 밑줄 쳐져 있는 이 부분이 진짜 주어 되겠습니다. 자, 진짜 주어가 to 부정사로 이끌어지고 있는 거 너무 괜찮죠? 그래서 동그라미 칠 거고요. 여기서 내용이 뭐였어? 아, 전문적인 스포츠 세상에서 스포츠 세계에서 그 코치진들과 선수들이 뭐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한대? process, 과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그랬을 때 they talk about focusing on process and following the proc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은 과정에 집중하고 과정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대요. 과정이 중요한가 봐요, 스포츠에서. rarely, 반갑다. 그치? rarely 무슨... 뭐예요, 얘? 부정어가 문장의 맨 앞으로 빠진 거잖아. 자, 부정어가 문장의 맨 앞으로 빠지면 의문문 어순으로 바꿔준다, 도치시킨다 라고 하는 거니까 rarely do they 라고 나오는 거 도치 잘 시키고 있지. 자, 그래서 그들은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뭐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냐면 scoring a goal, 뭔가 골을 넣는 거, 터치다운을 하는 거, 홈런을 치는 거, 뭔가 a point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득점을 하는 거 or achieving a good sho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관역을 명중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부정어가 문장의 맨 앞으로 갔으니까 어떻게 됐다? 아,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됐구나. 오케이, 도치된 거 잘 잡아냈다. 그치? 얘들아, 이제 이렇게 도치된 문제 보면 좀 반가울 거예요. 그동안은 조금 무서웠을 거거든. 그치? 도치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무서웠을 테지만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는 자신감 있게 동그라미 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It's all about process. 이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다 과정에 관련된 거래. So what do they mean by this? 그래서 그 스포츠가 과정을 중시한다는 게 어떤 건데? 라고 물어본다면

What they mean by focusing on the process i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과정에 집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that they focus on the actions. 그들은 그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래. 자, 행동은 행동인데 어떤 행동이냐면 they need to be taken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 선수들이 해야 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거다.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ey, 쌤이 뭐라고 해석했어? 선수들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선수들이 해야 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인데, 그러면 선수들이 행동을 직접 하는 거지, 행동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행동을 직접 해야 되지. 그럼 수동태가 와서는 안 되고, 능동태로 바꿔줄 겁니다. 자, take라고 하는 능동태로 바꿔줄 거야. 그래서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는 그 선수들이 그들이 해야 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자, in order to achieve their desired result. 그들이 원하는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하는 그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을 때, they don't focus on result itself. 그 선수들은 결과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요. The reasoning here, 여기서의 논리는 무엇이냐면, that. 자, 이때 등장하는 that, 뭔지 한번 말해볼까요?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문장이 완전한 얘는 접속사라고 볼수 있겠지? 오케이, 접속사 대시 잘 나와 있네. The reasoning here i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서의 논리는 어떤 논리냐면, If you follow the steps required, 진짜 필요한 과정들을 너가 잘 따라내면요. Then the result will look after itself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This is one of the big difference between professional and amateur sports people. 이랬을 때 전문적인 스포츠 선수들과 아마추어 선수들의 가장 큰 차이점들 중에 하나는 이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 아마추어 선수들은요,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뭐 하는 것을 까먹는데요. Doing all the thing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모든 거 하는 것들을 까먹는다라고 지금 말해 주고 있지. 자, 얘들아, 그러면 여기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ing 오는 거 너무 잘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법적으로는 너무 괜찮고요. 우리 오늘 문법 개념도 다 같이 짚었고 기출 문제도 한번 같이 짚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 구문의 활용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테니까 다음 시간부터 만나요.

0: 죽은 이들의 공간이라?
1: 나성 안쪽은 산 사람들의 공간, 나성 바깥은 죽은 사람들의 공간, 저쪽이구나! 선생님!
2: 첨봉이 왔구나.
1: 여기가 나성 바깥 죽은 사람들의 공간 맞나요?
2: 맞아요. 이곳 능산이고본구는 사비식의 왕과 왕족의 무덤이죠.
1: 오늘의 답사지 능산리 고분군에 잘 찾아왔습니다. 무덤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와, 가까이에서 보니까 무덤이 엄청 커요.
2: 여기는 능산리 고분 가운데 동쪽 아래에 있다 그래서 동하총, 그리고 발굴할 때 첫 번째로 발굴했다 그래서 1호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굉장히 학술적으로 중요한 무덤인데요. 직접 그걸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 네, 과연 어떤 모습일까?
2: 자, 고개를 숙이고 조금 더 숙이고.
1: 먼저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요. 천장에는 연꽃과 구름이 그려져 있어요. 돌을 잘 다듬어서 만든 굴식 돌빵 무덤. 벽에 그려진 사신도는 동서남북을 지키는 수호신이죠. 여기서 잠깐! 공주에서 보았던 무령왕릉 기억하시나요? 벽돌로 하나하나 쌓아 만든 벽돌식 무덤이었는데요. 그에 비해 능산리 고분군의 무덤은 모두 반들반들한 굴식 돌빵 무덤이랍니다. 능산리 고분군 바로 옆에 또 중요한 유적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2: 이 능산리 고분군 옆 열분터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1: 무덤 옆이니까 집은 무서워서 못 살 것 같고, 무덤에 묻힌 사람들 제사 지내는 곳 아닐까요?
2: 와, 거의 맞았어요. 여기에는 능산리 고분 옆에 절을 지어서 여기에 묻힌 사람들을 위해서 예불도 드리고 그렇게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1: 이곳은 백제왕들이 죽은 후에도 평안하도록 빌어주는 왕실의 사찰터. 1400여 년 전 사찰의 모습은 사비도성 안의 정림사만큼이나 크고 아름다웠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터만 남아있다니 정말 아쉬워요.
2: 그래서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백제문화단지에 가면은 이 능산리 사지를 그대로 재현해놓은 곳이 있거든요.
1: 우와, 그런 곳이 있다고요? 능산리 사지가 원래 이렇게 생겼었구나. 백제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백제문화단지. 정말 멋진 곳이네요.
2: 그런데 이 능산리 사지가 넓기만 하고 볼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장소에서 백제 최고의 보물 두 가지가 발견됐어요.
1: 백제 최고의 보물 두 가지요?
2: 네, 그래서 이 절터를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디에서 발견됐고 무엇인지 쭉 살펴보는 게 필요하죠.
1: 그럼 보물이 발견된 그곳으로 고고! 첫 번째 장소는 능산리 사지의 중앙. 여기는 큰 목탑이 있던 자리인데 1995년 이 아래에서 아주 중요한 유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유물인지 전 궁금해서 못 참겠어요. 빨리 좀 갈게요.
2: 생각보다 금방 왔네, 천봉이.
1: 제가 마음이 급해서요, 선생님. 보물 보러 가시죠. 이곳이 우리가 찾던 백제 최고의 보물인가요?
2: 이 돌로 된 유물이 아까 우리가 갔던 능산리 사지 목탑터에서 발견됐는데요. 석조 사리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목탑에는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고 그거를 예쁘게 보관하기 위한 사리장치를 만드는데, 그 사리장치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로 된 걸 만들었어요. 특히 이 바깥에 글자가 적혀 있어서 백제 창황 13년에 누이가 여기에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서 능산이사지가 언제 만들었고 그리고 그 절이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는 백제의 보물, 가운데 보물이죠.
1: 두 번째 보물이 발견된 장소를 찾아라! 여기는 물건을 만들던 공방이 있었던 자리. 그 중에서도 물을 담아놓는 나무통 안에서 놀라운 유물이 발견됐다고 해요.

초건! 선생님, 드디어 만났어요! 나 천봉이를 탄생시킨 백제 최고의 보물!

0: 2018년 새해가 밝았다. 힘차게 떠오르는 해를 보며 한 해 동안 이루고 싶은 소원을 비는 사람들. 그렇다면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 고등학생들의 새해 소원은 뭘까?
1: 새해는 작년에 못했던 수학을 좀 확실하게 올리고 싶어요.
2: 네, 새해는 좀 더 성적을 올려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3: 시험 보고 후회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습니다.
0: 역시나 성적 향상의 목표를 갖고 공부 역전을 꿈꾸는 학생들. 하지만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 공부 도전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여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야구 명언처럼 끈기와 노력으로 공부에 대한 두려움을 한 방에 날린 주인공이 있으니. 전 과목 성적 하위권에서 서울대 합격이라는 신화를 이뤄낸 공부하는 야구선수 이정호 군. 운동선수는 공부를 못할 거라는 편견을 깨고 노력하면 된다라는 희망을 보여준 정호 군의 공부 비결을 공개한다. 연일 추운 날씨가 기승을 부리는 12월의 어느 날, 열심히 훈련 중인 서울대 야구부를 찾았다. 팀 내에서 주전 외야수로 뛰고 있는 정호 군.
4: 일로 와봐. 여기서.
0: 요즘은 개인 훈련보다는 다른 선수들의 야구 훈련을 돕고 있다.
4: 풍모션 두고 그대로 한 번에. 그렇지. 좋아, 좋아. 저는 선수 출신인데요. 그 다른 야구부원들은 선수 출신이 아니라서 제 경험을 좀 더 선수들에게 알려주고자 제가 플레잉 코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0: 정호 군은 야구 명문으로 유명한 고등학교의 선수 출신으로 각종 고교 야구 대회에서 팀이 우승하는 데 일조, 야구 실력을 인정받았다.
5: 나한테 와라, 나한테!
0: 그리고 또 인정받은 것이 있으니 야구와 공부를 병행해 국내 최고 대학에 입학했다는 것. 그의 도전 정신과 노력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됐다. 대학 입학 후 이제 야구는 취미로 하는 것 아니냐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미래의 야구 행정가를 꿈꾸는 그에게 야구는 인생의 동반자이자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는 강력한 동기부여다.
4: 제가 야구를 시작할 때 아버지께서는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공부를 해야 야구를 시켜주겠다라는 조건부 승낙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그거 무시하고 그냥

0: 야구하는 데만 집중했는데 바로 성적이 떨어졌거든요.
1: 중학교 시절 야구를 하고 싶어서 공부도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한 정욱은 하지만 야구 실력이 늘수록 성적은 떨어졌다. 아니나 다를까 성적을 확인한 어머니는 약속한 대로 유니폼을 버리고 야구를 하지 못하게 했는데 좋아하는 야구를 포기할 수 없었던 정욱은 좌절하지 않고 다시 공부를 시작. 야구도 공부도 좋은 성적으로 중학교를 졸업했다.
2: 운동을 했던 걸 반대한 게 아니라 정우가 어렸을 때그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조금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몸도 많이 안 좋았고 그리고 정우가 커오면서 병원에 입원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이유 없는 고열 때문에 병원 가면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원인을 찾았는데 그게 골수에 염증이 생겼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꽤 오래 있었거든요. 그런 게 너무 겁났었어요. 아이가 운동을 하면 지칠 거고, 힘들 거고, 그러면 또 언제 도질지 모르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종호한테 공부하라고, 그런 핑계로 그냥 운동을 좀 그만하고 공부를 좀 하게 한것 같아요.
1: 하지만 야구 명문고에 입학, 야구에 집중하면서 정호구는 또다시 공부와 멀어졌다.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진 성적, 야구에만 집중하겠다는 결심까지 했었는데, 그랬던 그가 누가 시켜서가 아닌 스스로 다시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는 뭘까?
0: 부상을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아, 내가 좋아하는 야구를 진짜 끝까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뭔가 다른, 그러니까 공부를 준비를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에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1: 선수 생활을 이어가지 못할 경우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공부는 필수라 생각한 정옥은 야구와 공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도전이 시작된다. 그리고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을 쏟은 결과 수학 내신 성적 6등급에서 2등급으로 꾸준한 성적 향상을 이뤄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하면 된다라는 값진 경험을 얻은 정호군은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하는 후배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싶다. 그렇게 야구가 아닌 공부 멘토링을 진행하기 위해 찾은 모교. 정호군이 누군가를 보자마자 반갑게 달려가는데.
3: 네, 반갑습니다.
4: 좋아. 잘했다.
3: 네.
1: 지금의 정호군이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준 감독님. 팀 훈련에 방해가 되지 않은 선에서 정호군이 공부를 할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힘이 돼준 분이다.
5: 정호가 또 공부하는 것을 또 좋아를 하고 또 부모님하고 면담을 해봤더니 또 좋은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공부하면서 야구를 좀 병행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하고 저희 학교 선생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정호만 따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던 거죠.
0: 7교시까지 다 수업을 들었고 또 시험 때는 또 감독님께 야간 자율학습도 해도 되겠냐고 여쭤봐서 또 시험 기간에는 야간 자율학습도 같이 병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감독님께서 그런 여건이나 환경을 조성해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6: 정우야,
7: 예.
6: 정우 너 2탄으로 너 후배 중에서 공부는 되게 잘하는 애 있어.
7: 예.
6: 네가 좀 시간 날 때마다 공부 같은 거 어떻게 하는 요령 같은 거 방식 이런 것도 네가 좀 얘기를 해줘. 잘.
7: 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6: 정우 2탄으로 들어가면 또 서울대 합격하면 좋잖아.
7: 네, 알겠습니다.
1: 제2의 이정호를 꿈꾸는 오늘의 멘티.
8: 안녕하십니까?
9: 내가 사고냐?
1: 야구도 공부도 둘다 잡겠다. 공부 의지 불끈. 덕수고 1학년 한상훈 군.
10: 일단 공부 잘하는 사람의 노하우를 얻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공부와 야구를 같이 병행하면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한번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1: 훈련을 마치고 곧바로 1차 멘토링에 돌입.
0: 되게 공부랑 운동 같이 하는 건 어렵지 않아?
10: 일반 학생들보다는 좀 어려운 거. 좀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운동을 많이 하고 그 전날에도 늦게까지 운동을 하니까 수업 시간 좀 집중 안 되거나 좀 피곤할 때가

0: 많단 말이에요.
1: 아무래도 운동하고 피곤하니까 수업을
0: 네.
1: 듣다 보면 좀 졸릴 때도 있잖아. 결국엔 그런 피곤함을 이겨내야 될것 같아.
0: 네.
1: 진짜 형 같은 경우에도 막한 4시간씩 잘 때도 있었고, 언제는 막 3일 연속 밤을 샌 적도 있었고. 물론 그게 몸에 좋지는 않지만 그 정도의 노력을 해봐야 될것 같아. 그래서 이런 체력적인 부분을 조금이라도 이겨내려면 수업 시간에 수업을 완벽하게 다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투리 시간 같은 거 웬만하면 잘 이용해서 공부의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잠잘 시간이 확보가 되는 거고, 그지?
0: 제가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은 중간에 빠질 때도 있고 아예 못 들어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애들 진도에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1: 나도 이 기초 개념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 진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0: 네네.
1: 그래서 내가 선택했던 거는 역시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가장 많이 활용한 방법은 질문 공부법이었어. 수업 시간에 계속 내가 손을 들고 발표를 하는 거야.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거 선생님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같이 수업을 듣고 있잖아. 그러니까 애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 같아서 그때부터는 좀 방법을 바꿨었지.
2: 기초 개념이 부족하다 생각한 정호군은 가장 먼저 수업을 충실하게 들었다. 그리고 수업을 듣다가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바로 표시를 하고 질문을 적었다. 그런 다음 수업이 끝나자마자 질문거리를 들고 선생님을 쫓아갔다.
1: 선생님, 혹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2: 아무리 사소한 질문이라도 모르는 것이 있다면 바로바로 질문 표시를 하고 선생님께 물어봤다. 그리고 설명을 듣고 난 후엔 반드시 바로 내용을 정리하고 익혀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0: 야구부는 공부를 안 한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으셔가지고 뭐 공부나 뭐 질문 받으실 때 약간 저희를 빼놓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형은 그럴 때 약간 어떻게 극복을 해가지고 약간 어떻게 질문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1: 나도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 선생님들이 이 운동부라는 편견 때문에
0: 네.
1: 우리를 많이 신경을 안 썼단 말이야, 그지? 근데 맨날 찾아가서 물어보고, 선생님 만날 때마다 물어보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질문을 많이 했냐면은, 딱 정말 궁금해서 교무실로 딱 선생님한테 들어갔어. 아, 선생님이, 아, 저거 또 왔어? 막 이럴 때도 있고, 심지어 나딱 교무실 들어가니까 나랑 딱 눈마주치자마자 막 전화 받으시는 척할 때도 있었어. 그렇게 선생님과 계속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이 내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더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나도 선생님들과 친해질 만큼 더 편하게 더 많이 물어볼 수 있고,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0: 제가 직접 선생님 찾아가서 이게 물어보고 이런 게좀 부끄럽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따로 인강이나 뭐 친구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왜 형은 꼭 선생님한테 여쭤봤는지 궁금해요.
1: 물론 인강을 듣는 것도 좋은 공부법이야. 하지만 우리처럼 공부와 운동을 같이 병행하는 입장에서 이런 인강을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간에 대한 부담이 많이 들지. 근데 더 중요한 건 인강을 듣다 보면 궁금한 게 생겨도 바로 물어볼 수가 없어. 그냥 모르는 채로 진행을 해야 된단 말이야. 하지만 선생님께 여쭤볼 때는 그 여쭤본 거에서 또 다른 질문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또 물어보는 거야. 아, 선생님,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야 되죠? 선생님, 이 부분은 또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즉각적으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좋았다고 생각을 해. 이렇게 여러 분 찾아가서 이렇게 여쭤보다 보니까 어떤 선생님은 어떤 부분을 더잘 설명해 주시고, 어떤 선생님은 어떤 부분을 더잘 설명해 주시고, 이런 게좀 보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 질문한 선생님들을 각각 따로 찾아갔어.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보면 개념과 문제풀이 이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거든. 개념에서는 기초 개념, 공식 같은 거 있지. 이런 걸잘 설명해 주신 선생님이 있고, 그 공식에 대한

0: 대하여 그 증명이나 혹은 추론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도 계셔.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 맞는 그런 풀이법을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내신 문제에 대한 그런 설명을 잘해 주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심화 문제 있잖아. 네. 심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초 개념뿐만이 아니라 문제 풀이법까지 되게 다양하게 아우를 수 있어야 돼. 네.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 쉽게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 네. 이렇게 자기가 파트를 딱딱딱 정해서 이렇게 선생님들을 찾아가는 전략을 잘 짜는 게 좋을 것 같다.
1: 기초가 약한 학생들은 질문이 여러 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개념에 관한 거, 표기에 관한 거, 어떤 특정한 단원의 어떤 기호에 관한 거, 막 이런 것들이 모를 수 있는데, 매번 질문을 하는 것도 좀 미안한 일이기도 하고, 이게 정말 질문할 거리가 되는 것인가 망설여지기도 하니까, 한 번 더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책을 보면서 한번 찾아보면 몇 개는, 분명히 몇 개는 걸러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걸러진 것들을 빼고 질문을 한다든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건 맞느냐, 이렇게 확인 작업을 하는 것도 좋겠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질문의 양이 점점 줄어들기도 하고 점점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게 되죠.
2: 그 형이 그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좀 어마어마하게 하셨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질문할 게 어떻게 생각이 나는지 좀 궁금해요.
0: 이 질문이라는 게 자기가 공부하고자 하는 만큼 보이는 거거든. 네. 이게 내가 질문 활용법을 사용할 때 네.
3: 썼던 문제집이거든. 한번 보죠.
0: 빨간색 펜 부분은 개념 관련 질문이고, 이 파란색 펜으로 표시한 부분은 문제풀이에 대한 질문을 적어놓은 거야. 문제풀이가 생각이 안 날 때, 아니면 풀긴 풀었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라는 고민이 들 때 네. 이렇게 바로 표시했던 것 같아요. 사실 질문을 하고 듣고 끝나서는 안 돼. 네네. 자, 이렇게 나 같은 경우는 옆에다 따로 적어놨는데, 먼저 이 개념이 몇 페이지에 있는지 먼저 써놔.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 다음으로 하는 코멘트가 있을 거야. 그럼 그걸 바로 밑에다가 적으면 돼. 풀이 같은 경우에는 옆에다가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한번 써보면 돼.
4: 질문과 답변은 개념과 문제풀이로 나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 놓으면 복습할 때 도움이 된다. 정어군의 질문 공부법 3단계. 수업을 듣거나 혼자 공부하며 질문을 찾은 후 질문별로 맞춤 선생님을 찾아가 답변을 듣는다. 마지막으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놓고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0: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내가 과제 하나만 내도 될까? 네. 여기 보면 연습 문제 여기 한 페이지 있지? 네. 여기를 한번 풀어보고 네. 여기서 어떤 질문거리가 있을지 네. 이거는 문제풀이가 잘 모르겠다, 여기는 개념이 헷갈린다, 이런 부분을 잘 표시를 해봐서 네. 한번 너가 질문을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자. 다 완벽하게 풀 필요는 없으니까 네. 그런 질문할 거리를 찾아가는 그런 훈련이니까 그걸 하고 우리 다음에 만나서 다시 얘기해보는 걸로 하자. 네.
4: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수학 문제집을 펼친 멘티. 문제를 풀면서 질문을 적어 나가는데 한 문제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을 정도로 푸우는 문제마다 모르는 것 속출. 멘티의 한숨이 늘어간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상훈군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며칠 후 2차 멘토링이 있는 날, 일찍 도착한 정호군이 멘티가 훈련하고 있는 실내 연습장으로 향했다.

0: 운동선수가 공부를 병행하기란 쉽지 않은 일. 운동에 쏟는 열정만큼 공부에도 열정을 쏟아야 한다.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겨내야 하는 도전이다. 멘티에게 힘이 되고 싶은 정호군은 오늘도 아낌없이 공부 노하우를 알려주는데.
1: 그런데 문제풀이 같은 게 좀 어려운, 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2: 수학이라는 과목이 원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적응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네. 그래서 이 틈날 때마다 이런 공식을 보고 개념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1: 어떤 방법을 해야 좀 잘 알려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3: 한번 올라가서 알려줄 테니까 같이 올라갈까?
0: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공식 암기는 필수. 과연 암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3: 그렇게 약간 어수선한 그런 상황에서는 계속 뭔가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지? 훈련을 하다가 매 순간 집중을 할 수 없잖아. 네. 예를 들어서 공을 모으거나 아니면 도구를 정리하거나 땅 정리하거나 아니면 어디 이동을 할 때 뒷주머니에 너가 정리해놓은 개념을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시간마다 꺼내서 읽고 그 다음에 다시 운동해야 될 시간이 오면 다시 운동에 집중하고. 형 같은 경우에는 이 운동장뿐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그걸 좀 활용했던 것 같아요. 버스 타고 다닐 때나 아니면 길 걸어 다닐 때 주머니에 개념 넣고 다니면서 항상 확인하고.
0: 또한 정호군은 암기한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틈나는 대로 적고 또 적었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하고 생활하는 중간중간 습관처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이다.
3: 운동장이나 아니면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보는 그런 개념들은 제대로 잘 정리를 해서 가지고 다녀야 돼, 깔끔하게.
4: 네.
3: 기초 개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집에 나와 있는 공식들 있잖아. 공식들을 아주 깔끔하게 적어주거나. 네. 아니면 너가 이 문제는 알고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한 풀이 내용을 쓰는 거야. 그래서 꺼내 볼 때마다 이 문제는 이렇게 갔었지. 이 문제에서 여기에서 이런 공식을 사용했고 이런 식으로도 유출할 수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너가 보면은 상기할 수 있다는 거지.
0: 종이에는 외워야 하는 공식뿐만 아니라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풀이도 적었는데 자주 보고 암기하면서 풀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자연스럽게 익혔다.
5: 제가 모르는 게 많아서 가지고 다니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이걸 다 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3: 그치.
5: 그럴 땐 형은 어떻게 하셨어요?
3: 진짜 다 가지고 다니기 힘들지.
5: 네.
3: 너가 그 기준을 잘 세워야 돼.
5: 네.
3: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에는 이 한 페이지 안에 있는 거를 정리를 하고 다녔어. 물론 그 한 페이지를 익히는 시간이 며칠이 될 수도 있지만 다 익히고 나서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왔을 때 또 한 페이지 쓰고 또 넣고 다니고. 상훈이의 기준을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거 하려다 보면. 네. 처음부터 지칠 수가 있어. 너가 처음 시도하는 거잖아. 그치?
5: 네.
3: 그러니까 단 하나의 공식이어도 괜찮으니까 네가 완벽하게 볼 수 있는 양.
5: 네.
3: 너가 온전히 그날의 양을 채울 수 있는 양. 내용. 그 정도만 써놓고 다니면 너도 하다 보면 기준이 생길 거야, 계속해서.
5: 네.
3: 기준이 계속 바뀔 거니까 계속 꾸준히 해나가면 괜찮을 거야. 저번에.
5: 네.
3: 너한테 숙제 하나 내줬었는데 혹시 해왔어?
5: 네, 해왔어요.
3: 그럼 하나 같이 볼까?
5: 네.
3: 궁금하다.
0: 자신 있게 공부해 온 것을 내놓는 멘티. 한눈에 보기에도 그의 노력이 엿보이는데 과연 멘토의 반응은?
3: 전체적으로 되게 잘 표시한 것 같아. 되게 열심히 푼 것 같고 꼭 이렇게 문제 안에만 아니라.
5: 네.
3: 여기 안 써져 있는 것도 궁금하면 옆에다 적어도 돼. 너가 예상되는 개념? 여기 등비수열 같은데 등비수열로 푸는 게 맞나? 그럼 등비수열 물음표? 이렇게 한 거지. 우리가 지금까지 공식이냐 혹은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5: 네.
3: 이거는 다 좀 문제풀이로 연결이 되겠지? 나는 난이도에 따라서 이 문제 표시를 하는 방법이 달랐거든.
5: 네.
3: 나는 총 네 가지로 나눴어.
0: 정호군은 문제풀이 실력을 쌓기 위해 자신만의 표시로 문제를 구분해 공부했는데 바로 별의 개수에 따라 난이도를 나눈 것.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한 후 별 표시가 되어 있는 문제는 알 때까지 복습했다.
5: 제가 이제 별표를 친 거를 이제 다 이해가 되면 그럼 그 별표는 어떻게 해야 돼요?
3: 별표 하나 같은 경우에는 네. 풀었잖아, 그지?
5: 네.
3: 한 번 더 풀어보고 네. 다 풀렸다. 그럼 별표를 지우는 거야. 자, 별표 두 개짜리.
5: 네.
3: 자, 풀었어. 또 안 풀렸어. 그럼 그대로 놔두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 또 공부할 때 다음에 또 봤는데 그때는 이해가 됐어.
5: 네.
3: 그러면 그때 별표 하나 더 지우는 거지.
5: 그래서 없어질 때까지 계속
3: 그렇지.
5: 푸시는 거네요.
3: 계속 없어질 때까지 별을 푸는 거야.
5: 네.
3: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별표를 안 하고 했었어. 근데 별표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쉽게 풀었던 건데 또 풀잖아. 시간 낭비 아니야?
5: 맞죠.
3: 네. 그래서 그런 시간 낭비를 줄이고자 혹은 내가 한 5분씩 소비해 가면서 이 문제가 뭔지 이해를 했는데 저번에도 이해 못했던 거를 또 5분이나 소비해 가면서 문제를 이해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야.
5: 네.
3: 이것도 시간 낭비란 말이지. 그래서 별표를 안 한 거는 다시는 안 보는 거고 혹은 별표 하나 친 거는 한 번 더 풀어보고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것도 다시는 안 보는 거고
5: 네.
3: 별표 세 개다. 이거는 한꺼번에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별표 공부법을 잘 활용했던 것 같다.
5: 네. 아마 이 친구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아주 기초가 약할 때는 별이 너무 많거든요, 책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신감도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초가 약한 학생들은 좀 쉽고 얇은 책으로 시작을 해서 아는 것이 어느 정도 생겼을 때 그렇게 좀 더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부족한 거, 아예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은 저는 나름대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한순간에 그걸 멈춰버린다면 분석적인 그런 내용들이 향후 공부 방법에 영향을 못 미치니까 꾸준히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자신이 어느 부분에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다는 걸 안다면 그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는 공부를 한다면 분명히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 운동을 하면 이렇게 몸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할 때도 이제 저도 이제 슬럼프가 온 적이 있는데 뭐 형은 슬럼프 같은 게 온 적은 없으세요?
3: 물론 없다면 거짓말이겠지.
4: 네.
3: 내가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공부와 운동을 병행했다는 것 자체가 네. 1차적인 이유 같아. 공부가 안 될 때는 야구로 힘을 냈고 야구가 안 될 때는 공부로 힘을 냈었거든. 근데 공부와 야구 둘 다 안 될 때가 있잖아.
4: 네.
3: 그럴 때는 정말 정말 힘들단 말이야. 하지만 내 주위 사람들이 너무 나를 잘 챙겨줬어. 먼저 우리 학교에 있었던 반 친구들
4: 네.
3: 친구들이 좋게 생각해줘서 공부하는 부분 더 알려줬었고
4: 네.
3: 내 야구부 동기들도 내가 야구 부분에서 조금 부족할 때 좀 더 친구들이 좀 더 신경 써서 야구를 좀 더 알려준다든지
4: 네.
3: 혹은 내가 공부하러 갔을 때 막 힘내라고 네. 간식을 사다 주라고 했다든지
4: 네.
3: 이런 거에서 힘을 얻었었고 이런 게 내가 고등학교 때 계속 공부와 야구를 병행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됐었던 것 같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굉장히 보잘것없는 그런 공부법일 수도 있지만 이런 공부법을 계속 하려는 것 자체가 의지라고 생각을 하거든.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겠다. 내 꿈을 실현시켜 보겠다.
4: 네.
3: 그러기 위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겠다. 이런 의지라고 생각을 해.
4: 진짜 형 덕분에 이제 제 미래가 조금씩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3: 오케이. 화이팅 하자.
4: 네.
6: 정호 형이 알려준 대로 공부와 야구 같이 병행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제가 공부와 운동을 같이 병행을 해봤잖아요. 그 운동 선수에게 그게 얼마나 힘든 환경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모든 운동 선수들이, 학생 선수들이 마음 놓고 공부와 운동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스포츠 행정가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상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진료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냐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2027 내신 만점 수능 특강 16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수학 실력자로 가는 길에 함께하는 배지영입니다. 자, 여러분, 그 공부하다가 내가 지금 이 한 시간을 한다고 해서 바뀔까? 이런 고민이 들 때 있잖아요. 바뀝니다, 바뀝니다. 당연히 이 50분 강의 있잖아요. 내가 이 50분 강의를 듣는다고 바뀔까? 50분 딱 지나고 나서 바로 바뀌진 않아요. 근데 이게 누적이 되면은 분명히 바뀝니다. 근데 이 작은 시간들이 모이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유명한 말 아시죠? 그래서 뭔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야 결국엔 바뀐다라는 거. 그리고 분명히 바뀝니다. 우리 막 물 끓일 때도 불을 켜놔야지 결국에 끓잖아요. 처음에는 안 끓잖아요. 근데 계속 켜놔야 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결국에 나중에 다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50분 또 힘차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정적분의 활용인데요. 같이 개념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정적분이랑 넓이가 또 관련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부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 요걸 우리가 정적분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어떻게 됐었냐? 어떻게 구할 수 있었냐?

그냥 적분을 하면 A부터 B까지 F를 적분을 하면은 S가 뿅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S의 부호가 바뀐 친구가 뿅 하고 튀어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은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A부터 B까지 절대값 f(x)를 적분해 주셔야 돼. 이해가 되시죠? 사실은 이거를 접어 올리면 절대값 함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상황이랑 똑같이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절대값 함수를 적분하면 그 자체가 넓이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복잡해진 형태인데 두 곡선 사이의 넓이. 요것도 사실은 이제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fx가 이런 식으로 있고 gx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a부터 b까지 둘러싸인 요 부분의 넓이. 자,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어쨌든 핵심은 똑같아.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빼서 적분을 하시면 돼요. 그쵸? 여기서도 사실은 f에서 0을 빼서 적분한 거랑 똑같거든요. 그냥 f를 적분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어쨌든 큰 거에서 작은 것을 빼서 적분하면 된다. 그게 결국에 절대값의 의미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a부터 b까지 큰 거에서 작은 것을 빼서 적분을 하면 된다라는 건데, 그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절대값을 써서 fx 빼기 gx dx. 아, 그래서 결국에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어떤 구간에서 뭐가 위에 있지? 이런 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할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두 부분의 넓이가 같은 경우.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 다 같은 이야기 하는 건데, 요런 거, 요런 거. 자, 만약에 F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X축인데, A부터 B까지 요 넓이랑 요 넓이랑 똑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S1, 여기를 S2라고 했을 때, S1이랑 S2가 똑같으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 자, 요건 어떻게 되냐면은, 요딱 만나는 점을 X축과 만나는 X좌표를 C라고 한번 해보면은, 우리가 S1을 구하고 싶으면, A부터 C까지 적분을 하면 딱 S1이 나오거든요. A부터 C까지 fx를 적분하면 딱 S1이 나와요. 그런데 C부터 B까지 적분을 하면 S2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때요? 마이너스 S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딱 더해주고 나면 우리 앞 시간에서 지난 강의에서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한 거랑 똑같다라는 정적분의 성질 기억나시죠? 이두 개를 더하면. 아, 그래서 이두 개를 더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S1이랑 마이너스 S2를 더해보니까, 넓이가 같다 그래서 0이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두 넓이가 같으면 A부터 B까지 적분한 값이 0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나요?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요 넓이랑 요 넓이랑 똑같게 된다면, 이것도 그래도 써줘야겠다.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요거를 F라고 하고, 요거를 G라고 한번 해본다면, 요 넓이랑 요 넓이랑 똑같다면, A부터 B까지, FX 빼기 GX가 이것을 적분한 게 0이 됩니다. 자, 주의하세요. 여긴 절대값이 아니라 그냥 뺀 함수입니다. 그쵸? 이렇게 적분을 하면 0이 된다라는 거.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와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의 넓이의 관계. 여기에서는요, 역함수는 항상 뭐를 떠올려야 돼요?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 대칭이다. y는 x 대칭이다. 요거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죠. 이따 문제에서 같이 알아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속도와 거리. 여기에서는 우리 미분에서 했던 거랑 연관이 되는 건데, 미분에서는 위치를 미분하면, 위치를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속도가 됐었어요. 그쵸? 근데 미분이랑 적분은 반대 관계다. 그래서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속도를 vt라고 했을 때, 그리고 위치를 xt, 속도를 vt라고 했을 때, 이제 t에서의 위치를 구하는 방법은요. t에서의 위치를 구하는 방법은 일단 그 속도를 적분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적분하면 하나로 정해지지 않아요. 적분은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부정적분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치를 속도를 적분해서 구하려면은 특정한 시각에서의 위치 하나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정한 시각,

T에서의 위치 하나를 알고 있을 때, T에서의 위치는 A에서의 위치에다가 A부터 T까지 속도를 적분해주면 T에서의 위치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나오는 개념이 움직인 거리랑 위치 변화량이랑 움직인 거리가 있어요. 위치 변화량이랑 움직인 거리. 자, 그런데 위치 변화량은 뭐냐면 속도를 적분한 것이에요. 속도를 적분한 거. 즉, A부터 B까지 변할 때 위치 변화량이라는 것은 A부터 B까지 속도를 적분해주면 이제 B에서의 위치에서 A에서의 위치의 차가 나오기 때문에 B에서의 위치 빼기 A에서의 위치가 되기 때문에 바로 위치 변화량이 됩니다. 위치 변화량이라는 거는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거든요. 근데 움직인 거리는 뭐냐면은 진짜로 움직인 거리를 다 더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속력을 적분해줘야 됩니다. 속력을 적분해줘야 돼. 자, 그래서 A부터 B까지 속력을 적분한 거. 요게 움직인 거리입니다. 괜찮죠? 자, 요 내용들 토대로 우리가 그 문제에서 한번 적용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 넓이랑 이제 속도와 거리 내용들이 나올 텐데, 1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함수 fx가 3차 함수인데, 요 3차 함수가 x는 k에서 극대래요. 그럼 일단 구할 수 있겠어. 구할 수 있으면 읽으면서 일단 구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푸는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미분을 해봅시다. 빼기 24x 플러스 12. 요렇게 할 거죠, 그쵸? 그럼 3으로 묶으면 3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 이렇게 된다. 인수분해 할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3에 x 빼기 2에 3x 빼기 2. 아마도 요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서 극대인지 알려면은 이 f 프라임이 언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3분의 2, 여기가 2다, 그쵸? 어디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3분의 2에서. 아, k는 3분의 2였구나. 여기까지 하셨나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가는 거예요. 곡선 y는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요 x는 k라는 직선에 의하여 나누어지는 두 부분의 넓이를 s1, s2라 하자. 자, 그럼 또 하라는 대로 합니다. fx 그래프를 우리가 그리려고 보니까 저거 그릴 수 있겠다. 왜냐하면 fx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3x로 묶어질 것 같아요. 3x로 묶어주고 나면 딱 완전제곱식 형태가 돼서 x 빼기 2의 제곱 요렇게 됩니다. 찾으셨나요? 자, 그럼 우리 요거 그릴 수 있잖아요. 0,0을 지나면서 2에서 접하는 요런 상황 아닌가요? 그쵸? 여기가 0, 여기가 2. 요런 상황 맞죠? 아, 요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요 부분이 x는 k, x는 k가 뭔데? 3분의 2. 요거 요거. x는 3분의 2. 요 직선에 의하여 나누어지는 두 부분의 넓이를 각각 s1, s2라고 하자. 근데 뭐가 더 큰지 몰라요. 지금 제가 여기가 좀더커 보이게 그렸는데 그건 계산을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둘 중에 크거나 같은 것을 S2라고 하자.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가 S1, S2인지 지금 안쓴 상황입니다. 근데 요 값을 구하래. 아,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요두 값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구하면 되겠죠.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0부터 3분의 2, 우리 요 넓이 먼저 구해볼게요. 그래서 0부터 3분의 2까지 fx를 적분하면 딱요 넓이 나오겠다. 맞나요? 그래서 0부터 3분의 2까지 fx를 한번 적분을 해보자. fx를. 요거, 요거. 요거 적분해주면 되겠죠? 자, 계산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면 4분의 3x 4제곱 빼기 4x 3제곱 플러스 6x 제곱. 자, 요거를 0부터 3분의 2까지 계산을 하셔야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3분의 1을 여기다 딱 대입해보면 27분의 4, 그쵸? 빼기 27분의 32 플러스 6 곱하기 지금 9분의 4니까 얼마예요? 3분의 8. 요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27분의 4 빼기 32 플러스 72. 요렇게 돼요, 그쵸?
아, 그러면 27분의 44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아, 일단 요 넓이는 27분의 44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넓이 구할 건데요. 요 넓이는 3분의 2부터 2까지 적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할 거예요. 왜냐하면 0부터 2까지 적분할 거예요, 저는. 0부터 2까지 적분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쪽이라도 0을 해주는 게 계산이 좀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어차피 0부터 2까지 적분했다라는 건 뭐냐면 요 전체 넓이잖아요? 거기서 아까 구했던 요것만 빼주면 여기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일단 0부터 2까지 적분해 볼 겁니다. 아,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구해놨던 거 활용해 보면 요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0부터 2까지 하면 되겠다. 그럼 2만 넣으면 되겠다. 그쵸? 2를 대입해 보시면 어떻게 되죠? 12 빼기 84, 32, 플러스 4, 6에 24. 이렇게 됩니다. 그쵸? 아, 4구나, 4. 아까 0부터 2까지, 여기가 지금 전체 넓이가 4니까, 여기 구하고 싶으면, 여기를 뭐라 하지? 요 분홍색 구하고 싶으면, 분홍색은 4에서 27분의 44 빼면 되겠다. 자, 4에서 27분의 44를 빼봅시다. 즉, 27분의 108에서 44를 빼보자. 아, 27분의 64구나. 오! 요 분홍색이 지금 27분의 64였던 거예요. 여기가 27분의 64고, 요 흰색이 27분의 44. 이해되시죠? 오! 진짜 저 분홍색이 더 컸다, 그쵸? 그림이랑 다르게. 그래서 S1이 27분의 44였던 것이고, S2가 27분의 64였던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 문제 최종적으로는 요거 분의 요거 하라 그랬으니까 간단히 하면 44분의 64 구하라는 소리, 그쵸? 근데 PQ 서로서까지 간단히 해줘야 되니까 4로 나눠보면 요렇게 된다, 그쵸? 그래서 11분의 16이라서 11 더하기 16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27이다, 요렇게 답하시면 되겠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넓이 구하는 거 어렵지 않을 텐데, 그 계산을 좀 줄이는 방법. 한쪽을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을 활용하면 계산을 좀더 간단히 할수 있다는 거. 혹시나 3분의 2부터 2까지 적분해서 각각 구한 친구들은 0부터 2까지 해서 구한 다음에 0부터 3분의 2까지를 빼는 그 정적분의 성질을 활용하면은, 아, 조금 더 간단히 구할 수 있겠다. 괜찮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은 요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부분의 넓이가 같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요 곡선 사차함수 그래프인 거 맞죠? 요거 그래프 그릴 수 있겠나요? 제가 사차함수 그래프 정도는 그래도 그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지금 보시면 X축이랑 어디서 만나는지가 눈에 잘 보여. 0이랑 A랑 3에서 만나는 거 보이고, 대소관계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그 다음에 X제곱입니다. 그럼 접해야 돼, 0에서는. 아,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구나. 그릴 수 있겠죠? 요 곡선은 이렇게 생긴 곡선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부분. 아, 여기랑 여기의 넓이가 같대요. 아, 우리 개념에서 했던 거다, 그쵸? 그럼 어떤 걸알수 있어요? 0부터 3까지 요거 적분하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0이 된다. 요거를 적분하면 0이 된다. 요거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적분해주면 될 텐데, 이 안에 식 있잖아요. 저렇게 놔두면 적분할 수가 없어요. 전개를 해줘야 적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개를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x 4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의 x 3제곱 플러스 3의 x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적분을 해봅시다. 적분해보면 5분의 1 x 5제곱 빼기 4분의 a 플러스 3의 x 4제곱 플러스 ax 3제곱 0부터 3까지. 요거 하면 되겠다. 그쵸? 그럼 3만 대입하면 끝나겠다. 자, 3 대입해보면 5분의 243 빼기 5분의 243 빼기 4분의 어떻게 되죠? 4분의 81a. 4분의 81a 빼기 4분의 243 플러스 27a.
와, 이게 0이다. 그쵸? 이게 0이다. 자,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요거 두개 먼저 계산해 봅시다. 자, 지금 4분의 108에서 4분의 81을 빼요. 4분의 27a인가요? 4분의 27a는 요두개 계산해서 오른쪽으로 넘깁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20분의 243이 나와요. 빠르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약분을 해주면 4, 5. 그다음에 이렇게 약분해주면 9가 됩니다. 따라서 a는 5분의 9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a 값을 찾아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0과 3 사이 맞나? 검토해 보시면 0과 3 사이도 맞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곡선이 둘러싸인 두 부분의 넓이가 같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적용해 보는 문제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은, 그래서 어쨌든 여기 적분에서는 계산이 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감안하고 계산 실수하지 않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는데 a는 양수래요. 근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가번은 fa도 0, f-ca도 0, f0도 0. 오, 3차 함수가 지금 x축이랑 만나는 세 개의 x값을 알려줬어.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거지? A가 지금 양수라 그랬으니까 0에서도 만나야 되고요. 2, 아니죠. A에서도 만나야 되고요. 마이너스 2A에서도 만나야 돼요. 그러면서 최고차항 계수가 1이래요. 아, 그러면 이게 겹칠 것 같으니까 마이너스 2A 좀 이쪽에 써보면 요렇게 생겼구나. 요게 F의 그래프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나번. 마이너스 2A부터 A까지 적분하면 36이래요. 자, 그러면 지금 가번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또 뭐를 알수 있냐면 fx 함수식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x 곱하기 x 플러스 2a 곱하기 x 빼기 a 요렇게 생겼겠죠. 그쵸? 그럼 나번 조건 알려줬으니까 요 함수식 대입해서 적분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a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해보는 거야. 자, 그럼 해보려면 이걸 진짜로 적분하려면 전개를 해줘야 되잖아요. 전개를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x 적분할 수 있겠어요? 마이너스 2a부터 a까지 요거를 적분해보는 거야.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x. 자, 요거를 열심히 적분을 합니다. 자, 적분을 해보면 4분의 1x 4제곱 3분의 ax 세제곱 빼기 a 제곱 x 제곱 요거 지금 맞나요? 그쵸? 지금 따라오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a 먼저 넣어보면 4분의 1 a 4제곱 플러스 3분의 1 a 4제곱 빼기 a 4제곱. 자, 요게 지금 a 넣은 상황이고요. 마이너스 2a 넣은 걸 뺍니다. 마이너스 2a 넣은 걸 빼요. 빼기 마이너스 2a 넣어주면 4a 제곱 아니죠? 4a 4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2a 넣은 걸 빼요. 그러면 플러스 3분의 8a 4제곱. 그쵸? 그다음에 마이너스 2a 넣은 걸또 빼요. 그러면 플러스 4a 4제곱. 자, 요거 맞나요? 자, 그러면 요거 날라가고 정리해보면 4분의 1a 4제곱. 요렇게 계산해보면 3a 4제곱. 빼기 a 4제곱이니까 플러스 2a 4제곱. 정리해보면 4분의 9a 4제곱이 얼마란 소리냐? 문제에서 얼마라고 알려줬어요? 나번 조건에 36이라고 알려줬다. 그쵸? 프린트 보고 있죠? 자, 그러면 9 46, 36 해서 9 4 36. 그럼 a 4제곱이 얼마란 소리예요? a 4제곱이 16이다. 그럼 a 제곱은 양수니까 4. 그럼 a는 양수라 그랬으니까 얼마예요? a는 2. 와, 결국에 A까지 구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면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냐? FX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아, 요 분홍색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라이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A값이 2라는 거 지금 찾았어. 그쵸? 근데 나번 조건에서 마이너스 4부터 2까지 적분한 게 36이라고 알려줬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요 넓이를 제가 S1이라고 해보고 요 넓이를 S2라고

하고 해볼게요. 지금 보이세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S1 더하기 S2가 얼마냐? 이 문제의 질문이 요건데, 나번에서 마이너스 2a에서 a까지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S1 빼기 S2가 되겠죠. 왜냐면 마이너스 2a에서 0까지 적분하면 S1이 나올 거고, 0에서 a까지 적분하면 S2가 아니라 마이너스 S2가 나올 거라서. 그쵸? 아, 그럼 우리 S1 마이너스 S2가 36인 건 알고 있어. 그럼 요거 구하고 싶으면 우리 S2만 알면 되겠다. 그쵸? S2. 아, 그래서 우리 S2만 구해주면 돼. 자, 그러면 요거 지워도 될까요? 우리 어차피 A 구하는 과정이었으니까 요거 지워주고, A가 아까 전에 2였어요. 저기 있다. 그쵸? 저기. 자, 그러면 0부터, 우리 S2를 구하기 위해서 0부터 A까지, 즉 0부터 2까지 fx를 한번 적분해 봅시다. fx가 지금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8x잖아요. 요걸 한번 적분해 볼게요. 자, 그러면 4분의 1x4제곱 플러스 3분의 2x3제곱 빼기 4x제곱을 0부터 2까지. 자, 요거 계산하면 돼. 자, 2 넣어 봅시다. 그러면 4 플러스 3분의 16 빼기 16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얼마 돼요? 3분의 16에서 12를 빼줬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0이야.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지금 아래쪽에 있잖아요. X축 아래쪽에 있잖아요. 아, 그래서 S2는 이거 부호만 바꾼 거니까 3분의 20이겠구나 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S1 더하기 S2는 나번 조건에서 알려줬던 S1 빼기 S2에다가 S2 구해놓은 상황이니까 두 배 S2만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36에다가 3분의, 이거 두 배 한 거 40만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3분의 148이 답이 된다라는 거죠. 할 수 있겠죠? 요렇게 해서 이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항상 구할 때 각각 다 구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계속 어떻게 하고 있냐면 뭔가 성질들을 활용해서 이제 지금 여기서도 S2 하나만 구했더니 이 답을 찾을 수 있었잖아요. S1 따로 S2 따로 이렇게 구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에서 어떤 조건을 주어졌는지를 확인을 해서 아, S2만 더 구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산이 너무 많아지니까 할 수 있겠죠? 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4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4번. 4번 무슨 문제일까 보시면 fx가 지금 3차 함수인데 상수 a에 대해서 gx는 이렇게 생겼다. 근데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대요. 자, 그럼 일단 생각해야 될 게 a 기준으로 함수식이 달라지는데 각각의 함수식만 딱 보면 요거는 괜찮아. 문제 없어. 그쵸?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상태야. 근데 gx라는 함수는 a를 기준으로 함수식이 달라지니까 그때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a에서 주의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일단 fx가 어떻게 생긴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fx를 그리려고 보니까 아, 미분을 해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3분의 1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0x 플러스 6 이렇게 돼요. 나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되나 한번 3분의 1로 묶어봤더니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8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안 돼. 그래서 아, 일단 보류를 해놓고 이제 fx 함수식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쳐다보니까 아, 이게 9분의 1x로 딱 묶어보면요. x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54가 돼서 와, 요게 인수분해가 예쁘게 된다. 9분의 1x에 x 빼기 6에 x 빼기 9 요렇게 예쁘게 인수분해가 돼서 우리가 그릴 수 있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그릴 수가 있느냐. 자, 여기다 그려볼게요. 요렇게 생겼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0, 여기가 6, 여기가 9. 그쵸? fx를 요렇게 그렸어. 근데 gx는 뭐냐면요. a를 기준으로 함수식이 달라지는데 이 a는 0과 6 사이예요. a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요 사이에 a가 있구나. a를 한 요쯤이라고 제가 해볼게요.

난 요즘? 자, 그러면 A보다 작을 때는 FX를 따라가. 자, 그럼 분홍색으로 해볼게요. A보다 작을 때는 FX를 따라가. 근데 A 이상일 때는 요걸 따라가거든요.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이게 뭐냐면 직선이에요,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아시겠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요게 지금 마이너스로 묶어보면 마이너스 x 빼기 a 플러스 f a인 거 보이시나요? 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a, f a를 지나는 직선이다. 아, a, f a 여기잖아요. 여길 딱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다. 이런 식으로 되는 직선인 거죠. 이해되시죠? 와. 근데 만약에 A가 한 요쯤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기울기가 요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기면 뾰족한 점이 생기니까 미분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A에서? 아, 그럼 미분 가능하려면 어때야 될까? A에서의 우미분 계수가 지금 어떻게 돼요?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미분 계수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려면 이게 부드럽게 이어지려면 우미분 계수, 좌미분 계수가 같아야 할 거고 같기 위해서는 어때요? 좌미분 계수가 마이너스 1인 점을 찾아야 돼. 좌미분 계수는 뭐냐? 요 함수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F 프라임 A가 1인 A를 찾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으로부터 F 프라임 A가 1인 A를 찾으면 되겠다. 아, 1이래. 마이너스 1인, 마이너스 1인. 우미분 계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듣고 있죠? 자, 그러면 F 프라임 A가 마이너스 1인 A를 찾아야 돼. 자,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1이라면, 다행히 아까 구해놨어. 요게 마이너스 1이라면,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18. 자, 지금 여기다 A 대입한 거예요. 요게 얼마여야 될까요? 요게 마이너스 1이라면, 마이너스 3이어야 되겠죠. 그래야 3분의 1 해서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자, 그럼 요거 풀어보시면 될 거고,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1은 0이 되니까, A가 3 또는 7이 나와요. 3 또는 7. 근데 A 값이 뭐였어요? 0과 6 사이니까, 아, 3이구나, 3. 딱 3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지는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자, 여기가 대략 3, 아, 뭔가 좀 부드럽게 이어지게 그리고 싶은데, 여기가 대략 한 3인 거예요. 여기는 0이고,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는 fx 따라가다가, 3 이상부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요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요 노란색 그래프가 바로 y는 gx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요 점이 얼마냐? 3, 자, fx에다가 3을 빠르게 넣어보면, 여기다 3 넣어볼까요? 9분의 1에다가 3에다가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6. 저 이거 얼마죠? 6이죠, 6이죠. 3,6. 3,6도 지나네. 어쨌든 요게 GX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긴 얼마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3,6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마이너스 X 플러스 9 맞죠? 아, 여기가 9였던 거야. 그림은 안 그래 보이지만은, 그쵸? 자, 그럼 이 문제에서 최종적으로는 y는 gx 그래프랑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 넓이 구하라 그랬어요. 이 부분 넓이. 자, 이건 또 어떻게 구할까? 3에서 함수식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3을 기준으로 나눠줘야 돼. 0부터 3까지. 이 부분 넓이 따로. 그 다음에 이 뒷부분 넓이 따로. 이 뒷부분은요, 뭐예요? 삼각형 넓이야, 그냥. 직각삼각형 넓이죠. 얘는 구하기 쉽겠다, 요 연두색은. 연두색은 여기 밑변이 길이가 6. 높이도 얼마예요? 높이도 6인 직각삼각형 넓이구나. 6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8이다, 그쵸? 요 연두색 넓이는 18이다. 그 다음에 이제 주황색 넓이만 구하면 될 거고, 주황색 넓이는 0부터 3까지 fx 적분하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요게 답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마지막 요것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8에다가 0부터 3까지 fx 함수식 9분의 1에 x 세제곱

빼기 3분의 5의 x제곱 플러스 6x. 요거를 적분해주면 되겠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적분을 해보면 18 플러스 36분의 1의 x4제곱 플러스 아니죠. 빼기 9분의 5의 x3제곱 플러스 3x제곱. 자, 요거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18에다가 36분의 81이죠? 빼기 15 플러스 27. 자, 요거를 구해주시면 돼요. 자, 약분을 좀 해보자. 4분의 9. 요렇게 되니까, 요렇게 3개 더해주시면은요, 30이 됩니다. 아, 30 더하기 4분의 9구나. 그래서 얼마예요? 4분의 129. 라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는 사실은 그 1에서 미분 가능하다 찾아낸 것은 사실은 그 미분 단원에서 우리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1에 그 A에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다. 그렇기 때문에 F'A가 마이너스 1인 A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다음에 둘러싸인 넓이 할 때는 뭐예요? 이제 함수식 달라지는 A값 3을 기준으로 쪼개서 구해주면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넓이 구할 때요. 또 이제 정적분이 넓이다라는 거에 꽂히고 나면은 이 3부터 9까지 넓이 구할 때 또 정적분을 이용해서 또 구할 수가 있어. 물론 그래도 나옵니다. 하지만은 이제 직각삼각형 넓이로 구하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구할 수 있는 넓이는 그렇게 한번 해보면 계산을 훨씬 빠르게 할 수 있다. 자, 좋습니다. 우리 5번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5번 가봅시다. 자, 5번 보면 두 함수 f랑 g가 있는데 x에 대한 방정식 f랑 g가 같아지는 x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래요. 여기까지는 우리 미분 단원에서 했던 내용을 활용하면 풀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아, 여기서 뭔가 정적분을 활용하겠구나. 이렇게 읽으면서 딱 떠올라야 돼. 자, 그럼 볼게요. fx랑 gx랑 같아지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래. 그럼 일단 직접 넣어봅니다. 함수식을 정확히 알려줬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봐요. 이렇게 넣어보는 거예요.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했었냐 떠올려보면 모르는 거 따로 남겨주자. 지금 k 지금 모르는 값이잖아요. k 따로 남겨주고 다 왼쪽으로 넘겨. 그럼 어떻게 돼요? x3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k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만나는 점이 두 개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랑 연결을 짓자. 기억나죠? 자, 그러면 요거를 미분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프 그리려고. 미분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맞나요? 그쵸? 자, 그러면 x 빼기 2 곱하기 3x 플러스 2야. 자, 그럼 요거의 도함수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요렇게 생긴 거예요. 요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 여기가 2. 요게 이제 도함수. 그럼 원래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요게 바로 y는 x3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0의 그래프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 다음에 y는 k랑 만나는 점이 두 개이길 원하는 거잖아요? 두 개일 수 있는 가능성 어디예요? 여기 아님 여기. 그쵸? 근데 여기일 때는 k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3분의 2, 이제 함수값을 찾게 되겠죠? 여기는 이제 구하기 쉬우니까 구해보면 2, 얼마를 지나냐면 여기다 2를 빨리 넣어봐요. 2를 빨리 넣어봐요. 그럼 2, 2가 되죠. 아, 그러면 y는 k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다면 k는 2야. 그쵸? 2일 때 가능해. 근데 만약에 요게 y는 k라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인 건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함수값을 구해보시면 여기다 마이너스 3분의 2 넣어서 이 함수값 구해보시면 정수가 안 나와요. 정수가 안 나와. 대입해보셔야 돼요. 정수가 안 나와. 근데 K가 정수라고 이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정수가 안 나와가지고. 아, 그래서 K가 2구나 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두 곡선 fx와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 요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려면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F랑 G 중에 뭐가 더 위에 있지? 라는 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그린 게요 함수랑 Y는 K거든요? 그 말은 FX 빼기 GX라는 함수를 생각해 보면, FX 빼기 GX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예요? 여기서 이거 뺀 거거든요? fx에서 gx를 빼보세요. x세제곱 빼기 2x제곱 빼기 4x 플러스 10-k. 요게 fx 빼기 gx거든요? 근데 우리가 k가 2라는 것도 구해놨으니까 사실은 8 요렇게 돼. 괜찮죠? 근데 요 함수 있잖아요. 인수분해 해보시면 1-2-4, 8. 자, 2 한번 넣어보시면 1, 2, 0, 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0. 그래서 여기 인수분해 어떻게 되느냐? x 빼기 2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2. 요렇게 생겼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fx 빼기 gx가 어떻게 생겼다는 거냐면은 요렇게 생겼다라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2. 요게 y는 fx 빼기 gx. 아, 그럼 결국에 fx랑 gx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y는 fx 빼기 gx가 x축이랑 둘러싸인 넓이와 동일할 거다라는 거고요. 이게 사실은 요 넓이랑도 똑같아. 그래서 사실은 요렇게 구하지 않아도 여기만 잘 구한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2라는 것만 잘 구한다면 여기서 바로 찾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우린 지금 요거 찾았으니까 해보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요 함수만 적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 dx. 자, 요걸 해주면 된다. 또 열심히 계산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또잘 쳐다보면 마이너스 2, 2. 와, 부호만 다르다, 그쵸? 자, 그럼 어떻게 돼요? 홀수 차수인 거는 적분 하나 마나 0일 거다, 그쵸? 그래서 요만큼만 적분하면 된다. 난 이것도 싫어. 그러면 두 배에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8. 요걸 적분해도 되겠다.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두 배에 마이너스 3분의 2의 x세제곱 플러스 8x를 0부터 2까지. 자, 요거 계산해 주시면 돼. 그래서 두 배에 마이너스 3분의 16 플러스 16이니까 얼마죠? 두 배에 3분의 16. 그쵸? 아, 3분의 32죠, 그쵸? 아, 그래서 3분의 64다라는 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그래서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는 거를 그뺀 함수를 활용해서 구하는 거를 잘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밑에 추가 문제 있거든요? 요 추가 문제 한번 풀어보고 다음 문제로 넘어오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6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역함수가 나왔어요. 역함수 제가 뭐라 그랬죠? 직선 y는 x의 대칭성을 활용해보자. 자, 지금 보시면 이 함수의 역함수를 gx라고 한대요. 근데 역함수랑 뭔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첫 번째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돼. 자, 그럼 우리 f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겠죠. 자, f 그래프 그리려면 f'x 한번 구해보자, 혹시.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니까 3의 x 빼기 1의 제곱이야. 그쵸? 진짜로 f'이 이렇게 항상 0 이상이어가지고 f가 항상 증가하는 형태 맞네. 1대1 함수 맞네. 라는 거를 이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 그릴 때는요. 우리 체크해야 될게 fx랑 y는 x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 찾아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fx랑 x랑 같아지는 점을 한번 찾아보려고 fx는 x. 자, 요 방정식을 한번 풀어봅니다. 만나는 점이 있을까 확인해 보려고. 자, 그럼 전부 다 왼쪽으로 넘겨볼게요. 요렇게 되잖아요. 근데 요게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여. 왜냐면 요 앞에 두 개도 x 빼기 3 갖고 있고 요것도 x 빼기 3 갖고 있거든요. 보이세요? 보이세요? 자, 그러면 3을 x 빼기 3으로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그래서 3을 해봅니다. 1, 3, 0, 0, 2, 6. 되죠, 되죠, 그쵸? 아, x 빼기 3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는 0. 아,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자, 그러면 x 값이 실수 얼마 나와요?

0: 수밖에 없다. 즉, y는 x랑 x는 3인 x좌표에서 만나는구나. 거기에서만 만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자, y는 x랑 어디서 만나냐? 방금 찾은 대로 3,3에서만 만난다. 3,3.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함수 우리 지금 그릴 건데 0,-6 지나는 거 맞죠, 지금? 0,-6. 좀 정확히 그리려고 요거 표시해볼게요. 그 다음에 1을 기준으로 1에서 이제 미분계수가 0이니까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자, 마이너스 6 좀 이따 쓸게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요렇게 요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너무 막 일자로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 일자 아닙니다. 요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6.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제 GX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노란색을 Y는 X에 대칭 이동을 시켜. 그러니까 주황색. 요게 바로 G가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GX랑 X축 그리고 Y는 X로 둘러싸인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걸 구하려면은 G를 또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기엔 너무 복잡하니까 F를 활용하자. 어떻게 활용하느냐? 대칭성을 활용하면 연두색 넓이랑 요 노란색 넓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란색 넓이를 구하면 그게 답이 될 건데 노란색 구하는 방법은 뭐예요? 0부터 여기가 3이잖아요, 3. 0부터 3까지 X에서 Fx를 빼주면 된다. X에서 Fx를 빼줘서 적분하면 된다라는 거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구해보니까 4분의 63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6번에서는 4분의 63이다라는 거 계산해 보시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요 적분을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요 변형 문제는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이번에는 y는 fx랑 y는 gx랑 요 직선. 자, 요 직선 어떤 직선이냐면요. 제가 또 저렇게 준 이유가 있어. 여기가 0,-6 대칭이동시키면 -6,0이거든요. 근데 요 직선 뭐냐면 요 직선이에요. 요 직선. 아시겠죠? 그래서 F랑 G랑 요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연두색, 노란색, 그리고 이 분홍색 넓이까지만 합쳐주시면 돼요. 그러면 연두색 더하기 노란색은 이거 두 배겠다. 그쵸? 그래서 2분의 63에다가 이 분홍색 넓이만 더해주면 될 텐데 직각삼각형. 6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8이 되겠죠. 따라서 2분의 99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나요? 이렇게 해서 변형 문제까지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추가 문제 두 문제 풀어보시고 우리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속도와 거리 문제입니다. 7번은 양수 K에 대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나와 있는데 자, 속도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느냐. K가 지금 양수여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속도 그래프다. 자, 그런데 출발 후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까지 자, 이거 뭐였죠? 속도 부호 변화 있는 부분. 아, T가 1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3분의 1일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T가 1일 때까지 출발한 후에 T가 1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 뭐였죠? 움직인 거리. 속력 적분. 아, 0부터 1까지 속력을 적분한 것이 3분의 1이라고 알려준 것이구나. 괜찮아요? 자, 제가 지금 여기 속도의 그래프를 그려놓은 상황인데 0부터 1까지 속도의 절대값, 즉 속력을 적분해야 돼. 근데 0부터 1까지 속도가 어때요? 음수죠, 음수. 아, 그러면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는구나. 요게 3분의 1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0부터 1까지 VTDT가 3분의 1이라는 것인데 그 말은 요게 얼마예요? 요게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VT 자리에 저 식을 넣어서 적분을 해주면 0부터 1까지 KT 세제곱 마이너스 KT 제곱 자, 이걸 적분했더니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온다라는 소리고요. 자, 이거 적분해보면 4분의 K 빼기 3분의 K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것인데 즉 마이너스 12분의 K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K가 얼마예요? K가 4가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시각 T는 2분의 K, 즉 T가 2일 때 가속도를 구하래요. 자, 가속도는 뭐예요? 속도 미분. 자, 속도를 미분하시면 됩니다. 자, VT가 지금 4t 세제곱 마이너스 4t 제곱이죠? 요걸 미분하면 가속도가 될 건데 12t 제곱 마이너스 8t 제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t 자리에 2를 대입하시면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구해 보시면 48 빼기 16이니까 32라는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할수 있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 7번을 구해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마지막 요 변형 문제는 제가 뭐만 바꿨냐면 여기 움직인 거리만 위치의 변화량으로 바꿨어요. 보이시나요? 바로 앞에 문제랑 비교해 보시면 여기만 바뀌었거든요. 위치 변화량은 뭐예요? 속도 적분, 속도 적분. 그래서 이번엔 속도를 적분한 게 마이너스 3분의 1이래. 제가 또안 지운 이유가 있겠죠. 속도 적분한 게 마이너스 3분의 1이래요. 그래서 아까 문제랑 똑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이 뒤에 풀이 과정은 완전히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움직인 거리는 속력을 적분하고 위치의 변화량은 속도를 적분한 것이라는 거잘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이 마지막 속도와 거리 변형 문제까지 같이 잘 풀어봤는데 괜찮으셨나요? 문제가 좀 많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좀 헷갈리는 문제들 있다면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우리 드디어 다음 시간 마지막 강의입니다. 준비되셨죠? 고난도 문제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오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저는 17강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강에서 만나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신 만점 수능특강 물리학2 장혜수입니다. 자, 물리공부 잘 되고 계시죠? 상당히 많은 공식들과 또 어려운 개념들이 많이 나와서 양도 많잖아요. 물리학원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넘어야 할 산이라면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난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화면을 여러분 보고 있다면 진짜 진짜 잘 하고 있는 거죠. 왜? 내가 지금 내신을 잘 보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투자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여러분은 잘 될 겁니다. 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일과 에너지라는 단원인데 좀 어렵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 수능특강 교재에 있는 문제들로는 어떻게 출제가 되었고 그것들을 풀어나갈 때 어떤 식으로 풀면 좋을지 문제풀이도 함께 한번 자세히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내신 시험에서는 그보다는 좀 더 수월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거의 같은 수준의 문제가 나오겠지만 그런 문제를 풀 때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개념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나와 있는 그림에서 우리 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은 W는 힘과 변이의 곱, 이렇게 우리가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F랑 S가 같이 나란한 경우에 여기 있는 W가 최대가 나오니까 이 표시도 여러분 기억을 해두면 훨씬 수월합니다. 지금 문제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 우리 수능특강 교재에 있는 그림인데 F가 수평면과 세타의 각을 이루면서 이렇게 비스듬히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S의 방향과 F의 방향이 나란하지 않단 말이야. 그죠? 그럴 경우에 F를 S와 나란한 방향으로 벡터 분해.

여기 세타예요. 이게 F면 F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 따라서 이런 경우에 W는 F 자리에 F 코사인 세타를 넣고요. 그 다음에 S를 이렇게 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좀더 우리가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FS 그리고 다음과 같이 코사인 세타라고 쓰는 거죠. 교재에 보면 W는 FS 코사인 세타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개념은 요겁니다. S와 나란한 방향의 F를 만드는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자, 세타가 0도입니다. 세타가 0이란 얘기는 여기에 물체가 있을 때 F로 이렇게 힘을 준 다음에 이 물체가 그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 S를 갖는다라고 한다면 W는 뭐예요? 그냥 FS 써주면 되죠. 두 번째는 세타가 90도인 경우가 있습니다. 세타가 90도인 경우는 별거 아니고요. 지금 아까처럼 F를 쭉 끌었을 때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S만큼 갖다 한다면 이번에는 요 F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거. 중력 있겠죠. 중력을 보통 이제 W로 쓰지만 여기는 W랑 혼동될 수 있으니까 요거를 그냥 힘 F1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힘 F1과 이동 방향은 서로 90도입니다. 90도면 코사인 90이고 코사인 90은 0이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W가 0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지금 바닥이 있으면 그 바닥이 떠받치는 힘 수직항력이 있습니다. 그 수직항력도 방향이 S 방향과 90도이기 때문에 이 수직항력의 한 1, 0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에도 중력도 있고 또 수직항력도 있지만 W는 FS에 이두 힘이 쓰이지 않은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는 거 여러분이 좀 익혀두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세타가 어떨 때도 있다? 180도일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잘 움직이던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가 움직일 때이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끼익 하고 S만큼 간 다음에 멈췄어요. 이런 식으로 정지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FS 코사인 180도. 코사인 180이 얼마? 마이너스 1이거든요. 따라서 이때는 W는 마이너스 FS. 이렇게 써서 우리 마이너스에 1을 한다라는 표현까지도 잘 익혀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쭉 보면 1과 연관된 전체적인 그런 증명들이 바로 여기 있는 요 W는 FS 코사인 세타로 쭉 이어지는 것을 알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뭐 수능에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내신 시험에서는 좀 중요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하시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물리학 1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였지만 물리학 2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일 운동 에너지 정리 가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이용해서 알짜임이 해준 일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는 그런 과정을 한번 증명해 봐라. 최종적인 우리 공식을 한번 유도해 봐라. 라는 걸로 서술형 문제를 많이 출제했었거든요. 아마 여러분 학교에서도 저와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가지신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서술형으로 낼 가능성이 높다. 서술형은 아무래도 내가 머릿속으로 좀 개념을 갖고 있고 그거를 쭉잘 공식이나 글들을 이용해서 적는 거기 때문에 좀 쉽진 않다. 하지만 그 부분은 여러분이 꼭 넘어야 할 산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한번 잘 이해를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알짜임이 한 일입니다. 지금 물체 질량이 m인 뭐 자동차라고 하죠? 자동차가 물체가 처음에 V0 속력으로 이제 가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F라는 힘이 작용합니다. 쭉 F가 계속 일정한 크기의 힘이 일정한 방향으로 작용했고, 그때 이만큼, S만큼 이동했고요. 여기에서의 속력은 V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점점 빨라지겠죠? 결국에는 이때 이 V는 여기 있는 V0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맞죠? 자, 그런데 이때 뭐, 공기와의 저항이나 마찰 무시한다면, 여기 있는 요 F가 알짜 힘이 될 것이고,

그 알짜임이 한 E를 한번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당연히 W는 알짜임이 F이기 때문에 F이고요. 이런 걸 S니까 S라고 적을 수 있죠. 근데 이 F를 뭐라고 쓸수 있지? MA. 이렇게 한번 바꿔서 정리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동차가 힘이 일정한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분명히 저 물체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할 겁니다. 맞나요? 그러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거기에 관련된 한번 식을 이용해 봅시다. 식을 이용하면 일단 시간은 몰라도 처음 속도, 나중 속도, 변이 다 나와 있으니까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로 작업.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때 이제 요 가속도가 A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보이나요? 여기 있는 요 AS와 여기 있는 요 AS가 같은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요쪽에 있는 AS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면 2분의 V제곱 마이너스 V제로 제곱이니까 자, 결론. 두 번째 있는 식을 여기 있는 첫 번째 식에 대입하는 겁니다. W는 Fs. 그리고 M을 여기다 곱하는 거죠. M 곱하면 여러분 2분의 V제곱 마이너스 2분의 V제로 제곱. 거기다 M을 곱하니 2분의 1 MV제곱 빼기 2분의 1 MV제로 제곱이 나오는 거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나중 운동량. 이게 뭡니까? 처음 운동량. V와 V제로가 있으니까. 따라서 나중 운동 에너지, 나중 운동 에너지, 처음 운동 에너지.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빼면 요게 바로 뭐예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알짜 힘이 해준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것이고, 바로 우리 이것을 1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한다라고 결론을 지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 운동 에너지 정리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아, 알짜 힘이 있구나라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 이 그림 같은 경우나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알짜 힘이 F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금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엔 약간의 몇 개의 힘이 더 추가로 주어진다면 방향을 고려해서 우리가 알짜 힘을 구한 다음에 그것들로 알짜 힘이 해준 일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라는 것 같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줄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서술로 나온다면 여러분 어렵지 않게 풀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 운동 에너지 정리 물리학 1에서도 배웠던 부분이어서 크게 어렵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물투에서 내신 시험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한 다음에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우리 이제 일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번엔 중력이 한 일입니다. 중력이 한 일인데 어떤 물체의 질량이 m인 물체를 수평면으로부터 높이가 h1인 곳에서 가만히 잡고 있다가 놓을 거예요. 아, 여기서부터 던집니다. v1이 있으니까요. 아니면 여기는 h1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잡고 있다가 놔도 되겠지? 그러면 h1의 위치를 V1의 속력으로 지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 내려왔는데 여기는 높이가 H2인 곳이야. 거기를 V2의 속력으로 이제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공기와의 저항이나 마찰을 무시한다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뭐밖에 없다? 바로 중력밖에 없고 그 중력이 한 일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중력만 작용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물리학 1에서 배웠던 것처럼 뭐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인데, 우리가 비교할 위치는 H1인 이곳과 H2인 이곳. 이렇게 두 군데잖아요. 따라서 H1인 이곳에서는, 오, 위치 에너지 있네. mgh1 플러스.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1 제곱.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수 있죠. 선생님, 이거를 위치 에너지라고 말해도 되나요? 그거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대로

H2 플러스 2분의 1 MV2 제곱. 이렇게 해주면 처음에 H1일 때의 역학적 에너지와 나중에 H2의 위치에 있을 때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인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알짜임은 중력 가속도 g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거 m이니까 mg가 되겠죠? 그래서 mg 얼만큼? 요만큼이 s에 해당되니 h1 빼기 h2가 됩니다. 맞죠? 이게 바로 알짜임이 해준 일이에요. WFS는 운동 에너지 변화량. 지금은 여기 처음 거, 나중 거. 나중 거에서 2분의 1 mv2 제곱 빼기 처음 거 2분의 1 mv1 제곱이죠.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요거 정리하면 mg h1 빼기 mg h2는 2분의 1 mv2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1 제곱이고요. 1과 1을 한쪽으로 보냅시다. 넘기면 mg h1 플러스 요거 넘어가서 2분의 1 mv1 제곱은 또 요거 넘기면 되죠? mg h2 플러스 2분의 1 mv2 제곱이 되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을 보니까 누구랑 똑같아요. 얘랑 같죠, 그죠? 자, 무슨 말이야? 아, 중력만 작용하는 이런 물체 운동의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든 아니면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쓰든 어차피 같은 결과가 나오는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만약에 편한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접근하면 되고요. 아니면 일 운동에는 정리가 좀 편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접근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 어차피 같은 결과가 나오는구나라는 걸알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일 운동 에너지 정리로 하게 되면 좀더 단계별로 정리할 때까지 좀 단계가 필요하니까 요 부분이 더 편리할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 운동 에너지 정리가 조금 더 수월한 그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경험하면서 딱 보면 아 이건 어떤 걸로 풀어야지? 라는 그런 접근을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뭐 어떻든 간에 결과는 같기 때문에 주저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손 가는 대로 그렇게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다음 내용 바로 마찰력이 한 일입니다. 자, 마찰력이 한 일은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지금 이 물체가 V0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외력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사람이 F로 당기는 힘은 없었고 V0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여기부터 마찰력이 작용했습니다. 운동방향의 반대쪽으로 작용했네요. 그리고 S만큼 간 다음에 V라는 속력이 됐습니다. 조심할 건 마찰력이 운동방향의 반대쪽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V0와 V는 누가 더 크다? V0가 더 큽니다. 맞죠? 그러니까 처음 속력이 나중 속력보다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찰력이 알짜임이라고 한다면 마찰력이 한 일은 알짜임이 한 일일 것이고 그 알짜임이 한 일은 당연히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이때 알짜임은 바로 마찰력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알짜임이 한 일은 마찰력이 한 일인데 이 마찰력의 방향은 이동 방향의 180도. 따라서 마이너스 FS가 될 겁니다. 맞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니까 나중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빼기 2분의 1 mv0 제곱이 될 텐데 지금 아까 보는 것처럼 v0가 더 크거든요. v0가 크다는 얘기는 이 전체 통째로 부호가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당연히 부호가 마이너스 부호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와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가 서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FS는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써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마이너스 2이 나오는 이유는 어차피 값을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FS가 된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천천히 잘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마찰력 한 예까지 마무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요거 말고 우리 오른쪽으로 잠깐 좀 가서요. 중력 외에 힘이 작용하는 경우의 사례를 한번 여기에 또 추가해서 요걸 가지고 한번 정리한 다음에 마무리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 이외의 힘이 작용한 경우 라고 이제 써놨는데 어떤 거냐면 어떤 물체가 여기 있었어요. 질량은 m입니다. 가만히 멈춰있던 이 물체를 이렇게 F라는 힘으로 들어서 여기를 이런 식으로 V라는 속력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F가 작용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높이는 H라고 한번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외력, 중력 이외의 어떤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중력만 작용하거나 탄성력만 작용하거나 중력과 탄성력이 있을 때만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는데 중력 이외의 힘 F가 있으니까 이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쓸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첫 번째, 자, 첫 번째, 외력이 한 일. 이 외력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 이외의 힘을 말합니다. 바로 이 F를 말해요. F. 이 F가 한 일을 이야기하고 그것은 바로 굉장히 중요하죠.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해서 는으로 쓸수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력 이외의 외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가 아니라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1, 운동 에너지 정리해서 1한 1, 알짜임이 해준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해주면 되죠. 근데 여기 있는 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더 들어가야 돼요. 맞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외력이 F예요. 외력이 한 일은 F가 윗방향인데 그 방향으로 이렇게 H만큼의 이동거리가 생겼으니 여기는 F H라고 쓸수 있죠. 이게 바로 외력이 한 일입니다. 그것은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인데 처음에 이곳을 위치 에너지의 기준으로 잡는다면 위치 에너지 0에서 H만큼, 얼만큼 변해요? mgh만큼 위치 에너지 변했고, 플러스 처음에 정지 상태였다면 운동 에너지도 없었어. 그런데 나중에 속력이 V가 됐으니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요런 식이 이 상황에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만약에 그렇다면 알짜 힘이 한 일은 어떻게 될까? 라는 겁니다. 알짜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잖아요. 역학적 에너지 변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쓸수 없지만 알짜 힘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에 쓰이는 1 운동 에너지 정의를 여기 한번 적용해 보면 지금 여기 있는 물체는 아래쪽으로 mg만큼의 중력을 받고 있고요. 중력 방향의 반대쪽으로 F라는 힘을 제공했더니 처음에 멈춰 있던 물체가 V라는 속력을 갖고 있으니 여기는 F가 mg보다 크고 F-mg가 알짜 힘입니다. 맞죠? 그 알짜 힘이 한 일은 H까지 곱한 요렇게 우리가 식을 쓰면 요게 바로 알짜 힘이 한 일이 되겠죠? 자, 운동 에너지 변화량인데 처음에는 정지, 나중에만 있으니까 2분의 1 mv 제곱이 될 것이고 f h는 요거 mgh 넘겨요. 넘기면 mg h 될 것이고 2분의 1 mv 제곱이 여기 써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 그 식은 누구랑 같습니까?

위에 있는 요식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는 중력만 작용하는 그런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일 운동의 정리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 썼는데 이번에는 중력 이외의 외력이 작용하는 그런 경우에는 외력이 한 일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으로 쓰이고요. 그리고 알짜임이 해준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으로 쓰입니다. 따라서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의 변화량은 중력만 작용하는 경우든 중력 이외의 힘이 작용하는 경우든 어때요? 둘 다 쓰인다라는 게 머릿속에 딱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문제를 풀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아껴서 정확한 문제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이고, 때로는 외력이 한 일이 역학적 에너지 변화라고 했을 때 훨씬 더 문제가 단순하게 또 아주 쉽게 풀리는 경우도 있어서 여러분이 문제를 좀 다양하게 이것저것 풀어가면서 그것들을 좀 익혔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개념들이 우리 물리학 2에 나오는 일 에너지 단원에서 쓰이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잘 한번 정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거. 선생님, 근데 왜 단원 이름이 일 운동 에너지가 아니고 일 에너지인가요? 라고 이제 얘기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리학원에 마찬가지로 마찰이 있는 면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렇게 잡고 있다가, 물체를 잡고 있다가 놨어요. 그럼 쭉 내려오면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만 있다가,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만 있잖아요. 마찰이 없다면. 그래서 이쪽에 있는 위치 에너지, 이쪽에서 있는 운동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따라서 는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에너지가 100이었다. 역학적 에너지가 100이었다. 그러면 100. 역학 에너지 보존. 그렇게 쓰잖아?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여기가 마찰이 있는 면입니다. 마찰이 있는 면이면 에너지가 손실될 거 아닙니까? 그 여기서 100이면 여기서 100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만약에 여기 100이었다. 근데 손실된 에너지가 20이었다. 그럼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 그죠? 80밖에 안 되는 거지. 하지만 여기 있는 80과 여기 있는 20을 더하면 원래 에너지인 100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찰력에 의한 에너지까지 함께 정리하는 게 바로 이제 에너지 보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학 1도 에너지 보존 문제가 많이 나오듯이 물리학 2에서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에너지가 보존되는, 손실된 에너지까지 함께 생각해서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까지도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지금 6강 단원 문제가 일과 에너지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 놓으면 공부할 때 조금 더 수월하죠. 우리가 왜 이렇게 용어를 쓰는지, 우리는 어떤 길로 지금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지도를 보면서 중간중간 점검하고 체크하듯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익혀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그런 시간 동안에 우리 문제에 수능특강에 나와 있는 좋은 문제들 같이 한번 보면서 함께 정리를 할 건데, 문제가 일 에너지 문제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대신에 수능특강에 있는 문제들은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을 대비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난도 있는 그런 문제들을 풀다 보면 학교 시험에 나오는 좀 수월하거나 조금 중급 정도의 문제를 푸는 데에는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되는 그런 연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수능특강에 있는 문제들을 좀한 번씩 풀어가면서 또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들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왼쪽에 가의 경우가 있고 오른쪽에 나의 경우가 있습니다. 물체는 두 개, A, B가 있고요. 왼쪽에는 B를 F가 빡 밀고 있으면서 가만히 멈춰 있는 모양인 것 같고, 나에서는 줄을 딱 끊었네. A는 쭉 내려왔고 B는 이렇게 F로 아직까지 이렇게 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내는 출제자라면 이두개 상황을 문제 문두에다가 쭉 설명해야 될 거예요. 다음 그림 가는 어쩌고저쩌고. 그럼 문제가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과 에너지 문제에서는 문제가 상당히 길다. 왜? 상황을 말로 중얼중얼 설명해야 하니까.

거기다가 조건이 있겠죠. 여러분, 이 문제도 보세요. 지금 조건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질량이 A와 B가 M으로 똑같답니다. 어, 그래? 그러면 여기 있는 A 질량 M이고요. B도 질량이 M이구나. 라는 겁니다. 이것도 M이고, 이것도 M이에요. 그렇게 우리 쓸수 있고,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주라고 연결되어 있는데, F가 수평면 방향으로 밀면서 얘가 정지에 있답니다. 여러분, 정지하면 알짜임이 0이겠죠.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실이 끌어졌다. A, B는 서로 움직인다. 등가속 직선 운동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아까 B는 P점에 있었는데, 실이 끊어지는 바람에 F로 이렇게 밀면 쭉 위로 올라가서 Q까지 지금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아래에 있는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F를 여기네요. F를 AB의 질량인 M과 연관지어서 한번 설명할 수 있겠냐라는 것인데, 이 부분 사실 기억이 제일 이 문제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함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 가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빗면의 기울기가 세타입니다. A만 보세요. 질량이 M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mg가 있겠죠, 그죠? 하지만 이 A는 이렇게 연직 방향이 아닌 빗면과 나라는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받고 있고, 그 힘의 크기를 우리는 쉽게 쓸수 있다고요. 얼마? 바로 mg 사인 세타입니다. 맞죠? 이렇게. 근데 A가 멈춰 있어요. A가 멈춰 있다는 얘기는 B도 A를 이렇게 mg 사인 세타로 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A, B가 A를 mg 사인 세타로 당기면 요 줄에서는요, 요 줄이 다시 또 B를 당기겠죠. 얼마로? mg 사인 세타입니다. mg 사인 세타로 이렇게 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에 있는 F는 사실 힘을 이와 같이 물론 작용할 수 있죠. 우리가 뭐 이렇게 손끝으로 이렇게 밀고 있는 그런 느낌이니까. 하지만 힘의 작용점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 힘의 작용점을 B 물체로 옮겨놓는 게 우리한테는 좀더 문제를 풀때 수월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힘 F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쓰면 훨씬 더 물리적인 개념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 F를 빗면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벡터분해 하는데, 어차피 수직 방향은 수직 항력과 쌤쌤되기 때문에 요 부분만 필요한 것 같아요. 왜? AB를 목 내려가게 끌고 있으니까. 요게 세타죠? 여기도 세타입니다. 그럼 요 빗변이 F고, 거기에 E 방향이니까 바로 F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이쪽에 있는 아래로 내려가려는 mg 사인 세타와 또 아래 내려가는 mg 사인 세타의 두 개, emg 사인 세타가 아래로 못 가게 잡고 있는 F의 코사인 세타랑 같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F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F로 이렇게 정리해주면 emg 하고 코사인이 내려가죠? 그러면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그래. 탄젠트 세타가 되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서, 요거는 지금 사인 세타가 아닌 탄젠트 세타라고 써주면 좋죠. 따라서 기억은 틀린 거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갑니다. 가와 나가 있으면, 가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그 가에서 얻을 수 있는 걸로 나에 적용할 수 있게끔 문제를 만든 것이 이런 식으로 가, 나에 있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들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자, 나와봅시다. 아, 니은입니다. 나에서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는 같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왼쪽처럼 실이 딱 끊어지면 이거밖에 없죠. 작용의 힘이 뭐예요? mg 사인 세타.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B의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mg 사인 세타가 있어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F의 코사인 세타가 있는데, 이 F의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조금 전에 구해놓은 것처럼 emg 사인 세타예요. 그럼 요게 바로 누구냐면 emg 사인 세타란 말입니다. 그러면 빗면의 위쪽으로 emg 사인 세타, 빗면의 아래쪽으로 mg 사인 세타. 그러면 알짜 힘은요? 그쵸.

위쪽으로 mg 사인 세타라는 걸알수 있고, 당연히 알짜임이 mg 사인 세타로 같고, 그리고 질량이 m으로 같기 때문에 이때 가스도의 크기, 물론 방향은 내려가는 방향이죠. 이때 가스도 물론 방향은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지만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A와 B의 가스의 크기가 나에서는 같냐? 라는 니은은 맞는 말입니다. 또,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F는 MA니까 M을 제외한 나머지, 요게 바로 가스도예요. G 사인 세타. A의. 그 다음에 질량이 M이니까 M을 제외한 나머지가 가스도예요. 따라서 가스도의 크기는 얼마로? G 사인 세타로. 크기는 G 사인 세타로 같다. 이런 식으로 해도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일 어려운 우리 디귿으로 한번 가봅시다. 디귿 정도까지 풀수 있는 친구라면 정말 물리학을 아주 잘하는 친구고요.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은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해놓고 갈 것인가라는 것이 여기 있는 디귿을 가지고 연습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디귿. 나에서 B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에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중력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죠. 증가량은 같냐라고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통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력만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중력 포텐셜 에너지 또는 위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연직 높이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연직 높이가 필요하고 그 연직 높이를 우리는 어떻게 이제 해석할 것인가? 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있는 거 P 점, Q 점은 나와 있지만 이 힘이 얼만큼 이동했는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센스를 발휘해서 그래? 여기 있는 이 B 같은 경우에 알짜 힘이 해준 일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에 쓰일 거 아니야? 특히나 여기는 지금 알짜임이 윗방향이니까 알짜임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거 아니야? 따라서 이때 알짜임이 해준 일을 구하면 이 부분을 풀수 있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짜임이 해준 일을 풀려면 알짜임도 필요하지만 S도 필요하죠. 따라서 여기 P부터 Q까지의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 거리를 D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알짜임이 해준 일은, P부터 Q까지, 알짜임이 해준 일은, 요게 알짜임이니까, mg의 sin 세타에다가 거리 D이고요. 그것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입니다. 따라서,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은 바로 요만큼이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알짜임이 아니라 여기는 F가 있네요. F는 중력도 아니잖아. 따라서 이건 외력이라 합시다. 중력 이외의 이걸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라 해서 외력이라고 한다면 그 외력이 한 일을 한번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F는 이렇게 있지만 실제로 B를 움직이게 만드는 외력의 성분은 바로 요거예요. 뭐? F 코사인 세타. 맞죠? 그 F 코사인 세타가 D만큼 작용한 게 외력이 한 일이에요. 그 외력이 한 일은 뭐랑 같다? 그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자,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외력이 한 일. F 쓰면 안 돼요. F 코사인 세타를 써야지. F 코사인 세타에 D 해주면 되죠. 근데 우리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지웠는데, 여기 지운 부분에서 F 코사인 세타가 뭐였죠? 바로 mg 사인 세타 두 개. 따라서 여기 있는 요 f 코사인 세타 자리에 e mg 사인 세타라고 쓸수 있고 d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역학적 에너지를 라지 e라고 쓴다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인데 그 역학적 에너지는 변화량은 일단 먼저 운동 에너지 변화량. 운동의 변화량 이거 적은 거 있잖아요. mg 사인 세타 곱하기 t 플러스

is 위치 에너지의 증가량.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네. 위치 에너지 증가량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이니까 지금 그 부분이 바로 요거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 나왔잖아요. EMG 사인 세타 곱하기 D에 MG 사인 세타 곱하기 D가 있으니까 요걸 요로 넘기면 결국에는 자, 오른쪽으로 좀 갈게요. EP는 MG 사인 세타의 D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 나와 있는 것처럼 운동 에너지 증가량 바로 요거고요. 포텐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도 요거기 때문에 둘은 어때요? 같죠. 그래서 디귿 같다라고 쓸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와 나의 상황을 주면서 가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나에서 쓸수 있게 막 집어넣어놨죠. 항상 모든 가와 나는 연관되어 있다. 연결고리가 있고 그 연결고리를 보기 속이나 아니면 문제를 풀때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문두가 길고 상황이 복잡할수록 가와 나에서의 상관관계를 여러분이 잘 해결하고 해석만 해줄 수 있으면 그 부분을 좀더 연습해서 좀 만점까지 갈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자, 우리 다음 문제 갑시다. 다음 문제는 3점 테스트 4번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마찰 구간이 있으면서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우리 수능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수능은 둘째 치고 우리 학교에 있는 내신 시험에서도 이 부분이 나온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그림을 먼저 봅시다. 그림을 보니까 점이 보이는군요. P점, Q점, 요 Q점 여기 있네. R점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 P점을 V의 속력으로 지나가면서 높이는 3h예요. 마찰 구간 1번을 지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마찰 구간 2번을 지나고 마찰 구간 3번을 지나간 다음에 Q까지 갔다가 Q에서 정지한 다음에 다시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마찰 구간 3을 지나고 마찰 구간 2를 지난 다음에 이 2번 끝머리에서 끼익 하고 멈추는 그런 상황이에요. 선생님은 지금 미리 먼저 문제를 풀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명하면서 말로 막 설명하지만 이걸 시험지로 만난다면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것들을 위에 쭉 문드러 지금 있을 거 아닙니까? 어때요? 굉장히 복잡하고 길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무려 다섯 줄이나 되는 문두가 딱 자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많아요. 지금 여기서 마찰 구간 1번을 지날 때 어떻게 간대? 등속도로 간대요. 오. 그 얘기는 원래 마찰 구간이 아니면 여기를 지날 때 점점 빨라져야죠.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를 등속도 운동한다는 얘기는 위치 에너지는 감소했는데 운동 에너지는 변하지 않았어.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에너지 손실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죠? H만큼의 높이 차가 있으니까, 뭐, MGH만큼 손실이 생겼겠네? 그런 식으로 손실이 있다라는 것이고, 1번, 2번, 3번의 마찰 구간을 한 번씩 지날 때, 같은 에너지 손실이 있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이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1번과 3번은 구간 거리가 같대요. 그럼 여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 여기 있는 요 길이 뭐 S란다면 S. 그럼 여기서도 S라는 거잖아요. 그건 또 무엇을 주는 것일까라는 거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P점과 Q점에서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여기는 3A, 여기는 2A다라고 제시를 하였습니다. 일단 문제의 상황도 상당히 많이 어렵고 제시한 조건들도 범상치가 않아요. 그죠? 이런 문제는 굉장히 좀 고난도의 문제가 될 것이고 변별을 할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좀잘 풀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역리은 디귿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풀기에 앞서서 먼저 문제를 조금 더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쟤네는 뭐가 들어오냐면 이렇게 여기 있는 P점하고 여기 있는 Q점이 서로 기울기가 다른 빗면에 있고요. 그리고 그때 가속도가 여기는 3A, 여기는 2A라고 나오면서 가속도의 비가 3대 2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렇게 빗면이 있으면, 예를 들면, 이렇게 빗면. 우리가 좀더 공부하기 쉬운 건 이쪽 방향의 빗면이니까, 각이 세타예요. 그럼 여긴 뭐예요? 가속도가 G, 사인 세타잖아. 그죠? 근데 지금 사인 세타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이 있다라고 하고, 여기가 L이라 합시다. 여기를 H라고 합시다. 그러면 사인 세타는 L분의 H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때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G 사인 세타고 사인 세타는 L분의 H가 돼서 이렇게 우리가 L분의 H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저게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하냐면 문제 조건을 보세요. 요 길이가 같다고 했어요. 요 길이가 같다 했습니다. 그럼 요거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어차피 중력가속도 G고 여기도 G니까 이것도 G입니다. 그러면 요 H는 바로 가속도의 비에 비례합니다. 가속도가 3대 2입니다. 그러면 H도 3대 2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3에 해당하는 게 1이야. 그러면 2에 해당하는 거 얼마입니까? 그지? 3분의 2 H가 된다. 사실 요거 풀어내는 것이 만만치 않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감소한 위치 에너지, 증가한 위치 에너지 할때 바로 이 부분을 쓸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이 가속도의 3A와 2A라고 하는 것은 이 빗면에서는 어차피 여기가 3A면 여기도 3A, 여기도 3A 다, 여기도 2A, 2A, 2A일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것이고, 바로 이 연직 높이를 3분의 2H라고 쓸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마찰구한 1에서는 등속도 운동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잖아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죠. 얼마? mgh만큼 감소할 것이고, 이때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는 mgh다. 이렇게 쓸수 있고요. 여기서도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가 mgh인데 모든 마찰구간은 다 mgh만큼 감소한다 했으니까 여기도 mgh만큼, 여기도 mgh만큼. 자, 조심할 건 지금 처음에 P를 지난 다음에 R 지나고 Q를 지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R을 올 때까지 몇번 감소하는 마찰구간을 지나는지 봅시다.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따라서 이곳에서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5mgh가 되어서 정지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 3h는 높이니까요. 3mgh가 될 것이고 이때는 속력이 v니까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 처음에 갖고 있던 에너지인데 다한 다음에 정지할 때까지 다섯 번의 mgh로 써버리니까 이렇게 식을 쓸수 있겠죠. 요거 넘어가면 2mgh. 그 다음에 요거 넘어가면 이렇게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2분의 1 넘어가서 4mm 없애고 나면 제곱하면 요거 제곱을 없애주면 루트가 되니까 얼마예요? 2 루트 gh라는 값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많이 복잡하고 어렵죠? 나머지 니은과 디귿에서 나온 내용도 선생님이 안내해 드린 내용들 잘 한번 보면서 여러분이 끝까지 답을 만들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시고 하다가 많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코드, 문항 코드 넣어서 선생님이 해설 강의도 한번 들으면서 참고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또 우리 학습지에 넣은 문제입니다.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할게요. 5번 문제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운동 에너지

위의 변화를 주고요. 얘는 내려오면서 지금 여기 있는 마찰구간에서 에너지 손실, 그리고 운동 에너지도 감소. 여기 있는 건 올라갈 때 이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마찰구간 손실과 운동 에너지 감소. 또 여기 있는 건 이렇게 정지한 다음에 다시 내려오는 여기 있는 알점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내려올 때든 올라갈 때든 또 다시 내려올 때든 이 구간에서 에너지의 손실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지 않으면서 에너지는 보존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얼마나 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위치 에너지 변화량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고요. 또 특히나 지금 여기 있는 건 PQ의 사이에 이렇게 와서 정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 이 구간 거리가 다 같다고 했으니 111이라고 놓기보다는 222라고 해야지 여기까지 뭐 5라든가 6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참고하면서 여러분 마무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고 잘안 풀리는 경우에는 코드 집어넣어서 선생님 해설 강의 들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상당히 많이 어려운 일, 에너지 공부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의 복습이 꼭 필요합니다. 복습 잘 하시고요. 저랑은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림퍼스 유형편 미적분 1의 심수석입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잘하는 비결 중에 한 가지가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업 시간을 공부한다, 이 말을 해석을 제대로 하는 친구가 의외로 적어요. 그런데 공부를 실제 잘 성적을 만들어내는 친구들을 보면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어.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올림퍼스 유형표 미적분 1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분명히 선행이실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선행을 해가지고 내용을 조금 알고 있어? 그리고 수업 시간에 딱 들으니까, 아, 나 아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막 딴짓해.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수업 시간에 나가는 교과서 문제 풀고 있다든지 아니면 부교재 문제 풀고 있다든지 집중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해, 수업 시간에.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아는 내용일지라도 선생님은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랑 선생님 설명이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이런 거를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수업 시간의 공부예요. 그런데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서 마치 아는 것처럼 착각해서, 나 이거 알아. 나는 지금 문제 풀어야지. 내가 아는 내용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 이런 식의 어떤 자세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그게 수학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목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저희 학교 학생들은 기숙사 학교거든요. 학생들이 시간이 되게 없어요. 많은 것 같지만. 수업 시간에 그런 식으로 공부를 안 해. 그리고 이제 일과가 다 끝난 다음에 수업 시간의 내용을 다시 복습하고 있는 거야. 아니, 수업 시간에 내가 아는 내용을 다 공부하고 복습까지 했어. 그러면 일과가 끝난 다음에 문제 연습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수업 시간에 공부 안한 친구는 수업 시간에 또 이해도

확인해야 되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 풀이를 들어가니까 시간이 두배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따라잡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라는 거는 수업 시간에 해야 된다. 어설프게 아는 걸 안다고 착각하지 말고,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가면서 내가 아는 게 분명히 맞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라. 라는 점, 여러분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공부의 시작이야. 그런데 실제 성적이 잘안 나오는 친구들은 뭔가를 다 놓치고 있어.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 그리고 본인들은 스스로 이제 자책하는 거야. 역시 수학은 어려웠구나.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거야. 안한 건데 못하는 거야. 라는 걸로 치부해 버리는 거죠. 그 이솝우화의 여우와 심포도 얘기 아시죠? 여우가 포도나무 밑에서 깡충깡충 뛰잖아요. 그러더니 안 되니까 휙 돌아서면서 뭐라 그래요? 에이, 저건 심포도야. 우리가 이솝우화라는 자체가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절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전해 보는 거야. 세상에 못할 거는 없어. 인간의 능력이요? 차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학습량의 누적 때문에 공부가 지금 성적이 나오고 있는 것뿐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성적을 받고 싶으면 누적량을 늘려나가시면 된다라는 점 명심하시고 꼭좀 이걸 잘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제가 마지막에 저희 방송이 플러스다 보니까 그래도 마무리는 짓자 그러면서 엄청 빠르게 진행해 버렸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이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함수의 극한값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이 함수의 극한값이 있을 건데 그게 같대. 근데 그 극한값이 뭔지는 몰라. 그러니까 저는 이거의 극한값도 알파라고 놓을 거고 이거의 극한값도 알파라고 놔보겠다고. 그럼 우리가 극한값의 성질에 의해서 너하고 너에 대해서 실수배하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0이 아닌 걸로 나눈 거에 대한 극한값은 다 알고 있잖아. 그래서 얘를 가지고 fx, gx라는 이런 것들을 각각을 찾아보려고 시도하는 거야. 그래서 더하면 마이너스 gx, 플러스 gx 없어지고 너랑 너가 더해지니까 5배의 fx라는 새로운 함수의 극한값을 우리는 구해낼 수가 있는 거라고. 이거의 극한값은 뭐라고? 너의 극한값 알파, 너의 극한값 알파, 너랑 너를 더하면 이 함수가 나와. 알파에다가 알파 더했으니까 2 알파. 그래서 fx라는 것이 5분의 2 알파로 가는 극한값을 알아낸 거야. 그런데 fx, gx가 알파로 갔잖아요? 그러면 저는 fx에다 마이너스를 곱해봐. 그럼 마이너스 5분의 2 알파? 그럼 두 개를 더해봐. 그럼 fx 마이너스 fx 없어져 버려. 그럼 gx가 나와? 그 gx가 이거에다 마이너스 붙인 거를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아니면 그거를 인위적으로 빨리 보는 게 fx가 5분의 2 알파로 가. gx가 어디로 가야지 얘가 알파로 갈까? gx가 5분의 3 알파로 가야 된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가능하겠죠? 그러면 실제 구하라는 거를 가봤더니 gx의 제곱이야? 그럼 gx에다 gx 곱하는 거잖아. gx가 이걸 했어. 그걸 곱해. 5분의 3알파에다 5분의 3알파? 25분의 9 알파 제곱이 우리가 문제에서의 극한값이야. 그럼 뭘 구하면 끝나는 거야? 알파나 알파 제곱을 구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그럼 어디서 구할 수 있냐? 여기 조건이 있었지. 자, 얘하고 얘를 곱하면 이 함수가 나와. 그러면 너하고 너를 곱한 게 극한값인데 그게 얼마야? 6이야. 두 개를 곱하니까 25분의 6 알파 제곱이 얘가 극한값인데 너가 6이 된다. 이 얘기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알파 제곱이라는 게 25다라는 게 나와버리는 겁니다. 네. 그25 넣어주니까 얼마가 된 거야? 9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셨던 거죠. 이게 극한값의 성질. 실수배하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0이 아닌 걸로 나눈 거에 대한 새로운 함수의 극한값은
존재했던 극한값 알파 베타에다 실수배 더하고 빼고 곱하고 0이 아닌 걸로 나눈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17번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받아들이셨다면 좀더 빠르게 가는 방법에 대해서 자꾸 고민을 하는 거죠. 예. 아, 이런 식으로 두개 극안값? 그러면 이 값을 얼마라고 놓자? 이거지. 거기로부터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되는 거다. 자, 18번째 문제와 19번째 문제를 보면 이거는 어떻게 구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이 함수의 극한값을 알고 있고 이 함수의 극한값을 알고 있는 상태야. 그런 상태에서 gx의 극한값을 알 수는 없어. x랑 gx 곱한 건데요? x가 0으로 가고 있잖아. 근데 gx가 어디로 가? 그럼 0 곱하기 얘를 해가지고 얘가 1이 만들어지나? 아니거든. 네. 분명히 gx라는 거는 약간의 우리가 부정형이라고 얘기해. 그런 거를. 그러니까 0분의 0꼴 뭐 이런 것처럼 어떤 형태가 돼야지만이 이런 게 가능해. 그냥 이 자체로 받아들이래도요. 이 함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 함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야. 그 함수가 뭔지 관심 가질 필요 없다. 구체적으로 찾을 필요도 없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그러면 새로운 함수라는 게 이건데 너하고 너를 바탕으로 해서 얘를 만들어 내야 되는 거야. 얘를. 아니 x분의 fx가 있어야 되고 xgx가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 안에. 근데 fx가 있고 x제곱 gx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 안에 얘가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 이게 다른 게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어? 예. 네. 그럼 여기다 x 곱한 거고 여기다가 x를 곱한 거고 이렇게 만든 거네. 예. 네. 그래서 아 x제곱 gx를 만들어? 예. 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다 x를 곱해. 근데 x가 0으로 가까이 갈때잘 봐보세요. x는 얘는 0이야. 그러면 이거에다가 이거를 곱하면 x제곱 gx야. 예. 그러면 너랑 너 곱하니까 0 나와. 0 나와. 그리고 얘도 한번 봐봐. fx가 필요하니까. 그럼 이거에다가 x를 곱하면 fx가 되겠네. fx. 아, 이거에다가 이거 곱하면 되니까 너도 0이야.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 0으로 가. 그럼 0으로 갈 때, 너 0으로 가. 너도 0으로 가. 너 0으로 가. 너 0으로 가. 그럼 0분의 0 꼴이야. 그럼 0분의 0 꼴이야? 그럼 다항식이야? 다항식이라는 얘기도 없잖아. 근호를 포함해서? 그것도 모르잖아. 그다음부터 해결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문제가 있었던 거라고. 이게 어렵게 간 거지. 예. 첩첩산중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지. 예. 그래서 이게 약간의 다른 스타일이니 이런 문제를 각성하고 아 내가 이렇게 풀었었어를 기억해 보라는 거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만들 수도 있지만 이 안에서 너랑 너를 찾고자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잘 보세요. fx인데 얘를 만들려면 x로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야? 분모 분자를 전부 x로 나눠버릴게. 그러면 x분의 fx. x로 나누니까 2. x로 나누면 xgx. x로 나누면 1. x로 나눌 수 있는 건잘 봐보세요. x가 0으로 가까이 가지 0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눌 수 있었던 거야. 0은 아니잖아. 0으로 나누는 건 절대 안 돼. 수학에서 0으로 나눈다라는 개념은 없어. 근데 x가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지 0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눌 수 있었던 거야. 이거에 대한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때 극한값을 보면 되는 거다. 그러면 이거의 극한값이 얼마야? 2로 간다며. 너의 극한값 2고. 너의 극한값은 어디로 간대? 1로 간대잖아. 너의 극한값은 1이고.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되니까 1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2 해서 2분의 4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다? 2다라는 정답을 찾아내 주실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아, 이게 앞에 문제랑 다른 거야. 앞에 문제, 이 17번까지의 문제는
너하고 너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함수를 표현했어. 그런데 그 방식으로 가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경우에는 너 안에 얘네들을 만들어내라고. 그게 뭐를 곱해서든지 나눠서든지 뭔가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게 앞에 문제랑은 좀 스타일이 다르니까 별표하고 잘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구하는 절차의 방식이 안 떠오르면 못 풉니다. 나중에 봉착했을 땐 0분의 0꼴, 그다음부터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거잘 메모해 두시고, 19번도 마찬가지예요. 19번은 애시당초 풀이, 18번은 풀이 과정이 좀 앞에 문제랑 차이가 있었던 거고,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개념? 제가 개념에서 설명한 적은 있었어. 자, FX가 수렴하는 게 아니고 발산이야. 발산이야. 근데 보통 이렇게 이퀄 무한대 이렇게 주지는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뭐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되는데 이게 일반 문제집에는 이렇게 사용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아, 요렇게도 쓴다라고만 기억하자고요. 근데 저는 잘안 쓰는 편이라고요. 그런 거를. 그냥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구나. 요 정도로 느낌 알고 있는 것뿐이다. 네. 그리고 이런 함수가 3으로 가고 있대. 그런데 이런 함수야. 그럼 이 함수 안에 얘는 수렴도 아니야. 우리가 극한값이 있고 극한값이 있었을 때 걔네들을 조합해 어떤 함수, 새로운 함수, 실수배 더하고 빼고 곱하고 0이 아닌 걸로 나눈 거에 대한 새로운 함수에 대한 정보 가지고 만들 수 있었었지. 이런 거 가지고 만드는 건 아니다. 그럼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무한대분의 상수. 이게 0으로 간다. 이게 중요했던 거야. 이게 문제 해결의 포인트입니다. 이게 포인트야. 이게 핵심이야. 네. 그러니까 3fx 마이너스 EGX가 있는데 얘가 3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그거를 FX로 나눠버리는 거야. FX로. 너를 무한대로 나눠준 거야. 예. 네. 그럼 무한대분의 3, 무한대분의 상수라는 것은 너는 어디로 가게 돼 있다? 0으로 가게 돼 있다. 다시 말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때 이렇게 나온 새로운 함수가의 극한값이 0이다라는 새로운 정보를 하나 얻어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 극한값이 0이야. 이 극한값은 3이고 이걸 사용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지. 예. 그래서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더 추론을 해보면 아니 이거 이렇게 나눠서 적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3 마이너스 두 배의 fx gx 너가 0으로 가는 거였어. 그러면 너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걸까? 너가 어디로 가야지 이거의 값이 0으로 가는 걸까? 보이는 거 아닙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때 fx분의 gx라는 이 함수가 2분의 3이라는 값으로 수렴해야 된다고. 그래서 얘가 2분의 3 가지면 2분의 3이 2 약분해서 3에서 3 빼니까 0으로 가는 거야. 다른 값을 가지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또 알아낸 거야. 이거 함수의 극한값이 2분의 3이다. 이런 것들을 알아내서 조합시켜야지만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라고요. 이런 문제가. 그걸 보고 있는 거다. 그걸 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함수가 여기가 두 배의 fx 마이너스 gx 여기가 플러스 1 여기는 fx 플러스 세 배의 gx 마이너스 2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때이 자체의 극한값을 구하는 건데 이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너에 대한 극한값을 안다라는 게이 문제의 핵심이야. 어떻게 하면 될까? 18번 문제에서도 해봤어.
만들려니까 뭐 했지?

X로 나눴어? 요번엔 뭘로 나눌까? FX로 나누는 거야. 이걸 알고 있으니까. FX로 나눠볼게요. FX로 나누니까 얼마 나와? 2. 마이너스 FX분의 GX. FX로 나누니까 FX분의 1. 여기 플러스 맞죠? 예. 네. 이렇게 나올 거고. FX로 나누니까 1. 플러스 3배의 FX분의 GX. 마이너스 FX분의 2.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무한대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무한대. 무한대분의 상수. 얘 어디로 간다고? 0으로. 너도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그리고 너가 어디로 간다고? 2분의 3. 너가 어디로 간다고? 2분의 3. 그것들만 적어버리면 끝나는 거다. 예. 그래서 1 플러스 3 곱하기 2분의 3. 2 마이너스 2분의 3. 이걸 계산해 줍니다. 2분의 9에다가 1 더하니까 2분의 11. 2에서 2분의 3 빼니까 2분의 1. 정리해 주시면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 11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이 확인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좀 어려운 거라고요? 예. 누구나 다 풀진 않아. 이것도 난이도 지금 상이라고 돼 있네. 예. 하지만 이 어느 정도 미적분 원에 대한 개념이 잘 잡혀 있고 요 정도는 상이라고 보기 힘든 거야. 아직 여러분들은 아직 이 단계를 밟는 과정이니까 이거 좀 어려운 문제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선생님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이 문제는 어떤 문제야? 쉬운 문제야.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런 이해를 여러분들이 잘 해보시라는 거야. 중요한 게 뭐였다? 요런 개념. 이 문제의 포인트.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 주셔야 된다. 아, 요거의 극한값이 이거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원하 알고 있는 극한값의 형태를 만들어줘야 돼? 그럼 분모 분자를 fx로 나눠버리겠다. 18번은 x로 나눴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비교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유형을 또한 단계 넘어가 봅니다. 이제 다음 여섯 번째 유형의 20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유형에서는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처음에 잘 봐보세요. 이게 그래프가 있어? 아니잖아. 그럼 대입해 볼 거야? 그럼 x가 2로 가면 분모 0. 분자 2의 세제곱 8에서 8 뺐어? 아프지? 0. 예. 네. 0분의 0꼴? 응꼴? 응꼴인데 봤더니 다항식분의 다항식.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인수분해.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때 x-2가 있고 자, x세제곱 마이너스 8x 인수분해하면 x-2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는 공식이죠. 아니, 선생님, 이렇게 저는 빨리 안 적혀요. 그럼 적힐 수 있게 여러분들이 이것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관련된 식은 이거였죠.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은 x 마이너스 y의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지금 y가 2인 거거든요. x-2, x제곱, y가 2니까 플러스 2x 플러스 4. 이것 때문에 제가 빨리 간 거야. 아니면 조립제법 1, 0, 0, 마이너스 8. 그럼 당연히 얘가 0분의 0꼴이니까 x-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너 2가 분명히 들어가. 1, 2, 2, 4, 4, 8, 0. 그래서 이게 x-2라는 인수 가졌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있는 거다. 자, 0분의 0꼴, 다항식분의 다항식 확인했어? 그래서 인수분해 했어? 약분했어? 그리고 대입하니까

개념에 의해서 이런 게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된다고. 뭐 대수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고 확률과 통계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수능에서.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해야 된다. 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x 마이너스 y,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x 마이너스 y의 세제곱 플러스 3xy의 x 마이너스 y. 인수분해 공식, 곱셈 공식의 변형. 이런 거 철저하게 암기하시라. 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었는데, 여기에서 제가 개념 설명 하나 더 드리는 거야. 자, 0분의 0꼴. 물론 0분의 0꼴만 해당 사항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로피탈의 정리야. 몇 가지 주의사항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로피탈 정리를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서술형 문제에 로피탈 정리를 쓰시면 여러분들은 감점 처리 당하실 겁니다. 그건 선생님한테 분명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로피탈 정리라는 거는 0분의 0꼴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제한적으로만 쓰고 싶은 겁니다. 특히 0분의 0꼴에서 0분의 0꼴에서 그리고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사용하는 거야. 미분 가능해. 다항함수야. 다항함수야.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로피탈을 쓰겠다라는 얘기야. 미분 가능하지 않은 데에다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 미분 가능할 때 로피탈 정리라는 게 뭐냐면,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때 fx분의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만약에 0분의 0꼴이라는 거를 확인했다면, 이 극한값은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때 얘를 미분해줘. 미분한 걸 f'x 이렇게 쓰고요. 너를 미분해줘. g'x라고 씁니다. 이거의 극한값이나 이거의 극한값이 일치한다라는 게 로피탈 정리입니다. 별거 아니죠. 네. 근데 제가 미분이라는 거 한번 설명드렸어. 상수는 미분하면 0이야. 너도 0이야. 그럼 x 미분하면 얼마야? 1이야. 그냥 1차 함수, 뭐, OX를 미분해라 그러면 얼마야? 5야. 아니, 선생님, 저는 미분 아직 안 배웠는데요. 그냥 기억만 하시라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OX를 미분할 때, 이 미분 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5라고 찾지는 않아. 그냥 이거 보면 그냥 5야. X세제곱 미분하면 그냥 3 지수가 나가. 그리고 하나를 줄여, 지수를. 이러면 되는 거야. 예. 그러면 상수 미분하면 0이고, X세제곱 미분하면 3X제곱이야. 그리고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간대. 그러면 3, 2의 제곱 4, 3, 4, 12라는 극한값 똑같이 나와버린다라는 거야. 에이, 선생님. 뭐, 이렇게 풀면 되지. 그걸 뭐, 로피탈을 이용해가지고 굳이 이렇게까지. 제가 나중에 미정계수에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문항이 어렵고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로피탈의 정리의 위력은 커집니다. 이 문제가 너무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로피탈로 하나 그냥 하나 차이가 별로 없을 뿐이지 문제가 어려웠을 때는 위력이 커진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고. 뭐 우리 친구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로피탈의 정리가 사람 이름을 딴 거잖아요. 로피탈 게 아니에요. 실제 보면. 그때 당시에는 이런 어떤 수학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돈 주고 샀었대요. 그때 당시에는. 저도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로피탈이 어떤 사람의 내용을 하나 산 거야.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발표한 것뿐이에요. 예. 판 사람은 너무 억울하겠지. 예. 후세에 이렇게 이름이 남길 수 있는 정리였는데. 예. 근데 시대가 그랬으니까. 네. 뭐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그럴 수도 있었겠다. 뭐 얘기하잖아. 아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닌가? 우리나라도 신분제라는 게 있지 않았었어요? 양반, 노비, 천민, 예, 양민 뭐다 있었잖아. 그런 게. 지금 그런 거 없잖아. 네.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나는 예,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로피탈의 정리가 실제 로피탈 게 아니다라는 거. 그래도 그 정도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 판사람에 대한 예의는 갖춰 준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 20번 문제였고요. 21번 문제 봅니다. 이런 거 봤을 때, 예, 그래프 없어? 그럼 대입을 해봐. 1의 제곱에다가 2 곱하기 1, 2, 3에 3 빼니까 0분의. 1 넣어주니까 1 마이너스 6, 1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에 플러스 10이니까 0분의 0꼴. 근데 다항식분의 다항식 분명히 인수분해가 된다.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건데 인수분해가 된다. 얘는 x-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인수분해가 좀 쉬울 거예요. 이거 확인한 다음이라면 인수분해가 쉬워. 왜? 아니, x 있으면 x제곱. 상수항이 마이너스 3이 되려면 플러스 3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춰봐. 플러스 2x. 오케이. 여기도 분명히 x-1이라는 인수가 있을 것이다. 3차네? 그러면 3차 이거 조립제법이야. 11, 마이너스 6. 계수의 합이 0이니까 여기 얼마가 들어가는 거야? 1이 들어가는 거야. 1 들어간다라고 안내가 돼 있잖아. 그래서 1,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6. 6, 0. 그러면 x-1,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인데 그냥 적어주셔도 되고 이게 또 인수분해가 돼. x-2, x-3으로. 그럼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되잖아. 그런데 굳이 또 약분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 x제곱, 인수분해하지 않아도 된다. 약분이 아니고. 그냥 놔줘도 돼요. 왜? 어차피 약분될 거는 너고, 대입했는데 또 0이 된다? 그러면 얘도 또 0이 되는 인수를 가지고 있는 거겠지. 그때 가서 해도 늦진 않는다. 그래서 정리해주면 1 넣어줄 거니까 1 플러스 3은 4분의 1 넣어주면 1, 6, 7에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5니까 2. 그래서 2분의 1이라는 극한 값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된다. 아, 선생님. 저는 조립제법이 싫어요. 자, 그럼 보세요.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건데 0분의 0꼴 확인했습니다. 자, 미분가입니다. x제곱 미분하면 2x, 2x 미분하면 2, 상수 미분하면 0, x세제곱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미분하면 12x, 2가 나가서 곱해지는 것뿐이야. 지수 줄이고 11x 미분하면 11. 1차식에 미분하면 그 계수가 나오는 거야, 그냥. 그리고 상수 미분하면 0. 그리고 1 대입. 1 넣어주니까 4. 1 넣어주면 3, 11, 14에서 12 빼주니까 2. 그래서 2분의 1. 똑같이 나온다. 조립제법 없이 해결했다. 그러니까, 뭐한 가지를 추가한 거예요. 로피탈에 의존하란 얘기가 아니야. 나는 로피탈이라는 방법도 알고 있는 거야. 때에 따라서는 나는 원칙이라는 것도 있지만 난 이렇게도 풀 거야 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얼마든지. 대신 미분 가능, 0분의 0꼴 확인하세요. 그리고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사용할 거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제한적으로만 쓴다고 그랬잖아. 그거일 때 문제가 발생되는 문제 자체를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로피탈을 쓰면 이상하게 만들겠다는 얘기는 미분 가능하지 않은데 미분을 한 경우일 거야.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 로피탈에 의존하고 있다 망할 수 있는 거지. 그대로 발목 잡혀 버릴 수가 있는 거니까 저는 분명히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 0분의 0꼴 이거에서만 국한적으로 써보자. 지금 뭐 전국연합학력평가라든지 수능이라든지 이런 평가원 모의평가 충분히 여기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도 충분하다. 그 점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21번 다뤄봤고요. 22번 가보겠습니다. 아, 조금 어려워진 것 같죠? 식이 복잡해지는 것뿐이야. 그냥 어려움 느끼지 말고 그대로 가봐요. fx가 a

2로 간대. 그럼 1로 가까이 갈때 fx a로 가니까 a에서 a 빼면 0분의 x가 1로 가니까 1의 제곱 1이야. 그리고 fx가 a로 갈 거니까 a 제곱이야. x가 1로 가면 a 제곱이야. a 제곱에서 a 제곱 빼니까 0분의 0꼴이야. 예. 됐습니까? 그럼 다항식분의 다항식은 아니지만 인수분해가 보여. 인수분해가. 아니, 선생님, 인수분해 안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뭐, 힘든 거죠. 좀 다른 패턴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익혀 나가는 거야. 다항식분의 다항식? 근호를 포함한 식이 아니지만 식을 째려봐. 그랬더니 인수분해가 보여. 왜? 여기. x제곱, x제곱으로 묶여? 그러면 fx제곱에서 a제곱 뺀 거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인수분해 같은 거잖아. 그래서 x제곱으로 묶었어. 그 다음에 봤더니 묶어내면 fx 이거에 제곱에서 a제곱 빼준 거니까 여기가 어떻게 바뀌어? fx 마이너스 a, fx 플러스 a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더라. 그리고 fx 마이너스 a가 있는데 얘가 0으로 가는 거였잖아? 너가 0으로 가는 거였잖아? 그래서 약분이 일어나 버리는 거야. 약분이. 그러면 너를 계산해 주신다면 x가 1로 가니까 1의 제곱 1 곱하나 마나 x가 1로 가까이 갈때 fx 극한값이 얼마였어? a. 그리고 a. a 더하기 a는 2a. 그게 6이야. 따라서 a는 3이었던 겁니다. 이걸 만들어낼 수 있으면 끝이다. 아, 요런 방식을 쓰는구나. 결국 핵심은 뭐였다? 인수분해. 이게 핵심이었다. 그러니까 뭔가 낯선 게 있더라도 그냥 다항식분의 다항식 근호를 포함한 식 아닌데 라고 물러서지 말고 혹시 인수분해 되나? 째려봐라. 인수분해가 되는지 째려봐라.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가는 게 있었다면 분자에도 0으로 가는 게 분명히 있다. 그걸 찾아낸다. 이게 0분의 0꼴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0분의 0꼴. 이런 과정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A가 3이야. 리미트 X가 A, 3으로 가까이 갈 때. X 마이너스 3분의. X 제곱 마이너스 3X가 돼. 3으로 가니까 0으로 가. 3으로 9에서 9 빼니까 0으로 가. 아, 다항식분의 다항식 맞아? 인수분해 X로 묶었더니 X 마이너스 3. 그래서 약분. 그러면 X 하나 남은 거야. X가 3으로 가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다? 3이다. 라는 정답으로 마무리해 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22번 문제였습니다. 이거 상으로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아, 이런 패턴이 뭔가 보이지는 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지. 그걸 기억해서 내가, 아, 이런 풀이의 경험이 있어. 그럼 나 앞으로 이런 형태가 나타났을 때, 0분의 0꼴 확인했어. 근데 다항식분의 다항식, 물이 근호를 포함한 식이 아니야? 아, 어려워, 어려워. 이게 아니고, 째려본다. 0분의 0꼴? 인수분해 될 텐데. 인수분해 될 텐데. 그리고 약분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서 인수분해를 하려고 시도하는 순간, 이 문제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다. 왜? 핵심을 쿡 찔렀으니까. 가능하겠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유형으로 이제 또 넘어가 봅니다. 다음 유형. 자, 그래프 없어. 그래프 없어. 그러면 일단 두 번째 뭐야? 대입. 대입하면 정상이면 그게 그냥 답. 그런데 아니면 꼴. 2를 넣어줬어. 2의 제곱 4에서 2 곱하기 4 뺐으니까 0분의. 2에다 2 더하면 4, 루트 씌우면 2에서 2 빼니까 0. 0분의 0꼴이네. 0분의 0꼴인데 뭘 포함하고 있어? 근호를 포함하고 있어. 근호를 포함한 쪽을 유리화해라. 그럼 뭘 곱해줄 거야?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2를 곱해주자. 그럼 분자가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앞에 거 제곱하면 x 플러스 2, 뒤에 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4에서 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온다. 얘가 x 마이너스 2. 그리고 너도 인수분해가 되네. x로 묶어주니까 x 마이너스 2.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약분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고요. 정리해 주시면 너가 2요, 너가 2면 2 더하기 2, 4에다 루트 씌우면 2, 2 더하기 2는 4. 4, 2, 8분의 1이라는 최종적인 극한값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0분의 0꼴 근호를 포함한 경우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연습해 주고 있네요. 이것도 사실 로피탈이라는 걸쓸수 있어. 혹시 우리들 친구 중에 미적분 2까지 뭔가 아는 친구? 그럼 얘 미분하면 2x,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2, 그다음에 상수 미분하면요, 요거 미분만 알면 되는 거네. 근데 이거 미분이 두 배의 루트 x 플러스 2분의 1이야. 이거 모르는 친구들 그냥 이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x에다 2 넣어봐. 그럼 2 넣어주면 2 넣어주면 루트 4니까 2. 2는 4분의 1. 그래서 8분의 1. 똑같이 나와. 그런데 제가 이거 미분을 가르쳐 드리지 않잖아. 나중에 제가, 우리 다항함수에 미분하거든요. 그때 합성함수의 미분이라든지 요 미분에 대해서 간단히 그때 가서 정리해 드릴게요. 예. 그때 가서 미분하면서 뭉쳐서 합시다. 이거는 그냥 지금은 갑시다. 아시겠죠? 예. 자, 요렇게 해결이 됐고요. 자, 24번. 이것도 그래프 주어지지 않았어? 그래, 대입해 볼 거야. 마이너스 1 대입해 주면 1. 루트 1은 1. 1에서 1 빼면 0. 1 넣어주니까 여기가 1, 1. 1에, 아, 마이너스 1을 넣어주는 거지.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0. 마이너스 1 넣어주면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은 1. 2에서 2 뺐으니까 0분의 0꼴. 그리고 근호를 포함하고 있네. 그래서 나 인수분해. 뭔, 아, 인수분해 아니지. 유리화. 분모 분자에다 뭘 곱할까?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1을 곱해준다. 그럼 분모는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니까 x 플러스 2에서 1 빼준 거야. x 플러스 1. 이렇게. 너 인수분해 되는 거 맞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오케이. 자, 그리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 때. 그래서 너의 인수가 있다라는 거, 너의 인수라는 게 있다라는 거 확인되니까 제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빨라지는 거야. 그냥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 한다? 그게 아니고, 아, 너란 인수가 있다라는 거로 뽑아내고 있다라는 거지.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세요. 그래서 너가 0분의 0꼴에서 약분이 되는 거고, 바로 대입하면 정답이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1 넣어줬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에다 2 더하면 1에다 루트 씌우면 1 더하기 1은 2. 그래서 마이너스 6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됩니다. 정리되시겠죠? 자, 다음 25번 가봅니다. 예. 자, 2로 가까이 간대? 0으로 가네? 2 넣어주면? 6에다 3, 9. 루트 씌우면 3. 3에서 3 빼면 0. 얘가 뭘로 가든지 간에 0이지. 아, 0에다 뭐 곱했어? 0이지. 네. 그래서 얘가 5가 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극한값을 계산할 때 0분의 0꼴 확인했어? 그러면 근호가 있는 쪽을 유리화 시켜줘야 되겠지. 루트 3x 플러스 3 플러스 3을 곱해준다. 그럼 분자는 앞에 거 제곱, 3x 플러스 3에서 뒤에 거 제곱 9. 그러면 3x 마이너스 6. 3으로 묶어버리니까 x 마이너스 2, 그리고 fx가 있는 거네. 그리고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갔던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약분될 거야.

거고요. 2로 가까이 가면 얘가 루트 9니까 3 더하기 3은 얘가 6이야. 그럼 6분의 3이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때 2분의 1 fx. 이게 극한값인데 너가 5야. 5라고 줬잖아요. 그러면 fx의 극한값은 얼마가 돼야 될까? 그걸 찾아내라는 문제잖아요. 네. 그럼 이거의 극한값에다 2분의 1을 해줬더니 5가 된 거잖아. 이거의 극한값 알파 2분의 1 곱했어. 그게 2분의 1의 알파 곱한 게 5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알파가 얼마인 거야? 10인 거 아닙니까? 10? 네.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아, 2로 가까이 갈때 fx의 극한값은 10이다. 이렇게 정답을 이끌어내 주시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자, 다음 유형입니다. 요번에는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되는 거야. 이걸 0으로 보지는 않겠지. 네, 무한대. 그러면 얘는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자체가 이렇게 가면, 아, x가 커진다.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 분자에 있는 것도 정리해보면 4x제곱 마이너스 1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x가 커지면 얘도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다항식분의 다항식이야. 그러니까 원칙이 뭐라 그랬지? 아,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 그러지 말고 차수 비교를 해라. 여기 몇 차? 2차. x제곱 플러스 1. 여기 분자 4x제곱 마이너스 1.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거는 네, 원칙. 근데 2차, 2차야. 만약에 얘의 차수가 더 크면 발산.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얼마? 0. 차수가 같으면 최고차항 계수분의 최고차항 계수. 1분의 4니까 얼마? 4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근데 이런 문제가 서술형으로 잘 나오지는 않을 거야. 네. 왜? 그냥 얘는 보면 4지. 그냥 있지. 여기다 설명을 뭘 넣을 건데. 네? 그럼 거기다 적어. 분모의 최고차. 근데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차수 비교했을 때 차수가 같으므로 그 차수가 같을 때의 극한값은 최고차항 계수분의 최고차항의 계수니까 4다. 이렇게 적는 거랑 무슨 차이냐라는 거지. 그래서 모든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야. 이런 거 그냥 단답형으로 나오는 것도 괜찮지. 네. 자, 그다음도 봅니다.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어. 그럼 얘가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무한대에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근호를 포함한 식인데 이게 뭔가 달라? 아니, 이거에서 이걸 빼는 거잖아. 실제 빼볼게요. X제곱, X제곱 없어져. 그 다음 여기는 얘 정리하면 여기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에서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을 빼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X제곱, X제곱 없어질 거고 너 정리해 주니까 12X 이거에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고 있는 거네. 자, 분자도 마찬가지야. 저거에 제곱하면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야. 거기서 4x제곱 6이 마이너스 12x 플러스 9를 빼주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너 없어지는 거지. 그럼 4x 마이너스 마이너스 12x니까 16x. 1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때이 식이었던 거지. 이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러니까 1차분의 1차니까, 아. 최고차항 계수분의 최고차항 계수 4로 나눠주면 3분의 4 이렇게 정리해버릴 수가 있다. 아니면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봐. 우리가 이거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해봐. 인수분해 되는 거 아니야?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그럼 두개 더해. 이거랑 이거 더해봐. 더하면 2x 마이너스 2. 빼봐. 이거에서 이거 빼주면 6. 그러니까 12x 마이너스 10이 딱 나오잖아. 더해봐. 4x 마이너스 2. 빼봐. 4. 그러니까 16x 마이너스 8이었던 거잖아. 그리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간대.
그러니까 X 앞에

0: 개수분의 x 앞에 개수가 되는 거잖아. 1차, 1차니까.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다. 예. 꼭 이거를, 아, 이런 게 나오면 난 전개해서 그냥 계산해야지? 그게 아니고, 공식이 보이잖아.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인수분해. 예. 그래서 하면 얘가 딱 나오는 거고, 그러면 1차분의 1차니까 최고차항 계수분의 최고차항 계수. 얼마든지 우리가 학습한 개념 내에서 소화가 될수 있는 문제 아니었냐라는 거죠. 이렇게도 바라보실 수가 있을 것이다. 네. 자, 뭐, 지금 우리가 개념 설명을 하고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까지 지났는데, 제가 조금 속도를 높여갈 겁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와 주시고, 잘 메모만 하시면서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28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2: "내 꿈은 의사입니다."
3: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유형편 확률과 통계의 김현준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이죠. 시험 점수는 숫자로 남잖아요. 근데 아쉬운 것은 우리가 노력했던 시간들, 몰입했던 과정들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쉬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고생했던 시간들은 이 내면에 차곡차곡 쌓여서 이 당장 즉각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기회를 만났을 때 포텐이 터집니다. 지금 몰입한 이 시간도 여러분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자, 몰입할 거죠? 자,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자, 35번. 저번 시간에 여러 번 연습했었던 중복조합 문제죠. 근데 이렇게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0을 포함하지 않을 때는 곧바로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 없어서 우리가 특별한 변형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객관식을 만났을 때는 다음처럼 재빠르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X는 사과의 개수, Y는 배의 개수, Z는 감의 개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0이야. 근데 자연수란 얘기는 최소값 1인 거잖아요. 각각의 과일을 최소한 한 개는 사란 얘기니까 한 개씩 샀다고 하자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X, Y, Z는 1부터 출발하니까 0을 포함하지 않아서 현재로는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씩 미리 샀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추가로 사는 개수의 합은 몇 개가 돼야 될까요? 자, 총 12개를 살 건데 이미 한 개씩 샀기 때문에 추가로 구매하는 개수의 합은 9가 되고요. 이때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은 0이 돼도 괜찮잖아요. 이미 하나를 샀기 때문에. 그럼 이제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그래서 3개 9개니까 3H9가 돼서 더하면 10이고요. 1을 빼면 11. 11C9는 11C2와 똑같기 때문에 잘 계산하면 55. 답은 55가 된다. 하지만 정석적으로 풀 때는 다음처럼 풀자. 여기는 X를 어떻게 둘 거냐면 X' 플러스 1. 그러면 X가 1부터 출발하니까 이때 X'은 0부터 출발할 수 있다. 됐죠? 자, 마찬가지로 Y는 이미 그 배를 한개 샀다고 치고요. 추가로 사는 배의 개수를 Y'를 하면 Y'은 부담이 없다. 0을 해로 가질 수 있다. 그리고 Z도 마찬가지로 Z'1이라고 하면 Z'은 0부터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세 개를 더했잖아,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더하면 일단 X'. Y 프라임 그리고 G 프라임이 있고요. 지금 1이 3개가 있으니까 플러스 3. 지금 우리가 더한 것은 X, Y, Z의 합이잖아. 네, 그건 조건에 의해서 12가 되고 그 3을 넘겨줘봐. 그러면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은 9가 되는데 여기 있는 프라임들은 0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중복조합을 적용하면 된다. 그래서 3H9고요. 아까처럼 55를 구할 수가 있겠다. 됐죠? 이건 실전이고, 서술형 답안지를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것이 좋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제는 지난 시간 복습이었다. 과연 두 번째 문제는 뭘까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자, 지금도 음이 아닌 정수해가 아니라 자연수니까 약간은 까다롭다. 자, 모든 순서쌍의 개수는, 자, 합은 16인데요. 1 이상, 2 이상, 2 이상, 3 이상이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x는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1 플러스 이렇게 x'이라고 놓으면 x'은 0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거야. 근데 y는 2부터 출발하잖아. 그래서 y는 y' 더하기 2로 해야지만 Y'이 0부터 출발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여기도 2니까 마찬가지로 G는 G'2가 되고요. G'은 0 또는 자연수. 하지만 W는 3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W는 W' 플러스 3. W'은 이때도 0부터 출발할 수가 있다. 이런 거지. 사과, 배, 감, 귤, 사와. 근데 사과는 1개 이상, 배는 2개 이상,
뭐 귤은 두개 이상 이런 식으로 각각의 뭐 과일에 어떤 조건을 준 거죠. 그리고 나서 네 개를 어떻게 할 거야? 더해 볼까? 자, 지금 프라임이 네 개가 있으니까 그대로 써 줄게요.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 W 프라임이고요. 이때는 1, 2, 2, 3이잖아. 그래서 잘 더해 보면 8이에요, 8.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건 지금 X, Y, G, W를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 합은 뭐가 된다? 16이 된다. 그래서 16 이렇게. 그다음 8을 지체 없이 넘기자. 그래서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 W 프라임은 8인데 여기 있는 프라임들은 0을 가질 수가 있잖아. 0 또는 자연수니까 중복 조합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그러니까 4H8이 되고요. 자, 두 녀석 더했을 때 12. 1을 빼면 11. 자, 11, 18, 11, 13. 자, 직접 계산할까? 11 곱하기 10 곱하기 9가 되고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돼서 자, 3, 3은 9니까 이렇게 나눠지고요. 이때도 나눠지고요. 자, 5, 3, 15. 자, 11을 곱했을 때 165가 되잖아요. 답은 165. 됐죠? 자, 두 번째 문제는 뭐 앞에 있는 문제 약간의 변형이지만 어려울 게 없죠. 우리는 저번 시간에 더 어려운 것도 풀었어. 뭐 XY가 뭐 짝순이, 홀순이 그런 얘기도 했었으니까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다. 자, 37번. 자, 4명의 학생에게 같은 종류의 사탕 몇 개? 9개를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눠준다. 자, 학생들은 적어도 한 개의 사탕을 받는다. 아, 이거 좀안 좋은 조건이죠? 안 받는 것도 괜찮아야지 바로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 없는데 가조건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변형을 해야 된다. 자, 나 조건. A 학생은 B보다 두개더 많은 사탕을 받는다. 그 여태까지는 각각의 뭐 사탕이나 과일이 몇개 이상인지는 알았지만, 이렇게 학생들이 받는 개수에 대한 비교는 처음이잖아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단 A, B, C, D가 있어요. 학생 A, 그리고 B, CD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받는 개수가 small A, B, C, D를 하자. 이렇게. 그총 합의 개수는 몇 개예요? 다섯. 아홉 개, 아홉 개를 남김없이 나누어 주는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일단 여기다가 A, B, C, D를 쓸 건데 A와 B는 특별한 관계가 있잖아. A는 B보다 두개더 많이 받는데요. A는 B보다 두개더 많이 받으니까 B 플러스 1이라고 일단 쓰자고요. 그리고 적어도 한 개를 받으니까 현재로선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 없어서 우리가 잘 쓰는 기술이 있잖아. B 프라임 플러스 1이라 하면 B 프라임이 0부터 출발해도

괜찮다. 그 다음에 또 눈여겨볼게. 지금 여기 있는 B가 여기 있는 B잖아. 여기 통이라고 B게, B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B가 있을 자리에다가 B'1을 집어넣을 거야. 근데 추가로 또 2를 더했죠. 그러니까 요 값은 어떻게 B'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 바로 B' 더하기 3이 되는 거죠. 이해돼?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 B'인데, 자, B+인데, B+인데, B는 B'1이잖아. 여기다가 2를 더한 것이 요 결과가 되겠다. 자, 그 다음 C는 어때요? C도 한개 이상 받으니까 이때도 설계를 C'1로 설계하면 되잖아. 그러면 C'이 1 또는 자연수가 돼서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 있겠다. 이때도 D' 플러스 1, 그리고 D'은 0이 되겠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친구를 다 더할 거야. 이렇게. 갖고 와볼까? 이렇게. 합! 그럼 지금 여기에 B'이 몇개 있어요? 두개 있잖아. 그래서 EB'. 여기는 C'. D'. 숫자는 마지막에 몰아줄게. 그리고 숫자는 몇 개가 있냐면 3, 1, 4죠? 5, 6. 숫자는 6개가 있어. 지금 뭐한 거냐면 이거 싹다 더한 거잖아. 그 말은 A, B, C, D 합이라고요. 그러니까 A, B, C, D 합은 9가 돼서 이거는 9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 다시 한번 설명할게. 요 문제가 좀 특별해요. 뭐가 특별하냐면 여태까지는 각각의 친구들이 몇개 이상이란 말만 있었지 이두 개의 값에 대한 관계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A란 친구는 B 플러스 2인데 B는 B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A도 B 프라임으로 고칠 수 있다. 굳이 이 문제는 뭐 A를 A 프라임을 이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문자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으니까. 이런 문제도 예전에 풀어봤잖아. 문자 앞에 있는 개수가 1이 아닐 때, 이럴 때는 이 B 프라임이 뭐 0일 때, 1일 때 경우를 나눠서 했었는데. 일단 6을 넘길게. 6을 넘기면 식이 어떻게 돼요? EB'C'D' 더하면 3이 되죠. 일단 B'은 0 괜찮고요. 1도 괜찮아요. 그러나 B'은 2가 될수 없잖아요. B'이 2면 이 값이 4가 돼서 3을 초과하잖아. 나머지 친구들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에 위배돼서 이 케이스는 두 가지밖에 없네. 자, 쫙 나눠가지고 첫 번째, B'이 0일 때. 두 번째, B'이 이렇게 1일 때. 자, B'이 0이면 EB'이 날아가잖아. 그래서 C' 더하기 D'은 3으로 간단하게 정리가 되고요. 자, B'이 1이면 1을 넣었을 때 2니까 2가 넘어가면 C'과 D'의 합은 1이 되죠. 합이 3일 때는 그냥 중복조합이 아니고 그냥 구해도 되잖아요. 3형일 때, 2일 때, 1일 때. 0, 3일 때, 이게 총몇 가지예요? 네 가지가 되죠. 아니면 뭐 EH3으로 구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은 1, 0일 때, 그리고 0일 때. 두 가지가 있지만 EH1로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사건이 있고요. 서로 중복되지 않게 발생하니까 잘 구해보면 첫 번째 사건은 뭐다? 네 가지가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뭐다?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해서, 6가지를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복조합인 EH3과 그리고 EH1로 구하면 조합으로 바꿨을 때 4C3 그리고 EC1이 돼서 4 플러스 2 이런 방법으로 풀 수도 있겠습니다. 어때요? 자, 37번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이 문제가 앞에서 풀었었던 문제와 좀 다른 특징은 바로 두 받는 개수의 어떤 관계식을 준 거죠. 그래서 두 개가 더 많다. 그리고 또 중요했던 것은 하나 이상 받기 때문에 프라임이라는 새로운 문자를 도입해서 0부터 출발하게끔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 왜냐하면 0을 포함해야만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간단한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반드시 중복조합을 적용하려고 꼭 노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식이라는 게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이지 거기에 좀 사로잡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한 것은 우리가 세도 되고요. 복잡한 것은 이렇게 공식을 활용해서 풀면 어렵지 않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학생이 다섯 명이 있대요. 키링. 자, 요즘 키링 많이 달고 다니죠? 학교 보면 그 인형 뽑기 많이 했다고 자랑하면서 막 주렁주렁 달고 다니던데. 키링이 15개나 있대요. 다섯 명의 학생한테.
자, 받은 키링의 개수가 서로 같은 학생이 있다.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 뭐, 두 개, 두개 받을 때, 세 개, 세 개, 세개 받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푼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반대 경우를 빼주면 되죠. 전체에서. 두 번째는 각각의 학생들은 적어도 한 개의 키링을 받는다. 이 문제는 특별한 기술을 통해서 풀 건데요. 좀 집중해 주세요. 약간 어려울 수 있어. 하지만 이걸 잘 정복하면 여사건 문제라고 하죠. 이런 문제 풀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가조건과 나조건 있잖아요. 이렇게.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이 부분의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인정하죠? 근데 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만만치 않다고. 왜냐하면 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좋냐? 선생님의 그 풀이 계획은 이거예요. 일단 나 구하는 건 쉽잖아. 각각의 친구들이 한개 이상 받는 걸 구하는 건 쉬우니까 나 조건에서 뺄 거야. 이렇게. 근데 나라는 것은 요만큼이고요. 이 불필요한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으니까 뺄 거라고. 어떤 부분을 뺀다? 가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서 나조건을 만족하는 부분을 이렇게 뺄 거라고요. 가볼까? 첫 번째. 나조건. 나조건은 뭐야? 각각의 학생들은 적어도 한개 이상의 키링을 받는다. 이건 앞에서 여러 번 연습했었지.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E가 있어요. 이 키링이 15개야, 이렇게. 근데 아직까지는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한개 이상 사야 되니까, 이렇게. AB, CD, E를 이렇게 한개 이상이니까 이제 이거를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한 개씩 줬다고 치자. 그리고 추가로 주는 것들의 개수의 합이 몇 개가 돼야 돼요? 총 15개 중에서 한 개씩 줬으니까 5개가 나갔잖아. 그러니까 추가로 줄 것은 합했을 때 10이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 있는 프라임들은 A 프라임, E 프라임, 0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이제는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 있겠죠. 지금 5명의 학생이고요. 10개가 있으니까 5H10이야. OH10이야. 이거 구했지? 나라는 친구는 OH10. 엄밀히 말하면 나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사건의 경우의 수가 OH10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서 나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볼까? 잘 봐. 자, 가조건은 키링의 개수가 같은 학생이 있다는 거야. 그 반대는 뭐예요? 모두가 받은 키링의 개수가 다 다른 거야. 겹치는 경우가 없는 거죠? 그럼 봐봐. 지금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E가 15야. 일단 한개 이상씩 받아야 돼. 그러면서 서로 개수가 다 달라야 돼. 이때 놀랍게도 1, 2, 3, 4, 5를 더하면 15가 돼요. 근데 이거 말고 없어. 아, 물론 순서를 바꿔도 괜찮아. 3 플러스 4, 1 플러스 5,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도 괜찮은데 이렇게 연속하는 5개의 자연수를 더해서 15 만드는 거 말고는 없다고. 그러니까 각각 한개 이상씩 받으면서 안 겹치게 더해서 15를 만드는 게 이거밖에 없다고요. 근데 이게 몇개 있어? 바로 서로 다른 5개를 한 줄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잖아요. 이거 5팩토리알이에요. 이해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체크한 요 부분에 이 집합의 경우의 수를 구했더니 이거 5팩토리알이에요. 5팩토리알 이렇게. 이제 이거 계산하면 된다고. 자, 5 플러스 10은 15고요. 1을 뺐을 때 14가 되고요. 14, 10은 14, 4와 똑같잖아요. 여기는 120이 되죠, 이렇게. 자, 계산이 좀 귀염둥이가 아니지만 할수 있다. 14 곱하기 13 곱하기 12 곱하기 11. 밑에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리고 빼면 120이잖아요. 자, 선생님이 준비해 왔지. 이거 계산하면 881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별표 5개. 진짜 별표 5개 그리지 말고 우리 수학 공부한 친구니까 곱하기 5를 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 선생님, 나에서 이 부분을 빼는 것도 있지만 가에서 빼도 되잖아요. 가에서 이렇게 이 부분을 빼야 되니까 가를 만족하면서 나의 반대 부분을 빼면 되잖아요. 근데 가조건 자체가 어려워서 지금 이렇게 푸는 건데 이 가조건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길은 두 가지 갈래길이 있었어요. 근데 왜 굳이 이 길을 선택했냐? 이 길이 더 쉽기 때문에. 이해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만약에
들었다면, 내가 이 질문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답해줬어. 그 학생은 정말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거고요. 그냥 멍하니 봤다면 반성해야 돼. 그리고 뭐 OT 때도 얘기했지만 강의 들을 때 정지 버튼을 잘 써야 돼.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냉장고 갈때 정지 버튼 누르고, 친구한테 뭐 메신저 보낼 때 메시지 보낼 때 정지 버튼 누르고.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요 문제를 잘못 풀었지만 선생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풀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럴 때는 정말 정지 버튼 누르고 풀어야지. 자, 이렇게 해서 38번. 좀 어려웠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39번 갈게요. 자, 4명의 학생. 자, A, B, C, D에게 같은 종류의 연필 12자루. 여기까지는 분위기 좋죠? 근데 조건이 있잖아. 첫 번째 조건. 한 자루 이상이, 야, 우리 트레이닝 됐잖아. 반갑죠? 적어도 한 학생은 짝수자. 그러니까 적어도 한 학생. 이거 얼마나 경우가 많아. 한 명만 짝수 받을 때. 두 명만 짝수 받을 때. 짝수를 받더라도 두개 받을 수도 있고 네개 받을 수도 있고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여사건, 반대 경우를 빼는 전략을 쓰면 된다. 자, 다시 한번 집합으로 표현해 볼게. 가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이 있고요. 나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바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라고. 근데 가나 중에서 뭐가 더 풀기가 쉬울까? 나조건 너무 어렵잖아. 가조건이 만만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구할 거예요? 우린 지금 가조건과 나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걸 구할 건데 가가 좀 만만해. 가를 구한 다음에 뺄 거야. 뭘 빼요? 가를 만족하지만 나의 바깥에 있는 나를 바깥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빼면 되죠. 자, 그래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빼면 뭐 아까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해볼까? 자, 첫 번째. 가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렇게 한 자루 이상의 연필을 받는다. 이거 뭐 귀염둥이지 뭐.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각각에 받는 연필의 개수를 이렇게 썼을 때이 12가 되는데 아쉽다, 서운하다. 왜? 여기 있는 A, B, C, D는 반드시 1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니까 아직은 중복조합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한 개씩 나눠주자. 그리고 추가로 받는 개수를 프라임이라 하자. 12개 중에서 4개를 이미 나눠줬으니까 몇 개만 더 주면 돼요? 8개만 주면 되잖아. 그리고 각각의 프라임은 이제 어때요? 0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운한 게 풀렸다. 그러니까 중복조합을 적용해 보면 4개 중 8개를 선택하는 거죠. 중복을 포함해서. 그래서 4H8이 되는 거죠. 이게 가야. 이제 나가 아니죠. 가를 만족하면서 나에 위배되는, 이렇게. 이걸 한번 풀어볼까? 그 말은 한 자루 이상은 줄 건데, 적어도 한 학생이 짝수 받는 것의 반대가 뭐예요? 모든 학생이 홀수를 받는 거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쓸수 있겠지. 모든 학생이 한 자루 이상 받되, 홀수기를 받아야 되잖아, 이렇게. 이 상태로는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문자들이 음이 아닌 정수 해면서 반드시 모든 잔수를 포함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써보면 이런 거죠.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고 D가 있는데 얘네들이 홀수야. 1보다 크거나 같은. 그럼 쓸수 있는 기술이 있잖아. E, A 프라임 플러스 1. 그러면 A 프라임이 어때요? 음이 아닌 정수가 돼서 좋잖아. 다 홀수라고. 얘는 E, B, 프라임 플러스 1. B 프라임이 0부터 출발해서 좋다. 이때는 E, C, 프라임 플러스 1. C 프라임이 음이 아닌 정수. E, D, 프라임 플러스 1. 나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 다음에 하던 거 하자.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전체를 더하자. 그러면 따단 딴딴. 자, 이를 묶을 수 있잖아. 이를 묶으면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그리고 플러스 D 프라임 있고요. 자, 숫자가 네 개나 있네. 따라서 4가 있는데 지금 우리 뭐한 거야? A, B, C, D 더한 거야.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더한 거야. 그 합이 12개잖아. 이렇게 12개 됐죠? 4를 넘기고 양변을 2로 나눴을 때 A 플러스 프라임,
B 프라임.

C프라임, D프라임은 4가 되잖아요. 그리고 꿈에 그리던 음이 아닌 정수해잖아. 0을 포함하니까. 그래서 지체 없이 구할 수 있다. 어떻게? 4H4로 이렇게. 이해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경우의 수는 4H4예요. 자, 얘두 명을 딱 들고서 달려가자. 어디로 달려가자? 여기로 달려가자. 첫 번째는 4H 눈사람 8 그리고 4H 4가 되고요. 조합으로 바꿔볼까? 자, 4H 8은 조합으로 바꾸면 11C 8인데 11C 3으로 바꾸고요. 얘는 7C 4니까 7C 3이 되죠. 자, 계산해 볼까? 자, 11 곱하기 10 곱하기 9, 3 곱하기 2 곱하기 1 빼기 얘는 7 곱하기 6 곱하기 5 그리고 3 곱하기 2 곱하기 1 계산해 보면 사라지고 지워져서 3이 되고요. 없어지고 날아가서 5가 되고 5, 3, 15. 자, 11을 곱했을 때 165야. 165. 자, 계산이 뭐이 정도면 복잡한 거 아니야. 그리고 3이 6이니까 이렇게 만나면 35를 빼주는 거죠. 35. 그 답이 뭐야? 하나, 둘, 셋. 130. 답은 130이 되죠. 야, 긴 여정을 걸어왔다. 하지만 아주 넘사벽은 아니었죠. 이미 앞에서 한번 우리가 연습을 했잖아. 자, 리뷰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족권과 나족권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다? 아, 나를 구하는 게 너무 어렵다.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바로 만만한 우리에게 익숙한 가사권을 구한 다음에 가를 만족하지만 나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를 빼자. 이때 너무 간단하잖아. 나조건의 반대가 모든 학생들이 홀수 개수를 받는 거니까 1부터 출발하는 홀수. 그래서 이렇게 2a 프라임 플러스 1라고 설계하면 a 프라임은 음이 아닌 정수를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중복 조합을 적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확률과 통계에서 경우의 수 공부하잖아요. 정말 집합이라는 것은 정말 확률과 통계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단원인 것 같아. 이렇게 문장만 읽었을 때는 너무나 추상적인 조건이지만 이렇게 도식이나 그래프 또는 이렇게 벤다이그램을 그렸을 때 우리가 문제를 이해하는 것도 정말 편하고 우리가 뭘 해야 될지도 잘 알려주니까 그림 그리고 이런 건좀 적극적으로 해요. 자, 힘든 문제가 끝났는데 이번엔 좀 쉬울까? 함수의 개수. 자, 우리 예전에 그 수년을 통해서 일반적인 함수의 개수를 구했었잖아요. 이번에는 특별한 조건이 있는 함수의 개수예요. x 값이 크면 함수 값은 크거나 같다. 이때 바로 중복 조합을 쓸수 있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 자, 지금 여기에 x가 있어요. 원소는 1, 2, 3이야,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y가 있고요. y는 1, 2, 3, 4, 5가 있어, 이렇게. 그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1보다 2가 크고 2보다 3이 크니까 이 조건에 의하면 함수값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x 값이 크면 함수값은 크거나 같잖아요. 이런 관계가 있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결국 함수의 개수가 몇 개냐의 문제는 각각의 함수값을 어디로 대응시키냐의 문제거든. 지금 보면 1, 2, 3이 각각 화살을 쏘고 있잖아. 그러니까 조그만 사건 3개가 발생한 거야, 동시에. 근데 사건들은 서로 연관성이 있죠. 얘가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다음 값이 제한되잖아. 한번 경우들을 따져볼까? 얘가 3이야. 얘는 3보다 크거나 같은 뭐 3도 되고요. 얘는 뭐 4. 3, 3, 4 괜찮죠? 그 다음에 4, 4, 4도 괜찮잖아. 같아도 되니까. 또 뭐가 있어요? 1, 2, 5도 있고. 그리고 뭐 4, 5, 5도 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건들이 있을 거잖아. 이 사건들의 총 개수가 바로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라고요. 이거 몇개 있을까? 지금 보면 5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한 거예요? 3개를 선택한 거잖아. 그런데 중복을 허용했어요, 허용했어요, 허용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나열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종합했을 때 지금 이건 뭐야? 어? 중복이면서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까 중복 조합 문제라고. 결국 이런 특별한 조건이 있는 함수의 개수는 바로 중복 조합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요. 다섯 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세 개를 뽑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다섯 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세 개를 뽑는 거니까 7C3이고요. 이 친구는 765, 35개나 있어요, 이런 친구가. 이해 돼? 근데 지금 5가 어디서 왔어요? 5. 5란 친구는 공역의 원소의 개수잖아. 그래서 N 가로 열고 공역 3은 어디서 왔어요? 정역의 원소의 개수잖아. 이게 돼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는 중복조합으로 풀 수가 있는데, 여기 누가 온다? 공역의 원소의 개수인 n이 오고요. 여기 누가 온다? 정역의 원소의 개수인 m이 온다는 거죠. 이거 외우지 마. 이걸 통해서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으면 된다고요. 됐지? 자, 이제 이 개념을 통해서 가지각색인 함수들의 가능한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볼까? 자, 40번이죠? 40번. 자, 이제 강의가 중반을 넘어서서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자, 집합 X에 대해서,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 자, 특징은 지금 정의역과 공역이 어때요? 같잖아요. 그리고 지금, 1, 3, 5에 대한 조건, 2, 4에 대한 조건이죠? 그러니까 지금 1, 3, 5를 대응시키는 사건과 2, 4를 대응시키는 사건을 따로따로 구해서 곱하면 돼요. 왜냐면 동시에 발생한 두 사건이니까 곱의 법칙을 쓰면 되지. 그거 한번 해볼까? 사실 뭐 벌써 느낌이 오는 친구가 있겠지만 선생님이 차근차근 풀어볼게. 자, 1, 3을 어떻게 대응시킬까? 자, 지금 x값이 함수값이 정해져 있네. 크기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공역이죠. x가 공역이기도 하네. 그러니까 뭐 1, 3, 4 이런 거 괜찮지? 크거나 같으니까 2, 4, 4 다 똑같아. 1, 1, 1 이런 것도 괜찮잖아. 이런 게몇개 있냐고. 다섯 개 서로 다른 대상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이렇게 몇 개를 뽑은 거야? 세 개를 뽑은 거니까 5H3만큼의 개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은 뭐예요? 이땐 등호가 없잖아. 이건 그림으로도 설명이 잘 돼. 2가 있고 4가 있는데 화살을 쏠 거야. 어디에 쏠 거냐면 관역은 1, 2, 3, 4, 5야? 이 안에서 써야 돼. 근데 지금 등호가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두 친구의 함수 값은 어때야 돼? 달라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두 명을 선택하는 거, 이렇게. 이미 그거 자체가 뭐예요? 5, C2가 되겠죠. 2와 4에 화살을 맞을 두 명을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잖아. F2보다 F4가 커야 돼. 얘가 큰 놈으로 가고 얘가 작은 놈으로 가야 돼. 그 다음에 나열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요거 10가지잖아. 이해 돼?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1번과 2번 풀었고, 아직 끝난 거 아니야. 1번 사건과, 그러니까 1, 3, 5의 함수 값을 정하는 사건과 2번 사건, 2, 4의 함수 값을 정하는 사건은 어때요? 동시에 발생했잖아. 잇따라 발생했잖아. 따라서 곱의 법칙을 적용해서 두 값을 이렇게 곱하면 되겠다. 첫 번째는 5H3. 두 번째는 5C2다. 자, 5H3은 뭐냐? 7C3이잖아요? 7C3. 그리고 곱하기 5C. 자, 7C3은 35고요. 자, 간단한 계산 내가 할게. 5C는 10이니까 답은 350이다.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지금 정의역의 원소가 5개인데, 1, 3, 5의 조건과 2, 4의 조건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1, 3, 5의 함수 값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관계가 있고, 이사끼리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1, 3, 5를 대응시키는 사건과 2, 4를 대응시키는 사건을 따로따로 구해서 곱의 법칙을 적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근데 1번 조건은 결국 중복조합을 얘기하는 것이고, 2번 조건은 뭐예요? 순서가 정해져 있고요. 이때는 중복이 아니잖아. 자, 등호가 없기 때문에 중복이 아닌 거죠? 등호가 들어가면 중복인 거야. 그러니까 둘다 조합인데, 등호가 있기 때문에 중복조합을 해결했고요. 이때는 등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조합으로 해결한 겁니다. 이것까지 내려다볼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F1보다 F2가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어떤 케이스가 되겠어? 뭐, 3, 4도 되고, 4, 4도 되고, 2, 5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대응되는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야? 결국에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면 되죠. 중복을 허용해서. 그래서 O, H, 2가 바로 첫 번째 사건의 경우의 수가 되겠다. 자, 두 번째로 가볼까요? 자, 이거 뭐 풀어야 되나? F3의 함수값 정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야? 1, 2, 3, 4, 5. 누가 와도 괜찮지? 결국 다섯 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는 사건이다. 1번 사건과 2번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니까 곱의 법칙을 써보자. 그래서 처음에는 OH2, 두 번째는 OCl. 자, OH2 어떻게 조합으로 바꿀 수 있어요? 6C2, 얘는 OCl이 되고요. 얘는 결국 15예요, 15. 15와 5를 곱했더니 정답은 75. 답은 75다. 앞에서 뭐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간단하게 내려다 볼 수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중복조합 문제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던 것 자체가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열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서 조합이야. 그리고 등호가 있다면 중복을 허용하니까 중복조합. 등호가 없다면 중복이 안 되니까 그냥 조합.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42번. 자, 집합 X가 1부터 6까지 자연수고요. 정의역과 공역이 똑같아. F1과 F5의 곱은 6이야. 그러면서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네. 자, 가볼까? 일단 곱했을 때 6이 되면서, F1보다는 F5가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경우 몇 가지 없지. 뭐가 있어? 1 곱하기 6, 1 곱하기 6일 때. 한 가지 더. 뭐가 있어요? 2 곱하기 3일 때. 뭐3 곱하기 2 이런 거안 되죠?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얘가. 그럼 이제 그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중요하지. F2부터 F4까지 F6의 값을 어떻게 정할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F2부터 F4까지 F6의 값을 어떻게 정할까? 일단 여기 오는 친구들은 어때야 돼? 1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6보다는 작거나 같은 녀석들이 와야겠죠? 자, 하나만 선택해. 맞아, 맞아. 맞잖아. 그러면 지금 후보가 몇 명이야? 1부터 6까지니까 후보가 6개야. 6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야 돼? 3개를 선택해야 돼요. 맞아요? 맞지? 1부터 6까지가 후보인데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선택하니까 바로 6H3만큼의 대응되는 경우의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F2, F3, F4의 값을 정하는 경우의 수가 6H3만큼 있다고요. 근데 여기 오는 친구는 6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런 녀석 누구밖에 없어요? 6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이렇게 한 가지밖에 없다. 근데 여기는 두 사건은 어때요? 동시에 발생하잖아. 곱의 법칙을 쓰면 된다. 반대로 여기 있는 두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사건이니까 합의 법칙을 쓰면 되고요. 이렇게 합의 법칙. 됐어요? 그다음 여기 오는 친구들은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후보가 몇 명이야? 두 명이지. 2, 3, 둘 중에서 3개를 뽑아야 돼. 근데 중복을 허용할게. 순서는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2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뽑는 거고요.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몇개 있어요? 3, 4, 5, 6. 4개 있잖아. 그러니까 4개 중에서 아무나 한명 선택하면 되겠다고. 자, 그래서 두 녀석 동시에 발생하니까 6, H, 3 곱하기. 그리고 1, C, 1 플러스 2, H, 3 곱하기 4, C, 1. 됐어요? 자, 6H3. 조합으로 바꿨을 때 뭐야? 자, 더해서 1을 뺐을 때 8이니까. 자, 이 8이 잘안 써지네. 자, 눈사람 C3이 되고요. 어차피 1이네. 플러스. 자, EH3. 뭐예요? 4C3. 그러니까 4C1이 되고요. 원래 4C 여긴 1이었네. 자, 그럼 위로 갖고 와보자. 오케이. 자, 8C3은 뭐예요? 얘는 8, 7, 6을, 8 곱하기 7 곱하기 6을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눴기 때문에 얘는 56이 되죠. 플러스. 그리고 얘는 4, 4, 16. 이렇게. 답은 뭐다?

0: 72. 답은 72가 되겠다. 이렇게. 어때요? 요 문제 좋네. 중복조합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곱의 법칙도 들어있고요. 합의 법칙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양 끝에 있는 수들을 보면서 후보가 6명인지를 또 파악할 수도 있어야 되고. 참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중복조합도 있고, 그냥 조합도 있고. 그래서 42번은 오늘의 좀 메인 문제 중 하나가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 이제 43번을 하기 전에 AX 플러스 B의 N제곱 전개식의 일반화. 자, 볼게요. 일단 요걸 설명하려면 먼저 우리가 친숙한 대상을 먼저 경험해 볼게요. 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전개했을 때 뭐가 될까?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그리고 3A B의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 되겠다. 자,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제 이 대상을 어떻게 볼 거냐면, A 세제곱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볼 거냐면, 3, C, 0, A 세제곱, B의 0제곱과 똑같잖아요. 어차피 1이니까, 1이니까. 자, 그 다음 친구는 3, C, 1, A의 제곱, B의 1제곱이 되고요. 뭐, 둘다 똑같은 3이지만, 얘는 3, C로 표현했지만, 얘는 3, C2로 표현할게. A1, B의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B 세제곱은 3C3 A의 0제곱 B의 세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같은 대상인데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니까. 근데 관찰해봐. 변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게 있죠. 좀 말이 멋있나? 변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거. 그게 뭐예요? 지금 여기 있는 숫자는 계속 똑같죠? 33. 33. 33. 또 지수의 합은 무조건 뭐야? 지수의 합은 3. 이거 3이죠. 그리고 지금 변하는 대상은 여기 0, 1, 2, 3. 근데 여기 있는 0과 이 지수가 똑같아. 1과 같아. 2와 같아. 이거 선생님 잘못 쓴 거야. 이거 제곱이에요. 제곱.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이걸 일반화 시킬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친구를 대표할 수 있는 일반항이 있다고요. 어떻게 생겼을까? 일단 C의 좌측 하단에 3이 오는 것은 자명하죠? 근데 오른쪽 수가 바뀌잖아요. 이게 변수잖아. 변수를 R로 두자고 이렇게. A, B가 있을 텐데. 항상 여기 있는 숫자와 B의 지수가 똑같았다. 그리고 지수의 합이보다 3이니까 여기는 누가 와요? 3 마이너스 R이 오죠. 이게 일반항이야. 더 나아가서 R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냐? 무조건 출발은 0이야. 어디까지 간다? 3까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일반화 시켜볼게. 자, 잘 봐. 이번에는 A 플러스 B의 n제곱이에요. n제곱. 얘를 전개하면 뭐 nc0 그리고 A의 n제곱, B의 0제곱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ncn 그리고 A의 0제곱, B의 n제곱까지 갈 거야. 근데 이때도 얘를 일반화 시킬 수 있냐? 물론이죠. 일단, C 왼쪽에 있는 N은 안 바뀌어요. 그리고 얘가 바뀌지. 얘가 변수야, R. 이렇게. 그리고 A, B를 쓰고, B의 지수와 이 친구 같잖아요. 그래서 R을 쓰고요. 그리고 또 질문. 여기는 지수끼리 더했을 때, 뭐가 돼야 돼? N이 돼야 돼. 그래서, 이게 N이니까, 여기 누가 온다? 바로 N-R제곱이 오죠. 자, N-R제곱. 이해됐어요? 그리고 R은 출발이 0이야, 늘. 0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간다? 지수까지 간다. 이게 바로 일반항이라고요. 근데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표현해도 돼. 여기 지금 NC가 있고요. 여기 R이 있으면 A의 지수를 R이라고 쓰는 거야, 이렇게 R. 그러면서 이 지수의 합만 N이 되면 되잖아. 합만 N이 되면 되니까 여기는 N-R이 오면 돼요. n-r. 그래서 여기도 r은 0부터 n까지예요. 지금 두 친구는 다르게 보이지만 각각에다가 0부터 n까지를 대입해서 더해봐. 결과는 똑같아. 그러니까 순서가 다를 뿐이죠. 그래서 본인이 편리한 방법을 쓰면 돼. 이걸 써도 되고 이걸 써도 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수의 합은 뭐다? n이 돼야 돼요. 이건 이제 일반화 시켜보자고. 자, 오늘 필기할 게좀 많죠? 여기 보면 ax 플러스 b가 있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n제곱이 있어요. 그냥 얘를 그냥 a로 보고요. 얘를 b라고 보면 돼. 그럼 일반항은 어떻게 생겼냐? 일반항은 아까랑 똑같아요. n, cr을 쓰고요. 여기다가 한 덩어리 ax 쓰고 여기다가 b를 쓰면 되잖아요. 됐죠? 그리고 r은 여기서도 되고 여기서도 돼. 여기다 쓸까? 어쨌든 두 친구의 한만 뭐가 되면 된다? n이 되면 되니까 여기는 n-r 되면 되죠. 그래서 이때도 r은 0부터 출발해서 n에서 끝난다. 이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ax 플러스 b의 n제곱의 전개식의 일반항을 알아봤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친숙한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서 출발해서 확장을 했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내용을 배운다고 하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의 확장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 오늘의 명언이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자, 타항식의 전개식에서 4제곱의 개수가 10일 때 양수 a 값을 구하시오. 일반항 구하면 되지. 일반항 구해서 x 4제곱이 되는 경우에 개수를 구해서 15와 같다고 하면 구할 수 있겠죠. 일반항 구해볼까? 6cr. 자, 여기 괄호 쓰고요. 첫 번째는 2분의 1x, 두 번째는 a가 되죠. 자, 어디 r을 써도 괜찮아. 한만 6이 되면 되죠. 여기다 r을 쓸게요. 여기는 6-r이 되겠죠. 여기까지 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x 4제곱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r에다가 뭘 대입해야 돼? r에다가 뭐를 대입했을 때 x의 4제곱이 되냐고. 바로 r에 4를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6c4가 되고요. 여기는 2분의 1의 x의 4제곱이 되고요. a의 2제곱이 되겠죠? 6c4는 뭐예요? 잘 계산해 보면 15가 되고, 16분의 1, x의 4제곱, a제곱이 되잖아. 위로 갖고 와봐. 갖고 와보면 바로 16분의 15, a제곱, x, 4제곱이 되는데, 이 친구가 개수가 15래, 15. 이렇게, 그러니까 두 녀석이 같은 거지, 이렇게. 두 녀석이 이렇게 일치하는 거죠. 그러면 사라지고 지워졌죠? 그럼 답해봐. a제곱이 뭐가 돼야 돼? a제곱이. 자, 밑에다가 뭐 친절하게 써줄까? 자, 지금 개수가 16분의 15제곱이고요. 여기 15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사라지고 지워져서 단번에 a제곱이 이렇게 16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a 값은 뭐야?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4가 있겠지만 문제에서는 양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0보다 큰 누굴 인정한다? 4를 인정한다. 이렇게 해서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 뭐 어렵지 않죠? 기본 문제예요. 여러분 뭐 얘기하겠지만 이걸 다음처럼 풀어도 돼. 여기 있는 일반항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6cr로 두고 여기 괄호 안에 뭐 2분의 1x가 있었죠. a가 있었는데 여기를 r로 놔도 괜찮다고. 여기가 6-r여도 괜찮다고요. 하지만 이때는 6-r 자체가 뭐가 돼야 돼? 4가 돼야 되니까 아까와는 다르게 r값에 뭘 대입한다? 2를 대입한다고요. 하지만 대입하면 결과는 똑같아. 6c 그리고 2분의 x 이렇게 4제곱, a의 제곱. 비교해 보세요. 지금 이거랑 요거랑 같아요, 같아요. 같잖아요. 일반항을 다르게 잡았지만 x의 지수가 4가 되는 r값을 구해서 대입하면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풀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4강까지 공부했는데요. 잘하고 있죠? 자, 지치고 중간에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추진할 수 있는 힘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늘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5강에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3: 앉으세요.
4: 땡큐.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로그의 정의와 그 성질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아마 지금 제목 타이틀 나갔을 텐데요. 지난 시간에 거듭제곱근 배우고 나서 지수법칙, 지수법칙 두 개 연달아서 들었을 거예요. 거기서 제가 한 문제 안 풀고 넘어갔던 문항부터 이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9번 문제였을 거예요. 네, 39번 문제. 한 자리 자연수 n과 1이 아닌 양수 k에 대하여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일 때 n 플러스 k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각각 구한 다음에 두 개를 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 자체 분류 상황을 보시면은 상, 중, 하 중에 아마 상으로 분류가 돼 있을 텐데요. 처음에 봤을 때 이게 어딜 봐서 거듭제곱근이고 이게 어딜 봐서 지수법칙을 쓰는 걸까? 의구심이 처음에 들 거예요. 이 문제의 껍질만 봤을 때는 일단 그러한데요. 제일 중요한 조건은 항상 보통 이렇게 줄바꿈으로 처리돼서 주기 때문에 요 부분을 잘 봐야 될 겁니다. 우선 한 자리 자연수 n이라는 것도 의미 있고요. 1이 아닌 양수 k에 대해서 방정식을 만족시킨다. 그럼 이 방정식을 풀어줘야 되겠죠. 그럼 가장 기본 중에 기본 두 개를 곱해서 0 나왔다는 것은 네, 얘랑 똑같은 말 x n제곱 마이너스 k가 0 또는 x의 2n제곱 마이너스 k가 0이다 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네. 그럼 이 부분을 또다시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걸 넘기면 xn제곱은 k이고요. x의 2n제곱은 k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말 다시 한번 써주면 xn제곱이 k가 되거나 x2n제곱이 K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공통수학에서 배웠던 개념인데요. 개념. 우리가 방정식의 실근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네, fx, gx 한쪽으로 넘기게 되면 fx 빼기 gx는 0꼴로 쓸 수가 있죠. 두 당식에 대해서 넘겨서 0의 실근. 얘랑 똑같은 말이 무슨 뜻이냐면 y는 fx 그래프가 나오고요. y는 gx 그래프가 나와서 두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에 x좌표를 얘기를 합니다. 즉 얘네의 그래프의 만나는 점을 우리가 교점이라고도 부르죠. 그래프의 교점에 무슨 좌표? x좌표. 네. 실제 존재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실근이 된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이 개념을 토대로 해서 y는 x의 n제곱과 y는 k의 교점의 x좌표 또는 y는 x의 2n제곱과 y는 k의 교점의 x좌표 얘네들을 몽땅 다 모은 것 그 몽땅 다 모은 것의 곱이 그죠? 몽땅 다 모은 것의 곱이 뭐다? 마이너스 4이다 라는 얘기예요. 교점의 x좌표들을 싹 다 다 모아가지고 걔네들을 몽땅 다 곱한 것이 마이너스 4이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얘의 교점의 x좌표랑 얘의 교점의 x좌표 우리 어디에서 배웠었죠? 네, 맞아요.

A의 엔제곡근. 여기에서 배웠었죠. A의 엔제곡근. A의 엔제곡근이라는 거는 방정식의 실근이었던데 어떤 방정식이냐면 X는 엔제곱, X 엔제곱은 A의 실근이 아니고 모든 근이라고 했었죠. 모든 근이 A의 엔제곱근이다. 네.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 뭐라고 했었죠? 그 중에 실근의 개수를 따지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실근은 어떻게 따진다? 네, 그래프의 교점. 근데 우리 이 그래프의 교점이라고 했을 때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졌었죠? 네, 여기에서 k는 문제 조건에서 다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k가 양수인 것에 한해서 얘네들의 이제 교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n이 홀수일 때랑 두 번째, n이 짝수일 때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거 방정식부터 따져볼게요. y는 x의 n제곱이랑 y는 k. 여기서 k는 양수인데 얘네들의 교점에 x좌표를 구하게 되면 우리는 얘가 n이 홀수일 때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로 생긴다라고 했었죠. 자, y는 k에 해당되는 거 양수인 거쫙 그으면 그때 교점의 x좌표는 딱 하나가 나옵니다. 이 하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어요? 네, n제곱근 k다라고 표기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홀수일 때는요, 이렇게 하나만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이 경우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거는 뭐였냐면 y는 2의 x의 2n제곱이랑 y는 k. 얘네들의 교점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왜냐면 요거 두 개의 방정식의 실근을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이것도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면 y는 x의 2n제곱이면 n이 홀수라고 했을 때이 녀석이 뭐가 되냐면 네, 짝수가 되죠. 얘가 짝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프의 형태는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 형태로 나오고 y는 k, 이번에도 y는 k 하고 선을 쫙 그었더니 이번엔 네, 두 개가 나오죠. 그두 개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네, en제곱근 k랑 반대편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묻혀서 마이너스 en제곱근 k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실근들을 우리는 다 찾았고, 얘네들을 몽땅 다 곱한 게 뭐라고 했어요? 네, 문제 조건에서 마이너스 4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네들을 몽땅 다 곱하겠습니다. n제곱근 k랑, 그 다음 마이너스 2n제곱근 k랑, 그 다음 2n제곱근 k를 곱해보자. 얘네들 세 개를 모두 다 곱하려고 봤더니 계산하기가 여러분 뭐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써도 되는데 웬만하면은 다 지수꼴로 바꿔서 계산하면 편하다고 했었죠. 그때 쓰이는 개념. 우리 n제곱근 a는 a의 n분의 1제곱으로 표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어서 가볼게요. 그럼 k의 n분의 1제곱 곱하기 마이너스랑 플러스 만나서 마이너스 앞으로 다 꺼내줄게요. 그리고 얘는 k의 2n분의 1제곱. 얘도 k의 2n분의 1제곱. 그것이 얼마다? 마이너스 4다. 네. 그래서 세 개들 다 곱한 게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요 계산 과정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똑같으니까 얘네들 밑줄 친 노란색 부분만 서로 같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 지수 법칙 적용하게 되면은 이거 두 개를 곱한 것은 k의 2n분의 2가 돼서 k의 n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 k의 n분의 1과 k의 n분의 1이 곱해져서 k의 n분의 2가 될 겁니다. 그게 얼마다? 4랑 같구나. 네. 그러면 4는 뭐랑 똑같아요? 네. 2의 제곱이랑 똑같죠? 그럼 결과적으로 k의 n분의 2라는 녀석은 k의 n분의 1의 제곱으로 써도 되겠죠. 아, 그러면 k의 n분의 1이 뭐가 되게끔 하는? 2가 되게끔 하는 값을 찾아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쌤, 플러스 마이너스 다 되지 않나요? 라고 하지만 어차피 문제 조건에서 k가 양수다. 그리고 n이 한 자리 자연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보면 k의 n분의 1제곱이 2고 이때 문제 조건에 의해서 n은 홀수인 것들 쫙다 나열하면 되겠네요. 그럼 n이 1일 때는

지금 문제 조건에서 한 자리 자연수 n이라고 했으니까 n이 1일 때 가능하죠? n이 3일 때, n이 5일 때, n이 7일 때, n이 9일 때 이렇게로 나눠서 쓸수 있고요. 그럼 k 값만 따로 정리하게 되면 k는 2의 n제곱이 될 겁니다. 그럼 이때에 따라서 k의 값은 2의 1제곱, 이때 k 값은 2의 3제곱, 이때 k의 값은 2의 5제곱, 이때 k의 값은 2의 7제곱, 이때 k의 값은 2의 9제곱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케이스가 나왔구나라고 볼수 있고요. 이번에는 n이 뭐인 걸 보아야 되냐면 짝수인 거를 봐줘야 됩니다. n이 짝수일 때. 그럼 이제 n이 짝수면은 이 경우에는 여기에서 n이 짝수면 당연히 요 자체가 짝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래로 볼록인 형태로 y축의 대칭인 그래프의 모양이 나오겠죠. 왜냐면 n 자체가 짝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이 경우에는 얘가 y는 k에 대해서 교점의 좌표가 두 개가 생길 거고 n제곱근 k랑 마이너스 n제곱근 k랑 이렇게 두 개가 생길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지우고 계산 이어서 갈게요. 이번에 그럼 y는 2n제곱의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럼 걔도 짝수죠. 그럼 똑같이 y는 x의 2n제곱. 얘도 y는 k에 대해서 교점이 두 개가 생겨요. 이번엔 뭐예요? 2n제곱 k. 반대편에는 마이너스 2n제곱 k가 됩니다. 그럼 얘네들을 다 곱하게 되면 얘네 두개 곱하면은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이기 때문에 두개 곱했을 때 마이너스죠. 얘도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이기 때문에 두개 곱했을 때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어떻게 돼요? 네, 플러스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4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문제 조건에서 실근들, 즉 교점의 x좌표를 몽땅 다 찾아서 곱한 값이 마이너스 4가 될 때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다 곱했을 때 양수가 돼서 n이 짝수인 케이스에서는 문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한 거다 찾았네요. 자, 찾아야 되는 거 n 플러스 k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최대값의 경우는 n이 9일 때 일어날 거고 최소값의 경우는 n이 1일 때 일어나죠.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n 플러스 k를 구하면 최소값은 여기서 발생하네. n 더하기 k 3이죠. 최대값은 여기에서 생기네. 얘는 2의 9제곱이니까 512. 거기다가 9를 추가로 더한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라지 m 빼기 스몰 n은 얘에서 여기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 얘는 621에다가 3을 뺀 값은 얼마가 됐죠? 518이 되겠네요. 518. 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파트는 이 부분을 해석하는 거예요. 네, 방정식의 실근의 곱. 그럼 방정식은 따로따로 떼어서 xn제곱이 k 또는 x의 2n제곱이 k인 것을 골라주면 되는데 방정식의 실근은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라고 했어요.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로서 y는 x의 n제곱과 y는 k의 교점의 x의 좌표. 그 다음 하나 더 있었죠? 방정식이 y는 x의 2n제곱과 y는 k의 교점의 x좌표를 각각 다 구해서 걔네들을 몽땅 다 곱한 결과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39번. 꽤 풀이를 길게 써드리기는 했는데, 네. n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랑 나누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기본 개념에 근거해서 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지나가서 우리의 원래 강의의 본 제목인 로그의 정의와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의 정의는 뭐냐면 우선 양수 a, 그리고 1이 아닌 a, 그리고 양수 n에 대해서 a의 x제곱이 n이면 이때 이 지수에 해당하는 x가 로그 a의 n으로 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정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얘는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하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수학에서 기호로 얘는 이런 의미로 쓰기로 했어라는 것의 말뜻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a가

A가 N이 되기 위한 지수를 로그로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A가 N이 되기 위한 지수가 로그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요 미수로 썼던 A 있잖아요. 걔는 로그에서도 똑같이 미수로 읽힙니다. 네. 우리가 요 밑과 지수로 표현했던 이값 자체를 수학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진수라고 부르는데 예, 요 자리가 진수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로그의 값 자체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지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A가 N이 되기 위해서 몇번 곱해줘야 되는 거냐? 라에 되는 것은 지수가 로그 값으로 표현되는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로그 2에 8이라고 합시다. 그럼 2가 8이 되려면 몇번 곱해줘야 될까요? 네, 3입니다. 그래서 로그 2에 8은 3이다. 또 예를 들어 볼게요. 로그 A의 2분의 1 제곱. 네, A가 A의 2분의 1 제곱이 되려면 네, 이 지수에 해당하는 것만큼 곱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로그 파트에서는요,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인데 뭐냐면, 이 로그가 정의가 되려면 반드시 밑이 0보다 커야 되고요. 1은 아니어야 하며, 진수는 양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에 되게 많이 나오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로그가 정의될 조건이라는 표현으로 진짜 많이 출제가 되는 파트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뒤이어서 로그 방정식이나 부등식까지 이제 배울 거거든요. 그때 반드시 로그가 정의될 조건이 먼저 만족이 되어야지만 방정식 그 중에 근을 선택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로그가 정의될 조건, 밑은 반드시 0보다 크고 1은 아니며 진수는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저는 학창시절에 얘를 어떻게 기억했냐면 양양 not 1이라고 기억을 했었습니다. 양양 기억하기 편하죠? 그리고 1은 아니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로그 정의에 대해서 쭉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로그의 성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위에 보시는 내용들은 당연히 이 로그가 정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로그가 정의될 조건들을 써준 거고요. 1번, 2번, 3번, 4번의 성질들이 있는데 이 성질들은 뭐 암기를 하긴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해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씩 증명을 해드릴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얘는 로그 정의에서 A의 0제곱은 항상 1 나오니까 당연하죠. 마찬가지로 한번 밑은 영원한 밑이니까 A의 1제곱은 A랑 일치하죠. 즉, A가 되려면 몇번 곱해야 되냐? 당연히 한 번. A가 1이 되려면 지수가 뭐여야 되냐? 그 지수는 0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당연하고요. 이제 두 번째 거로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한꺼번에 증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증명. 로그 a의 m을요, 제가 x라고 둘 거예요. 그리고 로그 a의 n을 제가 y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한번 밑은 영원한 밑이에요. 한번 밑은 영원한 밑이기 때문에 얘는 a의 x제곱이 m이다라고 표기를 할수 있고요. 얘도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한번 밑은 영원한 밑 a의 y제곱이 n이다라고 표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두 개를 우리가 곱하거나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곱하게 되면 a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은 a의 지수는 더하게 되죠. x 플러스 y. 그럼 결과적으로 m, n을 서로 곱한 것이기 되기 때문에 m, n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로그의 정의에서 얘를 돌릴 수가 있어요. 로그 정의에서 한번 밑은 영원한 밑에서 아, 얘는 로그의 미수로 내려올 거고, 그리고 이 진수가 이 자리로 올라오죠. 그래서 m, n. 그것이 누구랑 같다? 지수였던 x 더하기 y가 여기로 들어오겠죠. 로그의 값 자체가 지수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증명 끝났습니다. 두 개를 더한 게 뭐예요? 네,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이었죠. 그래서 로그 밑이 같은 경우에 서로 더하게 되면은 이 진수가 서로 곱해진다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은 논리로 이번에는 나눠볼게요. ax 제곱 나누기 a의 y

지수 법칙에 의해서 두 지수를 뺄셈을 해줘야 되죠. 뺄셈을 합니다. x-y. 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눴다. 아, m을 n으로 나눴으니까 n분의 m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다시 우리는 또 어떻게 본다고요? 한번 밑은 영원한 밑이에요. 해서 로그의 밑, 로그 a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진수에 해당하는 자리가 이쪽으로 와야 되죠. 아, 얘는 m 나누기 n. 그게 누구랑 같다? 지수에 해당하는, 아, x 빼기 y가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x는 원래 뭐였어요? x 로그 a의 m이었죠. y는 뭐였냐면 로그 a의 n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밑이 같은 로그의 값을 빼주게 되면 진수는 어떻게 된다? 네.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의 성질, 지금 제가 이 노란색으로 쓴 부분 있죠? 요거 하나랑 로그의 성질, 요 부분, 요거 두 개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계산할 때 바로바로 적용해서 쓸수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증명은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건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할 때, 얘는 사실은 두 번째 성질에 의해서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에요. 사실 요 m, n이 늘 다른 값으로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네. 만약에 n 또한 m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로그 a의 m 곱하기 m. 결과적으로 얘가 m의 제곱이 될 텐데, 얘는 로그 a의 m 플러스 로그 a의 m이 되겠죠? 그럼 얘는 다시 쓰면은 m의 제곱이죠. 얘는요, 이게 두개 있다는 거니까 이 로그 a의 m이 되겠죠. 네. 두 개만 해보더라도, 아, 이거 성립되는구나. 한번또 하고, 한번또 하고, 한번더 더해주면은, 네. 이걸 일반화시켜서 로그 a의 m의 k제곱은 요 진수의 지수로 달려있던 것을 앞으로 뺀 k의 로그 a의 m이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내용은 제 2번 성질에 의해서 4번 성질은 당연하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로그의 성질까지 쭉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렸어요. 이제 요 내용 토대로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 문제 40번. 로그 a의 2가 4고요. 로그 4의 9가 b래요. 그럴 때 a의 b제곱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럼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발문에 내가 구해야 되는 값 자체가 a가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밑이 A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아, 똑같은 밑이구나. 그럼 로그를, 네, 저 거듭제곱근의 형태로, 네, 거듭제곱, 네, 밑과 지수의 형태로 바꿔내고 싶어요. 그럼 뭘 써야 되겠어요? 당연히 개념. 로그의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A의 X제곱이 N이라는 것은 로그로 변환하게 되면 로그 A의 N이 X다라는 말하고 같기 때문에 요 개념을 이용해가지고 얘도 한번 변환을 해볼게요. 한번 밑은 영원한 밑 A의 4제곱이 2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얘도 한번 볼게요. 얘는 밑이 4니까 4의 B제곱이 9가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근데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A의 B제곱인 상황이니까 우선 A를 먼저 정리하면 좋겠죠. 그래서 A를 정리하기 위해서 4분의 1제곱을 씁시다. 4분의 1제곱. 그러면 A가 2의 4분의 1제곱이 되겠죠.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A의 B제곱은 2의 4분의 B제곱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가지고 있는 재료가 B제곱이 여기 숨어 있죠. 예. 네. 그래서 얘를 또 정리를 하면 얘는 2의 2B제곱으로 쓸수 있고 9는 3의 제곱으로 쓸수 있으니까 3의 B제곱은 2의 B제곱은 3이랑 똑같다라고 둘수 있겠죠. 아, 그러면 2의 b제곱이 3인데 얘를 이렇게 바꿔서 쓰면 되겠네. b제곱을 먼저 하고 나서 4분의 1제곱을 나중에 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의 b제곱에 해당하는 거요. 3으로 집어넣고 3의 4분의 1제곱이라고 쓰면 될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근데 여러분 40번에 선택지에 보면은 이렇게 지수 형태로 안써 있고 뭘로 써 있어요? 네, 거듭제곱근의 형태로 써 있죠. 그래서 개념이 하나 더 추가돼야 되는데 어떤 걸 알아야 되냐? 우리 a의 n분의 1제곱은 어떻게 표현된다?

N 제곱근 A로 표기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개념을 여기에다가 쏙 집어 넣어주면 답이 나올 겁니다. 어떻게 표현돼요? 4제곱근 3이다라고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아야지만 이제 문제가 풀립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40번은 이 로그의 정의, 그리고 거듭제곱근에 우리가 이 지수 형태로 바꿀 수 있는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n제곱근 a는 a의 n분의 1제곱이다라는 내용까지 알아야지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40번 지나가고 나서 4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죠. 4, 지금 현재 밑이 다 4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의 밑은 누군가 하고 봤더니 2로 되어 있습니다. 밑이 2인데, 그럼 저거를 다시 변환하더라도, 네, 밑은 계속해서 똑같이 2로 나올 거예요. 그럼 얘도 뭘로 바꿔주고 싶어요? 네, 밑이 2가 되게끔 이렇게 바꿔치기 해서 계산을 해주면 좋겠죠. 그럼 이건 다시 쓰면은 2의 2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x제곱이고요. 우리가 그럼 저걸 이제 변환을 시켜야 될 겁니다. 방금 전에 설명한 로그의 정의. a의 x제곱이 n이다라고 표기되는 것은 로그로 돌리면 지수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지수는 로그 a의 n이다라는 내용. 그럼 이걸 이제 표기를 바꿔봅시다. 표기를 바꾸게 되면 한번 밑은 영원한 밑 2가 내려올 거고요. x가 지수로 올라올 거고 로그가 아니고 이 x제곱은 진수인 루트 3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됐죠? 그러면 2의 x제곱으로 표현하면 되겠구나라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고 얘는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전체에 제곱을 한 다음에 곱셈 공식의 활용 빼기 2 곱하기 2의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표기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쓰인 또 개념은 무엇이냐? a 플러스 b 있잖아요. 우리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한 거랑 같지 않죠. 중간에 뭐가 나와요? EAB가 나오니까 EAB를 빼줬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써서 식을 이렇게 변형을 한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 상태에서 그러면 2의 X제곱 찾았으니까 우리는 2의 마이너스 X제곱도 구해야 돼요. 그 얘기는 루트 3 빼기 루트 2의 마이너스 1제곱입니다. 마이너스 1제곱 있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죠. 얘는 어떻게 한다? 네, 역수취하면 되잖아요. 네, 우리의 지수의 확장. 확장판 지수법칙에 대해서 배웠어요. 마이너스 1제곱은 역수를 취한다. 자, 그럼 이거 바꿔놓고 나면은 우리는 분모에 무리수가 있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분모의 유리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합차 공식이죠.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3 빼기 2가 돼서 분모는 1이 되고요. 분자는 루트 3 플러스 루트 2가 돼요. 그럼 끝났네요. 2의 x제곱은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루트 3 플러스 루트 2가 되고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서로 사라지고 2루트 3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2루트 3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얘는 2의 0제곱이 되는데 2의 0제곱은 우리 항상 1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얘는 12, 얘는 2.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12 정답이 되겠네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는 곱셈 공식의 변형에 대해서도 조금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수 있는 유형이었습니다. 41번 이렇게 풀어봤고요. 이제 4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2번은 어떻게 할 거냐? 자, 1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하여. 이 표현이 왜 있을까요? 1보다 큰 자연수 n. 네. 로그가 정의될 조건. 밑도 양수여야 되죠? 그리고 1은? 아니어야 되죠. 그래서 자연수 때문에 양수가 돼버렸고, 1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밑은 1될수 없다라는 그 조건까지 만족해서, 이제 식이 이제 등장한 거예요. 얘를 만족시키는 양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로그의, 네, 뜻을 이용해가지고 풀 수도 있고요. 우리 그 로그의 뜻을 기준으로 해서, 로그의 성질 중에서 로그 a의 1은 0이라는 거 알았고, 로그 a의 a는 1이라는 거 알았잖아요. 그래서 요 개념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왜냐? 내가 찾아야 되는 답은요. F2 더하기 F3 더하기 F4예요.

그럼 FN이 뭔지만 알면 얘를 N에 대한식으로 나올 텐데, N에 대한식으로 구해놓기만 하면 이제 대입해가지고 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2, 3, 4 대입해서 풀기만 하면 되니까 얘를 우리는 N에 대한식으로 바꾸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얘가 이제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뭐라고 정의했냐면 위에 있는 식을 만족시키는 양수 A의 값이 이거야라고 했으니까 위에 있는 식에서 양수 A가 어떻게 N에 대한 표현으로 식이 표현되는지 확인만 해주시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껍질을 하나하나씩 벗겨낼 건데 로그 NA하고 전체 괄호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얼마가 돼야지 0이 될 거냐?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응,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박스 친 부분의 값은 1이 돼야 돼서 이걸 밑에다가 써볼게요. 로그 NA 로그 NA가 얼마다? 1이다. 그러면 지금 제가 쓴 개념. 밑과 예, 이 안에 들어있는 진수가 서로 같으면 그 로그 값이 1이었죠. 그래서 로그 값이 1이 되려면 지금 제가 보라색 박스로 친요 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밑진수가 서로 같은 n이 되어야 합니다. 아, 그래서 로그 n의 a가 n이 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로그 n의 a가 n이 된다. 자, 이제 우리 여기서 뭐 써야 돼요? 네. 로그의 개념만 쓰면 되죠. 로그의 뜻. 한번 밑은 영원한 밑입니다. a의 x제곱이 n이면 x는 로그 a의 n과 같다. 네, 반대로도 성립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밑은 영원한 밑으로 가고 있으니까 밑에 해당하는 것은 n. 그게 다시 지수인 n. 한게 얼마가 돼야 돼요? 진수 a가 돼야 되니까 a는 n의 n제곱이 되는 거겠죠. 우리는 이 구한 양수 a의 값이 n의 n제곱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fn이 뭔지 구했네요. 아, 이것 때문에 fn은 n의 n제곱이구나. 그럼 답 이제 대입해서 구하기만 하면 되죠. f2 더하기 f3 더하기 f4는 n이 2니까 2의 제곱. 이제 n은 3이니까 3의 3제곱. n이 4니까 4의 4제곱이 되는 거죠. 요거 계산만 해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4 더하기 27 더하기 얘는 256인가요? 256 이렇게 될 거고 일단 얘 계산할 때 여기 퍼즐이 예쁘게 맞춰지네요. 요거 두개 더하면 260. 거기다 27만 더해주면 되니까 정답은 287이 되겠습니다. 287.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로그의 이 뜻과 성질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쉽게 풀수 있는 문항이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렇게 새롭게 기호가 정의가 들어오면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문장 해석이에요, 여러분. FN은 이 식을 만족하는 A값이래. 그럼 이 식을 계산을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돼요? 네. 이렇게 A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되고 그때의 A의 값이 N의 N제곱이니까 n의 n제곱이다라고 해서 문제를 계산만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할수 있겠죠? 네. 42번이었습니다. 이제 또 지나가서 43번 문제 봅시다. 대표 문제. 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로그가 정의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정의될 조건을 알아야 되죠? 네. 개념, 로그. a의 n이 정의될 조건. 네. 양양, 낫 1이라고 얘기했었죠? 뭐라고 했어요? 양수, 양수. 그리고 미십 1이 아니다라는 내용. 네. 이게 되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이거 그대로 풀기만 하면 돼요. 아, 미십은 양수인데 1은 아니어야 해. 얘는 양수. 네, 요거 세 개만 풀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x-2가 0보다 크다. 두 번째. 그런데 0보다 크지만 1은 아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7이 0보다 크다. 요거 세 개를 만족하는, 네, 뭐 연립 부등식을 풀어주는 상황이 되겠죠. 자, 얘를 풀어주면은 x는 2보다 크대요. 뭐 얘는 x가 결과적으로 3은 아니란 뜻이죠? 우리는 이걸 풀어줘야 됩니다. 뭐죠? 네. 그 이름도 유명한 2차 부등식. 그래서 우리가 사실

대학에서 2차 부등식 그리고 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못 풀면 대수나 뭐 미적분에서 좀 굉장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은 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파트가 뭐냐면 앞에서 배운 내용을 완전히 망각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앞에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지만 그 뒤에서도 쭉쭉쭉 풀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친구들 제가 여기서 제대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우선 얘 0보다 큰데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음수니까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돌아갈 거예요. 공통수학에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했었죠? 네. 2차식 인수분해를 했었습니다. 인수분해 가능하면 인수분해를 해보는 거죠. x-7하고 x-1, 0보다 작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네. 대부분의 친구들은, 0보다 작으면 사이에 있겠지 해서 이렇게 암기해서 푸는데, 실은 저는 웬만하면 얘를 그래프로 해석해서 왜그 사이에 있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얘가 y는 하고 봤을 때, 2차 함수식에서 y좌표가 0보다 작게 되는 구역을 찾으란 얘기예요. 그럼 얘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여러분? y는 0 되는 부분이 x축이잖아요.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인데 1,0과 7,0을 지나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0보다 작은 y좌표는 이 구역이죠. 땅 밑으로 꺼진 지역. 그죠? 그래서 1과 7 사이에 있습니다. 1보다 크고 7보다 작다. 네. 그럼 끝났어요. 이제 이거, 이거, 이거 다 만족하는 정수 x의 값의 합을 구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1보다 큰 정수 2는 안 돼요. 왜? 2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도 안 돼요. 두 번째 조건에서. 그럼 가능한 것은 4, 5, 6이 가능하네요. 걔네들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네들 몽땅 다 더한 게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5가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풀어주면 되는데, 중간에 2차 부등식이 나오는데, 2차 부등식을 이렇게 그래프로 해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풀면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3번 지나가고 나서 44번 보도록 할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로그가 정의되도록 하는, 어쨌건 얘는 뭐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 로그가 정의될 조건입니다. 개념 또 쓸게요. 네, 로그가 정의될 조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양수, 얘가 1이 아니어야 되고, 진수도 양수여야 된다라는 내용. 요 개념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따져보면 되겠네요. 똑같이. 아, 얘는 밑이 절대값 a-1인데 걔가 0보다 커야 하고, 두 번째 절대값 a-1이 1은 아니어야 되고, 그 다음 진수로 들어가 있는 부분인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6a가 반드시 0보다 커야 한다라는 거. 근데 이제 발문을 잘 보셔야 돼요. 아까는 x였는데 이번에는 모든 정수 a의 값에 곱을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얘는 x에 대한 식은 맞나요? 네, a도 있고 x도 있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1번과 2번은 약간 분명해. 절대값이네.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심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절대값은요,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얘는 항상 0 이상인 건 맞지만 0보다 크다를 만족한다라고 할수 있어요, 없어요? 네. 늘 만족한다고 할수 없죠. 뭘 조심해야 돼요? 여기에서 누구는 빠져야 돼? 1은 빠져야죠. 1이 아니어야지만 0보다 크잖아요. 그쵸? 1 넣는 순간 뭐가 돼요? 절대값 0은 0이니까. 요 등호 들어간 상황을 제외해주란 얘기니 A는 1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됐죠? 자, 그 상태에서 얘가 1은 아니어야 된대요. 그 얘기는 뭐다? 아, A가 일단 0은 아니란 뜻이구나. 0 넣으면 마이너스 1 되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1은 1이잖아요. 그죠? 근데 1안 되어야 하니까 A는 0이 되면 안 돼요. 또 있죠? 네. A는 2도 돼서는 안 된다란 뜻이에요. A에다 2 넣어보세요. 그럼 절대값 1이니까 1 돼버리니까 조건을 만족하지 않겠죠? 그래서 1이 아니게끔 하기 위해서는요. A가 0도 아니고 2도 아니다라는 표현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예요.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는 숨겨져 있는 게 있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만족한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뭔가 이

이거를 생각을 잘 못해서 되게 당혹스러워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라는 겁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저 부등식은 항상 성립해야 돼 라는 거. 그러면 얘를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당혹스러워하는데, 항상 이런 상황에서는요, 완전제곱식으로 바꿔보면 엄청 쉽게 풀려요.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바꿀게요. x 플러스 a의 제곱에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6a가 항상 0보다 커야 돼. 근데 우리 완전제곱식은 항상 0 이상이잖아요, 실수에서는. 그래서 추가되어 있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가 뭐보다? 0보다 커지면 얘네들 합쳐서 0보다 크다라는 것을 항상 성립하게끔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조건에서 우리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a에 대한 뭐다? 2차 부등식. a제곱 마이너스 6a는 0보다 작아. 인수분해 되네? 요거는 이제 우리 그래프적으로 해석하자고 했죠. A라고 나와도 똑같아요. 얘를 A축으로 보면 되잖아요. 아, 0, 0, 6, 0. 이렇게 지나면 되는 거고, 0보다 작은 쪽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구역을 얘기하는 거네. 그래서 A의 값의 범위는 0과 6 사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똥똥똥, 이거, 세 개를 만족하게 되는 정수 A의 값을 구해주면 되는데, 요 사이에 있는 정수 중에 1안 되고, 2도 안 되고, 가능한 거 3, 4, 5가 가능하죠? 걔네들을 몽땅 다 곱하라고 했으니까 3, 4, 5를 모두 곱하면 정답은 60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44번을 풀어드렸고요. 이제 2차 부등식에서 해가 모든 실수가 되도록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45번. 마찬가지죠? 정의 되도록 한다. 우리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양수. 그리고 1은 아니어야 돼. 얘도 양수. 그래서 하나하나 조건들을 쭉 나열을 해보면은 첫 번째, a는 0보다 커야 해요. 두 번째, 근데 a는 1은 아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진수에 해당하는 b-a 마이너스 3은 0보다 커야 해요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자리 두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그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저라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어차피 얘네들은 다 A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A에 대한 식으로 바꿔보면 B-3이 A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A는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0보다 크다 해서 얘네들을 쭉다 나열을 해보려고요. 그리고 B든 A든 한 자리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B는 제일 커져봤자 9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얘로 가능한 수는요, 9에다 3 빼서 최댓값은 6이 될 거고요. 최소값은 얘가 한 자리 자연수니까 뭐 1이 돼서 음수도 될수 있지만 0보다는 커야 되기 때문에 B가 커진다면은 얘는 5까지도 가능하겠네요. 얘를 먼저 기준으로 잡자. A를 기준으로 잡으면 A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로 잡아주시면 될 겁니다. 왜? 얘는 제일 커져봤자 6이기 때문에. 그럼 따져볼게요. A가 1일 때를 보자. 그러면 B-3으로 가능한 것을 나열해보면 2, 3, 4, 5, 6까지 가능하죠. 그 다음 A가 2일 때를 생각해보면 얘는 B-3은 한칸더 무조건 커야 되죠. 등호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가능한 값은 3, 4, 5, 6이 됩니다. 마찬가지 A가 3일 때 B-3으로 가능한 것은요 4, 5, 6이 될 거고요. A가 4일 때 B-3으로 가능한 것은 5, 6. A가 5일 때 B-3으로 가능한 것은 6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값 하나당 B값이 다 결정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의 개수가 결과적으로 순서상 A,B의 개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몇 개가 나오냐?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올 거예요. 얘도 4개, 얘는 3개, 얘는 2개, 얘는 1개. 총 순서상의 개수는 이 녀석들을 몽땅 다 더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4개, 3개, 2개, 1개. 답은 10개가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자, 요렇게 45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4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번 얘는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항이에요. 그래서 로그의 성질 합하고 빼면은 어떻게 처리되느냐?